가해서 다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인데요. 경기 강원 지역 답사예요. 그죠? 지도에서도 수도권과 강원 지방만 나와 있죠. 기간은 저렇게, 그리고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어떤 곳을 볼지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는요. 출판업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와 추진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예술인들의 작업실이 갖추어진 문화예술마을, 헤이리 마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가 우리가 먼저 내용부터 봤는데요. 이 파주, 원주, 지금 정선인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출판단지 EBS랑도 상당히 가깝고요. 선생님 매일 매번 이제 EBS 올때 자유로에서 표지판을 보면 파주 출판단지에 대한 또 표지판도 늘 보고 달려오고 있거든요. 바로 파주입니다. 파주. 자, 이 파주는 인쇄 출판업과 관련된 제조업이 발달돼 있고요. 그리고 파주 그러면 여러분들 또 기억해야 될게 LCD. 선생님이 이거 액정 디스플레이 만드는 곳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자산업단 그 공장이 여기에 LCD 공장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주 그러면 2기 신도시, 운정 신도시가 또 있다는 거 함께 지금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일차입니다. 2일차는 기업 도시, 그리고 의료, 건강, 바이오.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었던 이 지역의 키워드였는데요. 기업 도시뿐만 아니라 혁신 도시도 함께 입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디죠? 네, 원주죠, 원주. 강원도내 인구 1위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B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원주. 이거는 A였고요. 자, 그 다음에 3일차.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에 많은 광산들이 폐광이 됐습니다.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차라리 수입하는 게더 경제성에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광산들이 폐광. 하지만 석탄산업 유산을 관광자원화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용하고 있는 곳. 대표적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선. 지금 C의 위치가 정선이죠. 그리고 태백도 비슷한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정선, 태백. 그래서 레일바이크 정선 언급했었죠. 그리고 태백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석탄산업 유산으로 석탄 박물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에서 정선은요, 아우라지라든지, 뭐, 아리랑.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고요. 정선 5일장 이런 것도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들 A, B, C 정답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고요. 2021학년도 10월 학평 문제고 한국지리 수업 정면의 일부입니다. A에서 D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 중 A하고 B는 경기에 있대요. 자, A, B가 경기에 있대요. C와 D는 강원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와 D는요, 도청 소재지래요. 그러면 벌써 A하고 D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A는 경기 도청이겠죠? 그리고 D는 강원 도청이겠죠? 그쵸? 여기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A가 어디다? 수원이다. A가 수원이고요. 그리고 D가 춘천이 되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B는 둘다 경기도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천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C가 철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B와 C에서 생산된 쌀, 즉 이천과 철원에서 생산된 쌀은 지리적 필수제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존 기출에서 계속 이 내용이 언급이 됐고요. 그 후에도 우리가 출제가 됐다는 것을 이미 기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천 쌀, 철원, 오대미 쌀둘다 아주 유명하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A에서는 도자기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자, 도자기 축제는 여기 네 지역 중에서는 B가 가장 유명합니다. 용암돼지가 넓게 발달된 곳은 마찬가지로 D가 아니라요. 네, C로 고쳐줘야 옳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이미 틀렸습니다. 그래서 용암돼지, 철원,
계속 자주 언급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용암돼지 위에 충적평야에서 비옥한 그 토양을 이용해서 맛있는 오대미살이 생산된다는 거. 그래서 지형, 그리고 그 지역의 농업 특징, 그런 것까지 다 연결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A는 B보다 서울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자, A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인구도 많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리상으로도 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천에 지금 현재 제조업도 함께, 농업과 함께 또 발달되어 있는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구 규모가 수원이 크고 그러니까 서울과의 접근성, 인구 규모 측면에서 더 교류가 활발할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하면서 B는 상대적으로 통근 인구가 적겠지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서울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 맞는 선지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예전에 만유인력의 법칙, 그래서 만유인력 상수,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서로 두 지역 간에 끌어당기는 힘은요, 거리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곱의 반비례하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두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낮아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두 지역 간의 이제 질량의 즉 여기서는 인구에 비유하면 되겠죠. 인구와 기능, 그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시켜 보면 A가 B보다 더 많다는 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리얼. C는 D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청장년층 성비가 높을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청장년층 성비가 높아요. 남성이 더 훨씬 많아요. 네, 군부대 근처. 두 번째, 제조업 중에 중화공업이 발달한 도시. 세 번째, 촌락에서 청장년층. 그쵸. 거기는 이제, 결혼을 한창 해야 될 나이에 청장년층의 성비가 남성이 훨씬 더 높아서 성비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디로 이어진다고 했죠? 국제 이민자, 국제 결혼 이민자. 그래서 결혼 이민자에서는 여초 현상이 또 두드러지는 게 촌락의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아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세 가지 다잘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철원하고 춘천에서 성비는요, 위치하고 있는 특성. 철원이 군사 분계선 주변,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죠. 자, 그래서 철원이 춘천보다 성비가 훨씬 높게 나타날 겁니다. 정답은 D극과 리을 5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6월 모평 문제고요.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 일부이다. 답사 일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골라야 되는데요. 갑자기 지금 지역이 변했네요. 여러분들 지금 142페이지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소단원이 그 지역이 중단원이 바뀌었죠? 그래서 세 번째 지역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충청, 호남, 영남, 제주도 마지막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문제들이 쭉 이어질 텐데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43번 새로운 권역의 시작이다라는 거 알고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충청지방, 또 백지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는 지역들이 지금 약간 A, B에 벌써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의 이 지문을 보다 보면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사활동 내용의 1차를 보시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청과 공공기관이 새롭게 들어선 지역의 입지 특성을 알아본대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청입니다. 여러분들,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있잖아요. 이 충청남도의 도청은 2013년에 대전에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남의 도청은 홍성군, 충남 홍성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의 도청 소재지는요, 청주입니다. 그럼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A가 여기가 홍성이죠. 백지도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예산입니다. 사과가 맛있는 예산. 예천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예천은 저기 경북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매운 고추 아나요? 네, 여기가 청양이에요.

좀 내륙에 입지하고 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해서 네, 예전에 진짜 뭐 역사적인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지만 어쨌든 중요한 도시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1일차. 1일차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네, A 그리고 E가 있는데요. 지금 보기에서 E는 아예 없죠.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A밖에 안 되겠네요. 여기서는. 네, A. 자, 그다음에 2일차입니다. 첨단 의료 네, A하고 C가 될수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A하고 C가 될수 있는데요. 지금 보기에서 C는 없으니까요. A로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A 적을게요. 자, 2일차입니다. 첨단 의료 연구개발 의료 서비스 바이오. 오. 그리고 여기 적혀 있어요. 오송 바이오. 이게 어디냐? 청주에 있어요. 여러분들 세종특별자치시에 출장을 자주 다니는 친구들이 이 오송에 있는 KTX 역에 내려서 네, 밤늦게 가면 택시를 타고 가는 약간 불편함을 겪어 막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좀 자주 해주는데요. 어쨌든 이 오송이 바로 청주 KTX 네, 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청주에 대한 설명인데. 교육의 도시 청주, 그리고 바이오 산업, 첨단 의료, 이런 키워드로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고요. 청주에, 네, 충청북도 도청이 있다는 거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일차. 민간 기업이 지역 개발을 주도하는. 자, 여러분, 이게 뭐죠? 기업 도시죠. 기업 도시. 자족형 기업 도시의 조성. 목적과 토지용 변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기업 도시는요. 네 권역밖에 없어요. 우리 전국의 수도권 제외하고 당연히 제외하고 네 권역밖에 없습니다. 어디 어디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충청남도에 태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충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영암과 요즘에 해남과 함께 네,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원주. 우리 원주는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함께 입지하고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볼수 있는, 기업도시를 볼수 있는 곳은 충주입니다. 충주. 그래서 끝에 이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쵸? 이가. 아까 두 번째는 청주. 그쵸? 일부러 지금 첫 번째 1일차에 C를 안 넣은 것 같아요. 그쵸? 헷갈릴까봐. 더 고맙죠, 우리는. 그래서 정리하면 A, C, E.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이고요. 2025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충청북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미 그 권역을 알려줬고요. 충청북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A에서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충청이라는 지명이 둘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속하는 두 지역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A의 앞글자인 충.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충이 어디서 나온 충일까요? 그죠? 충주의 충이겠죠? B의 앞글자인 청. 네, 청주의 청이겠죠? A와 그다음에 B는 모두 오늘날까지 충청북도의 핵심 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고려시대 때부터 아주 중요한 입지를 가졌지만 지금도 네,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 도시, 우리 충주에 기업 도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네, 혁신도시도 함께 위치하고 있고요. 충청북도에 조성되어 있는데, 기업도시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충주. 자, 그 다음에 혁신도시. 여기 진천입니다. 청주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진천과 음성. 여기 권역에서는 대표적인 혁신도시인데, 이 혁신도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쯤 왔으면 여러분들 한 10개 권역에 이르는 우리나라 혁신도시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에 살았던 김대구 학생이, 우리나라 김씨가 제일 많죠? 김대구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운동부원이었어요. 운동부원이었는데, 본인 생각대로 이제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전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천 선수촌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거기 우리나라 태릉 선수촌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그 선수촌 진천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천에 가면 이제 운동만 할수 있는 거죠. 진천에 가기 위해서 쪽지를 남기고 갑니다. 운동 부원들에게 나 음성, 나좀 없을 거야. 며칠 좀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혁신도시인데요. 제주도 서귀포에 있고요. 울산에도 있고요. 경북에 김천에도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에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네, 당연히 있어야겠죠?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있는 지역이니까 원주. 그리고 전주에 있어요. 그리고 진주, 혁신도시.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 다음에 진천. 방금 이야기했던 충청북도 진천. 그 다음에 전라남도 나주. 그리고 음성. 사실 진천하고 음성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인데요. 네,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떨어뜨려 놨지만 이렇게 혁신도시가 분포를 합니다. 우리 기업 도시는 태안, 충주, 그다음에 영암, 해남권, 그리고 원주. 네, 그래서 원주가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둘다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충주는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다? 이거 어딨죠? 우리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는 A가 아니라 B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어요. 자, 청주에는 오송 생명과학단지. 네, 아주 중요한 청주에 대한 설명이죠. 바이오 의료 단지. C는 서울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다. 진천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진 않습니다. C는 A보다 인구가 많다. 자, 충주가 진천보다 훨씬 많아요. 충주는 85만 명, 진천은 약 9만 명 정도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A와 B에는 모두 국제공항이 있다. 이세 지역 중에 국제공항은 딱한 지역. 청주 국제공항. 네, 나중에 공군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청주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만. 네, 맞는 설명이었죠? 45번 가도록 할게요. 2025학년도 6월 모평 문제고요. 지도에 표시된 가에서 다지역에 대한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했을 때 A에서 D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른 권역에서 이런 문제 풀어봤었죠? 일단 어떤 지역인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일단 간은요, 홍성입니다. 홍성, 서산 아래쪽, 그리고 예산과 경계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 내포 신도시에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는 진천. 네, 우리 국가대표 선수촌이 여기 있죠. 혁신도시 있죠. 그다음에 다는 청주. 네,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역을 찾았으니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합한지 한번 볼 텐데요. 자, 끊어서 가볼게요. 기역 A에는 가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홍성에 대한 설명으로 석탄박물관이 있다? 이거는 안 되죠. 석탄박물관은 이 권역에서는 보령에 대한 설명으로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네, 예, 지금 홍성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령, 문경, 태백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니은, B는 다에만, 자 조심하세요. 나가 아니라 다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청주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청주에만 해당하면서 국제공항 있죠? 네, 니은은 맞고요. 자, C는 가와 다의 공통적인 특징이 들어가야 되네요. 저기 홍성과 청주의 공통적인 특징, 둘다 도청이 입지하고 있다. 어때요? 맞죠? 홍성에는 충청남도 도청이, 청주에는 충청북도 도청이. 그쵸? 자, 맞고요. 자, D는요, 여기에 모두 이번에는 공통 특징이 들어가야 돼요. 자,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가 공통인데요. 홍성 아니고요. 진천은 맞고요. 청주도 아니죠. 그래서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외를 빨리빨리 찾아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혁신도시도 내 기억을 해야 돼요. 서울 출신 김대구 부원이 전진하기 위해서 진천에 가서 나음성 메모를 남긴 거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5학년도 6월 모평이고요. 다음 자료는 답사 계획서의 일부이다. 답사 일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 A에서 D 중 순서대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하루에 한 지역만. 그쵸? 각 일정별 답사 지역은 다른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보시면 1일차, 2일차, 3일차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지역은 네 지역이에요. 일단 지역부터 우리 A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네, 충청북도 지역이잖아요. 여기 딱 보면 충청 지방에서 지금 네, 생긴 거 보면 충청남도는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너무 쉽게 이게 다가갈 수 있는데 충청 지방 중에 충청남도의 형태는 아니죠. 충청북도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단양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천.

그다음에 여기가 춘추였죠. 자, 그다음에 C가 여기 음성이었습니다. 음성. 그리고 옆에가 진천이었고요. 그리고 D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청주예요. 다른 데 가면 안 되고요. 이 D는요. 누가 봐도 독단적인 지금 광역자치단체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 광역시랑 충청북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몇 가지만 물어보면 여기는 여러분들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가 좀 맞닿아 있겠죠? 네, 여기가 영동. 이렇게 한번 주요 지역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 괴산도 있죠? 괴산. 여기 증평도 있고요. 그다음 보은 있고요. 옥천 있고요. 네, 좀 생소하죠? 잘 모르는 군 지역들이 여기 있어서 한번 오랜만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거. 1일차부터 3일차 내용인데요. 1일차, 석회암을 원료로 하는 대규모 시멘트 공장 방문인데요. 석회암 지대, 여기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풍화된 토양, 네, 테라로사, 그걸 바탕으로 밭농사가 발달을 하고 있는데, 특히 단양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정말 유명해요. 나중에 단양 가시면 마늘 가지고 정말 다양한 음식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마늘 통닭도 맛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석회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고생대, 석회암층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지질시대와 연결해서 여러분들 지형 분포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일 때 카스트 지형도 너무나도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단양입니다. 단양 A고요. 2일차 지식기반형 산업의 육성을 위한 민간기업의 주도로 조성된 기업도시. 자, 기업도시 여기서 한 군데 있죠. 어디? 충주입니다. 우리 태안, 충주, 영암, 원주 이렇게 각 권역별로 좀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충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B네요. A 다음에 B로 갔습니다. 그다음 3일차 지식 첨단 산업을 이끄는 대덕 연구 개발 특구. 그쵸? 선생님 친구들도 여기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고생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대전. 카이스트 주변 대덕 연구단지. 그래서 대전. 정답은 A, B, D. 이런 순서대로. 네,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이동을 했네요. 네, 문제도 네, 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백지도에, 약간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이러니까 약간 당황했던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특히나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충청북도 지역의 촐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놓치고 있는 지역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5번 문항부터 46번 문항까지 또 우리가 12문항을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문제들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가 벌써 40번째 강의인데요. 우리 문제 미리 풀어오시고요. 항상 채점도 하고 강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드디어 40강, 네, 40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만점을 노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입니다. 아, 우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EBS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횟수로 5년 차가 됐더라고요. 5년 됐으면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강의의 딱 첫 시작은요, 굉장히 떨립니다. 그리고 또 설레기도 해요. 아, 올 한 해 나는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을 만날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설렘, 또 긴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기출 이 강의의 경우에는 문제풀이 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개념 강의는 전부 다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오셨을 거고 문제가 풀려 있어야 돼요. 네, 이 문풀 강의의 경우에 문제 풀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 한번 보자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들 문제집 전부 다 준비됐죠? 그렇죠? 자, 그리고 모두 문제가 풀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 차근차근 한 문항문항별로 이게 대체 왜 오답이었는지, 이게 왜 정답이었는지 오답과 정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요, 지금 할 겁니다. 자, 잘 찾아오셨고요.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01번 주제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부분이고요. 사실 뭐 대부분의 단원에서, 물론 이게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1단원 하면 되게 좀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문화 1단원의 경우에는 좀 내용이 굵직합니다. 특히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를 했었던 관점,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부분이요, 전 단원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1단원을 특히 사회문화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정말 강조해서 정말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주제,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파트고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그동안의 기출 경향을 보면은, 네, 이렇게 두 문항 출제되는 거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로는 매해 좀 고정적으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을 비교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페이지에 1번 문제는 되게 무난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같은 단원에서 관점 부분이 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점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갈상 딱 떠오르잖아요. 기갈상을 딱 장착을 한 다음에 이 제시문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고 올바른 선지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어떤 빈도를 보더라도 1단원에서 네 문항, 뭐 내지는 많게는 다섯 문항까지 출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단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요, 이 부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재 기출문제 분석 팁 한번 볼 건데요. 사실 방금 했었던 이야기 거의 그대로예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뭐래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을 구분하는 문제, 매해 여러분들의 수능에서도요, 거의 한 99.9%의 확률로 1번 문제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 현상이냐, 사회문화 현상이냐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구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 과학적 검증 대상이 됨에 유의한다. 우리가 뭐 자연이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과학, 그런 자연 현상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의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 자, 그리고 하단에 가면은 세 가지 관점 등장을 하죠. 이러한 세 가지 관점 있었다라는 것들을, 네, 기억하면서 우리 중단원 들어가기 전에는요, 교재 44쪽에 이렇게 그 대단원 끝부분에 가면 기출엔 플러스 코너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먼저 개념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예요. 중단원 시작할 때마다. 제가 이거를 앞에 배치를 해놓은 이유는, 물론 이게 기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들아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공부를 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앞부분에 전면부에 배치를 했습니다.

있으니까 그점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이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 이렇게 좀 대응해서, 대칭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 근데 사회문화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이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건 옳고 그름 또는 뭐 선악 미추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개념. 근데 이에 반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건 가치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몰가치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이 몰자는요, 너왜 이렇게 몰상식해? 할때그 몰인 거야.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가치가 없다를 우리는 몰가치적이다라고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어떠한 현상일까요? 사람들의 가치와 의지가 반영되는 것. 뭔가 사람들의 의도, 인위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은 당연히 사회, 문화 현상이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요 현상은 뭘까요? 사회문화? 자연현상? 근데 중간에 인간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현상이래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에 한번 밑줄 쳐보면 사실이라는 표현, 그리고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개념 공부를 했을 때 사실 법칙과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자연현상에 대한 거. 자, 네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비교를 하고 있죠. 자, 사회문화현상은 개연성과 어떠한 원리를 따른대요. 그런데 자연현상은요, 어떤 것과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대요. 대응해서 대칭적으로 갔을 때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의 이 개연성과 대응해서 우리 필연성이라는 거 공부했어요. 반드시 그러하다.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이건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걸 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는 또 필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확실성의 원리와 대응을 해서 사회문화현상의 경우에는 대개 그러하다. 확률적으로 그러하다. 라고 하는 확률성의 원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부터는 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회 유기체설 나왔습니다. 우리 기갈상. 세 가지 관점 중에 이러한 사회 유기체설을 전제에 두고 있는 그러한 관점, 뭐였어요? 그렇죠.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이 기능론이라고 하는 건 사회 유기체설의 전제를 두고 마치 이 사회가 굴러가는 원리는요, 생명체의 작동 원리와 같다라는 거. 자, 6번. 기능론은 사회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서로 서로의 역할, 요소, 이런 것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균형, 조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능론이었잖아요. 그러는 속에서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각 부문과 부문이 서로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7번. 기능론은요. 사회 규범이 사회 구성원 어떤? 여기 빈칸은 바로 전체입니다. 기능론에서는요, 이 사회 전체를 통할을 하는 사회 규범, 뭐 대표적으로 법이나 제도와 같은 것들은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전체의 합의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8번. 이에 반면, 갈등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갈등론은 사회 집단 간에는 필연적으로 이익의 무엇이 대립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은 대립. 그래서 갈등론에서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대립과 갈등이라는 거였죠. 여기서의 기본 전제는요, 이 사회를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으로 두고, 이 피지배 집단이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라는 걸 전제해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의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특히 8번 선지에서 이익의 대립이 존재한다라는 건, 결국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서로 조화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익이면 누군가한테는 무조건 이익이 될수 없다라는 식으로 선지에 등장한다. 자, 마지막 9번에서는 미시적 관점 중에 하나인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장을 했고요. 자,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 즉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상황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해석, 이걸 우리는 상황 정의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9개의 문장별로 중요한 키워드를 넣으면서 우리가 이 중단원에서 가져가야 하는 핵심 개념들 살펴봤고요. 자, 이어지는 OX 문제입니다. 빠르게 볼게요. 10번. 자,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기출문제 분석 팁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뒤에 문제 풀 때도요, 등장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선지예요. 자, 자연현상,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관찰 가능한 걸로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연현상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연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선지는 틀린 선지였어요. 달리라는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11번.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당위법칙이라는 거, 마땅히 그래야 한다 라고 하는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회문화현상. 12번. 기능론은요, 사회규범이 기득권층의 필요와 합의를 반영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읽자마자 기득권층 나왔어요. 이때의 기득권층이라는 건 지배집단을 뜻하는 거야.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갈등론에 해당을 하겠죠. 자, 13번입니다. 갈등론은요, 사회 집단 간 대립이 필연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서 사회 변동이 원동력이라고 본다. 갈등론자들은요, 이 사회를요, 지배 집단과 그리고 지배를 당하는 이 피지배 집단, 이렇게 나누고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해 두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양립할 수 없어요. 조화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의 대립이라는 거, 갈등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는 내용. 자, 14번입니다. 갈등론. 사회에 나타나는 협동과 합의 및 조화를 설명하기 어렵고 갈등론은 너무 대립과 갈등으로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의 안정, 조화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죠. 자, 사회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완벽한 갈등론에 대한 선지. 자, 마지막 15번. 상징적 상호작용론 나왔어요? 요거 보자마자 우리 교육과정에서 미시적 관점이다라는 거 구분하셔야 되고 개인의 행위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응?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이었는데요.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거였는데요. 고로 마지막 선지는 틀린 선지였겠죠. 15번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구조와 체제, 제도에 의해서 개인이 영향받는다라는 건 구조와 제도를 강조하니까 거시적 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단원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공지사항에 미리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매 강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이할 건지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서 문제 미리 풀어오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먼저 8쪽의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직전 수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1번으로 등장을 하죠. 사탐 1번은 거의 고정이야. 3문 1번은요, 여기서 고정으로 나온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비교. 자, 길이 약 1mm의 투명한 예쁜 꼬마 선충.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는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낯선데요? 하면서 당황해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결국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게 인간의 의도와 가치가 개입된 사회문화현상이냐 아니면 자연현상이냐,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이 선충은요, 짧은 수명과 빠른 세대 교체. 자, 지금 기억 부분에서는 그 어떠한 인간의 의도,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기억은 완벽한 자연현상이 되죠. 자, 니은 갈까요? 세포 발달과 노화 과정을 규명. 자, 규명이래요. 이 규명을 하는 건 결국 인간들이 하는 거야. 인간의 인위적인 현상이지. 그러면 니은은요, 사회문화현상이 되겠죠. 자, 디귿입니다. 신경계의 기능과 발달 원리를 파악. 여기서 중요한 표현. 파악이죠. 파악 누가 해? 인간이 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문화현상. 자, 리을. 예쁜 꼬마 선충의 변이. 이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죠. 자, 마지막 미음에 유전적인 기반을 이해라.

라는 표현을 통해, 그치,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이다. 자, 이렇게 각각의 현상을 구분을 했으면 1번부터. 자, 기억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자, 기억은요,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은요, 아주 100%의 확실성의 원리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내지는 필연성의 원리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자, 2번입니다. 니은. 니은과 같은 현상은 뭘 가치적이다. 가치가 전혀 없다고요? 그럴 리가.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가치 함축적이다.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사회문화 현상인데요. 자, 이거 뭐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확률성의 원리. 틀렸고. 4번. 리을입니다. 자연현상이죠. 자,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자, 4번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성, 그리고 특수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 자, 이거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 우리 자연현상의 경우에는 특수성 없어요. 이러한 조건이 딱 갖춰지면 100%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에 반면 사회문화 현상은 늘 예외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4번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얘기. 자, 마지막 5번이요. 사회문화 현상이었는데, 자, 이거는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때의 개연성이란 말 처음 들어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때의 개연성의 원리라는 건 대개 그러하다라는 거야. 대개, 아이고, 대개죠. 대개. 대개 그러하다. 제가 대개가 먹고 싶었나 보네요. 네, 대개 그러하다. 그러니까 100%의 어떠한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인과관계가 좀 불분명할 수는 있지만, 좀 그래도 대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라고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정답은 우리 5번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에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쭉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과 네, 자연현상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시드볼트.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죠? 여러분. 이거 저도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건 그냥 소자일 뿐이야. 우리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야. 식물 자원 고갈에 대비해 종자를 보관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보관하는 거는 누구야? 인간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 이렇게. 자, 이어서 니은 양분을 이용해 발화를 시작. 이 발화가 시작되는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연현상. 디귿. 우리나라는 종자를 건조한 후 영하 20도의 온도에 저장. 저장 누가 해요? 건조 누가 해요? 인간이 하는 거죠. 사회문화 현상. 자, 종자가 노화. 노화되는 거는 완전한 자연현상이고요.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미음. 유전 자원을 보존. 보존하는 거 인간이 하는 거죠.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비교하면 돼. 자, 1번의 기억과 같은 현상은 뭘 가치적이다? 사회문화 현상인데요. 가치 함축적이다. 니은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100%의 원리다. 3번. 사회문화 현상,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정답 나왔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개연성.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연현상의 경우에는 이 개연성의 원리에 대응을 해서 필연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자, 4번입니다. 종자가 노화, 요거 자연현상이었는데요. 보편성의 원리라고만 표현하죠. 자, 마지막 5번. 사회문화 현상인데요. 확실성 아니고 뭐예요? 확률성. 방금 1, 2번 문제만 보더라도 결국 당해년도 9월 모평, 그리고 네, 그해 수능이었습니다. 상당히 선지의 구성도 유사하다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죠. 이래서 기출이 중요한 거야.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산타,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산타의 썰매를 끄는 루돌프 이야기는 술록에 붉은 코를 재미있게 표현. 이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 누가 하는 거야? 인간들이 하는 거라고. 사회문화 현상. 자, 술록의 코에는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분포, 자연현상이죠. 자, 먹이를 찾는 감각과 체온을 유지, 이러한 감각과 그다음 유지하는 거, 이거는 자연현상입니다. 인간의 가치, 뭐 내지는 의도,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짝짓기 시기에 상대를 유인하는 신호로 쓰인다고 추측. 추측 누가 해요? 인간이 하죠.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1번부터 기억과 같은 현상 계속 나오네요. 가치함 축적이다. 자, 니은과 같은 현상은 이거 개연성 아니고 뭐로 바꿔주자.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왜? 자연현상이니까. 자, 3번. 기억과 같은 현상에 비해 디귿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이 강하다. 오! 특수성이 오히려 강한 거는 오히려 사회문화 현상이 그러하지 않겠어요? 사회문화 현상은 물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외라는 게 늘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특수성이 공존하는 건 사회문화 현상이었고 4번, 리을과 니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럴 리가. 오히려 확실하죠. 100%의 원리. 자, 마지막 5번 선지입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 리을, 사회문화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제가 이거 강조했죠. 아까 기출엔 플러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팁에서도 같은 선지 6월 평가원 시험에서 선지로 등장했습니다. 처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후로 기출문제 풀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선지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려해요. 왠지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왠지 되게 좀 자연현상에서만 나타날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관찰 가능한 형태의 이러한 경험적인 자료로 연구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5번 선지가 3번의 정답입니다. 자, 3번이었고요. 이어서 4번 문제 갑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형태로 문제가 이어지고 있죠. 자, 러브버그와 같은 이 실제로 그해 좀 이슈가 되는 좀 주목받는 뉴스들이 사회문화 선지로 등장을 합니다. 예. 요때 한창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러브버그가 엄청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면서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써서 제시문에 등장을 시킨 거예요. 자, 유행성 생활 불쾌 곤충이 대량 발생. 뭐 이거를 막 인간이 막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나타난 게 아니잖아. 그럼 기억은 뭐야? 그렇지. 자연현상이지. 자, 그러나 러브버그는 익충으로 분류. 자, 이게 익충으로 분류. 이거는 괜찮은 곤충이야. 라고 분류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사회문화 현상. 자, 마지막 디귿 갈까요? 동그라미 신은 러브버그가 물에 약하다는 점을 활용을 해서 친환경 방제 활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게 대체 익충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좀 불쾌하고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대요. 인간들이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요? 아니요. 100%인데요. 이거는 필연적이고요. 아주아주 100%의 원리로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자연현상은요. 자,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정답, 네, 나왔네요. 벌써 나왔죠. 정답 2번, 사회문화현상. 자, 3번, 이번엔 기억과 니은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뭘 가치적이다? 이거 오히려 자연현상에 맞는 표현. 사회문화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지. 자, 4번.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기억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이 나타난다. 오히려 특수성 나타나는 건 뭐라고요? 그렇지. 사회문화 현상. 마지막 5번. 니은 디귿과 같은 현상은 모두 여기까지는 잘 묶었거든요. 니은 디귿이 둘 다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인간의 의지가 개입돼서 나타나는 거지. 사회문화 현상인데요. 여기서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라는 건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어떠한 현상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인간의 의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떠한 가치, 인위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5번은 정의적으로도 완전히 틀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우리는 5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5번 3월 학력평가로 출제됐었던 문항이고요. 자, 지구온난화에 대응해서 전 세계는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이 온난화라는 아주 모두가 이렇게 맞닥뜨린 기후 위기예요. 이런 식

식으로 대응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거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됐지. 그럼 기억은 뭐야? 그렇지. 사회문화 현상. 자, 그러나 탄소 중립을 달성한 이후에도 당분간 기후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가 흡수한 열 에너지가 방출. 바다가 이걸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자, 되면서 고위도 지역의 온도 상승 등 기후 변화가 지속. 이것도 자연 현상이죠. 근데 마지막, 이러한 것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됐대. 슈퍼컴퓨터를 막 써가지고, 이럴 것 같은데? 라고 확인을 한건 인간이에요. 그래서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 자, 1번이요. 몰가치적이다? 아닌데요. 가치함축적인데요. 자, 2번. 개연성의 원리? 아닌데요. 필연성인데요. 자, 3번. 니은과 같은 현상. 리을과 같은 요거와 달리 리을 요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성이 나타난다. 정답 나왔네요.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도 물론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보편성뿐만이 아니라 특수성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자, 디귿과 디귿 어디 있어? 여기. 그리고 기억을 비교하고 있어요. 법칙 발견이 용이하다. 자, 이렇게 법칙을 발견을 하려면 100%의 원리가 나타나야지. 인과관계가 분명해야지. 그럼 4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자연현상이 될 거라고. 자, 마지막 5번. 자, 리을과 디귿을 비교합니다. 리을과 디귿. 자,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예. 자, 5번의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6번 문항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전년도 수능 문항이었었고요. 예, 요것도 조금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릴 법한 내용이 있기는 했었어.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정말 잘 정확하게 비교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 중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배들이 요 기억선질이 좀 헷갈려 했었거든요. 볼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주배. 맛있겠죠? 자, 대구사과와 같이 지역 특산물로 생산. 근데 뭔가 이게 생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자연 세계에서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근데 잘 생각해봐. 이러한 특산물을 생산하는 주체는 누구니? 사람들이야. 인간이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인 거예요. 자, 기후변화로 연평균 기온이 올라갈수록 특정 과일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이 북상. 뭐, 여러분들, 이런 거 과학 시간이나 뭐 지리 시간에 공부를 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북상하는 요 내용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현상이죠. 자, 이에 따라서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변할 것으로 예측. 예측. 예측 누가 해? 인간이 하는 거지. 사회문화현상. 대표적인 사과 재배지가 경북 지역에서 강원 지역으로 바뀌고, 와우. 2090년경에는 국내에서 고품질의 사과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은 인간이 해. 사회문화현상. 자, 폭염, 한파 등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 요거는 자연현상이죠. 자, 이렇게 구분했으면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 그러네. 사회문화 현상이었잖아. 그러면, 확률의 원리가 작용하는 게 맞죠. 플러스 다른 말로는 개연성의 원리가 등장할 수도 있다. 자, 2번.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자연현상은 3번.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자, 우리 아까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인데요. 개연성인데요. 자, 4번. 디귿과 리을을 비교를 합니다. 디귿과 리을. 그런데 디귿이 사회문화 현상이야. 리을도 사회문화 현상이야. 그럼 애초에 내용 보기도 전에 선지의 구성 자체가 디귿과 달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틀린 선지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뭘 가치적이다라는 거 가치가 없어. 옳고 그르고 뭐 선악 미추의 개념이 없어. 자연현상이잖아요. 자, 마지막 5번. 리을과 미음을 비교하죠. 자,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자연현상은 특수성이 강하다. 그럴 리가요. 특수성이 강한 건 오히려 사회문화 현상이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는 요 기억도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했으면 하고 이어지는 7번 문제입니다. 자, 오늘 풀어볼 문제 중에서 아마 가장 난이도가 있었을, 가장 변별도가 높았을.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좀 문제 봐서 알겠지만 이 1번 문제로 등장하는 이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당시에 이게 9월 모의평가 출제 문항이었는데 오답률 2위 문항이었습니다. 대체 어느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헷갈렸을지 한번 볼게요.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 오일이 개발됐다. 개발은 인간이 하죠. 그럼 얘는 뭐 무난하게 얘는 사회문화 현상이겠네. 자, 전자현미경으로 모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다리에 미세한 털이 있대요. 그림도 줬어. 자,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야? 그러면 니은은 자연현상일 거야. 이 미세한 털이 물을 튕겨내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특수 오일은 그러한 행동을, 그러니까 이렇게 튕겨내는 것들을 못하게 해서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자, 등급을 갈랐었었던 내용은 바로 요 디귿이었습니다. 요 디귿. 별표시 빠방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디귿.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이거 사회문화 현상이야? 자연현상이야? 잘 봐. 특수 오일의 특정한 성분이 결국에 모기가 이렇게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거지. 특수 오일의 어떠한 뭐 특정한 화학적인 성분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야. 여기에는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어. 고로 요 디귿은요, 자연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특수 오일 자체를 결국 인간들이 개발을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개발에 중점을 둔게 아니거든. 그래서 디귿, 자연현상. 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온 다음에 리을 부분에 댕기열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 이거는 완벽하게 자연현상이죠. 요것만 구분을 잘했다면 선지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1번.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자, 2번. 니은과 같은 현상, 확률의 원리? 자연현상인데요. 오히려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고요. 자, 3번입니다.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디귿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디귿을요, 사회문화현상이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3번으로 갔겠지. 그런데 우린 알아요. 아, 디귿이 자연현상이기에 틀렸다는 걸. 자, 4번. 디귿과 리을을 비교하는데, 사실 여기 구성을 보면, 기역 빼고 전부 다 자연현상이에요. 그래서 4번 선지처럼 디귿과 달리라는 건 애초에 선지 구성 자체가 오답일 수밖에 없는 거야. 4번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건요, 사회 문화 현상으로 기역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 마지막 5번 선지입니다. 자, 리을, 요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 문화 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100%는 아니더라. 대개 그냥 그러한 성질을 지닐 뿐. 예,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요 7번 문제 잘 기억해 두세요. 결국 핵심은 요 디귿 미출이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형태, 같은 패턴으로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좀 따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지 이러한 패턴, 어떠한 문항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힘내시고 기억부터 갈게요. 사과에는 폴리페놀 화합물과 이를 산화시키는 효소가 포함. 사과에 그냥 이런 게 있대. 자연현상이지. 자, 니은. 사과의 껍질을 깎아 공기 중에 노출. 이 노출을 시키는 주체는 인간이야? 그럼 니은은 사회문화 현상이겠죠? 그래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되게 어려운 내용이 나와. 막 화학적인 내용이 나와. 디귿. 갈색을 띠는 멜라닌 성분을 생성. 자연현상이죠. 자, 리을. 깎은 사과의 표면을 설탕 용액으로 코팅. 이거를 앞에 보면 갈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코팅하는 건 결국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갈변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인위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1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른다. 아니죠. 당위 법칙.

방위 규범의 지배를 받는 건 오히려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 자연 현상의 경우에는 존재 법칙 내지는 사실 법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 아닌데요?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확률성의 원리겠죠. 자, 3번.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니은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자, 지금 니은 디귿이 반대로 되어 있죠. 몰가치적인 건 오히려 자연현상. 자,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 즉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서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100%였죠. 그래서 되게 확실했죠. 그래서 필연성의 원리를 적용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자, 마지막 5번. 자, 리을,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자, 디귿, 자연현상은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오, 선생님, 이거 아까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우리 앞 페이지로 넘겨보면 3번 문제 선지 5번 똑같은 내용 등장을 했었죠? 그쵸?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니까요? 자,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자연현상,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에도 적용이 되는 선주예요. 그래서 5번처럼 달리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10쪽으로 넘어가면 9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9번. 자,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가 대기의 공기 분자와 충돌. 여기서 이제 끝난 거야. 여기 뭐 인간이 뭐막 이렇게 충돌하라고 관여를 했습니까? 아니죠. 자연현상이죠. 자, 최근 태양 표면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서요. 세계 곳곳의 하늘에서 오로라가 나타났다. 자, 여기 니은 선지가 어디까지냐면 여기 나타났다까지 밑줄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계 곳곳의 하늘에서 오로라가 나타나는 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니은 자연현상. 이 시기에는 항공기가 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에 대응하는 정부가 나와 있어. 정부는 태양 표면에 강력한 에너지 분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 이거 더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자. 인간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우리들의 가치가 함축되어 있죠. 그렇다면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 기역과 니은만 공통적으로 자연현상입니다. 가치 함축적이지 않죠. 오히려 몰가치적이다. 자, 이어서 2번 보면요. 니은과 같은 현상, 우리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리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거는 자연현상이죠. 기역과 니은의 특성일 거고요. 자, 4번입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데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었죠. 마지막 5번. 아, 또 나왔어. 방금 8번 문제에서도 봤었던 내용이 똑같이 등장을 했죠.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는 건 사회문화 현상이나 자연현상이나 둘다 가능하다고요. 달리라고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 9번 문제 정답 2번 찾았어요. 자, 이어서 아래로 이제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10번. 기후위기. 심화되면서 바람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 오, 생산. 우리 아까 6번에서도 비슷한 내용 나왔었죠. 생산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의도가 개입이 됐죠. 바로 사회문화 현상. 자, 바람은 고기압 지역에서 저기압 지역으로 부는데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는 강해진다.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원리죠. 자연현상. 자, 마지막 디귿. 관광 자원으로 활용.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모이게끔 할수 있겠다. 사람들이 유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사회문화 현상. 자, 1번부터 가면 기역, 요거, 사회문화 현상은 요 자연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정답 1번 나왔고요. 자, 2번부터 오답의 근거 찾습니다. 자, 니은은 자연현상인데요.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 그럴 리가. 요거 확실성의 원리가 되겠죠. 자, 3번.
디귿과 같은 요거 사회문화 현상, 그리고 요거 사회문화 현상이고, 뭐야? 3번도 선지 구성이 잘못됐네. 기역과 디귿은 둘다 사회문화 현상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뭐 어떤 거 하나에 대해서 달리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고요.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과관계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성질을 지니죠. 네, 이에 반면 자연 현상의 경우에는 100%의 원리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자, 4번이요. 디귿,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아니요. 존재 법칙과 사실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 요거는, 그치. 자연현상. 근데 이에 반면 사회문화현상은 요거에 대응해서 우리 무슨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틀렸다. 자, 마지막 5번. 기역과 디귿과 같은 현상은, 요거 잘 묶었어.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사회문화현상에 보편성 나타나죠.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나, 무언가를 먹는 문화가 있고요.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연현상에도 보편성은 당연히 작동을 하죠. 고로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사회문화와 자연현상 모두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었고, 우리 선지 5번을 좀 유의미하게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이고. 여기가 빨간색. 사회문화현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두 가지를 비교를 할 때는 인간의 의도, 가치가 반영이 돼 있고, 안돼 있고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둘다 공통적으로 보편성이라는 건 나타난다. 네. 그런데 사회문화현상은요, 뭐 대개 그러한 성질을 지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특수성이라는 게 함께 공존을 하더라. 자연현상은 그러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걸 필연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때 이 필자고요, 한자로 이렇게 반드시 필자를 씁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반드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100%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까지 했고요. 우리는 11번으로 갈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강물 속 용존 산소 감소가 수상 생물의 다양성을 위협. 이러한 현상이 이거를 위협하더라라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수온이 상승. 이것도 자연 현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쭉쭉 가면은 용존 산소가 더 빠르게 고갈. 이것도 자연 현상이 되겠습니다. 뭐야, 계속 자연현상? 그런데 이제 보고서 나왔어요. 보고서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이 실패, 정책을 내는 거,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패하는 건 인간계에서 나타나는 거, 사회문화현상이고, 마지막 미음, 예측하는 것도 사람들이 하는 거, 사회문화현상입니다. 자, 1번 가요? 이거는 뭘 가치적이죠? 자, 2번. 당위 법칙을 따른다? 아니요. 사실 법칙과 존재 법칙을 따르고요. 3번, 디귿, 자연현상인데요.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날 리가 없죠. 자연현상은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니. 4번, 리을, 사회문화현상인데요.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가면 미음, 사회문화현상인데요. 확실성 아니고 확률성의 원리를 적용받는다. 네, 11번의 정답, 우리 4번 찾았어요. 자, 아래로 12번 가겠습니다. 자, 람사르대.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순천만 습지가 대표적인 람사르 이제 습지다라고 얘기하죠. 습지의 중요성. 이 습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널리 홍보. 우리 여기 보면은 널리 홍보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홍보라는 건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기억은 우리 사회문화현상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참가자들은 습지에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재활용. 자,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사회문화 현상이겠네. 네. 습지 보존이 중요한 이유는 습지가 생태계를 보호하는 거.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야. 자, 플랑크톤과 유기물질이 풍부한 습지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 이것도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연 현상이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습지는 기후

그럴 리가. 보편성만 이제 존재를 하겠죠. 자, 12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13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13번 이제 가니까 와, 안 그래도 그 이전까지도 막 글자 수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는 글자도 더 작고 사실 등장하는 소재들이 우리한테 익숙하질 않아요. 뭐그 이전에도 뭐 습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각종 화학적인 그런 물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근데 마찬가지로 13번 제시문만 딱 봐도 막 초고온 거기에다 막좀 무시무시해 핵융합 뭐 이런 단어 보면 되게 이게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소재 여러분들이 기세가 눌리면 안 돼. 여기서는 결국 우리가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자연인지 사회문화 현상인지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네. 자, 기체가 초고온의 에너지를 받으면 기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띠는 상태가 되는데 이걸 플라즈마라고 한대. 그럼 우린 그냥 끄떡끄떡 하는 거야. 태양에서는 플라즈마 상태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대. 이렇게 방출된다. 태양에서는 그렇다. 이거는 자연현상이다. 어렵지 않죠? 자, 핵융합 발전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고효율의 에너지를 얻으려는 거다. 과학자들이 인공태양을 구현하려고 노력한 결과,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태양이라고 하는 걸좀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원리를 좀 활용을 했겠죠? 앞에 나오는. 언젠 날, 초고온의 플라즈마 상태를 최장 시간 유지시키는데 성공! 누가? 우리 과학자들이 그랬대. 그러면 니은은 뭐야? 사회문화 현상이겠다. 기체가 일정한 조건에 이르면 플라즈마로 변화.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자, 플라즈마가 실험로 진공 용기에 닿는 순간 핵융합 반응이 끝난대. 핵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플라즈마를 실험로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막 좋은 말이 나와요. 연구자들은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제어. 이거를 안정적으로 뭔가 통제하고 제어하는 건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리을은 뭐예요?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했으면 1번 갈게요. 기억과 같은 현상, 자연 현상이죠. 자, 니은이 사회문화 현상인데요. 자,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가치함 축적이다. 그럴 리가요. 자연 현상은요. 인간의 의도가 개입하지 않는 아주 몰가치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을 틀렸어요. 오히려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건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 2번. 니은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은요. 자연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에이. 반대로 되어 있네. 인과관계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성질을 지녔죠. 100%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사회문화 현상에도요.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원인이 생겼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우리가 대개 그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보다 더 인과관계가 명확한 건 자연현상이 되죠. 자, 이어서 3번. 디귿. 자연현상이죠. 자, 자연현상은요.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즉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3번 전지가 틀린 이유는? 선생님, 여기 자연현상에 보편성 맞잖아요. 근데 우리 사탐에서 이렇게 오답선지 많이 내죠. 자, 3번 전지의 구성을 보면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서술을 했어. 그러면서 사회문화 현상에는 보편성이 나타나지 않아라고 부정을 해. 그런데 이건 틀렸잖아. 사회문화 현상에도 어쨌든 보편성이 나타나. 근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표현했지. 그래서 틀렸고 4번입니다. 리을.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정답 딩동댕. 예,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갈까요? 오, 5번에 익숙한 표현 나왔네요. 어디에다 밑줄 칠까? 그렇지.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경험적 자료로 우리 자연현상도 연구할 수 있고요. 또 사회문화 현상도 연구할 수 있어요. 뭐 자연현상의 대표, 순수한 물이요. 예, 일기압에서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 이 우리가 실험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경험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알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현상이라는 건 그렇게 연구될 수 있고요. 사회문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수요 법칙 볼까요? 수요 법칙이라는 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떠한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요, 감소를 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요, 이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를 하더라. 이런 것들 시장에서 나타나잖아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잖아요. 또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에서 얘기하는 거 달리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 모두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4번으로 갈게요. 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정말 자주 등장을 하는 소재입니다. 뭐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각종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 정말 우리가 빈번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지구 온난화로요.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근데 여기에서 밑줄은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뭐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기에는 인간의 의도,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은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팀은 농작물의 개화 시기와 꿀벌의 활동 시기가 맞지 않아서 농작물의 꽃가루 바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게 문제야 라고 지적을 하는 건 누가 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연구팀이 그랬대요. 연구팀이 이랬다. 인간의 의도가 개입됐다. 반영이 되었다. 그렇다면 니은은 사회문화 현상. 자, 사람이 꿀벌 대신 꽃가루 바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농작물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뭐 생산을 하는 거, 그에 따라서 돈이 더 많이 드는 거, 이거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찾아냈고요. 자,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자, 요 자연현상은요,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1번 틀렸죠. 옳게 바꿔볼까? 아, 물론 여기서 기억과 니은을 바꿔도 돼. 뒤에 있는 표현을 바꿔보자면 자연현상의 경우에는요, 뭘 가치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2번입니다. 자연현상은요,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정답. 2번 나왔습니다. 자, 100%의 원리로 이렇게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어떻게도 이야기를 했냐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건 필연성의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 또는요, 이는 확실성의 원리에 특징을 지닌다라고 표현했어. 이러한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100%로 반드시 확실하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거야라고 자연현상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 그들 간의 관계가 되게 명확하다라는 성질을 지닙니다. 3번. 사회문화현상은요. 또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선지 구조가 틀렸다는 거 알겠지? 니은과 디귿이 둘다 사회문화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에 대해서만 달리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거, 요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는 사회문화현상의 공통된 특징인 거예요. 자, 4번. 디귿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현상은요. 자연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이거 오늘 대체 몇번 등장하는 거야? 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입니다.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니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작용한다. 자연현상은요, 오히려 확실성의 원리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주어야겠습니다. 자, 14번 정답 2번까지. 자, 이어서 15번 갈게요. 자, 최근 갑곡에서 발생한 산불은 500만 헥타르가 넘는 숲을 태웠다. 이 숲을 이렇게 산불이 이렇게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적인 거죠. 자연현상. 전문가들은 이 산불이 기후변화의 산물이라고 분석하는 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 앞에 전문가들은 이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사회문화현상. 자,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교온 현상과 유례없는 가뭄이 건조한 땅을 만들었고, 자연현상이고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연구팀은요, 온실가스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감시하는 거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회문화현상입니다. 자, 1번 갈게요.

자연현상은요,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계속해서 비슷한 구조, 몰 가치적이다. 자, 2번. 사회문화 현상은요, 자연현상과 달리 당위적인 규범이 반영돼서 나타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당위적인 규범이 반영된다라는 건 마땅히 이래야 돼라는 거.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고요. 3번이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자연현상은 오히려 명확한데요. 아주 분명한데요. 자, 4번. 사회문화 현상은요. 기어 자연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우리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모두 다 공통적으로 보편성 나타났죠.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거둘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예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6번 가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미생물은요, 면역계 유지에 필요하다. 미생물은 적당한 습기와 충분한 먹이가 있는 환경을 선호. 이거는 뭐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대장에 많이 서식한대요. 그런데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식생활에서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증가. 사람들이 이런 것들 정제 탄수화물 많이 먹는다는 거야. 우리 좀 찔리죠? 자, 니은. 사회문화 현상이죠. 하면서 쭉 나오다가 디귿 부분에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 탈이 나는 거. 자, 이거 자연현상이죠. 자, 마지막 니을 부분에 장내 미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항생제를 남용. 이런 것들을 쓰는 거. 외부에 있는 의약품을 쓰는 거.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 1번부터 갑니다.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자, 여러분, 선지 1번 유의해서 살펴보세요. 자, 자연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선생님, 이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서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되게 분명했잖아요. 그럼 선지 1번 맞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인과관계가 좀 불분명하다는 특징을 사회문화 현상이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인과관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달리라고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선지 2번 가면, 니은,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가치함축적이다. 정답 2번 찾았고요. 자, 3번에 자연현상은요, 마지막, 리을, 요,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개연성 아니고 필연성의 원리고, 4번, 리을과 같은 요 사회문화 현상은요, 자연현상과 달리 보편성? 그럴 리가. 보편성은 둘 다의 공통점이었고, 마지막 5번에서 이야기하는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건 자연현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 2번까지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기출의 미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문제 1번으로 등장을 하게 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한번 비교하는 거 살펴봤고요. 특히 전반부에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중시가 될수 있는지 중요한 키워드를 기출엔 플러스를 통해 빈칸 채우기 OX를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끝까지 하시고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 17번 문항부터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비아스 개념 완성 사회와 문화의 주인공입니다. 단합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 1. 이번 시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 대중문화의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네 가지 이론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 남아있는 주제, 대중문화의 영향과 비판적 수용, 교재 92쪽에 나오는 내용 간단하게 확인하고요. 지난 시간에 중점적으로 정리했었던 문항들, 우리 문제에 함께 적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좀 생소했었던 다양한 이론들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또 쉽게 안 됐을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복습이 필요하고요. 또 이번 시간 같이 문제 풀면서 문제의 제시문을 분석하고 선택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지난 시간 공부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크게 네 가지 대중문화를 보는 이론에 대해서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특히 우리 요 1번 대중문화의 이해에서 크게 리비스주의 기억나십니까? 리비스주의 고급 문화를 중심으로 바라봤었던, 그래서 대중문화를 저급하고 타락한 문화이다. 대중문화가 이 사람들, 대중들의 현실 부적응과 또 현실 왜곡을 초래한다라고 봤었던 리비스주의 봤었어요. 고급 문화 중심적으로 봤었던. 그 다음에 또 문화 산업론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문화 산업론.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지배 계급이 또 피지배 계급을 잘 지배하고 또 지배 계급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중문화를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문화산업의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이 대중문화가 대중이 능동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향유하는 문화가 아님을 전제로 했었던 내용을 또 문화산업론에서 공부했었습니다. 반면에 또 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좀 얘기가 달랐었죠? 문화주의에서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게 대중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토대로 해서 대중문화는 살아있는 문화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또이 살아있는 문화라고 하는 대중문화를 우리는 그 대중이 현실에 대해서 비판의식과 저항의식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도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향문화론 있었죠? 대중문화든 고급문화든 이거는 취향의 차이이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취향 공중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취향을 중심으로 봤었던 내용이 취향문화론이었고요. 하지만 취향문화론에서도 대중문화를 존중해주고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가치에 따라 뭐가 있었다? 위계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즉, 대중문화보다는 고급 문화가 보다 더 수준이 높은 문화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 제가 거시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제를 풀면서 제시문과 선택지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남아있는 개념 주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교재 92쪽에 대중문화의 영향 보도록 할게요. 자, 긍정적인 영향 너무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다가 대중문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또 쉼과, 그쵸? 여유를 즐길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요두 번째고요. 본격적으로는 대중문화가 상층만이 누리든 문화적 혜택이 다수의 사람들로 확대된다. 특히 리비스주의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고급 문화, 수준 높은 문화 이런 것들을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손쉽게 접근해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급 문화의 대중화를 의미합니다. 고급 문화의 대중화. 과거에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누릴 수 있었던 그 문화를 이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고급 문화의 대중화.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대중들의 평균적인 문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또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여가적인 측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측면, 그런 측면, 바로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소와 위안, 여가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드라마, 또 가요, 그 다음에 영화, 이런 다양한 어떤 컨텐츠 등을 누리면서 이와 같은 삶의 활력소와 위안, 여가 생활의 기회를 대중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중매체, 대중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대중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

비중이 사회 참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중문화가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전체적으로 이 문화 민주주의, 문화 민주주의, 문화 민주주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대중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많이 사회와 정치와 여러 가지 측면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또 대중문화를 직접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존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또 전달하고 공유하는 주체로서 참여하는 그런 맥락이 더해지기 때문에 문화 민주주의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바로 세 번째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정적인 측면은요. 사고방식, 또 가치관, 행동방식의 획일화, 표준화, 몰 개성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대중문화가 가지는 상업성, 획일성, 뭐 유행 이런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획일화, 표준화, 또 개인의 어떤 개성이 저하되는 양상이 초래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상업성으로 인해서 또좀 자극적인 컨텐츠, 또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매몰되다 보면은 선정적 폭력적인 문화, 또 굉장히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의 어떤 건전한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컨텐츠가 많이 증가해서 문화의 질적인, 문화의 퀄리티적인 측면이 하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배 집단에 의해서 대중문화,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 활용될 경우 지배 집단의 그들의 체제를 보다 더 안전하게, 공고하게 지키는 수단적인 것으로 대중문화, 대중매체가 활용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중 조작의 수단으로 대중문화나 대중매체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사람들이 막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에 막 저항하고 시위하고 거리에 나와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쏟아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배 계급에서 사람들의 이 저항의식, 비판의식, 이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좀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운동 경기, 프로 스포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건전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감정적인, 감성적인 문화 공연 같은 것들, 아니면은 영상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끔 막 보급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시간과 관심을 많이 쏟다 보니까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의식, 그쵸? 저항의식, 이런 것들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보다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으로서 대중문화와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이죠. 일종의 어리석은 국민을 만들기 위한 정책, 우미나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당시에 프로스포츠, 다양한 어떤 영상 매체, 많은 공연 예술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급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중 조작의 수단으로서 대중문화 콘텐츠가 이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요. 대중문화의 비판적 수용,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해야 하고요. 건전한 대중문화의 형성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 읽어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내용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쪽의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A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문화를 가리킨다? 그러면 A는 뭐예요? A는 여러분,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 자, 그런데 이 대중문화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대중문화인 A를 대중매체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되어 대중에 의해 대량으로 소비되는 문화로 정의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대중문화의 의미에서 정리했었던 부분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문화다라고 말하면은

네, 파퓰러 컬처로서의 대중문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여기 대중문화를 대중매체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돼서 대중에 의해 대량 소비되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본 입장이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네, 매스 컬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었던 대중문화였죠. 어쨌든 A는 대중문화입니다. 기억에 산업화로 인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산업화로 인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갖춰지면서 대중문화가 등장하고 확산되어졌고요. 또 귀족문화, 평민문화 등으로 구분된다. 자, 요 내용은 일종의 계급문화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여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계급문화고요. 디귿에 사람들의 개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죠. 몰 개성화, 획일화, 표준화와 같은 문제점이 따라온다고 앞에서 방금 정리했었죠. 대중문화의 어떤 부정적 측면에서 봤었습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리을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심미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대중문화는 상업적인 목적으로서, 상업적인 목적이 부각이 되어서 생산하고 소비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에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 연결시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시문 읽어볼게요. 인기 있는 한 가수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거기에 출연하면서 입은 치마가 유명해지자. 전국의 옷가게에는 그 치마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젊은 여성들 중그 치마를 입지 않은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런 거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저도 뭐 최근에 뭐 블랙핑크 뭐 제니님이 입은 옷이 뭐 아니면은 로제님이 들었던 어떤 백 그런 거 너무 막 인기가 있어져서 학교 선생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옷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요? 물어봤더니만은 이거 블랙핑크 제니님이랑 로제님이 들고 막 입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어떤 한 유명한 인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대중문화를 약간 선도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과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에 어떤 유행적인 측면에 의해서 대중문화가 대중의 생활 양식을 획일화하거나 표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에 물질 만능주의 풍조를 확산시킨다. 3번에 일탈 행동을 증가시켜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 4번에 지배 집단에 의해 대중 조작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5번에 지나친 선정성으로 인해 문화의 질적 하락을 초래한다. 각각의 선택지만 놓고 봤었을 때는 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시문과 연결해 봤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나타나 있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앞서 정리했었던 네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중문화는 대중의 현실 적응을 저해하고 현실 인식을 왜곡시키는 등 저급한, 타락한 문화이다. 산업혁명 이후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중문화가 발달하면서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고 문화적인 쇠퇴가 심화되었다. 대중문화가 현실 적응을 저해하고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저급한 문화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대중문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회의 퀄리티와 질서, 또 가치적인 측면, 이것이 쇠퇴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 바로 리비스주의가 되겠습니다. 리비스주의와 관련된 제시문이었고요. 자,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문화는 교양 있는 소수에 의해 창조된다고 본다.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교양 있는 소수 누구를 말해요? 엘리트 중심적인 관점이다라고도 정리했었던 게 리비스주의였죠? 2번에 서로 다른 문화 간에는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니죠.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다면은 대중문화를 저급한 문화라고 평가하지 않았겠죠. 다음 3번에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차이는 단지 취향의 차이라고 본다? 이거 취향문화론이죠. 취향문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에 상층의 문화가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강조한다. 자, 요 내용 여러분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자, 요 내용은 어디서 말하는 내용이냐면요. 마찬가지로 취향문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향문화론에서 대중문화를 존중하고 하지만은 심미적 가치에 따라 위계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층의 문화가 대중문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문화다라고 취향문화론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맥락에서 상층의 문화가 문화를 평가하는 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강조하는 거. 각각의 문화가 다 존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대중문화를 존중하긴 하지만은 심미적 가치에 따라 위계가 존재하고 그래서 고급 문화가 대중문화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문화다. 그 맥락까지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어쨌든 이 내용은 취향 문화론에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대중문화가 자본주의의 문화 산업에 의해 생산된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문화 산업론 관련된 내용이죠. 문화 산업론. 자, 각각의 선택지도 어떤 관점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오답이지만 4번 선택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도 이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갑을 읽어보겠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정신을 담은 고상한 생활 양식이지. 대중매체에 의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되는 대중문화는 저급 문화일 뿐이야. 대중문화는 저급한 문화일 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담은 고상한 생활 양식이지.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고급 문화만을 인정하고 대중문화는 저급한 문화다. 타락한 문화다. 라고 보는 자, 갑과 같은 경우는 리비스주의를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을은요, 문화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는 교양이 아니라 민중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경험이야. 이 민중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능동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살아있는 경험이야. 대중문화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과 의식을 담은 생활 양식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 문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화 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번 선택지. 갑의 관점은 대중이 문화를 생산하는 능동적인 주체임을 강조한다. 대중의 능동적인 주체. 요거를 강조하는 것은 리비스주의가 아니라 문화주의죠. 갑이 아니라 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문화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자, 지금은 뭐가 맞고 틀리는지 선택지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갑의 관점은 대중문화가 특정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정 취향을 가진 사람들, 취향 공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다라고 보는 거 취향 문화론이죠. 취향 문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자, 따라서 마찬가지로 오답이고요. 3번의 을의 관점은 엘리트주의적 입장에 기초하여 대중문화를 바라본다라고 비판을 받는다.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에 기초해서 비판받는 것은 자, 문화주의인 을이 아니라 바로 리비스주의. 리비스주의에서 비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까지 정리했고요. 4번의 을의 관점은요. 피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 바로 대중이죠. 대중. 피지배 집단인 이 대중이 대중문화를 통해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정답 여러분 4번이에요. 바로 문화주의에서는 이 대중, 민중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통해서 대중이라고 하는 게 즉 대중들이 가시는 자신들의 삶에 가지는 가치관과 의식을 담은 생활 양식으로서 살아있는 경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걸 통해서 대중이 결국에 기존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는 의식까지 드러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문화주의에서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되겠습니다. 요 저항의식을 표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문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5번의 을의 관점은요, 갑의 관점과 달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중에 대한 교육의 필요함을 강조한다. 여러분, 요 선택지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예요. 별표 쳐주시고요. 자, 을의 관점이 아니라 얘는 갑의 관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리비스주의 정리했을 때 리비스주의에서 대중문화는 대중들의 현실 부적응, 현실 왜곡을 초래하는 저급하고 타락한 문화다. 그래서 이러한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대중들을 교육과 훈련시켜야 된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리비스주의에서 강조했어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는데요?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줘야 된다. 그때 좋은 문화는 뭐였고요? 고급 문화. 나쁜 문화는 대중문화.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비판적인 눈을 키워줘야 된다고 교육과 훈련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리비스주의에서 강조했었던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내용도 갑과 연결시켜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 갈게요. 다음 글의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옳은 설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이에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는 이렇게 시작하죠. 자, 하나의 상품으로서, 문화가 하나의 상품이래요. 자본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생산되고 소비된다. 자본가는 대중이 사회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소위 재미있는 생활에 안주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좀 자극적이고. 그쵸? 선정적인 그런 어떤 상업적인 컨텐츠들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양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요 맥락은 어떤 맥락입니까? 바로 문화 산업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문화 산업론. 문화 산업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억선지. 대중이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다라고 봤죠? 바로 문화 산업론에 해당하는 전제가 대중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고 본다, 옳은 내용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 산업에 의해서 대량 생산, 대량 공급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니은의 문화 산업의 발달로 인해 대중문화의 다양성이 강화되었다. 다양성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획일화 표준화되는 거죠. 획일화와 표준화가 부각이 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디귿에 대중문화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그렇죠. 즉, 대중문화가 지배계급이 중심이 되어서, 대중문화가 지배계급이 중심이 되어서, 또 대중문화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보급해서 대중들의 비판의식을 결여시키는 거예요. 즉, 대중들에게 허위의식을 심어주고 비판의식을 떨어뜨려서 보다 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보다 더잘 다스리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형성하는데 대중문화를 이용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선지 대중문화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수단이라고 본다가 문화산업론의 옳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대중문화가 대중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다. 자, 긍정적인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시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다. 요렇게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산업론과 중요한 선택지 기역 디귿, 기역과 디귿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다음 글의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과 대중가요를 듣는 것 간에는 단지 사람들 간의 기호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사람들은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문화를 선택하고 향유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에는 동일한 기호를 바탕으로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서로 다른 집단이 생겨난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취향 공중 말하는 거죠. 취향 공중. 자, 취향 공중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취향 문화론이죠. 취향 문화론입니다.

자, 1번 선지. 자, 대중문화에 대한 문화 다원주의적인 이해를 거부한다? 아니죠.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문화 다원주의적인 이해, 요 내용도 취향 문화론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개념 잡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서로 다른 취향 문화 간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문화 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대중문화도 존중하긴 하지만은 심미적 가치에 따라서 위계를 인정한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고급 문화가 대중문화보다 보다 더 수준 높은 문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도 연결됐었죠. 3번에 대중이 저속하고 타락한 문화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아니죠. 대중에 저속하고 타락한 문화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게 취향 문화론이 아니라요. 대중의 문화적 취향에 대한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대중의 문화적 취향에 대한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문화 다원주의적인 맥락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중문화가 대중의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킬 수 있다. 대중의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거 뭐예요?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문화 콘텐츠를 쭉 공유하고 공급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비판의식을 떨어뜨리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 즉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허위의식을 일으키는 거. 뭐였습니까? 문화산업론이었죠. 문화산업론. 이것과 관련된 선택지입니다. 자, 이 내용도 결국에 이 허위의식을 일으키는 문화 산업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번에 상층의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은 5번이죠. 제가 아까 위계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위계 수준 높은 문화가 있다. 즉 고급 문화가 대중문화보다 수준도 높다라고 말하면서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기 하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도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 자료는 질문을 통해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거고요. 단서조항 보니까 A와 B는 리비스주의와 문화산업론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 아니오가 구분되어져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대중문화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는 역할. 즉, 지배와 피지배 이런 관계. 이것을 모순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라고 말하는 게 A가 문화산업론입니다. A가 문화산업론이고요. 아,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는 단서조항에 따라서 자, 리비스주의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 뭐가 들어갈지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면 대중이 문화 생산의 주체라고 보는가? 능동적인, 자율적인 주체인가? 생산의 주체인가? 산업론과 리비스주의 둘다 뭐예요? 둘다 아니오라고 답하겠죠? 따라서 기역, 니은 모두 다 아니오가 됩니다. 기역선지에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니은의 A는, 즉 문화산업론은 대중문화가 획일화 문제, 이것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렇죠. 지배계급 중심이 되어서 공유되고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획일화, 즉 상업적이고 자극적이고 또좀 저급한 문화 양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되어지면서 대중들의 비판의식을 결여시키고 허위의식을 양산시키는 방향으로서 획일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정리했었고요. 디귿의 B는 리비스주의인데 엘리트주의를 바탕으로 대중문화를 평가절하한다. 그렇죠. 엘리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대중문화를 저급한 문화다, 타락한 문화다라고 평가절하했죠. 따라서 옳은 선택지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고요. 리을선지 B와 달리 A는 리비스주의와 달리 문화산업론은 대중문화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된다고 본다. 여러분 요거. 자, 요 내용 별표. 별표. 왜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모두. 문화산업론과 그 다음에 리비스주의의 공통점이 대중문화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되어진다라는 거죠.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되어져서 결국 그 대중들이 현실 부적응과 현실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문화산업론도 대중 문화가 지배계급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공급이 되어져서 대중들의 비판의식을 결여시키고 허위의식을 양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맥락이었잖아요. 그 맥락의 공통점으로서 둘다 뭐라고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된다. 학교 시험에서 아주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유사한 영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 이에 대하여 A는 자본의 효율적인 대중 통제 전략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한다. 자, 대중 통제 전략이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와 같이 상업적이고 또 꽤나 자극적인 그런 어떤 대중 문화들을 공급하고 있다. 즉, A는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산업론이죠. 문화산업론. 자, 그 다음 B는요, 대중이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한 이것은 대중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살아있는 문화다라고 말하는 B는 문화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1번에 A는 사회 구조가 대중의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한다라고 비판을 받는다.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게 대중의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줄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받는 거는 문화산업론일까요? 대중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주의일까요? 당연히 대중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화주의가 받는 비판이겠죠. 문화주의. 따라서 1번 선택지 오답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1번 선택지도 문화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내신의 단골 선택지고요. 이번에 B는 사회의 다양한 취향 공중이 존재한다고 본다. 취향 공중 강조하는 것은 취향 문화론이죠. 3번에 A와 달리 B는 대중이 문화 생산의 능동적인 주체라고 본다. 그렇죠. 이 문화주의는요, 대중이 문화 생산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살아있는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B와 달리 A는 대중문화가 대중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것 뭐예요? A. 즉, 문화산업론이 아니라 비문화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답입니다. 5번에 A와 B 모두 대중문화의 발달로 인해 문화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변화했다고 본다. 대중문화의 발달로 문화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것. 이윤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 이거 뭐예요? 바로 문화산업론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대중문화가 문화산업의 결과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B 모두가 아니라 문화산업론인 A에만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이제 서답형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답형 1번입니다. 문화는 소수의 교양 있는 사람들만이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고도의 정신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지 물질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 생산된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사회의 권위와 아름다운 전통이 쇠퇴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리비스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1번에는 리비스주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윗글에 나타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리비스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상을 바탕으로 입장을 서술해 보면은요, 이 관점은 예시 답안에서 누구의 기초에서? 바로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의 기초에서 대중을 뭐하고 저속한 존재라고 봤다. 어떤 존재? 바로 수동적이고. 대중을 수동적이고 저속한 존재로 보고 대중문화를 단지 상업적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어떠한 문화? 타락한 문화, 즉 저급 문화로.
저급한 문화로 간주하고 있는 내용이 리비스주의에서 바라보고 있는 대중문화에 대한 관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답형 2번을 볼게요. 게시문 보겠습니다. 갑국에서 지배 집단의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하다. 최근에도 유력 정치인들이 연루된 대규모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하여 정권이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그런데 지배 집단이 대부분의 텔레비전 방송국에 정치 관련 시사 프로그램 편성 비준을 크게 낮추고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연애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을 크게 높이게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지배 집단의 부정부패 문제로부터 연예인들의 사생활 문제로 옮겨갔다. 대중들의 관심과 시선을 다른 쪽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대중조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중조작. 대중조작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예시 답안에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배 집단이. 지배 집단 혹은 지배 계급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지배 집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항하고 하는 양상을 보였을 테니까 이러한 비판과 저항의 어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대중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빈칸 채워서 예시 답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제시문에 대중문화는 하층 계급이 처한 현실을 왜곡하고 하층 계급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닌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고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대중 안에 어떤 의식이 자리 잡아서 허위 의식이 자리 잡아서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허위 의식이 자리 잡아서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화산업론이죠. 문화산업론. 자, 1번에 문화산업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번에 자, 윗글에 나타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즉 문화산업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서술해보자.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바로 대중의 자율성을 경시함으로써 대중이 능동적으로 사회 모순에 저항하는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대중의 능동성, 자율성, 저항성, 비판의식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는 맥락으로 한계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요. 대중문화는 대중이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문화이다 라고 말하는 거 뭐예요? 문화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문화주의. 대중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전제로 한. 나는요, 사회에는 다양한 취향 문화가 존재하는데 대중문화 역시 동일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취향 공중,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공유하는 하나의 취향 문화이다. 취향 문화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 나를 각각 단답형에 맞춰서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괄호 2번에서 상층 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에 대한 상층 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에 대한 문화주의의 입장과 취향 문화론의 입장을 비교해서 서술해 보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쓰면 옳게 쓰는 걸까요? 바로 이렇게요. 가는, 즉 문화주의는 상층 문화가 대중문화에 비해 수준 높은 고급 문화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달리 취향 문화론은요. 상층 문화가 대중문화에 비해 심미적 가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고급 문화라는 점을 인정하죠. 심미적 가치에 따라 위계가 있다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수준 높은 고급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또 취향 문화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등급 도전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역은 근대 사회의 일방향 매체이고요. 니은은 최근에 인터넷 발달로 나타나는 쌍방향 매체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기역은요. 자, 기역은 대중문화의 다품종 소량 생산을 주도했다. 아니죠. 일방향 매체. 오히려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업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이 산업사회 맥락이기 때문에요.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니은의 발달로 대중문화 생산 과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활발해졌다? 그렇죠. 바로 이 대중문화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었죠. 디귿의 기억보다 니은에서 대중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 바로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니은에서 구분이 명확하다가 아니라 모호해졌다.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인 양상이 확대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에서 C는 각각 리비스주의, 문화산업론, 취향문화론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기역에서 상층의 문화가 다른 계층이 향유하는 문화의 수준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는가? 이것만 유일하게 예스라고 할수 있는 거. 여기에 예스라고 할수 있는 거는 뭐예요? 자, 리비스주의만 예스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A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둘은 리비스주의가 아님으로써 이 질문에 아니오로써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거네요. 따라서 B가 뭐가 된다? B가 리비스주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대중문화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는 수단이라고 보는가? 앞에서도 문제에서 확인했었던 내용이죠. 누구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화, 산업론만 예스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B와 C, 지금 리비스주의와 포함된 C가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아니오로서 구분할 수 없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문화 산업론으로 세팅이 되는 거고, C가 취향 문화론으로 정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A는 대중이 문화 생산의 능동적인 주체라고 본다? 아니죠. 자, 잘못된 내용이죠. 문화 산업의 결과물이다라고 했을 때, 대중의 능동성, 자율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었죠. 이번에 B는요, 대중문화가 사회의 다양한 취향 문화 중 하나다. 이거 취향 문화론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C로 연결시켜야 되고요. 3번의 C는요, 상층의 문화가 대중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문화임을 심미적 가치에 따라 위계를 인정해서 고급 문화가 대중문화보다 수준 높은 문화다라고 인정했잖아요. 부정한 거 잘못된 설명이에요. 4번에 B와 달리 A는 대중문화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된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요 선택지 중요합니다. 자, 별표 해 놓으시고요. B와 달리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모두. 즉, 리비스주의와 문화, 산업론 모두 다. 둘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된다.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봤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요거 아니에요. 고르시면 안 됩니다. 5번에 기억에 대한 A의 응답과 니은에 대한 C의 응답이 모두 다 아니오로 일치하는 거죠. 그쵸? 위에 A도 여기 아니오. 그 다음에 여기서 C도 아니오여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4번 선택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에서 A는 대중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살아있는 문화를 구성해 간다고 보는 반면, 살아있는 문화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A는 문화주의. 자, 반면 B는요, 대중문화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중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허위의식. 그쵸? 따라서 B는 문화 산업론이 되겠습니다. 문화 산업론. 1번에 A는 리비스주의다. 오답이고요. 2번에 A는 대중문화를 저급 문화로 본다. 대중문화를 저급한 문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3번에 B는 대중문화가 취향 문화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건 취향 문화론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4번에 B는 문화 산업이 대중문화의 생산을 주도한다고 본다. 그렇죠. 정답 몇 번입니까? 네, 4번입니다. 4번. 5번에 B는 A와 달리 대중이 사회 구조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자, A와 달리가 아니라 여러분, A와 연결시켜야 될것 같아요. 왜요? 이 문화주의에서 대중의 자율성, 능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있는 문화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대중의 비판과 저항의식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문화주의이기 때문에요. 대중이 사회 구조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 요것도 별표 쳐놓으시고, 문화주의로 연결시켜야 되는 중요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각각 A에서 D, 리비스주의, 문화산업론, 문화주의, 취향문화론 확인해 주시고요. 제시문 보겠습니다. A와 B 모두 각 집단이 향유하는 문화 간의 위계가 있음을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와 피지배 구조 속에서 대중문화가 지닌 문제점을 설명한다라는 점, 바로 기존의 이런 지배와 피지배의 자본주의의 모순을 은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 바로 문화 산업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중문화가 지닌 능동성을 강조하는 D라고 하는 것은 문화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D 모두 찾을 수가 있고요. 자, 1번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대중문화에 대한 엘리트주의적인 평가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여러분 인정하죠. 왜냐하면 상층 문화를 수준 높은 고급 문화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수준 높은 고급 문화를 누릴 수 있게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지예요. 그 다음에 2번에 B는 대중문화가 대중의 현실 적응을 저해한다라고 본다. 정답은 2번이죠. 맞습니다.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대중문화가 대중의 현실 부적응, 현실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저급한 문화이다. 타락한 문화이다. 강조했었던 게 리비스주의였습니다. 3번의 C는 대중이 대중문화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된다. 비판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허위의식을 심어주고 비판의식을 결여시키는 거잖아요. 오답이고요. 4번의 D는 대중이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 이거 문화주의에 해당하는 내용 아니고요. 별표 치시고 예, 리비스주의와 그 다음에 취향 문화론에 뭐다? 공통점으로 꼭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얘 둘의 공통점이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돼. 고급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오케이? 5번에 B와 달리 D는 대중문화가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 문화라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B와 달리 D. D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B로. 비, 리비스주의로 연결시켜야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질적으로 수준 낮은 저급한 문화, 타락한 문화라고 봤던 게 리비스주의가 봤었던 대중문화에 해당하는 관점이었잖아요. 오케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의 이해,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또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정리한 개념을 문제로 잘 적용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선생님이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먼저 한번 쭉 문제 풀어보시고 예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와 문화는 럭키 오키.

안녕하세요. 나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바리수 작가님 그림 중에 하나야. 지금 기분 위험해. 요즘 내게 최고의 기분 전환 방법은 바로 샤워하기. 그래서 저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일단 씻자 하면서 가고 있어. 이제 매일매일이 기분이 좋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어렵잖아. 외부 요인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 기분 전환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다음 그림 보면 왠지 샤워를 하고 나면 맑아진 느낌은 물론 새로워진 기분이 든다. 저렇게 뿅! 새로운 머리 꼽는 것처럼. 다음 그림 보면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거나 다짐하기에 앞서 샤워를 열심히 하는 편이래. 샤워하면서 걱정이나 고민도 씻어내고 또 산책하면서 걱정하고 고민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림은 비뉴란 내용이야.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 근데 스트레스라는 게 내가 안 받고 싶다고 외부에서의 유입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소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매일 기분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매일 좋을 수 없다면 기분이 안 좋았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갈 건지 내 기분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줄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특히

특히나 더 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도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뭐할때 기분이 좋더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기분이 많이 안 좋을 땐 일기 쓰기.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내 감정을 글로 쓰는 게 되게 큰 치유의 효과가 있대. 그래서 일기장에 무슨 이렇게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기분 안 좋거나 슬프거나 속상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일기도 쓰고, 아니면 요즘에 날씨 너무 좋잖아.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하나 사서 좀 걷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들만의 그런 스스로를 기분 좋아질 수 있게 해주는 비뉴 방법을 오늘은 꼭 생각해봤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오늘은 뭐할 거냐면 우리 문제 잔뜩 풀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전부 문제풀이야. 그래서 나도 최대한 좀 옛날 개념들 나올 때마다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줄 수 있도록 할게. 그래서 방정식이 등장을 했는데 방정식 안에 로그가 잔뜩 섞여 있다. 우리 저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를 거고,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크다 그랬어. 일단 방정식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 4 정리해볼까? 4. 우리 4는 누구의 얼마야? 그치, 2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2의 x의 제곱이니까 나 지금 여기 2라고 쓰고 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 요거의 제곱이었고, 우리 루트 있었는데 우리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가 숨어있는 거냐면 2가 숨어있는 거지. 그럼 쟤를 가지고 내가 지수 형태로 다시 쓰자면 x의 2분의 1제곱 되는 거고, 뒤에 뭐 있었냐면 마이너스 6 있었어. 나 이제 이런 계산할 때 우리가 로그에서 배웠던 성질들이 막 쏟아져 나와. 로그에서의 구구단도 그렇고 밑을 바꾸는 밑변환 공식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형태도 자주 나오냐면 우리 저식 정리할 때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이었어. 우리 밑에도 지수가 있고 이렇게 진수에도 지수가 있을 때는 m하고 n이 앞으로 쭉 밀려 나왔지. 그래서 m분의 n에다가 다 밀려 나왔으니까 남은 건 a하고 b. 우리 요렇게 식을 정리했었어. 요 내용 생각하면서 봐야 돼. 그럼 나 밑에 있는 이가 앞으로 밀려 나와. 근데 어디로 나와? 밑에 있던 건 밑으로. 그러니까 2밖에 없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정리하고 났더니 나 요 부분만 알맹이 계산했어. 먼저. 그리고 전체에 제곱해준 거야. 나 이렇게 쓰고 났더니 반복되는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전체 모양 한번 봐봐. 나 누가 반복되고 있냐면 로그의 x. 누가 반복되고 있냐면 로그의 x. 나 요 2분의 1은 떼굴떼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치환하자. 나 이 로그 2의 x를 잠깐 t라고 부를게. 근데 이거 양수라는 조건 그런 거 생겨 안 생겨? 그치, 안 생겨. 나 지금 로그잖아. 우리 기본형인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증가든 감소든 실수 전체가 치역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가지고 t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범위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t로 바꾸면서 식 정리하면서 내려올게. 나 뭐가 있었냐면 앞쪽에 2분의 1 t의 제곱이 있었고, 나 2분의 1 앞으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t 있었고, 그리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6 하나 상수항으로 남아있었어. 그럼 양변에 정리할 건데 4분의 1t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t 마이너스 6이 0인 거지. 나 이거 분수 나와서 실어서 양변에다가 뭐 할 거냐면 4 곱하면서 오른쪽에다가 가지고 올게. 나 양변에다가 4 곱했으니까 t의 제곱 될 거고, 요 자리에 쓰자. 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t가 되고, 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돼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생겼어.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6하고 4였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t 마이너스 6, t 플러스 4가 지금 0인 거지. 이렇게 t값이 두 개가 나와. 하나는 마이너스 4였던 거고 다른 t 하나는 6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t라는 문자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자. 우리 t라는 게 누구였냐면 로그 2의 x였어. 나 로그 2의 x 모양으로 이제 오른쪽에 넘길게. 로그 2의 x라는 애가 한 번은 마이너스 4인 거고, 로그 2의 x라는 애가 한 번은 6인 거였어. 그래서 x값을 찾는 중이야. 나 여기서의 x라는 건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지 2의 마이너스 4제곱. 나 여기서의 x라는 건 2의 6제곱이었어. 근데 그 두 개의 값 중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작은 게 알파래. 작은 거. 나 우리 마이너스 지수 무슨 뜻? 마이너스는 그치, 음수지수, 역수지.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쓰자면 2의 4제곱분의 1인 거지. 즉 얘가 알파, 얘가 베타였겠다. 그럼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면 문제에서 알파분의 베타를 해달래. 알파는 2의 마이너스 4제곱, 베타는 2의 6제곱.

곱이었어. 이제 여기서 또 기억이 나야지. 지수법칙이. 나 우리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야. 나 미시 같은 애들을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뭐 하기로 했냐면 더하기로 했었다. 근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야. 나 이번에는 미시 같은 애들을 나눴어. 지수끼리 뭐 해야 되는 거야? 같이 빼주면 되는 거지. 요런 개념들이 기억이 나야 돼. 그럼 2의 6제곱에서 뺄 거야. 마이너스 4를 더하기로 바뀌었겠다. 그래서 2의 10제곱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알파분의 베타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의 10제곱이었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거 마지막 마무리도 그렇지만 공통 부분이 등장할 수 있도록 씩 정리해주는 게 중요했어. 얘는 로그 4였고 얘는 로그 2였어. 그러니까 우리 로그 2로 맞추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로그에서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정리해서 풀어줄 문제가 유형 6번에서의 21번 문제였지. 그리고 이번에는 22번 한번 볼게. 저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 합. 그리고 나서 봤더니 왼쪽은 로그, 오른쪽엔 로그가 없어. 모양부터 만들자. 나 왼쪽에 있는 로그가 8이었어, 미시. 그래서 나는 오른쪽도 8로 한번 만들어 볼게. 근데 오른쪽에 나오는 숫자가 1이야. 우리 로그는 언제 1? 밑하고 진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얘는 예쁘게 쓰면 로그 8에 8이라고 쓸수 있지. 그럼 이제는 로그 8, 로그 8이 똑같아. 진수만 떨어질 거야. 나 진수만 떨어질 거라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진수만 떨어져서 8. 근데 뭐 조심해야 돼? 부등호 조심해야 되지? 나 미시 8이었으니까 증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떨어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났더니 8하고 8은 똑같았네. 인수분해해 보면 x의 x-6이 지금 0보다 작은 상태. x쪽으로 부등호 오므라져 있으니까 그림도 닫혀지게 오므라지게 그려줘야 되지. 즉 x의 범위는 0부터 6까지가 되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거 무슨 문제야? 그치, 로그야, 로그. 나 로그가 지금 진수에 뭘 갖고 있어? 그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갖고 있어. 당연히 뭐 만족해야 돼? 진수 조건. 나 우리 항상 로그 문제 풀 때는 진수 조건 밑 조건을 고려해봐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해. 그럼 이번에는 x값에 대한 범위는 하나 구했으니까 이번엔 진수 조건 한번 써보자. 진수 조건. 지금 진수가 2차식으로 주어져 있어.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었는데 진수니까 당연히 양수. 인수분해했더니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고 그게 지금 0보다 큰 거지. 나 x쪽으로 부등호 벌어져. 그림도 어떻게 그려줘야 돼? 벌어지게. 한 번에 잘안 되면 그림 그려봐. 나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4였는데 지금 X쪽으로 부등호 벌어지니까 영역도 벌어져야 돼. 즉 영역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두 개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나 X라는 애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라는 애는 어때야 돼? 4보다 커야 돼. 다시 정리하자. 나 우리 첫 번째 부분에서는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0부터 9까지였어. 진수 조건에서 봤더니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야. 두 가지 조건에 다 어떻게 해야 돼? 만족하는 공통범위 찾아야 돼. 한 번에 잘안 되면 역시나 얘도 그림 그려. 나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마이너스 2였고 다른 하나는 4였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하나, 4보다 큰쪽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범위는 뭐였었냐면 0부터 어디까지? 6까지. 나이 둘의 무슨 범위 구해야 돼? 공통범위 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의 진짜 해의 범위는 4안 들어갔지. 그리고 6도 안 들어갔어. 4부터 6까지의 범위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정수값의 합을 구해달래. 나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나5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정수 조건이니까 5였던 거지. 그래서 식 한번만 좀 다시 보자. 나 부등식이 있었는데 저걸 전부 만족시켜주는 정수 x값의 합을 구해주는 문제였어. 그래서 식을 좀 봤더니 x였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고 나 오른쪽도 로그 8에 8이지? 그래서 없어졌으니까 해당되는 영역은 0부터 6까지고 이제 오른쪽에서 진수 조건 나 4하고 2였으니까 2였겠다 플러스 2 여기만 좀 한번 다시 보자. 지금 조건에서 인수분해까지 했고 x쪽으로 지금 부등호가 벌어져 있지. 나얘 0되는 값 4, 얘 0되는 값 플러스 2.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에도 4하고 플러스 2 가지고 한 번만.
그래서 하나는 2였고 하나는 4였고 X쪽으로 부등호 벌어지니까 얘도 벌어지게. 그래서 만족하는 해외 범위가 요렇게 두 가지였어. 즉 X라는 애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라는 애가 4보다 커야 되는 거지. 얘는 지금 무슨 조건이었냐면 진수 조건이었던 거야. 그 우리 앞에서 나온 해하고 요 진수 조건하고의 무슨 범위? 그지, 공통범위 구해야겠다. 그래서 그림 안에다가 같이 그릴게. 나 0보다 컸어야 되고, 그리고 6보다는 작았어야 돼. 나이 안에다가 식에서 나온 범위가 요렇게야. 그럼 공통범위를 구하자면 여기에서 한 범위. 공통범위 구하자면 여기에서 한 범위지. 그럼 우리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들만 한번 꺼내볼게. 나 0하고 2 사이의 정수야. 이 안에 지금 누구 들어가 있냐면 1 들어가 있는 거고. 4하고 6 사이의 정수야. 누구 있냐면 5 있는 거지. 따라서 문제에서는 정수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하고 5 더해서 6이 돼주면 되겠다. 한 번만 다시 보자. 나 부등식이 있었는데 왼쪽은 로그가 잘 만들어져 있고 오른쪽에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그래서 로그 8에 8로 고쳤고 진수 떨어지면서 2차 부등식 풀었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뭐? 밑조 건 진수 조건. 그래서 진수도 양수여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했을 때 X쪽으로 벌어지니까 2하고 4를 기점으로 벌어지는 그림. 둘의 공통범위 찾아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1하고 5 이렇게 두 가지였어. 얘가 22번이었고 이번에는 23번 한번 풀어보자. 23번 문제는 부등식이지. 저 부등식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였고, 그 알파 베타를 구해서 둘을 곱해달라 그랬어. 일단 모양부터 좀 맞춰볼까? 나 왼쪽은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은 1. 그리고 이만큼이 지금 통째로 진수야, 진수. 만약 헷갈리면 저거 잠깐 네모라고 놓고 풀어도 괜찮아. 지금 왼쪽은 마이너스 1이었고, 가운데는 로그 3의 네모였고, 오른쪽은 1이었어. 나 로그가 들어있는 부등식을 풀 때도 모양부터 맞춰야 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로그 3의, 3의 마이너스 1인 거지. 가운데는 로그 3의 네모. 나 1이 된다는 얘기는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로그 3의 3. 그럼 이제는 로그 3, 로그 3, 로그 3이 똑같으니까 진수만 떨어질 거야.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 가운데에는 네모였고, 오른쪽엔 누구밖에 없냐면 3밖에 없어. 밑이 3이라서 증가니까 부등호 그대로 떨어진 거야. 근데 그 네모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리자. 나이 네모가 누구였냐면 로그. 2x에 마이너스 1이었어. 나 여기서도 x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줘야 되지. 일단 마이너스 1부터 없애보자. 나 마이너스 1을 없애려고 양변에 더했더니 1 더해서 3분의 4. 가운데에는 이제 로그 2의 x만 남았고 1 더했으니까 4가 됐어. 즉 로그 2의 4라는 애가 로그 2의 x라는 애가 3분의 4와 4 사이에 낑겨 있어야 돼. 이제 다시 한번 로그 모양으로 만들어 보자. 나 지금 3분의 4였는데 내가 원하는 건 로그 2인 거잖아, 밑이. 1부터 만들면 로그 2의 2, 거기에다가 지수 3분의 4. 나 가운데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로그 2의 x. 오른쪽에도 1부터 만들자면 로그 2의 2. 근데 지수에 뭐 있어야 되냐면 4. 나 이제서야 로그 2들이 전부 다 똑같아. 그래서 좌변은 2의 3분의 4 제곱, 가운데는 x. 나 미시라서 증가니까 부등호 그대로 떨어져. 여긴 2의 4제곱인 거지. 즉 범위 만들어진 게 여기가 알파였고 여기가 베타였네.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 알파하고 베타를 곱해달래. 2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야. 내 생각에는 아마 다 풀고 나서 이런 식정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 나 이거 2에 얼마 나와? 2에. 이 상태로 물론 루트를 풀러내도 되고, 그게 아니면 합친 다음에 정리했어도 괜찮아. 나 얘가 지금 얼마 나오냐면 2의 4제곱이니까 16이고, 얘가 얼마 나오냐면 한 번에 잘안 돼도 돼. 4제곱근에 2의 3제곱근에 2의 4제곱인 상태잖아. 즉, 하나는 벗고 나오고, 3제곱근 하나는 남아있는 상태인 거지. 즉, 둘을 가지고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32의 3제곱근 2가 되는 거지. 요렇게 봤어도 괜찮고, 아니면 얘를 가지고 먼저 정리해도 돼. 2에다가. 우리 미시 같은 애들을 가지고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는 더하잖아. 즉, 3분의 4에다가 4 더해주면 되니까 얘는 2의 3분의 3, 4, 10. 2인 거니까 12에다가 4 더해서 16인 거지. 요렇게. 그럼 나이 안에는 지금 몇개 들어가? 2가.
다섯 개 들어가. 그래서 2의 5제곱에다가 2의 3분의 1제곱인 상태지. 그래서 32에다가 3제곱근 2. 요렇게 풀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성질들이 여러 가지니까 편한 방법으로 써주면 된다. 대신에 우리 거듭제곱근의 형태를 가지고 분수지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반드시 할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곱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32 곱하기 3제곱근 2가 이 문제의 정답인 거지. 그리고 저런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뭐부터? 범위부터. 나 로그가 지금 두개 있다 그래서 긴장하지 말고, 만약에 너무 복잡해 보이면 진수 정도는 우리 네모로 표시 한번 해보고, 그 네모 형태로 묶어냈을 때 간단하게 식 만든 다음에 네모의 형태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입해줘도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한 게 x값의 범위였잖아. 근데 마지막으로 진수까지 체크를 하자면 x 그 자체가 지금 진수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범위가 진수 조건까지 양수라서 만족하는 범위인 거지. 얘가 유형 6번에서의 23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4번 한번 보자. 아, 요거 잘했어. 근데 요 문제는 풀이가 많다기보다는 그래프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일단 이름부터 보자. fx란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2차 함수고, gx가 있었는데 gx가 1차 함수였어. 우리 그때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이 나오네. 나요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x의 개수를 좀 구해달래. 나 부등식 나왔으니까 일단 뭐부터? 그치, 식정리부터. 나 부등식을 가지고 식정리부터 할 건데, 나 로그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 뭐 숨어있단 얘기냐면? 그치, 상용로그. 밑에 10이 숨어있단 얘기지. 그럼 이제 왼쪽을 봤더니 로그 10, 오른쪽도 로그 10. 나 양쪽의 형태 똑같으니까 진수만 떨어질 거야. 나 왼쪽에 있는 식에서의 진수는 fx 더하기 1. 오른쪽에 있는 진수는 gx 더하기 1. 뭔가 떨어질 때는 항상 부등호 조심. 밑이 10이니까 당연히 양수,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지.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1은 똑같으니까 남는 거 뭐밖에 없냐면, fx가 지금 gx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나이 영역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fx가 몇 차였냐면 2차. gx가 몇 차였냐면 1차. 지금 내가 원하는 건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야. 그리고 등호는 들어가 있어. 이제 그림 보자. 나 1차 함수 있었고 2차 함수 있었어. 나 누가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냐면 2차 함수가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어. 2차 함수가 더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네. 나 지금 등호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요 영역인 거지. 근데 하나 더 문제가 있어. 나 지금 뭐밖에 안 풀었어? 그치, 문제에서 좀 부등식만 풀었거든? 우리 로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뭐 생각해야 돼? 그치, 잔악계나 진수조건, 미초권. 나 여기서의 진수는 fx 더하기 1인데 그거 당연히 0보다 커야 돼. 그 얘기는 결국 f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같은 방법으로 우리 오른쪽 우변에서의 진수는 gx 플러스 1인데 그거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gx도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fx도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gx도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근데 여기서의 fx, gx는 함수지. 그러니까 우리 오른쪽 마이너스에도 함수로 생각하자면 y는 마이너스 1. 요거 무슨 함수야? 그치, 상수 함수지. 즉저두 개의 함수가 있잖아.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상수 함수보다 어디 있어야 돼? 커야 되니까 위에. 그럼 나 이제 그림에다가 만들게. 나 마이너스 1이 여기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 함수를 내가 하나 그었어. 근데 얘보다 지금 범위가 어때야 되는 거야? 진수 조건이니까 더 커야 되는 거야. 닿아서도 안 돼. 커야 되는 거야. 구멍 뻥뻥. 즉, 요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해당 안 돼. 커야 되니까 구멍 뻥뻥 뚫려 있으면서 어느 쪽? 그치, 위쪽인 거지. 그러니까 진짜 만족하는 영역은 여기밖에 없겠다. 여기. 그럼 이제 오른쪽은 내가 6이라는 거 구했잖아.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요 왼쪽 끝을 구해야 되지. 여기가 어디인지. 여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2차 함수지. 나 우리 2차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그치,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 반 접으면 접쳐지지? 꼭지점에 x좌표를 중심으로? 그럼 나 여기서 지금 1일 때 값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다른 거 하나는 누굴까? 마이너스 1이 될수 있는. 지금 꼭지점에 x좌표가 누구야? 그치, 2였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대로 대칭이지. 나 2에서 1만큼 떨어졌어.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1만큼 떨어져야 돼. 우리 그런 x값은 3이었겠네. 즉, 3이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 그러니까 거기는 구멍 뻥 뚫려 있지.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를 가지고 이제 부등식으로 쓰자면 3쪽은 안 들어가고 마지막 끝은 누구냐면 6이었겠다. 그래서 x값을 만족하는 범위는 3부터 6까지였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좀 구해달래. 나 3부터 6까지 들어가 있는 자연수의 개수야. 6에서 3.
빼주면 되니까 결국 몇 개냐면 3개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이 돼주면 되겠다. 다시 한번 보자. 나 2차 함수가 있었고 1차 함수가 있었어. 근데 그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로그가 잡혀 있는 부등식이 나와. 그러니까 일단 부등식을 먼저 풀어봤더니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대. 2차 함수가 더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해당되는 영역은 여기거든? 근데 나 아직 진수 조건을 체크 안한 거야. 진수 조건에 y는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보다 어땠어야 되냐면 더 커다? 커다래야 돼. 더 커야 돼. 그게 진수 조건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기점으로 위쪽이지? 그래서 진짜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겠네. 그래서 그 영역을 부등식으로 표현해 준 거야. 이 문제가 유형 6번에서의 24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이제 서술형 연습장 한번 시작해 보자.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의 개념이 드디어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는 맨 앞에서부터 배운 거 전부 있지. 우리 뭐부터 시작해? 그치, 지수의 확장부터. 지수의 확장부터 로그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런 애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될 거야. 나 다음 4수 중에서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를 구해서 곱해달라 그랬어. 대소 비교하란 얘기지. 우리 숫자를 가지고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야. 나 얘는 지금 루트 있고, 얘는 소수 있고 분수 지수에, 얘는 로그 들어가 있고, 얘도 이 상태로 로그야. 그러니까 모양부터 맞춰야 돼. 최대한 좀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1번부터. 나 얘를 가지고 내가 정리하라고 봤더니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써 있어. 그거 뭐가 생략된 거냐면, 이 숨어 있는 거지. 나 우리 이렇게 루트 두 개일 때 어떻게 했더라? 둘 따다? 곱해버렸지? 3하고 2 곱하니까 6. 그 다음에 알맹이가 256이었어. 나 우리 256은 누구야, 얼마야? 2의 10제곱. 외워야 돼. 2의 10제곱은 1024. 2의 9제곱은 그거의 절반이니까 512. 다시 한번 그거의 절반이니까 256. 그래서 256은 2의 8제곱이야. 그래서 2의 8제곱이었어. 이제 예쁘게 한번 써보자. 나 저런 거듭제곱근 싫어서 분수지수로 고칠 거야. 우리 거듭제곱근의 종류가 항상 분모였지. 즉, 6분의 8이지. 나 이거 2로 약분시키니까 2의 3분의 4제곱. 최대한 좀 정리해본 게 1번 형태였어. 나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 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0.125인데. 나 우리 0.125는 1000분의 몇이야? 125지. 그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다. 약분시켜볼까? 나 우리 1000분의 125는 몇 분의 몇이냐면 8분의 1인 거고. 그거에 마이너스 6분의 1이네. 나 우리 8분의 1은 2의 얼마? 일단 8이니까 3제곱, 역수니까 마이너스, 즉 2의 마이너스 3제곱, 그거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우리 괄호 안에 거 밖에 거 따다 곱하는 거지? 곱하면서 플러스로 바뀌었어. 약분시켰으니까 얼마? 2분의 1이겠네. 나 3하고 마이너스 6하고 곱하면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6분의 1에다가 3 곱했으니까 2가 됐겠지. 요 부분만. 2, 1제곱. 그래서 여기 보면 2의 3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3제곱에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어.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고, 2의 3제곱에다가 6분의 1 곱해주는 중이야. 그래서, 왜 자꾸 2분의 1인데? 그래서 2의 2분의 1인 거지. 2분의 1,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거씩 한번 보자. 요거, 저거 오른쪽에 떼울게. 지금 뭐가 남았냐면 2에다가 로그 2에 그리고 세제곱근 2였어. 요식 한번 정리해볼까? 나 우리 지수에 지금 로그 올라가 있다? 저렇게 지수에 로그 올라가 있을 때뭐 생각나야 돼?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둘이 자리 바꿨더니 뭐가 남았냐면 세제곱근 2가 밑으로 오고 거기다가 이제 로그 2에 2가 된 거야. 나 우리 로그에서 밑하고 진수 같으면 그런 거 1이지? 결국 남은 게 뭐밖에 없냐면 세제곱근 2. 얘도 역시나 분수 형태로 고치자면 2의 3분의 1제곱인 거지. 이제 하나만 더 해보자. 마지막으로 누구 남았냐면 로그 2분의 1에다가 4분의 1 남았어. 나는 이런 분수보다는 그냥 자연수 형태가 편해서 밑을 전부 다 바꿔버릴 거야. 우리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4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지. 4가 2의 제곱이니까 거기에 역수라서 마이너스. 그리고 이렇게 밑하고 진수에 있는 제곱들은 전부 다 앞으로 밀려나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로 밀려나오니까 2인 거고,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
그대로 2인 거지. 이제서야 네 개를 다 정리했어. 나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 앞에서부터 2의 3분의 4제곱 있었고, 두 번째 거는 2의 2분의 1제곱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2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마지막 거는 2인데 2니까 2의 1제곱. 나 전부 다 뭘 맞춘 거야? 미슬 1, 미슬 2로 맞춘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비교해보면 되는 거야? 지수만.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라는 애는 미시 1보다 커. 그러니까 지수가 클수록 전제값도 큰 거지. 그럼 이제 지수의 사이즈를 볼 텐데 내가 원하는 건 누구냐면 가장 큰 애하고 가장 작은 애를 구하는 거야. 나 1이었어. 3분의 4였어. 나 1값보다 3분의 4가 더 크지. 3이 하나 들어가고 3분의 1만큼 더 있으니까. 즉 제일 큰 게 지금 2의 3분의 4제곱이네. 그럼 이제 지수가 1보다 작은 애들끼리 비교. 얘는 2분의 1이고 지수가. 얘는 3분의 1이야. 누가 더 작냐면 3분의 1이 더 작지. 즉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었겠다. 그럼 문제에서는 뭐 해달라 그랬냐면 그 두 개를 곱한 게 K래. 즉 K는 로그 2의 3분의 2의 3분의 4제곱에다가 거기다가 2의 3분의 1제곱이었어. 그러니까 미시 같은 애들을 가지고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야 돼서 2의 3분의 5제곱이고 그 K값을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로그 2의 K값을 구해달래. 그래서 로그 2에다가 K값을 그대로 쏙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우리 진수에 있는 제곱은 떼굴떼굴 떨어져서 내려오지? 그러니까 3분의 5로 튀어나오고 로그 2에 2였으니까 그건 1이 돼서 사라지고 결국 남은 값은 누구밖에 없냐면 3분의 5였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진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정리해야 되지. 다시 한번 볼게. 근데 그걸 정리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근도 쓰였고 지수에 대한 확장도 쓰이고 로그 계산식도 쓰였어. 그래서 이 식들을 가지고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생겼냐면 미슬 2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생겼지. 그래서 2의 세제곱에다가 6분의 1 곱하면서 2분의 1까지 정리가 됐던 거야. 이 문제가 서술형 연습장에서의 1번 문제였어. 첫 번째. 그리고 이제 한번 진짜 문제들을 연습을 해보자. 지금 함수가 하나 있었지. 근데 무슨 함수? 그치, 로그 함수가 하나 있었어. 근데 저 함수가 x는 a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그래서 나는 a도 찾아야 되고 m도 좀 찾아봐야 돼. 근데 함수식을 좀 봤더니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게 느껴져. 요거 한번 다시 볼게. 나 y는 로그. 우리 3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3인데 그거에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제곱. 나 우리 밑하고 진수에 있는 이런 마이너스 1들 앞으로 뭐 할 수 있어? 쭉 밀려나가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나 관계없겠다. 즉 요 로그 함수에 뭘 구하는 거냐면 최대값이야. 괜찮아. 근데 미시 지금 누구야? 그치, 3인 거지. 나 미시 3인 그런 로그 함수에서의 최대값을 물어봐. 우리 미시 3이 된다는 얘기는 증가란 얘기잖아. 증가란 얘기는 진수가 클수록 전체값도 크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원하는 저 로그 함수의 최대값이라는 건 결국 누가 가장 클 때야? 미시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치, 진수가 가장 클 때야. 근데 진수가 지금 몇 차냐면 2차거든? 즉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3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야. 나는 저 로그가 제일 컸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증가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진수가 가장 클 때 저 로그 값이 가장 큰 거야. 그럼 우리 요 2차 함수를 가지고 언제 최대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23이었어. 우리 인수분해 안 될 때 2차 함수 그리는 방법은 완전제곱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마이너스 x에다가 우리 1차 한계수의 절반으로 만드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고 나 제곱하니까 4 앞에 마이너스 있어. 실제로 뭐 들어갔어? 마이너스 4. 뒤에 뭐 해줘야 돼? 플러스 4. 플러스 4에다가 23이니까 27인 거지. 그럼 내가 저 함수를 좀 생각해보면 2차 함수인데 최고차가 음수였어. 즉 x가 몇일 때냐면 2일 때.
그때 값이 누구였냐면 27이었던 거야. 2차 함수가. 그래서 x가 몇일 때였냐면 결국 2일 때고, 우리 문제는 x가 몇일 때 최대냐고 물어봤으니까 a가 2인 거지. a 값은 찾았고, 이제 진짜 최대값까지 한번 구해보자. 나 여기서의 최대는 뭐냐면 2차 함수의 최대값이야. 나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27이었던 거야. 그럼 진짜 최대값은 그 27을 가지고 이제 대입까지 해봐야 되는 거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최댓값은 로그 3에다가 진수가 뭐가 되는 순간이냐면 27이 되는 순간. 근데 우리 27은 3의 세제곱이지, 요거. 따라서 정리하면 누구냐면, 그치, 3인 거고. 그게 진짜 최댓값인 거지. 그래서 A 값은 2였고, 최댓값은 3이었겠다. 우리 문제에서는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그 둘을 가지고 더해달래. A는 2, 최댓값은 3, 둘 더하니까 정답은 5인 거지. 그래서 처음에 뭐 해봤냐면, 일단 로그 함수를 갖고 와봤어.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3분의 1이니까 3에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진수에도 마이너스 1제곱이 있어서 그둘 앞으로 밀려나오면서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났더니 밑이 3이 됐어. 증가 상태. 즉 나는 진수가 가장 클때 커. 그래서 그 진수를 갖고 와봤더니 2차 함수였어. 2차 함수에 뭘 구해준 거냐면 최댓값의 형태를 구해서 대입해준 문제가 지금 서술형 연습장에서의 1번 문제였지. 그리고 이번에는 2번 한번 보자. 아, 요 2번 너무너무 중요한데. 나 2번이 생긴 게좀 복잡해 보이잖아. 막 4의 x제곱, 2의 x제곱 형태도 나오고 로그도 나와. 근데 뭐가 나와? 절대값. 우리 여기는 옆에서 잠깐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자. 절대값에 대해서. 이 문제는 절대값에 대한 개념하고 절대값의 성질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절대값이었어. 나 우리 절대값이 뭐야? 정의가. 절대값. 우리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였지. 너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야. 너 원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니? 그걸 물어보는 게 절대값이다. 그래서 절대값 3이라는 게 원점에서 3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니? 물어보는 거라서 3이었던 거고,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원점에서 마이너스 3까지 얼만큼 떨어져 있니? 물어보는 거라서 3이었던 거야.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외우지. 양수는 그냥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절대값이 등장하게 되면 그 절대값 풀러냈을 거야. 절대값 만에가 0 이상이면 그냥 나오고 절대값 만에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는 거. 우리 이따가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요 개념이 다시 한번 나온다. 그래서 이 절대값을 가지고 어떤 성질들이 생겼냐면 절대값은 당연히 거리잖아. 우리 거리가 음수일 수는 없지. 그래서 절대값은 항상 뭐가 됐어? 0 이상이 됐어.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서 이제 어떤 특징이 쓰이냐면, 나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래. 요 문제에서 이어지는 개념이야. 우리 절대값은 아무리 작아봐야 누구야? 0이지. 근데 내가 그런 애들 두 개를 더해서 0이 됐다는데, 우리 절대값에 더해서 0이 될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그 둘이 전부 다 0이 되는 방법밖엔 없지. 절대값 각각이 0 이상인데, 0 이상인 거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그 아이들이 전부 다 0이었어야지. 그럼 절대값 A가 0이란 얘기는 A가 0인 거고, 절대값 B가 0이란 얘기는 B가 0이란 얘기지. 그래서 절대값을 가지고 더한 전체가 0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요 내용을 기억해야 저 문제를 풀수 있어. 우리 문제 한번 다시 보러 가자. 방정식이 등장을 해. 근데 방정식을 큰 틀로 보자면 절대값 하나, 절대값 하나야. 우리 절대값끼리 더한 게 지금 뭐가 됐어? 0이 됐어. 우리 절대값끼리 더한 게 0이 되는 방법은 각각이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 방정식 두 개짜리 문제로 다시 한번 바뀐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방정식 풀자. 나 4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우리 플러스 1이었으니까 하나 뽑자. 그리고 2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16인데 얘가 지금 0이 된다 그랬어. 좀더 예쁘게 쓰자. 0이 된다 그랬어. 그럼 이제 여기서 2의 x제곱, 2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나 2의 x제곱을 잠깐 t라고 부를 거고, 우리 2의 x제곱을 t라고 불렀으니까 얘는 뭐가 될 거야? 양수가 되겠지? 지수 형태를 가지고 치환했으니까. 그럼 앞부분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지금 0 나왔어. 우리 곱했을 때 16이니까 8, 2, 둘다 마이너스지. 그래서 식이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8, 0이었겠다. 따라서 t값이 몇개 나오냐면 두개 나와. t라는 애는 2이거나 아니면 8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의 t는 내 마음대로 만들었잖아. 즉 2의 x제곱이 2였던 거고 아니면 2의 x제곱이 8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만족하는 x값은 1이거나 아니면 우리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x값은 3이었겠다. 나 여기까지 푼건 뭐냐면 지금 지수에 대한 식을 풀어준 거야.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저두 번째 식도 내가 마저 풀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버리면 되냐면 둘다 0이어야 되지. 나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둘다 0만 들어야 돼. 근데 앞에 거 0만 들어주는 애들이 요렇게 두 개야. 그럼 이 1하고 3이라는 애가 뒤에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0 되는 값이 있는지를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시험에 나왔을 때 푼다면 앞에 있는 방정식을 풀어냈더니 1하고 3이 나왔다? 그럼 나였으면 여기다 1한번 넣고 그 다음에 3한번 넣어서 그두개 중에 성립하는 근을 그냥 찾았을 거야.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중이니까. 뒤에 것도 풀어보자. 로그 루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로그 루트 3의 x 그리고 플러스 6인데 얘도 0 나와야 돼. 일단 식 정리 먼저. 나 뭐가 반복되는지 봤더니 로그 루트 3의 x가 반복된다. 나 그거 t라고 부를게.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 지금 0인 거지. 그럼 2하고 3이었고 둘다 마이너스면 t 마이너스 2 하나, t 마이너스 3 하나, 그게 지금 0이었어. 나 우리 앞에서 썼던 t하고 요 t 다른 t야. 나 여기서 로그 루트 3의 x를 t라고 부른 거지. 그럼 이제 가능한 t값이 두 개가 나왔거든. 하나는 2고 또는 다른 하나는 뭐였던 거야? 3이었던 거야. 원래 모습으로 돌리자. 로그 루트 3의 x가 2인 거고 로그 루트 3의 x가 지금 3인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x는 한번 빚은 영원한 빚,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인 거고, 나 여기서의 x도 한번 빚은 영원한 빚, 얘에 대한 전체 세제곱.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3 루트 3이었던 거지. 나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다 0으로 만들어주는 공통 해여야 돼. 나 여기서 나온 애는 3하고 3 루트 3. 다시 한번 보러 가자. 여기 있다. x는 1이었고 x는 3이었어. 즉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건 누구냐면 x값 3인 거지. 얘가 지금 공통인 거지. 그래서 우리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하고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내 주는 유형이었어. 그래서 둘다 0이 되는 공통 범위를 찾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도 t의 값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로그 값도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만족하는 x 값이 두 개가 나오기는 해. 근데 그두개 중에서 양쪽 식을 다 만족시켜 줄수 있는 건3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근을 구해 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이었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면 지금 요만큼의 식 계산이 필요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1하고 3이 나왔어. 그럼 x에다가 1 한번 넣어볼까? 나1 넣는 순간 0돼 버리고 1 넣는 순간 로그 1이니까 0돼 버리지. 따라서 플러스 6만 남는데 그 전체값 0이 될수 없잖아. 그래서 1을 바로 탈락돼. 그래서 정답이 3인 거야. 요렇게 풀었어도 괜찮아. 얘가 2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보자.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좀 구해달라 그랬어. 합. 저식을 만족시켜주는 x들을 다 구해서 합. 근데 이거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 게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부등식은 지수 형태가 모양이 맞춰졌어. 2의 x제곱이 나왔으면 4의 x제곱이 나와서 그걸 치환해서 전체 제곱의 모양으로 풀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2의 x제곱도 나오고 3의 x제곱도 나와. 그래서 얘는 더 크게 크게 모양을 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등식을 얘를 잠깐 네모라고 불러보자. 나 지금 네모하고 세모를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음수. 나 지금 네모하고 세모를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음수. 나 우리 수학에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나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인 거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뭐 해봐야 돼?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 되지. 자, 첫 번째로는 나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케이스 한번 풀어보자. 나 2의 x제곱 마이너스 16이 지금 양수고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지금 음수라 그랬어. 그러면 2의 x제곱이 넘어가니까 16보다 작고 즉 2의 x제곱이 2의 4제곱보다 작은 거고 그러니까 만족하는 범위는 x가 4보다 작은 거지. 이쪽 볼게. 나 3의 x제곱이 3보다 작아. 근데 3이라는 건 3의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 는 1보다 작은 거지. 나이 둘에 대해서 무슨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공통 범위. 그러니까 x는 1보다 작았겠다. 다시 한번. 나 식을 좀 봤더니 구등호가 뒤집혔네. 앞쪽 한번만 보자.
요 부분. 나 2의 x제곱이었고 마이너스 16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16. 근데 부등호 지금 어느 쪽으로 벌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왼쪽으로 벌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요것만 좀 보자. 그럼 16이었으니까 뭐가 되냐면 2의 4제곱이 되고 나 밑이 지금 2로 똑같았으니까 x가 4보다 컸어야 되네. 나 이 둘의 지금 무슨 범위를 구해야 돼? 공통 범위. 근데 공통 범위가 존재해야 안 해? 내는 지금 1보다 작다 그랬어. 나 왼쪽에서는 지금 4보다 크다 그랬어. 나 1보다 작으면서 4보다 클 수는 없는 거지. 따라서 얘는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나 어떤 케이스 풀었냐면 얘 양수고 얘 음수인 케이스 풀었어. 그러니까 두 번째 범위는 뭐가 되는 거냐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6이 음수인 거고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양수인 케이스 풀면 되지. 근데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형태하고 식은 똑같아. 뭐만 달라? 맞았어? 그치, 부등호만.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가지고 쉽게 산을 하더라도 문제에서 마지막에 나온 범위에 뭐만 달라지냐면 부등호만.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부등호만 고쳐보자. 나 4보다 크다였어. 요거 계산하고 나면 뭐 나와? 4보다 작다 될 거고 x가 1보다 작다였거든. 그러니까 얘는 x가 1보다 크다가 되겠지. 따라서 1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4까지였겠다. 만족하는 범위가.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x값들의 합을 좀 구해달래. 나 2하고 3 들어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더해주면 얘는 5였겠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3번 문제였는데 두 개가 곱해져 있는 부등식 형태. 우리 둘을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였어. 그걸로 케이스 나눠서 풀어준 문제가 서술형 문제 3번이었고 우리 이번에는 고난도 문항 한번 같이 풀어보자. 그림과 같이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A와 3사분면 위에 있는 점 B가 있었고 그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그랬냐면 2대 1로 내분한다 그랬어. 나 AB를 있잖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면 2대 1로 쪼개준대. 안에서 쪼개는 걸 우리가 내분이라는 표현을 썼지. 우리 그 내분점이 지금 뭐가 되냐면 원점이 된대. 그때 AB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야. 나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두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제 한 단계씩 풀려고 봤더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A라는 거 B라는 거 뭐가 없어? 좌표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첫 시작이 안 돼서야. 나 지금 좌표가 없으니까 좌표를 좀 만들자. 근데 얘를 가지고 우리 수학에서는 문자 개수는 적을수록 차수는 낮을수록 좋지. 각기 다른 문자로 잡지 말고 우리 문자의 연관성을 좀 생각해볼게. 2대1로 내분했다는 얘기는 결국 1대2인 거지. 내가 요렇게 보조선 그었을 때 삼각형이 하나 생길 텐데 나 요 삼각형을 가지고도 1대2인 거고 마찬가지로 1대2인 거지. 얘가 지금 1대2인 순간 저 직각삼각형들의 닮음 때문에 구석구석이 전부 다 1대2다? 그럼 내가 B라는 점이 누군지 몰라 서 좌표를 잡을 거야. 근데 어디 있어? 왼쪽 편에. 나 얘 잠깐 마이너스 A라고 잡을게. 나 이 마이너스 A라고 잡았다는 얘기는 길이가 A란 얘기지. 그럼 1대 2니까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2지. 길이가. 길이가 A, 길이가 2A.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X좌표를 마이너스 A로 잡으면 A라는 애는 X좌표가 2A인 거지. 그럼 X좌표를 잡았으니까 이제 Y좌표 찾는 법은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B에다가 넣을 거야. 나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였으니까 2에다가 절대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인 거지. 근데 우리 A라는 거 뭐였어? 길이였으니까 양수. 따라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지. 나 이 값 그대로 y값에 적어주는 중이야. 그래서 2에다가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게 b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2a 한번 넣어보자. 나 2a 넣었으니까 2에다가 2a 넣을 건데 여기다가 2a 넣는 중 2a 마이너스 1 그리고 바깥쪽에 마이너스 4 이게 지금 좌표인 거지. 즉 a 좌표 구했고 b 좌표 구했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우리 내분점 한번 써보자. 나 우리 내분점의 공식 쓸 건데 2하고 1이었잖아. y 좌표 가지고 이제 한번 써볼까? x 좌표는 2a하고 마이너스 a라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없지. 그럼 2대 1이었으니까 분모는 3이었을 거고 내분점 공식 쓰는 중. 나 대각선으로 곱하니까 뭐가 되냐면 2의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고 거기다가 대각선으로 곱해주니까 2 곱해져 있고 다시 한번 2에 a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4인 거지. 이게 y좌표인데 이 y좌표가 지금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원점이 지금 내분점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전체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분자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0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분자를 좀 정리했더니 2에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2에 나 2에 1제곱이니까 둘 넣어주면 2에 a제곱 전개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8 얘가 지금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남아있는 식만 갖고 와보면 2에 2a 마이너스 1 거기다가 2에 a제곱이었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넘어가주면 뭐가 되는 거야? 10 2인 거지. 나 얘를 가지고 지금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공통 부분이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나 지금 어떤 문자가 공통이냐면 2의 a제곱 형태가 공통이지. 그래서 역시나 우리 그 형태를 가지고 치환할 거고 그 치환한 값 가지고 방정식을 조금 더 풀어볼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뒤에 좌표까지는 구했으니까 이제 그 좌표 활용해서 2의 a제곱에 대한 형태 구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 다음 시간에 마저 한번 풀어볼게. 그래서 오늘 뭐 했나 정리 한번 좀 해보자. 옛날 예적 절대값 너무 중요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였어. 그래서 절대값이 등장했을 때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게 기준이야. 그래서 절대값이 이 문제에서도 지금 중요하게 쓰이고 있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그의 구구단. 아무래도 애들이 지수보다는 로그에 대한 문제를 더 어려워해. 그래서 로그에서 배웠던 성질들. 밑하고 진수 같으면 1인 거, 진수가 1이면 0인 거. 우리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바뀌고 이런 단계단계들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밑변환 공식들. 얼마든지 밑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어.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보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안녕.

0: 이거 진짜야?
1: 네,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현입니다. 우리 올림포스 미적군원 교재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술형 문항들이 소단원별로 네 문항씩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뒤에서 있는 부분들을 따로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이제 밀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단원 끝에 가지고 와서 붙여뒀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소단원 문제들을 풀 때에도 수행평 서술형 대비는 했었잖아요. 함수의 극한에서 서술형 대비, 함수의 연속에서 서술형 대비 했었어요. 근데 그 문항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수행평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꽤 많은 학교에서 서술형 문항을 적는 수행평가를 하는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점 없이 적어내기 위해서 어떤 연습들이 필요할까?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적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와서 저와 함께 하거나 혹은 해설지를 보거나 하더라도 이 한 줄 한 줄 한 줄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의 의미들을 이해하면서 읽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 다음번에 한 번 더 적어두고요. 혹은 내가 난 되게 자세히 썼지만 해설지에는 되게 간단하게 적혀있네. 그럼 이제 해설지의 부분을 좀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아는

겁니다. 이 문항을 풀어내는데 이 서술 과정에서 단순한 연산 정도는 빼도 되거든요. 뭐한줄두줄 생략하면서 계산은 좀 빠르게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조건들은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적어줘야 해 하는 부분들이 스스로 정리가 되어야 나는 수행 평가를 열심히 썼는데 감점이 되었어요. 의외의 감점 요소들을 줄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는 한 문항 한 문항 한 문항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사실은 뭐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덜 중요한지를 판단하지를 못해서 이걸 다 적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술형 문항들을 이제는 채점 기준들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평가 1단원 서술형 대비 첫 번째 문항입니다. 함수의 극한이에요. 나오는 문항들은 뻔합니다.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분의 gx가 알파래. 그럼 결국 x 자리에 a를 한번 대입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x가 a에 가까워질 때 그때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게 있어요. 분모 fx가 0으로 갑니다. 선생님, 분모가 0으로 가요. 근데 극한 값이 존재하잖아.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 값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누구도,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에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합니다. 간단한 버전으로 썼었는데요.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극한 값이 존재해?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왜냐면 이건 극한의 성질이잖아요. 여기에다가 fx를 곱해도 그럼 그 값이 존재하는 거지. 알파 곱하기 0. 그래서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게 gx 극한인 거지. 되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 x가 a에 가까워질 때 분자가 0으로 갑니다.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따라가야 되나? 그럼 그렇지 않아. 선생님,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달라. 여기에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극한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분자는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은 0은 아니래. 그래야 분모가 0으로 갈수 있어요. 왜? 그래서 이걸 역수치에서 곱할 거잖아. 그지? 알파가 0이 아니어야지만 역수치에서 곱하는 순간 fx가 0으로 가. 이걸 보일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적어 나갈 겁니다. 시작. 1번 문항이에요.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합니다. 얘가 스텝 1입니다. 될까요? 자, 분자가 0으로 가야 합니다. x 자리 1 넣어보세요. 루트 1 더하기 a2 빼기 b가 0이고요. 따라서 b는 얼마야? b는 루트 1 더하기 a야. 자, 스텝 1은 A와 B의 관계를 찾는 거고요. 이제는 스텝 2. 내가 모르는 개수가 이제는 하나로 줄었어요. B 자리에 그대로 넣어. Limit.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루트. X 더하기 A 빼기 루트 1 더하기 A. 얘가 2분의 1인 거예요. 선생님,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분자를 보고 가운데 부호 반대로 바꿔서 분모 분자 다 곱해주는 거죠.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합차 모양 만들어지는 거 맞지? 자,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분자가 뭐야? 루트 날아가죠. x 플러스 a 빼기 1 플러스 a입니다. 그러니까 a랑 a는 없어질 거고 분자 x 마이너스 1만 남죠. 분모 x 마이너스 1 있었어요. 여기에 루트 x 더하기 a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 이렇게 했어. 그럼 x 마이너스 1을 짠, 짠! 약분하고 나니, 얘도 1 플러스 a이고 루트 아니? 얘도 루트 아니 1 플러스 a잖아요. 똑같은 애가 두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의 루트 1 플러스 a분의 1, 얘가 2분의 1이야.

A가 1, 2, 3. 뭐 이런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A가 0인 게 조금 찝찝하니까 한번 넣고 생각해봐. A에 0, B에 1 넣어봅니다. 그러면 확인. Limit.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A가 0이니까 루트 X. B가 1입니다. 얘가 2분의 1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이건 굳이, 뭐 부호를 바꿔서 분모 부재 곱하지 않아도 분모도 인수분해 루트 x 더하기 1 루트 x 빼기 1 그냥 인수분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건 뭐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약분 해주시고 대입했을 때 2분의 1 맞구나. 오케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똑같죠? 근데 앞에 있는 문제는 무리식이 있었지만 이제 얘는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 꼴이야. 2차분의 2차 가볼까? x가 2에 가까워져요. x가 2에 가까워질 때 분모 4 빼기 6 더하기 분자네요. 분자가 0으로 갑니다. 근데 극한값은 극한값이 존재해 이러면 안 되고 극한값이 0이 아니야. 분자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니야.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야 합니다. 얘가 스텝 1입니다. 자, 이제 분모 확인할까요? 분모는 x자리에 2를 넣어요.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고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 자, 이제 스텝 2. 우선은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한번 써볼까요? Limit. X가 2에 가까워질 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리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들어가 주고요. 위에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분모도 이제 0분의 0 꼴이잖아요. x에 2 넣어보면 분모 0인 거 맞잖아. 그치? 분자에 x-2가 있는 것처럼 분모에도 x-2가 숨어 있을 거야. 근데 이 인수분해 하는 것도 눈으로는 계속 보셔야 돼요. x제곱 빼기 4 a 없는 애랑 그다음 a가 있는 애랑 얘를 짠 묶어줘요.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 x 플러스 2 x-2 플러스 a를 묶어내면 x-2 좋습니다. 그리고 분자에 x-1, x-2가 있어요. 물론 분모를 x-2로 한번더 묶어내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x-2, x-2, x-2 날리고 나서 이제 대입해 주세요. 4 더하기 a 분의 1이 얘가 2가 되는 거죠. 분모가 2분의 1인 거 보이나요? 아니면 얘를 곱해 주세요. 그러면 1은 두 배의 4 플러스 A고요. 그러니까 8 더하기 2A니까 결국에 2A가 마이너스 7.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7이에요. 그럼 B는 누구야? B는 7 빼기 4에서 3이 되겠죠? 따라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21. 얘를 계산하는 것이 스텝 3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단계, 0분의 0꼴 해석 과정을 적어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x-1이라는 공통인수를 찾아서 약분하는 겁니다. 뭐 a가 구해지면 b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요. a를 구할 수 있느냐? 부분 점수. b를 구할 수 있느냐? 부분 점수. 곱을 구하느냐? 부분 점수. 앞에서 해석에서 감점 요소 얻고 땅, 땅, 땅 구해오면 클리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만 이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쓰는 것이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방법. 분자가 0으로 갑니다. 극한값이 0은 아니에요. 분모가 0으로 가야 됩니다.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자 x-1, x-2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분자에 x-2가 있는 것처럼 분모에도 x-2 공통인수가 있어야 하니 얘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그러면 짠, 짠 약분하고 대입하면 2 플러스 k분의 1이 얘가 2야. 그래서 k가 얼마야? 2k가 2분의 1이니까.

K는, 아, 2 더하기 K가 2분의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습니다. 그러니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누구라는 거야? X-2의 X-2분의 3 얘라는 거야. 전개해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 플러스 3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7, B가 3이야. 이게 차수가 2차라서 사실 왼쪽 과정과 오른쪽 과정에 큰 차이가 뭐 없죠. 왼쪽과 같이 적더라도 몇초안 걸릴 겁니다. 물론 인수분해 하는 게좀 번거롭다는 단점은 있지만. 대신에 차수가 높아져서 3차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인수를 찾아주는 것이 훨씬 더 계산 과정이 줄어들고요. 특히나 이게 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건들을 해석해내는 문항에서는 이렇게 공통인수를 찾아내는 사고 과정을 반드시 할수 있어야 한다. 2번이었습니다. 자, 1번, 2번 했으면요. 이제는 이러한 유형들은 뭐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3번, 쉽잖아요? 그치?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오, 스텝 1.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넣어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분모가 0으로 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가 0으로 가야만 하지요. 이런 거야.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보이죠? 인수분해 해보셔도 당연히 눈에 보일 거고요. 그치? 그럼 위에 있는 것부터 갑니다. 분자를 보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1 빼기 A가 0이에요. A는 얼마야? A가 마이너스 1이야. 자, 이제 스텝 2. 주어진 식 다시 한번 보세요.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분자는 정체가 뭐야? x 플러스 1이야. 근데 분자에 x 플러스 1이 있는 것처럼 분모에도 x 플러스 있지. 왜? 보이잖아요. 아까 했던 인수분해잖아요. x제곱 빼기 1 인수분해 보세요. x 플러스 1, x 빼기 1. b를 묶어냅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약분, 약분, 약분 해주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b분의 1이 누구야? 3분의 1이야. 분자는 똑같아? 분모도 같아야 돼. b는 얼마? b가 5죠. a 구했습니다. v 구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정답 4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위에서 a의 값을 구하는 것도, 그래서 아래에서 b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 분모가 0으로 가요. 극한값이 존재해야지만 분자가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과정들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감점 요소 없도록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함수의 극한 첫 번째 소단원에, 이제 마지막 4번 문항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단독적으로 간단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보다 사실은 다항함수 f(x)를 문제에서 조건을 숨겨서 줄때 계속 등장하게 될 거예요. 미분 단원으로 갑니다. 적분 단원으로 갑니다. 우리가 미적분 1에서 계속 보게 될 해석 단계고요. 그러면 이제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들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분의 gx 얘가 알파야 그랬어. 근데 fx도 gx도 둘다 다항함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게 최고 차항의 차수와 계수를 알려주는 조건이다. 최, 고, 차, 항의 차수와 계수를 알려주는 조건입니다. 근데 플러스 교과서적인 개념 항상 아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적인 사고 과정은 뭐예요?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준다죠.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분자도 분모도
나누어 준다. 만약에 분모가 2차야. 그럼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라는 거죠. 이해하죠? 그래서 최고차항을 가지고 분모 분자를 나누어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 속에서는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알려주는 조건이다. 뭘 알아요? 첫 번째,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습니다. 알파가 0이 아닐 때 차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알파입니다. 이런 이야기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리미트 x가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분의 gx, 얘가 베타야. 마찬가지로 얘가 베타가 0이 아닐 때로 먼저 가봅시다. 베타가 0이 아닐 때 극한값이 0이 아닌데 존재한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적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극한값이 0이 아니네. 그럼 분모가 만약에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분자가 0으로 가도 분모 역시 0으로 가야 돼. 그러니 분모와 분자 중에서 어느 하나가 0으로 가요? 그럼 나머지 하나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분모와 분자에 공통인 인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 x-a요. 얘를 약분하고 나서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좀 더 봅시다. 만약에 if 첫 번째 경우에요. 알파가 0이면 어때요? 선생님 수렴하는데 0에 수렴해요. 그럼 어때?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는 거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는 거지. 만약에 분모가 3차야. 그럼 분자는 3차 2야. 2차, 1차, 분모가 3차면 얘는 3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죠. 2차이야. 그러니까 2차이거나 1차이거나 상수이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극한값이 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0이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경우도 만약에 베타가 0이면 어때요? 그럼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극한값이 0이에요.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분모는요? 모르지. 근데 분모에도 x-a가 있어서 얘도 0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둘다 0으로 가. 0분의 0꼴 1하면 약분해도 분자에는 x-a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아, 그럼 얘는 분자에 x-a라는 인수가 더 많다라는 조건입니다. 분모에 만약에 x-a가 한개 있어요. 그럼 분자는 한 개보다 많다. 두 개 이상. 이런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극한값이 0이 아닌 경우가 이제 기본형. 극한값이 0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 특수한 케이스니까 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 풀어볼까요?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 몇 차? 2차죠. 극한값이 1이잖아. 스텝 1. 자, 앞에 있는 조건 가를 보고 fx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fx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x제곱 분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 x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원래 과정은 x가 한없이 커질 때 a 더하기 b, x분의 b 더하기 x제곱분의 c가 되면서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a가 2야. 이렇게 되지. 아, 1이니까 a가 1이야. 이렇게 되죠. 오, 좋아요. 그래서 a가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렇게 풀 리가 없어요. 그치? 2차분의 2차, 2차 항의 개수비 땅 보는 순간 그냥 fx는 뒤는 몰라. x의 제곱하고 짜자잔 이렇게 오는 거지.
괜찮죠?

자, 이제 스텝 2. 두 번째 조건나 해석해 봅니다. 조건나. 어떻게 쓸 거예요? 분모가 0으로 가요. x가 2에 가까워질 때 분모는 0으로 가고 극한값은 0,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하지요. f2가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풀 때는 뭐래요? f2가 0이야? 그럼 여기 안에 누가 있어요?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그러니 스텝 3 그냥 바로 이런 단계로 넘어가죠. 원래는 limit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2분의 분자에 누구 쓸까? x-2 x+k 좋습니다. 이제는 약분해 주고 대입하면 2 더하기 k가 1이야. k는 마이너스 1이구나. 아, fx 누군지 알았어. x-2 곱하기 x-1이야. 따라서 f5는 3 곱하기 4 정답 12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 가는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알려주는 조건이고요.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나에서는 뭘 알려줘요? f2가 0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x-2라는 인수가 있네. 아, 그럼 k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fx 찾고 f5를 찾고까지 서술형 문항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서술형 문항들은 끝이 났고요. 함수의 연속으로 가봅니다. 함수의 연속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감점 요소가 많아요. 우선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함수 fx가 xnan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프를 그려낸다면 혹은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그래프를 보고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하는 건 너무 쉽잖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요. 이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의. xnan에서 연속입니다. 정의 뭐예요? limit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fx. 좌극한과 함수값 fa 그리고 우극한 limit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올때 fx. 얘가 서로 같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구조가요. fx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함수예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작거나 같을 때는 gx를 뭐 x가 a보다 클 때에는 hx를 이런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x는 a를 관계로 작을 때, 클 때 구분, 그리고 등호까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생각해봐. 아,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누구야? gx야. 얘가 누구랑 같아요? a 넣었을 때 누구야? ga랑 같아요. 근데 이게 누구랑도 같아요? 리미트. x가 이번에는 a보다 큰 쪽에서 올때 hx랑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특수한 경우에 만약에 g도 h도 각각이 얘가 다항 함수다. 아니면 주어진 구하에서 얘가 연속인 함수다. 라고 하면 그냥 대입해서 생각을 하죠. 특수한 경우에는 얘가 ga는 ha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위에 있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술형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fx가 말이야. 또는 fx는 x가 a가 아닐 때에는 gx고요. x가 a일 때에는 그냥 뭐 k예요.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딱 한 점에서 함수값만 따로 떼놓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limit x가 a에 가까워질 때 gx가 k야 이런 거죠. 보통 이러한 문제들은 0분의 0꼴 극한 계산하는 문항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이런 경우들 말고요. 지금 문제와 같이 항등식의 구조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관계를 만족한다. fx 곱하기 gx가 얘가 hx야 라고 했을 때이 fx에 대해서 알수 있느냐 이거죠. 우선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x의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오케이. 이건 항등식의 정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식이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같다는 건 식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해요, 빼요, 곱해요.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나누는 건 문제가 되거든. 나는 fx를 알고 싶어요. 그럼 gx를 나누는 것 자체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대입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보자. fx는 누구야? 이랬어. fx는 말이야. 나누면 얘는 gx분의 hx야. 언제? gx가 0이 아닐 때는 그렇지. 근데 gx가 0이 될 때는 어때? 그때는 얘가 따로 정의가 되어야 돼. 함수값은 따로 정의가 되어야 돼. 괜찮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x제곱 더하기 1에 여기 fx가 곱해져 있는데 곱했더니 얘는 x의 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 fx는 2차 곱하기 1차가 3차야. 오, 얘는 1차이구나. 1차 함수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 틀려. 얘는 다 틀렸죠. 다항 함수가 아닙니다. 다항 함수 중에 얘를 만족하게 형태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fx는 누구야? fx는 얘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랑 같습니다. 선생님 이러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다면서요. 이건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x제곱 더하기 1이 항상 양수거든요. 얘가 0이 되는 순간 실수 x가 얘를 0이 되게 하는 그런 실근이 없거든.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하면 끝이야. 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x 더하기 1 곱하기 fx는 얘가 x제곱 빼기 1이었대요. 선생님,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상상성립하잖아요. 맞아. 근데 얘는 이 관계만 보고요. f-1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곱하기 f-1이 0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건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fx는 말이야. 아, 얘는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야. 약분하면 얘는 x 빼기 1이지. 언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어때요? 얘는 따로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fx가 뭐 연속입니다 라고 하거나 혹은 얘가 다항함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다항함수면 얘가 1차 곱하기 1차가 2차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만 해봐도 그냥 찾을 수 있지. 그럼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극한 값을 가지고 함수값으로 와서 얘를 짠 채워주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만 지금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얘는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 값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극한 값으로부터 함수값을 짠 채워놓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야? fx가 다항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술형 문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얘가 0으로 양변을 나누는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0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경우를 나누어서 사고하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했나? 를 평가하고 싶은 문항이에요. 자, 이제 함수의 연속에서 서술형 포인트는 전부 다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으로 가시죠. 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만약에 얘가

우선 주어진 관계를 보고 첫 번째 스텝 1. A와 B를 찾아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대입해 보는 거예요. 딱 봐도 누굴 대입하고 싶어요? 나는 fx는 몰라도 앞에 곱해져 있는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하나 대입하고 싶어. 그리고 x에 1도 하나를 대입하고 싶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왼쪽이 0입니다. 어차피 연속이니까요. 그러면 우변은 마이너스 8a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뭐 정리하고 나면 얘가 b는 마이너스 4a야 이런 게 하나 나오네요. 자, 1 대입해 봅니다. 그럼 3배의 F1은 A 더하기 B야. 근데 F1이 2니까 6은 A 더하기 B야. B 자리에 딱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A네. A는 마이너스 2구나. B는 8이구나. 맞습니다. 자, 두 개의 함수 값을 대입하는 순간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가 나와버렸죠. 자, 이제 스텝 2. x 플러스 2에 fx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8x가 되었다는 거지. 만약에 얘가 객관식이라면 이제는 fx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얘가 그냥 객관식이라면 이게 항상성이 그럼 c의 우주가 똑같다는 거잖아. 왼쪽 x 더하기 2 곱하기 fx가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2에 x를 묶어내면 얘가 x 제곱 빼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냥 인수분해를 한 채로, 와우! fx가 얘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거지. 따라서 f 마이너스 2는 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16 되겠습니다. 객관식이라면. 근데 서술형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가 이거라는 보장이 어딨어? 이런 거야. fx가 누군데? fx 구했어? 이런 거야. 그냥 fx 구할 수 있지. 나누면 되니까. 근데 나눌 때 얘가 0이 되는 순간 누구? x는 마이너스 2. 쟤를 빼야 되잖아. fx는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8x예요. 언제?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다시 쓰면 약분 하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2x에 x 마이너스 2입니다. 언제?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요. 근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얼마니? 몰라요. 이런 거야. 근데 x는 마이너스 2에서 fx가 연속이어야 하니까, 연속이니까, limit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때 fx와 F-2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F-2는 limit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2X, X-2 얘잖아요. 그러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16입니다. 서술형이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객관식의 풀이 과정과 서술형의 풀이 과정이 확연히 다르죠. 그럼 선생님, 저는 이 구조를 잘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객관식은 그렇겠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서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감점 당한다는 것들, 감점 어디에서 당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요. 갑시다. 자, 실수형 채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우선 스텝 1. 얘 뭐부터 해야 될까요? x1 대입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x1 대입합니다. 항등식이니까. 0은 1 더하기 a. a 얼마?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fx가 x의 세제곱 빼기 1이 됐어요. 자, 이제 스텝 2. 어떻게 쓸까? fx는 누구야? x 마이너스 1분의 x의 세제곱 빼기 1이야. 언제? x가 1이 아닐 때. x가 1일 때는 몰라? 이렇게. 근데 위에 있는 거 x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약분되잖아요.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x 더하기 1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 함수 fx가

X는 1에서도 당연히 연속이겠지요. 따라서 스텝 3. 리밋.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 가 F1과 같습니다. F1은 얼마야? 3이네요. 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우선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전에 얼마든지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딱 보더라도 fx가 누군지 몰라. 근데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식이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해야지. 그러면 누가 나와? 뾰로롱 a가 얼마인지가 바로 나와. 그럼 대입해서 a를 찾지. 그럼 이제 식은 완성이 된 거니까요. fx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나누고 싶은 거야. 부모가 0만 되지 않는다면. 근데 부모가 0일 때 따로 빼서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의 남수가 있어요. 우선 x가 0보다 커. 여기에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x가 0보다 커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래야 근호 안에 x. 야, 루트 x라는 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을 만족합니다. 우선 이 문제도 앞선 2번과 같이 미정계수가 하나 있었더라도 x자리 1 대입하면서 미정계수를 먼저 찾았을 거예요. 맞아? 근데 얘는 그 단계가 없지. 그러니까 앞선 문제보다 더 쉬운 거죠. fx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요. 나눠봅니다. 그럼 루트 x 빼기 1 분의 x 세제곱 빼기 1이에요. 근데 이거 언제 가능한 이야기야? x가 1이 아닐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x가 0보다 큰데 x가 1이 아닐 때 인데요. 이걸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x가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어쨌든 x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그때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리고 x가 1일 때는, 그때 얘 함수값을 몰라요. 우선 이렇게 세팅을 했죠. 근데 얘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 우선 스텝 1, fx의 모양을 먼저 찾았고요. 자, 이제 스텝 2. 함수 fx가 x는 1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 리밋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와 f1이 같습니다. 나는 f1이 궁금해요. f1은 누구야? f1은 말이야.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 누구예요? 루트 x 빼기 1 분의 x의 세제곱 빼기 1입니다. 한번 더 씁시다.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선생님, 부모 분자에 루트 x 더하기 1을 곱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여기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요. 여기 밑에 이제 루트 x 빼기 1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얘가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약분약분 내는 거 맞지? 그러니 얘는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루트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2 곱하기 3은 정답 6이네요. 자, 우선은 fx는 하고 표현할 때 양변을 나누어 주는데 항상 주의하자. 수를 나눌 때에는 0이 아닌 수로만 나눌 수 있어요. 식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0이 아닌 순간에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얘가 0이 되는 x 값은 항상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가 1이 아닐 때 빼요. 근데 x가 1일 때 함수값 따로 적습니다. 그래서 1에서 연속이어야 하니까 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한값 0분의 0꼴 극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서술형 문항 3번이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수행평가 서술형 4번이에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치?

얘가 지금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문제는 우변에 미정계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전에 어쨌든 이거 스텝 0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지만 식의 구조를 보더라도 좌변이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fx니까 x에 0을 넣어도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이때 좌변이 0이 됩니다. 그러니 우변에 있는 미정계수를 찾을 수 있어요. 항등식의 구조에서 보통 첫 번째 단계 대입하고 나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입하고 나서 모르는 것들을 찾아주고 넘어가야 돼요. 그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항등식을 이해하는, 항등식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되나요? 근데 얘는 이미 다 주어져 있으니 스텝 1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fx가 누구야? 이랬어. fx는 x 더하기 1 인수분해 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생겼네. 오, 그러네. 자, 우변에 있는 애가 x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고요. 얘는 x 곱하기 x 더하기 1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 가능한 이야기야? x가 0이 아닐 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가능한 이야기야. 그러니 얘를 다시 써볼까요? fx는 경우를 나눠서 x가 0이 아닐 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때는 약분 약분하면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깔끔하네요. 그럼 x가 0일 때는 얼마야? 몰라. x가 0일 때 얼마야? p.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야? q. 이렇게 가자. 얘가 스텝 1입니다. 사실 객관식이면 끝난 거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 좌표 평면에 x가 0인 순간과 마이너스 1인 순간은 제외하고 직선인 거예요. y는 x 더하기 1인데 여기에 구멍이 빵 하나 뚫려 있고요. 또 마이너스 1일 때 구멍이 빵또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fx가 지금 이 직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연속이 돼야 된다잖아. 그러니 x는 0에서 얘가 채워줘야지. 아, f0이 0이구나. 아, f-1이죠. f-1은 0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도 채워주겠지. f0은 1이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끝! 그럼 끝인 거예요. 맞잖아. 근데 이게 서술형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요. 서술형. 서술형일 때 어떻게 써야 돼요? fx는 x는 0에서 연속입니다. 그러니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더하기 얘가 p예요. 따라서 p는 1입니다. 두 번째,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입니다. 그러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더하기 1이 얘가 q예요. q는 얼마야? q는 0이지요. p의 값을 합니다. q의 값을 합니다. 얘가 f0 그리고 f-1 따라서 f-1과 f0을 더하면 정답 1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대단원이 정말 다 끝이 났어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정의하고 함수의 연속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은 전체 단원 자체가 다 0, 연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거야. 극한을 정의하고 연속으로 갔죠. 이제는 연속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 미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미분해를 배우고 나면 미분해 역연산으로 적분까지 다루어야 이 미적분 1이라는 과목이 끝이 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이랑 과정이 동일하게 가요. 뭐냐면 처음에는 개념 설명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개념과 기본적인 유형, 유제, 유형, 얘들을 이제 계속 살필 거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기출 플러스.

들어가지. 플러스. 그리고 나면 교재에서 고난도 문항, 그리고 서술형 문항 함께 다루고, 그 다음에 기출, 고난도 함께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올림포스 교재가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이 기출 플러스 기출 고난도 얘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출 고난도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대단원 문제, 마지막 수행평가까지, 수행평가 서술형까지, 그야말로 올림포스 올인원, 그냥 모든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유형, 기본 유형, 대표 유형, 서술형 문항, 고난도 문항, 기출 문항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강좌 50강 적지 않잖아요. 꽤 많죠. 그 강의들만 잘 따라오면 미적분 원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복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함수극한과 연속이라는 첫 번째 대단원이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 두 번째 대단원 미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원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드디어, 네. 진짜 드디어 대단원 종합문제까지 끝나면서 경우의 수를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 경우의 수라는 친구는요, 어차피 보내봐야 다시 또 돌아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확률 가면 경우의 수를 또 계속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라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확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만 앞에서 배운 내용들은 연결되어서 또 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수능 과목으로 따졌을 때는 대수가 그게 좀 제일 적고요. 그렇잖아. 대수는 좀 주인공이 딱 확실하잖아. 지수로그 파트, 뭐 삼각함수 파트, 수열 파트 이런 느낌이라면 미적분 원도 흐름 타고 끝까지 가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적분 끝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 그들이 위아더월드예요. 계속 연결이 되고 사실 확률과 통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을 떠나가는 일은 없다는 거지. 계속 붙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즐겁게 또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이제 특히나 좀 난이도 있어 보이는 문제들 하면서 그래야 또 근데 좀 재밌는 것 같다. 이게 여러분 난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막, 눈을 높이는 수학, 막, 이런 거, 우리, 나 애기 때도 있었거든.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 지금 어떤지 몰라도, 이렇게, 빈칸이 다 항상 있고, 그걸 계속 이렇게 푸는 형태로, 똑같은 걸 반복해. 그러면 나는,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되는 순간, 약간, 멀미가 나요. 단순 노동을 반복하게 하는 순간이 멀미가 나요. 수학도, 너무 쉬운 문제를 계속 여러 개를 많이 푸는 건, 너무 재미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거를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 뭐 뜨개질 그런 것도 하다가 포기 포기가 빨라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비슷한 근데 원래 그런 거에 되게 차분한 거 힐링을 얻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단순한 걸 많이 하면 약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조금씩 더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문제로 갔을 때 좀 더 즐거움을 느끼는 편입니다. 뜨개질이라는 것을 제가 잠깐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목도리를 뜨겠다고 뜨개질을 시작해가지고 목을 감싸는

정도까지 딱뜬 다음에, 아, 됐다. 더는 못합니다. 네, 이렇게 끝냈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도 무슨 이렇게 실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어요. 하다가, 아, 그 사람 눈을 거의 완성하기 전에, 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났어. 나 약간 계속 똑같은 일 하는 걸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되게 잘해요. 사람이 각자 잘하는 일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습니다. 자, 17번은 제가 대문짝만하게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해석이라고 적어놨어요. 해석을 잘해야 하는 문제. 그런 문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거든요. 뭐 때문에 해석을 잘하라고 했는가? 자, 일단은 혹시나 모르니까 흰봉필 하나 여기다 갖다 놓고 가야 돼. 왜냐면 오늘 나의 그, 나와의 싸움 중이거든. 아무도 시키지 않는 나와의 싸움 뭐냐고요? 흰봉필 오래 쓰기. 보여줘요? 나와의 싸움을 항상 합니다. 스스로. 안 해, 여러분? 연필 같은 거쓸 때도? 연필 오래 쓰기. 몽땅해질 때까지. 막 뒤에 깍지 달아가지고. 원래 그런 거 하지 않아? 나만 해요? 재밌잖아요. 어쨌든 자, 가보겠습니다. 1, 2, 2, 2, 3, 3, 4. 이렇게 있어요. 7개가. 근데 일렬로 나열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스멜은 살짝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아요. 오케이. 자. 양끝에 놓인 두수 중에 적어도 한 개는 짝수다라고 했습니다. 짝수가 누구누구 있냐면 2224가 있어요. 2224 중에 적어도 한 개가, 그러니까 양끝에 놓인 것 중에 적어도 한 개는 짝수라고 했으니까요. 얘네들 중에 하나는 적어도 끝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보통은 적어도라는 말이 등장을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다면 남아있는 133이 양끝을 차지하는 경우를 전체에서 제외시켜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깐 기다려보자고. 근데 나도 있기 때문에 나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끝에 놓인 두 수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의 수의 합이 13 이상이다야. 보통은 가를 이용해서 뭔가 케이스를 나누든 해석을 하든 하려고 했는데 봐봐. 양끝에 놓인 두 수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의 수의 합이 13 이상이다라고 했어. 저게 의미하는 게 뭐야?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면 1과 3이 오는 경우를 전체에서 이제 전체 경우에서 제외를 하고 또뭐 3과 3이 오는 경우 해가지고 전체에서 제외하고 뭐 이러려고 그랬어. 근데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기다려봐. 나가 좀더 급해. 나를 좀 생각하려고. 13이 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어떻게 알지? 싹다 더해봐요. 1, 2, 2, 2, 3, 3. 자, 한번 더 해보자고. 그러면, 10, 7, 17이네. 그러면, 양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양 끝에 오는 수가 큰 수들이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닐까? 막 3, 4가 빠지면 이런 건안 된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보자. 제일 적게 빼낼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적게 빼낼 수 있는 건 1과 2를 빼냈어. 왜냐하면 적어도 한 개는 짝수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 1과 2를 제외하게 되면 그럼 어때요? 총합이 얘네의 총합이 17인데 최소로 줄이면 1과 2가 제외가 되거든. 그럼 얼마야? 14야. 13 이상이어야 된다는데 벌써 가까워졌어요. 자, 1과 2가 양끝에 오는 경우 됩니다. 되는 경우로 따져야 되겠다. 또 2와 2가 양 끝에 오는 경우도 돼. 4가 없어지는 경우까진 돼. 그죠? 자, 1과 3이 오는 경우를 제외시켜도 되는데, 문제는 적어도 한 개가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1과 3이 양 끝에 오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자, 오히려요, 가가 아니고, 나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쵸? 보통 가 같은 거를 보면 적어도라는 말이 있고, 우리는 되게 예민하게 적어도 같은 말에 약간 본능적으로 반응을 해. 아, 요집합으로 가야 되나 보다. 뒤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을 더 배우잖아? 그럼 여 사건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해요. 곧 나올 거니까 그냥 말을 할게. 그러면 되게 본능적으로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오면 여 사건을 이용한다. 이런 말을 써.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요집합으로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나아가 좀 의미심장해. 그러면 잠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잠깐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신나서 전체에서 1, 3 또는 3, 3이 오는 거를 제외시켜야지라고 하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13, 가운데 오는 5개가 13 이상이다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오히려 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잡으면서 가를 고려하고 가는 거예요.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안 나왔어. 갈까요? 1, 슉, 2인 경우, 2, 슉, 2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어? 자, 1하고 2가 양 끝에 오게 되는 경우 남는 숫자는 2, 2, 3, 3, 4입니다. 그죠? 이때는 2두 개를 사용하니까 1, 2, 3, 3, 4 됩니다. 끝났죠? 없다니까. 더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얘네 둘에 대해서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얘네 배열해봐. 다섯 개를 배열하는데 2팩과 2팩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돼요. 자, 지울 거 지워. 5, 4, 3, 끝까지 간 다음에 지울 걸. 넓은 데서 계산할 거야. 넓은 데서 계산할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4, 3, 2로 가주겠어. 괜찮아. 지우려고. 얼마예요? 60. 60까지가 되어주고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 얘네는 순서를 바꾸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총 5개를 배열하는데 3에 대해서만 고려하시면 되죠. 이것도 60까지네. 5, 4, 3이니까. 이 둘을 어떻게? 더해야죠. 케이스를 나눴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로. 정답은 그러니까 얼마야? 얘네 둘을 더한 120이 되겠죠. 의외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면 케이스를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인가를 고려하지 못하게 쉽게 찾아내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해석이라고 쓴 거야. 보통 양 끝에 놓이는 수가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그러면 양 끝에 2가 오거나 1, 2가 오거나 또 순서 바꾸거나 2, 3이 오거나 3이가 오거나 4, 1이 오거나 2, 4가 오거나 3, 이걸 일일이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그럼 양 끝에 둘다 홀수가 오는 경우를 제외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잠깐 기다려봐 한 다음에 나를 고려하는 거지. 양 끝에 놓인 두 수를 제외한 다섯 개가 합이 13이어야 돼, 이상이어야 돼. 저걸 어떻게 보는 거지? 얘네가 다 더하면 얼만데? 다도하면 얼만데? 다도하면 얼마일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없었는데, 합이 13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합이 13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양 끝에 와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는 킵해두고, 나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가를 생각하는 형태로 간 거죠. 됐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합이 13 이상이니까, 총합이 17이죠? 그러니까 양 끝에 올수 있는 건 1, 2 또는 2예요? 하고 시작을 하잖아? 그럼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가가 먼저 읽히기 때문에, 가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싶어,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고 싶어. 케이스도 나누고 싶어. 근데, 가만 가지고 나누기에는 나가 너무 복잡해. 그럼 나를 먼저 생각하고 가는 거죠. 괜찮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나가 아닌 경우들을 없애는, 그렇게도 문제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눌 것인가. 이건 너무 중요한 멘트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18번으로 갈게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연수 ABCD야. 오호. 오호. 요런 거 보니까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중복 조합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 조합은 뭐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다? 이거잖아. 고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자. 여기 4개의 합이 홀수라고 했어. 이것도 생각하자. 4개의 합이 홀수면 우린 어떤 걸 생각하죠? 홀수가 일단 몇개 있어야 돼. 홀홀홀홀 하면 합이 짝이에요. 홀수가 홀수 개 있어야 돼요. 홀수가 홀수 개. 이거야. 홀수가 몇 개? 홀수가 3개인 경우와 홀수가

두 개, 아니, 한 개인 경우. 이렇게 나뉘는 거지. 자, 선생님, 이번에는 왜 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었어요? 라고 한다면, 가는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곱이 24야. 24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쪼개서 나눠 가져야지. 그게 뭐야? 소인수 분해를 해야지. 24는요, 2가 3개 있고 3이 1개 있는 형태예요. 그거를 얘네 ABCD가 쪼개서 가져갈 거예요. 한 개도 안 가져가면 1인 거지. 그치? 요렇게 생각을 할 거야. 얘네를 쪼개서 가져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쪼개질지에 대한 생각이 아직은 없었어요. 나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가만히 째려봤더니, 4개가 합해서 홀수라는 것은 말이지, 홀홀홀홀은 안 되고, 홀수가 3개 또는 1개가 없다. 이렇게 케이스. 그러니까, 가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지는 못하니까, 나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누어서 간 거예요. 그럼 해볼게. 홀수가 3개가 되려면 어떻게? 구성을 해. 자, 이 문제 저는 구성 후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하고 배열을 할 거야. 뭔 소리냐? 구성을 먼저 해보자고. 홀수가 3개인 경우면 여러분이 봐도 3을 가져가야 돼요. 2는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려면 아예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24가 올인이 되거나 또는 3 정도만 가져갈 수 있어. 말곤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홀수가 3개니까 자연스럽게 짝수는 1개일 거고 그 짝수가 무조건 무엇을 다 가져가야 돼요? 2의 거듭제곱들을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8은 가져가야 되고 3은 선택권이 있는 거지, 선택사항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배열해 볼까? 몇 가지? 네 가지. ABCD가 어떻게 가져갈지니까 여기서 가짓수는 적용하는 거죠. 4팩을 2팩으로 나눠볼까요? 12가지.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가지? 16가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 자, 2번에 해당하는 건 홀수가 1개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야? 짝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2는 모두가 나눠 가져야 돼. 자, 3. 이렇게 나눠 갖거나 아니면 얘가 1이어도 되거든요. 그럼 3 하나는 얘한테 줘. 2, 3은 6으로 바꿔버려. 그렇지. 구성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몇 가지야? 3 누구한테 줄까? 네 가지. 얘몇 가지야? 네 개를 2팩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가짓수니까 12가지. 그러면 얘도 더하시면 얼마예요? 또 16가지. 둘이 더할까요? 정답은 얼마? 32가지. 로 오게 된 겁니다. 괜찮아. 요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저는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한 거야? 배열로. 구성을 하고 배열을 해준 거지. 구성을 하고 배열을. 그치? 자, 다른 방법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까지는 똑같아.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이번엔 구성 후 배열이 아니고, 중복조합으로 가볼게. 사탕과 초콜릿 나누어 주듯이 2랑 3이라고 생각하면 돼. 2라는 공이 3개 있고 3이라는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홀수가 3개야. 그러면 A, B, C, D는 결국은 홀수가 되라 일단 뽑아야 되겠죠? 4가지. 4, 4C, 3. 얘네들은 2는 안 받기로 했어. 2는 안 받기로 한 거야. 그러면 2의 세제곱은 전부 다 D한테 갔어요. 자, 그러면 3이라는 공은 누구한테 줄 수가 있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 3이라는 공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것을 A한테 줘도 되고, B한테 줘도 되고, C한테 줘도 되고, D한테 줘도 됩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H로 쓰기는 너무 억울하다. 칸막이 3개와 공 하나. 3이라는 공 하나가 된 거거든. D가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하니까. 그치? 그럼 3을 A 줄까, B 줄까, C 줄까, D 줄까니까 4가지. 16가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네. 맞죠? 아까처럼 전부 다 구성하고 배열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홀수가 1개야. 얘네들 중에서 홀수를 골라봐요. 하나 골랐어. 홀수 고르는 방법이 4C1 곱하기 하고 갑니다. 짝수가 3개가 되다 보니까 남은 2가 3개 있잖아. 2라는 공은. 그 2라는 공은 BCD가 하나씩 다 가져가야 돼요.

3이 한 제곱 되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3을 어떻게 나눠주고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더 어려워지겠죠. 모양만 알고 있으면. 숫자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냥 구성하고 배열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2라는 공과 3이라는 공을 나누어주는 방법. A, B, C, D가 각각 몇 개씩 가져가는지를 생각하는 방법 형태로 바꾸면 난이도를 확 올릴 수 있어요. 느낌이 와. 2라고 써있는 공, 3이라고 써있는 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좀 편해. 얘네들은 짝수니까 2라는 공이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돼. 3개밖에 없다 보니까 얘네 나눠주고 나니까 남은 2라는 공이 없어서 더 나눠줄 필요가 없었고, 3이라는 공만 A, B, C, D한테 나누어주게 된 거예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개를 뽑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건 4H1로 쓰는 게좀 그래서 제가 그냥 공과 칸막이처럼. 근데 공과 칸막이라고 하기도 그래. 누구 줄까? 이거가 되다 보니까 그냥 네 가지라고 한 거죠. 요런 식의 접근도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구성 후 배열도 되고, 중복 조합도 되는 그런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죠? 내가 이 중에서 하나의 풀이만 하고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할거 아니야. 그치? 이것도 돼. 저것도 돼. 이렇게 하면, 이 방법만 생각한 친구는 저 방법을 배우면서, 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넘어갑니다. 1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볼까요? 19번. 읽어보느라고. 자, 다섯 학생 A, B, C, D, E까지 있는데, 같은 종류. 같은 종류라는 말이 이제 눈에 좀 들어오죠. 이건 어때? 각각 몇 개씩 가져가는지만 궁금해. 중복조합일 것 같지? 그치?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뭐, 같은 종류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중복조합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어쨌든 11개를 나누어 줄 겁니다.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개의 스티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미리 한 개씩 주면 되니까 A가 받은 스티커의 개수는 B가 받은 스티커의 개수의 두 배이다. 이 비슷한 거 했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했었냐면 A가 받은 것이 BCD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과 관련돼서 BCD를 그냥 다 한꺼번에 퉁 쳐서 가져가는 거. 그렇게 풀이를 할 때에는 오히려 쉬웠어. 왜냐하면 그냥 A가 뭐 3개 BCD가 9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딱 되어가지고, 그때는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어때? 좀 달라졌어. A랑 B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게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 자, 가가 좋아, 나가 좋아. 내가 케이스를 나눌 거야. 케이스를 나누는 기준은, 자, 케이스가 막한 7개가 되길 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가가 할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리 하나씩 줘라 이 말밖에 없잖아. 나는 요구 조건이 많아. 요구 조건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세요. 요구 조건이 많은 조건의 말을 들어주세요. 알았지? 자, 그래서 A, B, CD이기는 한데 기다려봐. A가 받은 스티커의 개수는 B가 받은 스티커 개수의 두 배이고 A는 봐봐, B는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되니까 한 개, 두 개거나 두 개면 네 개거나 세 개면 여섯 개거나 네 개면 여덟 개인데 그건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11개니까. 그렇죠, 그렇죠. 케이스가 끝났네. 됐어요? 개수가 정해졌잖아. 어이구, 그렇네. 이렇게 해요. 문제의 상황을 분석하다 보니까 케이스가 알아서 나뉘고 그냥 쓰였어요. 너무 좋잖아. 자, 볼게요. 그러면 CDE의 합은 3개를 제외한 8개입니다. 여기는 CDE의 합이 6개를 제외한 5개고요. 9개를 제외한 2개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이 중에서 또 삭제되는 케이스가 있네요. 왜? 적어도 1개다 보니까 1개를 미리 줘야 돼요. 남은 것이 몇 개죠? 여기는 5개. 여기 남은 것은 3개를 제외하니까 2개야. 1개를 주려니까 엄서용. 그래서 3번 케이스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럼 끝났어. 이제 진짜 진짜 끝이야. 나 여기까지 했는데 뭐 여기서 H로 가기 너무 억울하잖아. 칸막이 설치해버려. 자, 칸막이 2개에다가 공 5개가 됐습니다. 총 7개를 배열하는데 칸 둘, 공 다섯. 여기는요. 칸 둘, 공 둘.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눕니다. 중복조합이 친근해지고 있죠? 얘는 6가지. 얘는 7, 6, 2로 나누니까 21가지. 끝. 둘이 더할까요? 정답은 몇 가지? 27가지가 되어줍니다. 너무 쉽잖아. 그죠? 이거를 X, 뭐 EX 이렇게 놓기도 좀 억울하고.

특별한 게 11개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케이스로 나누어도 몇 가지가 안될 거라는 약간 그런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용기. 용기와 밀어붙이기 정신? 일단 써봐! 약간 이럴 수 있어야 되니까, 그치? 두 배야? 그럼 B가 한 개면 A가 두 개겠지. B가 두 개면 A가 네 개겠지. B가 세 개면 A가 여섯 개겠지. 하지만! 이러면서. 하지만! 적어도 한 개씩 돼야 되다 보니까 세 번째 케이스도 제외돼. 어머, 케이스가 딸랑 두 개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어때요? 레벨 3스러워요? 아니지 않아? 되게 할만하지 않아,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레벨 3 끝나고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지는 건데, 서술형 문제라고 하기에는, 21번은 엄청 쉽고요. 20번은 약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느낌도 있고, 레벨 3. 레벨 3 연장선상에 있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라는 게또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으니까요. 요새 문제 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오늘이 마지막 잔소리 타임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잔소리도 계속 들으면 싫을 테니까. 잔소리, 잔소리 메뉴판. 예, 이런 느낌. 소리보다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찝찝하게 하는 뭐라 그러지? 신체적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공부할 때는 방 안에 누가 들어오지 않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약간 쓱 쉬어야 되겠다. 아, 이럴 때꼭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차라리 너왜뭐뭐안 해?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뭐라고 대답이라도 하려는데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언어적 표현이 아닌, 네. 뭔가 더 공격을 받은, 뭐, 맞지 않았는데 아파. 이런 느낌 들때 있잖아. 저는 이건 이 한숨이라는 그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고, 실제로 나도 막, 이런 거잘안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면 상대가 되게 기운도 빠지고, 내가 되게 별거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게 하는 별거 진짜 간단하게 상대를 망가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이런 거. 근데 꼭 눈빛도 이거잖아. 그거에 기죽지 말아요. 일단 억울한 한숨을 받게 되었을 때는 빨리 유료 판매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빨리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잖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딱 되어지는 타이밍에 딱 이렇게 해서 속상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없애는 게 좋고요. 반대로도 여러분 스스로도 한숨을 많이 보내는 형태라면 여러분 이거 빨리 고치시는 게 좋아요. 제 가족이 되게 한숨 쉬는 걸 많이 했었거든. 근데 한숨은 있잖아. 같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져. 전화를 하거나 뭘 했는데, 왜 그래?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또 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내가 제일 힘들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모두도 힘들어지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요. 스스로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그냥 리셋해. 안 들으면 돼.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 가족들의 한숨을 잘안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왜 그래? 안 물어봐요. 한숨을 쉬는 말도. 무슨 일 있어? 궁금하지 않아. 한숨을 쉬었어? 난못 들은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한숨이 그냥 없어졌어요. 아무도 나에게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힘들어? 왜 그래? 이러면 이제 그걸 공감하고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공감하고 나눌 게 따로 있지. 한숨을 공감하고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해결을 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일이면 한숨을 쉬지 말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숨을 들은 거에서 극복을 하고 싶으면 마음에 스크래치를 갖지 마시고 빨리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열심히 하다가 억울한데? 그러면 그 한숨은 날려보내세요. 난 모르겠다! 나한테서 온거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리셋하세요. 안 들으면 돼요. 안 듣는 게 되냐고? 나 되더라고. 진짜야. 한숨은 주변에다가도 옮기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잔소리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 솔루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뭔가 기분만 언짢게 하기 위한 것, 그런 것들은 안 듣는 귀를 여러분들 만들어내야죠. 어쩔 수 없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싫어하는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공개를 해보았어요. 이 잔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잔소리를 우리가 싫어하고 이렇게 약간 유료 판매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대가 딱히 하는 말이 나에게 귀담아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어서 이런 걸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야기로 제가 스토리를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포는 길기 때문에 쉬는 시간의 컨셉을 중간중간 좀 바꿔볼 예정이야. 하나만 계속 하잖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추구하는 바는 뭐다? 즐겁게 공부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한숨은 딸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달려보도록 할게요. 세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 그치? 자, 이제는 서술형 문제로 가볼 거고요. 서술형 문제는 서술을 하는 것보다도 그냥 풀이하는 시간. 자, 1, 2, 3 중에서 중국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중국을 허락하여 일렬로 만든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보여요? 중국 순열로 보이죠? 자, 사실 실제 문제 풀때 선생님 그러면 이 내용이 뭐 중복 순열인지 중복 조합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푸나요라고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풀어요. 이거 왜 써주냐고? 여러분 복습하라고 그냥 써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써놨을 때의 선입견을 한번 가져보라고. 두 번째 풀이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런 거고 실제 문제 풀때 이게 어느 단원 문제니까 어떻게 풀어야지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냥 가요.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럼 네 자리 자연수면 적어도 이런 것만 해. 배열을 할 건데 모든 각 자릿수의 합이 10 이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각 자릿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는 경우들을 살피면 되지 않을까? 그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거부터. 어떻게? 3. 3이 일단 많으면 큰일이잖아. 3이 4개가 되면 안 되네. 그러면은 가능한 형태부터 갑시다. 3이 없는 경우. 케이스의 기준이 뭐가 된 거예요? 3이 된 거예요. 합이 10 이하라 그래서. 3이 없으면 2, 2, 2, 2. 최대로 해도 합이 8이니까 이건 무조건 오케이야. 자, 그러면 3이 없으면 1, 2, 1, 2, 1, 2니까 어떻게 돼요? 2의 4제곱 16가지입니다. 이러면 중복순열 맞잖아. 그지? 두 번째. 3이 한개 있으면. 자, 일단 3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좀 골라볼까요? 4가지. 3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1, 2, 1, 1입니다. 최대로 갔을 때를 생각해 볼까? 이러면 어때요? 2, 2, 2 더하기 3 해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10을 넘지는 않습니다. 완전 땡큐죠? 그럼 이건 다 되는 거네.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2의 세제곱 곱해서 32가지. 괜찮아. 자, 이때부터 조금씩 해야 되겠죠, 그죠? 이번에는 3이 두 개인 경우. 자, 3이 두 개가 돼. 어디에다가 3을 끼워 넣을지부터 생각은 해요. 3, 3으로 넣을게. 그럼 42에다가 1, 2, 1, 2가 가능하니까 네 가지인데 여기서도 내가 혹시 아닌 경우는 제외하려고 봤더니 3, 3, 2, 2가 되어도 어때요? 다 되네. 그럼 이것도 제외할 것도 없네. 그대로 갑니다. 네 가지. 6, 4, 24. 오, 나쁘지 않네. 자, 3이 3개가 되면. 마지막 케이스겠죠. 왜냐하면 3이 4개가 되면 3333 하면 3412가 되니까, 그치? 3이 3개가 되면 이때는 3을 어디에다 넣을지를 생각해봐. 4c3. 그 다음엔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1밖에 없어. 뭐야? 그럼 한 가지잖아. 제외할 것도 없이 끝났네요. 끝! 이렇게. 그러면 지금 구한 것들을 어떻게 싹다 더해보겠습니다. 얘네 둘이 더하면 40, 72, 정답은 얼마? 76 이렇게 오는 거죠. 어때요? 아주 좋은 풀이야. 그지? 아주 좋은 풀이지만 좀 억울한 풀입니다. 왜요? 중복 순열로 눈치를 챘다면 여러분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 2, 3, 1, 2, 3, 1, 2, 3, 1, 2, 3이니까. 3이 4제곱이거든요. 어라? 최고의 풀이는 솔루션 2입니다. 3의 4제곱에서 몇 가지를 제외한 거지? 5가지만 제외하면 76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제외하는 것들만 따져볼까요? 아니, 사실 이미 눈치챘잖아. 합이 10 이하인 것은 내가 최대로 합을 키워봐야 3이 4개잖아. 그럼 몇이에요?

10이거든. 이거 제외해야 되고요. 또 이거 제외해야 되지. 그 외에는 다 되네. 이미 여기서 다 된다고 느꼈잖아. 다 되네. 그러니까 얘몇 가지? 배열하는 방법 한 가지. 배열하는 방법 네 가지. 이거는 중복 순열과 말하자면 가디순이 살짝 섞인 요 다섯 가지만 제외하면 돼. 그 이렇게 나올 다풀 필요가 없었어. 이게 다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술형 문제로 나오긴 했으나 서술형 문제로 났을 때 유사정답을 쓰기가 조금 애매하죠. 선생님의 출제 의도가 요것이었다면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도 일일이 하나하나씩 점수 배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풀이도 갈게요. 세 번째 풀이도. 어차피 76이긴 한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여러분. 구성 후 배열도 가능하다니까? 그치? 구성 후 배열 당연히 가능하지. 자, 3이 0개인 경우는 구성 후 배열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는 그냥 2의 4제곱으로 여러분들이 중복 순열로 갔을 것 같은데 3이 1개인 경우부터는 3이 하나, 그러면 이것도 사실 중복 순열로 가기는 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3, 2가 2개, 2가 1개, 2가 없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원했던 형태로 답이 나와요. 보시면 요게 몇 가지 배열해봐. 네 가지. 요거 배열하는 방법은 4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12가지, 12가지, 4가지. 이렇게 풀어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들어가 진다는 거지. 그럼 몇 가지예요? 32가지. 이렇게 가면 뭐예요? 구성 후 배열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성 후 배열이 어떤 면에서 좀 귀찮은 건 있는데요. 여기저기에 쓰이기 좋아요. 합이 10 이하가 되는 구성을 살핀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열을 해보는 거지. 그지? 그러면 3이 두 개가 되면 이때부터는 더 간단해. 3 두 개에다가 2가 두 개거나 2가 하나거나 2가 없거나잖아. 이것도 가능한가 봐요. 4팩을 2팩 2팩 나눠 6가지. 얘는 4팩을 2팩으로 나눠 12가지.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 6가지. 이렇게 되니까 얘도 똑같이 24가지 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3이 3개가 되어주는 순간 편안해지죠. 이때는 어떻다고? 어차피 합이 9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1이잖아.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하셔서 더 하셔도 어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76을 간단하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총 3가지 풀이를 보여드린 거고요. 하나하나 케이스를 나누어서 푸는 방법으로는 중복 순열로 푸는 것도 있었고 구성하고 배열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중복 순열이라는 걸 눈치를 챘으면 여집합이 베스트였다는 거지. 왜냐하면 합이 10 이하가 되라는데 아닌 경우를 해봐야 최대치로 했을 때 3333은 12거든? 얼추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러면 3333 빼고 3332 안 되고 나머지 다 돼.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다돼가 여집합으로 가야 되는 명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좀 재밌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21번은 굉장히 쉬워요. 왜 굉장히 쉽다고 하는가? 문제의 유형이 뭐죠? 이항계수의 성질이요. 이항계수의 성질은 어떻게 나와도 쉬워요. 진짜 어떻게. 앞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쉽고요. 뒷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쉬워요. 네. 보세요. NC1부터 NCN까지입니다. 서술형이니까요. 좌변 이렇게 쓸까요? 좌변을 정리하면 뭐예요? 2의 N제곱에서 NC0을 뺀 거예요. 선생님,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2 곱하기 3이 왜 6인지도 다 써야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서술형이라는 게 풀이를 해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달라는 거지 여러분한테 무언가 대단한 증명을 해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배운 내용 갖다가 쓰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500이고요. 이게 우변. 좌우변도 안 써도 돼. 그냥 성의를 가지고 한번 써봤어. 얘가 1이야. 그러면 이 n제곱이 501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의 9제곱이 510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2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2의 8제곱이 256이잖아. 512는 안 되잖아. 그치? 크다. 이렇게 하면 되지. 사이에 끼워놓고. 2의 9제곱. 즉, 그냥 여기서 1로 바로 가도 돼요. n은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식에서 선생님 이렇게 가도 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한테 중간에 보여주려고. 2의 9제곱이 512야. 2의 8제곱은 256이니까 8까지 가능해. 그래서 n은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서요. 정답은 뭐라고? 8이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한 개수의 성질은 어떻게 나와도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딱 뭐밖에 없다. 빠지는 게 없는지를 꼭한 번씩은 살펴보세요. 항상 NC0이나 NCN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빠뜨리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빠져 있다는 걸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NC 짝수들의 합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NC 0이 빠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1도 마찬가지야. 1부터 시작하면 되게 마음에 들잖아. 근데 NC0이 빠져 있잖아요. 요 NC0이 항상 빠져 있는지 빠져 있지 않은지, NCN이 빠져 있는지 빠져 있지 않은지 요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한계수의 성질은 언제 나와도 쉽다. 나오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봐봐. 공부를 안한 입장에서 이거 되게 스트레스지. 그지? 아무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2번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풀수 있는가 보세요. 서로 다른 종류의 음료가 4병이 있어요. 이거 이제는 보여? 중요한 말 따져봐. 서로 다른 종류 음료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음일, 음이, 음삼, 음사가 있다는 거지. 장명 센스가 기가 막히죠. 아, 왜냐면 이것저것 종류가 나오는데 사람도 사실 이런 거 있잖아. 뭐 남학생, 여학생 몇명 나오고 막 1학년, 2학년 몇명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일일이 이름을 붙이고 ABCD로 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최고는 저거 같아, 내가 볼 때. 음일이, 음이, 음사, 음사. 그죠? 아, 근데 그거는 좀안 좋아. 그 남일이, 남이 이럴 때까진 괜찮은데. 1학년 할 때는 1학년 한 1번, 1학년 2번 이렇게 하기 헷갈려. 약간 1학년, 2학년 걔네가 제일 우리가 뭔가 이름 붙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 아무튼. 자, 같은 종류의 도시락 5개. 도시락은 5개가 같아요. 얘네는 각각 몇개 나누어 주는지가 중요한 아이들. 얘네는 나누어 주더라도 어떤 걸 나누어 줄지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ABC 상자에다가 담을 겁니다. 자, A에 넣은 음료수의 개수가 한 개야. 음료를 넣지 않은 상자가 있어도 돼요. 자, 각 상자에는 도시락을 한개 이상 넣는다. 너무 쉽게 나왔어. 왜? 음료랑 도시락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이런 거 있었어. 빵을 나누어 주는데 빵이 들어가면 우유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막 이런 게 있었어. 음료를 받는데 도시락은 무조건 있어야 돼. 이러면 음료와 도시락이 연결이 되면서 음료를 받았어? 그럼 도시락을 줘야 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쉬워요. 올포는 그래도 여러분 다할 만하게 나왔습니다. 첫 단계니까. 그치? 자, 어때? 음료는 음료대로, 도시락은 도시락대로 해요. 어떤 거 먼저 하실래요? 도시락부터 할까? 쉬우니까. 도시락은 한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상자는 ABC예요. 도시락은 도시락만이야. 한 개씩 미리 주세요. 남은 게몇 개야? 도시락이 총몇개 있었냐면 5개 있었거든요. 하나씩 미리 주니까 2개 남았죠. 남은 2개를 ABC한테 각각 몇개 주는지가 궁금해서 칸막이 설치하고 도시락을 동그라미로 바꿨습니다. 그럼 어때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어 주는 형태. 6가지가 되어줍니다.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방법 6가지고요. 솔직히 말하면 도시락 나누어 주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은 게한개 이상이니까 최대로 몰아줘도 어때? 세개한개한 개거나 요걸 나눠줄까? 두개두개한 개거나 이렇게 하면 구성 후 배열이에요. 똑같은 풀이를 중복조합으로 볼 것인가? 이걸로 볼 것인가? 그죠? 중복조합 아닌 구성 후 배열로 봐도 어때? 세 개를 가져갈 상자를 누구로 할까? 세 가지. 한 개만 담을 상자를 누구로 할까? 세 가지. 해도 어때요? 여섯 가지.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도시락. 이젠 어때? 음료를 나누어 주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둘을 곱해야 되겠죠. 왜 곱해요? 한 경우를 완성시킬 때는 곱한다고 했습니다. 도시락도 나누어 주고 음료도 나누어 주어야만 여러분들이 한 경우를 완성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음료로 갈게요. A에는 몇 개? 한 개.

자, A에는 한 개, 음료는 네 병이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올까요? A에 줄 것을 골라볼게요. 41.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개씩 줄지를 따져보도록 할게. 총 남은 세 개잖아, 여기. 얘가 세 개, 얘가 두 개, 얘가 한 개, 얘가 0개. 혹시 눈치를 챘다면 잠깐 기다려요. 자, 41 곱하는 거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각각 다 구할게. 그러니까 3개 남은 3개 중에 3개를 전부 다 B한테 주는 경우는 한 가지. 3개를 전부 다 C한테 주는 경우도 한 가지라면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건 3가지. 3개 중에서 1개를 고르는 3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싹 더해볼까요? 8가지. 그래서 84, 3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음료를 나누어주는 방법인데요. 아, 물론. 이참에 복습. 이한계수의 성질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해볼까? 3C3, 3C2, 3C1, 3C0. 즉, 3C0부터 3C3까지를 싹다 더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입니다. 해서 8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개수로 갈 가능성이 높아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렸거든요. 실은 음료가 만약에 1번이 A한테 갔다면, 음이, 음삼, 음사가 남았고요. 그들은 각각 B 또는 C 상자에 들어가면 되고요. 음료를 넣지 않은 상자가 있어도 되기 때문에요. 음이야 너 B에 갈래, C에 갈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함수의 개수야. 누구한테 갈래?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중복 순열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어때요? 2에 세제곱 하니까 여러분들 8 됩니다. 4, 8, 32까지 있어요. 끌고 오세요. 얘가 어디 와야 돼? 여기 와야 돼. 네, 저 성격 급해가지고 32 같은 거 나오면 막 신나고 정답 32로 쓰고 그랬거든요. 단답형 주관식에 6안 곱하고. 근데 진짜 그런 행동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얘기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는 스스로 눈에 띄게. 아 맞다 6 곱해야지 이거 하지 않으면 실수 진짜 많이 해요. 192 정답은 192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 보시면 요 자체도 제가 구성 후 배열이 가능해. 구성 후 배열로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복습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같은 종류 도시락 나누어 주는 거니까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 중복 조합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종합 선물 세트더라고. 중복 조합도 되고요, 가디순도 되고요, 이한계수의 성질에 대한 복습도 되고요, 또는 그냥 하나 더하면 조합의 계산에 대한 것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라스트 어때? 중복 순열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풀 건지를 생각하고 푸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읽고 내가 그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냥 구하러 가는 것뿐인데, 이럴 때는 중복 조합을 쓰게 되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럴 때는 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디순이라기보다는 이건 어때? 구성 후 배열로 가야 되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주는 거고. 또는 이렇게 와서는 A에 한 개를 준다고 조합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BC도 각각 몇 개씩 가져갈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서로 다른 음료니까 거기서 고르게 될것 같아. 그치? 그래서 제가 각각 몇 개씩 갔는지 개수를 쓴 다음에 고르게 한 거예요. 네, 실은 결론적으로는 이건 가장 베스트가 뭐였겠어? 당연하지만 중복 순열처럼 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였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연습해 볼수 있는 문제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렵다기보다요. 종합 선물 세트잖아.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건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지금까지 했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복습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끝난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확률로 들어가면 확률 계산할 때 경우의 수가 다 쓰여.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다시 확률의 탈을 쓰고 다시 등장을 할 수가 있고요. 확률 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배운 경우의 수에다가 공통수학 때 했던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있죠?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같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확률 구하는 쪽으로 넘어갈 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 중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대단한 종합 문제 풀면서 사실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치? 요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놓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 저렇게 풀고 요 방법들도 제가 여러 가지 보여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오셔야 확률로 넘어갔을 때 좀 편안할 겁니다. 확률은 앞은 좀 쉽고요. 조건부 이런 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은 좀 간단하니까요. 경우의 수 잘하고 오신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도 됩니다. 알았죠? 오늘의 숙제는 복습, 알겠죠?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확률로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서연입니다. 자, 오늘은 근육의 수축이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기 전에 온몸에 나의 근육들을 한번 좀 느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도 좀 줘보고요. 자, 눈도 좀 깜빡깜빡하면서 얼굴 근육도 써보고, 그 다음에 팔 근육, 다리 근육, 등 근육,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근육들을 좀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 근육의 수축이긴 한데,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하나 좀 풀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한 문항이 지금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는 우리 교재의 43페이지에 있는 이제 3번입니다.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나다는 각각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뉴런의 종류를 얘기할 때 이 연결되어 있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정보가 이동하는 경로가 일방통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잘 기억을 떠올려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나다 중에 굉장히 생김새가 독특한 뉴런이 하나 있죠. 바로 간데요. 얘는 나나 다처럼 신경세포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에 이렇게 옆구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은 우리가 감각 뉴런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옆구리에 붙어있게 생긴 애들은 감각뉴런으로 우리가 그냥 그림만 보고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혹시 그 내용을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이동 방향, 그러니까 전달 방향을 좀 잘 보세요. 시냅스를 기준으로 시냅스 전 뉴런에서 후 뉴런으로만 갈 수 있거든요. 얘가 지금 후 뉴런의 이 시냅스를 기준으로는 후 뉴런의 신경세포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시냅스를 기준으로는 얘가 후 뉴런에 해당이 되죠. 정보를 주는 쪽이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이 있는 쪽이 정보를 주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구나 를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감각 뉴런이 가고 그 정보를 전달받는 나가 연합 뉴런이고, 여기에서 정보의 종합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면 그 명령이 다와 같은 운동 뉴런에 전달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동그라미 기역은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마리집 부분을 지칭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마리집이 없이 축삭돌기가 드러나 있는 랑비의 결절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뭘 물어봤을지 보기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에 간은 운동 뉴런이다? 아닙니다. 연합 뉴런의 정보, 어떤 명령을 전달받는 쪽인 다가 운동 뉴런이고, 간은 정보를 주는 쪽에 해당하는 감각 뉴런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 요건 마리집인데 마리집은 슈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만두피 모양으로 납작하게 생긴 슈반 세포가 하나하나 감겨 있는 것이 각각의 마리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하면서 마리집으로 감겨 있는 부분에서는 이온의 흐름이 없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런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성까지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그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니은 지점에 역지 이상의 자극을 주면, 여기다가 자극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극을 주면 가와 나에서 모두 활동 전이가 발생하느냐? 어때요? 우리가 공부하기로 흥분의 전달은 반대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가에 뭐 이런 부위에다가 자극을 줬다. 그러면 그 흥분이 이렇게 해도 전달되고 다음 운동 뉴런으로도 전달이 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어떤 그 신호를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 신경세포체나 가지돌기에는 신호를 줄수 있는 화학물질, 그런 신경 전달물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 정보를. 이쪽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평온할 겁니다. 여기 안에서는 흥분이 전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다음 뉴런으로, 그 앞에 있는 뉴런으로 전달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 맞는 보기는 니은 하나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근육의 수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은 주요 내용이 그냥 근육의 수축이고요. 이 근육이 수축할지 이완할지, 얼마만큼 길이가 변화할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지점은 길이 계산입니다. 길이 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위들의 비율 변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골격근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구조 각각 부위의 명칭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골격근이 어떻게 수축하고 이완하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아,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는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두 가지 내용은 그냥 기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때 필요한 어떤 공식이라든지 길이 변화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골격근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봅시다. 골격근이 뭘까요? 일단 근육인데, 골격, 요런 뼈 있잖아요. 뼈에 붙어 있어서 거기 달려있는 뼈가 만약에 수축해서 길이가 짧아진다면, 거기에 달려있는, 근육이 길이가 수축하게 되면, 거기 끝에 달려있는 뼈가 얘가 수축함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끌려서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뼈들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근육입니다. 그리고 꼭 뼈에 뭐 연결이 돼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골격근이라고 하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오프닝 할때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 봤던, 내 의지대로 막 여기저기 막 쥐어짜보고 막 늘려보기도 하고 요랬던 근육들은 골격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골격근 말고 또 다른 근육들은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그냥 한번 듣고 넘겨보세요. 그냥 우리 생명과학적인 교양을 좀 깊이 있게 가져보자. 다른 근육은 심장근이나 내장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장근. 그래서 요런 근육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근육이긴 근육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내가 움직일 수 없어. 심장 박동은 내가 조절하지 않죠?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속도에서 조금 더 빨리 뛰어볼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장기를 이루고 있는, 뭐 소장, 대장을 이루고 있는 근육들도 걔네들이 꿀렁꿀렁하니까 소화작용도 되고 하는데, 그 꿀렁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 몸에서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하고 우리는 대뇌가 명령을 내렸을 때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 골격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골격근인지 심장근인지 내장근인지에 따라서 어떤 형태나 구조가 좀 달라가지고 여기서는 골격근에 국한해서 그 구조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골격근들은 보통 두 개의 근육이 짝을 이루어서 일을 하게 돼요. 그걸 바로 길항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길항작용을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길항이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길항이라는 거는 하나의 대상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걸 길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길항작용도 예를 들면 심장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어떤 건더 빨리 뛰게 만들고 어떤 건더 천천히 뛰게 만들면서 하나의 대상에 서로 반대로 조절하는 걸 길항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골격근도 이런 뼈를 움직여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럼 앞에 달려있는 근육이 있고 뒤에 달려있는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팔을 접고 싶다. 그러면 앞에 달려있는 이 근육이 수축해 준다면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팔을 펴고 싶다. 그럼 뒤에 달려있는 근육이 또 수축하면 이렇게 딸려 오면서 펴지는 거고. 그래서 이두 개가 서로 길항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움직임, 쌍으로 움직임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능을 한다라는 것 정도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조에서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애는 누구냐면 바로 근육 섬유예요. 얘를 별표로 칩니다. 우리가 섬유라고 하는 거는 가늘고 긴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보통 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식물 줄기나 이런 거에서도 뭐 섬유를 뽑아가지고 옷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늘고 긴 구조를 보통 섬유라고 부른다. 그럼 근육 섬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표현상의 내용을 유추를 좀 해보자면 가늘고 긴 구조로 생겨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근육이. 근데 이 근육 섬유가 우리가 좀 기본으로 잡아야 돼. 어떤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세포 수준에 해당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세포라고 해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근육 세포 말고 우리는 근육 섬유라는 표현을 조금 더 곧잘 쓰는 편이다. 근데 얘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길쭉하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뉴런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길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뉴런은 그냥 원래 이렇게 동글동글 핵도 하나 가지고 있고, 요런 세포에서 약간 그냥 일부가 길어져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형태 같이 보인다면, 얘는 만들어진 기원 자체가 다르다. 얘도 길쭉은 한데, 원래는 각각이 하나의 세포, 핵을 가지고 있는 요런 여러 세포들이었어요. 원래는 요런 느낌이었다. 그런데 얘네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세포로 통합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럼 어때요? 원래 가지고 있는 핵들은 그대로 이 하나의 세포 안에서 이렇게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근육 섬유는 세포 단계이긴 한데 여러 개의 세포가 합쳐져 있어서 여러 개의 핵을 갖고 있는 다핵성 세포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세포인데 하나의 세포에 여러 개의 핵을 갖고 있다. 다핵성이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표면에 이렇게 색깔로 다르게 나타낸 것들이 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섬유가 세포 단계이다. 그리고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갖는 다핵성 세포이다. 라는 거 정도는 여기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더큰 단계와 작은 단계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 세포 수준의 근육 섬유가 모였어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를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불러요. 꽃다발처럼 모여 있다. 자, 그리고 근육 섬유 다발이 또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더 들여다보면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 근육 섬유 다발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근육 섬유라는 세포들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 근육 섬유라는 거를 또 열어보면 또 길쭉한 애들이 또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 길쭉한 애 하나하나는 뭐라고 하냐? 근육 원섬유라고 부릅니다. 근육 원섬유. 그러면 얘는 세포 수준이 근육 섬유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세포

내부의 그냥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그래서 근육 원섬유는 근육 섬유라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구조물이다. 그런데 주로 단백질 성분으로 돼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육이라는 것을 이룰 때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걸다 열어보면 근육 원섬유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이 세포 내부에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주로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육 원섬유를 한 줄기 뽑아보면 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줄무늬가 나타나요. 더 어두운 곳, 더 밝은 곳. 그다음에 더 어두운 곳, 더 밝은 곳.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줄무늬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의 근육 원섬유만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아까 근육 세포 안에 길쭉한 근육 원섬유가 들어있었잖아요. 그 원섬유 한 가닥을 뽑아가지고 어차피 계속 똑같이 무늬가 반복될 거니까 그한 단위, 어차피 반복이라면 한 단위에 대해서만 파악하면 되겠죠. 그게 그냥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한 마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근육 원섬유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들이 역시나 길고 가느다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필라멘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뭐 섬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필라멘트도 가늘고 긴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필라멘트로 이 근육 원섬유라는 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가느다란 모양의 단백질이 두 종류가 이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일부러 구분을 좀잘 하기 위해서 색깔을 입혀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 색깔인 건 아니고 그냥 그림상 입혀놓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더 두껍게 그려져 있는 이 필라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더 얇은 필라멘트. 이 그림에서는 분홍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두꺼운 거, 얇은 거, 두꺼운 거, 얇은 거 이렇게 좀그 차로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라멘트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요. 전혀 어렵진 않습니다. 이 두꺼운 애들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얇은 애들은 액틴 필라멘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둘밖에 등장인물이 없으니까 액틴 아니면 마이오신인데, 더 두꺼운 애가 글자 수가 더 많습니다. 네 글자.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 다음에 얇은 애가 더 적은 수의 글자 수, 액틴 필라멘트라고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뭐 김밥 쌀때 단무지도 굉장히 가늘고 길게 만들고 뭐 당근 같은 것들도 가늘고 길게 해서 이렇게 싸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늘고 길게 두꺼운 것과 가는 것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 얘네들이 그 안에서 잘 고정이 돼 있어야 그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G선 또는 이제 Z선이라고 하는 선이 중간중간 이렇게 원판 모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가운데 들어가서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누구를 잡아주냐면 여기서 가느다란 필라멘트 있잖아요. 액틴 필라멘트가 여기서부터 뻗어서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있는 요 G선, Z선에 액틴 필라멘트가 양쪽으로 나와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액틴 필라멘트 사이사이에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M선이라는 것에 딱 잡혀가지고 구조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M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뭔가 계산 문제를 하게 될 때는 이쪽 길이 또는 뭐 요런 길이끼리는 다 같은 걸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돼서 Z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요한 Z선에서 다음 Z선까지를 우리가 한 마디, 기본 단위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근육 원섬유에 들어있는 마디다 해서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분 기준은 G선, Z선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부위들로 또 구조가 좀 나눠지거든요. 그걸 한번 구분을 좀 해볼게요. 지금 보면 요 선의 양쪽으로는 액틴 필라멘트가 뻗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선 양쪽으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는 여기로부터 뻗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M선으로부터 뻗어서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둘 중에 한 가지 종류의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그 전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끝난 부위부터 그 다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기 전까지 요만큼의 구간은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뭐만 있냐면 지선과 거기서부터 나온 가느다란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는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비교적 더 밝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두꺼운 게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걔가 탁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기가 어둡게 보이는데 얇은 애들만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밝을 명자를 써서 명대라고 불러요. 자, 그럼 명대는 뭐만 있는 부위다? 액틴만 있는 부위를 명대라고 한다. 가느다란 액틴 필라멘트만 들어있어서 마이오신이 있는 부분에 비해서는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명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밝게 보여서. 그래서 명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명대라고 부르는 일보다는 아이대라고 부르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가 우리가 액틴이 더 가늘잖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더 가느다란. 아이라는 알파벳 자체도 좀 가느다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액틴만 있는 부위를 우리는 아이대라고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유치해도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를 잘하고 암기를 잘하고 싶다면 아이 눈부셔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명대 더 밝죠? 그래서 아이 눈부셔 이렇게 해서 거기 더 밝은 부위다. 액틴만 있는 부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없는 부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액틴만 있는 부위다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없는 부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위는 상대적으로 더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드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구간은 더 어둡게 보이는 암대. 그리고 이거를 또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A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대, 암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암대니까 A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 A대라고도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 이 근육 원섬유의 구조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아이대와 에이대, 아이대와 에이대, 명대와 암대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그런 관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줄무늬 모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명칭, 아이대는 밝게 보이는 부분이고 뭐만 있는 부분이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 없이 액틴 필라멘트 가느다란 걸로만 돼 있어서 더 밝게 보이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A대 같은 경우에는 어둡게 보이는 암대인데 왜 어둡냐면 마이오신이라는 두꺼운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전체 길이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보자면요. 이 M선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여기 뭐만 있어요? 이 구간 안에는. 액틴 필라멘트 없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암대 안에, 암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암대 또는 A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A대라면, 그 가운데 중간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액틴 필라멘트 없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구간도 있거든요. 그런 구간을 우리는 H대라고 따로 불러줍니다. H대. 여기서는 지금 A대 안에 가운데 포함된 부위죠. H대는 A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부위예요. 근데 거기에는 액틴 필라멘트 없이 마이오신이라는 필라멘트 한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한 종류의 필라멘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위가 I대랑 H대. H대. I대는 액틴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H대는 마이오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H대랑 I대는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길이 변화 계산할 때 H대랑 I대는 같이 갈 겁니다. 항상 같은 경향성으로. 그래서 선생님은 얘네 둘을 묶어서 하이라고 불러요. 하이. 하이는 같이 갑니다. H대와 I대는 같은 경향성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명칭이 구체적으로 붙여져 있지는 않은데 다른 부위가 하나 또 존재합니다. 자, 요만큼이 A대였잖아요. A대 중에서 액틴이 없는 부위를 지금 마이오신만 있는 부위를 H대라고 따로 불러줬죠. 그러면 A대에서 H대 빼고 나면 양쪽에 액틴과 마이오신

불신이 겹쳐있는 두 종류의 필라멘트가 모두 존재하는 부위가 이 H대 양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앞으로 겹친 부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도 겹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A대를 조금 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A대는 가운데 들어있는 H대에다가 양쪽에 겹친 부분. 양쪽에 겹친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대, 액틴 필라멘,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전체 길이. 근데 그 가운데에는 액틴 없이 마이오신으로만 되어 있는 H대가 있고, 양쪽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필라멘트가 겹쳐 있는 겹친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에 대한 명칭은 또 우리가 뒤에 가서 복습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골격근이 어떻게 수축하고 어떻게 이완하는지 원리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골격근이라는 근육은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 섬유 다발을 또좀더 들여다보면 근육 섬유라는 세포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 섬유라는 거는 조금 더 까보면 그 안에 근육 원섬유라는, 지금 우리 복습하고 있는 거죠. 근육 원섬유라는 어떤 그 단백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 근육이라는 전체 구조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는 사실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 봤을 때 근육 원섬유라는 그 단백질 구조가 수축하고 이완해서 전체적인 근육의 수축 이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원섬유가 어떻게 수축하고 이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근육 원섬유를 구성하는 두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자체가 변화한다. 길이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두껍게 그려진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 얇게 그려진 게 액틴 필라멘트인데, 만약에 우리가 근육이 이완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빠르게 단백질을 더 길게 합성해. 그래서 근육, 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가 길어져. 그러면 전체 길이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축을 해야 된다. 그럼 막이 끝에를 분해해. 분해해서 길이를 짧게 만들어. 그럼 전체 근육의 길이도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물질 자체를 더 합성하고 분해해서 길이를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 필라멘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한다. 상대적인 위치 변화. 그래서 길이는 변화하지 않고 걔네들 사이에 이 위치 관계가 변화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고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해보니까 아, 이두 번째가 맞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슥 들어와서 많이 겹쳤다가 적게 겹쳤다가 이렇게 밀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슬라이딩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한자로 표현했을 때는 그거를 활주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활주설. 활주로가 이렇게 미끄러지듯 착륙하는 그 길을 활주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활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단 액틴 필라멘트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이쪽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를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둘이 적게 겹쳐 있으면 전체 팔꿈치에서 팔꿈치 사이의 거리가 멀죠. 근데 점점 더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요두 팔꿈치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전체 근육이 수축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물질을 막 재빨리 합성하고 분해하고 이런 번거로운 일을 안 하더라도 빠르게 이 길이 조절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거를 지지해주는 증거라고 한다면 요 현미경 사진을 볼수 있는데, 지금 요게 A대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전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봤던 거를 그냥 진짜로 관찰한 사실로는 이 근육 원섬유라는 요 길쭉한 구조물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라고 했고요. 밝은 부분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어두운

이렇게 되면 서로 멀어지게 되면 이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어렵지 않죠? 이 원리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어야 돼요. 언제 각각의 길이가 길어지고 언제 짧아질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육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잖아요. 왜 짧아지느냐? 사실 알고 보면 그걸 이루고 있는 근육 원소매마디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근육이 전체적으로 길어진다는 거는 그 근육을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 마디가 한 마디 한 마디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이루어진 전체 근육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 원섬유 마디 같이 줄어드는 거고 근육이 이완할 때는 원섬유 마디의 길이도 길어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떠올리기가 쉽죠? 그냥 같이 간다. 어차피 얘가 원인이니까 얘가 짧아지면 근육 수축하는 거고 얘가 길어지면 근육 이완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한 큐에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이입니다. 하이. 아까 선생님이 H 대와 I 대는 같이 가는 경향성이 있다고 했어요. 하이라고 부를 거다. 전체 근육과 하이는 한 몸. 이렇게 같이 가요. 얘가 줄어들어 H 대와 I 대도 짧아져야 돼요. 얘가 길어져? 그러면 H 대와 I 대의 길이도 늘어납니다. 요렇게. 그래서 전체 근육의 길이와 하이는 같이 간다. 항상. 부호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대신에 겹친 부분은 혼자 청개구리입니다. 다른데 다 줄어들어도 얘가 늘어나요. 다른데 다 늘어날 때얘 혼자 줄어들어요. 그래서 겹친 부분은 혼자 다른 부위들과 반대의 경향성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만 혼자 반대입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만 혼자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다음에 A대는 뭐였냐면, 얘 의미가 뭐였지? A대는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왜 어둡게 보였느냐? 마이오신이라는 필라멘트. 단백질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의 길이가 있는 구간이 A대였단 말이에요. 마이오신이라는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전체 길이가 우리가 A대였는데, 그 물질의 길이는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 물질 자체의 길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 안 변한다. 액틴이라는 물질의 길이, 액틴 필라멘트 길이 안 변한다. 대신에 걔네들이 더 겹치느냐, 덜 겹치느냐만 변한다. 그러면 지금 이 A대라는 거는 마이오신이라는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요거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다. 수축하든 이완하든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뭐 계산하거나 이럴 때도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 물질 자체의 길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 변화 경향성. 근육의 길이랑 하이는 같이 가고 누구만 반대? 겹친 부분만 반대로 간다. 여기까지만 잘 입력해놔도 나중에 길이 계산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이제 조금 더 실전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 왔다. 자, 실전형입니다. 근육의 수축에서는 보통 이런 그림이 제시가 될 거예요. 요쪽이 한쪽 지선, 요쪽이 그 다음 지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마디라고 부르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 하나가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고 대문자 X로 보통 지칭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여기 얇은 액틴 필라멘트가 지선으로부터 나와 있고 사이사이에 두꺼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들어가서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전체 길이 A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두 개를 넣어놨잖아요. 양쪽 유형과 절반 유형이다 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보통 문제는 99.5% 정도 이 절반 유형의 그림으로 나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 양쪽 유형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하고 절반 유형에 대해서 들여다 볼 건데요. 양쪽 유형은 뭐가 다르냐? 자, 이한 마디에서 어차피 좌우 대칭이잖아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쪽에 액틴 필라멘트만 들어있는 부분을 기억이라고 한다면 이쪽에도 하나 더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전체 한 마디에서 액틴 필라멘트만 들어있는 부위가 어딥니까? 하면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죠? 그거 두 개를 다 합쳐서 우리는 그냥 기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거 그냥 합쳐서 똑같이 기억으로 묶어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양쪽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 있는

부분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둘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겹친 부분으로 부르겠다.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있는 H대는 어차피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거는 양쪽 유형으로 물어보든 절반 유형으로 물어보든 보통은 그냥 H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이 양쪽 유형에서는 기억은 그냥 액틴만 들어있는 밝은 부분 I대 전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도 있고 액틴 필라멘트도 있는 겹친 부분 전체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들어있는 부위 H대 전체가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일단은 각 부분을 명칭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우리는 길이를 진짜 줍니다. 길이 계산을 하게 만드는데 만약에 어떤 두 시점이 있다. 근데 T1일 때에서 T2일 때의 값으로 이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하는데 예를 들어서 T1에서 T2로 갈때 이완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뭐 수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 그냥 설정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만약에 T1일 때에 비해서 T2에서 조금 더 길어졌다고 치자고요. 길이가 길어졌다. 얼마만큼? D라는 길이만큼. 뭐 이게 0.4일 수도 있고, 뭐 0.5일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죠? 이것은 그냥 문자로 지정하겠습니다. D라는 걸로. 근데 지금 이완하고 있는 거니까 플러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다른 부위들도 다 D만큼 변화합니다. X 한마디가 D만큼 변화한다면 여기서 양쪽에 액틴만 있는 부분도 D만큼 변화하고요. 겹쳐있는 부분 전체도 D만큼 변화하고, 가운데 요 마이오신만 들어있는 부분 H대도 D만큼 변화해요. 근데 부호가 중요하죠. 아까 선생님이 하이는 이 근육의 길이와 같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역과 디귿이에요. 겹친 부분만 빼고 나머지 두 개. 얘네들은 똑같은 부호로 똑같은 만큼 변화할 겁니다. 둘다 증가할 거예요. 근데 니은이라는 겹친 부분만 겹친 부분만 혼자 반대라고 했죠. 혼자 반대의 경향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걔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변화량이라는 걸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X라는 게 예를 들어서 0.4만큼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것도 원래 자기의 길이가 있고 그 길이에서 얼만큼 변했는가. 전체 길이가 아니고 원래 길이에서 더 변한 만큼이 얼만가를 지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얘도 그럼 0.4만큼 증가했을 거고, 얘는 0.4만큼 원래 길이에서 감소할 거고, 얘는 원래 길이에서 0.4만큼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자, A대의 길이 변화 있어요? 없어요? A대는 길이 변화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쵸? 없어야 돼요. 그래서 A대는 원래 길이 변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A대란 겹친 부분 전체와 가운데 들어있는 H대. 그러니까 사실 니은과 디귿의 합으로 볼수 있거든요. 니은과 디귿을 합하면 A대가 됩니다. 그러면 니은은 D만큼 감소하고 디귿은 D만큼 증가하니까 얘네 둘이 합하면 변화량이 0이잖아요. 그래서 안 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의 합은 얘도 얘네 둘이 더해보면 변화량이 0이잖아요. 안 변합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0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기역과 니은의 합은 알고 보면 이쪽과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에요. 아까 A대가 안 변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이오신이라는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이기 때문에 물질의 길이가 변하지 않아서였고 액틴이라는 물질의 길이도 안 변합니다. 그런 속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양쪽에 튀어나와 있는 액틴 필라멘트 이 한쪽 길이도 당연히 안 변하고 이쪽 길이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거 두개다 더하더라도 길이는 안 변한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을 더한 게 아까 뭐였냐면 A대였습니다. 니은과 디귿을 더하면 A대잖아요. 다 더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똑같이 안 변하겠지.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을 더하면 사실 이 I대에 해당하는 기역이랑 H대에 해당하는 걸 더하는 건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문항에서 그냥 임의로 물어볼 수 있죠. 이랬을 때는 그냥 그거 두 개의 길이 변화량을 더해주면 됩니다. 얼마예요? 플러스 2D. 얘는 그냥 물어보면, 아, 얘는 원래 D만큼 증가하고 얘도 D만큼 증가하는 거니까 그거 두개 더한 길이를 물어본다면 그냥 증가량도 더해주면 돼요. 플러스 2D만큼 변화하겠다.

그러면 전체 한 마디가 뭐 예를 들어 0.3만큼 증가한다면 기역과 디귿을 더한 부분은 0.8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중에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쪽 유형은 그렇게 잘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 유형을 잘 봐둬야 합니다. 잘 보세요. 뭐가 다른지. 아까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 이 한마디에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었죠. 사실 그거 두개더 하면 그냥 아이돼 되거든요. 어차피 이쪽에도 한마디가 더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마디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럼 한마디가 더 있고 요 부분에 액틴만 있는 부분이랑 요 부분에 액틴만 있는 부분의 길이가 같을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이들란 말이에요. 다음 마이오신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이데이인 거랑 아이데이를 요 부분이랑 이만큼을 이 부분에 붙인 거랑 같은 길이란 말이지. 그래서 양쪽에 액틴만 있는 부분을 더한 게 바로 아이데이 길이랑 같은데 이거는 지금 그둘 중에서 한 부분만 기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2분의 아이데이죠. 2분의 아이데이. 그 다음에 니은은 겹친 부분인데 겹친 부분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지금 지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분의 겹친 부분이라고 선생님은 표현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디귿만 유일하게 그냥 온전한 H 대 전체, H 대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아까랑 좀 비교를 해봅시다. 만약에 T1에서 T2로 갈 때, 예를 들어 이번에도 이완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완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 기역 니은 디귿을 제시를 해놓고 전체 과정에서 T1에서 T2로 갈때 X가 D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기역 니은 디귿은 얘랑 똑같이 플러스 D, 마이너스 D, 플러스 D였는데 지금 아까랑 다른 점이 없는 게 H대 하나예요. H대는 아까랑 똑같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H대의 길이 변화량은 항상 그냥 X의 한마디랑 변화량이 똑같습니다. 부호도 똑같고. 근데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 생겼죠. 양쪽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금 지칭하고 있다. 그러면 길이 변화의 경향도 이렇게 2분의가 붙어요. 그래서 기역은 부호는 아까랑 똑같지만 2분의 d. 니은도 부호는 혼자 청개구리인 게 똑같지만 2분의 d. 절반만큼 변한다. 그래서 절반 유형으로 물어보면 변화량이 절반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 대 길이 변화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없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을 더한 것이 사실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액틴의 필라멘트 길이거든요. 기역 니은 더하면. 그래서 이것도 변화가 없어야 맞아요. 그리고 니은과 디귿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니은과 디귿을 더한 거는 요만큼인데 좀 생뚱맞죠? 별 의미가 없어. 하지만 그런 걸 물어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변화량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d와 플러스 d니까 그냥 더해주면 플러스 2분의 d만 남습니다. 아, 그렇구나 해서 그냥 계산, 혹시라도 이걸 물어봐서 계산시키면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역과 디귿을 더한 것도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기역과 디귿을 더하라고 시키면 그 변화량도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럼 2분의 d와 그냥 d니까 2분의 3d 되겠죠. 요렇게 해서 그냥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때 근육의 수축에서 써야 되는 수식은 몇개 되지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x라는 한마디의 길이는 가운데 들어있는 a대와 양쪽에 액틴만 있는 i대의 합으로 나타낸다. 요렇게. 근데 이 A대의 길이는 보통 이런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99% 정도. 그럼 저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기호로 했을 때는 A대는 E, 니은 플러스 디귿에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양쪽에 니은 두번 더하고 가운데 디귿 들어가면 전체 한 A대의 길이가 나오니까 E, 니은 플러스 디귿이 된다. 그 다음에 I대의 길이는 저 기호로 표현해 보자면 양쪽에 있는 기역 두번 해주면 되잖아요. 이 기역이다. 요렇게. 그리고 A 대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는다. 요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쪽에 튀어나와 있는 기역과 니은의 합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왜? 액틴이라는 물질의 길이니까. 일정한 어떤 길이를 갖는다. 라는 요런 속성을 이용해서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복잡했으니까 요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는 연습 문제 풀면서 여기다가 식을 하나 정도 더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까지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자, 이제 OX 문제 보겠습니다. OX에서 골격근의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 세포이다. 맞죠? 다핵세포. 골격근이 수축할 때 ATP가 소모되나요? 이건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근 수축할 때 ATP 씁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A대와 I대 모두 액틴 필라멘트가 존재하나요? I대 액틴만 있는 부분, A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팔을 구부리는 동안 액틴 필라멘트라는 필라멘트 길이는 변화해요? 안 한다고 했죠.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가라는 문제가 어떤 한 시점에 지금 근육 원섬유 마디의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T1 시점일 때의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 시점이랑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금 이 나에 나오는 단면은 기역 또는 니은의 단면이라고 했는데 T1이라는 시점에서 이 단면을 보니까 마이오신이라는 굵은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단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역, 마이오신만 있어야 되는 부위의 단면이겠죠.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T2로 가니까 액틴 필라멘트도 관찰이 돼. 그건 언제만 가능하냐면 이런 그림에서 가운데는 고정돼 있다고 치고요. 움직일 때는 양쪽에서 들어왔다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마이오신만 있었는데 이쪽에서 밀고 들어와서 액틴이 여기까지 진출하면 겹쳐있는 이 모양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는 얘가 밀고 들어와서 한 마디가 짧아지는 거니까 수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나는 니은의 단면 아니고 기역의 단면에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다음에 니은 H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현재 이만큼이었는데 더 밀고 들어올 예정이니까 H대는 짧아지겠죠. 그래서 T1일 때가 더 길겠죠. 맞고 그다음에 T1에서 T2로 될때 X에서 지금 수축하고 있으니까 ATP 사용됩니다. 맞고 니은 디귿.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역시나 아까 봤던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어떤 단면이 나타나 있고요. 기역은 액틴만 있죠. 얇은 필라멘트의 단면만 보이니까 이거는 I대 단면이고, 니은은 두꺼운 애들만 있으니까 H대 단면이고요. 디귿은 두 종류 다 관찰되니까 겹친 부분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예제라서 이거를 섞어놓고 찾아라 하는 건 아니고, 기역, 니은, 디귿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T1에서 T2로 갈때 지금 기역이 얼마만큼 변하고 있냐면 0.2만큼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반 유형인지 양쪽 유형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X에서 단면이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부분의 길이 전체. 그러면 기역처럼 보이는 부분 전체가 길이가 이렇게 됐대. 그럼 기역처럼 보이는 부분은 그전 문제에서 보자면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합쳐서 길이가 원래 0.6이었는데 0.4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나머지 부위들도 어차피 이거 지금 전체 양쪽 유형이니까 숫자는 다 똑같을 겁니다. 대신에 뭐만 달라? 부호만 달라야 되겠죠. 어디만? 겹친 부분만 혼자 반대로 얘가 감소하고 있으면 나머지 H 대 I 대는 하이 같이 가요. 근데 얘만 혼자 반대여야 돼요. 그럼 이 경향성에 맞춰서 숫자를 넣어주면 0.2 감소해서 0.3. 얘는 여기에서 0.2 증가하니까 1.2였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단면이 기역 I대와 같은 부분은 니은 H대와 같은 부분보다 어둡게 보이느냐. 얇은 거 있을수록 밝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I대가 가장 밝게 보이는 거죠. 근데 I대를 어둡게 보이냐고 했으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T1일 때 A대의 길이. A대는 지금 이 전체 유형, 양쪽 유형에서는 H대랑 양쪽에 겹친 부분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두개 더하면 1.7.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서도 1.7, 여기서도 1.7 변화하지 않죠. 왜?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정해야 한다. 1.1이냐고 물어봤으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A와 B의 합은 1.5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만 맞는 내용 이렇게 풀어봤고요. 오늘 문제까지 간단하게 좀 같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풀어내야 되는 건 이거보단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할 수가 있다. 잘 하기 위해서는 복습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구조, 우리 봤던 H 대 I 대, 뭐, A 대, 이런 거, 그다음에 길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어가지고 선생님이랑 한 문제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불법 촬영 피해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즉시 11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설치된 카메라는 회수하여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 인상착의 등 단서를 기억해 신고하세요.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게시물 링크, 원본 영상, 캡처본 등 유포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세요.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락하세요. 타인의 신체 촬영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학, 지구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1강이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대기와 해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기압과 날씨는 우리가 저기압, 고기압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저기압에 집중해서 좀 많은 내용을 공부할 텐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몇 가지를 같이 다 공부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기압을 얘기할 때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들이 얘기하다가 나 오늘 저기압이야, 나 기분이 좀 꿀꿀해, 막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왜 저기압일 때 기분이 꿀꿀하다고 얘기할까? 저기압이라고 하면 보통 날씨가 흐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오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개념의 맥부터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기도인데, 우리가 일기도를 볼 때 지금 기압이 같은 선을 연결했어요.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등압선을 기준으로 보면 쭉쭉쭉쭉쭉 숫자가 가장 큰 곳, 여기에 고기압, 그 다음에 숫자가 가장 낮은 곳, 여기에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기압이 높다는 의미, 주변보다 기압이 많이 높다라는 의미,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주변보다 기압이 많이 낮다라는 의미, 기압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나타내는 압력인데,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 공기의 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많다,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려고 한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문은, 고기압이라고 하면 공기가 많아요. 그러면 주변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기압이야? 어딘가에서 채워지고 있구나.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적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압이야?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먼저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의 맥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위성 영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건데요. 우리가 이 위성 영상을 가지고 일기도를 포함해서 기상을 많이 해석을 합니다. 크게 가시영상과 적외영상이 있는데, 가시영상은 가시광선을 측정합니다. 인공위성에 있는 가시광선 센서에 들어오는 가시광선을 측정한다. 적외영상은 적외선을 측정한다. 그 측정하는 대상이 좀 다르고요. 보면 가시영상에서 알 수 있는 건 구름의 두께, 두꺼운 구름. 우리가 수직적으로 두껍게 발달한 구름을 적운형 구름, 수직적으로 봤을 때 얇게 발달한 구름을 층운형 구름. 그래서 가시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어떻게 비교했을 때 쓰이는구나,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적외영상 같은 경우는 구름의 최상부 높이를 판단할 때 쓴다. 하층우는 낮게 깔려있는 구름, 상층우는 높게 깔려있는 구름. 아셨죠? 그래서 적외영상은 구름의 최상부 높이를 판단할 때 쓰는구나. 아셨죠? 요런 감각.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기압과 날씨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저기압을 배울 거고, 그 다음 시간에도 저기압을 공부할 건데, 그것들을 부분들을 이제 얘기할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한번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기압과 날씨 변화를 얘기할 건데, 고기압이 있고요, 저기압이 있습니다. 고기압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공기가 많다. 아셨죠? 그래서 기압이 나타내는 압력이 크다. 공기가 많기 때문에 이 많은 공기가 주변으로 나가요. 이렇게 주변으로 나가. 주변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많아. 이게 포인트예요. 주변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많아? 어딘가에선 채워지고 있겠지? 그 어딘가에서 채워지냐는 거예요. 그 어딘가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상층. 상층에서 계속 채워주고 있다고. 이 상층에서 밑으로 공기를 계속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계속 많다.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저기압은요, 공기의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온다고. 주변에 있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양이 적어. 그러니까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느냐? 상층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 아셨죠? 우리는 고기압과 저기압 중에 누구에게 관심이 더 많냐면 저기압에 관심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상승기류가 날씨에 큰 영향을 주거든. 자,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표고요. 지표고요. 여기가 상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상공. 일반적으로 공기의 양은 지표에 가까운 쪽에 많고요,
지표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기량이 적어요. 달리 얘기하자면 여기에 기압이 높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다. 아셨죠? 지상에 어떠한 공기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공기 덩어리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압이 높았던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 기압이 높다고 그 주변에 있는 공기가 얘를 누르는 힘이 컸다고. 근데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가면 누르는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누르는 힘이 약해져. 누르는 힘이 약해져. 그러니까 얘가 나는 지금 이 누르는 힘에 저항하는 힘이 있었는데 누르는 힘이 약해져? 팽창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치 심성함이 위로 올라오면서 융기하면서 팽창하면서 판상절이를 만드는 느낌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서 기압이 주변 기압이 낮아지면 얘는 스스로 팽창을 하게 된다. 됐죠?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팽창하는 과정에서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내려간다.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내려가면요. 요 안에 있는 수증기들이 운동을 잘 하지 못해서 수증기가 물 방울로 응결돼 버려요. 아셨죠? 수증기가 운동을 하지 못해서 온도가 내려가면 수증기들이 운동을 하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야 뭐야 뭐야 뭐야 우리 움직이지 말자. 그래서 서로 뭉쳐서 물방울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구름이 만들어져요. 구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상승기류가 있어? 그럼 상승기류에 의해서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하면서 부피가 팽창을 하면서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 안에서 물방울이 만들어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 구름이 떠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날씨가 흐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우리는 날씨가 흐려서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에 관심이 많거든. 비가 내리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저기압에 관심이 많아요. 아셨죠? 저기압은 상승기류? 상승기류가 있으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승기류가 있으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날씨가 흐려요. 고기압은 하강기류야. 반대지. 원래 여기 있었던 공기덩어리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압축돼요. 압축되면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여기에 설령 물방울이 있었다 하더라도 온도가 높아지면서 물방울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지. 수증기로. 그러면 날씨가 오히려 맑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강기류가 있으면 날씨가 맑다. 됐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저기압은 공기가 들어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적다. 상승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상승기류 때문에 날씨가 흐리다. 됐죠? 여기서 공기가 들어오는데 북반구의 경우라면 지구 자전의 효과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전향력이라고 하는데 지구 자전의 효과 때문에 들어올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공기가 들어온다. 이제 전향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수강공개에 질문을 하세요. 아셨죠? 일단은 거기는 우리가 지구학 원 교육 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으니까. 어쨌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반구에서는 들어온다. 그리고 상승기가 강하다. 저기압.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나간다. 나가는 거 그 이상으로 채워지니까 계속 고기압. 하강기류, 날씨 맑다. 됐죠? 요걸 우리가 이제 오른손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물리에만 오른손 법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구학에도 오른손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다. 자, 적약 오른손을 엄지손가락을 위로 그리고 감싸 안으면 상승 기류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감싸 안는 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여들면서 상승 기류. 적약. 고기압. 하강 기류가 있으면서 시계 방향으로 감싸 안는 모습. 고기압. 아셨죠? 이게 북반구예요. 북반구 적기압, 북반구 고기압. 왼손을 쓰면 남반구 적기압, 남반구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렇게 해서 우리 기압과 날씨에 대한 포인트 얘기했고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기압에 대한 얘기, 적기압, 고기압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고기압과 적기압을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크게 고기압, 적기압 해서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이동을 하지 않아요. 고기압의 중심이 이동을 하지 않아요. 얘는 고기압의 중심이 이동을 해요.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중에 둘다 발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가 세력이 더센 거야. 그래서 이동을 안 하는 거고, 얘는 세력이 약하니까 이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무조건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 중위도 지역. 중위도 지역은 편서풍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어떤 대기 흐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한다. 아셨죠? 자, 정체성 고기압. 얘네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고기압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일 때 이제 이동을 안 하게 되는데, 그 녀석들 중에 대표적인 고기압이 한랭 고기압, 대표적인 고기압이 온난 고기압이 있는데, 그 한랭 고기압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 고기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동을 하지 않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몇 날, 며칠 계속 거기 있어. 중심이. 아셨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동을 하지 않고 몇 날, 며칠 계속 거기 있어. 한달 내내 거기 있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정체성 고기압. 됐죠? 양쯔강 고기압 같은 경우는 얘가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에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향을 주었다, 안 줬다, 주었다, 안 줬다 이런다고요. 그런 계절이 주로 봄이나 가을. 아, 되셨죠? 그래서 고기압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압 중요하게 보는 게 온대저기압이랑 열대저기압이 있는데, 이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저기압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얘를 따로 한 시간 더할 거고, 얘를 따로 한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중위도 지역에서 발달한다. 중위도 지역, 또 있죠? 중위도 지역에서 발달한다. 중위도 지역의 특성상, 중위도 지역의 특성상,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대립이 있는 곳에서 발달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열대저기압은 초위도에서 발생한다. 저위도 지역은 따뜻한 공기밖에 없는 곳에서 발달한다. 요게 포인트. 요게 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얘가 전선이랑 관련이 있어서. 아셨죠? 다음 시간에 온대저기압, 그 다음 시간에 열대저기압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고기압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주요하게 다루는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녀석은 크게 한랭 고기압과 온난 고기압이 있고, 한랭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계절이 있는 거고, 온난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얘네들이 늘상 우리에게 계속 늘상 똑같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랭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가 고기압의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심. 중심. 고기압의 중심. 여기가 고기압의 중심이라고 할게요. 중심.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표면의 중심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지표면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고기압의 중심. 지표면만 따져볼게요. 자, 한랭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로 우리나라 영향을 봤을 때, 북반구. 북반구를 기준으로 보면 겨울철이 되면요. 북반구 고위도죠. 중위도에서 고위도로 넘어가는 그 지역의 대륙에 굉장히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표면이 차갑게 냉각이 돼요. 차갑게 냉각이 되면 그 지표면 부근에 있는 공기 덩어리들 역시 너무나 차가워져. 그러면서 공기 덩어리가 차가워져? 무거워지거든. 무거워지면 가라앉는 거야. 공기 덩어리가. 무거워져서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지표면에 공기가 쌓이겠지. 그럼 주변보다 공기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고기압이 한랭 고기압이야.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고기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표면 부근에 있는 공기가 무거워져서 가라앉아서 지표면에 공기를 쌓아서 고기압이 됐죠. 그러면 이 공기는 위에 있는 공기가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공기압이 적어요.

공기의 양이 적어져요. 가라앉아서 여기가 공기가 많은 대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고기압, 지표면이 차가워져서 만들어진 고기압의 경우는 지표 부근에서는 고기압인데 위에서는 공기가 부족해서 저기압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등압선 가지고 보면 볼게요. 주변과 비교해봤을 때 여기는 지금 900헥토파스칼, 여기는 900보다 큰 값이야. 그래서 고기압이 맞는데 상공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500헥토파스칼이거든. 근데 얘는 500보다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냉각돼서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여기에서만 지표 부근에서만 공기가 쌓여서 고기압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고기압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공기가 부족해져서 저기압의 특성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아, 지표 부근에서만 고기압의 특성이 나타나? 너는 키가 작은 녀석이구나. 키 작은 고기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고기압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시베리아 고기압이고, 요런 녀석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계절이 겨울철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자, 이 온난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인이 다른 거예요. 얘는 지표 냉각에서 만들어진다. 여기에서. 얘는 지표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대기의 거대한 순환을 우리가 이해하면 설명을 하기가 좀 쉬운데, 그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거라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상공에서 주변에 있는 공기가 모여들어. 상공에서 주변에 있는 공기가 모여들면 어떻게 돼요? 공기 양이 많아지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고기압이 만들어져. 공기가 계속 모여들어. 공기가 계속 많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쌓여서 밑에까지 내려와. 그래서 쌓여서 만들어지다 보니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다 고기압이 돼요, 주변보다. 이런 고기압을 우리가 온난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고기압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다 고기압이다 보니까 고기압이 진짜 수직적으로 봤을 때 키가 크네. 키큰 고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기압의 대표적인 예가 북태평양 고기압인 거고,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들어진 지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의 거대한 순환인 대기 대순환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거라서.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 온난 고기압은 상층에서부터 공기가 쌓여서 밑으로 내려와서 고기압이 된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다 고기압이구나. 아셨죠?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비교해 보면 여기 900헥토파스칼인데 얘는 900보다 더큰 값, 고기압. 700헥토파스칼인데 700헥토파스칼보다 큰 값, 고기압. 600인데 600보다 크니까 고기압. 그쭉다 고기압이라는 얘기예요. 쭉다 주변보다 공기가 많다고. 아셨죠? 요거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단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이러한 고기압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서 발달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할 이 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 덩어리.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기단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기단에 공기가 많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요? 그러면 그 녀석이 고기압이 되는 거야. 이런 관점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기단 설명을 해볼 텐데요. 조금 간단하게. 자, 우리나라 지역을 그냥 중위도 지역이라고 치고요. 가운데를 싹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고위도인 거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저위도인 거야, 상대적으로. 그럼 이쪽은 고위도니까 평균적으로 온도가 내려가, 낮아요. 여긴 저온이야, 한랭. 이쪽은 상대적으로 저위도니까 온도가 높아, 온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거대한 대륙이 있거든. 그리고 이쪽은 좀 바다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쪽은 기본적으로 지표의 성질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건조해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습윤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아, 이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는 지표 자체가 따뜻하고 습윤하니까, 따뜻하고 바다가 있는 습윤한 그런 상태니까 공기 덩어리도 습윤하겠네. 그럼 이쪽 지역에서 만약에 고기압이 발달을 해? 그러면 그 고기압은 굉장히 따뜻한 공기를 주변으로 운반하겠네. 왜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가니까. 그죠? 이쪽 지역에서 만약에 공기 덩어리가 어떤 이유에서 쌓여, 그 고기압이 만들어져? 그럼 얘는 고위도에다가 대륙이니까 건조하고 찬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고기압이 발달해? 그럼 이 녀석이 세력을 확장하는 시기가 되면 그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의 그 영향이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주겠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쪽 지역에는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이쪽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공기의 성질이 있고, 공기 덩어리가 있고, 이쪽 지역에는 오호츠크 기단이라고 하는 공기 덩어리가 있고, 이쪽은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하는 공기 덩어리가 있고, 이쪽은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는 공기 덩어리가 있고, 이러한 공기 덩어리들이 특정한 시기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되면 여기에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표면이 냉각이 되면서 차가운 공기가 막 쌓이는 거야. 그러면서 고기압이 되면서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했었죠? 얘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는 차고 건조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체성 고기압이니까. 아셨죠? 얘가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여름 시기가 되면 반대로 이쪽 지역에 있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굉장히 많아져서 얘가 고기압이 되는 거야. 정체성 고기압. 그럼 얘의 영향이 이제 우리 지역에 주는 거지. 미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얘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덥고 습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와 얘가 우리나라에 어떤 좀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얘가 영향을 줄 때도 있고. 근데 얘가 영향을 줄 때는 얘는 정체성 고기압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큰 영향을 주진 않아서 얘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줄 수가 있다. 고기압일 때. 얘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에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초여름. 얘는 여름인데? 얘는 특정한 시기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데? 얘는 여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구나. 초여름 같은 경우는 이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이러한 기후가 일시적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은 초여름과 여름, 얘와 얘, 여름이 되면 두 녀석들이 같이 이제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도 고기압의 특성을 보이면서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얘도 고기압의 특성을 보이면서 좀 영향을 줄수 있고. 그럼 얘와 얘가 서로 이제 대치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느냐? 얘도 습하고, 얘도 습해. 습한 기단과 습한 기단이 영향을 주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기가 습해지면서 여기 얘와 얘의 어떤 세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장마가 올수 있다. 그래서 장마 전선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시기별로 어떠한 기단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영향을 줄수 있느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 계절의 특성을 보이겠느냐? 이런 거 체크하시는 거고요. 얘와 얘가 영향을 주면 장마 전선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이 전선에 대한 시간은 얘기는 우리가 온대저기압 할때한번더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단 얘기 했고요. 이제 계절별 얘기도 중요한 포인트만 체크해 볼게요. 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얘가 오랫동안 여기 머무는 거야, 중심이. 그러면서 얘의 영향이 이렇게 미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차고 건조해지는 거고요. 여기에 강한 고기압이 발달하니까 주변은 저기압이야. 그래서 서구 동저형의 배치. 그리고 차고 건조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여기서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 지역은 북서 계절풍이 부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등압선 간격을 보면 이따 다른 계절과 비교해 보세요. 등압선 간격이 좁아요.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이 일정 간격에서의 기압차가 크게 나타난다? 바람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등압선 간격이 좁다? 풍속이 세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겨울철 얘기도 봤고요. 이제 이어서 여름철 보면요. 일단 등압선 간격이 좀 많이 느슨해졌죠? 그러니까 바람이 좀 약한 거예요.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고기압이 발달한다는 거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남동쪽에 따뜻하고 습한. 얘가 세력을 이렇게 확장한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 덥고 습한 날씨를 만들어낸다. 폭염과 열대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쪽에 고기압이,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유지가 된다?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된다라는 의미. 아셨죠? 그리고 바람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고에서 저로.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동 계절풍이 분다. 이런 일기 배치가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왜냐면 얘가 고기압이 되면 정체성 고기압이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봄철과 가을철을 봐야 되는데, 자, 봄철과 가을철을 보면 이쪽과 이쪽에 굉장히 좀 뚜렷한 고기압이, 정체성 고기압이 잘 나타나진 않고요.
여기에서 고기압이 나타났는데 이

고기압이 아까 겨울철의 시베리아 고기압이나 여름철의 북태평양 고기압에 비해서 그리 기압이 높지 않은, 그리 세기가 강하지 않은 그런 녀석이 여기 만들어지는 거고, 요런 녀석은 여기에 오랫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계속 이동을 하더라. 우리가 이런 걸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고, 양쯔강 기단이 고기압이 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동성 고기압으로 영향을 주더라. 아셨죠?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고기압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고기압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또 저기압이 따라오고, 저기압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고기압이 따라오고, 그러다 보니 봄과 가을철 같은 경우는 날씨 변화가 심해요. 겨울철은 계속 추워, 계속 건조해. 여름철은 계속 더워, 계속 습해. 근데 봄이나 가을철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죠? 그게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 때문에. 편서풍에 의한.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계절별 일기도와 기압 패치, 그 다음에 기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지까지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기단이 우리나라에게 좀 영향을 주는 또몇 가지 이제 사례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단의 변질을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반도가 있어요. 한반도가 있고요. 자, 겨울철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겨울철이 되면 이 북반구 대륙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니까 여기 햇빛이 여름이나 봄보다 적게 들어와요. 굉장히 차가워지면 이 지역에 있는 지표 부근에 있는 공기가 냉각이 된다고, 냉각이 되면 무거워진다고, 무거워지면 가라앉는다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세력이 센 시베리아 고기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겨울철 내내 얘는 정체성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겨울철 내내. 그래서 중심의 이동이 거의 없고, 얘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얘 영향이 이렇게 미쳐지는 거죠. 얘 영향이. 그래서 겨울철은 서구 동저의 기압 배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공기 덩어리의 성질, 이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공기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제 공기의 이동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 공기 덩어리들이 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 굉장히 차고 건조한 곳에서 출발한 이 공기가 쭉 내려오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황해바다를 지나게 되면 얘가 출발할 때보다 이쪽 지역을 해서 오면 생각보다 저위도로 내려온 거거든. 생각보다 저위도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가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열. 처음엔 굉장히 차고 건조한 녀석이었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지표가 따뜻한 상태야. 가열될 수 있어. 거기 하나 더. 건조한 상태였는데 황해바다를 지나면서 수증기의 공급이 일어나요. 수증기 공급.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이동을 하면서 이 공기 덩어리의 이 하층부가 가열되고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동하다가 가열되고 수증기의 공급이 일어나면 여기서 공기의 상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두꺼운 구름을 적운형 구름이라 했지.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구름이 충분히 두꺼워지면 비를 내리는 구름으로 바뀌어요. 그런 구름을 우리가 적나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나눈이 만들어져서 강수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동하던 공기 덩어리들이 가열이 돼서 적나눈이 만들어지고 적나눈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에 강수 현상을 발생시킨다라고 한다면, 겨울철에 이 강수 현상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폭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베리아 기단 고기압이 돼서 공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동하던 이 공기 덩어리, 이 기단이 황해바다를 지나면서 변질이 될수 있는 거예요. 변질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폭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됐죠? 기단의 하부가 가열되고요. 가열되면 상승률이가 활발해지는 거기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거고. 그러면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고. 비를 내리는 적운형 구름, 적나눈. 그래서 우리 지역에 폭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됐죠? 기단의 변질 사례 얘기를 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이렇게 찬 기단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따뜻한 기단이 고위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따뜻한 기단이 고위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원래는 따뜻했는데 얘가 고위도로 올라가면 차가워지는 거야. 따뜻한 녀석이 차가운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냉각이 되는 거거든. 냉각이 되면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바다를 지나기 때문에 수증기의 공급은 있을 수 있어요. 수증기의 공급은 있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는 있다고요. 혹은 안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지만 가열이 되는 게 아니라 냉각되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이나 아주 얇은 구름이나 안개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온난 기단이. 저위도 지역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온난 기단이 변질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기단 하부가 냉각되고요.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 안정되기 때문에 대류가 잘안 일어나고요. 상승기류가 잘안 발생하고. 그러면 층운이나 안개가 만들어진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난 기단의 변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기도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제 일기 기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 일기 기호는 지금 현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볼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일단은 이슬점은 지우겠습니다. 이슬점은 지금 이제 출제 경향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기도상에서 이러한 일기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날씨가 어떤데, 그 지역의 일기가 어떤데를 표현하고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동그라미가 있고요. 이 동그라미 안에 색칠합니다. 색칠이 많이 되어 있어? 구름이 많다는 거야. 색칠이 안돼 있어? 구름이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동그라미 안은 구름의 양을 표현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막대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막대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요 방향, 요 방향을 풍향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 자, 막대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불어오는 쪽의 이름을 따서 그 다음에 남, 그 다음에 서, 동, 북서풍. 됐죠? 만약에 막대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불어오는 쪽을 따서 북동, 북동풍, 남동풍, 남서풍. 불어오는 이쪽의 이름을 따서. 됐죠? 요 막대기가 그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막대기에 연결되어 있는, 요 선에 연결되어 있는 요것들 있죠? 요것들은 풍속을 의미합니다. 긴 거는 풍속이 크다. 짧은 건 풍속이 작다. 5m per sec, 2m per sec. 아셨죠? 풍속.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여기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기온이 들어가요. 기온 숫자 18도씨.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호가 들어가는데, 어떤 기호가 들어가냐면 그 지역의 날씨를 설명하는 기호가 들어가요. 비라고 하면 점이 들어가는 거고, 안개라고 하면 이렇게 세 줄이 들어가는 거고, 눈이라고 하면 눈 표시가 들어가는 거고. 됐죠? 기온, 그 다음에 일기. 됐죠? 그 다음에 많이 다루진 않지만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숫자는 기압을 의미한다. 자, 기압 보시면 082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082, 182, 282. 그다음에 782, 882, 982.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데 숫자를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일단 점을 찍어요. 점을 쫙 찍고,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즉 얘는 8.2를 의미하고, 18.2를 의미하고, 28.2를 의미하고, 78.2, 88.2, 98.2. 여기에다가 앞에 숫자가 0, 1, 2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0을 더해줘서 읽는다. 즉 얘는 1008.2 헥토파스칼, 얘는 1018.2 헥토파스칼, 1028.2 헥토파스칼. 자, 789가 있죠? 앞에다가 9를 더해서 읽어준다. 978.2 헥토파스칼, 988.2, 998.2. 이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 1, 2가 들어가면 10을 더해서 읽는다. 점 찍고, 789가 들어가면 9를 더해서 점 찍어서 읽어준다. 아셨죠? 약속.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전선과 기압이 나와 있는데 이 전선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거라서 일단 넘기고, 자, 기압을 표시할 때는 고기압이면 고라고 쓰거나 하이 H를 쓰거나, 저기압이면 저라고 쓰거나 아니면 로우 L을 쓰거나. 태풍은 이런 식으로. 자, 요 상황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일단은 아까 이슬점 뺀다고 하고, 자, 구름이 요만큼 들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보면 풍향은 요렇게 읽어준다고. 불어오는 쪽, 북서풍. 풍속, 긴거 하나, 짧은 거 하나, 5, 2, 7.
현재 기온 18도씨,

현재 날씨가 선세 개가 들어있죠? 안개. 됐죠? 그 다음에 기압은 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1, 0을 더해서 소수점을 찍어서 18.2. 이렇게.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기기호 얘기했고요. 일기기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풍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풍향. 아셨죠? 그 다음에 기온. 풍향, 기온. 아셨죠? 요거는, 몇 가지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풍향과 기온 정도만 아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우리 위성 영상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위성 영상은 목적이 있어요. 일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압 배치와 날씨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 지역에 구름이 있을까, 없을까? 실제 비가 내릴까, 안 내릴까를 좀더 분석적으로 보기 위해서 영상을 쓴다는 거지. 위성 영상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는 거지. 그 중에서 가시영상이라고 하는 건 누굴 쓰는 거냐면, 가시광선을 쓴다.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태양이 만들어내는 거야. 태양이 가시광선을 주고, 그 가시광선이 구름에 반사돼. 구름에 반사돼. 그럼 이 반사되는 빛을 인공위성이 측정을 한다. 아셨죠? 측정을 해서 반사가 많이 돼. 반사가 많이 돼. 반사가 많이 돼요. 그러면 가시영상에서는 밝은 색으로 나와요. 반사가 잘안 되네? 그러면 가시영상에서는 어두운 색으로 나와요. 반사가 많이 된다는 의미는 구름이 수직적으로 두껍게 발달해서 이 안에 물방울과 얼음이 많다는 거예요. 물방울과 얼음이 많으면 반사가 많이 돼서 흰색. 구름이 두껍게 안 발달했어. 물방울과 얼음이 적어. 반사가 안 되면 어두운 색. 그렇기 때문에 구름의 두께를 판단하는데 이 가시영상을 쓴다. 적운형 구름, 두꺼운 구름, 층운형 구름, 얇은 구름. 됐죠?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가시광선 영역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밝게 관측된다. 이 얘기는 적운형일수록 밝다라는 의미고,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두꺼운 구름이 발달한다라는 것은 뭐랑 연결되냐면 그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연결될 수 있어요. 두꺼운 구름이 많다는 얘기는 물방울이 많다는 거니까. 아셨죠? 자, 낮에는 관측 가능하지만 밤에는 관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시광선이 없거든. 밤에는 태양이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사가 안 되겠지. 그래서 밤에는 가시영상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무엇을 또 같이 쓰냐면 적외영상을 쓰는 거지. 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적외영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이제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을 쓰는 거야. 적외선이라고 하는 건 온도를, 열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스스로 방출하는 빛 중에 적외선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하층운이 있어요. 하층운이라는 얘기는 지표 부근의 공기, 구름. 상층운이라고 하는 건 지표로부터 거리가 먼 곳의 구름. 지표 부근에 있는 구름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고온이에요, 고온. 그 다음에 상층에 있는 공기는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적게 흡수하기 때문에 저온이야, 저온. 구름은 지표 부근에 있을수록 온도가 높고요. 지표에서 멀수록 온도가 낮아요. 고온, 저온. 즉, 얘는 낮은 구름이지만 고온. 얘는 높은 구름이면서 저온이라고요. 온도가 낮으면 여기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의 세기도 약하다. 적외선 복사의 세기가 약하면 밝은 색으로 보여요. 즉, 밝다는 얘기는 적외선이 세기가 약하다. 아셨죠? 적외선 세기가 약하다? 저온이다. 저온이다? 높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자, 어둡게 보여요?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는 적외선 세기가 강하다. 적외선 세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 온도가 높다? 낮은 구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외선 영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죠. 구름의 최상부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밝은 색으로, 최상부 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두운 색으로.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가시영상으로 구름을 추적한다라고 한다면 그 추적한 구름을 밤이 됐을 때 적외영상으로 같이 계속 연속선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구름의 이동과 어떤 날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적외영상이라고 하는 건 구름이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측정한다. 구름의 최상부 높이가 높을수록 밝게 관측이 된다. 높이가 높아요? 온도가 낮아요? 적외선이 약해서 밝은 색. 높이가 낮아요?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적외선이 세서 어두운 색. 낮과 밤 모두 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볼수 있지. 어떤 구름은 이런 식으로 발달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기 영상 해서 기압과 날씨에서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사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과 묶여서 한 문제의 일부로 구석구석으로 나오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로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 기압과 날씨의 위성 영상, 일기도, 기단, 그 다음에 기압 배치 이런 것들은 다른 문항과 같이 묶여서 하나의 요소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약간 뭐랄까요?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배경을 까는 그런 어떤 지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지구력 플러스. 자, 일기도 나와 있고요. 등압선 나와 있죠. 주변보다 기압이 큰 곳에 고기압 중심이,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에 저기압 중심이 있는 상태. 볼게요. 기역은 얼마인가? 예, 물어보고 있죠. 등압선을 보면 1004, 1000, 1008. 아,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럼 너는 996이겠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A와 B에서의 풍향은 각각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자, 이거 좋은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압선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1000이고요. 996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무조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기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은 불어야 되는데요. 북반구라고 하면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가로지르는 이 방향으로 가장 최단 거리로 공기가 이동할 수는 없고요. 전형력의 효과 때문에 약간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압선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1000이고요. 얘가 996이야. 그럼 바람은 고에서 저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북반구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휘면서 간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1016에서 1012로 이렇게 가고 싶다고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면서 간다고 이렇게. A에서의 바람은 이렇게 불어요. B에서는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휘면서 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A에서의 바람은 약간 남서풍, B에서의 바람은 약간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된다. 요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B와 C 중 풍속은 어디에서 빠른가? B와 C 중에서 풍속은. 자,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기압이 확확확확 바뀐다? 거기서 바람이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등압선 간격으로. 얘는 간격이 넓어요. 얘는 간격이 좁아요. 너가 풍속이 세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속은 B가 더 빠르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력 플러스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력 테스트 가도록 할게요. 자, 지구 테스트. 자, 첫 번째 문제. 자, 크림. 가와 나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우리나라 부근을 촬영한 기상 위성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시 영상입니다. 아, 너 두께를 측정할 수 있겠어? 기본적으로. 적외 영상이구나. 너 높이를 측정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너 두께를 측정하는데 뭘로? 가시광선의 반사를 이용하는 거야. 너 높이를 측정할 건데 뭘로? 적외선 세기를 측정하는 거야. 누가 적외선을 방출했는데? 구름이 방출한 거지. 누가 가시광선을 방출해서 누구에 의한 반사를 측정하는 건데? 태양이 방출한 가시광선을 구름이 반사한 걸 측정하는 거지. 이렇게 됐죠? 보니까 A와 B를 보면 지금 A와 B가 구름 두껍네. 그럼 아, 너 두꺼운 구름. 두꺼운 구름. 저기 영상에서 보면 A와 B를 보면 여기가 밝잖아요. 밝아요? 밝다? 적외선 세기가 약하다? 적외선 세기가 약하다? 저온이다? 저온이란 얘기는 상층. 너는 높은 구름이 있어. 높은 구름이야. 높은 구름이고 저온이고 적외선 세기가 약해. 이렇게 가는 거지,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구름이 두꺼운 곳일수록 밝게 보인다. 가시광선 영역. 두꺼운 구름? 반사가 많이 돼? 반사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두꺼운 구름.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은 B가 A보다 강하다. B가 높은 구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밝게 보여. 밝게 보여. 적외선 약한 거야. 아셨죠? 적외선 약한 거야? 온도가 낮은 거야. 적외선 B가 A보다 약한 거예요.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B가 A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자, 사실 가시 영상에서 봤을 때는 A와 B도 보면 B가 조금 더 밝은 것 같긴 해요. 얘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긴 하거든요. 얘보다. 그런데 A도 그래도 제법 밝잖아요.

0: 그 얘도 두께가 어느 정도 되겠네. 그런데 적외 형성으로 보면 봐요. 차이가 분명히 나죠? 얘 어둡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자, B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다 두꺼워. 위에까지. 그러니까 적외 형성에서 봤을 때도 밝은 색. 가시 형상에서 봤을 때도 두꺼워서 밝은 색. 근데 A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A, B. 제법 두껍긴 한데 높게까지 두꺼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법 두껍긴 한데 여기선 밝게 보이지만 높게까지 두꺼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적외 형상에서 봤을 때는 어둡게 보이더라. 됐죠? 그러면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밑에부터 위까지 다 두꺼운 B. 이렇게 기역, 티귿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봤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은 시각에 우리나라 주변을 관측한 가시 형상과 적외 형상. 같은 시각이 중요한 포인트네요. 같은 시각에 밑줄, 같은 시각. 같은 시각에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구름이 다잘 보여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이쪽에 구름이 아예 없네? 구름이 진짜 없는 거 맞아? 둘 중에 하나는 가시 형상이고, 둘 중에 하나는 적외 형상인데, 여기서 한쪽에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구름이 안 보인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아, 여기에 가시광이 없는 거야. 가시광에 빛이 없는 거야. 가시광에 빛이 없으니까 지금 가시 형상을 찍는 인공위성에서는 빛이 안 찍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가시광이 있는데, 가시광의 빛이 여기는 있는데 여긴 없어? 그럼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굉장히 늦은 오후가 되겠죠. 또는 뭐 저녁이 되겠죠. 태양이 서쪽에 있어야 되니까.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서쪽에 있으니까. 그 시각에 관측을 하면 여기는 지금 구름이 없는 게 아니라 가시광이 없는 거야. 태양이 여기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둡게 나오는 거고, 여긴 가시광이 있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거고. 됐죠? 여기 실제 구름이 없는 게 아니라 구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가시 형상이, 가가 가시 형상이 되는 거고, 나는 적외 형상이 되는 거죠. 자, 관측 파장은 가가 나보다 길다. 가시 형상, 적외 형상. 가시 광선보다 적외선이 파장이 더긴 빛이니까 틀린 거고요. 비가 내릴 가능성은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비가 내릴 가능성을 따지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구름의 두께로 가는 겁니다. 구름의 두께. 여기서는 밝게 보여요. 두꺼운 구름. 여기서는 어둡게 보여요. 그러니까 얇은 구름. 그러면 두꺼운 구름일수록 가능성이 높겠지.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다. 됐죠? 이걸 가지고 같이 봐도 좋아요. 두꺼운 구름인데 위까지 두꺼워. 얇은 구름인데 하층운이야. 그러니까 얜 실제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네요. 됐죠? 자, 구름 최상부 온도는 B에서가 D에서보다. 최상부 온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때는 누구? 적외 형상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B와 D를 비교했잖아. 얘가 밝잖아. 밝아요. 밝다. 그러면 저온이다. 저온이다? 높은 구름. 최상부가 높은 구름이에요. 적외선이 세기가 약한 구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B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 그러니까 D가 낮으니까 B가 높다가 맞는 내용이에요. 니은 디귿이 맞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 고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압과 날씨에 대한 11강 얘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 또 한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지구력 업으로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구력 업 퀴즈 꼭 확인하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하면 질문하셔야 되겠죠. 과제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강 마치도록 하고요.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1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호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9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9강과 10강에 걸쳐서는 우리 이제 5회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5회 다 풀어봤을 때 난이도 좀 어땠나요? 쌤이랑 총평 먼저 한번 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쌤이 생각했을 때 이 전체적인 난이도는 막 그렇게 극상의 난이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정도의 난이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6월 모의평가라고 한다면 9월 모의평가 전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난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어떨 때는 6월 모평도 심각하게 어렵게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6월 모평이 조금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쌤이 6월 모평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이름을 지어봤고, 이제 유전하고 비유전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유전 같은 경우의 난도는 완전 상위 문제는 19번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은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유전이 자신 없는데 조금 이제 중간 또는 중상의 난이도를 연습해보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은 아마 이번 회차가 너무나도 고마운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비유전 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로직이 막 어렵게 꼬여있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근육의 수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풀려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했거든요. 그 부분을 쌤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고민들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별점으로 난도를 한번 체크해보면 3개 정도의 반 정도다. 4개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뽑은 우수 문항은요, 9번, 16번, 17번, 19번입니다. 9번이 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근수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19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17번은 돌연변이, 그 다음에 16번은 다인자 문제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문제였기 때문에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쌤이랑 본격적으로 1번부터 해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생물의 특성에 관련과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이 나와져 있습니다. 다음은 샴고양이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샴고양이의 그림 나와 있고, 샴고양이는 태어날 때 대부분 흰색 털을 갖지만 성장하면서 몸의 부위별 체온 차이에 따라서 털색이 달라진대요. 체온이 낮은 귀, 얼굴, 발, 꼬리 등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활발히 생성되어서 검은색 털이 자라고,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검은색 털이 자라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멜라닌 색소가 뭐지? 라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높은 몸통에서는 멜라닌 색소 생성이 억제되어서 흰색 털이 자란대요. 실제로 멜라닌 색소는 흑갈색을 나타내는 색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한 색소의 생성이 억제되면 그 부분에서는 흰색 털이 자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체온이 꼬리보다 몸통에서 높게 유지되는 것은 항상성에 의해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몸의 부위별 체온 차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기억에서 체온 나왔으니까 체온이면 항상성이지 라고 이렇게 바로 맞구나 라고 고른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요. 쌤이 항상성 하면 삼총사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일명 체혈삼,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삼투압. 이건 우리 3단원에서도 호르몬 파트에서 각각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얘네들 세 가지가 나오면 생물의 특성에서는 항상성에 가장 근접해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본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의 부위별로 체온이 달라. 항상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데 체온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항상성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뭔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말단 부위요. 자, 말단 부위가 여기 나와 있는

귀, 얼굴, 발, 꼬리, 요런 것들이에요. 자, 이쪽 부분을 체온을 낮게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제 뭐, 그, 체온을 조절해야 될 때.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낮게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말단부의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이제 열을 잘 뺏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몸통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체온이 유지되기가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성에 해당한다. 항상성에 예에 해당한다. 이것이 맞는 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의문이 좀 풀렸죠?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기 니은으로 가서 니은 과정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이거 물질 대사 나오면 항상 나오는 보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귀, 얼굴, 발, 꼬리 등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활발히 생성돼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소가 만들어진다. 이거는 하나의 물질 대사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러면 효소가 이용된다 맞으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다음 디귿으로 가서. 샴 고양이에서 멜라닌 색소의 농도는 검은색 털에서가 흰색 털에서보다 낮다. 쌤, 저는 멜라닌 색소 자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자료 해석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유추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멜라닌 색소가 활발히 생성되면 검은색 털이 자라고, 그 생성이 억제되면 흰색 털이 자란다라는 자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라닌 색소의 농도가 높으면 검은색 털 리 자라게 될 것이고, 그러면 멜라닌 색소의 농도는 검은색 털에서가 흰색 털에서보다 높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린 것이고, 기역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도 간단하지만 정말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한번 보면,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요 기역 니은 디귿이 단백질, 물, 요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한번 매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미리 말하지만 2번하고 3번은 좀 지역적인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개념에서 이제 지역적인 내용을 좀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에서 지방은 세포흡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기역으로 분해된대요. 자, 우선 기역은 확실하게 알수 있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구성 원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초.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초로 이루어진, CHO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생성물이 이산화탄소, 물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 니은이 분해되어 생성된 암모니아는 간에서 무엇으로 전환된다? 디귿으로 전환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간에서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조금 약한 요소로 전환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디귿이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니은은 단백질이겠죠? 단백질. 요렇게. 자, 그러면 보기 기역에서 배설계를 통해 기역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요,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의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물 H2O가 어디를 통해서도 나가게 되냐면 호흡계를 통해서도 배출이 돼요. 어떻게? 수증기의 형태로. 그것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배설계를 통해 기역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니은에서 니은과 디귿, 단백질과 요소는 모두 구성 원소에 산소가 포함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쌤, 저는 요소의 구성 원소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얘는 질소를 가지고 있는 것 정도만 알고 있지, 요소의 뭐 화학식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거가 조금 답을 맞추기가 애매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엽적인 그 보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자, 얘는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생명과학원의 개념을 공부할 때이 요소를 이용해 가지고 실험하는 거, 그치? 그래서 뭐 이제 생콩즙을 이용해 가지고 유레이스와 관련된 내용들, 3번에도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얘네들 요소가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 발생한다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이산화탄소는 CO2다. 그러면은 요소도 산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유추해라라는 그러한 보기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구성 원소가 촌 이니까, 뭐 이제 S를 쓰기도 하지만 초는 확실히 기억해야 되죠. 아, 그래서 구성 원소에 산소가 포함된다라는 거 확실히 알았을 텐데 아마 요소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요소의 화학식 선생님이 이제 체크해 보시면

얘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CONH2의 2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요소다. 산소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보기 티긋. 가와 나에서 모두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화작용 하면 우리 물질대사에서 분, 이, 발. 이걸 딱 떠올려야 되죠. 분, 이, 발. 분해는 이화작용이고, 발열 반응이야. 이거와 반대되는 거. 합동흡이었죠? 합동흡 해가지고. 합성되는 반응은 동화작용이고, 흡열 반응이야.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가와 나에서 분해라는 키워드 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분해되어, 분해라는 키워드 나와 있으니까, 아, 분해는 이화작용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보기 디귿은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게 골라서 5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쌤이 아까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이거하고 비슷한 문항이 나왔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어떠한 내용이 나왔냐면, 이러한 문장이 나왔어요.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이러한 보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맞다라고 해줘야 되죠.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이 과정도 물질대사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이용된다.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이용된다라고 해가지고 맞게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의 물질대사하고 관련된 자료까지 함께 살펴봤고,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표는 이제 생콩즙에 의한 요소분해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시험관 1, 2, 3, 4에 각각의 각 용액을 넣은 후 일정 시간 동안 pH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생콩즙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오줌 속에 요소가 들어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한 실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자, 우선 시험관이 4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을 뒀느냐 라고 봤더니 생콩즙은 다 똑같이 넣어줬네요. 생콩즙은 다 똑같이 넣어줬어. 아,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일정하게 맞춰준 통제변인이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증류수, 요소용액, 보리차, 오줌 이렇게 각각의 다르게 넣어준 것은 조작변인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이 조작변인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값이 바로 결과값, pH 변화가 될 것이고, 이 pH 변화는 종속변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증류수하고 생콩즙을 넣었을 때는 pH의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요소용액이랑 생콩즙을 넣었을 때 pH가 증가를 했대요. 그럼 pH가 증가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염기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요소 있잖아요. 자, 이 요소가 생콩즙과 만나게 되면 생콩즙에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유레이스가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 CO2를 발생하게 해요. 그러면 이때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이 암모니아는 염기성 물질이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은 pH를 상승시키겠죠. 그래서 pH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보리차하고 생콩즙을 넣었을 때도 변화가 없었는데, 오줌하고 생콩즙을 넣었더니 또 마찬가지로 pH가 증가를 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 생콩즙에 있는 유레이스가 오줌 속에 무언가를 분해했다라는 거죠? 오줌 속에 뭐가 들어있다?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실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보기를 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1은 실험군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실험의 신빙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조 실험을 합니다. 그때 대조 실험을 할때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 실험에서도 실험군과 대조군이 설정되어져 있는데, 증류수를 넣어준 것을 실험군이 아니라 대조군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증류수가 아닌 다른 물질들을 넣어준 게 실험군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은 실험군이다라고 하면 틀린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보기 니은으로 가서 3의 용액에 유레이스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 없으니까 여기에 유레이스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콩즙에 뭐가 들어있다?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요소와 반응해서 pH를 증가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콩즙을 넣어준 이 3번 용액에도 당연히 유레이스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치? 유레이스하고 반응할
요소가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액의 유레이스가 있다. 맞는 것이고 2와 4에서 모두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었다. 2번하고 4번은 모두 pH가 변화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H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레이스에 의해서 요소가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이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생각이 안 났다 하더라도 요 결과값을 보고 pH 변화를 보고서는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보기가 나온 것이고 니은디귿 정답으로 고르면 니은디귿 정답으로 고르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주기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림 가는 식물 P에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량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는요 P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거기다 밑줄 쳐놔야 되죠. 체세포 분열 과정이다 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 거기서 관찰되는 세포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기억과 니은은 M기 분열기의 전기세포와 중기세포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그림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게 전기고 중기일까? 중기, 중자하면 가운데 중을 딱 떠올려야 되죠. 아, 가운데 있는 적도판에 이렇게 배열되어져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 니은이 중기의 세포구나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럼 기억은 전기의 세포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먼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포당 DNA량에 따른 세포수 이제 그 그래프를 이제 한번 보게 된다면 요 세포당 DNA량이라고 나와져 있는 X축에서 주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떠한 세포 주기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DNA의 상대량을 1과 2로 잡았잖아요. 자, 1일 때가 복제 전, 2일 때가 복제 후이니까 이제 1인 값에 가지는 구간 1에는 G1기의 세포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에는 이제 복제 후에 G2기의 세포 또는 M기의 세포들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여기 M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2에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S기. 그래서 DNA가 복제가 되면서 세포당 DNA량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세포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얘네들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각 세포 주기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뒤에는 모두 구간 3에서 관찰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전기하고 중기, 얘네들 모두 M기, 분열기의 세포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M기의 세포는 구간 3에 존재하죠? 아, 그래서 보기 기억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자, 보기 니은. 쌤이 아까 여기에다가 괜히 체크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자, 얘네들 지금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도요. 체세포를 배양한 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체세포 분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관찰이 될 것인데 여기 구간 1에서 세포에서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선은 상동염색체의 접합은 언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감수분열에서,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얘는 틀렸다라고 체크하면 되겠고 심지어 구간 1은요. 지원기의 세포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아, 그래서 니은 완벽히 틀렸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보기 디귿 핵막이 소실된 세포의 수는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그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어떠한 세포들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분열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핵막이 소실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간기 때는 핵막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핵막이 소실된 세포의 수는 구간 3에 많을 것인데 구간 2에서가 3에서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 구간 3에 핵막이 소실된 세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자, 이러한 류의 간기와 분열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간기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핵막이 존재한다.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기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냐면 핵막이 소실돼요. 그러니까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분열기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로 응축이 일어나는 거 이때도 분열기에 들어가면서입니다. 또 한 가지 한다면 방추사가 형성되는 것도 분열기다. 아, 그래서 얘네들 뭐 이제 방추사가 형성되는 것이 뭐 S기다. 뭐 이렇게 지원기다. 이런 식으로 간기의 것을 분열기의 특성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걔네들은 몇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5번. 자,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그림간은 어떤 동물종의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DNA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래요. 그러면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니까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겠네. 그리고 나는 이 동물종의 개체 A와 B에게 기억을 투여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나타낸 거래요. 혈중 포도당 농도, 혈당량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와 B 중 한 개체에만 기억의 표적 세포가 기억에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X하고 Y는 이자에 존재하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중에 하나이고 기억과 DNA,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혈당량이 감소하게 될까요? 그렇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인슐린이다. 그래서 기억은 인슐린이다 이렇게 딱 써주고, 그럼 기억이 인슐린이니까 니은은 뭐가 되겠어? 글루카곤이 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어떠한 세포에서 분비가 되느냐? 쌤이 한 문장 꼭 기억하라 그랬죠? 이거는 사회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자의 배인 간에서 포글포글, 이거 한 문장으로 우리 해결하자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자에 있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이고,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간이야. 그럼 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럼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이 되니까 포도당은 줄어들겠네. 혈당량이 감소되겠네. 인슐린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야 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B는요, 어떠한 개체겠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는 정상 개체가 될 것이고, 이 A는 둘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호르몬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을 제대로 못한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슐린은 아까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라고 했으니까 X는 베타세포가 될 것이고 Y는 알파세포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으로 가서, 보기 기억에서 Y는 베타세포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죠? Y는 알파세포로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고, 보기 D은 기억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대요. 이 인슐린은 세포 안으로, 조직 세포 안으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혈중에 이렇게 포도당이 많으면 혈당량이 높은 거잖아요. 그거를 조직 세포로의 흡수를 촉진하게 된다면 혈당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키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것이고, 보기 디귿 B의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활발하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밑줄 쳐볼게요. 글리코젠의 합성 뭐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포글포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되는 거, 이걸 글리코젠의 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 때 글리코젠의 합성량도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1하고 2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인슐린 투여 전과 후예요. 인슐린을 투여한 후에 글리코젠의 합성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구간 1에서가 2에서보다 활발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주어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죠? 구간 1에서가 활발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구간 2에서가 더 활발한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6번은 이제 체온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해봐야 될 것인데, 자, 이 6번 같은 경우에는요, 2022 수능하고 매우 비슷한, 이제 유사 기출 문제가 2022 수능에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꼭 한번, 다시 한번 그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은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기억과 니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기억과 니은은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땀 분비량과 열 발생량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고온의 물에 들어갔다 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된다면 무엇을 증가시킬까요? 무엇을 증가시킬 것이냐? 바로 얘네들은

땀의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기역 같은 기역기 땀 분비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온의 물,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몸에 열 생성량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열 발생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2 수능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됐냐면,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표현됐었고, 저온의 물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기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열 발생량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죠. 땀 분비량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에 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이든 혈당량 조절이든 삼투압 조절이든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짚어두셔야겠죠. 니은 맞는 것이고요. 디귿. 피부 근처 혈관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수축된 상태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거 아까 1번에서 샴고양이에서 이제 말단 부위, 그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피부 근처의 혈관은 언제 수축이 될까요? 피부 근처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열 발산량을 줄일 때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땀 분비가 많아진다라는 것은 열 발산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간 1 같은 경우에는 땀 분비량이 높기 때문에 피부 근처 혈관은 수축된 상태가 아니라 이완된 상태, 확장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수축된 상태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렇지. 틀린 거다라고 골라줘야 되는 거고, 얘를 뭐 이완된 상태로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니은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2022 수능에 나왔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보기를 선생님이 하나 소개를 해주면, 시상하부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땀 분비량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여기서 말했지만, 시상하부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땀 분비량은 어떻게 돼?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가한다겠죠. 그래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맞는 보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7번 문제, 4단원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우리 염색체 그림을 해석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문제풀이 전략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텐데, 선생님은 이러한 문제 나오면 항상 먼저 조건에다가 밑줄을 치고요. 그리고 핵상을 먼저 써봅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동물 ABC의 세포 가나다라에 각각에 들어있는 염색체 중에서, 거기다 밑줄 칠게요. X 염색체를 제외한, 어떠한 염색체를 제외했는지 아예 대놓고 알려줬어. 그러면은 난도가 조금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염색체를,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라 중두 개는 A의 세포래요. 두 개가 A의 세포. 그리고 나머지, A와 B는 성별이 다르대. A와 B는 성별이 다르고, 그 다음에 B와 C의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같다. 이러한 조건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이거는 뭐 이제 기본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거니까 바로 염색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에서 얘 핵상을 써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지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이 하나의 세포 안에 존재하느냐. 이렇게 짝을 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지어봤을 때 짝이 지어진다. 그러면 2N이죠. 쌤, 근데 얘가 남는데요라고 한다면, 아까 뭐라 그랬지?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었잖아. 아, 그러면 여기에 X 염색체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이 염색체는 Y 염색체가 되겠죠? X 염색체는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나머지 네 개가 상염색체이고 성염색체 XY를 가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2N짜리의 세포는 성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얘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XY를 가지니까 수컷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로 가서요. 자, 얘는 핵상이 N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하고
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가하고 비교해보니까 똑같은 염색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얘네 둘은 다른 종이겠거니.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 정도만 체크하고 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로 갔더니, 이번에는 둘이 짝을 지어줘요. 아, 그러니까 얘는 ENL 세포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얘를 그냥 단순하게 쉽게, 네 개의 총 염색체 수를 가집니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라를 보니까, 짝을 짓고 있는 애들이 없어. 아, 그럼 얘는 핵상이 N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EN짜리의 세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요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도 여기에 있는 염색체와 모양 크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른 종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나하고 다도 다른 종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치? 근데 아까 여기에서 두 개는 A의 세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상염색체의 크기가 같은 애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가하고 라가 염색체 모양하고 크기가 비슷한 애들이 존재한다. 가하고 라가 아니라, 나하고 라죠. 나하고 라의 비슷한 염색체의 모양이 존재한다. 얘하고 얘, 얘하고 얘. 같잖아요. 그치.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에 지금 얘는 총 3개의 염색체가 나와 있는데 얘는 2개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럼 얘네들 같은 종인데 얘는 3개고 2개인 건 뭐예요? 하나가 생략됐다라는 거야. 누가 생략됐다라는 거지? X가 이렇게 생략된 것이고 얘는 E 플러스 X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 둘은 상염색체니까 같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Y 염색체가 되면서 얘는 E 플러스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두 개가 A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나하고 라가 A의 세포구나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다에서 보니까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L 세포인데 여기에서 얘네들도 성염색체가 존재해야 될거 아니에요. 성염색체가 존재하는데 X염색체가 생략돼 있다라고 했었고 만약에 Y가 있다면 여기가 홀수개로 존재했을 텐데 짝수개로 존재하니까 X염색체가 두개 생략돼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4 플러스 XX인 암컷이다라고 우리가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의 성별은 뭐예요? Y 가지니까 수컷이 되겠죠? ENL 세포에는 XY를 가질 테니까 그래서 A는 수컷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아까 A가 수컷이라고 했고 A하고 B는 성별이 어떻다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B는 암컷입니다라고 해서 성별이 다르구나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여기에서 암컷은 다의 세포밖에 없었으니까 다는 B의 세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가는요 이제 C의 세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서 아까 조건에서 B하고 C의 최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가 같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6개, 6개로 같다라는 조건까지 다 만족을 시켰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보기 기억에서 C는 수컷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C는 수컷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맞고, 니은 가와 다의 핵상은 같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림을 보고 알수 있어요. EN, EN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핵상을 물어보는 거는 EN인지 N인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EN으로 같으니까 같다라고 체크하면 되겠고, 보기 디귿에서 A의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에서 X염색 체수분의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체세포 분열 중기라고 한다면 얘는 어떠한 상황이에요? 핵상이 EN이에요. 그치? 그리고 얘네들은 아직 체세포 분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염색 분체를 나눠 갖지 않았죠? 염색 분체가 존재하니까 하나의 염색체당 염색 분체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체세포 분열 중기에는 몇 개의 염색체가 있을까요? EN일 때 A 같은 경우에 N일 때 3이니까 EN일 때 6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염색체 수는 6개인데 이 중에서 얘는 아까 수컷이었으니까 4 플러스 XY였고 상염색체 염색체 수는 4개. 근데 하나당 염색분체 2개 가지니까 염색분체 수는 2를 곱해줘야 되죠. 그럼 분자는 8이야. 그다음에 분모의 X염색체 수는 얼마가 돼야 돼요? X염색체 수는 아까 XY라고 했으니까 X염색체 수는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1분의 8이니까 4가 아니라 8입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니은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 수를 물어보는지 또는 총염색체의 염색 분체 수 또는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 수를 물어보는지 상염색체의
염색

색채수를 물어보는지. 이걸 물어봐야,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랑 성염색체를 다 더한 총염색체의 염색 분체수를 물어보는지, 염색체수를 물어보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문제 해석 다 해놓고, 그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이제 방어작용과 관련된 문제 되겠습니다. 자, 방어작용의 내용 중에서 질병과 병원체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가 조금 특이했던 것은 뒤에 나오는 그 남모양 적혈구, 그 빈혈증과 관련된 남모양 적혈구에 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표는 사람의 질병 ABC의 병원체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냈대요. 그리고 그림은 같은 수의 적혈구, 기역과 니은을 각각 C의 병원체와 혼합하여 배양한 후에 C의 병원체에 감염된 적혈구의 비율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럼 이제 ABC가 무엇인지 가려보도록 할 건데, ABC가 독감, 말라리아, 무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곰팡이에 속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누구의 병원체가 곰팡이죠? 무좀이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특징 있음 있는 이 동그라미를 가지는 A가 바로 무좀이 되고요. 무좀의 병원체가 곰팡이니까 곰팡이에 속한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독감이랑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체가 곰팡이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 물음표도 X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는 것은 말라리아의 병원체 원생생물과 무좀의 병원체인 곰팡이에요.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죠. 그래서 여기 X를 보고 아, B가 독감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 C가 말라리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되겠지? 자, 그럼 ABC를 이제 가려냈고, 여기 이 그림은 무엇이었냐면 말라리아 C의 병원체에 적혈구를 감염시켰는데, 기역하고 니은이 정상 적혈구하고 남모양 적혈구 중에 하나래요. 이 중에서 기역은 니은보다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 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했어. 그러면 정상 적혈구하고 남모양 적혈구 있을 때 누가 산소 운반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남모양 적혈구. 그래서 기역이 남모양 적혈구가 되는 것이고, 니에는 정상 적혈구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오케이. 아, 그래서 그 비율을 보니까, 감염된 적혈구의 비율을 보니까 정상 적혈구는 이 말라리아의 병원체에 많이 감염이 되는데, 남모양 적혈구는 감염이 잘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해서 A는 말라리아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틀렸죠. 무좀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니은 B의 병원체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아니죠. 이제 독감의 병원체인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과 그 다음에 핵산을 가지고 있을 뿐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포 구조로 되어 있으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이고, 기역은 남모양 적혈구이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냈죠. 그러면 디귿만 정답이 되면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쌤이 오늘의 우수 문항 중에 하나라고 했었던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가봅시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림은 근육 원소민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X는 좌우 대칭이고, 그 다음에 G1과 G2는 X의 지선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흔히 나오는 조건이 나와져 있고,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이제 한번 보면,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인데 좌우 대칭이니까 I 대 반이다, 이렇게 2분의 I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부분인데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겹쳐있는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디귿은 H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표에서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 이제 기역의 길이를 A의 길이로 나눈 값,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를 B의 길이로 나눈 값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A하고 B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각각이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 T1과 T2일 때 X의 길이 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역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를 각각 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 중에 A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A대의 길이는 어떠한 시점이든지 간에 변화가 없다. 그치? 마이오신의 처음과 끝이 A대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A대의 길이가 T2일 때 1.6 마이크로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T1일 때도 1.6이겠거든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값이 또 주어졌냐면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T2일 때 디귿의 길이의 2배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2배의 관계니까 쌤이 얘를 만약에 X라고 준다면 얘는 EX 요 정도로 우리가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A하고 B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를 했잖아. 근데 우선 A는 기역은 아니겠죠. 왜? 기역분의 기역은 1이 나와야 되잖아. 그 값이 같을 테니까. 그래서 A는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도 니은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 숫자가 1이 아니니까. 아, 그러면 얘는 기역과 디귿 중에 하나일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뭐 먼저 니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기역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이러한 조건들을 괜히 준 게 아닐 거야. 얘가 두 배이다. 뭐 이제 T1일 때 기역의 길이가 T2일 때 디귿의 길이의 두 배이다. 이걸 괜히 준 게 아니죠. 이걸 활용하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T2일 때 B읍분의 니은의 길이가 2분의 3이라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5분의 8, 6분의 5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 숫자로 나타내기가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얘는 2분의 3, 뭔가 깔끔하니까 얘를 먼저 이용해야겠다라고 쌤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얘를 이제 B가 기역일지 디귿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근데 마침 T2일 때 디귿의 길이를 내가 X라고 뒀네?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활용해보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x를 2라고 비율로 놓게 되려면 2x로 두면 편하겠죠. 그러면은 t2일 때 여기 이 b를 디귿으로 내가 가정을 한 거예요. 디귿으로 가정을 하고 여기의 값을 2x라고 두자. 그러면은 니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3x가 되겠죠. 그러면은 t2일 때 디귿분의 니은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도 고쳐줘야 되죠. 왜냐? 아까 x일 때 2x였으니까 여기를 4x로 이렇게 고치면은 아 뭔가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주기가 편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니은하고 디귿의 길이를 이렇게 x로 나타냈더니 a대의 길이가 옆에 눈에 띄어요. a대의 길이는 여기 마이오신의 처음과 끝이니까 양쪽의 니은의 길이 더하기 디귿의 길이죠. 즉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니은이라는 거는 3x에다가 2배 하니까 6x, 그 다음에 디귿은 2x, 그러면 1.6 해주면 8x니까 x의 값이 나오죠. x의 값은 0.2다. 오케이. 자 그럼 넣어보자. 여기에다가 0.2 넣으면 0.4가 되고요. 얘는 0.6이 되고요. 그 다음에 0.8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기역의 길이가 2분의 i대의 길이였기 때문에 얘를 2배 해주면 무엇이 나와요? i대의 길이가 나와요. i대의 길이가 지금 t1일 때 얘 2배니까 1.6 나오죠. 쌤이 이거 왜 구했냐면 x의 길이는 뭐예요? ai잖아. a대의 길이 더하기 i대의 길이가 x의 길이란 말이야. 그럼 이 둘을 더해준 3.2라는 값이 t1일 때 x의 길이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가 디귿이면 얘는 이제 디귿이 안 되니까 니은이 되는 거잖아. 니은분의 기역, t1일 때 니은분의 기역이 5분의 8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이 0.8이니까 니은은 얼마가 되는 소리야? 0.5가 된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0.5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얘는 0.5에서 0.6으로 변화량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0.1이 됐다라는 말은 기역은 반대로 0.1만큼 줄어든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은 0.2만큼 감소하고 x의 길이도 0.2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다 구했지 뭐. T2일 때 x의 길이는 3.0이 되는 것이고, T2일 때 기역의 길이는 0.8에서 0.1 빼니까 0.7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0.2가 줄어들어서 0.4가 됐으니까 얘는 0.6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야. 여기 디귿분의 니은의 길이가 T1일 때 디귿분의 니은의 길이가 0.6, 0.5니까 6분의 5 딱 나오잖아. 다 맞네. 그래서 이렇게 디귿으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니은까지 찾아내는 거를 다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가액값 구할 수 있죠. 가액값은 니은분의 기역이 되는 것이니까 T2일 때 니은분의 기역은 0.6분의 0.7이니까 6분의 7이다 라고 해가지고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역 가볼게요. A는 디귿이다 라고 했어요. A는 니은이다 라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보기 니은에서 가는 6분의 7이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가는 6분의 7 우리가 구했네. 그 다음에 T1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0.7 마이크로미터인 지점이라고 되어져 있어. 그럼 T1일 때 기억의 길이 자체가 0.8이거든요. 자, 여기까지의 길이가 0.8이래. 근데 G1으로부터 0.7인 지점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점이 기억에 해당한다. 그래서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하고 관련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10번에서 그림은 어떤 동물의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이 심장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고, 표는 A와 B의 조건 1, 2, 3과 같이 처리하고 측정한 심장 박동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랬을 때 지금 A와 B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A는 증가와 감소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보기 디귿을 보면서 잉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한 친구들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해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서 중추신경계로부터 심장에 연결된 자율신경, 교감하고 부교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중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뉴런이 짧다,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다, 그럼 얘는 뭐예요? 교감신경이죠. 그래서 기억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를 기준으로 앞에 뉴런이 길다? 그럼 얘는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A를 자극했더니 심장 박동수가 감소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교감하고 부교감 중에 누구를 자극했을 때 심장 박동수의 변화가 감소해요? 심장 박동을 억제하는 건 부교감 신경이다. 그러면 이제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가 A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을 자극하면 얘네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 A는 바로 니은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때 니은을 차단하면요,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을 차단을 하게 된다면 심장 박동수는 다시 증가를 한대요. 그 다음에 B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연달물질, B는 이제 여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겠죠?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될 거예요. 그거를 억제했대요. 자, 얘가 작용을 하면 심장박동수는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억제했으니까 A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감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A는 기억이다 라고 했으니까 A는 니은이다로 고쳐줘야 되죠. 틀린 것이고, 다음에 니은에서 A는 감소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보기 디귿에서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부교감신경이니까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연수에서 뻗어져 나오지. 맞다 이렇게 고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연수에 존재하죠. 근데 지금 뭘 물어봤어? 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연쇄에서 뻗어져 나와서 이제 심장을 선생님이 그냥 하트로 그려볼게요. 하트에 아주 가깝게까지 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신경절에 얘의 그 신경절 이후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것이지 얘네들은 연쇄에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연쇄에 있는 것이고 이후 뉴런은 연쇄에 있다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여러분들을 당황시킬 수 있었던 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니은만 정답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을 것이고, 넘어가서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면 이제 우리 흥분 전도와 전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연습하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민마리집 신경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고, 그림은 뉴런 ABC의 지점 D1에서 D8까지 지점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지점 P와 Q의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에 주고, 그 다음에 T1일 때 D1, D2 이렇게 7ms일 때, 3ms일 때, T2일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값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T1하고 T2가 4ms과 5ms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무엇부터 체크를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무엇부터 봐야 되냐면 자극을 준 지점부터 항상 먼저 찾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자극을 준 지점이 P도 있고 Q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중에 선생님이 눈에 띈 건 무엇이었냐면 여기에요. 3ms일 때 마이너스

D6가 Q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ABC의 흥분전도 속도는 각각 1 아니면 2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된 것이고, 여기에서 D7하고 D8의 막전이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T2 일대라고 했으니까 총 경과 시간을 가려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거리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D8까지 가는, 거리가 3cm 떨어져 있어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속도가 1이라면 얘는 3ms 동안 가게 되겠죠. 맞아? 이동 시간이 3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D8을 보게 된다면 얘는 제로가 나왔으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 아니면 2.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가 1이라고 했을 때 이동 시간이 3이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1.5든 2.5든 더하면 4.5나 5.5가 나오니까 이둘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그래서 속도가 1이 아니겠구나. 그럼 뭐예요? 속도가 2다. C의 속도는 2cm/ms였다. 그럼 3cm를 가는데 1.5ms이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동 시간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얼마여서 이제 얘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두 개의 값이 있었잖아요. 1.5, 2.5. 자, 1.5를 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데 3은 아니니까 얘는 아니다. 그러면 2.5겠다. 그래서 2.5 더하기 1.5 하면 4니까 T2의 값은 4ms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인 T1이 5ms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찾아내는지 알겠죠? 좋아. 자, 그래가지고 우선 자극을 준 지점 Q와 여기 T1과 T2의 값을 찾아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이 P 어디에다가 자극을 주었느냐라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P를 찾아내려면 요두 값을 봐야 돼요. D1과 이제 D4까지의 중에 이제 P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5든 7이든 얘네들은요, 자극을 준 지점은 막전이의 값이 얼마여야 될까요? 자극을 준 지점은 이동시간이 제로라고 했으니까 바로 막전이가 변할 겁니다. 그러면 5든 7이든지 간에 얘네들은 휴지전인 마이너스 70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네 개의 값을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70인 건 D1 딱 하나밖에 없어. 아, D1이 자극을 준 지점 P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요 막전이 값을 이용해가지고 이동시간 같은 거 이제 구해낼 수가 있겠죠. 우선 D2의 마이너스 60이라는 거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4에서 5ms이 나오는 거죠. D2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4ms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D3가 플러스 30이래요. 총 경과 시간 7일 때, 그러면 플러스 30이라는 거는 막전이 변화 시간이 2라는 거고, 총 경과 시간이 7이니까 이동 시간이 5라는 겁니다. 그러면 D1에서 D3까지 가는데 5ms이 걸렸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똑같이 막전이 변환 시간 1이겠죠? 근데 총 경과 시간이 7이니까 6이에요. 그러면 D1에서 D4까지 가는 데는 6ms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D2까지 4ms, D3까지 5ms이니까 얘는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1ms 동안 1cm 간다라는 거죠? 속도가 1cm/ms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서 P는 D2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네. P는 D1이다 이렇게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T1은 5ms이다. 찾아냈고, D5와 D6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져 있어. 자, 그러면 여기 D5는 어떠한 값을 가졌냐면 플러스 30. 플러스 30은 막전이 변환 시간이 2일 때다. 그러면은 얘는 1ms 동안 이동을 했겠네. 총 경과 시간 3이니까. 그러면 속도가 2니까 얘는 2cm 떨어져 있을 것이고, 여기도 아까 6ms, 5ms 동안 이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은 1ms 동안 이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1ms 동안 1cm 갔겠네. 속도가 1이니까. 아, 그러면 D3에서 D4 사이의 거리는 1cm. D5에서 D6 사이의 거리는 2cm니까 거리의 2배이다라고 해가지고 맞다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은 12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표로 주어져 있지만 뭐 이렇게 어려운 자료해석형 문제는 아니니까 충분히 할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기억과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6마리 생쥐 1, 2, 3, 4, 5.

6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1, 2, 3은 A이고 4, 5, 6은 B다. 근데 이 A하고 B 중에 정상생지하고 가슴샘이 없는 생지가 이렇게 각각의 존재를 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결과를 보고 정상생지인지 가슴샘이 없는 생지인지를 먼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가슴샘 하면 여러분들 어떤 세포가 생각나야 돼요? T림프구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이 나와 있으니까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딱 생각나야 돼요. 그럼 가슴샘이 없는 생지는 세포성 면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 6번을 보니까 일어남이라고 되어져 있어. 아, 그럼 얘네들이 정상입니다. 정상생지가 B구, 가슴샘이 없는 생지가 A구나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험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 나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2와 5의 기억을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3과 6의 니은을 감염시켰대요. 이렇게 니은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 2, 3, 4, 5, 6에서 요게 이 세포성 면역이 가에 대한이라는 거예요. 가에 대한. 그리고 이 가가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가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살았어.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가슴샘이 없는 생지는 니은을 이제 넣어줬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니은에 감염시켰을 때 죽었는데 얘는 니은에 감염시켰을 때 살았다라는 거는 이 니은에 대해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고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가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기억과 니은 중에 니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쌤, 근데 이 기억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한다면, 아, 여기 5번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2번이랑 비교해 볼게요. 기억이라는 바이러스 감염시켰을 때 얘네들은 죽었어요. 그치? 가슴샘이 없어서 면역 반응 제대로 안 일어난 것 같아. 근데 얘는요, 기억이라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살았다라는 것은 기억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 일어났겠죠. 기억에 대한 면역 반응 자체가 일어나서 살았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니은에 대한 그 세포성 면역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 니은을 감염시키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이 일어나지 않음은 니은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일어나지 않음이라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혼동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쌤이 한 번 더 짚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가는 니은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가가 니은이다. 골라냈죠. 그래서 보기 기억 맞는 것이고 보기 니은 5에서 기억에 대한 보조 T림프구의 분화가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보조 T림프구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특이적 방어작용을 일으키죠. 체액성 면역이든 세포성 면역이든. 그래서 여기 지금 2번하고 5번을 비교했을 때 얘가 살았다라는 것은 특이적 방어작용이 제대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보조 T림프구의 분화가 가슴샘이 있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체액성 면역이든 세포성 면역이든 그것을 촉진했을 것이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에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니은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였다. 세포성 면역 일어났다며? 세포성 면역이 뭐야?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용해시키는 거, 직접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에서 직접 감염된 세포를 파괴했다라는 거 맞는 보기로 골라주게 되면 기억, 니은, 니은 다 맞게 고를 수 있으면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번 시간에는 12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13번 문항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5회차 풀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딱 시간 재고 5회차 열심히 풀어보셨죠? 특히나 풀면서 아, 내가 좀 모르겠는 부분, 내가 정답 맞췄더라도 확실하지 않았던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체크해 두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는 동안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혔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또 나는 다 안다고 풀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5회차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너무나 반가운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친구 3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모습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등장했던 이론들이 있잖아요. 가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문제에서는 등장 순서 잘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론이 먼저 등장했는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각각의 이론을 주장한 학자의 이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각각의 이론의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근거 또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요 내용까지 잘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멘틀 대류설이 기역이에요. 근데 학생 A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멘틀 대류설은 대류기도설보다 먼저 등장했어 라고 하고 있거든요. 요거 맞아요? 아니지. 우리 멘틀 대류설 자체가 대류기동설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대류기동의 원동력을 설명하는 게 멘틀 대류설이었기 때문에요. 대류기동설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이 등장한 거죠. 따라서 학생 A는 틀렸고요. 자, 학생 B 보겠습니다. 니은은 홈스가 주장한 이론이야. 그러니까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니은이 해양저 확장설이거든. 우리 홈스가 주장한 건 뭐였어요? 그렇지. 홈스는 멘틀 대류설을 주장을 한 거고, 해양저 확장설은 헤스와 디츠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구조론은 윌슨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죠. 따라서 학생 B는 틀렸다 해주시면 되겠고, 자, 학생 C 보겠습니다. 디귿, 판구조론에 의하면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판구조론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었더라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학생 C만 맞아요. 3번 학생 C만 맞아요. 3번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증거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무슨 증거랑 무슨 증거를 많이 비교하라고 하냐면, 대륙이동설과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륙이동설이 등장하고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하기까지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느냐? 대륙이동설은요, 주로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해안선이 유사하다거나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라거나 화석이 고생물 화석이 연속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이고, 반면에 해양저 확장설은요, 무언가 관측 기술이 발달해야지 알수 있는 거. 해양 지각의 나이라거나 아니면 뭐 섭입대의 깊이 베니오프대라거나 아니면 퇴적물의 두께라거나 고지자기 줄무늬의 분포라거나 이런 것들, 과학 기술이 발달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이더라라는 거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 보시면 두 개의 지질 구조가 나옵니다. 부정압과 판상 전리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가에서 이제 부정압 그림을 보면은, 요거 지금 여기가 부정압 면이네. 근데 이거 부정압 종류 중에서도 무슨 부정압이에요? 그렇지.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부와 하부 지층의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아, 이거 경사부정압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 습곡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아래로 볼록하게 들어갔잖아. 이거 무슨 구조? 향사구조겠구나. 아래로 들어간 구조, 향사구조, 기억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나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판상 전리. 우리 전리라는 건 암석에 틈이 생긴 것인데, 판상 전리나 주상 전리는 주로 화성암에서 형성이 되더라. 그 중에서도 판상 전리가 나왔으니까, 판상 전리의 형성 과정,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판상 전리는요, 화산암이랑 심성암 중에 어디에서 발견이 되지? 맞아요. 판상전리는 심성암에서 잘 발견되는 구조입니다. 심성암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된 암석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심성암,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겼어요. 근데 그 위에 원래 지층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위에 지층이 깎이는 작용, 풍화와 침식 작용을 받게 되지. 그래서 위에 이 아래에 있는 심성암을 누르고 있던 지층이 깎여나가.
그러니까 이

암석이 받는 압력이 감소하는 거야. 압력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니은은 맞는 거예요.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고, 압력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가 팽창을 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면서 위로 융기하게 돼요. 요렇게. 융기하더라. 근데 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요거 암석 덩어리거든요. 근데 암석 덩어리는 고체이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처럼 팽창을 잘 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팽창하려는 방향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균열이 생기더라. 그것이 바로 판 모양의 전리, 판상 전리가 되더라. 따라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융기하면서 팽창하면서 생긴 것이 판상 전리더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에서 가와나 지역에 모두 융기한 적이 있다. 그렇지.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융기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부정합이 어떻게 생겼는고를 생각을 해보면 부정합은 일단 다섯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수면 아래에서 지층이 퇴적이 됩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아래쪽에 있던 지층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건이 생겨요. 그가 융기지. 그러니까 일단 부정합 역시나 융기한 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이 과정을 좀더 살펴보면 융기에서 해수면 위로 드러난 거야. 수면 위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면 위로 올라오면 항상 물밖은요 야생이에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퇴적 작용보다 무슨 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냐면 풍화 침식 작용, 즉 깎이는 작용이 훨씬 더 활발하더라. 그럼 막 깎였어. 깎였어.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느냐? 다시 물 아래로 가라앉는 침강이 일어나더라. 침강에서 그 위에 다시 새로운 퇴적층이 퇴적이 되더라. 요런 과정을 통해서 부정합이 생기게 되더라. 따라서 부정합면이 하나 발견된다라는 건 융기 한번 일어났어요. 침강 한번 일어났어요라는 걸 뜻하는 게 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요, 은하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자료이고요. 처음에 문제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해석하는 걸 꽤나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틀렸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자료를 처음 보는 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은하에 대한 정보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은하 AB에 존재하는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인 주계열성. 자, 여러분들.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인 주계열성은요. 질량이 되게 큰 주계열성이고요. 결국에 이거 O형의 주계열성이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아, 이거 파란색 별이에요. 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죠? 자, 파란색 별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주계열성의 개수와 은하 형성부터 별의 누적 질량을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나타낸 것이더라. 두 은하는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별의 누적 질량이야.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 그럼 봐봐요. 누적이라는 건 계속 쌓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누적되는 값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아니야. 누적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많아지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방향으로 요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항상 누적 질량은 증가하는 방향. 비도 마찬가지. 항상 누적 질량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니은식이 다음에 기역식이가 되는 거야. 니은식이 다음에 기역식이가 되는 거야. 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다. 자, 그런 다음에 A와 B가 각각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에 각각 누구인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요. 먼저 A부터 볼게요. A를 보면은 처음에 O형 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O형 별이 좀 많아졌다가 O형 별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여전히 O형 별이 현재, 여기 끝에가 현재일 거 아니야. 요 끝에가 현재. 그죠? 요 끝에가 현재겠지. 12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니까. 현재 O형 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얼만큼이나 존재하고 있느냐? 이만큼이나 존재하고 있어. 이해되셨죠? 현재도 O형 별이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누적 질량이 계속 요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건 무슨 뜻이냐? 현재도 계속 별이 생성되고 있어. 누적 질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형별도 존재해. 아, 여기선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구나. 그러면 A는 나선 은하겠구나. 우리 나선 은하는 붉은색 부분도 있지만 파란색, 푸른색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파란색 별이 존재하는 거구나까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B 볼게요. B는요, 일단은 현재 오형별이 거의 없는 거야. 0인 거야. 아, 오형별이 없어. 그리고 누적 질량을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누적 질량이 거의 증가하지가 않고 수평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 B는요, 현재 별이 거의 생성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므로 이 B는 타원 은하야. 타원 은하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더라. 그러니까 파란색 별, 오형 주계열성, 수명이 짧은, 나이가 젊은 오형 주계열성이 존재하지 않는구나까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시계의 별의 누적 질량. 이거는 자료 해석이지. A 같은 경우에는 기억시계의 누적 질량이 요만큼인데, B일 때는 누적 질량이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B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A가 더 작다라는 기억만은 얘기. 자, 니은입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는 기억시기가 니은시기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거든. 따라서 니은에서 기억으로 갈수록 계속 우주는 팽창한 겁니다. 따라서 기억시기가 니은시기보다 큰 거예요. 근데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입니다. 현재 질량. 현재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 이상인 주기열성의 개수는 A 같은 경우는 그 개수가 어쨌든 존재하고 있어. 이만큼이나. 근데 B는 없잖아. 따라서 A가 더 많다라는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해수의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요. 그린 가와나는 대서양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같은 시기에 측정한 수심에 따른 수온과 용존산소량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기역과 니은이 각각 수온과 용존산소량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요, 여러분들 뭘 알아두시면 되느냐? 수온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 양상을 가지는지를 알아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수온. 수온은요, 여러분들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수온이 높아지는 거잖아. 근데 수심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심이 깊어지면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수온은요, 무조건 수심이 깊을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수온은 수심이 깊어지는데 막 수온이 증가하는 경우는 없어. 수온은 무조건 수심이 깊으면 낮아지기만 하는 거야. 여기 문제엔 안 나오지만 밀도는 또 반대입니다. 우리 해수는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요, 깊어질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따라서 밀도는 수심이 깊을수록 밀도는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 수온이나 밀도나 염분을 비교해봐라. 각각이 무엇인지 판별해라. 라고 나오면요. 염분은 사실 그래프만 보고 판별하기가 어렵고, 수온이랑 밀도를 먼저 판별해준 다음에 남는 게 염분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돼. 우리가 수온의 변화 경향성을 알고 있으니까 수온을 먼저 판별을 해주면 그 다음 남는 게 용존산소량인 거야. 그럼 봐봐요. 수온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무조건 낮아지기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니은 같은 거 보면 낮아졌다가 높아지고 있잖아. 그죠? 니은 같은 거 보면 낮아졌다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산소인 거야. 계속 낮아지기만 하는 기역이 수온인 거예요. 기역이 수온. 똑같아요. 기역이 수온. 니은이 용존산소량. 근데 우리 사실 용존산소량도 왜 이런지 알죠? 표층에서는 대기에서 산소가 공급되고 또 광합성으로 인해 산소형이 많습니다. 그러다 수심이 깊어지면 광합성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생명체의 호흡 아니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들고 심층에서는 극지방에서 침강한 해수에서

탄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일단 구별할 수 있더라. 자, 그럼 기역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은 수온 분포이다라고 했는데 맞는 보기. 자, 그다음 니은 잘 봐봐요. 수온 약층 누가 더 뚜렷해요?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니은 수온 약층이 뚜렷한 정도. 자, 여러분들 우리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여기 수온.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때요, 여러분들. 수온약층이요. 여기야, 여기. 자, 그럼 수온약층의 특징은 무엇이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야. 그래서 요 약자가요. 영어로 생각하면 점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온이 갑자기 점프. 수온이 많이 변하는 층이란 뜻이야. 그럼 봐봐요. 수온약층이 뚜렷하려면 수온약층이 뚜렷하려면 수온 변화가 심해야 되지. 점프를 많이 해야지 수온약층이 뚜렷한 거야.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는 말은 수온 변화가 심한 걸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러분들, 수온 변화가 심해야 돼. 근데 결국 그 수온은 혼합층과 심해층의 온도 차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심해층은요, 어차피 사시사철 어느 위도에서든 항상 심해층의 온도는 비슷해요. 그럼 어디가 달라지느냐? 혼합층의 온도가 달라지거든. 즉, 표층의 온도가 달라지거든. 따라서 수온약층이 뚜렷하려면요, 수온 변화가 커야 되고, 수온 변화가 크다는 건 사실은 표층 수온이 높으면 수온 변화가 클 수밖에 없어. 따라서 더 수온약층이 뚜렷한 곳을 찾아보세요라는 말은 더 표층 수온이 높은 곳을 찾아보세요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봐봐요. 가와나의 표층 수온을 비교를 해보면 가는 한 10도보다 좀더 높고 나는 20도보다 높거든. 그러니까 누가 더 뚜렷하게 발달했냐? 나가 더 뚜렷하게 발달한 거야. 그래서 가가 더 뚜렷하다라는 이유는 틀림목이구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나에서 용존산소량은 표층에서 최대로 나타난다. 표층에서도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더 깊어졌을 때, 2km보다 수심이 깊을 때가 용존산소량이 더 최대로 나타나고 있지. 따라서 디귿 틀렸더라.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볼게요. 5번 문제. 자, 탐구 문제입니다. 자, 원 문제를 보시면요. 판의 섭입이 일어나는 경계 부근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과정 1의 그래프에서 X와 Y의 조건에 암석을 용융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변화시켜야 될까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서 문제에서 이미 판의 섭입 평 경계에서 일어나는 마그마의 생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섭입형 경계는 일단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야 돼. 어떻게? 그렇지. 섭입하는 판에서 물이 공급되면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으로 바뀌면서 암석의 온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서 대륙지가 하부를 가열하죠. 그럼 대륙지가 하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X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대륙지각이 용융되면서 유문암질 마그마까지 생기게 될 것이더라. 자, 그럼 요걸 나타내고 있는 자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변화의 예에서 가가 X에서 X-로의 온도 변화예요. 우리 이거 아까 대륙지각 하부가 가열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 역시나 지금, 물이 없었던 멘틀에서 물이 있었던 멘틀로 가면서 용융점 변화하는 거. 그렇지. 물 공급에 의한 용융점의 변화 맞더라. 자, 그럼 기역 보겠습니다. 기역에 들어갈 게 하부 멘틀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부분 용융이 일어나는 거 하부 멘틀이었어요? 아니지. 부분 용융이 일어나는 건 영약권에 해당하는 상부 멘틀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상부 멘틀이다라고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와 라까지 보면요. 다는 지금 Y의 온도가 높아져서 Y 다시? 이런 경우는 우리 지구 내부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었고, Y에서 Z로 되는 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것이었으니까 섭입형 경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마그마 생성 과정에 적용한 결과,

결과입니다. 자, 마그마 생성 과정에 적응한 결과를 보면은 B는 지금 섭입형 경계에서 물이 공급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 생긴 것이지. 이게 아까 우리 뭐였냐면은 조건 나에 해당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게 지금 아까 하부멘틀 아니었고 디귿에서 보면 B에서 마그마 생성 과정을 나가 아니라 나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A에는 물을 포함하는 암석이 존재한다. 그렇지. 대륙지각 하부가 가열될 때이 대륙지각은 항상 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포함한 대륙지각의 용융곡선을 봐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함한 암석이 존재하는 거 맞더라. 니은만 맞아서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별표 쳐져 있고요.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의 다양한 기상현상들, 어떻게, 기상 요소들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 너무 흔하게 출제되는 거니까 잘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측소 P에서 기압, 풍속,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뭐가 제일 찾아주기 쉽다라고 생각하냐면, 기압이 제일 쉬운 것 같아. 왜냐? 태풍이라는 게 열대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이 나를 통과하는 동안 저기압이 다가올 땐 기압 낮아졌다가 저기압이 멀어지면 기압 높아질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압 변화는요. V자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V자 형태의 그래프가 기압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기압이 최대로 낮아지는 지점이 대략적으로 태풍이 최대로 접근한 지점이 될 거거든. 근데 우리 태풍의 중심이랑 가까워질수록 풍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속 그래프는 대체적으로 기압 그래프와 반대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압이 낮아질 때 높아지고, 기압이 높아질 때 낮아진 이 노란색이 바로 풍속 그래프가 되겠어요. 됐죠? 자, 요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점들. 점으로 이제 불연속적으로 나타낸 게 풍향이 되겠습니다. 자, 풍향은 항상 요 옆에 요선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요, 풍향 변화를 통해서 저기압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건지, 저기압의 왼쪽에 위치하는 건지, 즉, 태풍에서는 위험 반원인지 안전 반원인지를 판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어떻게 판별해 주냐면요. 일단 이 축을 먼저 봐요. 그런 다음에 옆에다 화살표를 먼저 다 그려줍니다. 어떻게? 이 동풍이잖아, 동풍. 동풍이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요렇게. 요거 S, 남풍이잖아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서풍, 서쪽에서, 북풍, 북쪽에서, 동풍, 동쪽에서. 이렇게 화살표 먼저 그려줘.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풍향 변화가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풍향이 아래에서 위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 그죠? 자, 그러면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바뀔 때 풍향이 시계 방향인지 시계 반대 방향인지를 봐주는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잖아.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하고 있죠. 따라서 아, 저기압의 진행 경로에 오른쪽에 위치하는구나. 위험 반원이구나라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P에는 태풍의 눈이 통과했다. 자, 여러분. 태풍의 눈이 통과한 거 위에 자료만 보고 알수 있어요. 왜냐? 태풍의 눈은 태풍의 가장 중심부거든. 우리 태풍의 가장 중심부에서는 기압 어때요? 기압 제일 낮아요. 근데 태풍의 눈이라는 건 풍속도 어땠어? 풍속도 작았지, 약했지. 근데 지금 보면 기압이 가장 낮은 곳에서 풍속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P지점은 태풍의 눈이 통과한 곳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따 닮은꼴 문제 보여주면서 태풍의 눈이 통과할 때는 어떠한 자료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태풍의 눈이 통과하지 않았구나. 기압이 낮을 때 풍속이 크구나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니은, 우리 이미 했었죠. 요 시기 동안에 풍향 시계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위험 반원이겠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잘 봐주세요. 등합선의 간격이 조밀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응? 일기도가 없는데. 일기도가 없는데 이것만 보고 등합선의 간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디귿 볼게요. 우리가요, 지구과학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진짜 많이 등장하는 게 등치선이야. 이 등치선이 무엇이냐? 등, 같을 등, 치, 수치. 수치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치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등치선이 조밀하게

등치섬이 조밀한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어떤 거냐면요. 조밀하다는 건 간격이 좁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등치선이 똑같은 등치선을 쌤이 다섯 줄을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되게 조밀하게 그린 거. 근데 등치선이 조밀하지 않으면 요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똑같이 다섯 줄. 근데 봐봐요. 이게 무슨 등치선인지 모르겠어. 등치선은 등 앞선이 될 수도 있고, 등 온선이 될 수도 있고, 등 수온선이 될 수도 있고, 뭐등 밀도선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해요. 자, 이때, 예를 들어 하나의 값에 1만큼 차이 난다고 해볼게요. 자,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라고 해볼게. 자, 그럼 봐봐요. 등치선이 조밀할 때는, 요만큼의 길이 변화할 때, 요만큼이 변할 때, 등치선이 1에서 5까지, 수치가 1에서 5까지 하나 변했어. 이해되셨죠? 근데 등치선의 간격이 넓으니까요. 같은 간격에서의 수치 변화를 보면 1밖에 안 변했어.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등치선이 조밀하면 수치 변화가 크구나. 같은 간격에서 수치 변화가 훨씬 큰 거야. 그럼 봐봐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등압선이 조밀하잖아. 등압선이 조밀하다는 건 수치 변화가 큰 거야. 무슨 수치? 기압. 여기서는 기압이 등압선, 기압을 나타낸 거니까 기압 변화가 큰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압 변화가 크면 기압 차이가 큰 거니까 이 기압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풍속이 어때야 돼요? 풍속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줄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아, 등압선이 조밀하면 기압 변화가 심하다는 거고, 풍속이 빠르겠구나. 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T1이랑 T3를 보면, T1일 때는 풍속 이만큼, T3일 땐 풍속 이만큼이거든. 그러니까 T3일 때 풍속이 훨씬 더 빠르니까, 아, 언제가 더 조밀하냐? T3일 때가 더 조밀하겠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니은만 맞아요.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랑 비슷한 우리 닮은꼴 문제를 볼 건데, 자, 첫 번째 닮은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되게 달라 보이죠? 이게 어떻게 닮은꼴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우리가 일자로 봤었던, 그냥 요렇게 나타났던 자료를 둥글게 말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풍향 변화 그래프를 요렇게 줄 수도 있지만 둥글게 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겠죠? 이렇게 주면. 그래서 여기서도 풍향이 시계로 변했는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요 그림도 결국에는 기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 건데 이걸 일자로 핀게 아니라 둥글게 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 것이더라. 그래서 요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두 번째 추가 자료를 보시면 아까랑 상당히 비슷하죠? 아까랑 상당히 비슷한데 여기서의 차이점. 아까 선생님이 V자로 된 기압을 찾아주는 게 제일 쉽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이 점선이 기압이에요. 근데 우리 기압과 풍속 그래프는 서로 반대의 양상을 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풍속 그래프가요. 높아져. 여기까지는 반대 양상 맞아. 근데 갑자기 훅 낮아져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요 지점에서 기압도 낮은데 풍속도 약하지. 그럼 여기가 어디인 거야? 맞아요. 우리 아까 P지점이 태풍의 눈이냐, 태풍의 눈이 통과했냐, 이런 문제 나왔었잖아. 그때 선생님이 태풍의 눈이 통과했을 땐 어떤 그림이 나타나는지 보여줄게요. 라고 했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압이 낮아지면서 풍속이 계속 증가하다가 기압이 최고로 낮아졌을 때 풍속도 같이 확 낮아져. 아, 기압과 풍속이 모두 작은 값을 가지는 태풍의 눈이 통과한 시점이구나.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강수량도 거의 없구나, 날씨 맑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풍의 눈이 통과할 때의 자료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거 정리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심층 순환에 대한 문제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 저렇게 수개를 주고 항상 세 가지,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를 비교하라라는 문제 항상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수온이 혼자 0 하인에가 있어. 0보다 낮은 애. 그 친구가 남극 저층수입니다. 수온이 혼자 0 하인에가 남극

저층수. 그리고 염분이 되게 높은 애가 있어요. 염분이 제일 높은 애. 이 친구가 누굴까? 맞아. 이 친구가 북대서양 심층수. 그럼 나머지 수온도 제일 높고 염분도 제일 낮은 친구가 남극 중층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ABC는요,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이루는 주된 흐름 중에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대서양인데, 자, 지금 요 A 있잖아요. A는 가장 표층에서 흐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A가 그냥 표층순환에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C는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리고 B는 C보다 아래쪽에서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아, C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심층수는 하나밖에 없거든. 북대서양 심층수가 그린란드 해역에서 형성이 되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게 북대서양 심층수인 거고. B는 그것보다 아래쪽에서 흐르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더큰 남극 저층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기억 볼게요. 기역은 니은보다 저위도에서 생성된다. 그렇지. 남극 중층수는, 남극 저층수 같은 경우에는 남극 대륙 바로 주변에서 형성이 되는 반면에, 남극 중층수는 남위 50에서 60도,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형성이 되는 거 맞아요. 기역 동그라미. 자, 니은 보겠습니다. 북위 30도에서, D긋과 A는 모두 북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D긋은 북대서양 심층수거든요. 자, 북대서양 심층수가 지금 C거든. 지금 보니까 위도 30도에서 북대서양 심층수 이렇게 이동하고 있거든.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따라서 니은 틀렸다. 그죠? 자, 그런데 표층수는요, 지금 보시면 요거거든요. 요 위에 있는데. 그래서 표층수는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표층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니까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지금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A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니은은 틀린 거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남위 10도 부근 해역에서 B는 C보다 대체로 깊은 곳으로 흐른다. 우리 깊은 곳, 얕은 곳 따질 때는 밀도 차이 따져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B는 남극 저층수, C는 북대서양 심층수이고, 이 자료를 보아도 B가 더 C보다 아래쪽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B가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B가 더 대체로 깊은 곳을 흐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아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우리 4회차에서 봤던 문제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 일단은 우주 구성 요소의 상대적인 비율을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이세 개를 구별하는 문제 이런 거 많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일단 요거 상대적인 비율이다, 퍼센트다라고 했으니까 요세 개, ABC의 값을 더했을 때 전부 다 100%가 나와야 할 거야. 따라서 지금 T1일 때도 세 개를 더해주면 100%가 되고요. T2일 때도 100%가 되어야 하니까 그때 A의 값을 구해주면 A가 77.4가 나옵니다. 100에서 14.2 빼주고 8.4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77.4가 나오고, 자, 요렇게 되었을 때 ABC를 구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때 방법.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4회차에서 알려준 방법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5.5배가 되는 친구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5.5배가 되는 친구들을 찾아주면 하나는 암흑물질, 하나는 보통물질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5.5배가 되는 거 A랑 B 관계이네. A랑 B 관계이니까 하나는 암흑물질, 더 많은 거, 더 적은 거 보통물질,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번엔 또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BC가 이렇게 있을 때, T1식이랑 T2식에 ABC가 누군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요, ABC끼리 비교하면 헷갈려요.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T1과 T2식이를 비교를 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T1과 T2식의 A 값만 비교를 해봐요. A가 T1일 때더 많고 T2일 때더 적지. 그럼 화살표로 T1일 때더 많아요, T2일 때더 적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T1일 때가 더 많고 T2일 때가 더 적지. 이렇게. 근데 C는
T1일 때가 적고 T2일 때가 더 많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보면 혼자 따로 노는 애가 있어요. 봐봐요. T1일 때 A, B 둘다 화살표가 위인데 C만 혼자 반대야. T2일 때 A, B 화살표가 아래쪽인데 C만 혼자 반대야. 그럼 혼자 따로 노는 애가 누구겠어? 맞아요. 따로 노는 친구가 암흑 에너지입니다. 나는 내가 일길 갈 거야. 난 너네랑 비율이 다른 방식으로 증가할 거야. 그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물질인데 이 중에 당연히 많은 게 암흑 물질이지. 문제 상황에 따라서 5.5배를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주셔도 된다. 그래서 B는 보통 물질이더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암흑 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친구거든. 그러니까 지금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과거인 거야. 왜냐?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 그리고 현재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거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이겠구나. 라는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T1일 때 우주의 팽창 속도가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문제 풀때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풀어줘도 되긴 해요. 어떻게 풀어주면 되느냐? T1이랑 T2일 때를 보면은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율이 암흑 에너지의 비율보다 훨씬 더 많아. 그치? 그러니까 T1이랑 T2일 때는 물질의 영향이 암흑 에너지의 영향보다 훨씬 큰 시기야. 따라서 이 시기에는요, 감속 팽창을 할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아, 물질의 영향이 더 크니까 팽창이 줄어드는 감속 팽창을 할 거야. 그런데 T1이 T2보다 과거잖아. 그러니까 T1일 때는 팽창 속도가 T2일 때보다 더클 거야. 라고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1보다 크다가 맞는 보기. 근데요, 선생님은요, 이런 지구과학 할 때, 요렇게 당연히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구과학은 자료로 나타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그게 진짜 여러분들 정확하게 풀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오감 만족,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손으로 그려서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그리는 걸 겁내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기출에 어떤 자료가 나왔었느냐? 여러분들 기출에 나온 자료는요,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에 나온 자료들을 해석뿐만 아니라 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팽창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기출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알잖아. 초반에는 감속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가속 팽창했어요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처음에 감속 팽창했으니까 팽창 속도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팽창 속도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요 지금 요 시점을 기준으로 감속 팽창했었던 우주와 이제 가속 팽창하는 요 시점이 갈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현재야,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현재의 팽창 속도를 1로 둘 수가 있겠지. 지금 이 문제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 1로 뒀으니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때 만약에 내가 이 자료를 그릴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현재가 팽창 속도가 1인데 T2일 때도 팽창 속도가 1이거든. 그럼 이 자료에서 아, T2가 여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팽창 속도 1이잖아. 그래서 근데 T1이 T2보다 과거래매. T1이 T2보다 과거니까 T1은 이것보다 과거일 수밖에 없어. 여기가 T1. 그러니까 저절로 T1은 팽창 속도가 1보다 크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B의 밀도 분의 A의 밀도는 은하 중심부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B는 보통 물질, A는 암흑 물질이야. 근데 우리 암흑 물질은 주로 은하의 중심부보다 은하 외곽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건 아니더라. 외곽부에 암흑 물질이 많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니은 틀렸더라. 자, 디귿 보겠습니다. 우주 구성 요소 중 단위 부피당 C가 차지하는 양. 아, 이거 되게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봐봐요. 단위 부피당 C가 차지하는 양이라고 했어. 이걸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부피분의
단위 부피, 단위라는 게 들어가면 이거 분모에 들어가야 되거든.

부피분의 총량이야. 근데 이거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이걸 밀도라고 하기로 했어. 자, 그럼 봐봐요. C는 암흑 에너지거든. 자, 우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밀도 감소하는 거 맞아. 근데 암흑 에너지는 어때? 우주의 빈 공간에서 방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도 밀도가 똑같이 유지되더라라는 이야기 했었죠. 따라서 이건 결국 밀도를 물어보는 거고 T1이랑 T2의 비율은 다르지만 실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같더라.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같은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따라서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랑 닮은꼴 문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닮은꼴 문제 보시면은 선생님이 방금 그렸던 그래프가 기출에 나왔었던 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기출에 나왔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잘 들어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테스트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B와 C의 선후 관계 찾을 수 있고 또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우주의 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는 계속 감소하는 거니까 이것으로도 선후 관계를 따져서 ABC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가 우리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닮은꼴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닮은꼴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우리 4회차의 16번 문제랑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우주의 구성 요소의 밀도가 나와 있는데, T2일 때 밀도의 합이 1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는데, A가 0.67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ABC를 구별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BC 각각의 어떤 구성 요소인지 비교해야 되겠고, 그랬을 때 물질의 밀도와 우주의 크기 관계를 이용을 해서 T1일 때의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 수능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요. 닮은꼴 문제 반드시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 내용도 정립을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기상, 날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북반구 중위도에서 어느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 P 부근의 일기 기호를 나타낸 것이더라. 자, 이때 보니까 일기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지금 여기서는 남서풍이 불고 여기서는 남동풍이 불고 있어. 이것을 통해서 아 이거 온난전선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 그렇다는 건 지금 요 아래쪽이 따뜻한 공기, 위쪽이 찬 공기라는 건데 우리 찬 공기에서는 구름 구역이 형성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기 기후가 꽉차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구름이 끼어 있구나. 아, 역시 찬 공기 구역은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구역이구나라는 거 우리 4회차일 때 역시나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P는 온난전선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남서풍과 그리고 남동풍의 경계가 되는 거 온난전선이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A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A는 지금 찬 공기 구역이고요. 구름과 강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시나 우리 4회차 때 그렸던 그림을 보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있을 때 항상 전선면은 찬 공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따라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구역도 찬 공기 구역이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게 같은 용어다라고 했습니다. 찬 공기 구역이다랑 구름과 강수 구역이다랑 상공에 전선면이 있다. 모든 게 같은 용어이더라. 따라서 A의 상공 전선면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높이 0에서 2km에서 높이에 따른 평균 기온 감소율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나의 자료가 무엇이냐면요. A와 B에서 관측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야. 근데 지금 보니까 A는 찬 공기 구역의 위에 전선면이 존재해요. 우리 전선면이 존재하면 이렇게 갑자기
불연속적인 어떠한 변화가 생겨야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전선면이 존재하는 거고, 찬 공기 구역이니까 지표면에서의 기온이 더 낮아야 되겠지. 따라서 기역이 A에 해당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지표면의 온도가 높고, 전선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속적으로 큰 변화 없이 기온이 낮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게 B가 되겠어요. 자, 이때 0에서 2km에서 평균 기온 감소율을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지표에서 2km가 되는 동안 기온이 이만큼 감소했어. 근데 B는 지표에서 2km가 되는 동안 기온이 이만큼이나 감소했지. 따라서 B가 더큰 거고요. A가 더 작다라는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더라.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지질 시대에 대한 문제이고요. 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생물 과의 수와 대멸종 시기 ABC를 나타낸 것이더라. 라고 했는데, 우리 ABC 보시면 대멸종, 5차 대멸종이 있었죠.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때 3차랑 5차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생 대 마지막 폐렴기와 중생 대 마지막 백악기에 발생한 대멸종이 되겠고, 폐렴기와 백악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1차, 2차, 4차는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좋아요. 오데트, 오데트. 백조의 호수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A가 1차니까 O, 오르도비스기. 그리고 두 번째 2차 대봉기. 그리고 4차 트라이아스기. 오데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의 자료를 보니까 대서양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중생대의 대륙 분포겠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네요. 기억 볼게요. 중생대의 기역과 니은은 대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중생대 폐륜기부터 백악기, B부터 C까지 가 지금 중생대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기역과 니은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ABC 중 생물과의 멸종 비율은 C가 가장 크다? 우리 멸종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멸종 언제였어요? 3차 대멸종, 폐륜기였었죠. 따라서 C가 가장 큰거 아니고요. B가 가장 크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입니다. 나시기, 중생대죠. 해양생물과의 수는 육상생물과의 수보다 평균적으로 많았다. 지금 기역과 니은이 각각 해양과 육상생물과의 수중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니은은요, 요때부터 출현하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오존층이 생긴 이후부터 출현한 거니까, 니은이 육상, 기역이 해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수가 중생대에 더 많으냐? 중생대는 해양의 수가 육상의 수보다 더 많지. 따라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기역, 디귿, 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 11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역시나 우리 절대연령. 방사성 동위 원소 반감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별표도 쳐져 있고요. 자,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더라.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X와 Y의 시간에 따른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 분의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이더라. 자, 그럼 우리 이 정도는 이제 알잖아요. 방사성 원소 대 자원소 함량이 1대1이면 이거 반감기 몇 회 경과한 거? 1회. 그치? 방사성 동위원소가 50%가 된 거. 근데 만약에 둘의 비율이 1대3이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25%밖에 안 남아있는 거고, 반감기 2회 경과한 것이더라. 자,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 분의 자원소의 함량이 1이라는 건 요거 반감기 한번 지난 거거든. 그러니까 요때가 반감기예요. 반감기를 찾아주면은 X의 반감기는 1억 년이 되겠고요. Y의 반감기는 2억 년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X와 Y의 반감기를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X의 반감기 1억 년, Y의 반감기 2억 년.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X의 반감기의 두 배가 Y의 반감기구나. 그러니까 Y의 반감기가 X보다 두배더 길구나. 그럼 우리 이거 앞에서
4회차 할때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이 절대 연령 문제. 그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화성암 피에 포함된 X의 함량이 75%래. 그럼 선생님이 이거 알아두라고 했어요. 이거 역시나 4회차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함량이 이렇게 감소할 때, 여기 원래 100%고, 여기가 반감기 한번 지나서 50%더라. 그러면 0.5회 지났을 때는 몇 퍼센트더라? 이거 외워두라 그랬지. 0.5% 지났을 때가요, 70%입니다. 외우셔요. 외우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때 많이 도움됩니다. 그러면 75%는 이것보다 방사성 원소 함량이 높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 0.5회가 지나기 전인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따라서 P는 지금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거든요. 따라서 P의 절대 연령은 0.5억 년보다 더 젊은 거예요. 그렇지. 1억 년이 0.5회보다 짧게 지난 거니까. 그래서 0.5억 년보다 젊은 거다라는 걸 일단 체크할 수 있어.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기역의 층에서는 삼엽충의 화석이 산출이 된대요. 기역의 층에서 삼엽충. 아, 너는 고생돼지층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지. 그쵸? 고생돼지층인 거 체크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때 기역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와 B의 암석의 연령차 물어보았어요. 그럼 A랑 B 한번 따져보면, B가 지금 이 P의 포획암으로 들어있습니다. 포획암이라는 건더 먼저 생겼었다는 거고, B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기역이 먼저 생겼네요. 그죠? 기역까지 P가 관입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기역이 고생돼지층이야. 그런 다음에 P가 관입하고, 그 다음에 단층 생기고, 그 다음에 쭉쭉 가서 A라는 기저여감이 생겼을 거거든. 됐죠? 요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야. 자, 그럼 이때 봅시다. 기역이 고생돼지층이기 때문에요. 기역이 요 사이에 형성된 지층이야. 그러니까 2억 5200만 년보다는 나이가 많은 애야. 그죠? 자, 그리고 우리 P는요, 아까 절대 연령이 0.5억 년보다는 젊어요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요. B는요, 기역보다 먼저 생겼거든. 그러니까 B는 2억 5200만 년보다 나이가 많아. 2억 5200만 년보다 나이가 많고, A는 0.5억 년보다 나이가 젊어. 그럼 2억 5천만 년보다 나이가 많고, 5천만 년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이 둘의 암석의 연령차는 2억 년보다 크겠지. 따라서 기역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기억되셨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P에 포함된 Y 함량,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량의 80%보다 적냐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처음량의 80%보다 적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처음량의 80%이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X의 반감기보다 Y의 반감기가 두배더 크다 그랬어. 두배 길더라. 그럼 우리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다. 이런 얘기했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 P의 절대 연령이 지금 0.5억 년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요 값을요, 선생님이 그냥 딱 정해줘 볼게요. 뭐라고 정할 거냐?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P의 절대 연령을 A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근데 이 A는 0.5억 년보다 짧아요. 0.5억 년보다 작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P의 절대 연령이 0.5억 년보다 작은데, 그때 지금 나이를 A라고 했어. 근데 이때, X를 75%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자, 니은에서 정리를 하면은, 절대 연령이 A일 때, 말로 정리를 할게요. 절대 연령이 A일 때, X의 함량은 75%야. 이거 맞는 얘기죠. 그쵸? 절대 연령이 A일 때 X의 함량은 75%야 라고 우리가 정한 거야.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될때 걸리는 시간도 두 배라 그랬어. 자, 그럼 봐봐요. Y의 함량이 75%가 되는 데까지는 절대 연령이 몇이어야 될까? 봐봐. 같은 함량이 되는 거잖아. 같은 함량이 되려면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Y의 함량이 75%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

0: A여야 돼. 이해됐어요? 그쵸. A일 때 75%면 EA일 때 Y가 75%가 돼야 돼. 그럼 봐봐요. 처음에 암석이 생겨서 A라는 시간을 지나고 또 거기에 A라는 시간을 지나서 EA가 되었다고 해보자. 근데 지금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피에 A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포함된 양이 80보다 적으냐, 80%보다 적으냐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A라는 시간이 경과했을 때 80%만 남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요. A라는 시간이 경과했을 때 Y가 80%가 남았다고 해볼게. 그럼 0.8이지. 근데 여기에서 A가 또 지난 거야. 그럼 우리 A라는 시간이 지날 때 0.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0.8이 지난 거야. 0.8 곱하기 0.8이 되어야 돼. 그럼 이거 몇이에요? 0.64잖아. 0.64. 88에 64. 그쵸?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Y의 함량은 EA가 되었을 때 75%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값보다 더 커야 돼. 그러려면 이게 0.8이 아니라 이게 이것보다 커야 되는 거겠지. 그래야지 그 값을 곱하고 그 값을 곱했을 때 0.75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80%보다 적은 게 아니라 80%보다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값 곱하기 요 값이 0.75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비율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 배구나라는 것을 잘 이용해 주셔서 니은을 풀어 주셔야 되겠고, 디귿 보겠습니다. 단층이 형성될 때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다. 요게 지금 0.5억 년보다 젊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신생대거든. 그럼 신생대 이후에 생긴 거니까 단층도 신생대. 따라서 암모나이트 번성할 수 없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기억만 맞아요. 1번 풀어주시면 되겠고, 요거랑 이제 비슷한 닮은꼴 문제가 우리 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에서 지층을 보시고 ABC의 생성 순서를 파악해 주신 다음에 이때도 요값 똑같죠? 방사성 원소 분해 자원소의 함량 1이 될 때가 반감기일 거고 이것을 이용해서 X와 Y의 반감기를 구해 주시면 되겠고 그때 이때 요 문제 풀 때도요 선지를 풀때 어떤 걸 이용해야 되느냐? 아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비율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전부 다두 배구나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시면서 내가 이해했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12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종입니다. 수능의 기출 미래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생명과학원입니다. 우리 생명과학원의 기출 문제들을 같이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이 강좌 내지는 이 교재를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일단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한번 정확히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강이고요. 생명과학의 2회입니다. 먼저 기출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됐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생명과학의 2회는 비교적 쉬운 단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개념을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를 대강 아세요. 여기 단원에 속해 있는 내용들은 생물의 특성, 뭐 생명과학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그냥 생물의 특성 보시면 돼. 우리 물질 대사,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기에 대한 반응, 발생과 생장, 그다음에 생식과 유전, 그리고 적응과 진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항상성, 뭐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그 내용이 생명 현상의 특성 중에 어떤 것들에 해당됩니까? 이게 이제 주 문제 패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요거는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고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죠. 이제 문제 풀때 조금 소개해 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연역적 탐구 문제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이제 대조 실험, 대조군과 실험군 이런 얘기, 그다음에 조작 변인, 종속 변인 이런 거 찾는 거. 그게 대표적인 기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한 5개년 정도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한 3개년만 잘라서 보더라도 네, 보통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문제.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교재도 나와 있지만 중하, 네, 중하 이런 좀 평이한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가장 쉬운 단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앞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뭐 수능 특강 교재라든지 수능 완성 교재, 연계 교재를 이제 보실 텐데 그 교재 보실 때도 첫 페이지부터 보지 뒷 페이지부터 보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학 원 학교에서 수업 들으실 때도 가장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집중력 있게 보시다가 점점 이제 후반기로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공부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생태계 파트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1단원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단원은 굉장히 쉬운 단원이다. 이런 얘기들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번더 하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단원 문제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 풀 때와 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와 있는 제시문이랑 이러한 내용들을 읽고 보기를 보면 너무 느려요. 그죠? 그래서 그냥 보기를 보면서 이 제시문에 필요한 내용을 보는 식이 가장 문제풀이에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기는 여러분들 교재 보셔야 됩니다. 이 화면상에는 이 발문이랑 이 내용, 뭐 그림, 요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띄워놓고 같이 저랑 풀어볼게요. 자, 기역본 보세요. 가는 적응과 진화 예다. 이렇게 기역 보시고 가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절일 수가 있어요. A의 주둥이는 크고 가장자리에 긴 털이 있어 비행 중에 곤충을 잡기 적합하다. 곤충 잡기 적합하게 이렇게 적응되었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역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돼. 그다음 니은번. 나에서 A와 기역의 사이의 상호작용. 이제 여러분들이 1단원 문제를 쭉 기출 문제를 푸시다 보면 1단원만 공부해서 풀수 있는 게 아니야. 왜요? 1단원 단원에 나와 있는 우리 선지 기역 니은 디귿 선지 중에 주로 이제 4단원, 네, 우리 이제 좀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그냥 타이틀을 얘기해드리면 생태계, 네, 생태계 파트에 있는 내용과 이렇게 선지가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것만 좀 캐치하시면 돼. 니은이 바로 그런 복인데 나에서 여기 나를 보시면 돼요. 나에서 A와 기역사의 상호작용. 자, A는 요 쏙독새라는 게 A라고 돼 있어요. A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다른 종새. 이게 뭐예요? 얘랑은 종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종이야, 이종. 다른 종. 이종 간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걸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분서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종 간 서로 이렇게 경쟁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살기. 뭐 아메리카 솔새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뭐 그런 얘기들 나와 있던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태적 지위가 비슷해요. 이게 뭐예요? 생태적 지위.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먹는 게 비슷해. 서식지가 비슷해. 그럼 뭐할 수밖에 없어? 경쟁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종간 경쟁이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나누어 살수 있으면 분선대. 여기 보시면 먹이 경쟁을 피해서라고 했어요. 피한 거지, 그죠? 경쟁을 피한 것이다. 분서. 예, 됐죠? 그런 거좀잘 보시면 되고요. 니은도 그래서 맞는 북이고요. 디귿번 단은, 자, 단은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소개죠. 복이죠. 기온이 낮아지면 얘가. 기온이 낮아지면 얘가 짧은 휴면으로 물질대사를 줄인다. 기온이 뭐예요? 비생물적 요인이잖아, 그렇지? 비생물적 요인이 요 생물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기 보세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다. 자, D급번도 여러분들이 맞는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시는 거야. 2번. 네, 천상갑. 네, 천상갑. 몰라요, 선생님도. 이게 무슨 종이인지. 이렇게 생겼나 봐. 그지? 그러니까 보기로 가는 거야. 기억번. 기억은 세포로 되어 있다. 생물이잖아. 곤충, 곤충. 곤충이 이제 기억이 여기니까 곤충 보세요. 곤충은 당연히 생물이니까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 넘어가시고. 기억번은 통과고요. 니은번. 나는 적응과 진화. 나. 길고 끈적한 A형은 땅속 구멍에 서서 하는 먹이에 적합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지, 그지? 네, 적응과 진화. 그 다음, D급번. 단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다. 자, 생물적 요인이 A는 주인공이 A네, 그지? 땅을 헤집어. 그랬더니만 토양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럼 생물이 영향을 준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 뒤에 봐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그렇지. 네, 그느듯. 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3번 가실게요. 네, 3번 부채꼬리 실고리. 여러분들 모르는 생물이 나올 거예요. 수능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한 생물 하나 줄 거야. 그죠? 네, 이렇게 생겼대. 자, 기역 보기 보세요. 기역은 생태계 구성요소 중 비생물적 요인 수온. 생물 아니잖아, 그지? 네, 비생물적 요인 맞고. 자, 기역 맞고. 니은번. 니은은 적응과 진화의 예다. 니은 볼까? 작은 먹이를 재빠르게 흡입하기에 적합한. 예. 적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치? 이것도 적응과 진화 맞고요. D급번. D급 보시죠. D급. 수정란은 수컷의 주머니에서 부화한다. 네. 이거 발생과 생장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렇게 크게 보시면 돼. 그래서 세포 분열. 자, 발생과 생장 과정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된다. 그냥 항상 매치시켜야 될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느드 역시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4번 보시면은 습지에 사는 식물에 이거 봐, 다 이제 생소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흔히 보지 않볼수 없는 그러한 생물 하나 갖다 주면서 문제를 구성하는구나. 그런 거 하나 보시고 기역번 보기 가세요. 기역에 효소가 이용된다. 광합성, 물질 대사.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그렇지. 예, 기역번 맞고요. 니은번. 니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자, 지금까지 자극에 대한 반응 안 나왔었지. 1, 2, 3번엔. 한번 볼까? A는 곤충이 입안에 감각물을 터치, 건드리면 빠르게 입을 닫아. 예,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지. 그지? 예, 가장 대표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네, 그 다음 디귿번. 디귿에서 이화작용. 이것도 좀 다른 단어가 나왔는데. 곤충을 분해한다. 요거 단어에 주목해야 되겠지. 그지? 그죠? 분해한다. 분해한다면 이화작용, 합성한다면 동화작용.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3, 4번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생소한 속독새도 처음이고 천산갑도 처음이고 부채꼬리 실고리도 처음이고 그죠? 조금 생소한 생물을 줘서 조금 뭐 어렵겠다 싶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박스 안에 들어있는 기역, 니은, 디귿 선지는 생물의 특성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생태계 단원과 하나를 단원 통합형으로 내거나, 또는 뭐 물질 대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한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 기역, 니은, 디귿 선지를 먼저 본다. 기역, 캥거루쥐는 세포로 돼 있다. 자, 캥거루쥐 세포로 돼 있다. 넘어갈게요. 기역번 맞고요. 니은번. 기역은 적응과 진화의 예다. 기역 볼까요? 농도가 높은 오줌을 생성하여 건조한 지역에서 서식하기에 적합하다. 뭔가 이 단어를 계속 주고 있네요. 그죠? 네, 니은 됐고요. 그다음 디귿번. 니은 과정의 물질 대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자, 물질 대사는 에너지란 단어와 효소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다. 다음 6번. 넓적뿌리 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갑니다. 기역번. 기역 과정에서 유전 물질이 자손에 전달된다. 번식. 자, 유전과 우리 생식과 유전. 네,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죠? 네, 기역번 됐고요. 니은번. 니은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에너지. 네, 에너지. 이렇게 딱 핵심어만 기억하시면 몇 초라도 또 줄일 수 있겠지. 그지? 그다음 디귿번. 디귿은 적응과 진화의 예. 요거 읽어봐야지. 갯벌에서 먹이를 잡기에 적합한 부리를 갖는다. 뭐요 그림 살짝 보시면서 예, 보시면 되겠어요. 예, 기역, 니은, 디귿 역시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선생님 7번 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문제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7번 한번 보세요. 자, 기억번. 기억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났다. 발생과 생장 과정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기억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니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다. 그랬는데, 니은 보시면, 메뚜기비는 주변 환경과 유사하게 몸의 색을 변화시킨다. 주변 환경 색이 있겠지, 그지? 주변 환경 색에 의해서 메뚜기의 색이 변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어. 주변 어떤 색, 그 파장에 따라서, 파장 변화에 따라서 메뚜기가 몸의 색을 변화시켰다. 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 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쵸? 니은이 안된 거야. 니은은 아니야. 그 다음 디귿번. 펭귄은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적합한. 또 나왔지? 적합한. 몸의 형태를 갖는다. 요거는 이제 그냥 따로 보시면 돼, 디귿은. 적합한. 요거는 적응과 진화의 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 좀 다른가요? 뭐, 그림이 하나 없다? 그림이 없는 거. 우리 7번과 8번은 그림이 없네. 그림 없는 문제들. 자, 표는 생물의 특성에 예다. 가와는 발생과 생장, 항상성. 이거 더 쉽죠, 그죠? 두개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는 거니까.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게 뭐야? 항상성이지, 항상성. 한 글자만 쓸게. 항상성. 달걀은 병아리를 거쳐 닭이 된다. 여기에 이제 발생과 생장이고요. 적응과 진화에 대한 예가 뭐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에 하나 있겠죠. 기억. 자, 간은 항상성이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번은 우리 맞구나라는 거알수 있겠고. 니은번. 나 과정에서 세포 분열. 자, 항상 발생과 생장에 나오는 보기 뭐? 세포 분열. 그죠? 항상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보기들을 좀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기를 갖는다. 자,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 열 방출에 효과적이기 위해 거기에 적합하도록 큰 기를 갖는다. 요 얘기야. 그죠? 선생님이 적합이란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좀 넣어드렸어요. 여긴 지금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것도 환경에 대한 적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응과 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 6번, 7번, 8번. 뭐 5번, 6번은 앞서 봤던 1, 2, 3, 4와 거의 똑같은 그림 주고, 박스에 글 주고, 아래 있는 그네드 보기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연결시켜서 보면 되는 문제고, 7번 같은 문제와 8번 같은 문제는 그림은 없고, 박스 안에 있는 자료, 특히 8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쉽게 두 가지 정도 주면서 아래에 있는 예 중에 그것이 생물의 특성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러한 패턴의 문제들도 출제될 수가 있다. 우리는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역시 이제 8번 문제랑 비슷하네요, 그죠? 표는 사람이 갖는 생물의 특성과 예를 나타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가와 나는 물질 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 순서 없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자,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뗐습니다. 우리 신경계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죠. 이건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나번에 소화 과정을 통해, 뭐, 소화.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세포호흡, 소화.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이화작용. 뭐, 분해. 나왔죠. 그죠?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 물질 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갈까요? 기억, 간은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기억번은 맞겠고요. 그 다음, 니은번. 자, 요거는 이제 또 신경계와 단원통합형 문제네요. 신경계, 그죠? 니은번에 A의 중추는 연수입니다. 자, 니은번. A의 중추는 뭐냐? 이건 척수반사입니다, 여러분. 척수반사. 그러니까 뭐 1단원만 해서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수능은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다본 다음에 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척수반사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번. B에서 이화작용. 이화작용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역과 디귿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갈게요. 사막에서 식하는 식물 X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먼저 보시고 올라갈게요. 기역, X는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X 사막의

대개 서식하는 식물 X입니다. 식물. 네, 식물은 생물이지요. 그러면 네, 기역번은 맞겠고요. 니은번, 기역의 효소가 이용됩니다. 네, 기역 광합성, 동화작용, 물질대사, 효소, 에너지, 이두개 핵심어. 여러분들이 기억해달라. 그 다음에 디귿번, 니은은 적응과 진화 예입니다. X는 주변의 돌과 모양이 비슷하여 초식동물의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적합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응과 진화는 적합한가, 적합하다. 이런 단어들 한번 넣어서 문장을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들 맞는 보기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가실게요. 네, 식물 X에 대한 얘기입니다. 식물 X니까 당연히 얘도 이제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이 되겠죠? 자, 기역부터 갑니다. 기역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은 식물의 잎이니까요. 네, 잎은 이제 기관이죠. 기관은 조직, 조직은 내려가면 세포. 네, 세포가 모여서 조직, 뭐 기관, 뭐 기관계, 개체 뭐 이런 식인데 우리 뭐 생명과학원에서는 뭐 그러한 단계들을 배우진 않지만 어쨌든 식물을 이루고 있는 잎도 기본 단위는 세포다. 이 정도 우리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역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다. 니은. X는 털에 곤충이 닿으면 잎을 구부린다. 네,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이런 얘기 할수 있겠죠, 그죠? 니은도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디귿. X와 곤충 사이의 상호작용. 자, 우리 1번 문제였나요? 1번 문제에서도 이제 상호작용 하나 나왔고, 생물 사이에. 그 다음에 11번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생태계의 단원과 단원통합형 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볼까요? X라는 어떤 식물 있죠? X라는 어떤 식물과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곤충, 요 사이의 관계를 좀 보십시다. 그럼 이거 문장을 좀 잠깐 읽어볼까요? X는 잎에 있는 털에서 달콤한 점액을 분비해서 곤충을 유인한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식물은 X는 털에 곤충이 닿으면 잎을 구부려 곤충을 잡아먹어요. 유인해가지고 달콤한 점액을 분비해서 곤충 유인해서 잡아먹습니다. 자, X는 효소를 분비하여 곤충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X와 곤충 사이의 상호작용이 뭐냐? 일단 이종이죠. 이종 간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리공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함께 있을 때 서로 이익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물 X 같은 경우에는 곤충을 잡아먹잖아. 그치? 잡아먹히고요. 곤충은. 요거는 우리 이제 배웠던 내용 중에 포식과 피식이다. 먹는 녀석과 먹히는 녀석. 요 관계예요. 그죠? 상리공생이 아닙니다. 네, 디귿번은 틀렸죠. 기역번과 니은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명과학의 이해 파트의 문제지만 생태계에서의 이종 간 상호작용, 상리공생이 뭐고, 우리 포식과 피식이 뭐고, 우리 경쟁, 분서, 포식과 피식, 지금 나와 있는 상리공생, 편리공생, 뭐 기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에 해당하는지 그런 예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것이 뭐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1단원에 나와 있는 두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단원이 좀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가겠습니다. 생물의 특성이 예입니다. 가완아는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입니다. 바로 볼까요?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이건 생식과 유전이죠. 생식 따로, 유전 따로 이렇게 안 나오는구나, 그지? 생식과 유전이 그냥 묶여 있고, 적응과 진화 묶여 있고, 발생과 생장 묶여 있네, 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미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연습이 되셨을 거예요. 기출문제 봤으니까요. 자, 뱀은 큰 먹이를 먹기에 적합한. 네, 이건 적응과 진화다. 그죠? 자극에 대한 반응, 얘가 디귿에 있겠죠? 자, 보시겠습니다. 기역번, 간은 생식과 유전입니다. 설명이 됐고요. 니은번, 기역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 뱀, 뱀, 예. 생물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뗀다. 예, 이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죠? 이게 이제 기출 문제들을 쭉 연결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독립된 문제였으면 보기가 앞서 같은 보기가 있으니까 이제 왜 똑같은 보기가 나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보시는 것처럼 해가 다른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빈출 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아, 자학에 대한 반응 보기는 요 보기를 많이 갖다 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9번, 10번, 11번, 12번 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해볼 만한 얘기는 단원 통합형 보기들이 하나씩 소개되어 있다는 얘기죠. 9번의 니은과 같은 보기라든지 11번의 디귿과 같은 보기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가겠습니다. 기러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네, 기러기는 생소한 생물은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보기를 보시면서 박스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기역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네, 핵심어들이 보이시죠? 네, 기역번 맞고요. 그 다음 니은번. 니은 과정에서 세포 분열. 발생과 생장 나오나 봐, 그지? 발생과 생장, 세포 분열. 그죠?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 디귿번. 디귿은 적응과 진화의 예입니다. 자, 뭐 적합이란 단어가 있나?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길고 강한 발톱과 두꺼운 발바닥을 가졌기 때문에 가짐으로 인해 화산섬에 서식하기에 화산섬은 이제 예, 이렇게 좀 어때요? 이러한 길고 강한 발톱과 두꺼운 발바닥이 있어야 이렇게 화산섬에서 서식하기에 적합하겠죠, 그죠? 여기도 적합하다라는 단어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역, 니은, 디귿 우리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넘어갈게요. 14번 심해 열수구 서식하는 관벌레 역시 또 생소한 생물 중에 하나 나왔습니다. 기역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관벌레 네, 생물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기역번은 맞겠고요. 그다음 니은번 니은 과정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납니다. 니은 과정 볼까요? 유기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세포 과정이죠, 그죠? 네, 그래서 니은번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나는 상리공생의 예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상리공생. 네, 관벌레는 영양체 내 세균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네, 세균에게는 서식 공간을 제공받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세균이 합성한 유기물을 섭취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 관벌레는 세균한테 서식 공간을 제공해주는 역할하고요. 또 세균은 예, 세균이 합성한 유기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고요.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 예, 이런 걸 우리가 상리공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예, 유기물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거는 이제 뭐예요?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이잖아요. 그지? 유기물이 분해되어야 그 유기물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거니까 좀 세포 이화작용에 대한 얘기인 거고. 어쨌든 예, 에너지를 유기물 섭취해서 얻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 서식 공간을 제공받아서 또 장점이 있는 거니까 상리공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네, 히말라야 사냥에 대한 자료입니다. 히말라야 사냥. 자, 이건 가와나가 생물의 특성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털이 길고 발굽이 갈라져 있어 춥고 험준한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살아가는데 네, 적합하다. 뭐 적응과 진화 되겠죠, 그죠? 적응과 진화. 그다음에 수컷은 단독 생활을 하지만 번식 시기에는 무리로 들어가 암컷과 함께 자신과 닮은 새끼를 만든다. 항상 따라 붙는 게 뭐예요? 생식이다라고 쓸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게 생식과 유전입니다. 네, 새끼를 만든다. 자손을 남긴다. 근데 자손이 어버이를 닮는다. 그죠? 왜요? 유전 물질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생식과 유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으로는요, 2번. 네, 2번. 2번을 답으로 선택지에서 골라주시면 되겠다. 16번 가겠습니다. 해파리, 여러분, 해파리 나와 있습니다. 기역번, 기역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 발생과 생장에 따라 붙는 복이 세포 분열. 그죠? 발생과 생장에 따라 붙는 복이 세포 분열. 그 다음에 니은번, A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이 해파리의 유생은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쳐 성체가 됩니다. 성체의 촉수에는 독이 있는 세포 A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뭐 굳이 문장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세포 A라고 했잖아. 그지? 세포는 뭐 합니까? 물질에서 사는 겁니다. 세포는 이제 여러 생물의 특성들, 생명현상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서 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겠죠. 됐고요. 자, 세포 A가 분포하는데 촉수의 물체가 닿으면 A에서 독이 분비된다. 이거 뭘까요? 자, 그 다음 보기 볼까요?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다. 그렇죠. 닿으면, 촉수의 물체가 닿으면 A에서 독이 분비된다. 그 닿는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3, 14, 15, 16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14번 보기에 디귿번 같이 우리 이종간 상호작용, 그죠? 상리공생 이런 것들 하나 나왔다는 거, 그런 거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빈출 보기들은 꾸준히 계속 기출문제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생명과학의 이해에서의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생물의 특성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쭉 살펴본 것이고, 지금부터 보실 문제가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우리 연역적 탐구와 귀납적 탐구가 있죠. 연역적 탐구는 뭐였어요? 관찰. 예.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래? 문제인식. 그 다음에 아, 아마 이거 이래서 이럴 것 같아. 가설 설정. 잠정적인 결론 도출,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가설, 가짜거든. 이걸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돼.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탐구를 설계해. 탐구를 설계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맞는지 틀린지, 나의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가설의 검증 단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탐구 설계 및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다음에 그 탐구 설계 수행한 과정에 대한 결과들을 내가 정리해가지고 분석해. 뭐 자료 해석이다. 뭐 결과 분석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거는 이렇다. 라는 그 실험상의 나의 어떠한 연구상의 결론을 도출하죠. 그 결론이 나의 이제 가설과 맞는지 틀린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단계들을 우리가 연역적 탐구라고 하죠. 주로 이제 여러분들 출제는 연역적 탐구에서 됩니다. 그래서 가설을 찾는 거, 그리고 순서를 잡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기출문제들 여러분이 쭉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그 탐구 설계 과정에서의 대조 실험. 그죠? 대조 실험. 대조 실험이 뭐야? 대조군, 실험군. 이건 이제 비교군이라고도 불러. 비교 기준, 기준, 기준. 얘는 뭔가를 처리해. 처리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기존 그대로, 원래 상태 그대로, 얘는 뭔가 변화를 가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조 실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돼. 무엇이 대조군이냐? 뭐 이런 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실제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상에서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단 말이야. 변인 통제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변인에는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 종속변인은 일종의 결과야, 결과.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돼. 원인과 결과인데 이 독립변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지. 그렇죠? 조작변인이라는 게 있고 통제변인이라는 게 있어. 이 단원에 다 들어있는 거죠. 조작한다, 통제한다. 우리 이제 문제에서는 조작변인과 종속변인 찾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뭐 개념 때다 했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서 뭐 개념을 언급한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하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라고.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통제변인은 뭐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아. 그다음에 대조군이 뭐냐?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문제들 보시면서. 알겠죠? 세 개의 단어. 대조군, 조작변인, 그다음에 종속변인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설을 보시면 가설을 우리가 실험에 앞서서 가설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가설 설정. 그 가설에 보시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조작변이 뭔지를 보여줘. 조작변이.

그리고 종속 변인이 뭔지를 보여줘.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하셨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 조작 변인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에서, 여러 비생물적 환경 요인 중에 빛의 세기를 조작해야 된다는 거야. 나머지 뭐 빛의 파장이라든지, 네, 온도라든지, 이산화탄소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네, 유지해주면서 빛의 세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뭘 측정해야 되는 거야? 광합성 양을 측정하는 거지. 광합성 양. 뭐 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광합성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문제풀이 하실 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7번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다. 다음은 비타민C가 소장에서 철분 흡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C, 소장에서의 철분 흡수. 여기에도 이미 뭐 우리가 조작 변인이 무엇일 것 같고 종속 변인이 무엇일 것 같다라는 게좀 느낌이 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박스에 있는 글들, 실험 과정을 좀 보시면 되는 거야. 4번, 동일한 조건의 양쪽 끝을 막은 소장 1과 2, 동일한 조건, 이런 게다 뭐야? 통제 변인인 거야. 동일한 조건. 자, 소장 1과 2를 준비했습니다. 1과 2의 내부 공간에 같은 양의 철분, 같은 양 넣어줘야 돼. 예, 통제 변인. 철분을 넣고 1의 내부 공간에만, 1의 내부 공간에만 비타민C를 추가했어. 이게 뭐야? 이런 게 실험군이야. 처리했단 말이야. 얘만 변화를 준 거야. 그러니까, 2의 내부 공간에는 비타민C를 주지 않았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가. 대조군. 1의 내부 공간에만 비타민C를 추가했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실험군. 됐어요? 요거 할수 있어야 돼, 요거. 요거 우리 친구들 다할수 있죠, 그죠? 그 다음, 4번.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과 2의 내부 공간에 남아있는 철분의 양을 측정했단 말이야. 남아있는 양이 적단 얘기는 뭐 하는 거야? 남아있는 양이 적단 얘기는, 소장으로 많이 흡수됐다, 이런 얘기겠지, 그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한 결과를 그림과 같이 이제 보여준 거야. 자료를 이제 해석해 보자 말이야. 근데 내부 공간에 남아있는 철분량이 여기가 적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흡수가 소장에 많이 됐다, 이런 얘기지. 그치? 여기에 뭐 했길래? 여기 봐봐. 여기에 이제 비타민 C가 들어갔길래. 그런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타민 C가 소장에서 철분 흡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 뭐라고 가설 세웠을까? 우리가 이제 그것도 좀 예상해 볼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결론 봤더니만, 비타민 C가 소장에서 철분 흡수를 촉진한다. 이런 결론을 통해서. 그죠? 여기 이제 비타민 C를 넣었다는 얘기고, 요게 1이고, 그지? 요건 비타민 C를 넣지 않았다. 이런 얘기라고 봐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기억번. A는 조작 변인입니다. 내부 공간에 남아있는 철분의 양. 예, 요거 Y축. 철분의 양. 결과죠, 결과. 종속 변인입니다. 얘는 결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속 변인이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 됐죠? 그 다음, 니은번. 소장은 소학에 속한다. 물론 이제 여기도 살짝 뭐가 보입니까? 다른 단원과의 좀 통합이 보이는데, 그렇게 막 어려우시지 않으실 겁니다. 소장은 소학에 속한다. 그렇죠? 네, 소장, 뭐, 대장, 이런 애들은 다 우리 소학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소장은 네, 소학입니다. 우리 뭐 이제 뒤에 물질에서 나눔 보시면 알겠지만, 소화, 순환, 그 다음에 소순호배라 그러지, 그치? 소순호배. 요런 것들의 이제, 기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물질 대사 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소화기에 해당하는 게 뭐고, 순환기에 해당하는 게 뭐고, 호흡기에 해당하는 게 뭐고, 배설기에 해당하는 게 뭔지, 요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간. 그죠? 이런 거, 뭐 대장 헷갈리지 마시라, 이런 얘기야. 문제에서는 소장에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한다? 네, 소화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디귿번. 흡수된 철분의 양은 2에서가 1에서도 많다. 이건 이제 요 자료 해석 능력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철분의 양인데, 이게 어디 철분의 양이야? 이거 잘 읽으셔야지. 내부 공간에 남아있는 철분의 양이야. 그지? 소장에 흡수된 양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렇게 보신다면 얘가 지금 남아있는 게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장에 많이 흡수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지. 1이 2보다 더

많이 흡수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설을 맞게 세웠다면 어떻게 세웠을까? 아, 비타민 E 결론 그대로, 이 결론 도출 그대로 세웠겠지. 비타민 C가 있으면 비타민 C는 소장에서 철분 흡수를 촉진했을 거야. 촉진했을 것이다. 자, 봐봐. 비타민 C는 소장에서 철분 흡수를 촉진했을 것이다. 라고 가설 세웠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 조작변이가 종속변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비타민 C의 여부. 비타민 C의 첨가 여부. 유무. 요게 이제 조작변인 것이고. 그리고 소장에서의 철분 흡수 정도. 내지는 내부 공간에서 남아있는 철분의 양. 이런 것들이 종속변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우리 기억번은 뭐라 그랬어? 기억번은,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종속변이라고 했으니까 기억번은 안 되고, 니은번 소화기에 맞고, 디귿번도, 네, 틀린 설명되니까, 우리가 니은번.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인데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어떤 초파리의 수면 시간이 짧은 것을 관찰했어요. 자, 관찰. 이게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유전자 X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초파리의 수면 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설정. 유전자 X의 돌연변이의 여부. 이런 것들이 뭐가 될까요? 조작변인이 되겠죠. 그죠? 가설 안에 뭐가 들어있다? 조작변인이 무엇이고 종속변인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초파리의 수면 시간. 초파리의 수면 시간, 이건 뭘까 될까요? 이건 이제 종속변인이 되겠죠. 그죠? 아, 이 사람은 뭐라고 이제 가설 세운 거야? 있잖아. 유전자 X의 돌연변이 일어나면 초파리 수면 시간이 감소할 것 같아. 뭔가 이제 여기 좀, 이런 걸 봤단 얘기야. 수면 시간이 짧아졌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유전자 X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초파리의 수면 시간이 감소한 것 같아. 이렇게 가설 세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하고 변인을 통제해야 돼. 조작해야 될 것만 조작하고, 뭐, 유전자 X의 돌연변이 일으킬 건지 안 일으킬 건지 그것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일정에 맞춰주면서 뭘 확인하면 돼? 초파리의 평균 수면 시간을 측정해 보면 되는 거야. 그렇죠? 4번. 정상 X를 가진 초파리 집단. 돌연변이 X를 가진 초파리 집단 준비했어요. 그래서 평균 수면 시간을 측정해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2인지는 이 답원을 보면 알수 있어. X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초파리 수면 시간이 감소했어. 그럼 뭐야? 이 사람의 가설이 맞네? 시험 결과가 이 사람이 세웠던 가설과 1차단 얘기야. 그러면 뭐 때문에 수면 시간이 감소한 거야? 유전자 X의 돌연변이 때문이야. 그렇지. 수면 시간이 짧네? 그지? 그럼 얘가 뭐야? 돌연변인 거야. 얘가 돌연변인 거야. 일종의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실험군이 되는 것이지. 얘는 돌연변 시켰고, 얘는 정상이라 그랬으니까.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 자, 기억번. 기억은 가설에 해당합니다.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니은번. 1은 B입니다. 1이 돌연변입니다. 1이 돌연변입니다. 그죠? 네, 니은 됐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조작변이는 초파리의 수면 시간이다. 조작변이는 초파리 수면 시간. 이거 뭐라 그랬어, 아까 제가? 이거는 종속변인입니다. 네. 됐죠? 네. 그럼 조작변이는 뭘까요? 이건데. 말로 한번 써볼까? 유전자 X의 돌연변이 여부? 이게 여러분들 조작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작변이. 아주 여러분들이 뭐 바쁜 시간이 아니라면, 이런 기출문제, 특히 우리 탐구 방법 문제 풀 때는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 그냥 내가 답만 맞췄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더 완벽하게 수능 때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뼈 생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입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연령이 같은, 자, 유전적으로 동일, 연령 같은, 다 뭐겠어? 통제 변인인 거야. 동물 1부터 3을 준비했어요. 기억에서만 뇌하수체를 제거하고 니은에게만 생장 호르몬을 투여했어요. 네, 기억과 니은은 2와 3이다. 선생님, 항상 대조군은 하나, 실험군은 하나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보시는 거 봐봐. 1부터 3을 준비했단 말이야. 기억에 뇌하수체 제거했어. 뭔가 처리했단 말이야. 그지?

0: 니은의 생장으로 하면 투했어. 뭔가 철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렇지. 실험군이 되는 거야. 철회하지 않은 또 하나가 있겠지, 그지? 여기 보시면 기역과 니은 말고 또 하나가 있을 거란 말이야. 1부터 3이라고 했으니까. 걔가 대조군인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기역과 니은은 2와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 그랬어요. 자, 나번.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부터 3의 뼈 생장을 측정한 값. 뼈 생장을 측정한 값, 이거 뭐가 될까? 그렇지. 이제 바로 보이셔야 돼. 종속변이. 앞에 좀두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게 종속변이다. 뼈 생장 값. 종속변인.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생장 호르몬은,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생장 호르몬. 네, 우리 생장 호르몬 배우셨죠? 그죠? 뼈 생장. 네, 촉진한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실험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뇌하 수치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생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돼. 합성 분비가 안 되겠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생장 호르몬을 투여했으니까 얘는 어때요? 잘 자라겠지. 뼈 생장 잘 되겠지,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생장 호르몬을 투여했다. 생장 호르몬을 집어넣었다. 얘가 뼈 생장 제일 안 됐잖아, 그지? 뇌하 수치를 뭐 했다? 뇌와 수체를 제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될까요? 네, 그러면 2가 기역이 되겠고, 3이 니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갑니다. 기역번. 1은 대조군이다. 그랬습니다. 1은 대조군. 그렇죠. 얘네들은 실험군, 얘는 대조군. 될까? 대조군 찾았고요. 그 다음 니은번. 니은은 2입니다. 니은은 3이고요. 예, 기역이 2입니다.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다음 디귿번 A는 조작변이입니다. A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속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조작변이는 뭘까? 조작변이. 이것도 한번 써볼까? 조작변이를 써보자. 뇌하 수체. 유무? 제거 유무? 뭐, 좀더 자세하게 한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도 있었잖아, 그지? 호르몬을 이렇게 쓸게. 생장 호르몬 투여 여부? 뭐, 이런 거. 여부, 유무. 예. 뇌하 수체 제거 여부. 여부라고 할까? 의미만 통하면 되겠지, 그지? 우리가 이제 주관식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뇌하 수체를 제거했냐 안 했냐 또는 생장 호르몬을 투여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이 이 실험상에서의 조작변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디귿번은 종속변이죠. 종속변이. 디귿번도 안 돼. 기역번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자,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개가 홍합의 껍데기를 부수고 잡아먹는 것을 관찰했답니다. 오, 개가 홍합의 껍데기를 부수고 잡아먹을 수 있나 봐요. 자, 관찰했답니다. 관찰. 자, 개가 있을 때 홍합은 더 두꺼운 껍데기를 가질 것이다. 개가 있으면 홍합은 더 두꺼운 껍데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적합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적응했다, 적응 것이나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가설이 되겠습니다. 같은 수의 홍합이 들어있는 같은 수 통제변인. 통 A와 B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의 통에만 개를 넣고, 하나의 통에만 개를 처리한 거야. 그지? 처리군. 실험군이야. 그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와 B 각각에 들어있는 홍합의 껍데기 두께를 측정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통, B통에다가 홍합 집어넣고, 그지? 하나의 통에만 개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야. 그럼 개를 집어넣지 않은 통은 처리하지 않은 거니까 비교군. 우리 대조군이고. 개를 집어넣은 게 처리군, 실험군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홍합의 껍데기 두께를 재봤어. 이게 뭐야? 종속변인이죠. 이게 종속변인 되시겠습니다. 껍데기의 평균 두께는 A에 들어있는 홍합이 B에 들어있는 홍합보다 두꺼웠다. 예. 평균 두께는 A에 들어있는 홍합이 B보다 두꺼웠다는 얘기는 B에 뭐가 있나 보다? 예, 개를 처리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개가 있을 때 홍합은 더 두꺼운 껍데기를 갖는다라고 볼수 있겠죠. 아니, 개가 더 두꺼운 껍데기를 가져야 되니까 평균 두께 A에 들어있는 홍합이 B보다 두껍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개가 처리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보기로 가겠습니다. 기역번. 기역은 포식과 피식에 해당한다. 개가 먹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포식과 피식 됐죠. 그 다음 니은번 니은은 조작변인이다. 자, 니은 뭐예요? 니은은 그렇죠. 종속변인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개를 넣은 통은 B가 아니라 A 더 두껍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죠. 조작변인은 뭐예요? 개의 유무 개. 네, 간단하니까 넘어가시죠. 자, 21번 가볼게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입니다. 흰색 토양으로 이루어진 서식지 A에는 주로 흰색 털. 네, 가진 생지가. 갈색 토양으로 이루어진 서식지 B에는 주로 갈색 털 생지가 서식하는 관찰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색이면은 포식자로부터 이제 자기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서식환경과 비슷한 털실을 가진 생지가 포식자에게 공격을 적게 받아 생존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설이죠. 그죠? 서식지 A와 B 각각의 같은 수의 기억과 니은을 놓아두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포식자에게 공격받는 모형 중 기억과 니은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그린 것 같다. 기억과 니은은 흰색 생지 모형과 갈색 생지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서식지 A는 뭔가요? 서식지 A는 문제 줬어요. 이거 흰 토양이야. 흰 토양. 여기는 뭐라 그랬어? 갈색 토양이야. 공격을 적게 받는 얘기는 흰색 털이라는 얘기고요. 갈색 털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갈색 털, 이게 흰색 털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금방 찰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기 가실까요? 기억번, 연역조 탐구 과정이지, 그지? 우리가 쭉 소개했던 연역조 탐구 과정이니까 기억번,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생쥐의 털색은 종속변이다? 조작변이죠? 생쥐의 털색은 조작변이니까 틀렸죠. 생지의 털색이 조작변인. 그럼 종속변인은 뭘까? 요거죠, 요거. 포식자에게 공격받은 모형의 비율? 요거, Y축. 요게 이제 종속변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기억은 갈색 생지 모형이다. 지금 이제, 예, 흰 토양과 갈색 토양이라는 것은 서식지 A가 흰 토양이고 서식지 B가 갈색 토양이라는 것은 문제 조건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덜 받는다라고 결론이 나왔잖아. 그지? 서식환경과 비슷한 털색을 가진 생지가 생존에 유리하다. 공격을 덜 받는다. 이런 얘기니까 네, 같은 색깔이다. 그래서 공격을 덜 받았다. 같은 색깔이다. 그래서 공격을 덜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갈색 생지가 아니라 기억은 흰색 생지죠. 네, 디귿번도 틀린 복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번. 네,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직 네, 우리 탐구 과정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 더 풀고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Wow,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201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선거와 선거제도 문제풀이로 들어왔습니다. 선거와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두 파트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꼭 내가 푸는 방법 잘 따라오시면서 열어보는 것으로 소화해 주시고요. 특히 푸는 과정에서 나랑 같이 했었던 우리 스트기 재구성에서 봤었던 이번 선거 결과 분석 푸는 연습들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문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선거의 기능이에요.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선지 1, 2, 3, 4, 5번 모두 다 선거의 기능에 해당이 되지만 지금 이 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선거권 연령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서 선거권 연령이 18살 이상으로 정당가입 연령은 18살 이상으로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정치 참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권자로서 책임의식을

것뿐이야. 자, 그 다음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그냥 당선되고 끝나는 거래. 얘들아, 그럼 1안의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단순 다수 대표제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 안의 경우에는 1순위 후보자에게 투표한 1차 투표에서 과반의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이 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해서 당선이 된다. 그 말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초과해야 돼? 과반은 돼야 돼. 즉, 절반은 초과해야 돼라는 일정의 기준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넘겨야 돼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절대다수 대표제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어느 정도 넘겨야 되는 바로 절대다수 대표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안에 비해 2안 정답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2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결선 투표. 한번더 투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안에 비해서 1안이 아니죠. 1안에 비해서 2안이 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요, 당선자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1안의 경우에는 단순다수 대표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A, B, C는 각각 몇 표를 얻게 되는 거예요? A는 1순위 표에다가 한 표씩을 행사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얻게 되는 거겠죠. A는 37표, B는 32표, C는 몇 표? 31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당선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A가 당선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안의 경우에는요, 일단 제일 첫 번째 1차 투표 결과 과반 의석을 초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즉, 과반 의석을 차지한 사람이, 과반 의석에, 과반 투표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라는 거야?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되는 거야. 결선 투표는 누구랑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와 B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A는 37표를 기본적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B도 32표를 기본적으로 얻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득표수가 많은 상위 2인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밑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선호도 순위가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한대. 그러면 일단 집단 3, 4의 경우에는 그 다음 선호도 순위가 높은 표에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럼 22표는 어디에 가는 거야? B에게 가는 거야. 9표는 어디에 가는 거야? A에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 A는 몇 표를 얻게 되는 거예요? 46표를. B는 몇 표를 얻게 된다? 54표를 얻게 된다. 자, 이제 과반 득표를 한 사람 누가 돼? B가 돼. 그러니까 당선자는 누가 되는 거야? 바로 B가 되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마지막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과 2안의 당선자는 동일인이나 동일인이 아니네. 서로 다르네. 따라서 2번의 정답 1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선거의 원칙 A, B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리투표는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해서 대표자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A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해서 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라는 A는 뭐야? 선출해야 된다라는 A. 그렇죠. 이때 A는 직접 선거제도가 되는 거겠죠. 그치? 자, 근데 직접 선거의 원칙이 될 거고요. 1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B, 비밀 선거의 원칙입니다. 되셨죠? 자, A랑 B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성별에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 선거 원칙을 위반한 사례겠죠? A는 직접이니까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도록 한 것은 무엇을 위반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 거겠죠? 잘못된 설명. 3번,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제한하는 것은, 즉, 인구 편차가 너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을 위한, 즉, 평등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거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면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한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우리 A는 직접, B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에 바로 4번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표가 나오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조건 그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구 의원이 100명이래. 이런 거 빨리 봐야 돼. 지역구 의원은 100개의 선거구래. 100개의 선거구에서 100명이야.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소선거구제 방식이구나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은요, 정당 투표를 실시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래요. 자, 이제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리 봐주셔야 되는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오는 글자야. 총 의석수가 나와 있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나와 있어. 지금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뭐야? 바로 지역구 의석수를 모르는 거겠죠. 우리 지역구 의석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총 의석수에서 비례대표 의석수 빼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지역구 의석수는 각각 50,

되는 거겠지. 41, 4,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은 지역구 의석수는 100개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다 했다. 이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당과 B당은 모두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대표 의석률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둘을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 거겠죠. 에이, 얘들아. 앞에 나와 있는 글자를 잘 봐야 된다 그랬어. 지금 어디의 의석률이야? 지역구 의석률이야.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률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총 의석률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석률과 비례대표 의석률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얘들아, 그러면은 지역구 의석률은 A당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가 나오는 거야? 50%가 나오는 거겠죠. 왜? 100석 중에 50석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50%가 나올 거야. 근데 비례대표 의석률은 50석 중에서 21표를 차지했어. 그럼 몇 표가 나오게 되는 거야? 몇 퍼센트가? 42%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됐어요? 얘들아, 마찬가지 방법을 해본다면은, B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률 41%. 비례대표 의석률은 몇 프로가 나오게 되는 거야? 46%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비례대표 전체 의석 중에서 차지한 비례대표 의석수라고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부등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네.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대표 의석률보다 높은 거는 A당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B당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니은 볼 건데요. 니은은 바로 잘못된 설명이다 찾을 수 있어. 왜? 지역구 득표율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이 표에서 알수 없는 정보죠. 따라서 니은 잘못된 설명.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D당 후보자가 1위를 차지한 지역구는 5개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왜? 지역구 선거에서 지금 D당은 몇개 가져왔어? 5개 가졌어. 근데 선거구제는 뭐야? 소선거구제야.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등만 당선돼? 1등만 당선돼. 그럼 D당은 몇 개에서 1등한 거야? 5개 선거구에서 1등한 거야. 그러니까 5개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한 지역구는 5개이다. 디귿이 바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석배분에서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이거 우리가 봉쇄조항이라고 하는데,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거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은 의석을 너무 낮은 득표를 차지한 경우에는 그만큼을 나눠주다 보면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거야. 자, 그거 어디 보면 되냐면요. 여기 보세요. C당은 정당 투표 득표율이 3%를 차지했어. 근데 그 3%에 해당하는 의석을 줬어? 주지 않았어. 왜? 쉽게 설명하면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만든 거야. 이 정도는 넘어야지 우리 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 최저 기준을 넘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 득표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제도 봉쇄조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를 바로 C당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4번에 5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의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거공영제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는요, 선생님이 멘트 봐야 되죠? 가는 선거공영제에 대한 옳은 내용, 나는 선거공영제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옳은 설명이 와야 되는 거죠? 선거 과정에서 누구의 재정 부담인지 봐야 돼. 선거공영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거니까 국가의 재정 부담이 오히려 더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옳은 게 들어가야 돼.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가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이 유리하게 획정되는 걸 방지한다.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거는 선거구 법정주의겠죠. 선거공영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옳은 내용 들어가야 돼.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공정한 입후보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거죠.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둘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4번에는 선거공영제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이 와야 돼. 선거공영제라고 하는 거는 선거비용의 공영과 관리공영이 들어가는 거지 선거운동을 관리해서 지나친 경쟁을 막고 선거과열을 방지하는 설명이잖아. 옳지 않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옳은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정답 될수 없는 거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는 선거공영제에 대한 옳지 않은 내용이 와야 돼. 근데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옳은 설명이니까 옳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채택하고 있고,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하나만 체크를 해두는 거야. 자, 각국의 의원은 지역구 의원 200명이래. 근데 지역구 의원은 100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대. 오케이, 이번에는 100개의 선거구에서 200명 뽑아야 된대. 그럼 하나의 선거구에서는 2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중대 선거구 구제구나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었어. 되셨죠? 자, 우리 여기 때문에 여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표에서 퍼센트구나라는 거 봐야 돼. 득표율까지 찾았습니다. 거기다가 의회 의석.

의석 률로 나와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요, 이 의회 의석 률을 의회 의석 수로 바꿔보자. 근데 전체 의회 의석 수가 몇 개야? 지역구 의석 수 20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의석 률은 퍼센트로 나타낸 거야. 그럼 의석 수로 따져본다면 각각 114, 64, 6, 16.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이 내용들을 토대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당의 경우에는요,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까? 네, 과반 의석 차지했습니다.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럼 A당이 단독으로 내가 구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부 형태랑 연결시켜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소대표 나왔네, 얘들아. 과소대표 나오면은 득표율과 의석률을 따져봐야 돼. B당의 경우에는 득표율이 더 높습니다. C당의 경우에도 득표율이 더 높습니다. 즉, 득표한 거에 비해서 의석률이 더 낮아요. 그 말은 과소평가되어 그러니까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되셨죠? 자, 그다음 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별로 한 명을 공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설명이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는다면요. 지금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을 선출하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랑 수트 같이 풀었던 친구들은요. 앞에 개념 정리했던 친구들은 내가 최근에 나오는 스타일로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줬을 거야. 자, 지금 만약에 1인을 공천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가 4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선거구에서 두 명씩을 선출한다라고 가정할게. 그럼 전체 의석수는 몇 개야? 네 개에서 두 명씩 선출하니까 전체 의석수는 여덟 개야. 근데 한 명씩을 공천한다라고 한다면은 특정 정당에서 두 명이 못 나와. 그럼 예를 들면은 A, B, A, C, A, D, A, B 이렇게 당선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건 돼? A라는 정당에서 A 다시 두명 나오는 거 돼? 안 돼. 왜? 지금 한 명만 공천한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자, 우리 그렇다면은 결국에 특정 정당이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몇 퍼센트까지야? 50%까지가 맥시멈이야. 아니, 그런데 지금 의회 의석률이 50%를 넘었다라는 거는 1인 공천은 아니구나. 예를 들면은 특정 정당에서 2인 이상을 공천했기 때문에 50%를 넘길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중대선거구제야. 의회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내 당선자가 표의 등급성 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번의 정답 몇 번이 된다? 1번이라고 우리가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푸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각국의 의회는 비례대표 8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례대표 의원에서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한대요. 이제 근데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잘 봐야 돼. 정당 투표 득표율에다가 의원 정수를 곱해서 뭘 곱하는 거야? 8을 곱해서 산출된 정수만큼 의석으로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이렇게 배분한대. 이거 같이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했던 거고요. 혹시나 나의 강의를 듣지 않고 문제를 바로 푸는 친구들이라면은 조금 개념 강의로 돌아와서 내가 선거 결과 분석에서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같이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일단 안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석이 배분될 때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적용이 되고 있대. 자, 우리 그러면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였어? 의회 의석수 8을 곱해주는 거였어. 자, 그럼 일단 그 소수점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어? 2.48.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3.52, 1.2, 0.8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주는 거야? 정수만큼 배분했어. 2, 3, 1, 0. 자, 우리 그랬더니 잔여 의석 몇석 남아? 두석 남아. 자, 우리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하게 되는 거였죠. 그러면은 잔여 의석의 수는, 어, 소수점 이하의 수 여기다 크다.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배분을 하게 되는 거야? 각각 한석더 늘어나서 한 석. 그대로 한 석, 네 석, 두 석.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2, 4, 1, 1. 되셨죠? 자, 이게 바로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2, 4, 1, 1의 값이 나왔다. 자,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두 명의 당선자를 배출한다. 옳은 설명. D당은 당선된 후보자가 한명 있다. 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둘을 비교해보면 되는 거겠죠. 어떻게? C당과 B당의 의석률과 득표율을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자, 우리 C당의 경우에는 8석 중에서 한 석을 차지했으니까 대략 12. 얼마, 얼마, 얼마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C당의 득표율은 15%입니다. 자, 우리 B당의 의석률은 몇 퍼센트예요? 4석이야. 그 말은 8개 중에 4개 니까 50%야. B당의 득표율은 44%야. 두개 비교해보자. 의석률보다 득표율이 높고 B당의 경우에는 의석률이 더 높게 나타나. 따라서 C당과 달리 B당은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높다. 디귿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역에서, 얘들아, 기역이 뭐냐면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야.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건 선거 전에 미리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린 거야. 우리 정당 명부 개제 순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근데 투표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후보자의 순위가 변경이 된다면은 이거는 만약에 투표가 끝나버렸잖아. 근데 그 다음에 후보자의 순서를 변경해버린다면은 다른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는 거고. 그 말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투표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저 사람이 싫었는데 왜 당선됐지? 나는 저 사람을 보고한 게 아닌데 왜내 의사가 왜곡되었지라고 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통 선거 원칙이 위배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왜? 비례대표 의석이 유권자 투표에 의해서 직접 결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바뀐다면은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7번의 정답 몇 번?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8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선거제도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나와 있는 질문에 내가 1번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에 2번이라고 해볼게. 자, 이제부터는요, 내가 1번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달아볼게.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단위로 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나요? 얘들아, 여기가 중요해. 전국을 단위로 한. 얘들아, 전국을 단위로 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만 가능해.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지방이잖아. 지방의회 의원 선거니까 여기 비례대표제에서는 해당 지역을 단위로 한 비례대표겠지. 이해됐어? 어떤 차이인지? 다시, 비례대표 의원에서 전국을 단위로 한 거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 선거만인 거야.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그 광역 지방자치 단체 범위 내에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기초 그 지역구 선거 내에서 가능한 거겠지. 전국을 단위로 한건 유일하게 국회의원 선거밖에 없는 거야. 됐어. 자, A와 B를 구분할 수 있대. 그럼 A와 B 중에 하나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아직은 모르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일단 찾을 수 있어.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도 내가 답변을 달아볼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 적용합니다. 광역의회 적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질문은 B와 C를 구분할 수 없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는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광역의회 선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B와 C는? 자, 우리 그렇다면은 두 개가 겹치는 B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 거야. 왜? 둘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선거, 둘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선거잖아. 그러면 둘 중에 겹치는 B가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 거겠죠. 봐,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되는 거고요. A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힌트 조항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1인 1표만 행사합니까? 아니죠.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구 선거 뽑고 비례대표 선거 따로따로 선출하기 때문에 1인 2표를 행사하게 되는 거겠죠.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시도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아니죠. 시도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통해서? 광역의회 의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을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을 하는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A랑 C 중에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 어디예요? 국회예요. C와 달리 B. 그렇죠. 정답 4번.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모두 다 임기 4년이기 때문에 4년마다 실시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8번의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우리가 기본 문제 모두 다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 1번은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어학연수 겸 여행을 떠났는데요. 3달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재외선거랑 관련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외선거는요, 국외의 일정 장소에서 마련된 재외투표소를 방문할 수 있는 거래. 그러니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니까 보통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겠죠? 정답은 1번. 그냥 찾았습니다. 자, 이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사실은 선거 운영 비용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국외에 또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 되니까요.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선거 과정에서 비밀선거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재외선거에서도 비밀선거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대리인에게 투표를 위임하는 방식이 된다면은, 아니, 이거는 뭐가 되는 거겠어?
본인의 의사가 직접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해외 체류인 국민이 직접 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 5번, 투표일에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투표.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읽어보니까 국외 일정 장소에 직접 방문하는 거니까 온라인 투표와 상관없는 거죠. 따라서 1번의 정답은 보통 선거 제도를 확보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1번과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같은 경우에도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형성평가 원칙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해요.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점수랑 관련된 선지를 먼저 푸는 겁니다. 기억 한번 풀어볼게. 자,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점수를 보면 되는 거잖아. 사회적 신분, 계급에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뭐에 위배가 된 거야? 그렇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가 된 거지. 맞는 설명이네. 그럼 점수 몇 점이야? 1점이야? 0점 아니네. 이렇게 먼저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그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별로 동일한 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구가 인구 편차가 크다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선거구간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거겠죠.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다?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니은의 평등선거 원칙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디귿은 그러니까 몇 점이 되는 거다? 1점이 되는 거다. 니은 옳은 설명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을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0점이니까 뭐 해야 돼? 거꾸로 와봐. 리을에는 틀린 내용이 와야 돼. 기표자가 투표한 장소에서 후보자가 기호별로 색깔이 다른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거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넣도록 하는 건데 일단 무엇을 위배하는 거야? 비밀선거 원칙을 위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비밀선거 원칙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가 1점이겠지.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거죠. 따라서 비밀선거 원칙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아야 돼. 왜? 1점이니까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배한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임의로 투표하는 경우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배했네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실전 문제 2번까지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대표 결정 방식이래. 얘들아, 이건 발문이 너무 중요하다. 대표 결정 방식이 ABC 3개나 있었나요? 네. 선생님, 다수대표제랑 비례대표제 두 개잖아요. 다수대표제가 다시 둘로 나뉘어졌었죠? 단순다수대표제랑 철대다수대표제. 그리고 비례대표제까지 총 3개였습니다. 자, 그럼 일단 ABC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A는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한 표라도 더 많은 후보자가 당선돼서 미리 정해져 있는 당선자 수만큼 대표제로 당선되는 방식이다. 그럼 A는 단순다수 대표제였어요. B는 과반수 투표와 같이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 절대다수 대표제였습니다. 자, C는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 비해 A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불리하죠. 왜? 당선자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는 당선자가 후보 유권자 입장을 얼마나 대변하는지요. 아니, 근데 만약에 한 표라도 더 많은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면은 우리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넘겨야 되는 케이스보다는 대표성을 높이는 데더 불리하겠죠?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건 C와 A 중에 뭘까요? C는 그냥 옆에 후보자보다 단순히 한 표라도 많으면 돼. 하지만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요, 득표한 만큼 의석을 할당하는 거야. 그럼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건 오히려 C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그럼 채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모듬 맞았어요. 1모듬 맞았어요. 자, 2모듬 틀렸어요. 2모듬 틀렸어요. 1모듬과 2모듬 각각 두 개씩 정답을 맞췄대. 자, 우리 그렇다면 1모듬은 뒤에 거두개 틀렸어. 2모듬은 뒤에 거두개 맞았어.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 나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에는 X가 정답, 나에는 O가 정답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X가 정답인 내용이어야 돼. 여기가 X여야 돼. 자, A에 비해서 B는 당선자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 1번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아니, 지금 당선자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절대다수 대표제 맞아. 뭐 예를 들면 선호 투표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결선 투표제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넘길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옳은 설명이야. 근데 가에 뭐 들어가야 돼? 옳지 않은 거 들어가야 돼. 가에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 X가 정답인 게 들어가야 돼. 그 이게 들어가면 돼?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찾아야 돼. 좋지? 아니, 기억이 왜 정답이 아닌 거야? 라고 했던 친구들. 이제 알겠죠? 가에는 X가 정답인 게 들어가야 돼. A에 비해서 C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다. 아니죠.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죠. 왜?
득표한 만큼 의석을 할당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됐어. X가 정답이야. X가 정답인 것에 X가 들어가? 그럼 니은 옳은 설명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죠? 자, 이제 디귿니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동그라미가 정답인 게 들어가야 돼. C에 비해서 A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과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아니죠. 이건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비례대표제가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왜? 득표한 만큼 의석률을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야. 어? 동그라미가 정답이 되어야 되는데 X라니. 그럼 얘는 안 되겠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모두 소선거구제에 적용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다수 대표제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단순다수 대표제로 중대선거구제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을 선출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뿐만 아니라 당연히 소선거구제와도 적용이 될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한 명을 선출하게 된다면은 단순히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표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면 되는 거잖아. 절대다수 대표제도 마찬가지 거고. 그러니까 옳은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5가 정답인 거에 동그라미가 들어간다? 그럼 리을 정답이 될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 리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풀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3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왜 기억이 답이 아닌 거지라고 많이 고민했을 거야. 바로 요기 때문입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으면은요,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A, B, C, D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 선생님의 멘트가 제일 중요하죠. 갑과 정은 잘 말했대. 근데 을과 병은 각각 다른 걸 말했대. 을은 C에 해당이 되는 거, 병은 B에 해당이 되는 거를 말했대. 자, 그럼 일단 A랑 D가 뭔지를 먼저 찾을 수 있겠다. 그치? 갑과 정은 잘 말했으니까. 법률 재개정권을 가는 기관을 구성을 하는 거는 바로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만 적을게. 자, 우리 D를 통한 당선자 임기는 5년입니다. 자, 우리 위에 나와 있는 단서조항 중에서 5년이 임기인 것은 대통령 선거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B와 C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병이 말한 내용이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구성을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니까 지자체장의 선거가 여기 들어가. 아이고, 여기. 지자체장의 선거가 바로 B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C는 을이 말한 내용이야. 조례의 재개정권을 갖는 기관, 조례 지방의회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바로 지방의회 중에서 단서조항에 따르면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ABCD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요 내용을 토대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지역구 선거에서는 선거구제가 유일하게 보였다. 중대선거구제였죠. 1번 잘못된 설명.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의 구성과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선거유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예외적으로 대법원 단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이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당선자와 달리 D의 당선자는 3회 안에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 당선자는 중임이 불가능했죠. 3번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와 달리. 아니, 우리 3번 살펴보면은 뭐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3회 안에서 연임이 가능했잖아. 그러니까 달리라는 표현도 잘못했고. 자, 다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설명이죠. 선생님, 왜 틀렸어요? 라고 한다면은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우리 비례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야. 그러니까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겠죠. 선거구가 뭔데?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 국회의원이니까 전국을 전체로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로 했을 거야. 그런데 지역구 의원 선거도 있지. 자, 우리 지역구 의원 선거는 어디가 되겠어? 선거구가. 그치.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국을 하나로 선거구로 한다라는 거는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실시하는 건 뭐겠어? 지자체장의 선거와 기초의회 의원 선거겠죠. 지방선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 몇 번? 4번에 바로 2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얘들아,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기본 문제를 통해서도 저게 기본적인 계산하는 방법을 봤지만 사실 뭐 기본 문제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아, 물론 기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6번에 디귿선지, 6번에 디귿선지는 좀잘 기억했어야 됐어. 기본 문제 돌아와 봐. 6번에 디귿선지. 그왜 1인 1공천, 1정당 1공천, 2인 공천. 요거에서 맥시멈 차지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5번부터는요.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 문제, 그리고 실전 문제 4번까지 배웠던 내용들과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최근에 선거 결과 분석에서 했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의회 의원 정수는 300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한대. 근데 현재 의원 정수, 즉

생명은 유지를 하면서 개편안을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아, 가장 대표적인 현행과 개편안 체제야. 자, 그럼 일단 현행 먼저 살펴볼까?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수는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동일하며,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하다. 잘 봐. 일단, 지역구 의원을 위한 선거구 수는 전체 지역구 의석수와 동일하대. 일단 여기까지 체크. 자, 그 다음에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의 5배래. 만약에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A라고 잡았어. 그러면은 지역구 의석수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5배니까 5A가 되는 거겠지. 그럼 결국에 지역구 의석수랑 비례대표 의석수를 다하면은 전체 의원 정수인 뭐가 나오는 거야? 300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6A가 300이라면은 A는 바로 50이 될 거야. 자, 그럼 나왔네. 어떻게? 비례대표는 50석이고, 지역구는 250석이야. 자, 근데 지역구 의석수랑 선거구 수가 동일하대. 물론 우리가 이 숫자를 모르더라도 풀어낼 수 있었지만,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일단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에 개편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제도만 변경한대.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고, 왜? 이전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했대. 그냥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하면은 그거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했던 거였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서 정당에 한 표를 따로 행사한대. 그 다음에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 및 정당 투표 득표율과 연동해서 배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읽어보는 거야. 정당 투표 득표율에 무엇을 곱한대? 의회 전체 의석수인 300을 곱해서 산출된 수가 나온대. 자, 내가 이거를 이렇게 괄호로 칠게. 여기에서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만큼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거래?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는 거래.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다시 봐봐.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 투표 득표율의 의회 전체 의석수 300을 곱한 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면은 그게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는 거래. 자, 그런데 밑에 봐봐. 이로 인해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초과 의석이 발생한다라는 상황은 어느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생각해봐. 내가 지금 정당 투표 득표율의 의회 전체 의석수를 곱한 수를 A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B라고 해볼게. 자,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면은 문제 없어. 빼버리게 된다면은 그냥 비례대표 의석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만약에 정당 투표율의 의회 전체 의석수를 곱해서 산출된 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더 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더 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만약에 숫자 아무거나 넣어보자. 얘가 20이고, 얘가 30이야. 빼면은 뭐 10명은 나가야 돼? 그 뜻이 아니라, 이때는 비례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지만 지역구 당선자 수는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지만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전체 정원의 수보다 초과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왜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요 케이스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 왜? 정당 투표를 따로 진행하잖아. 정당 투표를 따로 진행하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케이스라면은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이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일단 지울게. 자, 그다음에 이안의 경우에는요,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만 변경한대.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의 수만 125개로 변경한다라는 거는 125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는 250명이다. 그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을 선출하는 거니까 중대 선거구제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은 직접 선거에 위배될 수 있다.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꼭 기억날 거야. 왜? 1인 1표제의 문제점 내가 알려줬었어.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거는, 내가 만약에 A라는 후보자를 좋아해. 하지만 A 정당은 싫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표가 A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 배분하는데 한표 쓰이게 되는 거잖아. 즉, 나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게 아니라 왜곡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직접 선거 원칙
원칙에 위배될 수 있었던 거였죠. 왜? 현행의 비례대표 의석 방식은 지역구 의원 선거에게만 한 표를 행사하면 그거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형태니까.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정당에서 정당투표득표율의 의회 전체 의석수를 곱해서 산출된 수, 내가 아까 A라고 한번 가정해봤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당투표득표율과 의석률이 일치하지 않는 정당 있을 수 있죠. 왜?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니은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D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의 경우에 정당별 공천인원의 제한이 없다면, 얘들아, 공천인원 너무 중요하지. 공천인원의 제한이 없다면은요, 특정 정당의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대 2명의 후보자를 당선시킬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얘왜 옳은 설명이 되는 거야? 얘들아, 헷갈릴 때마다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선거구 약식으로 그렸던 거 한번 그려봐봐. 자, 정당별 공천인원 제한이 없어. A 정당에서 A도 나가세요. 그 다음에 A 다시도 나가세요라고 했어. 근데 둘다 당선될 수도 있는 거겠지. 가능하지. 만약에 뭐또 A 정당에서 공천인원 제한이 없어서 3명을 내보냈어. A도 내보내고 A 다시도 내보내고 A 다시 다시도 내보냈어. 자, 그랬더니 누가 당선된 거야? 예를 들면 A도 당선되고 A 다시 다시도 당선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특정 정당의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대 2명의 후보자를 당선시킬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아니, 만약에 1인 공천 체제라면 이건 말이 안 돼. 한 명씩만 각 정당에서 대표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만약에 공천위원 제한이 없다면 특정 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최대 2명의 후보자를 당선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바로 기역, 니은, 디귿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6번 한번 풀고요. 나머지 7번, 8번, 기출 플러스 1번, 2번은 다음 강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갑구은 요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워. 내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이유 알려줄게. 갑구의 의회 의원 정수는 6명이며 지역구 의원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 자, 그 다음에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가 동일한 6개의 선거구에서, 오케이. 선거구 6개인데 전체 6명이야. 그러면 일단 선거구제는 뭐라고 되는 거야? 소선거구제구나라고 하는 거. 뭐 요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 여기다가 적자. 자, 그 다음에 단순다수 대표제래. 최근 의회 의원 선거에 정당별 득표율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 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은 아주 간단한 거 한번 해보자. 왜냐면 분명히 현행하고 개편안 비교하는 패턴일 거야. 그 현행에서 누가 당선되는지를 먼저 살펴봐 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우리 현행에서는 소선거구제야. 선거구별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이 돼.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요편 한번만 볼까? 여기 어디? 아, 선거구별로 유권자가 동일한. 예를 들면은 선거구 1이 100명이면 2도 100명, 3도 100명, 4도 100명, 5도 100명, 6도 100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여기가 퍼센트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득표수라고 보더라도 각각 100명씩이라고 가정하면 되는 거니까 숫자 그대로 봐주셔도 되는 거겠죠.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개편안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가 보자. 선거구별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행에서는 A당은 1석, B당 가져가지 못해요. C당 1석, D당은 4석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개편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은요, 선거구 1, 2, 3, 4, 5, 6을 1, 2, 3, 4, 5, 6으로 통합한대. 1, 2, 3, 4, 5, 6으로 통합한대. 자, 그 다음에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의원을 선출한대. 지지하는 정당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한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은요, 합치는 거야. 야, 이거 옛날에 수능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요, 여기는 100명, 여기는 200명, 여기는 100명, 여기는 200명, 여기는 300명, 이렇게 나온 적 있었어. 그럼 이 숫자를 다시 다 계산해야 돼. 근데 지금은 다행히 모든 유권자 수가 다 선거구별로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냥 100명씩으로 깔아버린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버리면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각각 더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단순 다수 계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1, 2 선거구에서 A는 40, B는 35, C당 35, D당 90, 이렇게 얻게 되는 거겠죠. 맞죠? 자, 그 다음 3, 4 선거구에서는 각각 35, 10, 그 다음 40, 115. 요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겠죠? 35, 10, 45, 115. 자, 5, 6 선거구에서는 60, 35, 50, 55,
이렇게 득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각 선거구별로 유권자가 그냥 100명이라는 가정하에 한 거야. 그래서 200명이라고 가정해도 되나요? 해도 되지만 굳이? 해도 되면 굳이 왜? 그 이거 다 바꿔야 되는데 20, 60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굳이?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우선 바꿔놓은 겁니다. 자, 우리 그다음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요거 지울게. 요 내용 때문입니다. 유권자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선거구별로 2인이 당선한 경우는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1인을 공천한대요. 아, 이게 그냥 1인 공천만 만약에 남아있다면은 정말 쉬워. 왜? 한 명씩만 공천한다라는 거는 각각의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몇 명만 나오게 되는 거야? 4명만 딱 나오게 되는 거야. A 정당에서 한 명, B 정당 한 명, C 정당 한 명, D 정당 한 명. 그 다음에 득표순으로 2명의 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득표순으로 2명의 의회 의원만, 아이고, 오, 큰일 났다. 의회 의원만 이렇게 선출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1인 공천 체제라면 여기서 끝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2인 공천 체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공천할 때 선거구별로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는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푸는 팁 하나 줄게. 얘들 여기 봐봐. 일단 여러분들이 1등, 2등, 1등, 2등, 1등, 2등에 체크해. 그 다음에 1등의 표를 두 개로 갈라봐. 자, 1등의 표를 두 개로 갈라봤을 때 45, 45가 돼. 만약에 D 정당에서 D랑 D다시가 나왔어. 45, 45 가져갔어. 그럼 D 정당이 두 개의 의석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D 정당에서 1등, 2등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됐어? 아니, 45, 45 가져간다면 나머지 다 이기잖아. 그럼 D 정당에서 두명 내보낸다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 이 뜻이야. 자, 일단 뭐 해보라고?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의 표를 반으로 갈라봐. 그래서 반으로 갈라본다면 예를 들면 뭐요 경우는 뭐 나오겠어? 뭐 57.5니까 뭐 57, 58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자, 57, 58이라면 나머지 이길 수 있지. 여기도 두개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다음 여기도 한번 반으로 나눠봐봐. 여기도 반으로 나누게 된다면 여기도 뭐 27, 28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근데 27, 28 얻는다면 나머지한테 쳐.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인 공천밖에 안될 거야. 2인 내보내봤자 어차피 표를 나눠 가지게 되면은 더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도 나눠봐봐. 30, 30 나누게 되면 어차피 지게 되는 거잖아. 30, 30. 제일 큰 거를 한번 나누게 본다면. 됐어요, 여기까지. 가장 큰 표를 획득한 정당의 표를 나누게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30, 30 해보게 된다면 어차피 지는 거야. 자, 우리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겁니다. A 정당은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빨간색으로 했던 거, 1인 공천인 케이스에서는 몇 석을 얻게 되는 거야? A당의 경우에는 두 석을 얻을 수 있어. B정당의 경우에는 한 석도 못 얻어. 내가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거는요, 1인 공천했을 때 당시야. 1인 공천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눠 가졌을 때. C정당은 한석 가져가. D정당은 세석 가져가.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만약에 맥시멈으로 한번 따져보자. 이번에는 2인 공천했을 때 맥시멈으로 D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건몇 개가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D 정당은 모두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만약에 D 정당이 두개 가져간다면 1, 2 선거구에서 A 정당은 가져가? 못 가져가. 5, 6 선거구에서만 가져가니까 최소 한 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물론 B 정당은 여전히 한 석도 못 가져가. 자, C 정당은 D 정당이 맥시멈으로 3, 4 선거구에서 두 개를 가져간다면 여기서 못 가져가. 그건 최소 0석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진짜 진짜 마지막 결론이야. 그러니까 개편안에서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한 석에서 두 석, 0석, 0석에서 한 석, 최소 세 석에서 다섯 석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제 요거 가지고 보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에서 A당과 C당은 모두 과소대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우리 과소대표됐다라는 거는 의석률과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득표율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어차피 선거구별로 모두 다 유권자 수에 동일하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각각 그냥 단순 평균 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득표율을 따져보시면요. 각각 A당은 22. 얼마 얼마 퍼센트, C당의 경우에는 득표율이 약 20.8%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의석률은 모두 다한 석씩 가져갔기 때문에 약16%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모두 다 득표율이 높기
없기 때문에 둘 다 과소대표되었다.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당은 현행도 영석, 개편안도 영석, 둘 다 영석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일단 기억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에서 시당이 한 석을 얻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3

선거구에서 C당이 한 석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D당의 경우에는 여기서 한 석을 얻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D당은 C당이 여기서 한 석이야. 그러면은 D당이 여기서 한 석을 가져가게 됐다는 거야. 지금 최대 몇 석을 얻을 수 있는 거냐면은 1, 2 선거구에서 두 석을 얻게 되고 D당이. 그리고 5, 6 선거구에서 한 석을 얻게 된 케이스겠죠. 만약에 C당이 한 석을 얻게 된 케이스라면. 이걸 합치게 된다면은 맥시멈 네 석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얘들아, 다시 한번 천천히. 개편안에서 C당은 0에서 한 석이야. 근데 개편안에서 C당이 한 석을 얻었다라는 거는 3서 선거구에서 한 석을 얻었다라는 거야. 그럼 D당이 여기서는 한 석만 얻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근데 최대의 맥시멈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이제 1, 2 선거구로 올라가 봐. 맥시멈으로 D당이 가져갈 수 있는 건두 석이었어. 5, 6 선거구에서는 어차피 D당은 한 석이었어. 그럼 맥시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D당 4석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는 맥시멈을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아, 여기 지워졌다. 자, 그러면은 A당과 C당이 동일하다? 아니다. A당의 경우에는 맥시멈이 2석이었고, C당의 경우에는 맥시멈이 1석이었죠?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라고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이유는 뭐다? 2인 공천의 경우 케이스를 다시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2인 공천 케이스를 푸는 방법 여러분들 다시 알려드리면은 각각 일단은 1등, 2등 본다. 그리고 1등의 표를 두 개로 갈라본다. 그 다음에 가능한 지역을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2인 공천 체제 문제도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6번 문제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강 바로 넘어가서 나머지 문제들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산화는 반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고 시작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산화는 반응 무엇이었더라? 아, 산소의 이동으로 정의 내리자. 아, 근데 이걸로는 설명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전자 이동으로도 정의를 내렸고요. 금속과 금속이온 반응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오늘은요. 금속과 금속이온 반응에서 더 나아가서 이 수용액 속에 이온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존에 있었던 양이온의 전하와 들어오는 양이온 전하에 대한 차이 때문인데요. 어떨 땐 증가하고 어떨 땐 감소하고 어떨 땐 일정한가 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또한 산화수 규칙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요. 이 산화수 규칙을 배웠으면 활용해야겠죠? 그게 바로 다음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유니크 프리뷰, 강조할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속과 금속이온의 반응, 이 안에서 수용액 속에 이온수 변화가 있더라.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 증가하니 감소하니에 대해서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면 반응 전과 후에 수용액 들어있는 총 전하량은 일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A, 양이온이 있었어요. B가 들어왔어요. 고체가 들어와서 산화되어서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고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하량 일정해요. 하지만 추가로 내가 넣어주는 게 이게 만약에 C 양이온이에요. 그럼 양이온이 들어왔으면 이제 이것까지 고려해서 총 전하량은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총 전하량 일정하다라고 했으면 기존에 있던 이 양이온에다가 계속 우리가 금속을 넣어주는 건지 새로운 양이온 넣어주는 건지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더 나아가

그래서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에서 양적 관계 A가 있었고요. 여기다가 B를 넣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A는 양이온이 지금 A로 환원되었고요. B라는 거는 바로 산화되었습니다. 그때 이 A와 B에 대한 반응 계수를 맞추고 양적 관계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요.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산화다라는 거, 전자를 잃고 어둠으로 설명하자라고 해서요. 전자를 잃었고, 환원이다라고 하는 건 얻었고. 자, 그럼 이 식에서 봤더니, 아연은 전자를 지금 두개 잃었고, 구리는 전자를 두개 지금 얻었다. 그럼 전자를 잃고 얻음은 같아야 된다. 그 양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응 계수를 맞춰줘야 된다. 1대1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 그럼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제가 꼭꼭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 이 그래프 그리면서 어떤 양이온이 들어가면 이온수가 증가하고 어떤 양이온이 들어가면 이온수가 감소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두 가지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실험 과정은요, 이 안에 비양이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는 제가 A 고체를 넣어줄 거고요. 두 번째 실험에도 동일하게 비양이온이 있는데 이번에는요 A 대신에 C를 넣어줄 겁니다. 자, 근데 모두 다 A가 들어가서 바로 산화되고 C도 들어가 산화되기 때문에 들어간 이 금속들이 반응성이 더 크다라는 조건으로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제가 식을 써놨는데요, A 고체가 들어갔어요. 그럼 산화되었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잃었습니다. 자, 그럼 비양이온은요, 다시 이내 환원되어서 석출되었죠? 그래서 비 고체가 되었다. 그런데 봤더니 A라는 거 전자를 하나 잃을 때, B라는 거 전자를 두개 얻었네요? 이상하다. 잃고 얻음은 같아야 된다. 그렇다라는 건이 산화가 두번 돼야겠다. 그래서 반응 계수가 2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2대1에 대한 반응이네요. 그럼 다시 수용액 속에 비양이온이 하나가 나갔을 때 A라는 거몇개 들어온 상황? 두 개가 들어오는 상황. 그럼 이 수용액 속에 이온수는 증가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겁니다. 증가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요, 비양이온의 C 고체를 넣어줬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C라는 거는 산화되었는데 3가 양이온이다. 그럼 3가 양이온, 비양이온은 환원되어서 B로 석출되었더라. 자, 그럼 이번에는요, B라는 애가 전자를 몇개 얻었냐면, 두 개를 얻었고, C라는 애는 전자를 세 개를 잃었더라. 근데, 잃고 얻음이 같지가 않다. 그럼 2와 3에 대한 최소 공배수 6이죠? 그러면 다시, 산화라는 거, 두 배만큼, 환원이라는 거, 세 배만큼. 그럼 전자를 6개 잃고, 6개 얻고, 그렇기 때문에 반응 계수가 여기 2, 여기 2, 여기 B 앞에는 3, 3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모래씨가요, 산화될 때, 전자가 6개를 지금 이 오고 가고 하는 거구나. 그때 산모래 비양이온이 바로 환원되어서 산모래 비가 석출된다. 그럼 다시 수용액 속 입장에서는요, 산모래 비가 나갔어요. 산모래 비가 나갔어요. 자, 근데 몇 모래씨가 들어온 거예요? 이모래씨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건 증가요, 감소예요? 감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건, 이 기존에 있었던 양이온에 비해서 작은 전하인 양이온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 자, 우리 금속으로 들어와서 산화가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얘네가 작은 애가 들어왔어. 그러면 들어온 애에 대한 전하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 이온수는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기 안은 증가. 자, 반면에 지금 C라는 금속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었던 양이온에 비해서 얘가 산화되면 3가 양이온, 전하가 더 크기 때문에 나가는 애들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은 감소. 그래서 우리는 총 전하량 일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를 고려했을 때 작은 전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온수가 증가하는 거고요. 여기 총 전하량 일정해야 돼. 그럼 이큰 전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온수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여기 가로축은요, 내가 넣어준 금속의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A를 넣어주기도 했고, C를 넣어주기도 했고, 얘를 지금 몰이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이 세로축은요, 바로 이 수용액 속에 양이온의 양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몰 단위로 봐주시면 돼요. 서로에 대한 양을 한번 맞춰볼까요? B에 대한 수용 양이요. 여기 3이니까 여기도 3으로 기준으로 하면 A라는 건 6몰만큼 생성되겠다.

처음에 B라는 애가 산물만큼 있었어요. 근데 A라는 금속이 들어오면 얘가 B가 계속 반응하면서 계속 사라지고 A 양이온이 증가합니다. 계속 증가해요. 그러다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으면 이제 일정해지겠죠. 자, 그럼 이때가 바로 A를 넣어준 양.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육물 넣어줬을 때이 비양이온이 C랑 반응하는 건 겨우 C는 이물 넣어주면 끝나요. 자, 그럼 아마도 적겠죠? 자, 그리고 얘네는 지금 산물이 있었는데 이물로 되었네? 감소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반응할 거 없네. 그럼 일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아, 여기서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작은 애가 들어왔구나. 만약에 감소합니다 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큰 전하가 들어왔구나 라는 걸 판단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때 전체 양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전하를 유추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전하를 가지고 전체 양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이제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볼 문제는요. 바로 4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바로 힌트에 전체 양이온의 양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전하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번 발문 갑니다. 금속 A에서 C를 이용한 실험인데요. A에서 C 이온은 각각 A는 2 플러스다. 자, B다라고 하는 건 만약 얘네가 산화를 하면은 B 플러스가 될 거고 C가 만약에 산화를 한다면 3 플러스가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실험 과정은 N몰의 A 양이온을 각각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B, 하나는 C를 N몰씩 넣어줬습니다. 자, 모두 다 N몰씩 넣어줬어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충분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서 반응이 멈출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우리가 이제 결정 지어줘야 돼요. 자, 그럼 봤더니 원과 투중 하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찾아내야 돼. 누굴까? 누가 지금 반응성이 작은 건가? 자, 나 과정 후에 원의 전체 금속 이온의 양은 2의 전체 금속 이온의 양이 2.5N이다. 그럼 원래 처음에 N과 N 반응할 전에는 2N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네가 2.5N으로요. 얼만큼 지금 증가한 거예요? 0.5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기존에 2 플러스 2 플러스의 양이온이 있었는데 누가 산화했을 때는 1과 양이온이야. 그럼 작은 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온수가 증가할 거고 여기에서 C가 만약에 산화됐으면 전하가 더 크기 때문에 이온수는 감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원이 반응하였고 2가 안 했구나. 만약 이게 지금 안된 친구들은 방금 제가 유니크 레시피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얘네가 증가한 것을 통해서 이 안에 양이온이 있는 이 전하보다 더 작은 애가 들어온 거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반응 개수가 몇대 몇인가 한번 맞춰볼까요? A 양이온이 하나 반응할 때 B라는 애는 몇 개가 들어와줘야 돼요? 총 전하는 일정해야 돼. 얘가 한 개일 때1 곱하기 2는 여기에서 1 곱하기 몇이어야 된다? 2여야 된다. 그럼 얘가 1몰만큼 반응할 때에는 2몰 생성돼. 근데 얘가 N몰만큼 들어온대요. 그럼 A 양이 얼만큼 필요해? 2분의 1 N몰만큼. 그럼 얘가 N몰이 있었는데 2분의 1만큼 반응했네요. 그래서 얘가 남아있는 게 2분의 1 N몰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N 더하기 2분의 1 N, 그리고 여기서 N, 요거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얘네가 2.5N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얘가 지금 N몰만큼 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것도 써드릴게요. 기억 갑니다. 원에서 B는 산화되었다. 전자 잃었어요, 얻었어요. 얘는 지금 양이온이 되었기 때문에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 게 맞습니다. 니은 갑니다. 나 과정 후에 수용액에 들어있는 금속인의 가짓수는 원에서는 A 양이온, B 양이온 두 가지고요. 여기 2에서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A 양이온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짓수는 원이 더큰게 맞아요. D급 갑니다. 나 과정 후에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 양이온의 몰비는요, 원에서는 반응해서 2분의 1만큼, 2에서는 반응하지 않아서 1만큼, 그럼 1대 2다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력 디귿이니까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응을 통해서, 아, 우리 누가 지금 전하 큰애 들었어, 작은 애 들었어, 라는 것을 얘네들의 전체 양이 증가한 것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요, 양적 관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각각이 몇 몰씩 반응을 했으며, 결국에는 몇 그램 더 필요하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하고 들어가 볼까요? 자, A 양이온이

얼마만큼 생성될 거야? 라는 거고, A 양이온은 얼마만큼 남아있는다? 1몰만큼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 A 양이온 1몰을 모두 반응시키고 싶어요. 그럼 B 몇 그램 넣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얘를 지금 1몰 반응시키고 싶어? 다시 말해서 B를요, 2몰 넣어주면 얘가 다시 B 양이온으로 산화되기 때문에 전자, 여기에서 제가 1가 양이온이라 했죠? 여기 1가 양이온. 전자 하나를 버리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지금 2몰이니까 2몰만큼 전자 버렸네? 그럼 여기서 얘네가 2몰의 전자를 받고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B다라고 하는 것은 몇 몰이 필요하다? 2몰. 그럼 몇 그램이다? 바로 W그램을 추가로 넣어줘야지 반응이 완결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도중에 여기 1가 양이온인데 2가라고 썼으니까 요거 한번더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요, 얘네가 몇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반응 개수도 찾아보고, 그리고 그 몰에 해당하는 게몇 그램인가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제에서는요, 처음에 양이온이 있고요, Y랑 Z를 순차적으로 넣어준 상황입니다. 발문 볼게요. 그러면 금속 X에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 금속 Y와 Z를 차례대로 넣어줬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양이온을 표현하자면 X라는 거 A 플러스, Y라는 거 B 플러스, Z라는 거 C 플러스인데 A에서 C는 모두 다3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X 양이온만 있었거든요. 총몇 개예요? 6개. 근데 나중에 나갔더니 몇개 됐어요? 4개. 몇개 사라진 거야? 2개가. 그때 Y라는 게 들어왔는데 몇개 이온이 됐냐면 얘네는 지금 4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2개 사라질 때 Y는 양이온이 4개가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하량은 어때야 돼? 항상 일정해야 돼. 그럼 여기에서 A 곱하기 2는 B 곱하기 4니까 여기가 1대 2야. 그럼 여기 전압이 몇 대면? 2대 1이겠네. 그리고 우리 3 이하의 자연수 여기 2, 여기가 1 이렇게 찾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반응 계속 시켜봤더니 Z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X 양이 모두 다 사라졌다. 4 사라졌고. 자, 그럼 이때 얘네들의 전하량은 바로 4 곱하기 2에서 8 플러스. 자, 그때 Y라는 건 지금 하나가 사라진 상태네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 하나 사라졌네? 그럼 여기 1 곱하기 1이니까 1 플러스에 대한 전하량. 그럼 얘가 지금 9 플러스. 얘가 왜 지금 9 플러스만큼 일정해야 돼? 누가 들어옴으로써? Z가 들어옴으로써. 그럼 Z가 얼만큼 양이온 생겼어요? 3개만큼. 얘네가 3개만큼 생겼는데 전하가 몇이기 때문에 얘네가 곱해주면 9 플러스 돼야 돼요? 3 플러스. 그래서 C라는 건 3이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또알수 있는 거. W2g에는요, Z가 몇몰 들어왔다? 3몰 들어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럼 바로 기억할까요? A라는 거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다는 Y 양이온이 환원되었다. 줄어들었죠? 양이온이 줄어들었어. 여기선 생겼는데 여기선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전자받고 나갔죠? 바로 환원한 게 맞습니다. 디귿. 이제 다에 Z4분의 1 W2g을 더 넣어서 반을 완결시키면 수용액에 들어있는 금속 이온은 한 가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Y 양이온 다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즉, 얼만큼 남아있어? 하나 반응했으니까 3개, 3몰 남아있어 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식을 쓰자면 Y라는 건 1가 양이온. 자, 얘네가 지금 전자를 받아서 나갔을 때 Z라는 건 내어줄 거예요. 근데 얘는 3가 양이온. 그럼 반응 계수가 3대 1. 다시 말해서 얘네가 3개 남아 있었는데, 3개의 양이온, 3몰의 양이온이 환원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Z라는 건 1몰만큼 산화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1몰이다 라고 하는 건 3몰일 때 W2니까 우리가 1몰이다 3분의 1을 해줘야겠죠? 그럼 3분의 1 해주니까 3분의 1, W2g만큼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4분의 W2g은 얘보다 작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됩니다. 3분의 W2는 넣어줘야 돼요. 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에서 여러분들이 총 전하량은 일정하다라는 걸 사용해 줘야 되는 문제였고요. 바로 양자 관계에서 얼만큼의 질량을 더 넣어줘야 되니까지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우리한테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양이온수 비를요, 맞춰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A에서 C에 산화하는 반응 실험인데요. M은 3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금 여기 A 양이온과 B 양이온을 4N 몰씩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가열 수용액에다가 C2N을 먼저 넣어준 결과예요, 이건. CN몰. 그 다음에 다에다가는 CN몰을 넣어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나에서는 더 이상 B가 없어졌어. B가 남지 않았다. 그럼 A가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나에서 다로 갈때이 비율이 달라졌다라는 걸 보아하니, 아, 지금 A 양이온과 C 금속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해요. 하는데, 지금 반응이 여기서 안 됐다라는 건 C가 모두 다 2N이 양이온을 되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A 양이온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해석해야 되는 건 똑같이 여기도 N몰 들어갔을 때 지금 A가 남아있네. A 양이온 남아있어? 그럼 얘가 모두 다 반응했고 남아있는 상황인 거겠네. 얘가 남아있는 상황. 그럼 여기 N몰에 대한 C 양이온, 거기다 우리 이미 반응해서 있었던 2N까지 C 양이온은 3N몰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정해보자. 얘네들 칸수를 보니까 1대2예요. 그럼 1대2가 이렇게 1대2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2대1일 수도 있어. 그럼 얘가 2대1이다라고 하는 건 얘가 2N인 건 확실하잖아. 그럼 2N일 때두 배인 바로 얘 A라는 애가 4N일 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첫 번째 경우는 A라는 애가 반응에 참여했어. 그래서 얼만큼 남아있어? N만큼. 그럼 3N만큼 반응했기 때문에 3N에다가 이 전하 3. 그럼 얘가 9 플러스. 그럼 얘 무조건 다 사라졌죠? 그럼 4 곱하기 1이네요. 그럼 얘네는 4 플러스. 이게 바로 13 플러스가 얘가 돼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연수가 될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 당연히 우리는 이 경우는 안 되겠구나. 무조건 A 양이온 남아있고, B라는 애만 모두 반응해서 4 플러스가 일장해야 돼. 그럼 우리 C라는 애가 들어왔는데, 2N몰만큼 들어왔고, 이때 전하가 M이래. M은 몇이야? 2다. 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2 플러스. 그럼 이제 여기서 얼만큼 반응했는가를 C로 기준 잡아주면 되겠죠? C 기준을 봤을 때 A가 3 플러스인데 반응해서 C2 플러스가 돼요. 우리 이거 반응 계수 맞춰줘 볼까요? 그럼 우리가 최소 공배수에 의해서 얘가 2대 3이다. 근데 얘가 지금 N몰만큼 들어갔죠? 얘가 그러면 N몰만큼 반응할 때 얘는 3분의 2N몰만큼 반응하겠네. 그러면 4N이 있었는데 3분의 2N만큼 반응하니까 얼만큼 남게 돼요? 여기서 10N만큼, 3분의 10N만큼. 그래서 이 비율이 몇대 몇이다? 10대 9구나. 그래서 살짝쿵 큰게 누구다? A 양이온이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기억할까요? 기억에서 M은 3이다라고 되었는데 2라고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그럼 다에서 여기 A 양이온은 환원되었나요? 그렇죠. 양이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전자를 받아서 나갔다, 석출되었다, 환원하였다. 자, 디귿 갑니다. 기억은 A 양이온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에서 이 전하가 몇일 건가? 바로 총 전하량 일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활용해 주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요.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산화수 변화를 통해서 산화 환원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거는요.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을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요. 이온 결합 물질은 실질적으로 전자를 잃고 얻었어요. 진짜로 얘는 잃었고 진짜 얻었어요.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은 진짜 잃거나 얻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수다. 산화수 변화로 산화환원 반응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산화수가 무엇이냐면 원자가 산화되거나 환원된 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얘네가 지금 전자를 잃었고 얻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얘네가 잃었어 플러스 1, 얻었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화된 정도는 플러스 1, 환원된 정도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왜 잃었으니까 플러스 1,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양이온은요, 원자가 전자를 잃었어요. 실제로 얘네는 산화가 되었고요. 음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환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어 있는 이온결합에서는 각 이온의 전하가 곧그 이온의 산화수가 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염화 나트륨. 그럼 나트륨 몇가 양이온? 1가 양이온. 우리 그럼 염화이온 1가 음이온. 자,
자, 그럼 얘네가 진짜 잃었죠? 진짜 산화 됐어. 산화수 플러스 1, 진짜는 전자 얻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환원 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해볼까? 자, 마그네슘 이온이다. 2 플러스, 산화이온 2 마이너스. 진짜 마그네슘이 산화가 두번된 거예요. 산화수가 그래서 플러스 2, 산소는 진짜 환원이 두번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하에 대한 표기와 이 산화수에 대한 표기는요, 부호를 위치를 숫자 다음 부호다? 그럼 전하. 그럼 여기 부호 다음에 숫자다? 그럼 산화수.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온 결합은 너무 쉬웠다. 진짜 잃고, 진짜 얻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유 결합 물질에서 산화수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봤더니 무엇이 까다롭냐면, 실제 잃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필요해.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전기음성도가 퀸,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져간다고 가정할 거예요. 실제는 아니야. 그냥 가정할게요. 그랬더니 각 구성 원자의 전하가 그 원자의 산화수가 되더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어요. 누가 그럼 전기음성도 큰가요? 산소가 더 크죠. 그래서 산소가 더 커, 산소가 전자성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기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지금 하나 가져갔다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또 다른 수소로부터 또 가져가요. 마이너스 1, 그 수소는 플러스 1. 그래서 산화수를 표기하세요 라고 하면 다 더해준 산소는 마이너스 2, 수소 각각은 플러스 1. 그래서 여기서 산소라는 거 마이너스 2, 수소라는 거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가정해주면 돼요. 누가 큰 애가? 전기음성도 큰 애가 가져간다고. 다시 가봅니다. 자, 전기음성도가 이번엔 암모니아이기 때문에 질소랑 수소 비교해볼까요? 질소가 더 커요. 그럼 질소가 수소 하나 가져갔다 마이너스 1, 한번더 가져갔다 마이너스 1, 또 가져갔다 마이너스 1. 그럼 각각의 수소는 뺏겼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질소는 그 마이너스 1다 더해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산화수가 질소는 마이너스 3, 수소는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산화수 규칙입니다. 화합물 내에서 일정한 산화수를 갖는 원자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알고 나면 나머지를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원소를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쉽게 말하면 호던수 물질은 무조건 0이야. 왜냐? 치우침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리 하나 있는 호던수 물질, 그럼 산화수 0. 자, 수소, 치우침 없죠? 0. 자, 산소, 치우침 없죠? 0.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산화수 모두 0이다. 호던수 물질은 0이요. 라고 가지시면 돼요. 두 번째. 자, 1원자 이온이다. 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양이온이면 이미 뺏겼고, 음이온이면 이미 얻어갔어. 그럼 산화 환원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와 같아요. 자, 구리 2가 양이온이야? 진짜 얘네는 전자 2개 잃었어. 산화 두번된 거야. 그래서 플러스 2. 자, 염화이온 마이너스 1. 그럼 진짜인 전자 하나 얻었거든요? 환원 한번 됐네.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화합물에서 구성원자의 산화수는 총합이 항상 0. 만약에 화합물이 전기적 중성이니까 0인데, 우리가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다원자 이온이다? 그럼 걔네들이 이미 전하를 띠고 있는 거겠죠? 그 전하가 바로 뭐다? 그 산화수의 총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각각 살펴볼게요. 자, 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에서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다라는 거 확실히 알아요. 그럼 얘네가 두 개인데 플러스 2, 다더하면 0이네, 마이너스 2.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합물에서 이 산화수의 총합은 0이다라는 걸 활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었고, 그게 두개 있었고,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다더하면 0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다원자 이온입니다. 내가 만약에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아.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마이너스 8. 다 더했을 때 얘네가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돼. 그럼 황이라는 건 플러스 6이겠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란 뜻이에요. 다시 역으로 가볼까요? 황에 대한 산화수가 플러스 6이에요. 자, 하나 있어요. 산소에 대한 산화수가 마이너스 2야. 4개 있어요. 다 그럼 더하면 얘네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전하에, 바로 이 전하. 이 전하가 바로 이 산화수의 총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기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가 주시면 되고요. 확실하게 산화수가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뒤에 규칙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염화나트륨에서 나트륨의 산화수는요, 이온결합 물질이다.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네. 그러면 플러스 1. 여기 염소에 대한 건 마이너스 1. 고온결합 물질에서 산화수를 결정할 때는 정균 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상

모두 가져간다고 우린 가정합니다. 자, 3번. 화합물을 이루는 구성원자의 상하수의 총합은 0이다. 4번. 1원자 이온. 이미 이온이에요.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산화수 규칙 더 살펴볼까요? 자, 5번입니다. 화합물에서 1족 금속 원자의 산화수. 1족은 전자를 잃고자 하는 경향이 커요. 하나. 그래서 플러스 1. 자, 2족은 전자를 두개 잃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플러스 2예요. 그래서 1족 금속 원소 나왔다. 산화수 빠르게 플러스 1. 자, 2족에 대한 원소 나왔다. 우리 빠르게 산화수가 플러스 2구나라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을 확실하게 이제 알겠어요. 자, 1족과 2족에 대한 거 확실히 알았고. 또 확실한 애가 누가 있냐면 전기용 성도가 가장 큰 애는 무조건 뺏어갈 거예요. 그래서 플로린은 전기용 성도가 가장 큰 원소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합물에서 산화수가 항상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플로린 산화수 마이너스 1 기억하자. 자, 1족, 2족 플로린 기억하자. 세 개까지 기억 꼭 하시고 그다음 갑니다. 우리가 1족은 무조건 얘네가 전자를 잃고 자는 경향이 커라고 했거든요. 그럼 수소와 1족이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수소는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는 전기음 성도가 작은 편인데 금속 원소 사이에서는 다소 큰 편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보통 대개 플러스 1이에요. 왜냐하면 물이나 염화수소 메테인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에요. 얘네가 비금속에 비해서 전기음 성도가 작으니까 다 뺏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뺏겼고 뺏겼고 뺏겼고 뺏기는데 여기 이제 금속이랑 만났다. 금속의 수소 화합물에서는요, 나트륨과 수소 비교하면 수소가 더 커요. 그럼 얘가 뺏어서 마이너스 1, 나트륨 플러스 1. 자, 여기서도요, 수소가 마이너스 1, 마그네슘은 플러스 2. 그래서 금속의 수소 화합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수소도 같이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되게 플러스 1인데, 금속 나왔다, 마이너스 1.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 산소의 산화수는요, 전기염 성도가 플로린 다음이에요. 얘네는 마이너스 2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전기음성도 센 플로린에 만났다? 그럼 당연히 전자상 빼앗기겠죠. 또한 구조상 조금 특이한 과산화물에서도 조금 특이한 경우가 발생해요. 자, 같이 볼게요. 보통 대개 원래 이렇게 물에서도 마이너스 2,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에서도 마이너스인데 여기 산화수가 마이너스야. 그런데 과산화수소다라고 하는 건 수소, 산소, 산소, 수소. 그러면 여기 수소 사이에선 치우침이 없어요. 하지만 양쪽의 수소로부터 얘네 가져온 애, 그래서 각각이 마이너스 1씩 되기 때문에 바로 과산화물,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거에서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1. 만약에 얘네가 플로린 맞나요? 산소 있고 양쪽에 플로린이 있다. 플로린이 전자상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산소가 플러스 2. 자, 또는요. 플로린 만나는 또 모양이 O2F2. 양쪽에 플로린 있는데 여기선 절대 치우침 없고 그럼 양쪽으로 뺏기겠네. 그럼 여기 플러스 1, 여기도 뺏기네. 플러스 1. 그래서 산화수가 각각 플러스 2와 플러스 1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1족, 2족, 플로린, 산소, 그리고 수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얘네들이 정말 특이한 게 뭐였냐면요. 이 산화수가요. 화합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결합하는 얘가 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전자상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화수의 주기성을 볼게요. 원자에 결합된 상대 원자의 전기음 성도에 따라서 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원자라도 화합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예시로 첫 번째 이산화탄소 가볼 건데요. 여기 탄소와 산소를 비교하면 산소 전기음성도 커요. 그럼 한번 가져갔다. 근데 여기 이중결합이에요. 그러면 결합 선수당 해줘야 돼. 그럼 얘네가 한번더 가져갔다. 여기 마이너스 2. 탄소는 지금 플러스 2. 근데 오른쪽에도 지금 산소 있죠? 그럼 여기도 한 번, 두번 가져왔다. 산소 마이너스 2. 그럼 탄소가 플러스 2. 그럼 탄소 플러스 2가 두 번이네.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이번에 수소랑 탄소를 비교했더니 탄소의 전기음성 더 커요. 그럼 얘네가 한번 가져갔다. 마이너스 1. 한번더 가져왔다. 마이너스 1. 한번더 가져왔다. 마이너스 1. 한번더 가져왔다. 마이너스 1. 그러면 탄소에 대한 산화수 몇이다? 마이너스 4다. 동일한 지금 탄소인데요. 어때요?
화합물에 따라서 달라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과 같이 얘네들이 산화수가 정말 많아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상단에 이 다섯 가지를 써놨는데 1족과 2족은 하나만 갖고 있어요. 보이나요? 자, 그리고 이 플로린은 계속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수소는 보통 되게 플러스 1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1, 왜? 오, 만약에 얘네가 금속 만나면 전기금속도 더 커지거든. 그리고 나서 산소는 보통 되게 마이너스 2지만 만약에 플로린 만났어요? 플러스 1과 플러스 2. 만약에 과산화물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탄소랑 질소 같은 나머지 애들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확실한 애들을 가지고 이제 유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최대로 잃을 수 있는 전자수는 원자과 전자수죠. 그래서 지금 질소라는 게 사실은 15족이야. 원자과 전자 5네. 그래서 최대 산화수가 플러스 5다라는 힌트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여기까지 이해한 것을 통해서요. 한번 개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산화황에서 황의 산화수는요. 우리가 확실히 하는 건 산소 마이너스 2. 예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두개 있다. 마이너스 4. 다 더하면 화합물은 0이 돼야 된다. 그럼 황은 플러스 4가 된다. 암모니아에서요, 질소의 산화수는요, 여기서 확실한 건 수소는 플러스 1, 3개 있다 플러스 3,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질소는 마이너스 3. 자, 이번에 여기에서 수소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3개 있다 마이너스 6, 다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네가 지금 마이너스 5니까 질소가 플러스 5가 돼줘야 돼요. 그럼 화합물에서 플로린의 산화수 항상 마이너스 1이고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탄소 산화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로 달랐습니다. 산소가 마이너스 2, 두개 있다. 그럼 얘는 0 되기 위해서 탄소는 플러스 4. 자, 수소는 플러스 1인데 4개 있다. 플러스 4네.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얘 마이너스 4.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는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라고 가져야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그럼 우리 산화수의 변화로 이제 사다한원 반응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앞에서 우리가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자를 잃었다라고 할때 우리가 아까 부호로 표기할 때, 자, 우리 전자 잃었어요. 마이너스 1. 얻었어요.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잃었어요라고 하는 게 플러스 1이고 얻었어요가 마이너스 1이었죠. 반대를 썼네요. 잃었어요. 플러스 1. 얻었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잃었다. 누구한테? 자, 제가 좀 이해하기 잘 되도록 탄소와 산소를 써볼까요? 자, 우리 지금 잃었어. 얘 얻었어. 잃었어. 산화되었다. 전자 잃었다. 바로 산화되었다. 산화수가 증가한다. 플러스 1 증가한다. 자, 환화는요. 전자를 지금 얻었다. 얻었다라는 건 마이너스 1 되었다. 바로 산화수가 감소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 나타내 볼 건데요. 산소라는 건 예외가 아닌 마이너스 2. 두개 있다 마이너스 4.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망가니즈가 플러스 4입니다. 자, 근데 뒤에 가서 봤더니 이번에 염소가 마이너스 1이죠? 두개 있다 마이너스 2.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얘네가 플러스 2구나. 그러면 산화수가 4에서 2로요. 이만큼 감소했어요. 감소했다라는 건 아, 산화수 감소했다. 환원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은요, 그 전화 곧 산화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얘네들에 대해서 이온결합 물질이다? 그럼 얘네 산화이온이면 2 마이너스. 자, 그럼 얘네도 똑같이 이온결합 물질도 전기적 중성이어야 돼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머지에 대한 전화를 모르더라도 하나에 대해서 음이온을 알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걸 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가볼까요? 자, 염화이온이 봤더니 여기 수소가 플러스 1. 그럼 다 더해서 0이니까 염소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산화. 자, 여기서 염화이온이 염소였네요. 염소가 바로 산화수가 마이너스 1. 자, 여기서는요, 호동수 물질이야. 그럼 산화수가 몇이야? 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로요, 아, 0으로요, 얼만큼 증가했어요? 1 증가. 자, 그런데 주의할 거 있다? 여기 지금 1 원자 분자가 아니라 2 원자 분자예요. 그럼 얘네가 사실은 산화를 두번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1을 해서 1 증가 두번 일어났어. 근데 얘는 지금 1원자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잠깐 이 보류해주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염소가 두개 있기 때문에 더해줬더니 얘네가 4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산화가 얘는 사실 두번 일어난 거야. 그래서 산화 두번 일어났지, 환원 두번 일어났지, 산화와 환원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아, 여기에서 지금 감소한 만큼 여기서 증가해야 돼요. 증가하면 산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화되는 물질에서 증가한 산화수 합과 그리고 환원돼서 여기 감소한 산화수의 합은 같아야 된다. 이게 항상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산화는 반응의 여부 판단은요. 이렇게 망가니즈처럼 4에서 2로
또는 염소처럼 마이너스 1에서 0으로요. 산화수 변화가 있으면 얘네는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

뭐야? 우리가 사나운 반응인가 판단을 하려고 했더니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서는 지금 변화기가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원소가. 그럼 걔네는 사나운 반응이 아니야 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사나운 반응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이제 옳은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산화수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염화수소입니다. 여기 산화수를 구할 때 염소가 공유 전자상을 모두 가진다고 가정해. 다시 말해서 전기음 송도와 수소와 염소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염소가 더 크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1, 다 더해서 얘네가 0이 돼줘야 되니까 염소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구나 라는 것을 가정하에 산화수를 나타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학생 B는요, 그럼 여기 수소도 혹시 플러스 1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야. 왜냐하면 나트륨과 수소 중에서 전기음 송도 수소가 크다. 그럼 전자상 가지고 가겠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1. 그래서 수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금속의 수소 화합물일 때.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예외적이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좀 외우고 있는 거죠. 수소가 보통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일 때도 있네라는 거를 위해서 꼭 요거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학생 C입니다. 환원되는 원자의 산화수는 감소해.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소와 염소에서요. 사실 염소가 전자상 가지고 가라고 표현을 했고 얘 그냥 얻는다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전자를 얻는 건 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원된다라고 할때 원자의 산화수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학생 C까지 맞아서 A, B, C 모두 옳은 학생. 그래서 우리는 5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산화수에 대한 변화로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을 조금 더 이해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소 여러분들한테 너무 생소한 식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식들을 따로 정리해서 여러 번 연습한다면, 아, 보통 되게 산화수가 얘네들 이런 것을 갖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찾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구나. 라는 게잘 보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물에 대한 게 각각 대응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변한 애들을 연습을 통해서 익혀두시면 좋아요. 발문 갑니다. 다음은 세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요. 기억. 나의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모두 같다. 자, 나로 갑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호돈수 물질 빠르게 은이라는 거 산화수 0이다. 나중에 얘가요, 지금 이온결합 물질인데 NO3가 마이너스, 은은 플러스. 그럼 얘가 사실은 플러스 1에 대한 산화수 변화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얘가 지금 변화가 일어났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얘는 지금 증가했어. 그럼 누군가 감소했을 건데, 질소를 보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질소 보러 가볼게요. 질소가 수소라는 건 플러스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이니까 확실히 아는 애 사이를 통해서 다음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3개 있다.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5. 그럼 질소는 몇이 돼야 돼요? 여기는 플러스 5가 돼줘야 됩니다. 그럼 뒤에 갔더니 산소라는 애가 마이너스 2. 지금 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2, 두개 있다 마이너스 4. 그럼 질소라는 거는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4. 그래서 반응물에서 5였던 애가 생성물에서 4로요. 변화가 일단 일어났기 때문에 모두 같다라는 건 틀렸구나라는 건알 수가 있겠네요. 니은 갑니다. 가이사다 중 산화수가 가장 큰 원자를 포함하는 물질이 있는 화학 반응은 다다라고 되었는데 우리 아까 산화수 주기성에서 그래프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원자가 전자만큼 읽는다면 산화수가 최대일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질소라는 건 4도 있지만 최대 5도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가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2. 자, 그럼 얘네가 다 더해서 화합물이 0이 돼야 되니까 이 인이라는 건 플러스 5. 자,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지금 수소가 플러스 1, 그럼 얘네들 마이너스 8, 여기 3이니까만 마이너스 5, 2는 5. 사실은 여기 산화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귿에서 일단 찾게 되겠지만, 아, 지금 큰 애는 5다라는 건 알겠고, 일단 다로 갑니다. 자, 다로 갔더니 이번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2, 3개 있다 마이너스 6. 그래서 얘네가 다더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네가 지금 몇이 돼야 돼? 5가 돼줘야 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아까 원자가 전자수가 크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황이 유력하다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황을 먼저 유력하다라고 해서 찾았던 친구는 조금 빠르게 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산소 마이너스 2, 세개다 마이너스 6, 자, 수소가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5, 다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서 황은 여기서 4입니다. 그럼 이제 뒤로 가서 환가 볼 건데, 산소가 마이너스 2, 4개 있다 마이너스 8, 다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 황은 6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애가 황 6이다. 그래서 반응은 다 있는 게 맞습니다. 뒤에 갈까요? 가에서 다는 모두 산화는 반응이다. 우리 아까 연습했습니다. 산화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산화는 반응이 아니에요. 산화수 변화가 없어요. 얘 산화는 반응이 아니야. 얘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자, 얘네도 지금 변화가 일어났어. 황만 해도 4에서 6으로, 또 여기서 아이오딘은요, 5였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변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보여.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 다는 모두 산화하는 반응이다 라고 할때 가가 틀렸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가능하네요. 2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하는 반응인가를 판단할 때는 산화수 변화만 봐주시면 되고요. 모든 식을 다 우리는 외울 수가 없죠. 그렇게 판단하자.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속과 금속이온 반응인데요. 앞에서 왜 끝내지 않고 왔는가? 바로 이 산화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금속과 금속이온 반응에 대한 실험 나타내는데요. 가에서 구리판에 은이 지금 석출되었대요. 그럼 제가 한번 나타내 볼까요? 원래 질산은 수용액이었어요. 자, 근데 은이 여기 양이온이었는데 바로 석출되었다. 얘가 지금 고체가 되었구나라고 S로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 봤더니 이번에는 나에서 아연판에 구리가 석출되었다. 구리가 이온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석출되었다. 구리가 석출되었다. 고체 이렇게 S라고 써놨습니다. 자, 기억 갑니다. 가에서 은 이온이 환원된다.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하자. 은이라는 거 이온으로 있었는데 구리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이라는 거는 바로 은 이온이 환원되었고 구리라는 건 구리 이온으로 바로 산화되었구나. 자, 그런데 얘네들 전자 잃고 얻음은 같아야 된다. 근데 얘는 1가, 얘는 2가니까 반응 계수가 앞에 2가 붙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이라는 건 바로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석출되는 환원, 은 이온은 환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니은, 나에서 구리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자, 여기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식을 써놨네요. 얘가 원래 플러스 2였는데, 나중에 석출되었다. 호돈수 물질 0이 되었죠? 그렇게 산화수는 증가하여 감소해요? 감소하였다. 2에서 0은 감소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구리 이온은 환원되었기 때문에 감소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뒤에 갑니다. 가와나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 이동한다. 제가 여긴 써놨습니다.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나가야 돼. 누가 지금 잃었어? 구리온이 두개 잃었어요. 그럼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는 구리라는 애가 전자 두개 잃을 때, 아연은 두 개를 얻을 때, 아연은 두 개를 잃어야 돼요. 그래서 아연은 2가 양이온 된다. 모두 다 지금 전자가 지금 두 개씩 이동하는 거를 나타낼 수 있게 쉽게. 여기서 지금 두 개를 얻었어. 여기서는 두 개를 지금 잃었어. 그래서 너무 지금 고맙게 여기 마이너스를 표현할까요? 아, 여기를 마이너스를 표현할까요? 여기는 얻었으니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너무 고맙게 전화가 같다. 그래서 여기가 두개 얻을 때두개 잃었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 계수는 1대 1. 그래서 모두 다 전자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선지는 어떻다? 맞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석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 이 금속 이온, 양이온이 환원되었구나라는 거를 캐치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라는 거 누군가가 지금 전자를 제공했겠지. 바로 판 고체로 있었던 애가 이제 이온 속으로 양이온 되어서 산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산화된 것과 그리고 환원된 거에 대해서 전자 이동량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반응 계수 맞추는 것까지 같이 연습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 여기서 끝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산화수 변화를 통해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 오셔야겠죠? 그래서 유니크 킥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처음에 강조했던 거 바로 수용액 속에 금속 양이온 수가 변하더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금속 이온 수 변화를 다시 한번더이 비커에다가 양이온이 있었는데 들어오는 금속이 이 안에 산화가 될때 이온이 있었던 것보다

전화 큰 애가 들어왔어. 또 전화가 작은 애 들어왔어. 라고 했을 때이 이온수에 대한 양이온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오늘 산화수 규칙 처음 시작했는데요. 제가 아까 우측 상단에 써놓고 했던 1족, 2족, 플로린, 수소, 산수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금속 빼고선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 예외적으로 얘네 갖는 경우를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야 다음 시즌 반응 개수 잘 맞출 수 있어요. 자, 다음 유니크 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소와 산수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여기 보면 산소 분자에 밑줄이 있고요. 물에 지금 또 밑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산소가 자, 동일하게 다 있는데 산화수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을 오, 지금 플러스 1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 OX. 자, 지금 호돈수 물질이 하나 있고, 그리고 물이다라고 하는 건 예외적으로 아니고 보통 산소 갖는 산화수다라는 생각으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산화원 반응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또 시험 성적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을 때요 문구를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라는 것. 오늘도 훨훨 높이 높이 날수 있게끔 발돋움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강이고요. 단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57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일 삐자가 나오네요. 그 귀자에 오를 의자 이므로 그 올바른 것이 아니면 그냥 보통 의라는 말은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니까 그 의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도 좋네요. 그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그 의가 아니라면 종, 끈, 네. 물론 요 종자는 마치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지금은 마침내. 끝내라고 풀었습니다. 이처럼 한자의 뜻, 다시 말해 품사의 변형이 자유자재로 일어난다라는 것도 함자의 또 한문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끝내, 마침내 취하지 않는다. 또는 불자가 부정을 나타내는 불자가 금지를 나타내는 뭐뭐하지 말라로 풀이 가능하니까 그 의가 아니라면 끝내 취하지 말라. 이렇게 풀이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란 이야기. 다시 말해 이득을 보면 그 이득을 낼름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견리사의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문장이 되겠죠. 행불급시면 후시회라라는 문장이네요. 행하는 것이니까 행동이 되겠죠. 행동이 때에 미치지 아니하면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급자는 미칠 급자인데 머리가 크레이지 하고 미쳐버리다, 돌아버리다 이런 미치다가 아니라 영향이 어디 어디에까지 미치다. 내 성적이 1등급에 미쳤어 할 때에 미칠 급자입니다. 다다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행동이

때에 미치지 아니하면 행동이 때를 맞추지 못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후시 뒤늦은 때에 뒤처질 때에 어떻게 하느냐? 회 후회한다 뉘우친다 정도가 되겠죠. 일곱 글자의 문장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행동이 때에 이르지 못하면 뒤늦은 때 뒤처졌을 때 뉘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적절한 때를 잘 보아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행동이 때에 미쳐야 된다. 그렇죠. 축제 때는 축제를 누구보다 열심히 즐겁게 즐기고, 시험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후 약방문을 경계하는 그런 글이네요. 우리 배웠죠? 그리고 만시지탄을 경계하는 그런 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시지탄은 때가 늦음을 탄식한다 정도가 되겠죠? 애인무가증이요. 이렇게 가네요. 앞에도 다섯 글자, 뒤에도 다섯 글자, 인무가 그래놓고 첫 번째, 마지막 글자, 첫 번째, 마지막 글자만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사람을 사랑하면 미워할 수 없어요. 가짜, 능자, 득자, 뭐뭐 할수 있다로 많이 풀이가 된다. 배우고 왔죠.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 만하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미워할 데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할 만한 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서 그 사람 진짜 객관적인 사실보다 앞서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정리하자면 사람을 사랑하면 미워할 수가 없고 사람을 미워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지요. 범자가 또 나왔습니다. 평범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범자가 이렇게 무릇의 뜻으로도 쓰인다. 또는 모든의 뜻으로도 쓰인다. 무릇의 뜻으로 풀어도 좋고, 모든의 뜻으로 풀어도 좋습니다. 모든으로 풀어볼까요? 모든 일은 나아가지 아니하면 즉자가 또 나왔습니다. 한문 안에서 뭐뭐이면 정도로 풀이가 많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나아가지 아니하면 물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나라의 형세가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잘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는 곧 쇠퇴를 의미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잘 다스리려고 해야 되겠죠.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전문지사는 지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머릿속에 이 지자의 뜻이 딱 자리를 잡고 있겠죠? 뒤에는 일이라는 명사로 풀이되는 사자가 왔습니다.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인지 꾸며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어떤 일이냐면 요런 일이에요. 전하여 들은 일은 요렇게 풀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전하여 들은 일은 항상 많대요. 항상 뭐가 많냐 하면 요것이 많다란 얘기죠. 실자는 열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꽉차 있으니까 내용이 있는 것이고 사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 사실을 잃어버리다라는 건 사실과 동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실과 멀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전에 들은 일은 항상 사실과 먼 것이 많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해 들은 이야기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보의 홍

홍수 속에서 중심을 딱 잡아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아닐까 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 어, 대, 인, 에. 지 자는 이를 지 자. 어 자가 또 나왔습니다. 김제, 호, 어우, 호, 어우, 호, 어우, 에. 나올 때마다 반복하고 있죠. 왜냐하면 문장 속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의 쓰임을 모르면 풀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호, 어, 우,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보다의 뜻으로 쓰이죠. 요 근래에는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아, 예전에는 요 글자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의미상 바꿨을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에 출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워낙 많이 등장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쓰임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함에 이르면 이렇게 되겠죠. 즉자 또 나왔네요. 뭐뭐 이면으로 풀이가 되는. 다시 정리하자면, 남을 대함에 이르면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대자도 잠깐 볼게요. 선생님, 요 대자 학수고 대하다 할 때의 대자 아닌가요? 맞죠. 그때는 기다리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또 대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전체 문장에서 요 대자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마주 대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을 대함에 이르면 각각 어떻게 하라? 취하라. 라는 겁니다. 뭘 취하라? 그 장점을 취하라. 장자도 길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길게 산 사람이 어른이고, 한 마을의 우두머리는 어른이 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두머리의 뜻도 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잘 자라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뜻을 한꺼번에 외우자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는 장점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을 대함에 이르면 제 각각 그 장점을 취하라.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장점이나 특기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게 마련이에요. 함부로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고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천지 지도는 도자, 길 도자라는 거다 아시죠? 도, 도자입니다. 명사로 풀이가 되니까 역시 그 앞에 있는 지자는 도는 도인데 어떤 도인지 꾸며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천지의 도는, 천지는 하늘과 땅으로 풀이가 가능하고 이 세상을 일컫는 말이 되겠죠. 이 세상의 도는, 조금 어렵네요. 추상적이고, 이 세상이 굴러가는 어떤 이치, 어떤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천지지도라고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그 위대한 법칙, 자연의 변함없는 그 법칙은 극즉반이요. 요거 하면 요거 하다란 뜻이 되겠죠. 즉자 참 많이 나오네요. 극은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극에 달하다라는 뜻이 있죠. 극에 달하면 반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반자도 뜻이 많죠. 돌아오다, 돌이키다, 반대하다, 도리어 이런 뜻까지 뜻이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극에 달하면 돌아오고 가득 차면 그 가득 찬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손 덜어진다, 빠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득 차면 비게 된다. 이 정도의 불이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름달도 1년 365일 계속 보름달의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죠. 꽉차 있다가 하연으로 점점점 달이 빠지잖아요. 그게 천지의 도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이러하다면 돌아올 일밖에 안 남았고 빠질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스스로 돌아보고 자중하고 절제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 문장과 통할 수 있는 성어는 영고성쇠가 있네요. 번영하고 곧자는 말을 꽂자죠. 용성하고

고 쇠자는 쇠퇴할 쇠자입니다. 그러니까 융성함과 쇠퇴함이 반복이 될때 연고성쇠라는 말을 쓰는데 요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성어가 바로 연고성쇠가 되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오제 지하하여 이렇게 가는데 오자가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에서 나라는 뜻으로 쓰이는 한자가 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네 가지는 조금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자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밑줄 친 기역과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골라라라는 유형의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너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자 알고 있니? 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아예 이 시간에 1인칭 대명사 나 라는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 한자 4개를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모두가 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 여, 여.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아, 오, 여, 여. 나를 나타내는 한자니까 나를 가리키면서 아, 오, 여, 여. 아, 오, 여, 여. 아, 오, 여, 여.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아, 오, 여, 여. 1인칭. 대명사입니다. 나의 뜻으로 쓰입니다. 제자는 제주제자가 되겠죠. 그리고 지자가 슬기지자이니까 나의 재주와 슬기가 나의 재주와 지혜가 하하여 하 아래 하자인데 아래이니까 아래로 떨어지고 아래로 내려가다 아랫사람이란 뜻도 있고 아래니까 낮다라는 뜻도 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나의 재주와 지혜가 낮아서라는 뜻이 됩니다. 재주도 없고 지혜도 별로 없어서 이런 뜻이 되겠죠. 매번 이말림자 일에 임하여 어떤 일을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일에 임하여 더했다라는 겁니다. 뭘 더했냐 하면 면 힘쓸 면자가 되겠죠. 매번 어떤 일에 임하면 힘쓰는 걸 더했다라는 건 더더욱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 재주가 이것밖에 안 되니, 내 지혜가 이것밖에 안 되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더더욱 더 힘을 더하고 더더욱 더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다행히 행복하다 할때 행자죠. 다행히 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었냐? 큰 잘못이 없었다. 큰 실수가 없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맨 마지막에 있는 과자 또 나왔네요. 참 여러 번 나오죠. 잘못, 허물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통과하다, 투과하다 할 때처럼 지날 과자로도 쓰이고 과식하다, 과음하다, 과속하다 할 때처럼 정도를 오버한다는 지나치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나의 재주와 지혜가 낮아서 매번 일에 임할 때마다 힘쓰는 것을 더했더니 다행히 큰 잘못은 없었노라. 이 정도가 되겠죠? 선생님 보기에 이런 글을 남길 정도의 사람이라면 재주와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났던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드네요. 막 겸손이 묻어나는 그런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인트는 어쨌든 요거 하란 얘기죠. 노력에, 노력에, 노력을 더하라. 그러면 실수가, 잘못이, 허물이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집중 탐구 세 번째로 갈게요. 유의. 불학이면 이자가 나왔네요. 요 이자는 한문에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순접, 다시 말해 그리고, 그래서로도 풀이 가능. 그리고 역접, 그러나 하지만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어릴 유자가 왔으니까 어려서 뭐뭐 해서라고 풀이했습니다. 어려서 불학이면 배우지 아니하면 정도가 되죠.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다. 요 소자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곳이라고 풀이가 가능하죠. 것이라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맞아요. 모든 건다 때가 있다라고 어르신.

들 얘기하죠.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려서 젊어서 공부하지 아니하면 아 늙어서 굉장한 후회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꼭 어려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지과 비난이나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알다 짓자고요. 과자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별표 또 칠게요. 지나다 지나치다의 뜻도 있지만 저의 과실입니다. 그럴 때의 과자 앞으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의 과자 잘못 허물의 뜻으로 쓰인 과자입니다. 그 잘못을 아는 것 잘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다란 얘기입니다. 내가 실수하고도,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하고도,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건 금방 알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잘못한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렇죠? 잘못한 거 알아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고칠 개자에 허물 과자죠.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은 어렵게 된다.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위자가 나왔습니다. 하다, 되다, 삼다. 3번, 3번, 3번은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 이 여섯 가지 정도의 뜻은 머릿속에 넣자라고 선생님이 위자 나올 때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반장을 하는 건 내가 반장이 된 거고 담임새께서 반장으로 삼으신 거야. 그럼 나는 우리 반을 위해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야지. 한문쌤이 니네 반 최고 하고 여기시겠지. 이 정도 여섯 개의 뜻을 머릿속에 넣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렵다고 한다라고 해도 되고요. 어렵게 된다라고 풀어도 되겠네요. 조금 이상하다. 그렇죠? 잘못을 아는 건 어렵지 않으나 잘못을 고치는 것은 어렵게 된다. 조금 이상하니까 그냥 어렵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도 되겠네요. 잘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잘못을 고치는 것은 어렵다. 맞아요. 반성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 허물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반성보다는 변화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일신자는 일진야요. 이렇게 문장이 가네요. 일신자. 자, 자자 나왔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란 뜻도 있고,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겠죠. 자, 문장을 쭉 풀이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울릴지, 것이 어울릴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자는, 해, 일자, 날, 일자인데 뒤에 새로운 신자가 오니까 해가 새롭다는 조금 이상하고 날이 새로운 사람은 조금 이상하다. 살짝 또 품사를 바꿔야겠어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은 날마다 새로이 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풀이하면 좋겠네요. 날마다 물러나지 않고 나아간다 라는 뜻이 되겠죠. 날마다 새로이 하는 사람은 날마다 진보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내 마음가짐을 새로하고 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진보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날마다 새로이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날마다 물러나게 된다. 퇴보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퇴보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일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날마다 마음가짐도 새롭게 행동도 새롭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어를 배우진 않았지만 일신, 우일신과도 통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라고 풀이가 되겠죠. 결국 이렇게 하면 나날이 다달이 발전할 수가 있겠죠. 일취월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세 교자는 세경 즉절하고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이써 이자죠. 세 여기서는 기세, 형세보다는 권세 정도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

다음은 권세가 기울면 면또 나왔네요. 요 즉자 뭐뭐이면 뭐뭐하면으로 풀이가 된다 얘기했죠. 권세가 기울면 기울 경자 권세가 기울었다라는 건 권세가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다가가서 사귄 건데 권세가 기울었어요. 권세가 사라지면 내가 그 사람 만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절 끊어진다라는 얘기죠. 사귐이 끊어진다라는 얘기. 자, 위에 다시 풀이하고 갈게요. 권세로서 사귄 자 권세가 기울면 그 사귐이 끊어지고 이익으로서 이익 때문에 사귄 사람은 아, 저 사람과 사귀면 나한테 이런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 이익 때문에 다가가 사귄 사람 이익이 다하면 궁자는 다할 궁자가 되겠죠? 이익이 다하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으니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참 의도한 그런 사귐, 권세라든가 이익 때문에 사귄 그런 사귐이 가져다 주는 결말 좀 무섭지 않나요? 아, 우리는 신의로서 올바른 도리로서 사람을 사귀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양세태라는 성어도 떠오르네요. 확 더웠다가 확 서늘해지는 세상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 권력이 있으면 쫓고, 권력이 없으면 푸대접하는 세상의 인심이라는 염양세태도 요 문장에서 떠오르네요. 집중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중력 불이리면 무이 승 적인이라라는 문장이네요. 중은 무리 중자예요. 한 명, 두명 있을 때 무리지어 있다라고 얘기 안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야기를 하죠. 많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힘, 많은 사람의 힘이 불일 하나가 아니면 많은 사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힘이 단결하지 않으면, 화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 없다라는 거예요. 이자 뒤에는 앞에 내용 생략. 요것 때문에, 요것으로서 없다란 얘기가 되겠죠. 이길 수가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힘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적인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적자에다가 사람 인자인데 적인 사람이라고 풀 필요 없이 그냥 적이라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러 사람의 힘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여러 사람의 힘을 하나로 만들어라. 다시 말해, 단결하고 화합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율기 수명백이요 대인요 포용이라라는 문장이네요. 율자는 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법칙이라는 건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사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번 법칙, 2번 다스리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지금처럼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여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가 왔네요. 자기 기자죠. 기자와 인자가 나오면 서로 반대의 뜻, 기는 자기, 이는 남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때는 자기를 다스림에 수, 모름지기. 반드시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명백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면 스스로 그 잘못을 다스릴 때 엄격한 잣대를 내 자신에게 들이밀어서 다루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대인, 남을 대함에는 대자, 물론 학수고대 할 때는 기다리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대하다의 뜻이 있다. 우리 배우고 왔습니다. 남을 대함에는 이요, 요자도 중요하다, 요긴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반드시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남을 대함에는 반드시 포용해라라는 얘기입니다. 포자는 안다, 감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싸서 용,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용

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용자는 얼굴이라는 뜻, 용모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미용실 그럴 때. 그런데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어라 할 때의 용자와 의미가 같죠. 포용이라는 건 너그럽게 감싸서 받아들여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기를 다스림에는 모름지기 명백히 하고 남을 대함에는 반드시 포용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에게는 엄격히, 남에게는 너그럽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그렇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반대인 것 같아요. 남에겐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자기에겐 굉장히 너그럽게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반대로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조금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유대강이라는 성어도 떠오르네요.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직한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애지직 견기시하고 오지직 견기비라 라는 말이 나오네요. 애지, 지자, 뒤에는 뭐뭐 이면으로 풀이가 되는 즉자가 왔어요. 뒤에 오는 한자가 동사 아니고 명사 아니에요. 따라서 지자 주격도 아니고 관용격도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는 대명사입니다. 그를 사랑하면, 그것을 사랑하면, 그런데 문장 시작하자마자 그것 뭘 가리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풀이상은 생략하는 게 매끄럽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요. 사랑하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면 그 옳은 것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렇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나요? 사랑하면 뭐 잘못해도 다 그게 올바로 보이고 그 옳은 점만, 예쁜 점만 다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작. 지시대명사 이것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서술형 어미 요즘 중국어에서도 뭐뭐이다라고 많이 쓰죠. 워시 쉐샹 선생님 중국 하나도 할줄 몰라요. 슈에 해당하는 게 이다인데 한문에서도 서술형 어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옳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사랑하면 그 올바른 것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가 나왔으니까 뒤에 대를 이루는 문장은 사랑하다의 반대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나쁘다가 아니라 사랑하다의 반대, 미워하다라고 풀으셔야 됩니다. 자, 별표 하나 치고 갑니다. 요 글자 딱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악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다. 나쁠 악으로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 갖고 시험 문제를 내볼까? 여기서 딱 눈길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요. 여기서는 나쁠 악이 아니라 미워하다 오로 쓰였습니다. 미워하다 오. 자, 나쁜 거,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이렇게 외우자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악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악으로 보통 많이 읽지만 미워하다, 싫어하다 또는 의문사 어찌의 뜻으로 쓰이면 음을 오로 해야 된다는 것. 지금 선생님이 오라고 적어 놓았죠. 여기서는 사랑하다의 반대 미워하다입니다. 미워하면 그 옳지 않은 것, 그른 것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요 문장이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무적장 사랑이라는 마음 또는 무적장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 사람의 참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선입견을 갖지 말고, 물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사랑하면 이렇게 되니까 시야를 좀 넓혀서 두루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앞서 배웠던 이런 문장과 통할 수가 있겠죠? 사람을 사랑하면 미워할 수가 없고, 사람을 미워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와도 의미가 완벽하게 통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기언지후에 기자는 이미 기자죠. 선생님처럼 이미 성인이 된 세대를 일컬어 기성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기자입니다. 수능에 이미 출제된 문제를 일컬어 기출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기자가 바로 요 이미 기자입니다.

자, 이미 말한 거죠. 지후가 나오네요. 맨 뒤에는 후자는 뒤라는 뜻, 명사의 뜻으로 풀이가 되니까 그 앞에 있는 지자는 뒤는 뒤인데 어떤 뒤인지를 꾸며주는 역할이 되겠죠. 이미 말한 뒤에 됐습니다. 이미 말한 뒤에 비로소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그 옳지 않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말했는데, 내 잘못 말했네. 내 옳지 않은 말을 했네. 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 있다. 요것과 같음이 있다. 여자가 또 나왔습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와 같음이 있냐면 이미 쏘아버린 화살과 같음이 있다. 아, 이미 내뱉은 말을 이미 쏘아버린 화살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미 쏜 화살이라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것과 같이 이미 내뱉은 말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하라? 말 조심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 세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를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었네요. 수능 실전 문제로 갈게요. 1번. 이렇게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한자, 상반되는 뜻을 지니고 있는 한자끼리 묶인 걸 묻는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한 문제씩 꼬박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 우리 틈틈이 수능 특강 맨 뒤쪽에 부록 1800자가 딱 있는데, 그 1800자 한자의 음과 뜻을 매일 반복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는 푸는데 단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억을 볼까요? 앞에 있는 한자, 뒤에 있는 한자 모두 옷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자. 옷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다 할 때의 복은 따르다의 뜻으로도 쓰이죠. 또는 하루 한 알만 복용하세요. 약을 먹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옷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역은 같은 뜻을 가진 한자끼리 묶여 있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니은 앞에 있는 한자는 참의 뜻이고 뒤에 있는 한자는 거짓의 뜻이므로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니은이 정답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디귿 앞에 있는 한자는 맑다의 뜻을 가진 청자, 뒤에 있는 한자는 흐리다의 뜻을 가진 탁자네요. 맑다, 흐리다 서로 반대의 뜻이므로 정답 안에 들어가야 하겠죠. 리을은 앞에도 이루다, 뒤에도 이루다의 뜻을 가진 성취가 짝꿍이 되어 있네요. 같은 뜻끼리 묶여 있으니 답이 될 수가 없겠죠. 1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묶여진 3번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묻고 있네요. 나의 재주와 지혜가 낮아서, 나의 재주와 지혜가 별로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매번 일에 임하면 매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힘쓰는 것을 더했더니 다행히 큰 허물은 없었노라. 이런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은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재주가 낮다고 해서 막 자책하고, 난안 돼!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요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 보시면 정답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5번이죠.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네요. 3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난이도가 하가 아닐까. 한자의 모양, 뜻 정확히 알고 있다면 별 고민 없이 답을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뜻에 맞는 한자의 모양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볼까요? 자, 명언 그래놓고 행불급시 후.

시, 기역. 요 기역에 들어갈 한자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요 문장을 우리말로 풀이까지 해주죠. 행동을 제때에 때 시가 되겠지요. 하지 않으면, 않으면에 해당되는 게 불자고, 하다에 해당되는 게 급자가 되겠죠. 행동이 때에 미치지 않으면 이란 얘기는 결국 행동을 때에 맞춰, 제때에 하지 않으면 이란 말이 되니까요. 뒤처졌을 때, 뒤 후자에 때 시자이니까 뒤처졌을 때가 되겠죠. 후시는. 그러면 기역에 들어갈 한자는 당연히 후회한다, 뉘우친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뉘우치다, 후회하다와 관련이 있는 한자를 골라 답하시면 되고, 그게 바로 4번의 자리를 잡고 있네요. 1번은 날 출자, 나가다, 나오다의 뜻을 가진 출자죠. 또 뛰어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배운 군계일학, 압권 했을 때 선생님이 출중이라는 표현도 했었는데 그때 출자가 바로 뛰어나다의 뜻으로 쓰였죠. 2번은 가다, 다니다, 행하다의 뜻을 가진 또 명사로 쓰일 때는 행동의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 행자이고요. 3번은 조을 호자, 좋아하다의 뜻을 가진 호자가 되겠죠.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호, 불호가 갈린다. 바로 호. 좋아하는 거, 불호, 좋아하지 않는 것이 갈린다라는 말이 되겠죠. 5번은 이르다 짓자,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문제가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글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두 글자로 된 단어인데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이 답지를 읽을 수 없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선생님도 옛날에 막 영어 공부할 때 본문은 다 풀이가 되고 이해가 됐는데 1, 2, 3, 4, 5번의 단어를 몰라서 막 틀렸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문도 그래서 한자 하나하나 열심히 잘 외워야 할것 같네요. 자, 글의 내용을 볼까요? 중력, 불이리면 자, 중력, 많은 힘, 여러 사람의 힘, 여러 사람의 많은 힘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하나가 아니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 단합되지 아니하면, 조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화합하지 아니하면, 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단합해라, 화합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1번에 단합이 보이네요. 1번이 정답이죠. 단자가 둥글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모으다, 모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단합이라는 말은 모으고 합한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여러 사람의 마음과 힘을 모으고 합할 때 단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래서 강조한 내용이 되겠죠. 2번은 돌이킬 반자의 살필 성자입니다. 나온 김에 요 살필 성자도 별표입니다. 반성하다, 자성하다 할 때는 성, 살피다의 뜻으로 쓰였지만, 요렇게 생긴 한자가 덜다의 뜻으로 쓰이면 음이 생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 생략, 중간 생략 할때 생자를 바로 요렇게 생긴 모양의 한자를 쓴다. 성략, 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언행에 잘못은 없었는지 돌이켜 살펴보는 것. 지금 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죠. 3번은 잘 조절해서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절제. 4번은 어떤 좌우나 상하, 전후 관계의 어떤 차례. 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겠죠. 5번은 말 그대로 욕심이 없어요라고 풀이가 되는 무욕. 그렇지만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5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사랑하면 그 옳은 것만이 보이고 미워하면 아이고 이런 그 잘못된 점만 보인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1번, 자기를 다스림에는 모름지기 명백해야 한다. 관련 없고요. 2번, 그 옳은 것이 아니라면 끝내 취하지 않는다.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세력으로서 세력 때문에 사귄 사람은 세력이 기울면

2m 이상 만날 이유가 없으니 그 사귐이 끊어지고 끊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사랑하면 옳은 것만 보여요. 미워하면 잘못된 것만 보여요. 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잘못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지만 잘못을 고치는 것은 어렵다. 라고 풀이가 되죠.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5번 볼까요? 사람을 사랑하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다 예뻐 보여요. 사람을 미워하면 어우 미워. 이쁜 데가 하나도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내용과 완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6번 볼게요. 그래, 내용으로 봐. 기억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모든 일은 나아가지 않으면 나아가다의 반대, 물러나다가 돼야 되겠죠. 물러나게 된다가 돼야 되겠죠. 나라의 형세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진다. 일단 기억에는 물러나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가야 되네요. 1번부터 5번까지 보니까 물러나다의 뜻을 가진 한자는 2번의 퇴자가 되겠죠. 두 번째 문장에서도 니은의 퇴자가 들어가면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는지 볼게요. 날마다 새로이 하는 사람은 날마다 진보한다. 날마다 새로이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날마다 진보해. 반대, 퇴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역시 나아갈 진에 반대, 물러날 퇴가 들어가야 합니다. 1번은 들다 입자, 들어가다 입자이고요. 3번은 앞전이고요. 4번은 이루다 성, 마지막 5번은 열다 개, 관련이 없습니다. 7번 갑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답해봐라 하는 문제. 이 세상에 돈은 크게 달하면 돌아오고 가득 차면 덜어진다, 빠진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1번에 영과 고가 반복된다. 성과 쇠가 반복된다. 영고, 성쇠, 융성함과 쇠퇴함이 반복된다이니 요 글과 통할 수 있는 성어가 되겠죠? 2번은 어떤 문제의 원인을 도리어 자기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반구적이고요. 3번은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아요. 식견이나 견해가 좁음을 나타낼 때 쓰는 성어입니다. 4번, 가난해도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도를 즐긴다라고 풀이가 되는 안빈낙도이네요. 5번은 겉과 속이 같지 않다라고 풀이가 되는 표리부동 관계가 없죠. 8번.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김인존이 왕에게 이르기를 뜬 소문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강한 적의 노여움을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뜬 소문을 듣고 군사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죠. 곧 김부식이 장차 돌아올 것입니다. 진위를 알아보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방의 보고가 과연 거짓이었다. 뜬 소문을 듣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남을 대함에 반드시 포용하라. 관련 없고요. 2번.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관련이 없겠죠. 전에 들은 일은 항상 사실과 먼 것이 많다. 3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4번. 이익으로서 사귄 자 이익이 다하면 흩어진다. 관련 없고요. 마지막 5번. 사람을 대함에 이르면 제각각 그 장점을 취해야 한다라고 풀이가 되는데 역시 관련이 없네요. 자, 9번, 10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지문입니다. 일단 9번 문제는 여자와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만약의 뜻도 있고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다.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답은 4번이 되겠죠. 10번입니다. 윗글의 이해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미 말한 뒤에 비로소 그 옳지 않음, 잘못된 점을 깨닫는 것은 이미 쏘아버린 화살과 같음이 있다니까 말조심하세요. 말신중히 하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쫙 눈으로 보니까 몇번 정답? 2번이 정답이네요. 내뱉은 말은 거둬들일 수

수 없으니 신중해야겠어가 글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라고 봐야 하겠죠. 오늘 8강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 9강, 이제 단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심히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Liebe Schülerinnen,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우리 오늘은요, 3강인데요.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지난 1단원과 2단원에서 우리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문화하고요. 수능 실전 문제 풀이인데요. 오늘은 1, 2강 묶어가지고 문화, 수능 실전 문제, 2강도 문화, 수능 실전 문제 이렇게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1강의 문화 먼저 볼게요. 여러분 사쪽이고요. 독일어권 국가의 인사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독일어권 국가? 요거 이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독일어권이라는 건요. 독일은 당연히 독일어를 쓰는데 독일 말고도 독일어를 쓰는 국가들이 있죠. 바로 그 국가들을 독일어권 국가라고 합니다. 즉 독일어권 국가에는 여기 그림에 있는 독일뿐 아니라 여기 독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스위스 얘네들 다 독일어권 국가예요. 독일어권 국가이다 보니 독일어를 쓰니까 인사말이 있겠죠? 자, 근데 뭘 이걸 표를 그려, 지도를 왜 그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한국은 이렇게 작은데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양하잖아요. 서울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랑 말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도 이렇게 다양한데 이 독일어권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사투리, 방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표준적인 독일어를 우리가 배우지만 방언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배우는 거죠. 자, 만났을 때 헤어질 때는요. 우리 일단은 표준 독일어 먼저 보겠습니다. 만날 때는요. 할로우 하거나 Guten Morgen, Guten Tag, Guten Abend 한다고 했었잖아요. 헤어질 때는 그냥 Tschüss 하거나 Auf Wiedersehen 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는 기본적인 표준적인 독일어예요. 근데 이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인사말이요. 남부로 갈수록 사투리가 많아집니다. 왜 남부로 갈수록 사투리가 많을까?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은 독일어, 표준 독일어가요. 이렇게 중부랑 북부 쪽에서 만든 중부랑 북부 독일어가 표준 독일어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 쪽은 아무래도 표준 독일어가 아닌 사투리가 된 거고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요. 독일은 북부가 평야고 남부에는 막 그 알프스 산맥도 있고 산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또 사투리가 많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남쪽에는 바이에른 같은 국가들 있잖아. 국가가 아니죠. 바이에른 같은 주들 있잖아요. 바이에른 사람은 자기가 독일인이지만 바이에른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 정도로 이 남쪽에는 뭔가 하나의 특수한 그런 국가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남부 쪽에 아무래도 사투리가 많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In Deutschland, grüßt man sich mit guten Morgen, guten Tag, guten Abend. 다 아는 말이죠? 독일에서는요, grüßt man sich. 사람들은, 이때 많은요, 사람들이에요.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 MANN, 요렇게 대문자로 쓴 거, 남자의 만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남자란 뜻 아니고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뭐라고 서로 인사하냐면요, Guten Morgen, Guten Tag, Guten Abend.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쵸?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Hallo, auf Wiedersehen, tschüss, hört man auch sehr oft. Hallo나 auf Wiedersehen이나 tschüss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sehr oft, 되게 자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즉,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라는 거죠. 이건 표준 독일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in Österreich sagt man Servus und in der Schweiz Grüezi und auf Wiederlüge. 오스트리아에서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쪽이 오스트리아지, 만날 때도 Servus, 헤어질 때도 Servus, 이렇게 Servus라고 말을 한대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는요, Grüezi나 auf Wiederlüge라고 말한대요. Grüezi, auf Wiederlüge, 이렇게 말한대. 아,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인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사투리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죠. In Norddeutschland grüßen sich viele Leute mit Moin. 북부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인사를 나누냐면 Moin이라고 한대요.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돼 있지만 북부, 뭐 요쯤 되겠죠? 북부에서는 함부르크 같은 그런 주가 있는 북부에서는 사람들이 Moin 이렇게 인사한대요. Moin 이거는 뭐 again이란 뜻은 아니고 좋다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해. 그래서 뭐 좋아, 괜찮아, 잘 지내 이런 의미로 Moin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in Süddeutschland, 요 남부 독일에서는, sagt man grüß Gott, grüß Gott이라고 인사를 한대요. 여기 남부 독일 쪽, 여기 grüß Gott,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독일어에 표준 독일어가 있긴 있지만, 이렇게 남부 쪽에 사투리가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어서 오세요라는 말을 고등학교 때그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제주도에서는 혼자 없어요 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혼자 없어요. 완전 다르죠? 그것처럼 독일어도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작은데도 뭐 경상도 하면은 뭐 퍼뜩 오이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충청도 하면은 와 보셔유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말이어도 다르게 인사할 수 있더라라는 거, 독일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1강의 수능 실전 문제 1번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거 찾아봅시다. 밑줄을 딱 보니까 모음에 쳐져 있네. 모음에 쳐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 알아야 돼? 장음이냐, 단음이냐, 랑이냐, 쿠어츠냐를 알아야 해요. 길고 짧은지 볼게요. My name is Anna. 내 이름은 아나야. Hallo, ich heiße Lukas. 나는 루카스야. 이런 문장인데요. 일단은 name라는 명사만 보시면 되겠죠. name는요, 강세가 여기 나에 있습니다. 여기 나에 있어요. 강세를 받는 아 뒤에, 모음 뒤에 자음이 한 개이기 때문에 얘는 길게 아 하고 발음해요. name. 그래서 아 찾는 거예요. 아 찾는 거야. 자, firma. 강세는 여기 있는데요. 강세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 자음이 두개 나와. 모음 뒤에 자음이 두개 이상 오면 길다, 짧다? 짧다. 그래서 얘는요, 짧은 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니었네. 지금 R을 봐야 되잖아. R는요, 강세를 받지 못하죠. 강세를 받지 못하는 자음은 길게 발음할 수 없어요. 강세 없는 자음은 짧게 아, firma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탄테도 볼게요. 강세 받는 모음은 여기인데 뒤에 자음이 두개 나오네. 자음이 모음 뒤에 두개 이상 오면 짧죠. 그래서 탄테 하고 아, 짧게 발음하고요. 타세 똑같아. 마찬가지야. 강세는 여기 있는데 자음이 몇 개? 두 개. 자음이 두개 이상 오면 짧게. 왔어. 요거 에아가 지금 어디 갔지? 에아가 있었어요. 왔었는데요. 요것도 강세는 여기 오는데 SS 두개 나오죠? 얘도 짧게. 답이 5번이네. 근데 5번일 리가 없어. 왜? 슈프라하. 강세는 여기 있는데 체하. 얘도 두개 오는데요. 그럼 얘 원래 짧아야 하잖아요. 그치?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다 맞히겠지.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예외를 냈습니다. 프라하는요, 원래는 짧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길게 아 하고 발음합니다. 프라하.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아가 지금 여기 목구멍에서 목구멍이 아니라 후설 모음이잖아. 혀의 뒤쪽에서 나다 보니까 아할때 뭔가 목구멍이 열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프라하 이렇게 길게 나게 되는 거예요. 발음을 하다 보면 그게 편한 거야. 그래서 얘는 슈프라흐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한다. 요거 예외다. 예외 하나 더 적을까요? 나 이런 것들. 여기도 아 이거 길게. 원래는 아니까 뒤에 모음 뒤에 자음이 두 개가 오면 원래는 짧은 아여야 하지만 얘도 예외적으로 나 이렇게 길게 발음한다는 거. 그래서 예외적으로 길게 발음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이번에 밑줄을 보니까 자음이에요. 여러분 자음에 밑줄이 있으면 길고 짧은 거가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하냐면 어떤 발음이 나는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예요. 자, 체하는요. 여러분 중요하다 그랬어.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Gute Nacht, Petra. Petra 잘 자. Gute Nacht, Mia. Mia야 너도 잘 자라. 이런 뜻인데요. 요 Nacht의 체하를 어떻게 발음하냐인데요. 자, 아나, 오나, 우나, 아우 다음에 체하가 오면 이 아, 오, 우, 아우라는 모음들은 얘네 모음은 이혀 중에서도 혀 뿌리 쪽에서 뒤쪽에서 후설로 나기 때문에 아, 오, 우, 이게 아, 오, 우 뒤쪽에서 나기 때문에 목구멍 마찰음인 체하, 흐, 아, 오, 우,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나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나흐트고로 발음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음기호를 쓰자면 이렇게 X처럼 생긴 흐 소리가 나고 그외 자음들과 그외 모음들과 다른 자음들 다음에 체하가 오면 얘는 C에다가 꼬리 달린 것처럼 쓰는 거, 히 소리가 나는 거, 혀의 앞쪽에서 나는 거, 히랑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발음을 해봐. 나흐트라고 발음해야 편하지. 나흐트 다 이쪽에서 나야 편하지. 나히트 하면은 갑자기 나히 이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히트가 아니라 나흐트가 되는 거예요. 발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자, 그래서 우리 흐를 찾는 거죠. 자, 그럼 이 원칙대로 사실 이제부턴 집어넣으면 돼. 우리가 시험 볼때 계속 소리 막낼순 없잖아요. 이제 규칙을 적용을 해봅시다. 큐쉐는요 우 움라우트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이 우는요 흐야. 근데 우 움라우트는 이 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오우 아우가 아닌 다른 모음이니까 이 뒤에 오는 체하는요 시로 발음한다. 레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오우 아우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시로 발음한다. 메주흐 어때? 우지 우. 그러니까 얘는 흐로 발음한다. 아이 쉬워라. 답이 3번이죠? 4번은 뭐야? 엔틀리시. 자, 요것도 이잖아요. 아, 오, 우, 아, 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로 발음한다. 만시말 N이죠? N은 자음이죠? 자음 뒤에 체하는 어떻게? 히로 발음한다. 그래서 우리 이 원칙만 알면 답을 고를 수 있었죠? 3번입니다. 이거 풀때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쓸줄 알아야 되나요? 발음 기호? 아니요. 발음 기호 쓸 줄은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교과서나 여러분 교과서라는 거예요. 수능 특강 교재 말하는 거죠. 교재에도 이 발음 기호가 나오고 또 여러분 수능 시험 같은 거 보고 나면 해설지에도 발음 기호가 나오거든요. 발음 기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발음 기호가 뭔지 알아야 이게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 기호를 보면 알긴 알아야 돼요. 당장은 쓸줄 모르더라도 앞으로 계속 수능 전까지 공부하면 여러분 다이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3번입니다. 미추춘 낱말과 강세 위치가 다른 것은 자, 밑줄 낱말 보면 되겠죠? Where comes to? 어디에서 왔니? She come as Korea. 나 한국인이야. 라는 문장인데요. Where라는 단어를 잘 봅시다. Where. Where라는 말이랑 Here라는 말이 합쳐졌네. 이런 걸 뭐라 그랬지? 합성 부사. 자, 합성 명사는요. 강세가 앞에 있다. 합성 부사는요. 강세가 뒤에 있다. 강세가 뒤에 있다. Where. 이음절의 단어인데 강세가 뒤에 있으니까 나는 여기 이라고 쓸 거야. 그럼 이 보기는 모두 이음절의 단어로 쓰여 있을 거고요. 1인지 2인지를 봐야 돼. 즉 강세가 앞에 있나 뒤에 있나를 보고 강세가 이가 아닌 거를 고르는 게 지금 우리

묻는 그 푸는 문제의 핵심이죠. 이 갈, 얘는요,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이 갈이랑 똑같이 생긴 리갈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외래어거든요. 강세가 이렇게 외래어에서 온 단어들이야. 외국에서 온 단어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강세가 뒤에 있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갈, 리갈 이런 것들은 강세가 다 이강세입니다. 모나트, 얘는 순수한 독일어 단어입니다. 독일어는 첫 번째 강세 빡 준다고 했잖아. 얘는 일강세예요. 사실 답은 몇 번이야? 2번으로 벌써 나왔네. 4번도 볼게요. 게파, 이렇게 게라는 접두어는요, 강세를 받지 못합니다. 강세를 받지 못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강세가 와서요, 얘는 이강세고요. 베제츠트의 이 매는요, 그 베게 에어페아체야, 요 비블리 전철 있죠? 비블리 전철입니다. 비블리 전철은 강세를 받지 못하죠. 뒤로 갑니다. 얘도 그래서 이강세. 아, 다 이음절의 단어인데 강세가 1인지 인지를 일단 써야 여러분이 1을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세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1인지 인지. 3음절이면 3도 쓰고 4도 쓸수 있겠죠. 4음절이면. 그래서 이렇게 강세는 숫자를 써서 풀어야 한다는 거. 다음은 4번입니다. 요거는 쉽네요. 뭔가 지금 약간 등을 보이고 있어. 약간. 지금 막 만나서 안아주는 상황이 아니라 약간 등을 보이고 있죠? 다음에 봐요예요. 헤아 바그너, 바그너 씨 베스마겐 내일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들어가야겠죠? 비트, 제발 이거는 관계없고 게안에 기꺼이 뭘 할게요 아니고요. 빌라이슈트 아마도 아니고요. 엔슐디공 죄송합니다. 아니죠? 헤어지는 거 뭐야? 아우피더젠, 위더, 어게인의 의미 다시, 젠, 보다, 우리 다시 봅시다. 즉, 뭐 다음에 다시 보자라는 인사말이겠죠?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 할로 카린, 카리나 안녕, 위겟. 친한 사이에는 위겟 에스 디어 대신에 그냥 위겟 이렇게 인사해도 돼요. 위겟, 어때? 너잘 지내? 땅크, 나잘 지내. 그냥 굿 해도 되지만. 어떻게 굿인지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한테는 어떤 상황들이 잘 돌아가 나한테 잘 돌아가 에스 게시라는 말은 뒤에 이렇게 삼격에 와야 된다 그랬어 상황이 나에게 잘 진행되는지니까 나에게 어딨어 나에게 일시의 삼격 미어죠 이거는 인칭 대명사 삼격으로 써야 한다는 거자 넘어가서 6번 봅시다. Hello, my name is Emma. 안녕, 내 이름은 에마야.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니까, Ich heiße Matthias. 나는 마티아스야. 내 이름을 말할 때요, my name으로 말해도 되고, heißen 동사 사용해도 되잖아요. 결국은 얘네 둘이 지금 처음 만나서, 이름이 뭐야? 이름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봐야겠죠?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Wie heißt du? 답은 4번 쉽게 나왔죠? 위 비트는 여러분 못 들었을 때, 잘못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할 때, 위 비트 하시면 되고요. 뭐, 베스트, 너 어디 있니? 아니죠. 바스 베스트, 너는 뭐야? 이때, 뭐야는, 너 뭐야? 뭐, 이거 손가락질하는 뭐야? 아니고요. 너는 바스 베스트, 직업상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알 베스트는 뭐예요? 나이 묻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7번. Hallo, wie ist dein Name? 이름이 어떻게 돼?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 바로 wie 때문에. 영어는 what's your name이니까, what, 무엇이니까 독일어도 왠지 was 해야 될것 같지만, was 하면 절대 안 돼요. was. 이름이 뭐예요? 아니고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독일어는 wie 쓰셔야죠.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Ich heiße Dayan. 저는 다연입니다. 아, 독일인한테 요 다연 발음 너무 어렵죠? 독일인이 그러면 다시 물어볼 거야. 왜뭐 어디 적어야 되면 이름을 물어봐야 하잖아요. 뭐라고 하니까 데아 웹슬런 에오엔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스펠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럼 아마 빈칸에는 철자가 어떻게 되나요?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볼까? 마시스타스 이거 뭡니까? 아니죠. 뭐 원스 투너 어디 사니? 아니죠. Where comes to? 어디 출신이니? 아니죠. Lernst du auch Geschichte? 너 역사 배우니? 아니죠. 답이 5번이네. Kannst du das bitte buchstabieren? 아, 이거 되게 좋은 동사 나왔다. Buchstabieren. Buchstabe가 원래 알파벳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buchstabieren 하면은
철자로 말하다, 스펠링으로 말하다, 한자 한자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알아두세요. 그거 복시다 비어간 좀 해주세요.

하실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파벳을 말해준 거죠. 저도 이제 독일에서 뭐내 이름 해영 어렵잖아요. 그럼 뭐 아무렇게나 불러도 대충 이렇게 하는데 공식적인 서류에 쓸 때나 뭐 식당을 예약할 때나 정확하게 내 이름을 말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스펠링으로 한자 한자 불러줄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표현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8번이에요. 할로 알렉스 위 겟츠 알렉스야 잘 지내? 뭐라고 하니까 이샤 바인 프로블림 나 프로블림이 있어 프로블림 하면은 문제 나 문제가 있어 아이고 그러면은 여기 잘 지내 못 지내 못 지내 못 지내 요요 슬픈 상황 못 지내 못 지내는 거 골라볼게요 네 식구 별로 안 좋아 뭐야 벌써 나왔네 2번 나인 단케 고맙지만 사양할 게 아니고요 넷 펀디어 너 친절하구나 아니고요. 나스 겟니시트. 이거는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때 게는요 가다 아니고요. 여기처럼 뭐 진행되다 아니고요. 나스 겟니시트. 가능하다란 뜻이에요. 나스 겟 하면 가능해. 나스 겟니시트. 불가능해.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겟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 불가능해. 이거 아니죠. 5번. 미야게레스 프리마. 나 완전 잘 지내. 아니죠? 지금 뭔가 프로블림,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안 좋아. 아, 상황이 너무 안 좋아. 해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이거는 뭐야? 둘이 뭔가 처음 만났나? 야, 처음 만난 건 아닌데 인사하는 상황이네요. 그냥 쉽다.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Guten Tag, Herr Schmidt. Schmidt 씨,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 Schmidt도 뭐라 해야 돼? 안녕하세요. 하면 되겠죠? 만나자마자 잘 가요. 이상하죠? 다음에 봐요. 이상하죠? 내일 봐요. 이상하죠? 아, 피더젠. 다음에 봅시다. 다 이상하죠? 만났는데, 안녕. 했는데, 잘 가. 이렇게 하면 뭐 이상하잖아요? 답이 그래서 뭐예요? 똑같이 Guten Tag 하고 만났을 때 하는 인사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10번이에요. Wie geht es Ihnen? 어떻게 지내시나요? Es geht mir gut. 저잘 지내요. 중요한 거다 삼격이야. We get S, get이라는 말은요, 누구에게 상황이 잘 돌아가는지를 묻는 거니까, 인칭 대명사 반드시 삼격, 얘도 삼격, 얘도 삼격, 얘도 삼격, 얘도 삼격. 아유, 중요하다. 그치? 잘 지내시나요? S, get me a good. 네. On, in, and you에 해당하는 거죠? 당신에게는요, 당신에게는 상황들이 잘 돌아갑니까? 네. 저한테는 잘 돌아가요. 근데 요 빈칸에, 사실 아무것도 없어도 미야 게레스 굿 말이 끝나는데 빈칸에 굳이 어떤 부사를 넣으래. 그럼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 미야 게레스 아우 굿. 저 또한 잘 지내요. 괜찮다. 괜찮네. 위에서 잘 지낸다 했으니까 나도 잘 지내 하면 되겠죠? 밑에는 제발 뭐 이런 건 부탁할 때 쓰는 거니까 아니고요. 기꺼이 잘 지내 이상하지요? 빨리 틀리게 잘 지내 뭐더 이상하죠? 유감스럽지만 잘 지내 이것도 이상합니다. 5번 혹시 답이 안 될까? 유감스럽지만 요거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사람이 잘못 지내 근데 내가 유감스럽게 나는 좀잘 지내 이렇게 좀 미안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라이더 유감스럽지만 난잘 지내라고 할수 있어. 만약에 우리 뭐 엄마 아빠 다 아프셔 알레슨 크랑크 모든 사람이 아파 근데 미약에 레스 라이더 고 나는 근데 잘 지내. 요럴 때는 쓸수 있겠지만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 너도 잘 지내니까 나도 잘 지내라고 할 때는 아우흐만 가능한 거죠. 다음은 11번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아, 요거 뭐 쉬운 거네. 에아니깐 콤트, 지도 콤트, 에시컴메. 요 인칭 변화까지는 잘했고요. 아우스. 출신 말할 때 아우스 원래 쓰는 거 알잖아. 근데 아우스가 몇 격을 지배하죠? 삼격. 맞아. 그래서 여기 삼격 명사 잘 썼는지를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자, US는요, 복수예요. 뒤에 삼격, 아웃, 땐, US, 아, 맞죠? 복수 삼격. 맞아요. 얘는 맞아. 튀카이. 튀카이는 튀르키예잖아. 얘는요,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 디 튀카이가 삼격되면, 아웃데어 튀카이. 맞죠? 얘 맞아요. 다 맞나? 또 볼까? 프랑크라이시. 프랑크 제국, 프랑스죠? 이 프랑크라이시는요, 다스야. 그럼 중성이야. 삼격. 그러면 다스의 삼격됨 맞지 않나? 하시면 안 돼요. 왜? 아, 출신을 말할 때 대부분의 국가명은 다 다스였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스로 시작하는 중성 국가명은 출신을 말할 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 댐이란 거 쓰면 안 돼요. 쓰면 이상해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요?

아와 배가 있는 3번만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12번이에요. 모잉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이거 재밌겠네요. 아까 모잉 뭐였어? 북부 독일에서 인사말이 모잉이었잖아요. 저도 이제 함부르크 여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함부르크는 그 수산시장을 되게 크게 새벽에 열거든요. 거기 구경하는데 정말 모잉, 뭐 눈만 마주치면 다 모잉, 모잉, 모잉, 모잉 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 한번 하면은 모잉 하면은 잘 지내? 좋아? 이런 뜻이고 모잉, 모잉 하면 좀더 친근하게, 더 반갑게 인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In Norddeutschland sagt die Menschen oft moin. 북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자주 모잉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모잉 이게 무슨 뜻이야? Das heißt Hallo? 이거는 Hallo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Und kann man es zu jeder Uhrzeit sagen? Zu jeder Uhrzeit라는 표현은 어떤 시각에도 말할 수 있다. 즉, 모잉이 아침 인사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모잉 하고 인사할 수 있어요. 할로니까. 할로는 아무 때나 원래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든 인사할 수 있습니다. Einige denken, Moin kommt von guten Morgen. 몇몇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잉이 guten Morgen, Morgen, Morgen, Morgen, 비슷하니까 아침 인사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팩트는 이거야. 팩트는 뭐냐면, Das stimmt nicht. 아니다, 틀렸다. 실제로는 뭐냐면, 여긴 안 써있지만, gut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gut. 뭐, 눈이 마주치면, 잘 지내? 괜찮아? gut? 이렇게 물어보는 뜻으로 모잉? 모잉?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Manchmal sagen die Leute auch moin moin. 때때로는 사람들이 모잉 모잉 하고 두번 인사하기도 한대요. 두 번은 좀더 친근한 표현이에요. 자, 모잉은요, 할로와 같은 뜻이다. 맞죠? 모잉은 아침에만 아니죠. 모잉은 언제나 쓸수 있어요. 아는 거니까 벌써 답이 나왔네. 3번. 때때로 사람들은 모잉 모잉 두번 말할 수도 있죠? 세 번은 잘안 해. 모잉 모잉 모잉 모잉 모잉. 이렇게는 잘안 해요. 독일 북쪽에서는 사람들이 자주 모잉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잉이 구텐 모겐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생각은 자유하지만 팩트는 아니다. 모잉은 구텐 모겐은 뜻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2강의 문화를 볼게요. 14쪽이고요. 독일인의 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성. 그, 뭐, 다른 성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름에 있는 그 성. 성과 이름 볼 거예요. 자, 남의 그냥 이름 하면은요, 마틴 뮬러 이렇게 뭐 해영 정처럼 마틴 뮬러 이렇게 그냥 이름이랑 성을 말해요. 근데 정확하게도 for 남의를 내가 물어본다 그러면은 for가 무슨 뜻이야? 앞이란 뜻이잖아. 앞에 오는 거, 앞에 오는 이름이니까 이 독일인 이름 순서에서 앞에 오는 이름은 뭐야? 이름이야, 성이야? 이름이잖아. 그래서 for 남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름, 뭐 해영이, 뭐 지야 이런 게 이름이죠. 그리고 그럼 뒤에 오는 이름은 뭐라고 해야겠어? for의 반대말이 뭐죠? nach. 이게 뒤라는 뜻이죠? nach, name 하면 뒤에 오는 이름, 즉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은 가족이 공유하잖아요? 보통 독일에서는 남자성. 그러니까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고, 애들은 이 남편의 성을 또, 그러니까 아빠의 성을 따르고, 이러니까 부계의 성을 따르거든. 그래서 파밀리에가 같이, 한 가족이 같이 공유하는 패밀리 네임, 영어의 패밀리 네임이기 때문에 파밀리엔 나메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 이름은 포아나메, 성은 파밀리엔 나메 또는 나흐나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요거는 그냥 추가적인 참고사항 선생님이 그냥 써놓은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뮬러 씨랑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원래는 슈미트였는데, 뮬러로 이름을, 성을 바꿨어. 그러면은, 슈미트는 내 원래 옛날에 태어났을 때의 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혼 때의 성을 뭐라고 하냐면, 내 소녀 시절, 그때의 성이라고 해서, 매친남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친남매는 기혼 여자가 미혼일 때 갖고 있던 성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독일에서 반드시 꼭 남편의 성을 따라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법은 아닙니다. 미국과 다르게 법은 아니어서 그냥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결혼할 때. 근데 전통적으로 항상 남편의 성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도 한70% 이상이 남편의 성을 따르고요. 요즘은 뭐 정말 선택을 하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평등해졌잖아? 그래서 여자의 성을 따르기도 한답니다. 제 친구는요, 이제 김 씨인데 독일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독일 남자가 김씨성 멋있다고 자기네 와이프 성을 쭉 물려주고 싶다고 자기 성을 버리고 그 여자, 그제 친구 있죠, 여자. 그 부인의 성을 따르기도 했어요. 그거 그냥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여서 뭐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편의 성을 따르죠.

자, 근데 독일인 성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해볼게.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세례명으로 불렀어.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하신 분들, 뭐, 사도 바울, 바울이란 사람은 독일의 파울에 해당하잖아요. 파울. 그냥 뭐, 세례명이니까 파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 파울이 얘도 파울이고, 쟤도 파울이고, 얘도 파울이고, 파울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아, 걔 있잖아. 방앗간 하는 파울, 파울 뮬러. 아, 걔 있잖아. 대장장이 파울, 파울 슈밋. 아, 걔 있지. 재봉사 파울, 파울 슈나이더. 이런 식으로 부르다 보니 이게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거는 12세기 정도부터 나왔고, 직업에서 유래하거나, 특징, 외양, 겉모습에서 유래하거나, 별명에서 유래했대요. 독일에서 제일 많은 성씨는요, 요 뮬러부터, 뮬러, 슈밋, 슈나이더, 피셔, 메버. 여기까지 다섯 개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 이, 박, 최, 정, 씨. 요 순서죠. 이렇게 성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런 성들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각각 직업에서 유래해서요. 뮬러, 슈밋, 슈나이더, 피셔, 웨버, 와그너, 베커, 슐츠, 바우어. 이런 식으로 성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성이 바우어라고 해서 당장 지금 바우어라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의 보통 부계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농부였었지. 근데 몇년 전이야? 12세기니까 거의 900년 전에 옛날에 그랬었고, 지금은 그냥 성이 남아있는 거고, 지금 이 직업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영국이나 이런 그 나라들에서도 똑같은데, 뭐, 스미스 씨 있잖아. 영국에서도 스미스 씨가 진짜 많거든? 요 사람도 대장장이었었겠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치? 아니면 해리포터처럼 포터. 포트리를 만드는 사람, 뭐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었겠죠? 이런 식으로 직업에서 성이 유래하는데 독일도 그러하다, 영국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겉모습에서 유래하는 성도 있어요. 걔는 파울이긴 한데 좀 작아, 파울 클라인. 걔 새로 이사 온 파울, 파울 너이만. 걔 얼굴 까만 거 아니에요? 머리 까만 거. 걔 머리가 까맣더라, 파울 슈바츠. 걔 젊어, 파울 융, 이런 식으로 외양에서 유래하기도 하고요. 별명, 성격에서 유래하기도 합니다. 볼프 같은 사람, 뭔가 센 사람,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쾨네시, 카이저, 뭔가 리더십 있고 지도력 있는 사람, 아니면 폭스, 뭔가 교활하고 영리한 사람, 아니면 한, 스탁은 약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막 기가 세고 목소리가 크잖아요. 목소리 크고 막 쌈딱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한시였대요. 그래서 이런 성들은 옛날에 유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독일인의 이름도 볼게요. 남자 이름은 이런 특징이 있대. 무슨 특징? 자음으로 끝난대요. 여자 이름은 모음으로 끝난대요. 모음으로 안 끝나면 그럼 남자야?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경향이 있더라.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2025년에 Believed for Namen 이라고 해서 이게 인기 많았던 이름인데요. 책에는 여러분 10위까지 나왔는데 선생님은 일단 5위까지만 했고 한국에서 인기 많은 이름도 이렇게 한번 써봤거든요. 그럼 애들, 여자애들, 맷시엔에서 인기 많은 이름은 뭐냐? 소피아, 에밀리아, 엠마, 리나, 미아. 마침 다 아로 끝나네. 여자 이름은 좀 아로 끝나는 경향, 모음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 여자는 좀 이런 식이고요. 융은 이제 남자애들, 남자아기들은요, 어떤 이름이 인기가 많았냐면 노아, 마테오, 리암, 레오, 엘리아스 이런 이름. 다 모음으로 끝나진 않지만 뭐 이렇게 다 자음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는 경향이 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인기 많았던 이름도 한번 해봤거든요. 여자는 서윤, 서아, 아린, 이서, 하윤. 남자는 도윤, 이준, 시우, 하준, 태우. 요게 2025년에 인기 많았던 이름 순서래요. 우리나라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이제는 서아, 아린, 이서처럼 뭔가 국제적으로 발음하기 좋은 이름. 옛날처럼 뭐, 옥순이, 이런 이름, 정숙이, 이런 이름 발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좀 쉬운 이름으로 바뀐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쵸? 좀더 국제적인 이름으로. 이런 경향이 있더라. 이건 좀 매년 바뀌죠. 자, 다음은요. 두 호칭과 지 호칭을 보겠습니다. 자, 두는요, 여기 1번부터 먼저 보면, 언제 두를 쓰냐? 친한 사이에, 가까운 사이에. 두, 이어, 너, 너희. 이렇게 부르는 사이는요, 가까운 거죠? 어떻게 가까운 거야? 킨더. 애들끼리는요, 처음 봐도요, 두라고 말해요. 애들이니까. 프라인데, 친구들은요, 이제 친구가 됐으니 두라고 말하고요. 밀리에, 가족은 친하잖아요. 나 엄마랑 안 친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한 살, 두 살이어도 90살 할머니한테 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베반트, 친척도 친하죠?

친해질 때 이제 호칭을 제한해야 돼. 우리 이제 두라고 부를까? 한국말로 하면 우리 말 놓을까? 이렇게 말 놓을까를 누가 먼저 하냐는 거지. 당연히 연장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한테 말 놔. 이렇게 하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문화적으로 여자가 보통 제안을 부드럽게 야, 말 놔. 그리고 상사가 직원한테 어이 말 놓아.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걸 반대로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우리 말 놓죠? 하면은 그건 조금 이상해요. 조금 그렇게 예의 바른 느낌은 아닙니다. 이렇게 두와 지를 나눕니다. 자, 상대방을 부르는 방법도 볼게요. 두는요, 이름을 부르는 사이, 할로 펠릭스, 할로 리나 하고요. 지라고 부르는 사이에서는 헤어나 프라우를 반드시 써줘야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뭘 불러? 성, 미스터 김, 미스 김, 이렇게 성을 부른다는 거지. 헤어 슈나이더 구텐 모겐, 프라우 슐츠 구텐 모겐 이런 식으로 헤어 남자면 헤어 여자면 프라우를 쓰고 성으로 부른다. 성으로 부른다라는 거. 자, 다음은요. 국명과 국민과 언어예요. 이것도 한번 잘 볼게요. 자, 중성 명사는 되게 많다 그랬어. 국명 중에 대부분이 중성 명사여서 우리가 외울 건 사실 남성 명사인 국명, 여성 명사인 국명, 복수 명사인 국명인데 이 중성 명사에서는 대부분이 그 중성 명사이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이랑 언어를 어떻게 부르는지. 자, 한국은요, 코게 아고요. 한국 남, 코게 아나. 한국 여, 코게 아나겐. 한국어, 코레 아니시. 요렇게. 한번 더 해볼게. 오스트리아, 오스터라이시, 오스터라이셔, 오스터라이셔겐, 도이치. 어떤 특징이 여러분, 그 생각났어? 맞아. 남성은, 남자 국민은 에아를 붙여. 여자 국민은 남자 국민에다가 인을 붙여. 언어는 그 말에다가 이씨를 붙이네. 요런 경향이 있더라. 그치? 그래서 England, Englander, Englander은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란색으로 한 거는 그 규칙이 좀 예외적이어서 중요해서 했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선생님은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내거든. 이 국명, 국민, 언어 이거. 프랑스는요, 프랑크라이셔가 아니라 프랑소제라고 이렇게 씁니다. 여성은요, 인을 쓰는데 문제는 소진 할때 움라우트를 붙입니다. 그리고 프랑츠 여기도 움라우트를 붙여요. 이렇게 쓰고요. 시나 중국이죠. 중국도 프랑스랑 마찬가지로 막 바꿔야 돼. 중국이랑 프랑스는 원칙이 지금 똑같아. 시나인데 시네즈 하시고요. 시네즌 하고 시네즈 이렇게 쓴다는 거. 야판, 야파너, 야파너겐, 야파니쉬. 요거는 원칙대로고. 도이칠란트 중요해서요. 선생님 표시해놨어. 도이칠란트는 왜 중요하냐면 얘는 중요한 게이 남성 국민명이랑 여성 국민 요게 형용사에서 나온 거여서 여기가 형용사 강변하거든. 여기 남성 일격, 여성 일격이어서 에로 이렇게 바뀌었더라. 지금 뭐 알아둘 건 그냥 형용사에서 나왔더라 정도? 형용사 강변하더라 정도 아시면 되고요. 도이칠란트는요, 독일 남자 도이치예요. 독일 여자 도이치, 독일어는 너이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성이고요. 중성 명사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뭐였어? 남성, 여성, 복수예요. 자, 성, 여기 왜 중성이라 돼 있지? 여기 남성이에요. 자, 남성 명사, 이란어, 이란어인, 이란이시. 요렇게 되고요. 여성인 국가, 뭐 있어? 슈바이츠랑 투카이 있었습니다. 슈바이츠는 진짜 신기한 게 공용어가 몇 개야? 네 개예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레트로마노, 요렇게.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당연히 도이치입니다. 도이치를 60% 이상이 쓰고요. 프랑츠어지시, 이탈리아니시 얘네들은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쓰고 레토고마니시는 거의 안 써요. 1% 이하로 씁니다. 그래도 4개가 공용어여서 공공기관에 가면 4개의 언어로 다돼 있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스위스 친구한테 너는 그럼 학교에서 시험 문제는 뭘로 풀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 스위스는 주별로 교육을 담당하니까 그 주가 많이 쓰는 언어로 학교에서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도이치를 많이 쓰는 주면 독일어로 수업도 하고 시험도 보는 거죠. 만약에 이탈리아어 많이 쓰는 주면 이탈리아어로 시험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마다 많이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에 맞춰서 그 학교 공부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수, US 아는요, 복수라고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0: 아어가 아니라 아메리카노고 아메리카노는 English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해요. 자, 넘어가서 1번부터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다른 거. 발음이 어디에 있니? 자음에 있네. 자음에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야 돼. 이 드는요, 내는요, 더블 액션이라 그랬어. 무성음으로 날 때도 있고 유성음으로 날 때도 있어. 자, 언제 그러면 유성음으로 나냐면 숨쉴수 있을 때. 언제 무성음으로 나냐면 숨쉬기 어려울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벤트, 맨 뒤에 있잖아. 숨이 모자라. 여기 숨을 못 쉬어요. 여기는 트로 나는 거죠. 아, 이걸 안 하고 넘어갔네. 진지 펀베후프, 진트. 이것도 끝에 있으니까 트로 나겠죠. 단어의 끝. 직업상 뭡니까? 벌리치스트입니다라고 했어요. 경찰관입니다라고 했어요. 게준트, 맨 뒤에 있네. 숨이 모자라. 트로 나고요. 엔틀리시, 자음 앞이에요. 숨 쉬기 힘들어. 트로 나고요. 매트션, 셴 앞에 있네. 근데 이것도 매트션, 여기 자음 앞에 있기 때문에 숨쉬기 힘들어. 답이 5번인데, 에아도 자음인데, 자음 앞이면 얘도 숨쉬기 힘든 트 아닌가요?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시험 문제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니틀릿이 아니고요, 니들릿입니다. 이때는 드로 나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발음해 보세요. 니틀릿. 좀 발음이 어려워. Need it. 이게 좀 쉽거든요. 발음이 쉬워서 예외입니다. 원래라면 자음 앞이니까 트로 나야 맞아. 근데 예외 단어 Need it가 있더라라고 아시면 돼요. 참 예외가 많이 나오죠. 다음은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뭐라고 물었더니요. Ich bin Beamter. 저는 남자 공무원인데요. Und arbeite bei der Polizei. 경찰서에서 일합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빈칸에는 직업을 물어봐야겠죠? 직업. Was ist das? 이거 뭡니까? 아니죠. Wie heißen Sie?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죠. 뭐 뭐는지? 어디 사십니까? 아니고요. Was machen Sie? 뭐 하십니까? 요거는 뭐밥 먹는지 신문 보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직업이 뭐 하시는지.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예요. Woher kommen Sie? 어디서 왔습니까? 아니죠. 답이 4번입니다. 다음 3번 볼게요. Ist das dein Koffer? 네 가방이니? Nein, 아니. 이거 우리 엄마 거야. 우리 엄마한테 속했어. 계획한 동사 꼭꼭 알아주세요. 계획은요, 누구에게 속하다. 즉, 누구 거다. 이거 누구 거, 누구 물건이다예요. 항상 삼격이 옵니다. 삼격 지배 동사. 이렇게 말해요. 자, 원래부터는요, 네부터야. 뒤에 삼격이어서 my name부터가 됐고요. 자, 이것은 우리 엄마 거야. 지금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빈칸에 들어갈 인칭 대명사만 찾으면 되네. Dein Koffer, 요거는 내 코퍼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 엄마한테 속한 거야. 그게 엄마 거야. 그러니까 er로 받으면 되겠죠? 남성 명사니까. 답은 너무 쉽게 1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뭐라고 물어보니까 아, 마이는 26th, 매아츠, 3월 21일입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기억하라 그랬어. 생일, 자기 태어난 날 말할 때, 암이라는 전치사 쓴다는 거, 안됨 해서 삼격 전치사 암 쓴다는 거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생일 묻는 거예요. Wo bleiben Sie? 어디에 머무시나요? Wie ist Ihr Adresse?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Wann sind Sie geboren? 언제 태어나셨나요? 맞죠? 요거 생일이죠? Was sind Sie von Beruf? 직업이 무엇인가요? Was ist Ihre Lieblingsjahreszeit?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Jahreszeit, 계절. 계절이 뭔가요?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도 볼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Ja, ich habe eine Schwester. 나 여동생, 누나 한명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 있니? 했겠죠? Ja로 물은 거 보니까 긍정으로 질문을 했어. 형제, 자매 있니? 아이들 있니? 형들 있니? 너 어른이니? 조부모님 있니? 아니죠? 답이 5번입니다. Hast du Geschwister? 너 형제 자매 있니? 응, 있어. 누나 있어. 이렇게 5번이죠. 6번도 볼게요. Sind Sie verheiratet? 기혼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저 싱글입니다. Ich bin single. 이렇게 하진 않고요. 독일어로는요. Ich bin Ladies, 저는 미혼입니다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나는 춤을 즐겨 춘다. 나는 당신을 기꺼이 돕는다. 나는 형이 없다. 나는 내 와이프랑 내 부인이랑 산다. 다 아니죠? 답이 1번입니다. 다음은 7번. 뭐라고 물어보니까요. Ich bin 19 Jahre alt. 전 19입니다. 19살입니다. 한거 보니까 나이를 물어. 나이는 영어의 how old, 독일어에는 wie alt. 답이 2번이죠. Wo bist du? 너 어디 있는지 아니고요. Wie viel kostet das? 얼마입니까? 아니고요. Wie lange dauert es?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고요. Wie weit ist es bis zur Schule? 학교까지 얼마나 멉니까? 아니죠? 답이 2번이에요. 다음 8번. Wo du jetzt? 너 지금 어디에? 이렇게. 너 지금 어디에? 뭔가 동사가 나와야 돼. 그랬더니요. Ganz hinten. hinten은 뒤에란 뜻이야. Ganz는 완전 뒤에. 완전 뒤에.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자. 동사를 보니까 짓은 아니면 쨔쨔이네. 근데 쨔쨔는요, 앉히다, 어디로 가서 앉다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앉아 있다잖아. 너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 완전 뒤에 앉아 있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쨔쨔는 안 돼요. 쨔쨔는 타동사야. 누구를 앉히다. 어디에, 어디로 앉히다야. 그러니까 얘 쨔쨔는 일단 안 되고 쨔쨔에서 골라야 됩니다. 쨔쨔. 근데 여기 생각해봐. 누구일 때는요, 여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봐. 지츠라는 어가는 냅둬, 어미는 앤을 떼. 그리고 두일 때는 원래 스트가 붙지. 근데 해보니까 치네, 지츠네. 치는 치음이잖아. 치스트 발음이 치스트.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치가 있을 때는 여기 s를 탈락시킨다. 그래서 지츠트가 된다. 지츠스트 아니고 지츠트가 된다. 답이 뭐예요? 2번이 정답이었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9번. Wie geht es Julia und Anna? 어떻게 지내니? 누구? 율리와랑 아나 걔네 어떻게 지내? 지금 이름이라서 격이 안 보이지만 삼격이에요. 어떻게 지내? 걔네들은 잘 지내. 걔네들은 잘 지내. 그들은 잘 지내. 5번입니다. 그들에게 삼격이죠? 왜 대문자예요? 아이 원래는 소문자지. 원래는 소문자야. 원래는 소문자인데 문장의 처음에 와서 대문자로 쓴 거예요. 다음 10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거. Wie findest du meinen Onkel? 너는 우리 삼촌 어떻게 생각해? 삼촌을 생각하다야. 그러니까 사격이죠. 나는 그를 되게 네트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가 되게 친절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가 되게 친절하다고 생각해. 그를 생각하는 거니까 답이 finde는 사격이 와야 해서 답이 in입니다. 에어의 사격 in. 그쵸? 자, 11번입니다. In Deutschland sagt man du, in der, 이거, und zu, 이거. 독일에서는요, 사람들이 언제 두라고 하냐면요, 요 안에서는 두라고 한대. 뭐 안에서?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는 할머니여도 할아버지여도 다 너라고 부르는 거죠. 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두라고 하니? Freunde야, Angestellte야? 직원한테 해, 친구들한테 해. 친구들이자 Freunden입니다. 원래는 추라는 전치사가 뒤에 삼격이 와야 해서 프로인트의 복수, 프로인데까지 쓰는데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서 n 추가했어요. 프로인덴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게요. Heute geben viele deutsche Eltern ihren Kindern auch internationale Namen. 그렇구나. 오늘날은요, 많은 독일 부모들이요. 자신의 아이들에게 뭘 준대? Internationale Namen. 삼격, 사격. 수여, 마치 영어의 수여 동사처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 왔어요. 자기 애들한테 국제적인 이름을 줍니다. 뭐, 제니, 이런 이름 있죠? Besonders beliebt sind englische Vornamen wie Tim oder Laura. 특별히 인기 많은 건요, 영어식 이름인데요. Tim이나 Laura 같은 거고요. Und italienische Vornamen wie Marco und Lucia. 그리고 이탈리아식의 이름, 예를 들어 마코나 루시아 같은 거, 그런 이름들을 많이 줍니다. Manchmal wählen Eltern auch traditionelle Namen aus der Familie. 때때로는요, 부모들은요, 선택을 합니다. 전통적인 이름을요, 근데 어디서? 가족에서 온 거. 무슨 말이냐면, zum Beispiel, 예를 들어, den Namen der Großmutter oder des Großvaters.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이름을 한다는 거지. 우리는 좀 이상하잖아. 할머니 이름을 애기랑 똑같이? 근데 이건 연대감을 좀잘 주기 위해서 독일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1번 팀가라우라는 독일의 전통 이름 아니죠. 부모가 전통적인 이름을 선택하는 게 유행이 아니라 인터내셔널한 거 선택하는 게 유행이죠. 부모는 주부모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죠. 이탈리아 이름은 인기가 많죠. 독일의 많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국제적인 이름을 지어준다.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죠? 뭐 제니 이런 이름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 마지막 문제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츄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교재 5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강 신생아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과 선생님은 오늘 8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신생아기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발달의 8단계를 나누고 있는데 8단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안 보여요, 선생님. 이럴 수가 있는데요. 이 신생아기는 8단계로는 구분을 하지 않고요. 영아기에 속해 있는 한 달간의 시간을 신생아기라고 합니다. 이 신생아기를 따로 떼서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태내기와 그리고 영아기 간의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아기가 뱃속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정말 독립된 하나의 그 생명체로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자,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켜보는 약 4주간의 시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생아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신생아기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지 이것만은 꼭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생아가 나타내는 이런 신체적인 생리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신생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거 비정상 아닌가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증상들 나타나는데, 자, 신생아이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자, 신생아이기 때문에 정상인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신생아기에 우리가 반사행동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반사행동이라는 건 이거죠. 선생님이 저거를 보면서 저거 주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줍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반사행동이라고 하는데, 이 아기는 아직까지 사고 능력이나 이런 상황의 대처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 갖추고 태어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반사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반사 행동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생아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신체적인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생아기는 출생 후 딱 4주 동안만을 우리가 신생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생아는 독립된 생명체로서 새로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 동안에 이제 신생아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지 먼저 신장, 체중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신장은 평균 50cm 정도고요. 몸무게는 3에서 3.5kg 정도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서 나 2.3으로 태어났는데 비정상인가? 아니면

뭐, 나 4.5로 태어났는데 비정상인가? 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요 정도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자, 남아가 여아에 비해서 약간 더 크고 무거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신생아에게 있어서 생리적인 체중감 소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생리적 체중감소 현상은 이래요. 고작 3kg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자, 이 아이가 생후 3, 4일 동안 계속해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도 줄고 내일도 줄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5 내지 10% 정도까지 몸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몸무게가 줄어들지? 얘가 어디 아픈가? 아니라, 자,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몸무게가 줄어들었다가 5일 이후부터는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일시적으로 몸무게가 줄어들었을까? 몸 표면에 있었던 수분이 증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까 대변, 소변, 배설할 거잖아요. 자, 이런 대변, 배설을 배설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증상으로 생리적 체중 감소 현상이 신생아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생아의 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신생아기다, 아기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쁜 뽀얀 아기를 생각하기 쉽지만 태어난 바로 직후의 아기는 엄마의 양수에 있다가 나와서 쭈글쭈글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도 목욕탕에 오래 있다가 나오게 되면 손가락 이런 데들이 막 쭈글쭈글해진 거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기도 피부가 쭈글쭈글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붉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몸에 태지가 덮여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태지도 덮여 있고 솜털도 덮여 있는데요. 태지라는 건 뭐냐면 아기가 이제 태어나온 다음에 온도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보호막 같은 거라고 할수 있어요.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지방을 뒤집어 쓰고 태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태지는 태아의 몸 표면을 감싸고 있는 황백색의 지방과 같은 물질을 이야기해요. 뭐 이렇게 뭐 만졌을 때 끈적끈적한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렇게 태지로 덮여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태지는 마르고 그리고 건조해지면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태지가 떨어지는 동안, 점점 없어지는 동안 세상에 적응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을 갖춰가게 되겠죠. 그래서 태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전체적으로 모두 다 덮여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죠. 자, 쭈글쭈글하고 붉고 그리고 태지로 덮여 있는 이런 피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 신생아 황달이라고 하는 현상을 여러분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신생아 황달이라고 하는 증상도 신생아에게서만 볼수 있는데요. 생리적 체중 감소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황달 증세가 생후 3, 4일 무렵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황달이라고 하는 건뭐 전신이 아니면 눈동자가 손바닥이 오렌지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성인이 황달을 나타낼 때에는 간이 안 좋아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신생아가 황달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간을 이제 써서 몸에 있는 그런 독성 물질들을 해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미숙해서 일시적으로 황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원래대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자, 정상아의 60에서 80% 정도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라져야 돼요.
간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자, 간 기능이 계속해서 미숙하게 되면 이건 질병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아야지 되는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뇌 무게와 머리 둘레, 가슴 둘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지 될 것은 신생아의 머리. 인 건데요. 자, 이 머리를 채우고 있는 뇌에 성인의 약25% 정도로 자라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머리 크기는 신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등신입니다.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머리가 온 전신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머리가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 거죠. 자, 이만큼 머리가 크기 때문에 머리가 가슴 둘레보다도 큽니다. 가슴 둘레보다도 약 1cm 정도가 커서,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머리 둘레가 지금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생아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신생아기에는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크다라고 하는 점도 신생아기와 연결지어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어요. 머리가 신장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고 가슴 둘레보다도 클 정도로 크다. 뇌의 무게는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첫돌 무렵에 이제 머리 둘레, 가슴 둘레에 같아질 거고요. 그 이후에 점차 가슴 둘레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뇌가 처음 2년 동안 상당히 빠르게 발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뇌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구나라고 하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탯줄과 배꼽에 대한 이야기 살펴볼까요? 자, 탯줄이 있어요. 탯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반하고 태아를 연결해 주던 건데, 자, 이 탯줄이 밖에 나왔는데도 아직 있네요. 그쵸? 아기에게 아직 있는 탯줄이 달라붙어 있어서 7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끝부분부터 자연스럽게 말라지면서 엄마와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열려 있었던 부분이 다치고 그 부분은 배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지만 떨어지기 전까지는 얘도 이제 피부의 일부니까 이 부분이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독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아프가 검사에 대한 보충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 아프가 검사 자체를 여러분이 뭐 어떤 영역을 검사를 하는지, 점수일 때 어떤 뭐 반응을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모두 다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아프가 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검사인지, 신생아에게만 하는 검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 이런 아프가 검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신생아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프가 검사 이래요. 아기가 태어나면 다섯 가지 영역에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다라고 하면 각각의 영역에 2점을 주고요. 그냥 이것 좀뭐 약간 약한 반응이 나타난대라고 한다면 1점을 줍니다. 자, 그리고 반응이 없어. 이건 심각한 것 같아라고 하면 0점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영역에 점수를 합산해서 자, 총점이 몇 점이죠? 여러분 10점이죠. 10점인데요. 7점 이상이다라고 하면 건강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4점 이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급한 신호다라고 보는 이런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직후에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 그 다음에 5분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5분 뒤에도 이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상태를 나타내는지 등을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검사, 아프가 검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생리적인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기출에서 신생아의 생리적인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호흡,
맥박, 체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면 성인에 비해서 불규칙하다, 그리고 빠르다, 빠르고 불규칙하다, 자, 높다. 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인은 1분당 한 20회 정도의 호흡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신생아는 조금 빠르게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게 막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규칙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맥박 같은 경우에도 성인은 80에서 100회 정도의 맥박이 뛴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빠르고 불규칙한 이런 맥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체온은 우리 체온 몇 도죠? 36.5도 정도 되죠. 그렇죠? 그거보다 약 1도씨 정도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비정상 아니고 신생아이기 때문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체온 조절 중추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체중에 비해서 신체 표면적이 넓어서 추위와 더위 많이 타고 체온 변화가 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체온이 약간 높은 편인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니까 따뜻한 이 아이가 생활하기에 좋은 온도를 맞춰주는 거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면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신생아기에는 굉장히 많은 잠을 잡니다. 18시간 정도.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잠을 자는 거죠. 이 아이가 깨있는 시간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잠을 잡니다. 자, 18시간 정도 잠을 자요. 그리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수면 주기는 3, 4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 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수면은 두뇌 성장과 신체 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18시간이나 뭘 이렇게 오래 자, 일어나 봐. 자꾸 잠만 자지 말고 엄마 얼굴 봐야지. 이렇게 깨우지 말고요. 아기가 잘잘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 이 18시간 동안 계속 골아떨어져서 자는 것은 아니고요. 깨는 것에 가까운, 깨어 있는 것에 가까운 그런 수면 상태도 보여주는데요. 자, 수면의 종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생아 수면의 특징이라고 해서 읽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신생아 수면의 특징은 깨어 있는 것에 가까운 수면, 우리 렘 수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푹 자는 숙면하는 수면,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자, 렘 수면에 깨어 있는 것에 가까운 수면, 렘 수면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지 됩니다. 자, 신생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자, 얼마 정도나 높냐 하면, 신생아는 수면에 절반가량이 렘 수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18시간을 자는데 그 중에 50%, 50%, 이게 렘 수면, 이게 비렘 수면인데, 자, 50%, 50% 차지하는 시기 언제다라는 거죠? 신생아기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렘 수면 점점 점점 줄어들어서 대체적으로 20% 정도만 렘 수면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처럼 렘 수면이 높다라고 하는 건 언제다? 신생아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절반가량이 렘 수면이다. 5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은 선생님이 방금 전 설명을 했었는데요. 렘 수면은 각성 상태의 뇌 활동과 유사한 그런 수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구의 운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렘 수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찔움찔 몸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비렘 수면은 신체 움직임도 없고 깊이 숙면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비렘 수면이라고 하죠. 자, 수유와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수유는 아기가 이제 젖을 먹는 것을 우리가 수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이 수유는 뭐 신생아기뿐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텐데요. 신생아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이 시기 아기는 초유를 먹이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초유라는 건 뭐냐면
출산 후에 엄마에게서 분비되는 약 5일간 분비되는 이렇게 누르스름하고 끈적끈적한 저질 얘기를 해요. 약간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뭐가 농축되어 있을까요?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면역체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양질의 영양분과 면역체를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초유예요. 그래서 초유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초유는 신생아의 정장작용을 도와서 태아가 뱃속에서부터 배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엄마의 양수 들이마시면서 남아있는, 뱃속에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 자, 그런 찌꺼기들이 나오는 걸 태변이라고 하는데요. 태변의 배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초유를 먹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초유 이후에도 계속 이제 엄마의 젖을 먹인다면 이제 우리가 모유수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자, 얼마나 좋냐면 아기가 커짐에 따라서 영양 성분을 알아서 적절하게 맞춰줄 거고요. 그리고 아기가 많이 먹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많이 만들어낼 거고, 아기가 적게 먹는 아기라면 거기에 맞춰서 양을 적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아기에게 딱 맞는 맞춤 음식이 모유수유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양소 균형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등등 가장 좋은 아기에게 먹는 음식이 모유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엄마가 안고 엄마와 피부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접촉을 하기 때문에 아기에게 심리적 안정감까지 줄수 있어요. 자, 이 심리적 안정감과 관련해서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이트는 부강기적인 만족감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예, 프로이트의 시기에 의하면 한 살까지가 구강기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계속 빨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부강기적 만족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릭스는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먹고자 하면 엄마가 언제든지 젖을 줘요. 그래서 아,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구나. 세상이 믿을 만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기본적 신뢰감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에게 가장 좋은 그런 먹을 것이 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유의 성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정장작용, 모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나와 있는 거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모유를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인공유를 먹이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를 이제 인공수유라고 합니다. 자, 인공수유를 할 때에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손 씻고, 그리고 조제분유의 종류, 양이 정확한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정확한 양을 맞춰서 먹여야겠어요. 그리고 물은 100도씨로 끓여서 완전히 소독한 다음에 식혀서 분유를 타면 되겠습니다. 자, 소독, 위생 상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젖꼭지로 이 우유를 먹을 때는 공기가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모유에 비해서 모유에 가장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걸 조제분유라고 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무기질, 칼슘이 좀 많은 편이고요. 지방의 입자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힘들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소변하고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대소변. 대소변과 관련해서는 이제 태변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생아기에는 태변을 보더라라는 거죠. 자, 태변. 앞서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태변은 뭘 얘기하냐면, 출생 후 2, 3일 동안 배출하는 변을 얘기해요.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도 양수 같은 걸 들이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양수 같은 거 들이마시고 나서 그 안에 들어있던 찌꺼기, 이런 것들이 뱃속에 쌓여 있단 말이죠. 자, 그걸 출생 후 2, 3일 동안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랜 기간 동안 있어서 그렇겠지만 색이 상당히 짙습니다. 암록색을 띠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변 색깔이 왜 이러지? 황금빛도.

운동이 아니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야, 자, 이 태변을 보는 것은 너무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태변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아까 뭘 먹는다라고 했죠? 초유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 연결지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반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신생아는 다양한 반사 운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반사 운동이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반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반사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생아의 생존에 필요해서 남아있는 생존 반사와 그다음에 생존과 필요는 없는데 이게 왜 나와 있는지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신경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시 반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존 반사부터 살펴볼까요? 자, 생존 반사, 신생아의 생존에 필요한 반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반사인 거죠. 자, 뭔가 저기서 벌레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에게 다가와요. 막 돌진해요. 자, 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눈을 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우리가 눈 깜빡할까요? 아니죠. 그쵸? 돌진해 오는 벌레를 피해야 돼요.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이 감긴단 말이죠. 그쵸? 자, 이런 외부의 유해 자극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살기 위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존 반사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다룹니다. 빨기 반사하고 근원 반사를 다룹니다. 자, 빨기 반사는 무조건 빤다 이고요. 그다음에 근원 반사는 무조건 빨. 그 젖을 찾는 반사를 근원 반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 반사 살펴볼까요? 자, 원시 반사는 지금으로 봐서는 신생아의 생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자, 이 원시 반사는 신생아의 발달 상태를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 신경계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반사라고 할수 있겠죠. 자, 출생시에 원시 반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사라져야 하는데도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있는 경우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반사로는 우리 다섯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파악 반사,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 걷기 반사, 수영 반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존 반사 두 가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반사의 종류 중에서 생존 반사 두 가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원 반사, 젖찾기 반사라고도 하는데요. 근원 반사 살펴보겠습니다. 아기의 뺨을 콕콕 이렇게 두드려요. 아기의 입 주변을 이렇게 한번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기가 자극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입을 벌려서 손가락을 빨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극이 주어지는 쪽으로 몸을 돌려서 자극을 찾을 수 있는 반사가 근원 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로 반사는 3, 4개월 이후에 사라져요. 그래서 의식적인 자기의 행동으로 대체되게 될 겁니다. 자, 이 근원 반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젖을 찾을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젖을 찾아야 빨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젖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젖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빨아야지 되겠죠. 자, 아기의 입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 입에 자극이 닿으면 무조건 빤다라고 하는 게 빨기 반사입니다. 자, 빨기 반사는 입 주변을 건드렸을 때 손가락을 자극을 무조건 빤다. 입에 주어지는 자극은 무조건 빠는 반사를 빨기 반사라고 해요. 자, 왜 빨아야지 돼요?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지 되니까. 그쵸? 자, 섭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시 반사들을 우리 살펴볼까요?

대하여 자, 원시 반사 중에 첫 번째 파악 반사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자, 파악 반사는 아기의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그걸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을 우리가 파악 반사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렇게 꽉 잡고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우리가 이제 유인원에서부터 발전했다라고 하니까 자, 그런 시기에 엄마의 등에 매달려서 이동을 할때꽉 매달려 있는 원숭이처럼 우리도 뭔가 이렇게 꽉 잡고 엄마를 잡고 놓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파악 반사 아기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건드리면 꽉 잡고 놓지 않는 반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자발적으로 앞으로 자라나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원시 반사의 두 번째, 모로 반사 보겠습니다. 아기가 지금 깜짝 놀라서 팔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해요. 꽝 소리가 나는 큰 소리와 그 다음에 이렇게 추락, 떨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내거나 이 아기의 자세를 변화시킨다라는 게 아기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쿵 하는 것 같은 그런 자극을 주게 되면 깜짝 놀라서 이 아이가 등을 활처럼 폈다가 다시 이렇게 움츠리는 현상을 모로 반사라고 합니다. 여기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펼쳤다가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런 반사를 모로 반사라고 하면 돼요. 자, 모로 반사는 아기가 어머니한테 매달리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과는 달리 사라지는 시기가 좀더 늦게 사라지죠. 그죠? 6개월 이후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시 반사의 세 번째 바빈스키 반사 보도록 할까요? 자, 바빈스키 반사는 이런 거죠. 발바닥이 있어요. 이 발바닥을 슥 이렇게 슥 간지럽히는 거예요. 슥 하면 여러분 기분이 이상하겠죠? 그죠? 자, 이 아기도 발바닥을 슥 간지럽히게 되면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리게 됩니다. 자, 이런 반사를 바빈스키 반사라고 하는데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자, 이 반사는, 아, 이 아이가 척추 하부 조직에 결함이 없구나. 신경계가 다 발달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는 그런 반사입니다. 그리고 모로 반사와 더불어서 늦게 사라지는 반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장 늦게 사라지는 반사입니다. 자, 그런 점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걷기 반사는 아기가 걸을 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옆 겨드랑이를 올려서 옆 겨드랑이에 손을 껴서 아기를 올려서 아기를 앞방향으로 진행시켜 보면 걸음마 하는 것처럼 다리를 번갈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리를 번갈아서 움직이는 건이 아이가 커서 자발적으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영 반사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물속에 수평으로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영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신경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반사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반사들은 대체적으로 신경계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살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각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촉각이에요. 이렇게 눌렀을 때그 누르는 감각을 인식하는 거. 자, 촉각, 통각, 생후 며칠 이내 고통에 대한 감각이 급격히 발달되기는 하지만 출생 전에 이미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이미 발달된 상태로 태어난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청각 볼까요? 자, 청각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발달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도 아빠의 이런 낮은 목소리 더잘 들린다 해서 아빠가 책 읽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발달되어 있는 거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각 같은 경우에는 자, 다른 것들과

다르게 시각은 덜 발달된 상태로 태어나 있네요. 다른 아이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발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시각만 덜 발달된 상태인 걸볼수 있어요. 초점 고정하지 못하고요. 볼수 있는 범위도 아주 가까운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근시라고 하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미각 같은 경우에는 출생 시에 완전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맛을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후각, 냄새 맡는 것도 출생 초기부터 이미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각 하면 오감을 얘기하는데요. 이 오감 중에서 그러면 발달이 덜된 상태로 태어나는 건 오로지 뭐다? 시각이다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네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생아의 목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생아 목욕을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신생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는 것 같지만 얘는 온 몸을 사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기 때문에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땀을 닦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아래 방향으로 그리고 앞면을 닦아주고 뒷면을 닦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신생아의 목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생아 목욕을 시킬 때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 먼저 목욕물의 온도는 조금 높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아요. 이 아기가 체온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욕물은 조금 따뜻한 정도, 아주 따끈한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실내 온도는 이 아기가 옷을 벗겨놔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그 뭐라 그래야 되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우리가 쾌적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정도 온도로 맞추는 것이 좋고요. 자, 목욕을 시키는 거 좋다라고 해서 따뜻하다, 막한 시간 사우나 해야지 이런 정도로 몸 물에다 담궈 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목욕을 마쳐야지 돼요. 5 내지 10분 정도간만 목욕을 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유 전, 취침 전에 목욕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엔 여러분도 목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영장 물에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닌 것처럼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유 직후에는 목욕하지 않고요. 열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욕 순서는 아까 앞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수능 실전 문제 한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느 시기일까요? 수면은 두뇌 성장과 신체 발달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 시기 아동의 수면 특징 중 하나는 뭐다?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중렘 수면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자, 하루 평균 그리고 18시간 정도의 잠을 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 아동은 수면에서 호흡의 패턴이 불규칙하고 매우 얕은 점을 나타내며 수면 시 불안정한 호흡이 증가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무슨 수면에 대한 내용인 거죠? 렘 수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렘 수면이 지금 많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렘 수면의 비율이 매우 높은 50%나 차지하는 이 시기는 언제이다? 신생아기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기에 관련된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청각 발달해서 태어납니다. 쓴맛, 신맛, 단맛 모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직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유아기와 관련 있습니다. 자, 호흡이 60에서 80회 정도로 규칙적인 건 성인이고요. 전체 수면 중렘 수면이 50%를 차지합니다. 뭐 많긴 하지만 80%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50%입니다. 그다음에 2번 함께 풀어볼까요?
자, 다음 일기에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쓰이는 대로 골라라. 이런 내용이네요. 자, 가는 뭔가요? 통통이가 태어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초기

유를 먹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가, 인공유를 먹일까? 아니면 나, 모유수유를 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모유수유 하기로 했대요. 가는 인공유고요. 나는 모유수유입니다. 이와 관련된 옳은 설명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가 무균 상태이고 소화가 잘 되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노출돼 있다라는 게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노출된다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균 상태 소화가 잘 된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먹는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맞아요. 우유병에 눈금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딱, 아, 얘가 얼마 먹었구나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산모의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기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엄마에게도 좋은 거죠. 자, 나는 어머니와의 접촉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티글 리을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장면에서 반사운동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입니다. 자, 가 볼까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팔다리를 껴안듯이 움츠린다. 자, 큰 소리에 꽝 있는데 이렇게 놀라서 움츠린다.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로 반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발바닥을 간지럽혔더니 발가락을 부채처럼 폈다가 오므리더라라고 하는 거. 바빈스키 반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올바른 답지 골라볼게요. 가는 가장 나중에 사라지는 반사이다. 얘네 둘다 늦게 사라지는 건 맞는데 가장 늦게는 바빈스키. 자, 나는 자발적으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그건 아니에요. 이건 걷기 반사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바빈스키 반사는 척추 아래 부분으로의 신경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척추 하부 조직에 결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요거죠. 자, 가는 뭐로 반사, 나는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그래서 답은 티글 리을로 묶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대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 볼까요? 가 태어난 아기는 신장 50cm, 평균 체중 3.3kg, 그리고 피부는 쭈글쭈글하고 태지 솜털로 덮여 있어요. 그랬더니 그외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더 궁금했어요. 자, 그외 다른 특징. 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체온이 얼음보다 높아요. 그쵸? 호흡은 얼음보다 빨라요. 맞습니다. 머리둘레가 가슴둘레보다 커요. 네, 일시적으로 황달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5번, 6번, 아프가 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검사 내용 중에서 우리 어떤 걸 알아야 할지 문제부터 확인해 보죠. 자, 위글에 나타난 시기, 프로이트의 심리상적 발달 단계 물어보고 있어요. 시기만 알면 되네요. 그다음에, 자, 6번, 위글에 아기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 역시 시기만 알면 됩니다. 자, 여러분, 시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벌써 알수 있어요. 아프가 검사라고 하는 것에서. 자, 우리 아기 건강 상태는 괜찮은가요? 이런 건강을, 아기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사로 아프가 검사가 있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아프가 검사는 아기의 아무 때나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한다? 신생아기 때에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윗글에 나타난 이 시기, 신생아기에 해당하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언제죠? 여러분, 구강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강기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고착되면 결벽증이 나타난다. 항문기에 해당하죠. 초자아가 발달한다. 남근기에 해당합니다. 동성 부모에 대해서 동일시하게 된다. 이것도 남근기에 해당하고요. 리비도가 구강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 구강기에 대한 설명이죠. 대소변의 보유와 배설을 통해 쾌감을 느낀다. 항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 살펴볼까요? 윗글에 아기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신생아기에 대한 설명 고르면 되겠네요. 맥박은 어른과 비슷하지 않고요. 빠르고 불규칙.

촉촉하게 느끼는 온도 22도에서 27도 사이, 요 정도. 자, 목욕물의 온도는 조금 따뜻하게, 따끈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약 38도 정도 맞습니다. 자, 몸에 열이 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그리고 또 수유 직후에 그럴 때는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맞는 답이죠? 자, 모유나 우유를 먹인 직후에는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함께 볼게요. 자, 8번에는 강연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시기에 감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시기인지 우리 살펴볼까요? 갓 태어난 아기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니까 신생아겠죠? 그렇죠? 자, 신생아는 빗소리든 기타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며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하지만 같은 자극이라고 하더라도 아기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감각 기관의 발달은 아기의 인지적 발달, 운동 능력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두뇌의 신경 발달 순서나 아기의 경험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태어난 후에 감각적 능력은 빠르게 발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영아기 동안에 감각 기관의 발달이 굉장히 인지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주는 점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시기는 갓 태어난 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기라고 할 수가 있고, 신생아기의 감각, 오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어떤 거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죠? 시각만 덜 발달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자, 시각은 가장 발달된 상태이다. 아닙니다. 자, 온도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후각, 출생 후에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갖추고 태어납니다. 자, 단맛, 신맛, 짠맛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달 이후에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함께 풀어볼까요? 다음 인터넷 게시판에 대답 가를 통해서 알수 있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자, 태어난 지 일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고요. 피부와 눈동자가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간 기능이 미숙해서 생기는 이런 피부와 눈동자 노란색 띠고 있는 증상, 뭐죠? 신생아, 황달입니다. 자, 신생아 황달은 신생아기인 거고요. 신생아기와 관련된 답지를 골라보면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요.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큽니다. 시각이 감각 기관 중 가장 발달이 안 되어 있고요. 출생 후 3, 4일간 체중의 5 내지 10%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신생아기에 대한 내용 배워봤고요. 다음 시에는 영아기에 대한 내용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보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스무트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 2강 보면서요, 조금 이제 맛보기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기분이 드셨을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숫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어떠한 규칙에서 알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계속해서 형용사 편볼 텐데요. 지난번에는 품질 형용사와 숫자 형용사를 봤다면 이제 오늘은 또 다른 형용사, 또 지시 형용사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강은 형용사 중에서 지시 형용사와 소유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지시 형용사는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이, 그, 저 이런 거. 소유 형용사는 소유를 나타내는 거. 나의, 너의, 우리의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도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복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형과 복수형을 보시면 남성이 스, 여성이 세트, 복수가 세 이렇게 나와요. 남성형에서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세 으떼로 된 거는 뒤에 모음이 나오거나 아니면 모음 아씨가 나오는 경우에 나오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형태는 이렇게 세 개예요. 그래서 명사를 한정해서 가리킬 때 앞에서 사용한다. 이, 저의 의미다. 이때 한정하는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보시면 스슈엥에 퇴정지 이 개는 매우 착하다라고 해서 슈엥 개 남성 단수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음이니까 세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떼를 붙일 이유가 없겠죠. 세트 메종의 건드 이 집은 크다라고 했을 때 메종이 여성형이라서 지금 여기 세트가 나온 거죠. 메세장 퐁 주, 덩, 르, 파크. 이 아이들은 공원에서 놀고 있다. 아이들이 복수니까 이렇게 세, 으, 에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모음이나 모음 아시로 시작하는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는 쓰 대신에 세, 으떼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 들어가 있죠. 쓰 아흐브흐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세 따흐브흐. 이 나무. 쓰 옴무 아니고 쎄 똠무 이 남자 그 남자 저 남자 쎄 또떼 레 트레쉐 이 호텔은 매우 비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 마시니까 오떼 아시가 이렇게 남성형이지만 떼를 붙입니다 이제 정리한 내용을 보면요 남성 명사 앞에 모음이나 무 마시로 시작하는 형용사를 두는 상황에서도 쓰 대신에 쓰 으떼를 사용한다. 그러나 모음이나 무음아시로 시작하는 남성 명사 앞에 자음이나 유음아시로 시작하는 형사를 두면 쓰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게 어려운데 밑에 예문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보시면 쓰 디학테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기본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 책임자라고 해서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남성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세, 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니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자 그 사이에 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형용사가 끼어 들어가는데 그때 형용사가 시작하는 형용사의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모음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쓰 다음에 모음이 오겠죠. 그러니까 모음하고 모음이 충돌을 하죠. 그래서 그럴 때 여기다 떼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준이요. 이거, 쓰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글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명사가 있고, 여기에 형용사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글자가 무조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첫 번째 글자가 얘가 아잖아요.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떼를 붙인 거고, 얘는 첫 번째 글자가 대, 자음이니까 떼가 들어가는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이 병원이라고 할 때는 아슈가 무음아시이기 때문에, 세의 다음에 여기에 이게 들어왔잖아요. 때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세또삐딸 이렇게 병원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하고 병원 사이에 중간에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형용사가 지금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글자가 자음이니까 여기에 때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나오는 철자가 기준입니다,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간 명사 앞에서 현재 또는 현재와 가까운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쓰를 쓰면 오늘 아침. 수와 앞에 쓰를 쓰면 오늘 저녁.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스마땅 일페보. 오늘 아침 날씨가 좋다. 스스와 누멍중 옹성블루.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함께 식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메주드와 타바이의 세트 뒤. 오늘 밤에 일을 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 앞에 세트가 붙으면 오늘 밤. 이게 되는 거예요. 세트 스맨드 이번 주, 세단의 올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제 현재 또는 현재와 가까운 시간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함께 연달아서 쓸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사하고 소유 형용사가 함께 쓰일 수 없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규칙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면 되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이런 규칙이 사실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조금 이상해요. 이 하나의 학생,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또 이게 영어랑 바꿔서 생각하시면 또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는데, 보시면 this a student 뭐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사하고 지시 형용사는 쓸수 없는 거예요. 소유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어색합니다. 이 나의 뭐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스하고 더가 공존하지 않는 것이 프랑스어에도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비문이 되는 거고요.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세 레타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디스 더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 소유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디스 마이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두개 중에 하나 쓰죠. 그래서 함께 쓸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지시 형용사 내용 있고 이제 문장을 보시면 세 토아 정펑 주 엉성 블루 세 아이가 함께 놀고 있다. 아이는 복수고요. 세를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큰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스 그랑다가 보고 논 복구드 프리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지금 스하고 아르보 사이에 그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 다음에 시작하는 글자가 자음이기 때문에요. 세 으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다음 아흐브가 자음이라고 모음이라고 하더라도 세프티 슈엔 꾸 빠뚜라고 되어 있죠. 이 작은 강아지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 플러스 명사 뒤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때더 가까운 것하고 먼 거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것도 지칭하고 싶고 먼 것도 같이 지칭하고 싶을 때는 구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C나 라를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명사를 구분지어 지시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C는 가까운 것이고요. 라는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거를 이제 구분하실 때 요건 이 C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라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C가 여기고요. 라가 저기거든요. 조금 먼 거죠,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 C에서 요거를 빼고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라가 단독으로 써서 강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Cette voici, voiture ci est plus vieille que cette voiture là 라고 하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동차는 저 자동차보다 오래됐다라고 해서 가까운 거 원근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가까운 거 지금 이렇게 붙였고요. ci를 붙였고 저 자동차 할 때는 là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Cette voiture ci, cette voiture l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라고 할 때는 cet enfant ci. Mon fils, 내 아들이고, 저 아이는 cet enfant là est mon cousin, 나의 사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Ce garçon là est très gentil. 저 소녀는 매우 착하다. 저 소녀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할 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시 형용사였고요. 그 다음 소유 형용사 볼게요. 3강은 2강에 비해서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품질 형용사나 수 형용사에 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소유 형용사의 형태부터 일단 볼게요. 주어 인칭 대명사 주부터 시작하죠. 주뒤 일엘 누브 일엘 이렇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단수 복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형태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자가 기준으로 뒤에는 명사의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복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기준이 뒤에 나와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몽, 마, 매, 똥, 따, 떼, 송, 싸, 세. 이게 단수고요. 복수는 노트, 노트, 노, 보트, 보트, 보, 레흐, 레흐, 레흐입니다. 뜻은 이렇게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까지 정리가 되는 거고요. 공부를 하실 때이 복수는 뒤에 명사가 복수인 경우에는요, 소형사의 형태가 전부 다 S로 끝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다 S가 있어요. 그죠? 그럼 소형사일 때 뒤에 S가 붙어 있다라고 하면 뒤에 명사가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뒤에 단수인데 여기 S가 붙어 있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쓰임을 볼까요? 명사 앞에 위치하며 인칭은 소유자에 따르고 성과 수는 소유 대상인 명사에 따른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제가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인칭은 소유자에 따라요. 그런데 성과 수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기준이에요.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Mon père est très gentil. 내 아버지는 매우 친절하시다라고 했죠. 근데 아버지가 명사가 이 명사 자체가 이제 남성 명사잖아요. 배우가 남성 명사죠? 그죠? 근데 내가 여자,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마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명사가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몽빼흐라고 써야 되지, 마빼흐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몽빼흐의 트레정지. 따 매우도 마찬가지죠. 매우가 어머니라고 하는 여성 명사죠? 내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너의 어머니, 너가 남자라고 하더라도 너의 어머니는 똥매어가 아니라 따매어가 되는 거예요. 따매어에 윈는 본내 퀴즈니에, 너의 어머니는 요리를 잘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송 프레르 주 오프, 그녀의 남동생은 축구를 잘한다. 노트 메종의 건드, 우리 집은 크다. 워터 슈행의 엉 포르무, 에트 엉 포르무, 이거 1강에서 봤죠. 컨디션이 좋다라는 표현이죠. 레거장 펑퐁 아 레걸이라고 나오죠. 레허 S 붙어 있죠. 뒤에 복수 명사 앙펑 복수인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쓰이는 겁니다. 소형사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성과 수를 맞춰준다. 인칭은 소유자에 따른다. 자, 소유형용사 형태는 소유자의 성이 아닌 소유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의 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Il aime sa voiture. 그는 그의 차를 좋아한다. 라고 나오죠. 이게 주어가 그잖아요. 그. 얘 남성이잖아요. 남성이다라고 하더라도, voiture가 여성이기 때문에 얘를 송으로 쓰면 안 되고, 싸로 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소유형용사는 명사 앞에 놓이는 형용사보다 앞에 위치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의 누나라고 할때마 건드 써야지 건드 마 써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자꾸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마이 원더풀 데이라고 하죠. 원더풀 마이 데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 부정형용사는 이제 옹, 옥경, 샤깡, 백손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부정대명, 아니, 형용사가 아니죠. 부정대명사.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을 이제 부정대명사라고 하고, 물론 이제 긍정의 반대 부정으로 쓰이는 것도 있긴 있어요. 여기서. 근데 그런 것과 비인칭 구문에서는 소유형용사, 송, 사, 세를 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3인칭 단수로 이렇게 기준을 하는 거죠. 샤깡, 두아, 아폭대, 송을 리이브고 각자는 자신의 책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샤깡은 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고 이제 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모음이나 모음 아시로 시작하는 여성 단수 명사나 형용사 앞에서는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마따 싸 대신에 몽똥 송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마 아미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모음으로 다 모음이나 모음 아시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아미 모나미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 앙센 에꼴, 에꼴이 여성형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뭐죠? 여성형이고 앞에 또 아가 그 모음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앙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있고요. 모나미, 소니스토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모낭스는 메종 에프티트다. 예전 집은 작다. 도니스토아의 트레즈 인테레상. 너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다. 소니데 엔누벨. 그녀의 생각은 새롭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성형 대신에 남성형 몽동성을 쓴다. 그다음에 3번.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명사는 소유자가 명백할 경우에 보통 소유 형용사 대신에 정관사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 정관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나는 머리가 아프다는데 내 머리가 아프지 누구 머리가 아프겠어요. 대신 아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정관사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체 명사 앞에는 정관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손을 씻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의 손을 씻겠지. 누구의 손을 씻겠어요? 씻겨주는 거하고 씻는다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뜻이 다른 겁니다. 씻겨주는 거는 여기 앞에 쓰가 없어야지 다른 사람의 손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건 씻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는다라고 했는데, 그녀 스스로 자기 눈을 감는 거지. 남의 눈을 감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명사 앞에서 이제 정관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제말 알라떼뜨. 그렇죠? 이슬라블라멘 엘펜물 레주라고 해서 이렇게 정관사를 씁니다. 정관사는 늘 라, 레의 형태가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시 형용사하고 소유 형용사가 끝난 거예요. 3강은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편에 있어서 이렇게 마냥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볼게요. 이제 그 문법이 조금 간단하면요. 보통은 본문이 조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주지 묻고 답하기하고 나중에 나이 묻는 거 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볼게요. 한번. 자, 거주지 묻고 답하기라고 나옵니다. 거주지 묻고 답하기에서는 필요한 동사가 있어요. 거주하다, 살다라는 동사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뭐 주소 이런 단어도 알아야 되고 이제 문장에서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자, 마리가 얘기하죠. Bonjour, tu es nouveau ici? 라고 나옵니다. 안녕, 너 여기 처음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nouveau의 형태, 우리 품절 형용사에서 배웠죠? 새로운이란 뜻이죠. nouveau, 또 있고요. 이것을 여성형으로 바꾸면 nouvelle. 그쵸? 여기서 뒤에 나와 있는 자음, 모음이나 무음 아씨가 나오면 남성 제2형, 엘르뺀, nouvelle이 된다. 기억하시고요. 너 여기 처음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류카가 Oui, aujourd'hui, c'est mon premier jour. 네, 응, 오늘 나의 첫날이야. 첫 번째 날이야. 자, 퍼미의 서수 나오죠? 우리 서수 배웠죠? 지난 시간에. Je m'appelle 배웠습니다. 또 지난번에. 류카. 내 이름은 류카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리가 Enchanté, 류카라고 하죠. Enchanté. 마리가 여성이기 때문에요. 앙상테의 을을 또 붙이고 있어요. 만나서 반가워, 류카. Moi, c'est Marie. 나는 마리야. Tu viens d'où? 너 어디서 왔니? 자, 요거. Venir de 또 나오죠.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장소. 너 어디에서 왔니? 장소는 뭐 국가, 뭐 기타 등등. 너 어디서 왔니? Je viens de Paris라고 하죠. 대답을 또 Venir de 라고 하고 있어요. 파리에서 왔다. Venir de 다음에 장소가 오면은 어디 어디 출신이다, 어디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Venir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근접 과거라 그랬어요. 마리가 아, j'y ai vécu pendant 3 ans quand j'étais petite라고 나오죠. 이 문장이 조금 어렵죠. 한번 끊어볼까요? j'y ai vécu pendant 3 ans 이렇게 끊으면 여기에 이는 파리에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성대명사 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로 바꾸죠. 그래서 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복합과거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성대명사 이 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살았다라는 거예요. 맥귀는 살다라는 거에 과거 분사형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고 많이 틀려요. 과거 분사 몇 귀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이렇게도 쓰시고
이렇게도 쓰시고 굉장히 그런데 이게 이제 흐스후아의 봤다라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살다 할 때는 외귀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항상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건 뭔가요? 몇 번을 말했니? 이런 식으로 항상 혼동하시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3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파리에서. 내가 어릴 때 나오는데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 게 과거가 지금 막 나와가지고요. 반과거하고 복합과거가 섞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따가 표현 연구할 때 나오겠지만 반과거하고 복합과거가 이렇게 껑절해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과거는 이제 지속적인 이런 의미가 있고 복합과거는 우리가 이렇게 점처럼 딱딱 끊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정해지지 않은 기간을 말할 때 우리가 반과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내가 쭉 자고 있을 때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뭐 이렇게 할때 그런 그 자는 그 기간 쭉그 기간을 반과거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 쭉 내가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쭉 어렸을 때 3년 동안 딱 정해진 기간이 있죠. 그때 거기에 딱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는 복합과거를 쓰고요. 뒤에는 반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되게 나중에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먼저 나와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누가가 아봉? 아 그래? 쯔야비떼 우너 어디에 살았었는데? 라고 물어보죠. 이것도 반과거예요. 반과거 이렇게 어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리가 J'habitais près du musée du Louvre라고 하죠. 나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살았어. 어디 근처에 près de라는 표현이 있고요.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살았었다. 15분 거리래요. 앞뒤에 걸어서라는 뜻이에요. 걸어서 15분 거리에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 살았다. 아, moi, j'habitais dans le troisième arrondissement이라고 해요. 루카가 아, 나는 아홍데스망은 프랑스 행정구역 단위 중에 구라고 하거든요. 구. 그러니까 세 번째 구, 3구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를 이렇게 명사로 지칭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 뭐 송파구, 뭐 이런 식으로 구를 쓸때 명사로 쓰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는 숫자로 써요. 그걸 1구, 2구, 3구 이렇게 숫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3구에 살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거주지를 묻고 답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아비떼 동사가 나왔죠? 지금 반과거 형태로 나와 있지만 아비떼가 이제 거주하다예요. 이게 거주하다는 뜻이고요. 이거 아시는 발음이 안 나는 철자니까 하비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비떼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볼게요. 표현 연구 보시면 1번에서 아, 쥐 에, 베큐, 뻥뚱, 투어장, 껑, 쥐떼, 뿌띠트. 아, 나 어릴 때 거기서 3년 동안 살았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뻥뚱, 투어장과 같이 시작과 끝이 분명한 기간을 나타낼 때는 복합 과거를 쓴다. 그죠? 그리고 껑, 쥐떼, 뿌띠트와 같이 막연한 기간을 나타낼 때는 반과거를 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거 볼게요. 뻥덩 끄주 도우메 내가 잠자는 동안 내가 잠자는 잠을 쭉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프레파레 르티네 내가 저녁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는 반과거 뒤에는 이제 복합 과거를 씁니다. 껑이나 뻥덩 절에서 가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쥐아비떼 우 어디에 살았었니? 이것도 지금 다 반과거인데 사실 반과거는 이렇게 어미를 이렇게 에로 쓰죠. 반과거형도 좀 뒤에 나오긴 하지만 반과거형 어미는 에에에 이용 이에 에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인칭 복수의 어간에다가 반과거형 어미를 붙이면 반과거가 됩니다. 거주지나 주소를 묻는 표현으로 아드레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quel était ton adresse?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었니? 주소가 뭐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점. 자, 아드레스는요, 영어랑 여러분들이 엄청 헷갈려 하시는 철자예요. 영어는 대, 디가 두 개잖아요. 프랑스는 하나입니다. 아드레스라고 해서 여기 대가 하나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철자 문제를 굉장히 꼬아서 문제를 낼때 가끔 이제 내는데 그러면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 말을 해마다 해도 해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소유형용사 지금 우리 소유형용사 부분이죠?
아드레스가 여성형이지만

깨를 보면 아시겠죠? 여성형이지만 아드레스의 첫 번째 글자가 모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따가 아니라 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3번. J'habitais près du livre du Louvre à 15 minutes à pied 라고 되어 있어요. 아 플러스 거리 시간, 그 장소, 그럼 어디 어디에서 떨어진 곳에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얼마 얼마 떨어진 곳에 15분 거리에 라는 거고, 이것도 보시면 mon école est à 20 minutes de chez moi en voiture 라고 나와요. 나의 학교는 얼만큼의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 20 minutes, 20분 거리에 있다, 우리 집에서부터 차로 라는 뜻이죠. 이렇게 아로 써서 지점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나이, 직업 묻고 답하기를 보겠습니다. 자, le prof de cuisine이라고 해서 요리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리 수업인 것 같아요.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Avant de commencer. Avant de 다음에 명사, 아, 명사래요. 동사가 나오면요, 뭐뭐 하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Faisons un petit tour de table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둥글게 테이블로 앉아가지고요, 돌아가면서 뭔가를 순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보자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Présentez-vous en quelques mots라고 하죠. Présentez-vous, 소개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세요라고 할때 se présenter라고 하거든요. 내가 누구누구를 소개하다라고 할 때는 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럼 se présenter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명령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présentez-vous 소개해보세요. 몇몇 단어로, 뭐예요? 그냥 몇 단어로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라는 거죠. 우리 순서대로 자기소개 봅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알렉스가, Bonjour, je m'appelle Alex.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Je m'appelle.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J'adore la cuisine française. 저는 프랑스 요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adorer라는 동사가 나오죠. 뒤에 aimer라는 동사도 나오고, 자, 이렇게 adorer 동사나 aimer, 그다음에 더 좋아하다라는 préférer, 그다음에 또 싫어하다 détester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 네 개는요, 우리가 기호 동사다라고 해서 좋고 싫음을 나타내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사가 명사와 함께 쓰일 때는요, 명사 앞에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와 있는 am의 동사 다음에도 동사 원형이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규칙은 이 동사 네개 모두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명사할 때는 정관사, 동사할 때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Et j'aimerais apprendre à préparer des plats traditionnels 이라고 합니다. J'aimerais 라고 써있는 거는요, 조건법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조건법 자체를 수능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장에서 이렇게 대화 지문에서 조건법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공손하게 표시를 하거나 어조를 조금 완화하거나 할때쓸수 있는 겁니다. J'aimerais 아니면은 je voudrais 이런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부드레나 에무레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아 조건법이구나. 그러면 그냥 조금 공손하게 해석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막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고 막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아펑드 가라 그랬잖아요.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전통 요리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 차리는 거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요리 선생님이 앙숑떼 알렉스. 반갑습니다. 알렉스 씨. 부자베 깰라쥬라고 하죠. 우자베 깰라쥬라는 것이 이제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je vingt huit ans이라고 하죠. 28살입니다라고 하는데, 나이를 물어볼 때 조심할 게또 하나 있어요. 프랑스어는 나이를 물어볼 때 être 동사를 쓰지 않고요, avoir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avoir을 써요. 그래서 몇 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거 애터 동사 쓰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꾸 영어랑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영어의 비동사인 프랑스어의 애터 동사를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부아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나이를 대답을 할 때도 역시 아부아를 써요. 아부아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쓰거든요. 숫자 28을 쓰고 그 다음에 엉을 써요. 28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숫자로 할게요.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영을 써요. 그러면 내가 몇 개의 해가 이제 year의 뜻이에요. 몇 개의 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나이를 나타내는 문장이 됩니다. 뜻이 됩니다. 그 28살이에요라는 거예요. 요리 선생님이 그 fait vous dans la vie?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뭘 하시는 분이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인생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하진 않아요. 그래서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렉스가 Je suis engineer. 저 엔지니어입니다. 하지만 Je n'aime beaucoup faire la cuisine. 저는 요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라는 거예요. 여기도 am의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업, 나의 직업 묻고 답하기 표현을 봤죠? 나의, 여기 다 나오죠, 지금? 나의 묻는 거, 부자베 깰란, 직업 묻는 거, 그 fait vous dans la vie.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계속 볼게요. 요리 선생님이, très bien, Alex. 어우, 아주 좋습니다, Alex 씨. Manon, à votre tour maintenant. 이라고 하죠. Manon 씨, 당신의 차례예요. 라고 얘기하죠. 뚜구는 이때 차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Dites-nous un peu qui vous êtes. 우리에게 말해주시겠어요? 조금 qui vous êtes. 당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qui가 누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소개하라는 거를 이제 말을 저렇게 좀 표현을 바꿔서 쓴 거죠. Je m'appelle Manon. 제 이름은 마농이에요. Moi aussi. 저 또한 J'adore la cuisine. 요리를 좋아합니다. Surtout faire des desserts라고 하죠. 특히 디저트 만드는 걸 좋아해요. 여기 adore 또 나오죠? 정관사 나오죠? 동사 원형 나오죠? Le prof de cuisine 요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Et vous avez quel âge?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마찬가지로 avoir 동사 쓰고 있네요. J'ai 25 ans. 저 25살이에요. Et un jour, 그리고 언젠가는 j'aimerais bien ouvrir ma propre boulangerie라고 되어 있죠. 언젠가는 저도 뭐뭐 하고 싶습니다. 조건법이라고 했죠. Ouvrir는 열다예요. 나의 고유의 내 스스로의 boulangerie 빵집을 열고 싶다. 여기 나오네요. 자기 자신을. Oui, c'est super. 아주 훌륭하군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직업 묻고 답하기가 나왔고요. 스 프레정 때 자기소개하다라고 나오죠? 이게 스가 붙으면 이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하는 거. 트라디셔널 전통적인 포프 자기 자신의 라는 단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 연구 한번 볼게요. 표현 연구에서도 이제 몇 가지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지문에서. 볼게요. 부자베 깰라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아부아 동사 쓴다 그랬죠? 깰라시 아베부라고 해서 깰 아주를 앞으로 써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회화체에서는 평소문의 어순을 그대로 쓰고 물음표를 쓰고 억양을 올리면 이제 의문문이 돼요. 부자베 깰라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나는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깰라시 아베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주어와 동사를 이때 도치한 거죠. 티아켈라시 너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그 페트부 돈라비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요거는 그하고 페트 사이에 에스크를 집어넣는 거예요. 명령문을 만들 때 에스크를 집어넣으면 에스크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순서는요. 도치를 하면 안 돼요. 주어하고 동사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스크 부 페트 돈라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 그의 형태가 요렇게 된 거는 그하고 에스크의 에가 만나잖아요. 요거 모음하고 모음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모음하고 모음이 만나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아포스트로 요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게스크 부 페트 덩 라비라고 쓰시면 똑같은 뜻이 돼요. 대신에 여기서는 도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직업. 이라고 하는 명사를 그냥 직관적으로 물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quel est votre métier라고 하는 직업 명사로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로 쓸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에스크가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평소문의 어순 플러스 물음표, 의문표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에스크를 붙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대로 쓰고 물음표, 의문사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의문사를 쓴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해서 써도 됩니다. 여러 가지의 문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문의 종류 편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Et un jour, j'aimerais bien ouvrir ma propre boulangerie라고 돼 있죠. 그리고 언젠가 제 자신의 빵집을 열고 싶어요라고 하고 있어요. aimer나 vouloir 동사를 조건부 형태로 사용하여 완곡하게 희망이나 바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희망이나 바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voudrais 나오죠. 뭐뭐 주세요. 뭐뭐 뭐 물건을 살 때도 굉장히 많이 쓸수 있어요. 저 커피 하나 주세요라고 할때 주 부드해라고 써도 되고요. 저 사과 하나 살게요. 주 부드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는 주 부드해 라 한콩트레 그녀를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나왔을 때뭐 에무레 부드해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얘는 조건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건법 자체에 대해서 막 막 물어보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는 나이, 거주지, 직업이 되겠는데, 나이를 물어볼 때는 동사를 뭐 쓴다? 아부아를 쓴다. 이게 아부아가 포인트입니다. 이때는 아부아 동사가 포인트예요. 아부아 동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 형태 알고 계셔야 돼요. 죄, 띠아, 일라, 엘라, 누자봉, 부자베, 일종, 엘종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깰라쉬 아베부, 당신은 몇 살입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당신은 몇 개의 해를 가지고 있죠? 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당신은 몇 살입니까로. 띠아 깰라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몇 개의 나이를 가지고 있니? 이지만 해석할 때는 너는 몇 살이니?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쥐에세정 16살입니다. 16 세즈예요. 세즈 이러면서 자꾸 숫자를 기억합시다. 그다음에 거주지 묻고 답하기. 이때는 동사가 아비떼. 아비떼 동사가 이제 핵심 동사예요. 알다. 아비떼 동사는 일군 동사죠. 일군 동사는 모음이 으, 으에스, 으, 오엔에스, 으젯, 으엔떼로 바뀌죠. 나중에 동사편에서 나오긴 할 텐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인칭에 따라서 변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우아비떼 후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 저 때는 부니까 지금 끝에가 의제도로 이렇게 바뀐 거죠. 쥐아빗 우또 어디 사니? 라고 할때 그때는 뛰니까 으에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꼐레 보트 아드레스 주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드레스라는 주소를 물어보고 싶을 때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꼐은 지금 여기 아드레스가 여성형이기 때문에요. 의문사가 깰이 된 거예요. 의문 형용사가. 깰도 형태가 여러 개가 있죠. 남성에서부터 여성 복수까지 형태가 깰. 남성 단수, 여성 단수. 지금 여성 단수죠. 깰. 남성 복수, 그다음에 여성 복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죠. 형태가 이렇게 돼요. 네 가지의 모두 발음은 똑같습니다. 깰로 똑같아요.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문장에서 명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형태를 명사에 맞게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파리시 매치길 15에 산대요. 자비트, 갠즈, 휘드메츠, 아, 파히라고 돼 있죠. 거주지였고요. 그다음에 직업을 물어보는 거 볼게요. 자,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아까 'est-ce que'가 붙으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est-ce que'를 빼고 그냥 좀 전에 나왔던 거 'que faites vous' 이렇게 써도 됩니다. 'Dans la vie' 이렇게 써도 똑같은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Quelle est votre profession?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의 직업은 아까 좀 전에 나와 있던 직업이랑 단어가 달라졌죠. profession이죠. 아까는 뭐였습니까? 직업? 매띠에였죠. 똑같은 뜻이긴 해요. 직업. 네, 매띠에는 남성이고요. profession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profession 앞에 있는 의문사를 보면 꼐의 형태가 요거죠. 꼐이에요. 요거 형태예요. 요거. 요 형태죠?
Quelle est votre profession? 이때는 직업이 뭡니까라고 할때요두 번째 게를 쓰는 거죠. 그런데 아까 métier는 뭐예요? Quel est votre métier? 이때는 métier가 남성이기 때문에 요 게를 썼던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기준이 돼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해야 하실 때는. Je suis journaliste. 저는 기자입니다. Et vous, 당신은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ton père, qu'est-ce qu'il fait? 너의 아버지. 이것도 소유 형용사에서 우리 기억할 거.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성과 수를 일치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라는 명사가 남성이기 때문에 따가 아니라 똥을 쓴다라고 했어요. 너의 아버지, qu'est-ce qu'il fait? 무엇을 하시냐? Il est professeur, 선생님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 Je suis journaliste, il est professeur처럼 애트르 동사 다음에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면요. 관사를 생략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관사편에서 관사의 생략 부분에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 직업이나 뭐 이런 걸 나타낼 때는 관사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살펴봤고요. 조심할 건 아이에서 아부아부 동사를 쓴다. 그리고 직업에서는 이제 페어 동사를 쓸수 있고 아니면 프로페시옹이나 메띠에를 쓸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레 동사는 아부아 동사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알레 동사는 안부를 물을 때쓸수 있는 동사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는 이제 부르뉴 퐁시꽁떼라고 해서 조금 발음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프랑스의 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부르뉴 퐁시꽁떼는 프랑스 동부의 레지옹, 해지옹은 이제 행정구역이라 그랬어요. 행정구역의 나뉘는 단위예요. 해지옹으로 2014년 부르고뉴와 퐁시꽁떼가 합쳐져 만들어진 곳이다.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따로 되어있는데 그걸 합쳤어요. 해지옹을 합치면서. 동쪽으로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중심 도시로는 디종과 부장송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종은 사실 여러분들 여기 수특에 나와 있는 이 설명보다는 사실 머스타드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디종이고요. 네, 부장성은 교육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 연수 같은 거나 뭐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디종을 보시면 디종은 부르고뉴 퐁시꽁떼의 행정부가 위치한 도시다. 일찍부터 부르고뉴 공국의 중심 도시로서 파리와 리옹을 연결하는 길목을 위치해 교통과 상공업이 발달했다라고 나와요. 잘 보존된 역사와 문화적 건축물로 유명하다. 2008년에는 프랑스 문화부에서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라고 나오죠. 이런 거는 불어로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이런 거는 프랑스 문화부에서 역사와 문화의 도시 Ville d'art et d'histoire 해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뒤에 보시면은 뭐 나중에 수능 실전 문제 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부장성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한 것을 뭐 보기에서 고른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보셔가지고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부장송. 부장송은 부르고뉴 퐁시꽁떼의 지역의회가 소재에 있는 곳이다. 지리적으로 두 강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두 강은 여러분들 되게 좀 낯선 강이실 거예요. 프랑스의 뭐 루아르 강이나 센강이나 뭐 론강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좀 어색하니까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를 보시고 아 이런 강이 있구나라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부장송 출신의 사람들은 비종땅이라고 불린대요.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고쳐가지고 불리며 빅토르 위고의 출생지로도 유명하다. 이것도 굉장히 문화 문제 막 보기로 막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걸 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막 읽으시면서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읽으시면서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또한 프랑스식의 제조술의 발상지로 불리는데 이 지역에서 발달한 기계식 시계 제작 기술은 우수한 노화를 인정받아서 202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나올 만합니다. 보기로 1, 2, 3, 4뭐 보기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런 것들도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프랑스어 수능에서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밑에 각주가 달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출제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고기들이 네개딱 이렇게 만들어지기 좋으니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프랑스 남부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남부는요,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죠. 바캉스로 굉장히 많이 떠나고 그런 곳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남부 여행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포방스 알프 코트 나주유가 되겠습니다. 여행 프로에서 굉장히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명칭은 포방스 알프 코트 나주유라고 나와요. 이것은 프랑스 남부의 레지옹이다. 3개의 주요 지리적 요소를 조합해서 만든 명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칠한 부분 여기 남쪽인 걸알 수가 있죠. 그렇죠? 포방스는 역사적으로 프랑스 남동부 지역을 일컫는 말이며, 알프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의 국경을 따라 존재하는 알프스 산맥을 의미해요. 그래서 알프는 이렇게 복수로 쓰입니다. 코트 다주유어는 푸른 해안이라고 하는 뜻으로 프랑스 남부의 지중해 연안을 지칭한다. 그리고 니스 생토호페, 앙티브와 같은 휴양지가 위치해 있다라고 했는데, 생토호페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여행 프로에서. 여행 그 다큐나 어디 프랑스 남부 할때 오히려 니스보다는 여기를 많이 가더라고요. 생토호페를. 그래서 그런 데가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앙티브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볼게요. 자, 생토호페는 니스에서 서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원래 어부들이 많이 사는 작은 항구 도시였는데, 화가 폴 시나크가 이곳에서 작업실을 두고 그림을 그리며 동료 화가들을 초대했다라고 나오죠. 이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화가 폴 시나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화가 하면은 이게 아시는 분들이 딱몇 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 말고도 이제 이 사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만남의 장소가 됐대요. 그리고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리 곳곳이 전쟁 피해를 입게 되자 파리의 많은 지식인 예술가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50년대에서 60년대는 다양한 영화의 배경지로 주목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이런 것들도 할수 있겠죠? 다양한 영화의 뭐 배경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각계각층의 유명인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해서 사진이 나오네요. 사진도 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화가도 얘기를 하고요. 니스하고 이렇게 100km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앙띠브 볼게요. 앙띠브는 니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해변 마을이다. 이것도 등장할 수 있어요. 앙띠브에 대한 말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첫 번째,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그 유명한 피카소가 나와요. 프랑스 남부를 살아야겠던 피카소가 살았던 도시 중에 하나다. 이것도 1번, 2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12세기에 지어진 그리말디 성은 현재 피카소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도 같이 나와요. 그리말디 성은 여전히 그리말디 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면 아니잖아요. 피카소 박물관은 예전에는 그리말디 성이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밖에 화살촉이 교차한 별을 모양의 독특한 성벽을 지닌 카레 성체, 포크야헤, 그리고 중세 시대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구시가지, 수많은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보방 항구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지시형용사하고 소형용사 내용 다 봤는데요. 문법 내용은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의사소통 기능에서 반드시 필요한 동사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하시고요. 또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Q&A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걱정했었어요. 아버지가 전사하셨으면 어딘가에 땅속에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어느 참 들판에 계시지는 않나.

늦게라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진짜 진짜 사랑했어요, 아버지.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했었죠. 우주 모형은 곡률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곡률이 양수면 플러스 값이면 닫힌 우주, 곡률이 음수면 마이너스 값이면 열린 우주, 곡률이 0이면 평탄 우주. 이 곡률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얼만큼 들어있니? 이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걸 우리 우주의 밀도라고 얘기했었고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닫힌 우주. 아셨죠?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별로 안 들어있는, 좀 적은, 작은 값이에요. 그럼 별로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열린 우주. 이렇게 간다는 거지. 자, 볼게요. 자, 지금 평탄 우주, 열린 우주, 닫힌 우주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곡률을 가지고 판단한다. 곡률이 0이에요. 곡률이 음이에요. 곡률이 양이에요. 곡률이 양이면 닫힌 우주, 음이면 열린 우주, 0이면 평탄 우주. 이 곡률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한다? 밀도를 가지고 얘기한다. 자, 우주의 밀도, 로라고 한다면, 로 m 플러스 로 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의 밀도, 암흑 에너지의 밀도. 아셨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얼만큼 들어있는 애? 별로 안 들어있어? 적당히 들어있어? 그럼 곡률 0. 별로 안 들어있어? 곡률 음. 많이 들어있어? 곡률 양. 됐죠?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사실 이 우주의 모형을 평탄 우주, 열린 우주, 닫힌 우주로 이렇게 구분한 시점에 그 시기는 처음에 이 우주 모형을 우주 모형이 소개가 된그 시기에는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고 한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어요. 즉, 암흑 에너지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 우주 모형에 대한 연구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탄 우주, 열린 우주, 닫힌 우주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현재까지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평탄 우주, 열린 우주, 닫힌 우주를 판단하는 문제만 나왔었어요. 아셨죠?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평탄 우주. 원래 이 우주의 밀도는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 밀도의 합으로 우주의 밀도를 판단을 하는데, 자, 우리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의 밀도는 물질 밀도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물질 밀도가,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랑 적당한 값이야. 똑같이 기준값만큼 있어? 그럼 평탄해. 자, 그런 상태라고 하면 우주가 지금은 커지고 있는데 나중에 팽창 속도가 이제 0에 수렴한다는 거지. 아셨죠? 0으로 수렴한다. 서서히 서서히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린 우주야.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 안에 별로 많이 안 들어있어, 물질이. 그러면 어떤 상태? 자, 지금 팽창을 하는데 이 팽창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는 거지. 계속. 아셨죠? 자, 이 안에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커. 이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어. 그러면 인력이 클거 아니야? 인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커질지언정 나중엔 다시 쪼그라든 수축한 상태. 닫힌 우주.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탄 우주, 열린 우주, 닫힌 우주를 이렇게 모형으로 판단을 할 때는 현재까지는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세 가지 우주 모형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물로켓을 빵 써요. 물로켓을 쏘면 얘는 지금은 멀어지지만 지구로부터 지금은 멀어지지만 결국엔 떨어질 거라고. 지금은 멀어지지만 결국엔 떨어질 거라고. 이게 닫힌 우주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에 잡아당긴 힘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아셨죠? 쐈는데, 요 정도의 힘으로 쐈더니 얘가 멀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인공위성이 돼버렸네. 그럼 평탄 우주야. 적당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쐈는데, 속도가 줄어들긴 해. 속도가 줄어들긴 해. 가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이탈해버렸어. 그럼 얘는 이제 열린 우주. 아셨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잡아당긴 힘만 생각해 본다는 거야. 그 잡아당긴 힘 너무 세면 떨어진다. 결국에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럼 열린 우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도는 느낌으로 가면 평탄 우주. 아셨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모형을 가지고 과연 이제 암흑 에너지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고려를 해봤을 때, 과거와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래프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이러한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이러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등속 팽창, 감속 팽창, 가속 팽창이 나와 있어. 등속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우주 모형을 얘기할 때, 우주의 미래를 얘기할 때 등속 팽창이라고 얘기하면, 등속 팽창은 팽창 속도가 일정한 걸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 팽창 속도가 일정한 거.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가 우주의 크기죠. 그리고 여기가 뭐죠?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율이 일정한 거야. 직선으로 나오겠지.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율이 일정한 거야. 직선으로 나오겠지. 그게 바로 등속 팽창.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감속 팽창이라고 하는 건 뭐지? 감속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빨랐으나 지금은 느려지는 게 감속이에요. 가속이라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3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주의 모형, 그 다음에 우주의 미래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이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주 모형을 얘기했

하는 건 뭐지? 과거에는 느렸으나 지금은 빨라지는 게 가속이야. 자, 그러면 감속 팽창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과거에는 요 그래프를 봤을 때 크기예요.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율을 따져볼 때 과거에는 기울기가 이만큼이었어.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요만큼이었다고, 크기 변화율이. 근데 지금은 요만큼이야. 즉,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이게 지금 줄어든 거지. 그러면 요런 상태라고 하면 감속 팽창 모델이 되는 거야. 아셨죠? 과거에는 빨랐으나, 시간에 따른 크기 변화율이 컸으나, 지금은 작아진 거니까 감속 팽창. 됐죠? 자, 그 다음에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 거냐면, 과거에는 느렸으나 지금 빨라지는 거. 보자. 여기서, 과거에는 요 정도의 기울기였어요. 요 정도의 기울기였는데, 요 정도의 기울기였다가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바뀐 거야. 또더 길게 바뀐대, 이렇게. 그럼 얘는 과거보다 지금의 기울기가 더큰 거지.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지겠지? 이런 건 이제 가속 팽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등속은 일정해요.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 그래프에서 등속은 일정해요. 감속은 컸다가 줄어들어요. 가속은 작았다가 커져요. 요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수 있죠? 아, 현재 우주의 크기는 일단 이 모형들에서 일정하다고 보는 거구나. 현재 우주의 크기는 이 모형들에서 모두 일정하다고 보는 거구나. 그러면, 아, 감속 팽창 모델이라고 하면 과거엔 진짜 빨리 커졌고 느려지는 거구나. 가속 팽창 모델이라고 하면 과거엔 진짜 느렸고 많이 빨라지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이게 지금 각 모델에서 우주가 팽창한 시간이 될 테니까. 됐나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간단한 테스트, 이렇게. 지금 모형이 A, B, C, D, 등속 팽창, 이렇게 있습니다. 모형이 총 5개가 있는 거야.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율,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율, 요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율이 되겠지. 자, 여기서 등속 팽창을 선으로 그어볼게요. 쭉 이렇게. 등속 팽창은 시간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맞죠? 이런 상태. 그걸 기준으로 보면 A는 지금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커지는. 맞죠? B, C, D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작아지는. 맞죠? 그러니까 이 B, C, D는 모두 다 감속이야. 감속 팽창. 과거보다 현재, 앞으로 미래는 더 작아져. 감속. 근데 A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커져, 기울기가. 그럼 얘는 가속이라는 거지. 됐죠? 가속 팽창 모델, 등속 팽창 모델, 감속 팽창 모델. 등속 팽창 모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지. 됐죠? 이 상태에서. 자, 볼게요. 종합적으로 볼게요. 여기 지금 물질 밀도가 나와 있고요. 암흑에너지 밀도 나와 있습니다. 둘을 합하면 우주의 밀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임계 밀도에 대한 우주의 밀도 값이 1이라고 하면. 자, 요 값이 이렇게. 임계 밀도와 우주의 밀도가 같다고 하면, 임계밀도에 대한 우주의 밀도 값이 1로 표현이 되겠죠. 맞죠? 그럼 이런 상태라고 하면 곡률이 0이에요? 그러면 평탄 우주예요.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ρc분의 ρm, ρc분의 ρ람다를 더했더니 1.0이 나오네. 너 그러면 둘의 값이 같은 거잖아. 곡률이 0이네? 그러면 너 평탄 우주네. 됐죠? 더했더니 0.3이네? 너 그러면 이 우주 안에 많이 안 들어있는 거야. 임계밀도보다 작은 거잖아. 많이 안 들어있는 거야. 너 곡률이 음수야. 열린 우주야. 그 다음에 더했더니 1.0이네? 그러면 적당히 들어있는 거네. 곡률이 0이네. 평탄 우주네. 이렇게. 더했더니 5.0이네.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야. 이 안에. 뭔가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밀도가 큰 거예요. 그러면 너는 곡률이 플러스야. 닫힌 우주네.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볼수 있는 것. 선생님, 그러면 얘와 얘는 모두 다 평탄 우주잖아요. 그렇죠. 둘다 곡률로 봤을 때 평탄 우주가 맞아요. 우주 모형은 곡률로 따진다. 곡률은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를 가지고 따진다. 그렇죠. 차이가 뭐죠? 얘는 암흑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있다. 얘는 안 들어있다. 그러면 암흑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암흑 에너지의 효과를 따져봐야 될 텐데,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더 많이 있다? 무조건 암흑에너지의 효과가 더큰 거야. 그럼 얘는 가속팽창으로 가는 거지. 아, 너는 가속팽창까지 하는 평탄한 상태의 우주 모형이구나. 나머지는 암흑에너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질만 고려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감속팽창을 하는 모형이구나. 감속팽창만 하는 모형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이제 우주의 나이를 비교해봐라. A, B, C, D의 우주의 나이는

자, 우주의 크기가 0인 시점부터 현재까지야. 시간. 얘는 요게 우주의 나이인 거고, 얘는 요게 우주의 나이인 거고, 얘는 요게 우주의 나이인 거고, 얘는 요게 우주의 나이인 거예요. 그러면 가속팽창 모형이 우주의 시작점이 다른 것보다 더 과거에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모형에 따르면.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TA가 TD보다 크다고요. 아셨죠? 우주의 나이는 TA가 가장 크다고. 됐죠? 자, 현재까지의 평균 팽창 속도를 얘기하는데, 현재의 크기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현재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하면, 동일하다고 하면, 현재까지의 평균 팽창 속도는 팽창의 시간이 짧은 녀석일수록 속도가 크다고 볼수 있겠지. 그러면 현재까지의 평균 팽창 속도는 VA보다 VB가 크고, VB보다 VC가 크고, VC보다 VD. D 모형이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의 크기가 된 거니까, D 모형이 평균 팽창 속도가 크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 현재 팽창 속도를 따져보래. 현재 팽창 속도. 현재 팽창 속도는 현재 우주가 얼마 크기로 팽창하니 현재 우주 공간의 팽창률을 의미해요. 현재 우주 공간의 팽창률은 우리가 H라고 얘기했었지. 허블 상수. 아셨죠? 지금 현재 요 시점에서의 우주의 크기 변화율, 여기다가 접선, 요 그래프들의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모두 다 동일하다고. 현 시점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는 모두 다 동일하다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의 팽창 속도는 A, B, C, D가 모두 다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VA, VB, VC, VD가 현 시점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거라고. 아셨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 우주 모형과 우주 미래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우주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필수 개념은 다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문제 풀기에 앞서서 또 중요한 문제들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전 문항. 특이 은하에 관련된 거 가지고 와봤고, 그 다음에 우주론에 관련된 거 우주 구성 요소. 사실, 우리가 외계행성계 탐사와 외계 생명체 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문항들이 너무 많아서 다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걸좀 뽑아본 겁니다. 한번더 봤으면 좋겠다. 꼭 봤으면 좋겠다. 아셨죠? 그래, 이 문항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한번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진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게요. 자, 1번 문항. 그림은 허블의 은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가, 나, 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얘는, 아, 너는 타원 은하구나. 너는 나선 은하인데 중심부가 동그랗고 나선팔이 연결되어 있어. 아, 너 정상 나선 은하구나. 정상 나선. 너는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아셨죠?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 겁니다. 아, 넌 막대 나선 은하구나. 이렇게 하고, 너는 불규칙 은하. 됐죠? 가는 타원의 납작한 정도에 따라 세분한다. 타원의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E0에서 E7까지. 그쵸?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선 은하를 나와 다로 구분하는 기준은 중심부의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으면 막대 나선, 없으면 정상 나선 맞고요. 평균 색지수는 가가 라보다 크다 돼 있죠. 여기서 평균 색지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주기열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주기열성. 우리가 은하에서 어떠한 별의 물리량을 물어본다, 비교한다, 주기열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는요, 나이가 많은 별이 많아요. 나이가 많은 별이 많다는 얘기는 수명이 긴 녀석이 많다는 거예요. 수명이 긴 녀석, 주기열성인데 수명이 긴 녀석. 뭐죠? 차가운 녀석. 질량이 작은 녀석.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작은 녀석이 많아서 색지수가 커. 그런데 상대적으로 라는요, 얘는 수명이 짧은 녀석들이 많다는 거지. 수명이 짧은 녀석, 질량이 큰 녀석, 상대적으로 많다. 뜨거운 녀석, 상대적으로 많다. 평균 색지수가 평균적으로 작다는 거지. 다른 은하에 비해서 평균 색지수가 작다. 다른 은하에 비해서 평균 색지수가 크다. 아셨죠? 가가 라보다 크다. 맞는 거. 기역, 년, 디귿 모두 다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1번 봤고요.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지금 보면, 그림은 외부나 가, 나를 물리량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 나는 각각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 중 하나다라고 했죠. 하나가 타원 은하, 그 다음 하나가 불규칙 은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가 불규칙이고, 하나가 타원 은하래. 지금 첨가물질의 함량, 퍼센테이지, 얘가 맞네. 둘 중에 첨가물질 많은 거 누구? 불규칙 은하가 많지. 그러니까, 아, 너가 불규칙 은하. 그리고 불규칙 은하는 첨가물질 많아서 새로운 젊은 면들 많이 태어난다고 얘기했었죠. 또 불규칙 은하는 타원 은하에 비해서 연령이 작은, 질량이 큰, 뜨거운 별들 많다라고 얘기했었죠. 너가 타원 은하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불규칙 은하가 타원 은하보다 더큰 물리량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물리량,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뭐 주기열성의 평균 질량, 주기열성의 평균 온도. 뭐 이런 것들, 광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가는 타원 은하에 해당한다. 가는 타원 은하가 맞네요.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만큼은 얘가 더 많지. X에 해당한다. 틀렸지. 평균

연령은 얘가 더 적어요. 젊은 녀석들이 많다. 은하를 구성하는 주기별성 중에서 분광형이 M형인 별, 분광형이 M형인 별은 굉장히 차가운 녀석이죠. 붉은색의 별이에요. 붉은색 별 누가 더 많니? 얘가 더 많다. 질량이 작은 별이 많다. 아셨죠? M형인 별의 비율은 가가 나보다 높다. 오, 가가 나보다 높다. 맞네요. 기역디귿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봤고요.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지금 영상에서 지금 은하를 구분할 수가 있니를 얘기하는 거죠. 가와 나는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너 불규칙 은하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규칙이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나선이 보이잖아. 이렇게 나선. 여기 잘 보면 막대 모양의 구조도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나선 은하. 나선 은하구나. 이렇게. 자, 가에서 성관물질은 주로 은하 중심부에 분포한다. 나선 은하에서 성관물질이 제일 많이 분포하는 곳은 어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나선팔. 나선팔에 성관물질 많고요. 여기서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탄생한다. 태양도 나선팔에. 우리 은하에 나선팔에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은하 중심부가 아니야. 자, 새로운 별의 탄생은 가가 나보다 활발하다. 새로운 별의 탄생은 상대적으로 봤을 땐 얘. 성관물질의 함량이 얘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얘가 훨씬 더 새로운 별의 탄생이 활발하다. 나가 활발한 거야? 틀렸어. 은하를 구성하는 주기열성의 평균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지금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있잖아요. 불규칙 은하는 주기열성으로 따지면 질량이 큰 녀석, 뜨거운 녀석들, 수명이 짧은 녀석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짧은 녀석들이 많이 있는데 성관물질이 많아서 계속 수명이 짧은 질량이 큰 녀석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선 은하는 약간 타원 은하와 불규칙 은하의 약간 중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진화랑은 상관이 없지만 느낌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여기 이제 은하 핵 부분이 있고 나선팔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선팔 부분은 약간 불규칙 은하 느낌인 거야. 성관물질의 함량이 높아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져. 뜨거운 별도 잘 만들어져. 질량이 큰 별도 잘 만들어져. 근데 요 은하 핵은 약간 타원 은하 느낌인 거야. 성관물질 함량이 너무 적어. 과거에 질량이 굉장히 작은 녀석들, 수명이 긴 녀석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그 녀석들이 질량이 작기 때문에, 수명이 길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로 보면 이쪽은 붉은색 계열의 별들이, 주기열성들이 많이 있는 거고 이쪽은 푸른색 계열들의 주기열성들이 많이 있는 거고.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열성의 평균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맞는 거예요. 디귿만 맞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지금 어떠한 특이 은하를 주고 있다. 어느 은하를 관측한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특이 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은하인데 은하가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은하라고 하는 것들은 별의 집단이고 중력이 있을 텐데 중력을 무시하고 거의 이렇게 희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딱 보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전파 은하구나. 아, 전파 은하라고 하는 것이 딱 떠올라요. 전파 은하. 전파 은하.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타원 은하의 모습이 잘 보여요.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 영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타원 은하의 모습이 잘 보인다고. 그리고 나서 전파 양성에서 보면 이렇게 고에너지 물질 분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Z라고 하죠. 타원 전파 영상에서는 이렇게 고에너지 물질 분출, 저 Z가 보이고 강한 전파원, 약간 아령 느낌이죠. 양쪽에. 이러한 강한 전파원, 로브라고 부르지. 로브. 요게 잘 보이는 게 전파 은하. 그러니까 전파 은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아셨죠? 자,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한 것이다. 전파 영역입니다. 아셨죠? 자, 기역에서는 암흑물질의 분출이 관측된다. 지금 Z입니다. 고에너지 물질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관측된 겁니다. 전파 영역에서도 관측이 될 거고, 고에너지 물질이기 때문에 뭐 X선 영역에서도 관측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암흑물질이라는 거지.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찰이 되지 않는다. 관찰이 되지 않는다. 또는 관측이 되지 않는다. 아셨죠? 관측될 수 없어요. 암흑물질은 관측되지 않는다고. 아셨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은 로브이다. 맞죠? 그러면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했고요.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5번 문제는 보면 그림은 은하, 가와 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세이포트 은하와 퀘이사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가 세이포트고, 하나가 퀘이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위로 뾰족이 잘 보이네? 이렇게 어떤 복사곡선에서 위로 뾰족하다? 라고 하는 건 뭐죠? 방출선. 아,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공통점은 방출선.

방출선이 잘 보이네? 방출선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선폭이 굉장히 큰데? 선폭이 굉장히 넓은데? 넓은 선폭이야. 선폭이 넓어. 됐죠? 둘다 공통점이에요. 아셨죠? 자, 근데, 세이퍼트나와 퀘이사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라고 하면, 이제 어떤 차이점을 얘기해야 되겠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은, 일단, 퀘이사는요, 굉장히 멀리 있다고. 굉장히 멀리 있다고. 적색 편이가 굉장히 커야 된다고. 거리를 따지면, 거리는 퀘이사가 세이퍼트나보다 훨씬 더 멀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세이퍼트나보다. 그 얘기는 적색 편이가 퀘이사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출 에너지를 따지면 어떨까요? 방출 에너지를 따지면 역시나 퀘이사가 세이퍼트나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먼저 보는 겁니다. 보면, 둘다 방출선은 잘 보이는데, 기준선에 대하여 얘는 지금 요만큼의 지금 파장 변화량이 있는 거고, 얘는 요만큼의 파장 변화량이 있는 거예요. 그럼 파장 변화량이 얘가 훨씬 더 크네. 적색 편이가 얘가 훨씬 더 크네. 얘가 훨씬 더 멀리 있네. 얘가 퀘이사네. 이렇게 가는 거지. 퀘이사. 아셨죠? 그럼 얘가 세이퍼트다. 은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 적색 편이가 크다. 적색 편이가 크면 후퇴 속도가 크다. 멀리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제름은 가가 나보다 작다. 퀘이사는 어떻게 보인다? 별처럼 보인다. 아주 작게 보인다. 이 작은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보낸다라고 했었지. 세이퍼트 은하는 보통 어떻게 보인다?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 나선 은하는 영역이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퀘이사 같은 경우는 시 관측되는 모양을 보면 별처럼 보여. 근데 얘는 관측되는 모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선 은하처럼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시지름은 작다. 관측되는 지름을 우리가 시지름이라 하는 겁니다. 시지름은 가가 나보다 작다.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누가 더 많다?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훨씬 더 많다. 아셨죠? 그러니까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가가 나보다 많다. 맞는 거 기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 봤어요.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림은 은하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 세기가 굉장히 큰 거고, 얘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근데 A, B, C는 밑줄 그으면 각각 일반적인 은하, 일반 은하,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 제일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 녀석이 퀘이사라는 거지. 퀘이사. 그리고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방출한 녀석이 이제 일반 은하가 되겠죠. 일반 은하. 그리고 너는 그러면 세이퍼트 은하야. 이렇게. 세이퍼트 은하. 됐죠? 은하까지의 거리는 A가 C보다 멀다. 퀘이사의 특징이죠? 굉장히 작게 보인다. 적색 편이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멀리 있다. 후퇴 속도도 굉장히 크다. 맞는 거고요. 자, 은하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분해. 은하 중심부에서 방출한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이거 많이 나오는 선지예요. 많이 틀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A는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조그매요. 별처럼 보여. 여기서 에너지를 내보낸다는 거야. 실제 은하의 크기는 뭐 이쯤 되겠지만 별처럼 보인다고. 여기서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아셨죠? 에너지를 내보내는 영역이 실제 별의 크기와 거의 준하는 느낌. 거의 그 정도의 크기에서 에너지가 다 나온다. 그러니까 중심부가 거의 별 전체의 크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요 값이 거의 1에 가까워요. 근데 B는 어떠한 느낌이냐면 B는 굉장히 밝은 중심부가 있어요. 세이퍼트 은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나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영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심부가 굉장히 밝아. 근데 전체 영역에서 방출한 에너지도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분해 이거야. 그럼 전체 영역에서 방출된 에너지 분해 요거는 지금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는 퀘이사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작다는 거지. 왜냐면 퀘이사는 전체 영역에서 방출된 에너지 거의 대부분이 중심부에서 나온다고. 근데 세이퍼트는 주변에서도 꽤나 많이 나온다라는 거지. 우리가 주변에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주변도 굉장히 많은 별이 에너지를 내보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는 거예요. 전파 영역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B가 C보다 강하다. 지금 파장이 굉장히 긴 쪽에서도, 굉장히 긴 쪽에서도 세이퍼트 은하가 일반 은하보다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가 C보다 강하다. 맞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이제 지식으로 넣어야 될 부분 이런 거야. 아, 퀘이사랑 세이퍼트 은하와 일반 은하를 비교한다고 하면 퀘이사가 압도적으로 모든 파장대에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구나. 아셨죠?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 은하보다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거구나. 하지만 퀘이사보다는 세이퍼트 은하가 퀘이사보다 세이퍼트 은하가 에너지를 좀 적게 방출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

그 지식으로 요 자료를 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지식으로 넣어서 갖고 가는 거지. 아셨죠? 기억랜드 이거 모두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봤고요.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그림은 약 45억 년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 예상도를 나타낸 것이다. 충돌한데 충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같이 온 거지. 같이 모여서 충돌하는 거잖아요. 수렴해야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죠. 아셨죠? 지금 실제 안드로메다 은하는 청색 편이가 보이고 있으니까 접근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안드로메다 은하는 시선 속도 안드로메다 은하의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값으로 관측된다.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충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청색 편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 은하의 충돌 과정에서 성운이 충돌하는 빈도가 별이 충돌하는 빈도보다 높을 것이다. 자, 성운이 충돌하는 빈도와 별이 충돌하는 빈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은하가 있고요. 여기에 은하가 있습니다. 두 은하가 충돌할 건데 선생님 손가락 끝에 별이 있는 거야. 선생님 손가락 끝에 별이 있는 거라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은하가 충돌한다 하더라도 별과 별이 이렇게 꽝 부딪힐 일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충돌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충돌하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별과 별 사이에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이 성운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면서 성운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여기서 별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별과 별이 직접 꽝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다. 아셨죠?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운이 충돌하는 빈도가 별이 충돌하는 빈도보다 높을 것이다. 맞고요. 새로운 별의 탄생은 두 은하의 충돌 전보다 충돌 과정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충돌 과정에서 성운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성운의 밀도가 높아져요? 그럼 거기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경리언 디귿 모두 다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1929년 허블이 발표한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그 다음에 나는 최근 1A형 초신성을 이용하여 측정한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발문에서 가를 통해 얻은 것보다 나를 통해 얻은 것이 더큰 값. 요거를 통해서 얻은 것이 더큰 값을 찾으라. 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볼수 있는 건 거리가 나와 있고 후퇴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 v는 hr 그럼 h는 r분의 v니까 h 값을 비교할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서는 1메가파스일 때 대략적으로 한 500km/s, 2메가파스일 때 대략적으로 한 1000, 2분의 1000 맞죠? 여기는 200메가파스일 때 대략적으로 200메가파스일 때 대략적으로 만보단 좀더 크네요. 2만보단 조금 안 되고. 그럼 200분의 만 얼마가 되겠네. 200분의 만 얼마. 여기는 2분의 1000인데. 그러면 H값은 가가 나보다 더 크겠네. 아셨죠? 그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거리가 100메가파스인 은하의 적색편이량을 물어보고 있죠. 적색편이량을 물어봤어요. 지금 얘는 파장 변화량이 클수록 적색편이량이 크지. 파장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는 뭐죠?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c 하면 후퇴 속도가 나옵니다. 맞죠? 파장 변화량이 클수록 적색편이량이 큰데 그렇다는 얘기는 후퇴 속도가 크다는 얘기지. 자, 거리가 100메가파스로 일정합니다. 일정. 그런데 후퇴 속도가 크대. 후퇴 속도가 크려면 뭐가 커야 돼? 허블 상수가 커야 되겠지. 가가 허블 상수가 크니까 요 거리가 100메가파스인 은하의 적색편이량은 가가 더 크겠네. 아, 그러면 넌 틀렸구나. 지금 우린 나가 더큰거 구하고 있는 거니까.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한다? 허블 상수의 역수로. 그죠? 허블 상수의 역수. 허블 상수가 가가 더 크니까 우주의 나이는 나가 더 크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아셨죠? 또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얘는 허블 상수가 크잖아. 그러니까 우주의 팽창률이 큰 거야. 현재 우주의 크기는 일정한데, 현재 우주의 크기는 일정한데, 현재까지 얘는 빠른 속도로 커진 거지. 그러니까 금방. 얘는 느린 속도로.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얘가 더 크다. 아셨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관측 가능한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요. 우주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주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커진다.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작을수록 우주의 나이가 많은 거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더 커진다. 맞는 거. 그럼 니은, 니은.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항 봤습니다. 이제 9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 허블 법칙 문항이고 조금 학력 평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런 문항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표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 A와 B의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 사이의 거리는 60메가파색이고 지금 A와 B 사이의 거리는 60메가파색이고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B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는

4200km per second. 아, 지금 B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가 4200km per second라고 얘기했어. 됐죠? 단, 새 은하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발문 조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볼수 있는 것. V는 HR이거든요? 근데 지금 둘 사이의 거리가 60MPa야. 얘가 60이야. 그런데 B에서 본 A 또는 A에서 본 B의 후퇴 속도가 요거라는 거지. 얘가 지금 4200이래요. 그럼 허블 상수는 얼마야? 넘겨주면 60분의 4200이니까 허블 상수는 얼마? 70이 되겠지. 허블 상수는 70km 퍼 세크 퍼 메가파세. 됐죠? 자, 이런 상태. 자,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B가 A의 두 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자고요. 60MPa일 때 4200km 퍼 세크로 멀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얘는 뭐예요? 지금 우리 은하에서 본 A는 1400. 아, 이렇게 보면 되겠다. 더 쉽게 가겠습니다. 허블 상수가 얼마라고 했어, 지금? 자, H값이 70km/sec/mps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은하에서 본 A까지의 거리. 지워줄까요? 거리를 여기다 써주겠습니다. 거리라고 하면 지금 얘는 70이고요. 후퇴 속도가 얼마야? 우리 은하에서 본 A는 1400이야. 얘는 70이고요. 얘는 1400이야. 그럼 거리 얼마? 20MPa.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20MPa일 때 1400이야. 근데 얼마일 때 2800이야? 그러면 두 배. 40MPa. 거리가 두배 되면 후퇴 속도도 두 배. 됐죠? 그러면, 아, 이런 상황이구나. 지금 보니까. A와 B의 거리는, A와 B의 거리는, A와 B의 거리는 60MPa인데, 우리 은하와 A의 거리는 20MPa이고, 우리 은하와 B의 거리는 40MPa야. 그러면, 아, 이렇게 볼수 있겠다. 여기에 우리 은하가 있구나. 그래서 얘가 20이고, 얘가 40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얘가 본 얘는 60이 되겠네. 됐죠? 우리 은하로부터의 거리는 B가 A의 두 배이다. 맞죠? 뭐, 이렇게 계산해도 좋고요. 맞는 거고요. A와 B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한다. 동일한 시선 방향이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됐죠? 기억니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우주론에 대한 문제죠. 그림 가환하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요 그림에서 요 점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은하로 보시면 돼요, 은하. 그러니까 가의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커지는데 은하의 개수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주에 들어있는 총 질량이 변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질량 보존, 질량 일정 우주를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우주가 커지죠. 우주가 커질 때 은하의 개수가 같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질량 증가 우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아셨죠?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총 질량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가 감소한다라고 보는 게 빅뱅 우주론이죠. 그러니까 얘가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고,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고, 정상 우주론은 뭐죠? 우주가 커지는 건 인정. 좋아, 우주가 커지는 건 인정.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는 것도 인정. 좋아.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우주 공간이 이만큼 커지면 그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야. 새로운 질량이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죠. 그러니까 얘가 정상 우주론이야. 정상 우주론. 이렇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가에서 우주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맞고요. 나에서 우주의 온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낮아진다. 우주가 커졌어요. 그래서 공간이 커졌는데 그 커진 공간에 새로운 별과 은하가 만들어져. 그럼 이 새로운 별과 은하가 이 공간의 에너지를 다시 주입을 해주겠지. 그러니까 공간의 온도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고. 얘는 공간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일정. 오히려 얘가 공간의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 멀어지죠. 또 하나,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배경 복사의 파장 길어지고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내려가지. 얘는 온도가 안 내려간다. 아셨죠?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인 관측 사실은 가의 증거가 된다.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증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로서 설명이 안 돼요. 예로서 설명을 하려면 새로운 수소와 헬륨이 계속 이 공간에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 수소가 계속 만들어진다고. 설명이 안 된다고. 예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싹 만들어져서 우주 공간이 쫙 뿌려진, 쫙 뿌려진 그 상태로 우주는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을 가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본다고요.
아셨죠? 기역, 티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크림 가와나는 우주의 나이가 10만 년, 그 다음에 38만 년, 일대 빛이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모습을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중요한 거는 38만 년이죠. 38만 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결정적 시기. 38만 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 시점에 중성 원자가 생성이 되죠. 요 시점에 우주 온도는 3000K이고요. 요 시점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거.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는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공간을 자유롭게 진행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우리가 그런 상태의 우주를 무슨 우주? 투명 우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투명 우주.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보면 중성 원자가 있고 빛이 공간을 자유롭게 진행을 한다는 거지. 여기서 이 빛은 전자랑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죠? 뭐 원자 핵이랑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할 수 있는 38만 년. 38만 년 시기. 그럼 너는 10만 년 시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자, 가시기 우주의 나이는 10만 년이다. 38만 년. 우주의 온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높다. 10만 년에서 38만 년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주는 더 팽창하는 거고,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의 온도는 더 내려가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낮다. 자, 가시기에 방출된 빛은 현재 전파 영역에서 관측된다. 전파 영역에서 관측되죠? 우주 배경 복사. 맞죠?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1번 봤고요. 이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우주 배경 복사. 그림 가와 나는 코비 망원경과 W맵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우주 배경 복사의 분포 자료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맥락인데, 딱 보면요. 얘는 약간 흐릿흐릿해요. 근데 약간 얘는 점 같은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해상도를 비교해보자고. 해상도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다? 가가 나보다 해상도가 더 좋다. 아셨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둘다 우리가 위성으로 관측을 한 건데, 해상도가 좋은 녀석이 더 최근에 관측한 녀석이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더 과거, 얘가 더 최근. 그럼 시간은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더해서, 그러면 누가 더 과거고 누가 더 최근인데, 얘가 W맵입니다. W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얘가 코비. 됐죠? 자, 나는 가보다 먼저 관측한 것이다. 나는 가보다. 과거, 최근. 나는 가보다 먼저 관측한 것이다. 맞고요. 가와 나는 모두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하였다. 우주 배경 복사를 지금 관측한 거잖아. 무슨 영역? 전파 영역. 또는 뭐 마이크로파 영역. 마이크로파 영역부터 우리가 전파 영역을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틀렸어. 자, 가와 나의 관측 결과는 초기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하다는 것을 지시한다. 지금 여기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요. 이 문장에서의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완벽하게입니다. 완벽하게. 요거를 정확히 봐야 돼. 완벽하게. 보면 지금 얘와 얘는 이 하얀색과 여기 짙은색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짙은색과 하얀색은 차이가 있는 거라고. 여기도 짙은색과 하얀색은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균일하다?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지. 요 차이 때문에 물질 분포에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별 탄생 지역이 만들어지는 거고, 은하 탄생 지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균질한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질한 게 맞아. 요 정도의 차이는 뭐 10만 분의 1? 10만 분의 1도 거의 뭐큰 의미는 아니야. 그렇지만 완벽하게 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요만큼의 약간의 이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뭐냐면 대폭발 이전에 그런 이질적인 차이가 있었고, 쫙, 그 다음에 우주가 꽉 커졌고, 그 이후부터 이런 차이가 유지가 되면서 어딘가에는 요 정도의 에너지 분포에 의해서 어딘가에는 별과 은하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지. 물론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 가깝긴 하지만, 아셨죠? 그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 요렇게 해서 12번 문항 봤고요. 13번 볼게요. 자, 13번 보면 뭐가 있냐면,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주의 크기가 커집니다.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나고, 길어지는 것만큼 세기도 약해지는 거야. 자, 뭐랑 관련 있는 거냐면, 우리 이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빈의 변이 법칙. 람다 맥스는 T분의 A. 요거 기억하시나요? 별의 흑체.
흑체의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짧아

빠진다. 맞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온도가 흑체의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주 배경 복사 또는 흑체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길어진다. 아셨죠?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원래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이랬습니다. 그럼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는 거지. 길어진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간다. 아셨죠? 이렇게. 이런 맥락으로. 그러면 시간은 이쪽으로 가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온도가 높고 얘가 온도가 낮으니까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 온도가 내려간다. 우주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주 공간의 온도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로 우리가 설명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억 시기는 니은 시기보다 과거에 해당한다. 얘가 더 뜨거울 때니까 더 과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주 온도 내려간다. 또는 우주 배경 복사 온도 내려간다. 아셨죠? 똑같은 겁니다. 기억 시기는 니은 시기보다 과거. 맞고요. 우주 배경 복사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의 3배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t분의 a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람다 맥스 곱하기 t는 a. 여기서 이 a는 상수 값이니까 얘는 일정한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3분의 1배가 되었네? 얘가 3분의 1배가 되었네? 그럼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한 파장은 3배가 되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의 3분의 1 또는 니은 시기는 기역 시기의 3배 이렇게 가야 되겠지. 틀렸죠? 자, 물질의 밀도는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작다. 얘가 더 과거고 얘가 더 최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주는 커지니까 물질의 밀도는 감소 이렇게 가야 되겠지.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크다. 니은 시기가 더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3번 봤고요. 이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자, 그림은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의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A와 B는 각각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이론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 초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일정하게 커질 것으로 봤죠. 이렇게. 우주는 일정하게 커질 것으로 봤어요. 밑에다 좀 그려볼까? 얘를. 이렇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초기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커질 것으로 봤다. 그런데 급팽창 우주론에 의하면 어떻게? 초기 우주는 굉장히 작았다고. 굉장히 작았다고. 그리고 나서 급팽창 시기에 빛보다 큰 팽창을 했다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현 시점의 우주의 크기는 요 정도.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요 우주 지평선 안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실제 크기의 요만큼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요 안에서는 굉장히 균질한. 왜냐면 요 영역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여기서 상호작용을 충분히 한 영역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본 상태에서는 굉장히 균질한 상태. 지평선 문제 해결. 내가 본 상태에서는 우주가 굉장히 평탄한 상태. 평탄성 문제 해결. 내가 보는 요 우주에서는 자기 홀극이 관측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워낙 작으니까. 아셨죠? 내가 본 영역이. 자기 홀극 문제 해결. 이래서 급팽창 우주론으로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해결했다. 아셨죠? 그러면 A와 B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확 커지는 요 녀석이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급팽창 우주론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급팽창.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요 점선이 빅뱅 우주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우주론. 이렇게 놓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 시기에 우주의 밀도 변화량의 절대값은 A가 B보다 크다. 기역 시기에 얘보다 얘가 확 커졌잖아요. 확 커지면 부피 변화량이 확, 그러면 밀도 변화량이 확 이렇게 되는 거지. 밀도 변화량의 절대값은 A가 B보다 작다. B가 더큰 거죠. 얘가 B니까 B가 더 크다. 그 다음에 기역 시기 이전에 우주의 양쪽 끝에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는 A가 B보다 가까웠다. 얘가 지금 지평선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자고요. 지금 요 그림에서 얘가 요 하얀색 선이 빅뱅 우주론에 의한 우주의 크기 변화고, 요 빨간색 선, 주황색 선이 얘가 급팽창 우주론에 의한 우주의 크기 변화예요. 그러면 기역 시기 이전에, 급팽창 시기 이전에 지금 하얀색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주 양쪽 끝에 있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요게 지금 두 지점 사이의 거리야. 그런데 급팽창 우주론에 의하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요거라고. 그러면 급팽창 우주론에 의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 교환이 이미 충분히 돼 있었고, 충분히 돼 있는 상태에서 급팽창.
그러니까 지금 여긴 에너지 교환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에너지가 거의 균질한 상태. 아셨죠? 상호작용이 있었던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A가 B보다 가까웠다가 아니라 A가 B보다 멀었다. B가 더 가까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우주의 곡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평탄하다는 것은 B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평탄성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B에 의하면 과거에 유망했던 녀석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급팽창을 해서 현재 확 커졌다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인식의 수준, 내가 볼 수 있는 현재 지평선 안의 우주의 크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주가 충분히 평탄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개미가 지구의 표면에 올라와 있다고. 자, 지구의 표면이 원래 이렇잖아요. 곡률이 있죠. 근데 개미가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지. 개미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개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 녀석이 봤을 때 요 지구 표면의 모습은 어떤 느낌이냐면 개미는 지구의 요 표면을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얘가 봤을 때는 그냥 평탄한 면에 내가 이렇게 올라와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지. 얘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얘의 인식의 수준에서는 요 공간이 굉장히 평탄한 모습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고. 아셨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확 커짐에 따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곡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평탄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인식한 수준에서는.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련 디귿 중에 디귿만 맞는 것이고 이러한 맥락으로 급팽창 우주론이 우주 초기에서의 어떤 진화를 보완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급팽창 이론을 빅뱅 우주론의 수정된 이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빅뱅 우주론이 급팽창 이론으로 바뀐 게 아니고 빅뱅 우주론의 기본적인 결정적 시기의 결정적 사건들은 다 가져가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주 초기에 1초도 되지 않은 시기에 급팽창이 있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은 원래 빅뱅 우주론이 설명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셨죠? 1초도 안 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급팽창 이후에 몇 가지만 얘기해보면 급팽창 이후에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양성장 중성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만들어지고 중요한 사건들 그 다음에 중성원자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도 순차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아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14번 문항까지 풀이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항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질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교재 2강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1강 복습 잘 하셨죠? 그리고 2강 예습 모두 해오셨죠? 네, 복습 예습하는 게 차이가 크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재 2강에서 배울 내용 한번 학습 목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예습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일단은 오늘은 스페인어의 또 다른 비동사인 세르 동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페인어의 비동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에스타르 동사와 세르 동사가 있어요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에스타르 동사 같이 봤었어요. 자, 오늘은 세르 동사를 보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할 건데요. 자, 이유는 뭐냐면 스페인어는 명사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에 대해서, 명사의 성과 수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에 대해서도 같이 볼 건데, 자, 형용사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와 묶어서, 자,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강부터 전치사들, 많이 쓰이는 주요 전치사들을 정리를 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전치사 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르 동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르 동사의 변화형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어에 따라서 여섯 가지의 변화형을 지닙니다. 자, 그래서 저랑 한번 먼저 주격인칭 대명사 붙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 soy. Tú eres. Usted es. Él es. Ella es. Nosotros somos. Nosotras somos. Vosotros sois. Vosotras sois. Ustedes son. Ellos son. Ellas son. 자, 이렇게 해서 soy, eres, es, somos, sois, son 여섯 가지의 동사 변화형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타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쓰인다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주어에 일시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에스타르 동사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안부 표현 또 위치 표현을 할 때도 에스타르 동사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르 동사는 어떨 때 쓰일까요? 자, 에스타르 동사가 일시적인 상태 표현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르 동사는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을 표현할 때, 자, 그럴 때는 세르 동사를 씁니다. 잘 변하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자, 그래서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잘 변하지 않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주어의 어떤 신분이나 직업이나 국적, 종교, 자, 이런 것들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예, 세르 동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파멜라 y Ricardo son enfermeros라고 했어요. 자, 파멜라와 리카르도는 자, 이제 주어죠. 주어에 맞춰서 son, 3인칭 복수 son 써줬어요. 파멜라와 리카르도는 뭐예요? enfermeros. 자, enfermero 하면은 간호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간호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업. 잘 변하지 않는 것.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s usted japonesa? 라고 했어요. Es usted japonesa? 자, japonesa 하면은 일본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Es usted japonesa? 자, 의문문이니까 물음표 앞뒤로 찍어줬고요.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본 여자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국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변하지 않죠, 국적.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Ella es modista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녀는 뭐예요? Modista, 불교 신자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 역시 잘 변하지 않는 것, 세르 동사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인척 관계나 사회적 관계, 자, 이런 관계들도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럴 때 세르 동사를 쓰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나탈리아 에스 미 프리마라고 했습니다. 자, 나탈리아는 뭐예요? 나의 프리마, 사촌이다가 됩니다. 이제 여자 사촌이라서 프리마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Pedro y yo no somos amigos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이제 부정문이니까 동사 앞에 no를 써줬고요. Pedro와 나는 no somos amigos.

약간 세실리아의 꽃에 자동차란 뜻이거든요. 세실리아의 차는 어떻대요? 그란데, 크다. 해서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격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응용을 해보면, 마르코는 재미있다 라는 성격 부분을 설명하고 싶으면, 그때도 세이르 동사 쓰셔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Marco es divertido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고유한 자질, 특성, 성격, 외모 등을 표현할 때 역시 세이르 동사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요일, 뭐, 날짜, 시간, 가격. 자, 이런 것들 변하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것 표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Hoy es Dies de Enero 라고 했습니다. Dies de Enero니까 이거는 1월 10일이 되겠네요. 날짜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1월 10일이다. 변하지 않죠? 세로 동사 썼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Son las seis de la tarde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시간 표현이 되겠네요. Della tarde 하면 오후란 뜻이죠. 그래서 오후 6시이다. 자, 세 번째 문장, es un dólar 했어요. 자, 이거는 가격이죠. 1달러입니다. 뜻입니다. 자, 요 예문에 없는 게 요일이 되겠네요. 자, 요일 하면은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라는 표현 한번 해볼까요? 네, 세르 동사 써서 hoy es martes.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5번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 2, 3, 4번은 사실은 충분히 그냥 유추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다잘 변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때 혹은 장소를 얘기할 때도 세르 동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으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Donde es el concierto?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el concierto. 자, 요게 이제 특정한 일이 되는 겁니다. concierto는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콘서트가 어디에서 열립니까? 라는 표현을 할때 세르 동사를 쓰는 거볼수 있습니다. Donde니까 장소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 공원에서 열립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맞아요. SNL 빠르게.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열립니다 라는 뜻이 돼요. 뭐 주어까지 넣어 주시면 El concierto SNL 빠르게.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La feria es mañana 라고 했어요. Feria는 이제 박람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박람회가 내일입니다. 라는 뜻이 돼서, 자, 여기 두 번째 문장은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박람회는 내일이고요. 자, 요것도 한번 역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면은, La feria가 이제 특정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리아는 언제 열립니까? 박람회는 언제 열립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질문입니다. 자, 언제라는 의문사 quando를 쓰시면 되고요. Quando es la feria? 하면은 quando es la feria? 하면은 박람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그거에 대한 답으로 La feria es mañana. 박람회는 내일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때나 장소를 표현할 때도 세르 동사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근원지, 그러니까 출신이죠. 출신, 그리고 소유. 재료 등을 나타낼 때도 역시 세르 동사를 씁니다. 자, 요것도 역시 별표를 좀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출도 많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여러분 교내고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세르 동사가
전치사 대랑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세르대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와 만나서 출신, 소유,

재료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둥이 세 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출신에 해당합니다. 자, 출신 표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디 출신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디라는 의문사 donde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donde eres 하면 eres는 우리 좀 전에 세로 동사 봤지만 주어가 tu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는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묻는 거고요. 자, 대답을 할때 나는 부산 출신이야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ser de 용법이잖아요. 나니까 soy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soy de 부산. 나는 부산 출신이야 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신 표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요 묻는 것도 기억하시고 대답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유입니다. 소유. 누구의 거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자, 질문도 만들어 보고 대답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만들 때는 소유 누구 거냐라고 물으니까 누구를 뜻하는 quién을 쓰시면 됩니다. 전치사 대와 묶어서 내 quién이 되겠죠. 내 quién es el piso? 그럼 piso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누구 거야? 라고 물었더니 es de Tomás라고 했어요. 자, ser de 용법이죠. 토마스 거야가 됩니다. 보이시죠? 예. 자, ser de 용법. 소유를 받습니다. 자, 마지막 ser de 용법엔 뭐가 있냐면 재료가 있어요. 자, 뭘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을 할 때 ser de 용법 쓸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A가 일단 뭘로 만들어졌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무엇을 뜻하는 의문사 게 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게 쓸라 소파. 그래서 소파, 수프죠? 수프는 뭘로 만들어졌어? 라고 물었더니 es de cebolla. ser de cebolla는 양파입니다. 양파로 만들어졌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르 동사가 전치사 대와 만나서 출신, 소유, 재료 등을 나타낼 수 있구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세르 동사, 스페너의 또 다른 비동사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명사의 성입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표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명사에 대해서 크게 개관을 해드리면 제가 아까 학습 목표 제시할 때 말씀드렸는데 스페인어의 명사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가 여성인지, 뭐가 남성인지. 그거 어떻게 다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성을 보면은 대부분 오로 끝나거나 아니면 대부분 자음으로 끝난 것.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명사의 끝이 오 혹은 자음으로 끝난 경우의 대부분은 남성이고요. 또 아해로 끝난 경우도 역시 남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예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어는 오로 끝나거나 자음으로 끝나거나 아해로 끝나면 남성으로 보면 되는구나 대부분은.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성은요? 자, 여성은 명사가 아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 that, hombre. 이온으로 끝난 이제 그런 대부분의 경우는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예 단어들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것은 예외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로 끝났지만 마노나 모토는 여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음으로 끝났지만 엘레 에레라는 자음으로 끝났지만 살과 플로르는 여성입니다. 자, 그리고 아로 끝나고 둘다 아로 끝났죠? 아로 끝났지만 디아와 떼마는 남성입니다. 자, 그래서 요 예외들 있죠?
예외 단어들을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성, 여성이 동형,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동형은 같다란 얘기죠. 그래서 뭐 있다나 안때, 엔때. 자, 요런 경우에 대부분은 남녀가 동형입니다. 자, 그러면 남성, 여성이 형태가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당연히 질문을 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자꾸 앞에 있는 관사 나 지시사로 구분을 해줍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요거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물, 그리고 이제 추상명사의 성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고정되어 있어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리고는 외투란 뜻이거든요. 이 외투는 남성이에요. 여성은 없어요. 외투는 그냥 남성인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사물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옆에 단어 꿀뚜랍니다. 꿀뚜라는 문화란 뜻이에요. 자, 문화는 추상명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꿀뚜라 문화는 우리가 여성입니다. 여성 명사예요. 그냥 문화는 여성 명사예요. 정해졌어요. 그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표를 적용을 해보면, 자, 아브리고 뭘로 끝났어요? 오로 끝났죠? 남성입니다. 뒤에는 꿀뚜라 뭘로 끝났어요? 아로 끝났습니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얘 남성이구나, 얘 여성이구나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얘기해 드리고요. 자, 어찌됐든 사물이나 추상명사의 성은 고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성이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죠. 여성, 남성으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남성형을 기준으로 이제 여성형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두 개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남성형 어미가 O로 끝났다. 그러면은 O를 R로 바꾸면 그게 이제 여성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미고 하면 이거는, 아미고는 친구란 뜻이거든요. 근데 남자친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 O 대신에 R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미가 하면은 여자친구란 뜻이 돼요. 아까 표에서 봤듯이 O로 끝나는 대부분은 남성, R로 끝나는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거를 끌어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엔 벨로케로입니다. 벨로케로는 미용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벨로케로, 남성 미용사입니다. 남자 미용사고요. 여자 미용사를 표현하고 싶으면 O를 R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벨로케라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생물학적으로 성이 나뉘어져 있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노비오입니다. 자, 노비오는 이거는 이제 그냥 애인, 남자 애인을 얘기합니다. 오로 끝났죠? 그래서 노비오. 자, 여자 애인 얘기하고 싶으면 노비아. 오를 아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로 끝나면 그냥 아로 바꾸면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남성은 자음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경우도 남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은 어떻게 여성으로 바꿀까라고 하면은 뒤에다가 모음 R을 첨가하시면 됩니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세냐돌라고 했죠. 자, 이거는 디자이너란 뜻입니다. 자음으로 끝났어요. 남자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 디자이너도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그 뒤에다 그냥 R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세냐도라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프란세스라고 했어요. 프란세스는 프랑스 남자를 뜻합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 여자도 얘기하고 싶잖아요. 자, 뭘 붙이면 된다고요? R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프란세사 하면은 프랑스 여자가 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레온. 자, 레오는 사자예요. 근데 이제 수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암사자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다 아 붙이시면 됩니다. 레오나라고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생물학적 성에 따라서 이제 성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아까 표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남녀 동형의 명사, 형태가 같은 남성, 여성의 형태가 같은 명사들은요. 앞에 오는 관사나 지시사 등으로 성을 구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사는 우리가 다음 강에서 같이 볼 거거든요. 보시면 estudiante, 학생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남학생, 얘는 이제 똑같아요. 남녀가 동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관사로 남성, 여성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El estudiante, 그럼 남학생이란 뜻이고요. La estudiante 하면은 여학생이란 뜻이 됩니다. 자, joven 있는데요. joven은 젊은이란 뜻이에요. 자, 남자 젊은이를 말하고 싶으면 el joven, 여자 젊은이를 말하고 싶으면 la joven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는 기아인데요. 기아는 가이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 가이드를 얘기하려면 엘기아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 여자 가이드를 말하고 싶다 그러면 라기아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관사나 지시사 등으로 성을 구분해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꼽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두 단어는 기억하시면 돼요. 엘 클리엔테라고 하면은 클리엔테 고객이란 뜻이잖아요. 남성 고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성 고객이라는 표현을 할 때, 좀 전처럼 관사를 바꿔주셔도 되고요. La cliente라고 하셔도 되고요. 얘는 또 그냥 이 여기를 아로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La clienta라고 해도 여성 고객이 돼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소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el dependiente 하면 얘는 점원이란 뜻이거든요. 남자 점원인데, 여자 점원 그냥 관사만 바꿔서 la dependiente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L R로 바꾸셔서 la dependienta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두 단어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로 끝난 명사는 남성 또는 여성이고, 이럴 경우 이제 성별에 따라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란 뜻이고요. 그래서 el postre 하면은 요거는 남성, 애로 끝났죠? 후식이란 뜻이고요. el deporte, 스포츠 역시 애로 끝났는데 남성입니다. 그다음에 calle, 애로 끝났는데 얘는 여성이에요. la calle, 거리란 뜻이고, nube 구름이란 뜻인데 에로 끝났죠? 얘도 라누베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아이의 마지막입니다. 아이의 어떤 명사들은 그냥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도 있어요. 아까는 뭐 오를 아로 바꾸거나 자음 뒤에다 아를 붙이면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아이의 형태가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악돌 하면은 남자 배우란 뜻인데, 여자 배우라는 표현을 할때 왠지 악도라 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악트리스라는 아예 다른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옴브레 남자예요. 여자는 완전히 유추가 불가능하죠. 무헤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빠드레 아빠, 마드레 엄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의 성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명사의 수입니다. 명사의 수는 뭐냐면 이제 단수, 복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수가 모음으로 끝나면 그 뒤에 s를 붙이면 그게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escuela 모음으로 끝났죠? 학교란 뜻인데요. 여기다 s 붙이면 escuelas에서 학교들이란 뜻이 됩니다. 자, plato 접시란 뜻인데요. 모음으로 끝났죠? s 붙이면 돼요. platos 하면 접시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s를 붙이면 되고, 또 이제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영어와 마찬가지예요. es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ospital 하면은 병원이란 뜻이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l로 끝났으니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es 붙여서 hospitales에서 병원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복수형이 되는 거고, mess 하면 월,
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 ES 붙여서 messes 하면은 달들이란 뜻이 되는 거고.

레이는 왕입니다. 자, ES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ES 붙였어요. 레이에스 하면 왕들이란 뜻이 돼요. 쉽죠? 이거는 모음으로 끝나면 S, 자음으로 끝나면 ES를 붙여서 단수를 복수로 만든다. 이건 이제 너무 쉽고. 자, 그 다음에 요두 개만 조금 보시면 되는데, 자, 이음절 이상인데, 단어가 이음절 이상인데, 모음 S로 끝나는 경우에는, 단수 복수 형태가 같습니다.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왔는데요. 자, 마르테스죠? 자, 이음절이죠? 모음 S입니다. 자, 그럼 얘는 복수도 마르테스예요. 두 번째 단어, 파라구아스죠. 자, 얘는 우산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산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모음 S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동일하게 파라구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 이제 관사로 단복수를 구분을 해주죠. 그래서 el martes, los martes, el paraguas, los paraguas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제 강세 모음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음 S로 끝나도 강세가 들어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ES 붙여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nglish는 복수형이 Englishes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따로 끝난 경우입니다. 자, 세따로, 단어가 세따로 끝났다. 얘를 복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는 조금 기억하세요. 세따를 세로 바꾸고 E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나리스. 자, 세따로 끝났죠? 자, 얘 복수 만들 때는 나리세스가 됩니다. 세따를 세로 바꾸고 ES. 코들이란 뜻이 돼요. 하나 더 보면 루스 있는데요. 루스는 빛이란 뜻입니다. 자, 이 세따를 세로 바꾸고 ES에서 루세스 하면 빛들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의 수, 단수를 복수로 만드는 규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데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격인칭 대명사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집합은 남성 복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padre, madre, 아빠, 엄마. 그래서 부모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padres가 돼요. Niño, niña, 어린 남자아이, 어린 여자아이. 자, 같이 있으면 niños에서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Español, 스페인 남자, Española, 스페인 여자. 합쳐졌다? 그러면 Españoles라고 표현. Rey, 왕, Reina, 여왕. 합치면 Reyes가 되고요. Profesor, 남자 선생님, Profesora, 여자 선생님. 같이 있으면 Profesores.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요 부분은 조금 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 복수형이 되면서 강세 부호가 첨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강세의 위치는 단수일 때의 위치. 위치가 자기 위치입니다. 강세의 위치는 단수일 때의 위치가 자기 위치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ción, 노래란 뜻인데요. 자, 얘 뭐예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ES 붙여서 복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Canciones가 됐는데, 강세 부호가 없어졌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예, 깐시온의 원래 강세 위치는 오 위에 떨어지는 게 맞죠? 이게 자기 원래 위치입니다. 자, 복수가 됐어요. 자, 음절분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S로 끝났네요. 끝에서 두 번째 음절, 오 위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강세 표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보면, 하본. 그 비누란 뜻이거든요. 자, 얘 뒤에다가 뭐 붙여주면 돼요? ES 붙여주면 비누들이란 뜻이 되죠. 자, 음절분해 해볼게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음절분해를. 네. 자, 이렇게 되잖아요.
S로 끝났죠?

옆에서 하나, 둘, 두 번째 떨어지니까 네, 강세 표기 안 해줘도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프랑시스. 자, 프랑스 사람이란 뜻이었죠. 프랑스 남자란 뜻인데, 자, 얘를 이제 ES 붙여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프랑시스 이렇게 됐죠. S로 끝났어요. 끝에서 하나, 둘, 두 번째 강세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강세가 오니까 강세 부호를 삭제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밑에 거 볼게요. 이번엔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에서 단수일 때는 강세 부호가 없었는데 복수가 되면서 강세 부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examen인데요. 시험. 그래서 examen 했으면 시험들이란 뜻이 되고요. 자, 얘 음절 분해 해볼게요. 그러면 n으로 끝났으니까 examen의 강세 위치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게 되죠. 자, 얘를 복수형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4음절이 되죠. 3음절이 이제 4음절이 되면서 에세로 끝났어요.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인 매에 이제 강세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죠. 강세의 위치는 단수일 때의 위치가 원래 위치라고. 그러니까 오오 아니야 아니야 너의 위치는 여기란다. 그리고 이제 강세 부호를 첨가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저랑 그러면. 자, 이번에 호벤입니다. 자, 호벤. 얘는 이렇게 이음절 단어고요. NA로 끝났으니까 얘의 강세 위치는 하나, 둘, 오 위에 강세를 갖는 단어가 됩니다. 자, 얘를 ES 붙여서 복수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젊은이, 젊은이들이 됐는데 자, 이렇게 나눠지죠. 음절 분해하면 S로 끝났네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인 배 위에 이제 강세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 강세 위치가 어디예요? 호, 오에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야 여기, 너의 강세는 여기란다. 그리고 이렇게 강세 부호를 첨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베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능 스페인어에서는 묻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물어본 경우가 있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없었던 것 같은데 지필, 교내 지필에선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명사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형용사로 가겠습니다. 자, 형용사 사실은 아주 쉬워요. 네, 형용사의 역할 기억하세요.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명사가 중심이 되고요. 형용사는 앞에, 보통은 이제 뒤에 오죠. 보통 이제 형용사는 뒤에 많이 오는데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뭐 혹은 그러니까 앞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명사 앞에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사에 철저히 형용사는 의존합니다. 그래서 명사에 다 맞춰줘요. 성도 맞춰주고 수도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오로 끝나는 남성 형용사가 있죠. 자, 얘를 이제 여성 형용사로 바꿔주려면 오를 아로 바꾸면 됩니다. 명사랑 똑같죠? 네, 명사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녀가 동형인 형용사들도 있어요. 에로 끝난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자음으로 끝난 대부분의 경우는 남성, 여성의 형용사 형태가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에 맞춰주는데 수만 맞춰주면 되겠죠. 네, 그죠? 자, 요거 잠시 후에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를 단수 형용사를 복수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 자, 이것도 명사와 똑같아요.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면은 S 붙이면 되고요. 자음으로 끝난 경우는 ES 붙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보시면 nuevo는 nuevos, grave, graves, final, finales, popular, populares.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세따로 끝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따를 세로 바꾸고 ES 붙여주시면 돼요. 명사랑 똑같아요, 지금. 그 성 바꾸는 것도 똑같고요. 단수를 복수로 바꾸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feliz, felices, andaluz, andaluces.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Las novelas de la escritora coreana son geniales 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명사 escritora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작가, 한국 여류 작가겠네요. 자, 여류 작가의 소설들은, 그래서 주어가 이제 las novelas가 됐죠. 자, 그럴 경우에 이제 son 어떻대요? geniales, 아주 그냥 기발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eniales는 주어에 지금 성수일치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형용사가 두 개 나왔고요. 요 앞에 있는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명사와 수식 성수일치 시켜줬고요. 자, 뒤에 나오는 주격 보어의 형용사는 앞에 나오는 주어와 성수일치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La jaqueta es negra y los pantalones son blancos 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negra라는 형용사가 jaqueta의 성수일치 시켜줬고요. 여성 단수로. 자, 그리고 blanco라는 것이 los pantalones라는 남성 복수의 지금 성수일치 시켜줬습니다. Mis hermanos son muy listos. 자, 주어, 여기 주격 보어로서 mis hermanos. 자, 남성 복수에 맞춰서 listo도 listos라는 형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또는 주어의 성수일치하는 것 지금 확인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형용사의 성수일치와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용사는 명사 뒤에 올 수도 있고요. 명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경우 뜻이 살짝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올 경우에는 약간 객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의미가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할 때는 그 의미가 주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na casa nueva. 그럼 이제 이건 새 집이란 뜻이고요. una nueva casa. 그럼 이건 이제 새로 구입한 집. 이런 식으로 의미가 살짝 바뀝니다. un niño pobre. 가난한 아이. un pobre niño. 하면은 뭐 불쌍한 아이. una taza grande. 큰 잔. un gran amigo. 하면은 뭐 이건 아주 소중한 친구. 뜻. Un vecino viejo 하면은 나이 든 이웃. Un viejo vecino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오래된 이웃. 이런 식으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Un perro pequeño 작은 개. Un pequeño favor 그러면 이건 아주 대수롭지 않은 부탁. 이런 식으로 명사 뒤에 올 때와 명사 앞에 올 때의 약간의 의미 차이. 예,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잠깐 쉴게요. 자, 오늘은 교과서에 나와 있죠.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스페인어가 어떤 언어인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스페인어는 21개국의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의 적도기니,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19개국의 공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히스패닉, 스페인어를 모어로 쓰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페인 내에서의 공동 공용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를 쓰지만 또 지역에 따라 공동 공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갈리시아에 뭐 갈리시아어가 있고요. 바스크 지방이나 뭐 나바라 지방의 바스크어. 자, 이런 것들 다 공동 공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탈루니아어는 뭐 카탈루니아, 그리고 발렌시아, 이쪽 발레아레스제도 이쪽에 이제 공용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공용어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가보면요. 원주민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주민어로는 깨추아어, 뭐 나우아트러, 뭐 아이마라어, 뭐 과라니어. 자, 이런 것들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르반테스 문화원이 1991년에 마드리드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데 설립이 됐습니다. 이 세르반테스 문화원은요. 스페인어 교육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또 스페인 문화와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페인어 능력 시험, 델레를 주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할게 많아서.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 대화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와 존, 에보, 마야 여러 친구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라가 Buenos días, chicos 하죠. 안녕 얘들아. 그랬더니 이제 다른 모든 애들이 Hola, Buenos días, 안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라가 자기소개랍니다. Soy Bora Kim y soy de Corea, de Seúl 이라고 하죠. 나는 보라 김이야. 자, 세르대용법 출신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한국 출신이야. 조금 더 자세히는 서울 출신이지. 뜻이고요. De dónde sois? 자, 너희들은 어디 출신이니? 자, 다른 친구들의 출신을 묻고 있는데, 자, 존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Mucho gusto. 만나서 반가워. 라는 뜻이죠. 만나서 반가워. 내 이름은 존이야. 나는 잉글레스. 영국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에보입니다. 나는 에보 아흐메드야. 나는 소이데 에힙토 해서 난 이집트 사람이야. 이뚜 데돈데레스 하죠. 넌 어디 사람이니? 자, 마야한테 물었네요. 마야가 나는 마야야. 나는 인도 출신이야. 소이데 인디아. 엔칸타다. 만나서 반가워. 자, 무초 구스토는 성별 관계 없다라고 했고요. 자, 엔칸타도는 말하는 화자의 성 일치시킨다고 했습니다. 성수 일치시킨다고 해서 마야가 여자니까 이제 엔칸타다가 된 거예요. 나는 스페인어 학생이야. 너희들도 그렇지? Sí, claro. 물론이지. 스페인어는 es muy útil, no? útil, 유용한 이란 뜻입니다. 스페인어는 정말 유용해. 안 그래? 그래, 보라가 además, 게다가 es una lengua importante, 중요한 언어야. 존이 es verdad, 사실이야. 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그래서 친구들 서로 이제 출신 묻고 답하는 것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 대용법 여러분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El libro es de Manuel 해서 자, 이거는 소유를 나타냅니다. 자, 두 번째 Susana trabaja todo el día de pie. Todo el día 하루 종일 이란 뜻이죠. 자, Susana는 하루 종일 일합니다. De pie 서서 해서 어떤 양태, 방법을 나타낼 때 전치사 대를 쓸수 있고요. El toma clase de geografía 해서 여기서 de는 뭐뭐에 대하여란 뜻입니다. Tomar clase 하면은 수업을 듣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지리 수업을 듣는다란 뜻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마리아는 좋은 가문 출신이다. 그래서 출신을 나타내는 대가 됩니다. 그다음 El helado de piña. Piña는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다. 재료의 대가 되고요. 그리고 알베르토 트라바하 넷 노체. 시간대 표현을 할 때도 역시 대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토는 밤에 일한다 라는 뜻. 마지막으로 수 아부엘로 무리오 데 깐셀. 그래서 이건 원인의 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라는 표현이 돼요. 전치사 대용법 한번 빠르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미탈락 형용사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bueno, malo, primero, tercero. 자, 요 단어들. 그리고 이제 alguno, ninguno도 있습니다. 사실은. 요것도 필기를 할게요. 자, 요 여섯 개의 형용사들은요, 남성 명사 단수형 앞에서 오가 탈락됩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예문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알구노와 닝구노는 오가 탈락되면서 요 띨대 강세 부호가 첨가된다라는 것, 요거를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성 명사 단수형에서만 오가 탈락하고요. 여성형이 되면 그대로

0: 잘 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란데라는 형용사가 있잖아요. 자, 이 그란데는요, 남성 명사 단수형, 그리고 여성 명사 단수형에서 대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gran trabajo. 혹은, 뭐, 이게 복수형이 되면 그대로 살아나죠? Grandes obras.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anto가 있는데요. santo는 남성 고유 명사 앞에서 또가 탈락이 됩니다. 자, 그래서 San Diego, San Fermín, San Pedro. 자, 이렇게 되는데요.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도나 또로 시작되는 고유 명사 앞에서는 그대로 산또를 유지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CN인데요. 이건 나중에 이제 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할 때더볼수 있을 텐데, 자, 이 CN 또는요, 명사 앞이나 100보다 큰 단위, 예를 들면 1000, 뭐 이런 게 있죠? 자, 요런 단위 앞에서 또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cien dólares. 명사 앞에서 또 탈락한 거, 100달러란 뜻이고, cien casas. 100채의 집, 명사 앞에서 또 탈락했습니다. cien mil, 밀 1000이죠? 그래서 또 탈락해서 뜻은 10만이란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자기보다 작은 수 앞에서는 siento를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자, 요거는 뒷강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교재 2강은 조금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할, 복습할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조금 나눠서라도 꼭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 교재 3강 내용 예습 배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8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토양비료하고 작물보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9강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비료에 대한 뭐 결핍 증상이라든지 과잉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게 좀 있는데 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료의 종류별 특성 비교입니다. 그리고 비료 성분의 결핍과 과잉 증상에 따른 증상, 과잉에 따른 증상, 그리고 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해충, 그 해충의 생태와 피해 증상, 그리고 방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료의 역할이에요. 작물을 재배하고 생육하는데 빠질 수 없는 비료 역할. 물론 토지를 한 1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한 20년에 한 번씩 그 땅에다가 작물을 재배를 한다. 그러면 따로 비료를 추가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

특성상 농경지가 작은, 인구 밀도가 높고 농경지가 작은 특성상 비료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공급되는 비료는 이러한 역할을 해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들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수확량이 중요한 작물 생산을 목적으로 할 때는 식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 다량 원소를 적절하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료가 되겠습니다. 자, 비료의 3요소, 3대 비료. NPK, 질소, 인, 칼륨. 4대 요소 하면 칼슘까지 들어가죠. 칼슘까지. 자, 식물체의 필수 원소 있습니다. 작물이 생장하는데 필요한 원소로 건물 중에, 식물에서 물기를 다 빼요. 건물 중에 0.1% 이상인 다량 원소. 식물에서 물기를 다 뺐더니 어떤 원소가 맞느냐? 그러니까 0.1% 이상 있는 걸 다량 원소로 했고 0.1% 미만인 원소를 0.1% 미만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미량 원소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량 원소를 보니까 C, 탄소, H, 수소, O, 산소 알죠? CHO, NPK, CA, 칼슘, 마그네슘, 황. 이게 다량 원소고요. 미량 원소 보니까 Fe, 철, 염소, 망간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량 원소에 탄소, 수소, 산소가 들어가는데 비료의 3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가 비료의 3요소예요. 비료의 4요소면 여기까지. 이유는 탄소하고 산소와 수소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수분, CO2와 H2O로 충분히 공급이 돼요. 충분히. 그러니까 따로 비료 형태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비료 형태로. 그러니까 다량 원소에는 들어가나 비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CHO는. 자, 비료 종류와 12 방법. 첫 번째, 비료의 분류. 무기질이냐, 유기질이냐. 우리 쉽게 쉽게 갑시다. 자, 무기질은 일반적으로 잘 녹아요, 물에. 수용성 많고, 뭐, 구용성도 많고. 근데 유기질은 잘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기질은 생명체가 만들어낸 거. 생명체가. 식물에서 만들어내든 동물에서 만들어내든. 무기질은 광물질 또는 합성물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물체가 아닌 광물이라든지 합성에서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무기질 비료, 일반적이에요. 유기질 비료는 생물체가 만들어내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물질 비료 보니까 황산 암모늄, 규산질 비료 등이 있고, 합성 비료 보니까 요소, 염화칼슘, 황산 칼륨 등이 있습니다. 무기질 비료의 특성 보면 석회성이에요.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토양 산성화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염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기질 비료예요. 식물질 비료, 식물에서 만들어내는 비료들, 쌀겨, 풋거름, 깻묵 등. 동물질 비료 보면 골분, 뼈가루죠. 어분, 가축 분뇨 등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특징 보면 지효성이에요. 효과가 천천히, 오래 지속이 돼요. 그리고 지력 유지에 증진할 수 있고 미생물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그리고 토양 상성화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연장 및 염류 장애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분, 형태, 생리적 반응이에요. 일단 형태에 따라서 비료가 딱딱한 고체형, 액체형, 기체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고체에는 많이 보이죠? 많이 보죠. 요소 황산암모늄, 뭐 염화칼슘, 용성이 다 고체 형식으로 되어 있죠. 가루는 아니고 알갱이 형태로. 액체 비료는 암모니아 수 아니면 고체 비료를 녹인 액비 등이 액체 비료고 기체 비료는 이산화탄소. 자, 주성분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비료의 3요소 있죠. NPK, 질소, 인산, 칼륨. 주성분에 따라서 질소질 비료, 인산질 비료, 칼륨질 비료. 그리고 기타에서 석회질, 칼슘을 공급할 수 있는 석회질 비료 또는 벼에 많이 사용되는 규산질 비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질소를 주로 공급하는 게 요소,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 질소 등이 있고요. 인산을 공급해 줄수 있는 게 과인산, 석회, 용가린, 용성인비, 골분 등이 있습니다. 칼륨을 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염화칼륨,

황산 칼륨, 질소 칼륨 등이 있고요. 자, 이제 화학적 반응은 뭐죠? 화학적 반응에 따라 얘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화학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은, 자, 화학적 반응은 일단 비료를 사용하기 전에, 토양에 뿌리기 전에 비료 자체가 나타나는, 비료 자체에서 나타나는 반응.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아니면 중성인지. 생리적 반응은 비료를 일단 토양에 시용을 해요. 그 다음에 작물이 충분히 이용을 하고 난 후에 남은 거, 남은 그 비료의 성분이 이게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중성인지. 자, 그래서 화학적 반응에 따라서는 산성 비료는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 황산암모늄 등이 있고요. 중성은 황산, 칼륨, 염화칼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성, 알칼리 비료는 용성인비,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등이 있고요. 생리적 반응, 일단 시용한 후에 작물이 이용하고 난 후에 남은 토양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죠. 산성비료는 황산, 암모늄, 염화칼슘, 황산, 칼륨. 중성비료는 질산, 암모늄, 과인산, 석회 등이 있고, 염기성 비료는 질산, 나트륨, 용성인비, 질산, 칼륨 등이, 칼슘 등이 있습니다. 자, 비료가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냐에 따라 석효, 지효, 완효로 나뉘어요. 석효는 비료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거죠. 빨리 흡수해서 빠르게 그 비료 효과를 낼수 있는 비료예요. 대부분의 그 그러니까 유기물이 아니고 무기 비료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에 잘 녹아서 작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의 형태예요. 요소나 과인산석회나 황산, 칼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효성은 늦어요. 늦어. 주로 유기질 비료가 해당되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오래 나타납니다. 퇴비나 굽이. 완효성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도록 인위적으로 처리한 비료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석회성 비료로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데 그 비료 알갱이를 한번 코팅을 시켜요. 코팅을. 그래서 이걸 천천히 녹을 수 있도록. 그게 완효성 비료가 되겠습니다. 자, 시비, 시기에 따라 언제 비료를 주냐? 작물을 심기 전에 비료를 주는 건 밑거름, 파종 전에, 발화 전에 사용하는 비료. 덧은 위에다 주는 거잖아요. 작물을 파종하고 나서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도중에 주는 비료는 덧거름이 되겠습니다. 자, 비료의 종류와 특성 보겠어요. 자, 단일 비료 복합 비료가 나오는데 비료의 3요소 기억하죠? 뭐였어요? N, P, K.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NPK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단일이에요. 단일. 근데 NP를 같이 주거나 NPK를 같이 섞여 있다 이러면 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황성분이 있다든지 규소 성분이 있다든지 철이 있다든지 이건 아무 필요 없고 비료의 3요소 중에 하나가 있으면 단일 비료. 두개 이상 있으면 복합 비료가 되는 겁니다. 질소인산 칼륨 중한 가지 성분만 함유된 건 단일, 2종 이상이 함유된 건 복합 비료입니다. 자, 질소질 비료 보죠. 일반적으로 화학 비료는 요소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유기체 형태로 이제 유기물이죠. 유기물 형태로 깨무기나 축분 등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암모늄태로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지. 그래서 암모늄태로 바뀌면서 황산암모늄이나 염화암모늄이 되면서 암모늄태는 논시비에 유리해요. 토양에 굉장히 잘 달라붙는 역할을 하죠. 토양 산성화 우려 있고 토양 부착력이 있어 매우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질산태, 암모늄태에서 질산화 세균이 작용을 해서 질산태 질소 비료로 나타나죠.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칼슘 등으로 나타나는데 밭작물이 유리해요. 땅에서 부착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질소질, 질산태, 암모늄태, 유기태, 요소태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요소는 대표적인 질소질 비료예요. 대표적인 질소질 비료. 자, 폭발 위험성 없고 유실 양도 적어요. 논작물 대부분의 밭작물이 좋은 효과를 줬습니다. 효과를 주고 있어요. 요소 자체로 토양에 흡수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아모니아 상태로 아모니아로 분해되면 흡수가 쉬워요. 그래서 논에 물 대기 전에 사용해서
태양 속에서

충분히 분해해서 암모니아 형태가 되고 나면 물대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인산질입니다. 인산질. 유기태랑 무기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형태에 따라서. 유기태는 식물성은 쌀겨, 깻묵, 동물성은 골분, 어분 등이 있습니다. 무기태를 보면 수용성, 가용성, 구용성, 불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은 물에 잘 녹아요. 가용성은 수용성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물에 녹긴 녹는 거. 구용성은 물에 녹지 않아. 유기산에 녹아요. 불용성은 녹지 않죠. 녹지 않아요. 자, 수용성에는 인산암모늄, 그리고 수용성과 가용성이 섞인 거. 과인산 석회나 중과인산 석회. 구용성, 어디에 녹는 거? 유기산에 녹는 거. 구용성은 용성인비나 용가린. 그리고 불용성은 인광성 회분, 골분. 이곳 인광성이나 회분, 골분은 물에 녹지 않죠. 특징을 보면 작물이 이용하기 위해서 분해되는 속도는 수용성, 가용성, 구용성, 유기태 순으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집니다. 산성이 강한 토양, 그러니까 강산성 토양에는 철, 알루미늄 등이 인산과 결합해서 불용화, 쓸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을 먼저 중화시킨 이후에 인산질 비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양에서는 이동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덧거름 줄때 뿌리가 분포하는 쪽까지 깊이 줘야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자, 대표적인 인산질 비료 용성인비, 용성 고토인비라고도 하는데 인광석과 삼석을 고온해서 융용시켜서 조제한 거예요. 인산 외에도 마그네슘, 규소, 칼슘 등 부성분이 많이 포함하고 있고 약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산성 토양 개량하는데도 사용이 되는 비료입니다. 자, 다음은 칼륨질 비료. 자, 유기태, 쌀겨, 녹비, 퇴비 등이 칼륨질 비료에 속하고요. 무기태, 황산, 칼륨, 염화, 칼륨, 질산, 칼륨, 탄산, 칼륨 등이 무기태 칼륨질 비료에 속합니다. 자, 작물에서 흡수되는 게50% 정도예요. NPK 중에 가장 흡수율이 높은 비료입니다. 자, 다음 석회질 비료. 비료의 3대는 아니고 4대인데 지금까지 출제빈도가 가장 높았던 비료. 석회질, 칼슘을 줄수 있는. 자, 칼슘, 석회질 비료, 칼슘질 비료인데 생석회, 소석회, 탄산석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알칼리 함량이 이렇게 되죠. 생석회는 산화칼슘, 그냥 생석회, 생석회. 거기에 소석회, 수산화칼륨, 물이 들어가면 수산화칼륨. 여기에 다시 수산화칼륨에 이산화탄소, 탄소를 섞이면 탄산석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생석회와 소석회 보면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개량하는 데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데 효과가 크고 습기나 물 접촉 시 발열 반응이 나타납니다. 발열 반응. 그래서 작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생석회 같은 걸 어디에 많이 써요? 동물 자원에서 소독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탄산석회. 알칼리 함량이 적어서 토양 개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요. 그리고 작물에 직접 주는 피해는 적습니다. 자, 생석회. 석회석을 태워서 만든 게 생석회예요. 물에 닿으면 열이 나타납니다. 발열. 그리고 거기에 물을 추가하면 수산화 칼슘, 소석회가 되는데, 백색의 분말로 물에 약간 녹아요. 그 수행액을 석회수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방치하면 탄산가스를 흡수합니다. 탄산가스, CO2.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탄산칼슘이 되죠. 자, 탄산칼슘은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만나서 생기는 흰색 물질로 물에 잘 녹지 않아 수행액 상에서 침전이 됩니다. 침전이. 그리고 석회암 동물이 뭐 종유석이나 석순, 석주 들어봤죠. 그런 걸 이루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분필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탄산 칼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비 방법이에요. 시비. 시비는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비료를 주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보죠. 표층 시비. 포장, 그러니까 농짓, 그 농토의 그 표면에 주는 거예요. 비료를 살포하는 거. 전층은 표면, 그리고 그 안에도 줘야 되는데, 그 안에 주려면 어떻게 해요? 비료를 살포한 후에, 전면에 살포한 후에 경운해요. 땅을 반전시켜. 그래서 토양에 골고루

품질 향상, 미량 요새 공급, 비료 유실 방지하고 급속한 영양 회복, 땅에서도 흡수하고 잎에서도 흡수하고 토양 시비를 대체할 수 있고요. 뿌리 흡수력이 저하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옆면 시비 방법입니다. 자, 비료 성분의 기능과 과잉 결핍 증상인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문항이 좀 많이 남았죠. 자, 일단 질소. 질소는 어떤 기능을 하냐? 광합성 작용을 촉진해요. 그리고 지베렐린 합성. 도움을 주죠. 식물체 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에요. 주요 구성 성분.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죠. 이 탄수화물에 질소를 갖다 붙이면 이게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식물체 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고 뿌리 및 지상부의 발육과 생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질소가 많으면 식물체가 연약해져요. 굉장히 키만 자라요.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키만 자라요. 결핍됐을 때는 성숙한 아랫 잎부터 황화 누래집니다. 심하면 잎이 작아지고 빨리 늙고 생육이 나빠집니다. 다음 인산. 인산은 호흡 및 광합성 작용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핵산과 생체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뿌리 신장, 세포 분열, 결실 그리고 성숙을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게 되면 잎색이 엷어지고 검은 녹색이나 보라색으로 잎이 엷어집니다. 그리고 잎이 작아지고 생장에 역자가 되죠. 잎이 작아지면 광합성이 잘안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래쪽 잎부터 괴사합니다. 잎을 보면 아래쪽에 잎부터 토양 온도가 낮으면 흡수가 억제돼서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토양 온도가 낮으면. 다음은 칼륨이에요. 칼륨. 칼륨은 효소 활성 촉진하고 세포 팽합 조절하죠. APA하고 칼슘 양이온하고 해서 세포 팽합 조절하죠. 저장기관의 발육 촉진하고 수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병의 충, 그리고 불량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높입니다. 자, 부족했을 때는 세포의 평압이 낮아져요. 평압. 세포의 평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처져요. 처져. 식물 자체가. 아랫잎의 폭이 좁아지고 잎 둘레가 갈색으로 변해집니다. 그리고 가뭄이나 고온에 견디는 힘이 약해지게 되죠. 자, 다음은 칼슘이에요. 지금 8강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내용 영역. 칼슘. 칼슘. 자, 칼슘은 대표적인 게 이제 석회질 비료 많이 나오죠. 칼슘. 산성 토양 개량을 많이 써요. 산성 토양. 토양의 물리성 개선하고요. 식물체 조직 강화의 역할을 하고 수확물의 저장력 증대하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 커집니다. 그리고 세포벽 강화, 생성과 강화에 관여를 하죠. 그리고 여기 어린 잎이나 생장점, 과실 등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요.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느려요. 이동이 느려서 새로 생긴 조직에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결핍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칼슘. 그래서 칼슘이 부족한 게 어디 나타나냐? 일단 엽초류 보죠. 엽초류. 속잎이 썩거나 배추를 봐요. 상추를 보든. 겉잎과 안쪽 잎 어디가 빨리 생긴 거고 어디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안쪽 잎이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생긴 잎에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속잎이 썩거나 잎끝이 말라요. 티번이라는 현상. 그리고 토마토 피망에 배꼽 썩은 병이 나타나요. 참외에서는 발효. 참외 그씨 부분에서 시큼한 발효된 느낌, 발효된 냄새가 나는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런 발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칼슘.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잘 되지 않아서 새로 생긴 조직에 결핍 증상이 자주 나타나요. 배추, 상추, 엽초류의 속잎 또는 잎끝이 말리는 티번 현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칼슘. 자, 다음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에요. 광합성에 작용을 합니다. 아랫잎 잎맥 사이에 황변이 나타나요. 누렇게 잎맥 사이가. 그리고 밀 귀리는 엽록체가 구슬 같은 반점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 영양장애 발생 3대 요인 보죠. 자, 필수 원소의 부족 혹은 과잉이 발생 경우에 영양장애 발생합니다. 그리고 뿌리 발달 정도나 품종의 장애 발생, 저항성이 낮았을 때도 영양장애 발생하고요. 지온,

그리고 수분의 영향으로 어느 특정 필수원소의 영양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료 성분별 결핍 부위 보죠. RNF의 성주권 입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원소들은 RNF,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아연 등이 원소들이 부족이 될때 RNF에서 결핍 증상이 잘 나타나요. 그리고 위쪽 생장점 부근이나 어린 잎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거 칼슘, 붕소, 철, 뭐 망간, 몰리브덤, 구리 등이 있는데 특히 칼슘 생장점이나 새로 생긴 잎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거 칼슘 꼭 알아주세요. 칼슘. 자, 다음은 해충입니다. 해충. 해충. 일단 해충의 정의. 해충은 곤충이에요. 곤충. 벌레. 곤충. 그런데 왜 해충? 해충은 농작물, 사람이 이용하는 작물 및 가축의 생산과 인간의 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 나쁜 영향을 주는 곤충이 해충입니다. 해충. 해충의 특성, 유충과 성충의 가해 부위가 달라요. 유충 때 가해하는 범위, 성충 때 가해하는 부위가 달라요. 다양한 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줍니다. 크기는 작은데 알을 많이 낳아요. 그리고 세대 기간이 짧아. 알 낳고 부화가 빨리 돼. 부화된 애가 또 알을 또 빨리 낳아. 그래서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해충의 종류, 식량 작물의 주요 해충 뭐죠? 잎을 가해하는 해충, 벼, 물, 바구미. 근데 성충, 성충이 잎을 가해해요. 그리고 홍명나방, 유충, 유충. 줄기를 가해하는 거, 벼멸구, 흰등멸구, 애멸구, 매미충류, 그리고 이화명나방의 유충이. 뿌리를 가해하는 게 벼 물바구미 유충. 그러니까 벼 물바구미 같은 경우는 성충은 잎을, 유충은 뿌리를 가해를 이렇게 합니다. 자, 채소 및 화해 작물의 주요 해충. 채소의 잎을 가해하는 게 응애류, 진딧물류, 가루이 등, 총채벌레, 나방류 등입니다. 뿌리는 고자리파리. 화해, 꽃이나 잎을 가해하는 해충들. 진딧물, 온실가루이, 팝업나방, 총채벌레 등이 있습니다. 자, 해충이 언제 많이 발생하냐? 일단, 시설 재배일 때. 작물이 살기 좋잖아요. 작물이 살기 좋은 데는 해충도 살기 좋아요. 그리고 연작 재배일 때 먹을 게 항상 있어. 항상. 재배 지역의 단지화, 단지화. 그 지역에 같은 작물을 많이 심을 때 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과수의 주요 해충 뭐죠? 꽃과 잎을 가해하는 해충들. 응애. 그리고 배나무 방패벌레, 진딧물 등이 있고요. 줄기를 가해하는 게 깍지벌레, 배나무, 포도, 유리나방 등이 있습니다. 열매를 가해하는 해충, 삼식나방, 아니 심식나방, 귤나방 등이 있고 뿌리는 포도, 뿌리옥벌레 등이 있습니다. 과수를 가해하는 해충의 특징 보면 노지 재배의 경우 기상 조건에 따라 해충 발생 양상이 다르지요. 그리고 수위 확대, 지구온난화로 새로운 해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꽃매미죠, 꽃매미. 중국에서 날아온 꽃매미. 자, 해충의 방지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11강 친환경 농업에서 보면 이 문항이 참잘 나오는데, 그때 아마 이제 요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긴 할 건데, 친환경 방지에서 나오는 방지 방법과 이름은 같은데 내용이 사뭇 다른 게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일단 경종적 방지 보죠. 경종적이란 그 재배 방법에 의해서 방지라는 방법이에요. 재배 시기를 좀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작물 종류 선택할 때좀그 병에 강한, 그 해충에 강한 걸 선정을 한다든지 재배 관리할 때뭐 청결하게 한다든지 경운을 잘 한다든지 그래서 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뇌충성 품종, 그러니까 그 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뭐 선택을 한다든지, 해충이 월동장소라는 그 방법을 그 장소를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게 경종적, 재배적 방법이에요. 화학적 방법은 말 그대로 화학 물질로 방지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8강이죠. 여기서 나오는 화학적 방법은 농약, 화학, 유기합성 농약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거예요. 유기합성 농약을. 유기합성 농약은 일단 가격이 싸요. 그렇죠? 친환경 방제보다 가격이 싸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성이 생길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자연 환경에도 좋지 않아. 그리고 농축될 수 있어. 생물 농축에서. 그런 효과가 악영향이 있습니다. 자, 생물적 방제. 생물적 방제는 살아있는 생물로 방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적 또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제 방법이에요. 물리적은 직접 손으로 뜯거나 불로 태우거나 이렇게 물리적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1강에는 나온 내용은 아닌데 해충 종합 관리예요. 해충 종합 관리. 자연 상태계와 조화를 고려해서 해충 박멸보다는 해충 억제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여러 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해충 발생 예찰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피해 허용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는 해충 종합 관리 IPM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해충들. 벼, 물, 바구미. 1년에 1회 발생합니다. 5월 하순경에 월동처에서 나와요. 그래서 5월 초에 이양한 논으로 들어가서 벼에 영향을 주죠. 수면, 논이니까 물이 있으니까 수면의 위아래를 오가면서 변잎을 갉아먹고 수면 아래 입집 속에서 산란을 합니다. 그럼 입집 쪽에서 부화한 유충들은 뿌리를 또 공격하게 되죠. 벼, 물, 바구미입니다. 자, 다음, 멸구, 벼멸구. 자, 우리나라에서 월동은 못해요. 매년 중국에서부터 비례한답니다. 비례. 무슨 뜻이에요? 날라와요. 해충이. 비례. 벼를 흡집하고, 애멸구. 우리나라에서 삼사령 약초으로 논둑, 밭둑 또는 제방 등의 화분과 잡초에서 월동을 해요. 월동. 흡집 피해를 주고 간접적으로는 바이러스 병을 매개합니다. 해충 중에 섭식하는 놈이 있고 흡집하는 놈이 있어. 섭식은 뜯어먹는 거죠, 조직을. 흡집하는 놈은 그러니까 즙을 빨아먹는 애. 근데 흡집 피해를 주는 놈들은 바이러스 매개를 많이 해요. 조금 더 무서운 애들이죠. 자, 다음, 응애. 거미인 듯, 거미 아닌, 거미과. 거미 강해 해충이에요. 그래서 응애는 일단 거미처럼 생겼고 거미줄이 나타나요. 거미강 응애과의 소동물이고요. 거미의 유생처럼 실을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흡집 피해를 줍니다, 역시. 흡집 피해를 주는 놈은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진딧물. 진딧물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몸은 돼서 2에서 3mm 정도이고 몸 빛깔은 다양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식물 조직을 흡집하네. 흡집하니까 얘는 바이러스를 매개를 합니다. 그리고 배설물에서 그을음병, 불에 그을린 듯한 까맣게 나오는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자, 해충과 천적이에요. 진딧물을 죽일 수 있는 생물학적 방제로 죽일 수 있는 천적, 콜레마니 진딧벌, 호랑불 잠자리, 무당벌레, 사리신딧벌 등이 있고, 점박이 응애를 죽일 수 있는 칠리 일응애, 엽 응애를 죽일 수 있는 꼬마 무당벌레, 캘리포니 쿠스 응애, 긴털 일응애. 총치아벌레를 죽일 수 있는 유럽 애꿎노린재, 그리고 수미 애꿎노린재, 으뜸의 꽃노린재, 뭐 이런 노린재 등이 있고, 온실 가루이들을 박멸할 수 있는 온실 가루이 점벌, 나벙류를 박멸할 수 있는 쌀조말벌, 그리고 조명알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깍지벌레를 죽일 수 있는 깍지 무당벌레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관련된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이에요. 가에서 다에 들어갈 비료로 옳은 것은 있네. 칼슘질 비료네, 칼슘질 비료. 칼슘질 비료. 칼슘질 비료는 비료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료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작성했어.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산화칼슘이 있고 질산칼슘이 있고 황산칼슘이 있네요. 자, 일단 물에 가장 잘 녹는 건, 물에 잘 녹는 거. 어떤 질소질 비료 중에 물에 가장 잘 녹았던 게 암모니아가 잘 녹았어요? 질산태가 잘 녹았어요? 질산태 잘 녹았죠.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건, 잘 녹는 건, 자, 질산, 칼슘이 가장 잘 녹아요. 물과 반응해서 발열하는 건 뭐죠? 발열하는 거? 산화죠, 산화. 산화. pH 중화 효과가 좋은 건 황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질산칼슘. 질산 자체가 물이 참잘 녹죠. 질산형 형태의 질소와 칼슘이 있어 식물에 빠르게 흡수되

되는데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논에 사용할 때 요소 질소질 비료에서도 논에 사용할 때는 질산이 아니고 암모니아태를 많이 사용을 했죠. 자, 황산칼슘 직접적인 pH 교정 효과는 제한적이고 주로 칼슘 공급과 토양 구조 개선에 사용됩니다. 산화칼슘 생석해요. 반응이 굉장히 강하죠. 신속하게 반응이 매우 강해서 토양 산도를 잘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질산 칼슘, pH 중화효과가 적은 황산 칼슘, 그리고 물과 발열에 반응한 발열하는 산화 칼슘. 일반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죠. 다음 사례에서 석회질 비료의 화학 반응 관계도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학생회는 석회질 비료의 화학 반응 관계를 알아보기 발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계도를 도식화했어요. 생석회에 무엇을 주었더니 소석회가 되었어. 소석회에 또 무언가가 나를 했더니 탄산석회가 됐어. 석회질 비료가 세 가지가 있었죠. 일단 생석회, 석회석을 태워서 만든 거. 물에 닿으면 발열하면서 분말이 됩니다. 분말이 된게 소석회, 수산화칼슘. 백색의 분말로 물에 약간 넣고 그 수용액을 석회수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방치하면, 소석회를 공기 중에 방치하면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뭐가 된다? 탄산칼슘이 돼, 탄산칼슘. 탄산칼슘. 생석회에 수분이 들어가면 소석회. 소석회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탄산칼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석회에서 소석회 갈때 뭐가 필요하다? 수분이 필요하다. 수분 흡수. 자, 소석회에서 탄산석회가 되려면 탄산, 뭐가 필요해? 탄소 필요하죠? 이산화탄소 없어.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거 가지고 좀 헷갈리시면, 여기 이제 화학식을 보면, 그죠? 칼슘하고 산소잖아. 근데 여기 보면 또 O2가 또 들어가 있어. O2가 두 개씩. 또 여기 보면 CO2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찾아낼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석회질 비료 생석회, 소석회, 탄산석회가 이제 어떻게 해서 모양이 변하는지에 대한 문항이었고, 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죠. 다음 사례에서 농업인 A씨가 구입한 인산질 비료네, 인산질 비료. 가장 적절한 거. 자, 농업인 A씨는 인산질 비료를 구입해서 밭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료 설명서를 읽었어요. 친환경 저인산 비료로서 고토, 석회, 규산, 철, 아연 등 많은 물질들이 함유됐네요. 그래서 종합 토양 개량 비료예요. 작물 생육 향상에 효과가 있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올리는 경제적인 비료입니다. 자, 알칼리 함량이 높네요. 40% 석회질 비료와 대등한 산성 토양 개량 능력을 가지고 있어. 구용성 인산이네요. 구용성. 물에 녹지 않고 어디에 녹는다? 유기산에 녹는다. 구용성 인산의 지효적 효과로 토양에 고정되어 빗물에 유실되지 않고 비호 효과가 지속적이야. 자, 그럼 구용성이니까 수용성이 있는 애들은 빼야죠. 수용성 있는 애들. 그렇죠. 그럼 구용성이 두 개인데, 인산 17%, 고토 12%, 규산, 석회, 밀양유산. 용가리는 인산하고 칼슘이 주로 들어가 있고 용성인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기태 인산질 질소 비료 보면 지금 나온 게 용성인비잖아요. 용성인비. 인산암모늄,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는 수용성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구용성은 용성인비와 용가리인데 용가리는 칼슘이 주로 섞여 있고, 용성인비는 인산 외에도 마그네슘, 규소, 칼슘 등 부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약 알칼리로 산성 토양 개량에 적합한 인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죠. 다음 사례에서 가다에 들어갈 칼륨질 비료의 종류예요. 지금 비료의 문제가 아까 지금 석회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화학에 가까운 그런 문항이 좀 많이 나오죠. 이번 8강 문항이 대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잘 다루지 않았던. 자, 학생 A는 칼륨질 비료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비료들의 특징을 비교하는 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어요. 비료 3요소 함량이네요. 비료 3요소. 비료 3요소는 뭐냐면 NPK죠. NPK. NPK. NPK가 N 없고 P 없고 K만 있어. K만. 나도 K만. 칼륨만 있어. 칼륨만. 다는 보니까 질소질이 있네. 질소질하고 칼륨이 있네. 질소질하고. 그러면 지금 가나다에서 질소가 있는 거. 다는 질소가 있어야 돼. 질소가 있어야 되는데 질소 있는 게 이렇게 두개 있네요. 다는. 자, 그리고 이제 가 봅시다. 가, 나는 둘다 칼륨만 있는데 가를 보니까 염류집적이에요. 염류집적. 산성이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그러면 칼륨질 중에 가장 저렴한 건 염화칼륨 되겠죠? 염화칼륨. 염화칼륨.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과실의 당도, 착색, 향 증진하는 거. 황산칼륨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항이 쉽지 않아요. 그죠? 자, 무기태 인산질 분해. 염화칼륨 뭐죠? 염화칼륨. 칼륨 함량이 높아요. 물에 잘 녹아요. 관리가 쉬워. 그런데 실산칼륨보다 염분이 높아서 염분 피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황산칼륨은 지속성, 그리고 토양 기능 효과가 있어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밭에 주로 사용됩니다. 밭에. 질산칼륨보다 흡수는 다소 느릴 수 있으나 토양 내 칼륨 공급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자, 질산칼륨, 물에 잘 녹는, 물에 완전 용해되어 뿌리와 잎을 통해 빠르고 지속적으로 칼륨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염분 피해 우려가 적어요. 그리고 과일, 채소 및 민감한 작물에 적합하고 환경 영향이 적고 수확량과 품질 향상에 효과적인 칼륨질 비료, 질산칼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가를 주성분으로 공급하는 비료의 특성으로 오른 것만을. 자, 토양 환경의 보호와 식량 증산을 위해 정부에서는 3년마다 토양 개량제 지원을, 지원 사업을 일정량의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아, 이 비료는 토양 개량제도 가능하고 식량 증산도 할수 있네요. 우리나라 논에 이 가가 지금 비료인데 이 비료의 평균 함량이 72ppm으로 기준량인 157ppm에 비해서 매우 낮고 부족한 토양이 97표를 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논에는 이 성분이 부족하네요. 질소보다 8배나 많이 흡수하는 벼. 벼는 질소보다 이 성분을 8배나 많이 흡수한대. 이 성분이 부족할 경우 생육 부진, 출소 지연, 백수 발생, 그리고 병의 총 저항성 약화, 도복 등이 나타나고 질소와 인산의 흡수 이용률이 떨어져요. 농업 경영체는 논 토양의 토양 검정 정보에 나타난 기준치 157ppm 이하로 표시된 함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질소보다 8배나 많은, 논에 많이 필요한, 벼가 많이 필요한 이 원소는 뭔가요? 규소죠, 규소. 규소질 비료. 규소질 비료. 규산질. 자, 규소와 석회, 고토 등의 함유된 알칼리성 비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NPK 3대 영성, 3대 비료의 양분보다 논에서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병충해 및 재해경감, 벼의 세포벽 강화에서 도열병, 해충 피해를 줄이고 도복, 쓰러지는 걸 방지해요. 그리고 수확량 및 품질 향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개선, 비료 효율을 증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생육 촉진 및 절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산질 비료의 특징, 생리적으로 염기성 비료입니다. 규산질 비료. 비료의 3요소를 공급하는, 비료의 3요소는 NPK죠. 이건 규산질 비료 아니고, 부성분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리을.
주 성분은

0: 철과 산소가 결합한 산화철이 아니고 이산화 규소입니다. 이산화 규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 규산질 비료는 지금까지 그 출제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규산질은 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영양소는 첫 번째는 칼슘, 두 번째는 질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NS에서 알수 있는 해충 방제 방법이네요. 해충 방제 방법. 왜 장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배춧잎에 구멍이 뚫렸어요. 벌레가 생길 것 같은데 함부로 농약을 쓰긴 그렇고 어쩌면 좋죠. 있어. 농약을 쓰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여기서 말하는 농약은 지금 유기합성 농약을 얘기하겠죠. 유기합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약, 병에 들어있는 농약, 아니면 그 화학 농약. 그런데 여기서 알려준 방법은 마늘과 고추를 잘게 썰어 물에 넣고 끓이세요. 그러면 그 마늘과 고추에 있는 막 매운 이런 성분이 막 나오겠네요. 우려낸 원액을 잎의 전면에 골고루 뿌리세요. 일주일 간격으로 꼼꼼하게 처리한다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친환경 방제네, 친환경 방제.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 방법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환경 방제 방법의 장점은 사용 방법이 간편하다. 사용 방법은 오히려 농약방에서 5천원, 만원 주고 산게 물에 희석해서 그냥 쓰면 되니까 간편하지 않고. 약효도 유기합성 농약이 훨씬 빠르죠. 자, 잔류 독성의 피해가 줄어들죠. 잔류 독성은. 그리고 생태계와 사용자의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디귿과 리을로 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7번과 8번을 볼까요? 자, 다음은 학생 A가 해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례네요. 학생 A는 해충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후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해충명. 이 해충은 곤충강의 딱정벌레 목에 해당하는 해충이네요. 자, 성충으로 산기슭에 낙엽이 덮여 있는 땅속에서 월동을 해요. 월동을 하는 해충이네요. 4월 하순이 되면 잡초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5월 하순경에 논으로 이동하네요. 5월에. 그래서 수면 위아래를 오가며 작물의 잎에 피해를 주네요, 지금. 잎을 식히하고 수면 아래에서는 잎즙 속에 산란해요.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뿌리를 갉아먹으며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7월 상순부터 8월 상순에 걸쳐서 신성충이 발생하고 이들은 이삭목을 가해하고 월동체로 이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예찰 방법.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에 기주식물인 꿩의 밥, 그리고 개사초, 억새풀, 개밀 등의 잡초를 관찰해요. 화본과에서 월동하는 해충이네요. 방제 방법은 파종 전에 약재를 분리 처리하거나 육묘상에 살충제를 뿌리는 방법 또는 이양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 있네요. 자, 여기에 나오는 벌레, 가. 위 사례에서 가 해충에 가해하는 작물. 자, 여기에 나온 건 뭐예요? 일단, 여기에 나온 건 5월에 논으로 이동해서 섭식하는 해충. 우리 함께 했는데요. 물바구미죠, 물바구미. 1년에 1회 발생을 하는데, 수면 위아래를 오가면서 변잎을 갉아먹고, 잎집 속에 산란하고, 부화한 유충은 벼뿌리, 성충은 벼잎을 가해하는 벼물바구미네요. 그러면, 벼물바구미가 가해하는 작물, 어떤 작물이에요? 벼죠, 벼. 벼에 피해를 주는 해충. 기역리엔 디귿리을 중에 벼에 피해를 주는 해충, 매미충 벼에 피해를 주죠. 애멸구 벼에 피해 줍니다. 진딧물 이건 원해작물 피해를 주는 거죠. 온실가루 역시 원해작물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벼물바구미를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가 아니고 이와 똑같은 작물 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골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정답은 1번이고요. 8번. 위 사례에서 밑줄 친 기억과 동일한 방제 방법의 방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기억. 자, 기억은 이항시기를 늦춰요. 재배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제 방법 중에 어디에 속해요? 경종적 방법이 속해요. 경종적 방법. 이 방법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11강 친환경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종적 방법 찾아봅시다. 살균제, 약을 사용을 했죠. 화학적 방제죠. 유화 등 물리적 방제죠. 식물 추출물, 화학적 방제, 칠리이리응의 생물적 방제, 그리고 다른 과 식물로 돌려짓기, 이게 경종적 방법이 되겠네요. 8번의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래에 관련된 문항을 같이 풀어봤는데요. 8의 문항이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문항을 다풀줄 아는 친구라면, 수험생이라면, 뭐 1등급은 문제 없진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9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1: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 탈출용 도구나 목 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진입니다. 한민족 첫 국가는요, 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한 고조선입니다. 이 2000년 정도 국가를 유지했지만 안타깝게도 기원전 108년 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한나라는 점령지에 이 한사군을 설치했지만 한민족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조선의 고토에서 부여와 고구려가 일어났고 동해, 옥적, 마한, 변한, 진한, 가야 등 이 많은 나라가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313년경에는 고구려가 한사군의 낙랑과 대방을 물리치면서 한민족의 역사를 다시 세웠고 고구려와 더불어 백제 신라가 성장하면서 삼국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 못지않게 이 큰 나라에 대한 열망도 큰 것 같습니다. 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세 나라 중에 이 고구려가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한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고 또 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지금보다 훨씬 넓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700년 정도 지속된 삼국시대를 마감하고 삼국을 통일한 것은 가장 국력이 약하고 작은 나라 신라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대국을 이기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백제와 고구려를 쓰러뜨리고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의 삼국통일과 삼한통합의 유전자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 한 장을 보죠. 기원 후 4세기, 이 삼국이 경합하던 한반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역시 북쪽에 자리한 고구려의 영토가 가장 넓고 백제와 신라는 한반도의 남쪽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백제의 영토가 평양 아래 예성강까지 확장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습니다. 백제 제13대 근초고왕은요, 활발한 정보활동을 펼쳐 남쪽으로는 마한 세력을 통합하고 가야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북쪽으로는요, 이 대방군과 낙랑군의 일부 지역을 확보했고 평양성까지 진출해서 이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요서 지역과 외도 진출해서 이 활발히 교류하면서 백제 역사상 최대 영토를 지배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이어지는 기원 후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습니다. 정복군주로 유명한 광개토 대왕은요, 요동 지방을 완전히 차지하고 동북쪽으로는 숙신을 복속시켰으며 남쪽으로는 백제를 쳐서 한강 북쪽까지 진출해 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구려가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것은 아들 장수왕 때였습니다. 제20대 장수왕은요, 기원 후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강력한 남진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475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유역을 확보했으며 이후 이 충청도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기원 후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것은 진흥왕 때였습니다. 이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 이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두 번째 나제 동맹을 체결했던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은 551년 고구려를 공격해 신라는 한강 상류, 그리고 백제는 한강 하류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왕은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통로를 구축하고 한강 유역에 인적 물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553년에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를 빼앗았습니다. 562년에는요, 이사부를 보내 대가야를 멸망시키면서 낙동강 유역을 차지했고, 568년에는 동해안을 따라 북진해 함흥평야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진흥왕은 영토를 확장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나제 동맹을 깬 것은 이후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적으로 돌리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신라에게 한강을 빼앗긴 백제 송황은 554년 이 신라를 응징하기 위해 외와 가야의 군대까지 끌어들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송황의 대자 여창이 이끄는 백제군은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인 관산성으로 진군했습니다. 이 백제는 처음에는 우세를 보였지만 태자를 돕기 위해 관산성으로 향하던 백제 송황이 구천에서 이 신라 복병의 기습을 받아 전사함으로써 전세는 한순간에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3만에 달하는 백제군은 전멸했습니다. 성왕이 전사하면서 신라와 백제는 다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성왕이 전사한 후 이 힘든 시기를 보내던 백제는요, 제31대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전개했는데요. 642년 의자왕 2년 7월에는 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신라 서쪽에 40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8월에는 고구려와 연합해 중국으로 가는 신라의 교통 거점인 강항을 공격했고, 장군 윤충이 1만의 병력을 동원해 경상남도 서부 지역을 통과하는 신라의 군사 요충지 대야성을 공격했습니다. 대야성은요, 562년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이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가야 소국들을 모두 점령한 후에 이 경상

충남도 서부지역의 통치 거점이 된 곳인데요. 소백산맥을 넘어 침입하는 백제군을 막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대야성의 책임자는 도독 김품석이었습니다. 장수 죽죽은요, 쥐처럼 엎드려 삶을 구하는 것은 호랑이처럼 싸우다가 죽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사항전을 주장했지만 이 백제군의 기세에 눌린 김품석은 싸워보지도 않고 처자를 죽이고 스스로 자결했다고도 하고 항복을 했는데 죽임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대야성을 장악한 백제군은요, 신라인 남녀 천여 명을 사로잡았고 이 병력을 주둔시켜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군사적 요충지인 대야성을 빼앗긴 신라의 방어선은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인 암양까지 후퇴하게 되었고요. 신라 조정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품석의 장인이 김춘추였습니다.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죠. 당시 딸과 사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김춘추는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한동안은 이 사람이나 물건이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김춘추는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다짐했고요. 선덕여왕을 찾아가 복수할 기회를 달라며 간청했습니다. 고구려에 가서 군사적 지원을 얻어 백제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거였습니다. 김춘추가 간곡하게 부탁하자 선덕여왕은 허락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야성을 빼앗긴 것은 신라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었고요. 이 국가안보상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백제에 대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자 삼국 통일과 삼한 통합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한 김춘추의 눈부신 외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김춘추가 먼저 찾아간 곳은 고구려였습니다. 642년 김춘추는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르는 평양행을 결행했습니다. 이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춘추가 떠나기 직전 김유신은 60일 안에 김춘추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보복하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나누며 맹세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김춘추는 뜻밖에도 연개소문에 환대를 받았고요. 보장왕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장왕은 이 신라가 빼앗아간 중령 서북 영토를 반환하면 구원군을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거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이 없는 김춘추로서는 답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김춘추는 신하로서 이 결정권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김춘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옥에 앉아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춘추는 보장왕의 총신 선도회를 매수해서 이 한강 이북은 원래 고구려 땅이니까 내가 귀국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고구려를 탈출했습니다.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 외교는 아무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643년 김춘추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신라의 구귀족 세력은 당의 사신을 보내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신라를 구원해달라며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태종 이세민은 군사적 지원 대신 뜻밖의 방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직접 거란과 말갈의 군사를 이끌고 요동을 치면 신라의 위기는 자연히 풀린다. 둘째, 이 신라군이 당의 군복을 입고 당기를 쓰면 당태종의 군대라고 생각한 고구려와 백제군은 모두 도망갈 것이다. 셋째, 이 신라는 여왕으로 인해 이웃나라의 멸시를 받고 있으므로 자신의 종친 중 한 사람을 보내 신라의 왕으로 삼았다가 나라가 안정되면 귀환시킨다. 당태종 이세민의 황당한 제안 외에 아무런 지원도 얻어내지 못했다.

단 구귀족 세력의 청병 외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후 신라 내부에서는요, 이 구귀족과 신귀족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요. 647년에는 급기야 구귀족인 상대 등 비담과 염종이 왕이 통치를 잘못한다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담의 난이죠. 이는 구귀족 세력과 신흥 세력의 권력 쟁탈전이었습니다. 비담의 난을 진압한 인물은 김유신이었습니다. 이 정변 와중에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났고요. 김유신은 이 구세력의 대표인 알천을 포섭해서 647년 마지막 선골이었던 진평왕의 조카 승만을 진덕여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이로써 이 신흥세력인 무열계가 실권을 장악했고 이후 대당 외교는요 김춘추와 김유신 등이 주도하게 됐습니다. 한편 김춘추가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요 왜였습니다. 이 신라가 백제를 칠 때 왜가 백제 편에 서면 절대 신라에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왜에서는 이 정변으로 수립된 태화개신 정권이 이 신라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왜의 정세를 파악하고 있던 김춘추는 647년 바다를 건넜고요. 유사시에 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춘추가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당이었습니다. 648년 김춘추는 넷째 아들 문왕과 함께 당에 가서 이 백제를 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당태종은 645년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대고구려전의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김춘추는 그런 당태종의 생각을 읽어냈습니다. 사실 당은 645년 고구려 원정 당시 이 군수품 보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신라에서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보급의 어려움은 사전에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또한 이 신라와 연대하면 남과 북에서 이 고구려를 협공함으로써 고구려의 군사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나당 동맹이 성립됐습니다. 당태종은요, 이 신라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고 당과 신라가 연합해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다음 이 평양 이남의 고구려와 백제 땅은 신라가, 평양 이북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춘추는 아들 문왕을 당에 두고 귀국했습니다. 이것을 숙이 외교라고 합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숙이는 중국 당나라의 궁궐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주변 여러 나라의 왕자들을 일컫습니다. 이 김춘추가 아들을 숙의로 당에 둔 것은 당과의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 문왕을 통해 당의 선진 문물을 직접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숙의는요, 볼모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김춘추는 당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는 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649년 정월에 중국의 의관을 수용해 착용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폐기하고 당의 연호인 영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54년 신라에서는 진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고요. 나당 동맹은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공동 군사 작전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655년 태종 무열왕 2년 1월 고구려가 백제 말갈과 함께 이 신라 북쪽 국경을 공격해 33개의 성을 탈취했습니다. 그러자 태종 무열왕은 당의 원군을 요청했고 당은 이에 응해 정명진과 소정방 두 장수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 신라를 도왔습니다. 660년 3월 당고종은 신라의 요청에 부응해 소정방을 사령관으로 하는 13만의 대군을 파견했고요. 태종 무열왕도 태자와 김유신 등과 더불어 5만의 청해병을 이끌고 백제의 공격에 나섰습니다. 7월 9일 김유신의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의 5천 결사대와 일전을 벌였습니다. 신라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계백이 먼저 험한 곳에 사명을 설치했고 결사적으로 항전했기 때문에 네 번이나 연속해서 패했습니다. 이때 전세를 역전시킨 것은 젊은 화랑들이었습니다.

김유신의 동생 김웅순의 아들 반굴과 장군 품일의 아들 관창은 단기 필마로 적진으로 돌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이 다른 병사들이 분전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했고요. 결국 신라군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황산벌을 돌파한 신라군은 7월 11일 기벌포에서 소정방의 13만 단군과 합세했고 7월 12일 사비성을 포위했습니다.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아무런 대비가 없었던 백제는 13일 왕자 윤과 대자평 천복 등이 항복했고요. 18일에는 웅진으로 피난갔던 의자왕도 돌아와 항복함으로써 백제 700년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정방 및 제장은 당상에 앉고 의자왕과 아들 융은 당하에 앉아서 혹은 의자왕에게 술잔을 나르게 하니 백제 좌평 등 군신은 슬피 울지 않는 자 없었다. 백제 멸망 이후 임존성의 흑치상지, 의자왕의 사촌동생 귀실복신, 승려 도침 등이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백제 부흥전쟁을 일으켰습니다. 663년 8월에는 외가 백천강 전투에 군사 2만 7천 명과 함선 천척에 이르는 대군을 파견해 백제를 지원했지만 끝내 나당 연합군에 패배했습니다. 백제의 부흥전쟁에서 승리한 나당 연합군은 여세를 몰아 고구려를 공략했습니다. 멸망한 백제 땅에 군사기지를 갖게 된 당군은 이를 발판으로 쉽게 평양을 공격할 수 있었고 신라로부터 병사와 군량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666년, 이 강력한 지도자였던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죽자 이 동생 연정토와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산 사이에 이 권력투쟁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남생이 망리지를 계승했지만 동생에게 쫓겨 국내성으로 피신했다가 10만호를 이끌고 당에 투항했고요. 연정토는 신라에 투항했습니다. 고구려 지배층이 권력쟁탈전으로 분열하자 이 고구려 공략에 적기라고 판단한 당은 667년 9월 총공격을 감행했고요. 668년 평양성을 깨뜨림으로써 고구려 역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신라는 이 백제 공략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백제에게 대하성을 빼앗기고 수세에 몰렸던 신라였지만 이 나당 동맹을 성사시키고 후방의 외화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반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 내부적으로 단합했고 동아시아의 강국인 당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국가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대의 관점에서 이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적 평가도 있지만 국가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기민하고 탁월한 외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상 삼국은 이 오랫동안 합종 연행하면서 전쟁을 했고 때로는 고구려와 신라, 때로는 백제와 신라, 때로는 고구려와 백제가 연대하거나 동맹을 맺으면서 이 국가의 안위와 국익을 위해 각축했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로 인식했고 이 언어가 통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변화는요, 이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본디 신라의 목표는 백제, 당의 목표는 고구려였습니다. 나당 동맹을 맺을 때 김춘추와 당태종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후에는 대동강 이남은 신라, 이북은 당이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은요, 이 동맹국 신라를 배신하고 신라까지 점령하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고요. 663년에는 신라 영토를 계림주로 삼고 문무왕에게 계림주 대도독이라는 관호를 내렸습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668년에는 평양에 안동도읍부를 설치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만일 당이 약속을 지켰다면 백제 평정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라와 당의 갈등은 고조됐고 이 신라는 영토 분쟁과 자주성 손상을 근원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당과 일전을 겨루게 됐습니다. 670년 문무왕 10년에 고구려의 부흥군이 당군과 싸우는 전장에 만 명의 신라군을 투입했고 당이 지배하고 있던 백제 고지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7년간의 나당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은 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국제 정세는 신라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669년 서역에서 성장한 토번이 천산 남로를 습격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이 서린기의 한반도 주둔 병력이 청해에 투입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요동이나 한반도 북부 지역의 당군은 위축됐고요. 670년 3월 신라군은 압록강 이북까지 진격했습니다. 670년 7월 청해에서 이 서린기의 10만 군사는 토번에 크게 패했고요. 같은 달 신라는 백제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673년 12월 이 토번이 천산 북로를 봉쇄하려 하자 나당 전쟁은 674년과 이듬해 2월까지 14개월 동안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신라는 전열을 재정비하며 이 친당 귀족들을 숙청을 했고요. 이 고구려와 백제 유민 포섭에 나섰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귀족들에게 관작을 주었고 이 고구려 유민 집단을 지금의 익산인 금마저에 살게 하면서 자치국으로 인정했습니다. 모두 대당 전쟁에 대한 준비였지만 이 과정에서 신라와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간 유대가 형성됐습니다. 675년 이 당나라의 대규모 원정군이 매소성에 이근행의 20만 대군을 주둔시켰습니다. 당군은 임진강의 수로를 통해 본국으로부터 보급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서린기의 보급선단이 격침되고 겨울에 접어든 시점에 재보급의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소성을 공격했고 이근행의 20만 군대는 말 3만여 필과 많은 병기를 버리고 북쪽으로 퇴각했습니다. 내소성 전투에서 대패한 당은 676년 문무왕 16년 11월에 대규모의 수군으로 기벌포를 공격했습니다. 기벌포는 강의 하구라기보다는요, 이 바다의 만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지역입니다. 이 기벌포를 장악하면 서해를 남북으로 양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당수군의 기벌포 공격에 맞선 신라수군은 22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4천여 명의 당수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기벌포 전투는 7년간 지속된 나당 전쟁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신라가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 요인은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 고구려와 백제 유민에 대한 포용 정책, 효율적인 군사력 운용, 이 절대 패할 수 없다는 정신력 등 이 신라가 지닌 역량과 주도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공략할 때만 해도 신라의 목표는 양국 평정이었습니다. 이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직후인 669년에 나온 문무왕의 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삼국 통일이 아니라 신라의 적국인 양국에 대한 평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삼국 통일이라는 인식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는 기록은 671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삼국유사 태종 춘추공 편에서는 이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거룩한 신하 김유신을 얻어서 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나당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에 양국 평정론에서 삼국 통일론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삼국 통일이란 인식은 백제와 고구려를 완전히 신라의 영토로 복속하는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당 전쟁이 시작된 670년에 신라는 고구려 왕족인 안승을 금마저에 정착시켜 고구려 왕으로 책봉한 다음 고구려 유민을 맡아 다스리게 했습니다. 671년에는 부여의 소브리주를 설치함으로써 백제가 더 이상 당의 일부가 아니라 신라에 속한 하나의 주

하더라도 라고 하면서 이 사만 일가를 말했고 신라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사만 통일로는 삼국이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질적인 집단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신라가 삼국 통일론에 이어 사만 통일론을 강조한 것은 이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신라의 입장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인들의 내부적인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만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신라는 실제적인 통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674년 삼국인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지방 유력자에게 신분의 등급을 부여하던 외위제를 폐지했습니다. 신분제 운영에서 백제와 고구려 유민에 대한 차별을 없앤 거였습니다. 또한 685년 신문왕 5년 고구려와 백제 신라 지역에 각각 3개씩 모두 구주로 편제한 지방 통치 조직 역시 삼국인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정책이었습니다. 삼국 통일은 삼국 중 가장 작은 나라였던 신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이룬 것이 아니고요. 국난 극복을 위한 탁월한 외교술을 발휘해 얻은 성취였습니다. 고구려의 영토의 대부분을 당해내준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 이 불완전한 통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원 후 698년 이 고구려의 유민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계승하는 발해를 건국함으로써 이 시기를 이 통일신라가 아닌 남북국 시대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라는 고조선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에도 오랫동안 서로를 다른 나라로 인식하면서 대립하고 각축했던 삼국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했고 삼한을 한 집안으로 통합했습니다. 신라가 남긴 통일과 통합의 유전자는 역사적 유산이 되었고 고려와 조선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한민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됐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남북 분단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통일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미소 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전쟁이란 비극을 초래했고요. 분단은 80년이나 지속되고 있고 남북은 다른 체제를 지향하며 대립해왔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도 했고 2000년 6.15 공동선언과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이 남북이 강대강으로 대치할 때면 통일은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를 긴 호흡으로 보면서 신라가 남긴 통일과 통합의 유전자를 되살려낸다면 이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한민족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평화통일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장이었습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0: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항상 걱정했었어요. 아버지가 전사하셨으면 어딘가에 땅속에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어느 참 들판에 계시진

늦게라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그때 우리는 자정이 지나서야 좁은 마당을 별들에게 비켜주었다. 새벽의 하늘에는 다음 계절의 별들이 지나간다. 별 밝은 날 너에게 건네던 말보다 별이 지는 날 나에게 빌어야 하는 말들이 더 오래 빛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라고 하면 낭만적이지, 가을에 읽으면 어울리지, 나도 한때 시인을 꿈꾼 적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끝에는 그런데 시좀 어려워, 현대시 어려워, 난해해 이렇게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시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는 사람들에게 어렵게 다가갈까? 근데 꼭 시뿐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술가의 의도를 혹은 이 원작자의 의도를 감상하면서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작가들과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은 정서와 감정과 사유를 표현할 때왜 어렵게 표현할까? 빙빙 돌려서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게 할까? 혹시 그것이 잘난 척 같은 것인가? 현악을 부리는 것인가?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놀고 즐기려고 그런 것인가? 근데 제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뭔가 변론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전달하냐면, 가급적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알기 쉽게 전달하면 더 좋아요. 제가 시인으로 살지만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감성적으로 비유법을 사용해서 회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이 새로 생겼는데 제가 그 기획을 보다가 아, 이건 마치 송편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이 제 동료가 아니야, 찹쌀 도너츠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회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게 제 지식과 제 정보를 담아서 상대방이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제가 개미 좋아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다 집에 왔는데 집에 개미가 돌아다녀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빠르고 정확하게 제 정보를 전달하죠. 개미약 팔아요? 라고 하면 이분이 저한테 또 정서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개미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만 재밌나요? 네. 그냥 안 팔아요 라고 얘기하거나 조금 더 친절하시면 저 앞에 약국에 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간이 다른

타인에게 혹은 후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만 전달하고 살지 않아요. 뭘 전달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전달하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전달할 때는 너무 빠르게 서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정확하게 전달해서도 잘 전달이 안 돼요. 뭔가 궤변 같지만 제가 이것이 왜 궤변이 아닌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내 감정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난히 뜨거워질 때, 강렬해질 때, 막 요동칠 때,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을 때 언제일까요? 일단 화났을 때, 분노할 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분노 안할수 없죠. 화가 안날수 없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 전달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잘못 전달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류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감정일수록, 뜨거운 감정일수록, 혹은 의미 있는 사유일수록 말로 전달하면 잘안 되고, 글로, 텍스트로 전달해야 된다.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글로 전해야 된다. 일상생활 속으로 좀 녹여볼까요? 내가 내 친구한테 혹은 내 연인한테 분노하고 있어. 화가 났어. 화가 났다는 뜻은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나도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더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언쟁과 논쟁을 벌입니다. 다툰다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말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말로 내 화를 표현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말실수를 하거든요. 상대는 놓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을 붙잡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라고 역공을 해오면 내가 지금 논의하고 끝내고 싶은 문제는 이건데 문제가 다른 문제로 넘어가 버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 메시지 혹은 메신저로 언쟁과 다툼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어떤 메신저로 화를 낼 때는 전송 속도가 빨라져요. 내가 전송, 정말 전송, 하다하다 전송, 이제 전송,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전송, 이렇게 빨라지죠. 이렇게 아무리 빠르게 막 입력을 하던 와중에도 길게 무엇인가를 적었다가 지우는 날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감정이 요동치고 화나고 분노하고 있지만 에이, 이 말은 하지 말자. 이건 상처가 되겠지? 라고 지웁니다. 그러면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내 화를 조금 더 에둘러가면서 표현을 하죠. 네. 이게 글쓰기가 가진 혹은 텍스트가 가진 가장 무서운 혹은 강력한 힘이에요. 정제한다는 것, 필터를 거친다는 것, 내 감정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화만 내고 살진 않죠. 일상을 살면서 내 감정이 뜨겁고 요동칠 때 언제일까? 고백할 때예요. 고백할 때.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내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진실되게 사랑해. 내 마음을 다음날 전하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글로 쓴다 하더라도 흰 종이에다가 정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한 종이를 가득 채워서 접어서 상대에게 주면 상대는 비명을 지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대뜸 눈앞에서 말로 표현해서도 안 돼요. 사귀자라고 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상대는 불편해지죠.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고백 공격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시간과 안 되는 장소에서, 안 되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에둘러서 천천히 서둘지 말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귀자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 남산타워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갈 땐 케이블카 타고 타워 구경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땐 걸어서 내려오자.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남산타워 가자. 올라갈 땐 케이블카 타고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 내가 좋아하는 집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혹은 DM을 보낼 때는 곧 이 말의 뜻은 사귀자라는 거죠. 만나자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왜 사귀자하고는 다르냐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평소 좋아하지 않고 있다면 너무나 편하게, 덜 불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주 토요일 날 약속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거절할 수도 있죠. 지금 케이블카 타자 그랬잖아요. 나 고소공포증 있어. 내려올 때 걸어 내려오자 그랬잖아요. 나 무릎에 물이 찼어. 그럼 내려와서 돈가스 먹자 그랬잖아요. 나 요즘 밀가루 안 먹어. 그러니까 사귀자, 싫어, 이렇게 단발마적인 직선에 오고 가는 돌직구 같은 화법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완곡하게 애둘러가면서 표현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과 정서와 생각이 오가야 되는 바른 방식이에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작가가 아니더라도 글을 쓰고 삽니다. 그것이 메시지가 됐든 이메일이 됐든 편지가 됐든 그렇게. 근데 글을 쓸 때 놀라운 점은 글을 쓰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초고, 처음 글을 적는 시간보다 이 글을 고쳐서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는 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쓰는 시간보다 고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퇴고의 시간, 고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의외로 별거 안 해요. 막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글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써놓은 글을 보면서 한 3시간 째려봐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찾아내요. 아, 여기다. 이게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칠을 먹었다가 아니라 며칠은 먹었다로 적어야지. 그래서 을을 은으로 조사 하나를 바꿉니다. 근데 또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또 째려봐요. 다시 한 2시간 만에 문제점을 찾아내요. 며칠은 먹었다가 아니라 며칠을 먹었다가 돼야 돼. 다시 은을 을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개 박수를 치면서 끝났다. 퇴고 끝났다. 난 또 대작을 썼다라고 밤 아주 만세를 부릅니다. 근데 잘 보면 5시간 전에 이 작품과 5시간 후에 이 작품은 달라진 게 없어요. 3시간 동안 퇴고 끝에 을을 은으로 바꿨고 다시 퇴고를 2시간 동안 이어나가면서 은을 을로 바꿨으니까 5시간 전과 5시간 후가 똑같은 거죠. 작품은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네. 내가 이것을 쓰는 마음 혹은 이것을 내보내는 나와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 깊게 생각해, 오래 생각해. 이게 마치 작가로 따지면 퇴고의 시간인데요. 근데 내가 만약에 3시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3시간을 고민합니다. 짧게 고민해요. A와 B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깊게 생각하래요. 신중하게 생각하래. 오래 생각하래. 3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을 고민했다고 가정해보죠. 10배의 시간을 더 고민했어요. 그러면 몇 개의 안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냥 숫자로 따지면 3시간 고민했을 때 2개의 안을 떠올렸으니까 30시간 고민하면 20개의 안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2개밖에 안 떠올라요. 끊임없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갈팡질팡하다가 나머지 시간을 더 보낸다는 거죠. 근데 왜 오래 생각하냐? 오래 생각한다고 좋은 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게 바로 자기 화해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가정해보죠. 내가 짧게 고민했어요. 3시간만 고민했어. 중요한 결정 앞에서. A를 선택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선택이 잘못됐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대충 생각했는데, 짧게 생각했는데, 망했는데 어떡해? 나 망했어. 이렇게 되죠. 근데 안 망할 수도 있죠.
잘 찍은 거야. 3시간

0: C랑 짧게 고민하고 B를 선택했는데 B가 잘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삶의 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운에 맡겨요. 근데 30시간 길게 고민했어요. 신중하게 장고를 했습니다. 근데 장고 끝에 악수를 뒀어요. 내가 길게 고민했는데 그때 선택한 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나는 그때 나의 최선을 한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게 생각해서 B를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시간마다 이 신중함을 더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숱한 말들 중에, 들리는 말들 중에, 오래 생각해, 신중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가 쓴 글을 고칠 때, 퇴고를 할 때, 자주 쓰는 아이템입니다. 그냥 강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돌이에요. 단단한 돌인데, 이걸 던지는 건 아니고요. 손에 쥐고 있어요. 쥐고 있으면서 계속 뭐가 마음에 안 들까 찾아냅니다. 돌을 쥐고 있다 보면, 돌이 당연히 인간의 체온이 옮겨가죠. 온기가 들죠. 그러면 더 이상 쥐고 있기가 싫어져요. 그럼 다시 책상에 올려놓고요. 또, 그럼이 뭐가 문제일까라고 보다가 다시 책상에 혼자 올려져 있던 돌을 쥐면 차가워지고. 근데 이것이 결국 다 스스로의 마음을 몇 번씩 돌처럼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이렇게 뒤집고 되짚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끝에 스스로 나와 화해하고 타협하고 혹은 스스로를 긍정하고 이런 계기가 탄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상 위에 혹은 가까운 곳에 차가운 동시에 따뜻한 돌 하나를 두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결과를 바꿔놓지 않더라도 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결과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의 고민과 부침을 겪었는가, 그 끝에 스스로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합의를 보았는가. 살면서 꼭 필요한 정신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에라 모르겠다 정신이라고 붙이는데요. 에라 모르겠다는 처음부터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도리를 할수 있는 만큼 다 끝낸 다음에 그때는 내 손을 떠나보낼 때 에라 모르겠다라고 보내야죠. 그것이 작가가 글을 퇴고해서 완성해서 세상의 독자들에게 보내는 그 과정, 혹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의 과정, 결국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와 잘 화해하고 잘 타협한 끝에 좋은 에라 모르겠다를 거두어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지금 AI는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것은 세월의 무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음은 절대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의 처지를 함부로 헤아리지 마라. 그리고 지능의 외부적 표현은 친절이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쓱쓱쓱쓱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Come in and look around. Everything's on sale.
2: What do you have?
1: Clothes, toys, books, and more.
2: I want to buy this red cap. How much is it?
1: It's 900 won.
2: It's cheap. I'll take it.
0: 친구들 대화 잘 들었나요? 하,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Look around 하나로 보고요. Everything, sale, clothes, toys 이렇게 다섯 개 함께 볼게요. 자, 첫 번째는 look around이에요. look은 친구들 보다 알고 있잖아요. around는 이렇게 주변, 둘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look around니까 둘러보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뭐 물건 사러 갔을 때 점원분이 와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친구들 뭐라 그래요? 아,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 I'm just looking around. look around 아주 유용한 표현이니까 기억해둬요. 이번에는 everything. everything. 앞에 있는 every 부분이 모든 이런 뜻이고 thing은 것, 물건 이런 거잖아요. 붙여서 everything이라고 하면 모든 것. sale. sale. sale 들어봤죠? sale은 원래는 뭐 판매 이런 뜻도 되는데요. sale, 할인 이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close. close. 이 단어는요, 항상 s까지 붙여서 써요. close라고 하면 옷. 근데 옷 한 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입는 옷 류들 있잖아요. 옷 종류를 통틀어서 close라고 해요. toy. toy. toy는 장난감이죠. toy truck은 장난감 truck, toy car 장난감 자동차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대화 볼게요. 남자가요, come in and look around 라고 했어요. 길 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come in 이니까 들어와서 and look around. 한번 둘러보세요. everything's on sale. 모든 것들이 on sale. 할인 중입니다. 세일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세일해요. 그러면 또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What do you have? 당신은 무엇을 갖고 있나요?니까 뭐 파시는데요? 이런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clothes, 옷도 팔고요. toys, 장난감도 팔고요. books, 책도 팔고요. and more, 그리고 더 많이 있어요. I want to buy this red cap.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걸 찾았겠죠. I want to, 하고 싶다고, buy는 사다예요. 그럼 I want to buy, 저는 사고 싶어요. this red cap, 이 빨간 모자 사고 싶네요.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예요? 가격 물어볼 때.

0: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It's 900 won. 900원입니다. 모자가 900원? It's cheap. 싸네요. I'll take it. 자, 물건 살 때 이거 제가 살게요 한다고 해서 I'll buy 또 괜찮지만요. 아주 많이 쓰는 말이 take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I'll take it. 제가 이거 살게요. 이런 뜻으로 또 I'll take it 많이 많이 사용해요. 자, 오늘은 뭔가 세일하는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였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랑 대화 모두 모아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4 그리고 Topic 64 들어가서 572 눌러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순서대로 단어를 터치해서 문장 만들기 뜻도 생각해 보고요.
1: How much is it?
0: 바로 나왔다. How much is it? 뜻은 얼마예요? 가격 물어보는 말.
1: It's 900 won.
0: 가격 답할 때 it's 하고 가격 말해주면 되죠. It's 900 won. 900원입니다.
1: It's 700 won.
0: 가격이 바뀌었어요. It's 700 won. 700원입니다.
1: It's cheap.
0: Cheap. 이 싼. 가격이 싼. 이런 뜻이잖아요. It's cheap. 싸네요.
1: It's expensive.
0: 조금 긴 단어 나왔어요. It's expensive. Expensive는 비싼이라는 뜻이에요. Cheap의 반대말 되겠죠? It's expensive. 비싼데요.
1: I want to buy it.
0: I want to buy it. 저 그거 사고 싶어요. 이런 뜻이네요. 오늘도 어렵지 않게 문장들 모두 완성. 자, 이제는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뭐 있어요? 저는 이 빨간색 모자를 사고 싶어요. 그것은 싸네요. 오키도키. 이제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40 눌러서 대화 시작해 볼게요. Garage sale은 자기 갖고 있는 물건을 창고 같은 데서 파는
2: here.
0: 거거든요.
2: This is a garage sale.
0: 평소에 이렇게 춤추면서 들어와 보라 그러니까 안 들어가 볼 수가 없겠지. 차고 세일한다니까 일단 뭘 파는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 대화에서도 같은 문장이 있었죠.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뭐를 팔까 궁금한데.
2: I have some clothes and toys.
0: 옷이랑 장난감 같은 거 판대요. Like? Is there anything you like? 마음에 드는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사진에 지금 빨간 모자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이 빨간 모자가 마음에 든다. 그럼 I like this red cap. I like this red cap. 빨간 모자
2: nice
0: 좋지.
2: Choice. It's 500 won.
0: 500원밖에 안 한대. 싸네요. 진심을 담아서 싸네요. It's cheap. 그렇지. It's cheap. 500원밖에 안 하니까
2: You're
0: 사야 되겠다. 그쵸?
2: Please come again tomorrow.
0: 내일 또 올게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요.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는 말. 우리 물건 사기도 하고 뭐 바꿔주세요도 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반품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Hi, AI 니콜. 물건 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알려줄래? 물건을 살 때. I'd like to buy it. 이거 사고 싶어요. I'd like to exchange this. 이거 교환하고 싶어요. I'd like to get a refund. 이거 반품하고 싶어요.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일단 살 때는 I want to도 괜찮지만 I'd like to. Want to 대신에 우리 친구들 I'd like to도 많이 연습해 보세요. I'd like to 하고 동작하면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I'd like to buy it. 저 이거 사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색깔이나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교환해야 될 때 있잖아요. I'd like to exchange this. Exchange가 이렇게 교환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슝 바꾸는 거. I'd like to exchange this. 저 이거 교환하고 싶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반품하고 환불 받을 때는 refund라는 말이 있어요. I'd like to get

refund. I'd like to get a refund. 이거 반품하고 싶어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쇼핑 관련한 대화, 또 물건 가격 묻고 답하기 이런 것들 배워봤어요. 다시 한번 꼭 복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오늘은 8강이에요. 8강. 우리 강의 8강, 우리 교재의 7강. 날짜와 요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는요, 시간 묻고 대답했어요. 지금 몇 시냐? 아, 몇 시야? 또 오전 몇시몇 분이야? 또 우리 몇시 반이라고 하는 표현도 배웠어요. 우리 쯔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죠? 쯔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앞에 단위가 나와서 몇시 반. 응? 또 느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느어. 물음표 시야. 아, 이거는 이 다음에 단위가 나왔어. 그렇지? 그래서 반. 예를 들어서 우리 건, 근이다. 반근. 이렇게. 이런 구분. 자, 우리 시간 배울 때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날짜를 묻고 답하는 거예요. 며칠이지? 며칠이야. 또 요일 표현. 요일 표현, 베트남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자, 날짜와 요일을 묻고 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선택 의문문이라는 건 뭐냐? A니, B니, 이런 거야. 자, 이것을 베트남어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볼게요. ngai가 나왔어. 이 ngai는, 여기 지금 몇 월, 며칠 할때그 일에 해당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써요. 오늘이 예를 들어서 12일이야. 그러면 응아이하고 12 하면은 12일을 이렇게 표현해. 12일을. 그런데 이 응아이는 또 어떤 뜻이 있냐? 우리 밤과 낮으로 하루를 나누죠? 밤과 낮. 그럴 때 낮에 해당해. 낮에. 그런 의미도 있어.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자, 그리고 생년 이렇게 돼 있지? 생일이야. 한자어에서 온 거야. 우리 이 생은 어디서 배웠냐면 학생, 학생. 그렇지? 자, 이 엿은요. 우리 일본 할 때, 기억나요? 나라 이름. 일본 할 때, 엿반. 대문자니까, 나라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썼지, 이렇게. 엿반. 날 일자였어, 이게. 일본이야. 그러니까 생일이 되는 거야. 생일. 주엿. 무슨 일이라고? 이건 날 일자지? 바로 이거야. 그리고 주일. 한자어로. 그래서 일요일이란 뜻이야. 일요일. 일요일을 주냐?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뚜원이 우리 일주, 이주 하는 그 단위. 주야. 주. 그리고 나이마이는 한 단어예요. 내일이란 뜻이 있고. 무어가 사다. 뭘 구매하다란 뜻의 동사야. 과 하면 선물이야. 자, 그러면 선물을 산다? 무엇과? 자, 여기 생일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 생일 선물. 베트남은 뒤에서 소식한다고 그랬지. 과 생년 생일 선물. 그렇지? 생일이 뒤에 나와야 되겠지? 생일 선물. 생일 선물을 산다. 무엇과 생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땅은 역시 한자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이 증정하다 할때그 증자야. 증정하다 할때 증자. 그래서 선물 주다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안은 의문문에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서문이 이렇게 있어. 동생은 밥을 먹는다. 동생 밥을 먹는다. 아 하면은 동생 밥 먹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회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 때 어떤 걸 확인할 때, 너밥 먹는 거야? 이렇게 확인할 때. 자, 그리고 we는 의문을, 그러니까 뭐냐, 왜?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볼 때 답할 때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We, A, then, B에 상관어구가 있어요. 자, 여기 then 있죠? 그래서라고 돼 있지? 자, 보세요. 왜냐하면 A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두 개가 상관어구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탐, 방문하다라는 뜻이고 바 노이. 자, 이바한 단어예요. 우리 집안 식구 중에서 바 뭐였지? 할아버지가 엉. 그렇지? 할머니가 바야. 그리고 노이는 내부란 뜻이야. 내부. 자, 베트남의 수도가 뭐죠? 하노이. 하 노이. 하노이. 자, 물 하자예요. 물의 안쪽에 있는 도시가 하노이야. 물의 안쪽. 그래서 사실 이 하노이가 강이 이렇게 흘러요. 홍강이라고 해요. 토사가 같이 흐르기 때문에 붉을 홍자를 써서 붉은색이야. 강이 흘러. 그러면 이것이 수천 년 강이 흐르면서 구불구불하면서 이 흙이 쌓이겠죠? 흙이 쌓여 중간중간에.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가 하노이야. 하노이. 그래서 하노이는 내부에 호수가 많아요. 그게 다 자연호수예요. 자연호수. 물이 흘렀던 자국이지. 이 노이가 바로 내부란 뜻이란 내부. 자, 그러면 마 노이는 자, 둘 중에 우리 친할머니가 있고 외할머니가 있어. 그럼 그 중에서 어떤 할머니? 친할머니, 즉 내부 할머니라는 거야. 내 할머니. 외부 할머니는 외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베트남어가 그래. 그래서 이것이 마 노이가 친할머니를 의미하는 거고 낸 그래서 나이 끼어. 자, 나이가 아까 날이었지. 끼어가 우리 앞에 한번 나왔는데 저기 저 그런 뜻이야. 끼어가 전날이란 뜻이야. 직역을 하면.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가 바로 나이 끼어가 되는 거예요. 나이 마이가 내일이고 나이 끼어는 모레. 자, 이 정도 하고 본문. 자, 이두 친구가 대화를 하는 거야. 자, 17일이 생년 생일이야. A la B야. 그렇지? 근데 누구의 생일이야? 마이의 생일이야. 자, 니가 붙었지?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선생님이 해석해 볼게. 야, 17일이 마이의 생일이네? 독백형으로 하면서 옆 친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랬더니, 그래. 주녀, 일요일, 주일, 또한 싸우, 다음 주 일요일이야. 자, 문장 끝에 여기까지만 해도 말이 되거든? 그런데 너희를 쓰면 강조해 주는 거야. 오, 다음 주 일요일이지. 응? 나이 마이 내일 중따 우리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니 무어 사러 가자. 뭘요? 과를 생 선물 어떤 선물요? 생일 선물. 뭐 하기 위해서요? 내 다음에 동사 와서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주어가 서술어해 내 동사 동사하기 위하여. 자, 뭘 하기 위하여? 마이에게 땅 증정하기 위해서 선물하기 위해서 마이에게 주기 위해서 생일 선물을 사러 가자. 가능해? 우리 르컴 나왔지? 앞에서 르할수 있다 할수 있어? 그랬더니 내일? 그냥 나이 마이 하면 내일이야. 근데 R을 써서 확인차 하는 질문이 된다고 그랬지? 내일? 자, 위 왜냐하면 나이 마이 내일은 내가 우리 친구 사이니까 나지. 내가 니탐 우리 탐 방문한다고 그랬어. 탐방한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탐. 누구를? 친할머니를 방문하러 간다. 누구와 함께? 보이? 누구와 함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과 함께. 그래서, 자, we. A가 지금 이렇게 긴 거야. Then B. 그렇지? 왜냐하면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come D. 무어? 생일 선물을 사러 간다. 자, 끝에 뭐가 붙었어? 너기 붙었지? 동사 다음에 덕이 붙으면 할수 있다지? 그런데 컴이 붙었네? 할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 하면, 사러 갈수 있다지? 생일 선물을 사러 갈수 있다. 덕이 동사 뒤에 붙어서 사러 갈수 있다. 사러 갈수 있다. 그런데 앞에 컴이 부정이 붙었으니까 사러 갈수 없다. 못 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이 끼어 대신, 내일 모레는 가능해? 할수 있어? 이렇게 지금 되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B가 그래, 그러면 네 사정이 그렇다면

두 번째. 뭐 일주일, 7일 중에 두 번째 날이라는 말이야.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날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그럼 그러면 일요일 날은 뭐냐? 첫 번째냐? 첫 번째라고 표현 안 하더라는 거야. 주녀, 주일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물을 때 똑같아요. 베트남은 똑같은 원리야. 알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모르니까 그 자리에다가 머이를 쓰는 거야. 왜? 한 자리라고 보고. 7일이니까, 7일이니까 한 자리로 보고. 그 뭐, 몇 번째야? 일주일 중에 몇 번째야?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된다. 두 번째야. 월요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수요일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숫자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자로 한번 써볼게. Too high. 자, 소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Mot high ba 나가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아, 그렇지?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네 번째에는 우리가 못 하이 바 보니 와야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넷은 보니야. 그런데 사는 뭘 쓴다? 뜨를 쓴단 말이야. 이뜨 어디서 봤는데? 대학생 학년 표현할 때. 자, 너몇 학년이야? 대학생인 경우에 남몇년할때남트 그렇지? 그리고 2학년은 2, 3. 근데 사는 어떻게 쓴다고? 뜨를 쓰더라는 거야. 뜨. 그렇지? 바로 우리 숫자에 하나, 둘, 셋, 넷이 있고 1, 2, 3, 4가 있을 때 사자를 쓰더라는 거야. 본을 쓰지 않고. 똑같은 원리로 이때도 본 쓰지 않고 뜨를 쓰더라는 거야. 그리고 일요일 날은 주니어시다. 자, 이렇게 물어.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몇 번째지? 직역하면 무슨 요일이지? 오늘은 두 번째야. 직역하면 월요일이야. 이렇게. 자, 지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의문사 뭐를 썼고 바로 거기다가 답 단어만 넣어주면 그대로 답 문장이 된다. 자, 그러면 몇년몇월 며칠이다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자, 이 순서로 하는 거예요. 역순이죠. 우리와는 날, 월, 년도 순서로 한다. 자, 구체적으로. 며칠, 몇 월, 몇 년. 이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자, 그러면 이제 의문사와 이 단위명사가 붙어서 나이, 마오니우, 며칠. 우리 몇 월, 며칠. 우리 요일은 몇 번째 할때 트, 머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썼는데 몇 월, 며칠 하는 그 날짜를 물어볼 땐왜 마오니우라는 걸 썼나? 응?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일주일은 7일이니까 많아봐야 7번째까지니까. 그런데 한 달은 31일까지 있죠? 두 자릿수가 넘어간다는 거. 두 자릿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우니오를 쓴 거예요. 마우니오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이 14일이야. 근데 몰라. 그렇기 때문에 마우니오를 쓴 거야. 알면 응아이 14. 그럼 14일이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탕머이 여기서 또왜 머이를 썼을까? 12달이니까 한 자리로 본다는 거예요. 12달이니까. 그래서 탕머이. 그리고 남바오니우. 그렇지? 올해가 뭐예요? 2026년이지. 그러니까 여기 2026년 이렇게 쓰면 되니까. 벌써 이게 천 단위가 되지? 그래서 바오니우로 쓴 거고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어느 해 이렇게. 어느 해. 이것도 몇 년도에, 어느 해에, 이런 의미가 된다. 자, 예문요. 오늘은 며칠이야? 그때 오늘은 30일이야. 자, 지, 언니는, 누나는 씽, 태어났어. 우리 날생자라고 그랬지? 남나, 어느 해에 태어났어요? 자, 언니는, 나는, 누나는 태어나서 1996년에 태어났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보는 학생들이 그러면 여기 지금 응아이 30 숫자가 단위 뒤에 나왔어. 그럼 단위 앞에 나올 순 없어요? 자, 이렇게 30 응아이 이렇게 나올 순 없나요? 그러면 다른 의미가 돼요. 다른 의미.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다른 의미야. 자, 여기 지금 단위 명사가 응아이가 나왔어요. 몇월 며칠 할때
단위명사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몇 번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겨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달이 지금 30일, 31일까지 있지? 그런데 그 중에서 30번째 날을 우리가 뭘, 며칠 날이라고 불러요? 30일 날. 그치? 그날 하루. 그래서 이게 30일인 거야. 30번째 날. 그런데 만약에 이 30이 앞에 온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 31이라고 하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야. 너 얼마 동안 출장 가니? 30ngày 가요. 30일간 가요. 라고 할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연도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 지금 1996년이 나왔지? 연도가 나왔고, 1996번째 해를 우리가 몇 년도라고 불러? 1996년이라고 불러. 그한 해를. 그치? 그런데 요거 앞에 이렇게 쓰면 1996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달라, 의미가.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서 이런 단어가 있다고 쳐봐요. 떵은 층이야. 한자어에서 온 거야. 1층, 2층. 아, 저기 지금 10층짜리 건물이 있어. 나는 그 중에서 5층에 살아. 그러면 5가 여기 붙을까요? 여기 붙을까요? 여기 붙는단 말이야. 다섯 번째 층, 그한 층을 우리가 5층이라고 부르지? 그 층에 살아. 만약에 이 5층, 이렇게 5덩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뭐야? 5층의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야. 5층짜리. 다섯 개의 층을 얘기하는 거야. 다섯 개의 층.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원리는 같고.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이 안은 문장 끝에 쓰여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뭐야? 라고 할 때, 친근하게 물어보는 의미.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도 사용 가능. 즉, 부정 의문문에도 사용 가능하다. 베트남에서는 보통 부정 의문문이 많지 않아요. 근데, 아를 쓰는 경우는 부정 의문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오늘, 동생은 비 오마. 자, 옴은 아픈 거야. 병들어서 아픈 거. 우리 감기 걸렸다. 이런 거할 때. 미 비는 안 좋은 걸 먹을 당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아프다라고 할 때는 그냥 제가 아파요라고 써도 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언어 습관이 이 미를 함께 씁니다. 뭘 당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미 옴, 동생이 아프다. 그런데 아를 써서 아퍼 이렇게 확인차 물어보는 거야. 자, 거는 자녀죠? 가정에서 자녀. 자녀가 먹는단데, 먹는다 앞에 커미 붙었으니까 안 먹는다지. 먹지 않아? 안 먹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A이기 때문에 그래서 B하다라고 하는 상관없고, 이것은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이거 생략하고 A이어서 그래서 B한다. 또는 B이다. 왜냐하면 A이어서. 이렇게도 쓸수 있어. 자, 주어가 같을 경우는 한쪽 생략 가능한 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말도 똑같아. 왜냐하면 이 강의, 이 과가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동생, 제가 희우가 이해하다거든? 이해할 수 있다지. 근데 컴이 붙었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이게 선생님한테 하는 말도 될수 있고, 또 손윗 사람에게 할수 있는 말이지. 형이나 동생에게 자기를 M이라고 했어요.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M이라고 할수 있다고 그랬지.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위를 생략하고, 이 바이는, 이 과는 너무나 어려워서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과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회화문. 자, 이 꾀엔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 익숙하다, 사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르억은 우리가 지금까지 서술어 뒤에 나오면 서술어 할수 있다 또는 서술어 앞에 나오면 서술어 하게 되다 이렇게 의미를 알았지? 그런데, 자, 주어, 서술어가 앞에 나와. 그리고 이 드역 다음에 기간이 나와. 기간이. 뭐, 1년, 5개월, 뭐, 이렇게. 그러면 주어가 서술어 한지이 기간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은 여전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주어가 여전히 서술어 하다. 응? 저는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어. 고르다, 선택하다. 허, 어렵다. 바잉? 응, 빵. 왜 우리가 반미 하냐면 남부에서는 이 바잉을 만이라고 합니다. 발음.

조금 달라요. 북부와 남부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베트남 수도가 북부 하노이이기 때문에 북부 발음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남부로 여행을 간 친구들은 아마 반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반미, 반미 이렇게. 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습 목표에 있었던 선택 의문문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A, 하이, B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A니 아니면 B니 하고 자동적으로 의문이 돼. 우리 보통 의문은 뭐예요? 평서문 끝에 컴이 붙거나, 그렇지? 아니면 문장 안에 의문사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의문문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컴도 없어, 의문사도 없어, 필요 없어. 이것 자체가 있으면 선택 의문문이 된다는 거야.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 하이 자체에. 이 라라고 하는 것은 왜 여기 이제 괄호를 붙이고 놨나? 우리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가, 명사 보호가 올 때는 그냥 안 오고 라가 온다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너는 뭐 학생이다. 응? 우리 아빠는 의사다. 이렇게 명사 보호가 올때 라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라가 온다는 것은 이 다음에 명사의 역할이 올 때, A냐 B냐 할 때, 그렇게 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따 이제 본문에 가서 또 한번 설명할게요. 아오는 옷인데, 특히 옷 중에서 이 우돗, 상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 꽃 화자예요. 꽃 화자. 자, 이 정도 하고. 자, A와 B의 대화인데, 친구 사이야. 밍, 내가 꽨 알았어. 그치? 누구를? 마이를. 주어가 서술했어. 그것이 너 기간이 나왔어. 오, 딱 맞아 떨어져. 5년이 되었어. 완료형. 니은 그러나, 여전히 뭐뭐해. 자, 몇 알다지. 그런데 컴이 붙었네? 몰라, 알지 못해. 몰려. 마이가 틱, 쥐,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 마이는 틱, 예를 들어서 꽃을 좋아한다. 화,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몰라,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쥐,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쓴 거야.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 이제 만약에 나중에 문법 문제에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문법 문제가 이렇게 문장을 네 개를 주고, 이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게두 개, 두 문장이 있고 맞는 게두 문장이 있어. 그걸 골라봐라. 맞는 거두 문장을 골라봐라. 이게 제일 어려운 형태예요, 지금. 30문항 중에. 그런데 이 문장을 줬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끝까지 지금 잘 하지 않은 학생들은 Z 의문사가 있잖아. 의문문이네, 이거. 맞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걔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사의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 단어가 있지만, 그건 의문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의미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그치? 이것도 똑같아.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다, 모른다. 그걸 지금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Z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문문이 아니라 지금 평서문이 된 거야. 이제는 조금 중급으로 넘어가는 거야. 뭐 의문사가 있다고 다 의문문이 되는 건 아니야. 의미를 따져봐야 돼. 예. 자, 그랬더니 B 친구도 마찬가지야. 나 역시 그래. 응? 전 선택해. 뭘요? 선물을. 선물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거해. 어려워. 선물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 중따, 우리, 무어, 산다. 마잉, 빵이죠? 떡, 생년, 생일. 그래서 마잉 생년 하면 생일 떡, 생일 케이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일 빵, 생일 케이크를 얘기하는 거야. 생일 케이크를 산다 이거지? 하이 나왔네요. 선택. 그렇지? 아니면, 아오, 아오는 우리 옷이죠? 특히 우도옷이라고 해서 옷을 사, 이걸 살까, 이걸 살까, 이런 것이야. 자, 이 니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는 뭐뭐해, 응? 또는 주어가 1인칭 복수면 우리 뭐뭐 하자, 이런 말이 되죠? 그런데 지금 하이, 선택 의문문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이런 식의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B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면 라 이하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라 이하로. 자, 무어화, 꽃을 산다 이거죠. 지금 이걸 할까, 이걸 할까 했는데 B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그거 아니면 또는 라 이하가 어떠냐? 꽃을 사는 것이 느어컴 가능해? 할수 있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왔냐? 영어에서 우리 that이라고 하는 절이 있죠? that 하면 어떤 절을 이끄는 것, 바로 그런 의미예요. 라 이하가 가능해?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면, 라 이하 가능해? 이렇게. 자, 그러면, 중따 우리가 무화 꽃을 사고, 그리고, 요번엔 와야, 그리고 아오, 꽃과 그리고 옷을 사자. 응?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지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역시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the 기간 zoi 이렇게 되어 있지? 앞에 주어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나와요. 주어가 동사한 것이 이러한 기간이 되었다. 완료형까지 써서 뭐뭐한지 뭐뭐가 되었다. 자, 이 동사나 드역 앞에 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나 이거 앞에 드역 이 나를 쓸수 있다. 자,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언니는 그 누나는 섬 살아요. 베트남에서. 그게 뭐가 됐어? 5년이 되었어. 완료형 이렇게 쓴 거야. 자, 요번에는 여기다 나를 지금 한번 넣어본 거야. 그녀가 동사 앞에 나를 썼어. 베트남에서 이미 살았어. 그게 5년이 되었어. 자, 요번에는 그녀가 베트남에서 산 것이 이미 5년이 되었어. 이 이미 뭐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 앞에 붙이느냐의 차이라는 거야. 하여튼 의미는 같아. 왜냐하면 그 기간이니까. 주어가 서술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녀가 이미 베트남에서 산 지가 5년이 되었고, 그녀는 베트남에서 산지 이미 5년이 되었다. 그런 정도의 차이야. 이 나를 어디에 붙여서 강조해 주느냐. 이미 뭐뭐 했다라고 하는 과거니까. 자, 그리고 요번에는 이 과라고 하는 정도 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너무 그런 뜻이야. 우리 한자어에 과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뜻이고, 서술어의 앞 또는 뒤에서 앞과 뒤에서 다 수식을 할수 있어요. 앞과 뒤에서. 자, 이 옷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이 빵은 너무 떠하다. 이 떠는 큰 그런 뜻이에요. 지나치게 크다. 과하게. 너무 지나치게 커서 오히려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건 너무 해서 좋다라는 거고, 앞에 오면 지나치게 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우리 zot과 lam이 있어요. 매우, 아주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 zot은 서술어의 앞에서 수식하지, 그리고 lam은 뒤에서 수식해. 자, 먼안 한 단어예요. 음식. 베트남 음식이 매우 ngon하다. 자, ngon은 맛있다 그런 뜻이에요. 카페, 커피지. 이 커피는 텀 향기롭다는 뜻이에요. 자, 매우 향기롭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씩 이 zot과 lam의 어순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가끔 나와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게 잘 알고 있느냐. 자, 요번에 하이가 나왔네. 아니면 또는 혹은 그리고 자주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주는 뭐냐면 빈도부사거든. 우리 앞에서 빈도부사, 늘, 항상, 자주 이런 의미로 트엉이라는 걸 하나 배웠어. 이 트엉은 우리 평상시 할때 상자에서 왔다고 그랬지. 그래서 주어는 보통 서술을 한다 이런 의미야. 자, 하이가 쓸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주어는 자주 뭐뭐 한다. 그렇지? 자, 예문 한번 보세요. 나는 자주 리 가요. 뭐 하러 가? 먹으러 가. 멀려. 펄을. 펄을 먹으러 간다.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자주라고 하는 의미의 빈도부사가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반면에 아니면 또는 혹은 하는 선택을 나타내는 그 중에서도 선택 의문문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야. 하이 자체가.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의문문. 자, 친구 너는 무언 원해? 퍼버, 우리 소라고 그랬지? 소고기 퍼를 먹기를 원해? 아니면 닭, 가는 닭이라고 그랬어? 닭고기 퍼를 먹기를 원해? 이거냐, 이거냐? 자동적으로 하이만 있어도 의문문이 된다. 그렇지? 이거예요. 자딩, 가정이라고 그랬지? 가족. 자, 가족 중에, 가정에, 응의, 사람, 까오는 키가 큰, 사람에게 쓰이면 키가 큰, 건물을 보고 까오다. 그럼 건물이 높은 그런 뜻이에요. 니 최상급이야. 그렇지? 자, 티로 끝났어. 한자어 중에 티로 끝나면 우리 한글로 쓸때 리을 받침이라고 그랬어요. 리을 받침. 리을 받침. 또 성조도 어떤 단어 C, CH, P, T로 끝나면 이거 아니면 요것만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중에 위로 올라가는 성조. 그리고 리을 받침. 일자야. 일자. 우리 주뉴 할때 일요일 할 때는 밑에 좀 찍었지? 주뉴 할 때, 일요일, 주일 할 때, 똑같이 일자야, 일자. 근데 의미가 서로 달라. 이것과 이것이, 이거는 날 일자, 일요일 할때그 일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 한 일자야, 유일한 하나. 그래서 의미는 최상급을 나타낼 때 하는 거야. 유일한 하나. 자, 그러니까 까오냐시니까 뭐야? 가장 키큰 사람. 베트남어 뒤에서 시작하지. 가장 키큰 사람은 에일라비야. 너의 동생, 너의 아버지이니 아니면 아잉짜이는 우리 친형, 친오빠를 얘기한다고 그랬지. 너의 친형이나 친오빠이니 이런 얘기죠. 자동적으로 의문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 서술어, 주어 그리고 빈도부사, 서술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런 이 하이가 다의어입니다. 다의어. 이것 외에도 또 어떤 책이나 영화 같은 것이 하이하다. 그러면 재미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 저 사람 노래를 하는데 하이하게 한다. 그러면 노래를 참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핫이 노래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핫 하이 하면은 노래를 하이하게 한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 이 하이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하이가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뜻을 알아두면 좋다. 자, 이제 실전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총 12문항 중에 4번, 5번, 6번, 12번. 이네 문항은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 10강에서 한 번에 몰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지. 언니는 누나는 꼭컴 의문문을 사용했어요. 자, 우엉 카페니까. 우엉은 마시다잖아. 무엇을? 카페, 커피를. 자, 커피를 마셔요? 만약에 이 꼬하고 컴이 없으면 형성문이 되겠지? 누나는 커피를 마신다. 여기 뭐가 들어갈까? 위치가 또 주어 다음에 서술어 사이에 있는데. 자, 또 하나. 거우. 우리 거우는 친구 사이에 너예요. 자, 우린 지금까지 만, 그리고 밍 이걸 배웠어. 친구 너, 그리고 그 친구 앞에서 나는 나, 밍 이렇게 썼어. 근데 이 go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the라고 하는 것이 있고 go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친구 너, go. 이 the는 친구, 너, 이 the는 친구 사이에서 나, 그리고 go가 너야. 아, 좀 바꿔서 쓰는 게 좋겠네. 이것처럼 왔을 때. 자, 여기 go가 오고 더, 자, 나하고 너, 이렇게요. 친구 사이에서. 자, 그러니까, 친구 너는 틱 좋아해. 자,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갔어? 또는 컴틱 좋아하지 않아? 여기는 명확하네. 뭘요? 영화 보는 것을. 그치? 그러니까, 영화 보다라고 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 아니면 좋아해? 이런 거죠. 자, 이게 지금 원래 여기에도 있었어. 영화 보는 걸 좋아해?
아니면 영화 보는 거 좋아하지?

근데 지금 영화 보는 게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쓴 거야,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는 쓰지 않고, 여기다가 쓰지 않고.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의문문이 됐네? 그리고 의미가 선택이야. 그렇지?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하이가 들어가겠지. 하이. 선택 의문. 자, 그럼 하이를 여기 넣어볼까? 그러면 서술어 앞에서 뭐예요? 빈도부사, 자주라고 하는 뜻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언니는, 누나는 자주 커피를 마셔요? 이런 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의어, 다의어를 이두 문장을 주고 서로 다른 의미를 만족하는 한 단어, 다의어를 골라보시오 하는 그런 문항, 이런 형태의 문항이 30문항 중에서 우리 1번 철자, 2번 발음, 3번 성조 문항이죠? 이제 4번과 5번이 바로 어휘 문항인데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한 문항은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문장, 개별적인, 독립적인 두 문장을 주고 빈칸을 각각 넣어주고 한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만족하는 그 다의어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어휘 문항 중에 한 형태입니다. 이제 또 다른 것은 AB 대화문. AB 대화문을 주고 해석을 쭉 했을 때, 해석을 쭉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빈칸을 하나 준단 말이야. 문맥상으로 봐서 여기에 어떤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 의미가 다섯 개의 답지 중에서 뭘까? 근데 이제 쉽지는 않아, 이게.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하고 나서도 정작 단어의 뜻을 모르면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다행히 빈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개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한번 그것을 실마리를 잡고 다른 단어를, 다른 의미를 유추해 볼 수도 있지.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하이가 하나는 자주라고 하는 빈도부사, 하나는 선택 의문. 이렇게 해서 하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회화에서 어떤 확인차 다시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확인차 물어볼 때, 질문을 만들 때, 뜨는 뭐뭐부터. 그래서 우리 뜨 A, then B 이런 구문이 있었어. 와는 그리고. 그래서 A와 B. 그렇지? A와 B. 이 혹은 뭐냐? 의미상으로는 또한, 또는, 혹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이, 선택을 나타내는 하이와 같은 의미상으로는. 근데 이것은 의문문을 만드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의미도 없어. 자주라고 하는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도 의미상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기능상으로는 들어가지 못해. 자, 아니고. 그래서 1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거. 자, 이 관은, 이 강은, 졌, 호, 홀람. 이거 두 개가 다 쓰였네? 이럴 수 없어요. 하나만 쓰는 거예요. 위치는 맞아. 앞에서 소식하고 뒤에서 맞지? 근데 두개다 썼네? 이건 틀려요. 자, 나의 어머니는 하이, 자주, 퍼를 먹어. 드셔요. 집에서. 아, 집이 아니라, 냐항이 한 단어네요. 보니까. 자, 식당이죠? 이 식당에서 퍼를 드시는데 자주 드신다. 자, 다 맞죠? 어순도 맞고. 자, 동생은 공부해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그게 드어. 아, 그리고 저기까지 썼네. 주어, 서술어, 드어. 그 다음에 보니까 기간이 쓰였네요. 기간. 그렇지? 느어남, 반년. 그런데 어디가 틀려요? 나의 위치를 보세요. 나가 이 앞에 와야 되잖아. 그렇지? 드어 앞이나 또는 동사 앞에 와야 되는데 지금 드어 뒤에 쓰였어. 그래서 이게 틀렸어. 자, 홈과는 한 단어예요. 지나간 날. 이 과가 지나가다란 뜻이야. 그래서 지나간 날, 언제예요, 그러면? 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 언니가, 그 누나가, 막, 니술릭, 여행을 갔다 왔어. 자, 어딘가 갔다가 돌아오는 게, 왜라고 그랬지? 여행을 갔다가 왔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근접과거지? 막 갔다가 왔어. 그래서, 우리 A, then B지? 그녀는 너무 피곤해. 이 과가,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다고 했지? 자,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게다 맞아떨어지죠? 자, 그래서 B와 D가 옳은 문장이 되겠죠? B와 D.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3번.

그럼 전화 통화를 하는 거야.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오빠가 프랑스예요. 대문자로 쓰였지? 프랑스에 여행을 갈 거야. 와오. 원래 와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다란 뜻이거든, 동사로 하면. 근데 그 다음에 시간적인 개념의 뜻이 들어가서 그날에 들어서 이런 뜻이야. 그 시점에 들어서. 즉, 며칠 날에 들어서 프랑스 여행 갈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는 프랑스에 가는데 언제 갈 거야? 이런 말이 나오겠지? 질문이 며칠 날이니까. 몬밍은 혼자야. 자, 22일 날에 들어서. 똑같지? 구문이 똑같아. 유력해. 자, 모뚜어는 일주일 동안. 얼마 동안을 물어본 게 아니야. 궁부어인은 뭐뭐 함께. 부모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물어본 거 아니지? 네, 동사. 뭐뭐 하기 위하여?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간다.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7번. 자, 뭐라고 지금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예, 저는요, 2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몇월 달에 너 태어났니? 이런 걸 물어봤겠지. 그래서 2월 달에 태어났어요. 선생님, 정중하게. 자, 스윙 태어났어. 어느 날에? 날짜를 물어본 게 아니지? 지금 2월로 대답했어. 어느 달에 들어서. 뭐,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연도잖아. 몇 년도에? 2월 달 아니지? 자, 그러면 몇월 달에? 그렇지? 우리 탁머인 몇월 달이라고 했지? 역시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B와 D가 되겠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BD. 자, 8번. 자,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학생의 대화인 것 같아. 홈나이, 오늘은 뭐야? 라고 지금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드뜻 요일을 얘기하네, 요일. 네 번째 날, 수요일입니다, 선생님. 그렇지? 요일을 물어보는 거지? 자, 트머이 이거 자체 뜨네 번째. 딱 맞아 떨어져.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몇월 달이지? 며칠이지? 자, 20일이 맞니? 못 ngày. 하루죠? 하루. 락비엣 한 단어야. 특별이란 뜻이야. 특별. 자, T로 끝났지? 리을 받침. 특별한 하루, 한 날이야. 맞아? 이런 얘기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오늘 수요일이야.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10번이요. 자,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볼까요? 자, 17일이 마이의 생일이야. 그래, 다음 주 일요일이야. 자, 내일 우리 마이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생일 선물을 사러 갈수 있어? 그랬더니, 내일 그러면서 상관없고가 나왔어요. 상관없고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생일 선물을 사러 갈 수가 없어. 자, 어떤 이유? 부모님과 함께 친할머니를 방문하러 가야만 해. 내일. 그래서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하죠. 내일 모레. 모레 가능해? 그래. 그러면 모레 하자. 응? 모레 하자. 모레로 하자. 자, 이런 내용이야. 9번. 자,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딱 보면 벌써 선택지가 다 상관없구죠? 상관없구야. 자,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다 하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지. 자, 딱 보세요. 뭐가 있죠? 3번이죠. We A. 왜냐하면 A여서 그래서 B 한다. 유력해. 3번. 자, 이것은 가 A가 나오면 온 뭐뭐가 다 뭐뭐하다라는 뜻이야. 온 뭐뭐가 다 뭐뭐하다. 이가 다음에는 집합 개념의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가정 하면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 가정을 이루지? 학교에서 학생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반, 한 학교를 이루어. 그래서 온 가족이, 온 학급이, 온 학교가 다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자, to A, then B, A부터 B까지. 부어 A, 부어 B는 A이면서 동시에 B이다. 자, 깡 A, 깡 B. A 하면 할수록 점점 더 B하다. 상관없고는 기본어의 표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그랬죠? 전혀 다른 단어를 끌고 와서 상관없고를 만들 수 없어. 그 범위 내에서만 만들 수 있는 상관없고가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번 풀어보면 이건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이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조금 전에 설명했고, 마이의 생일은 이번 주다. 자, 마이의 생일은 다음 주 일요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B는 내일 부모님과 함께 일정이 있어. B가 내일 생일 선물 사러 갈수 있어. 그랬더니 A가 하는 말이죠. A가 내일 내가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를 만나러 가야 돼. 자, B가 아니야. A야. A는 마이의 생일 파티에 갈수 없다. 생일 파티에 갈수 없는 거는 지금 몰라. 나오지 않았어. B는 A와 함께 생일 선물을 사러 가고 싶다. 자, 지금 B가 다음 주 일요일이 생일이고 내일 같이 마이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가자. 이렇게 지금 대안을 했지? 안 돼, A가. 그래서 내일 모레 가기로 한 거야. 그렇지? 자, B는 A와 함께 생일 선물을 가고 싶어. 유력한데? A와 B는 내일 생일 선물을 사러 가려고 한다. 내일 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모레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니야.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이제 11번. 마지막 문항이에요. 마지막 문항을 보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아잉. 오빠는 형은 섬 살아요. 베트남에서. 제가 몇 년이 되었어요? 주어, 서술어, 그리고 더 기간. 딱 맞아 떨어지지? 자, 그럼 거기에 뭐몇 년이 됐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지? 자, 한번 봐봐요. 여기 나왔네요. 섬, 산계, 여기에서 산 것이 더 기간이 나왔지? 2년이 되었어. 그렇지? 주어, 서술어, 더 기간. 딱 맞아 떨어져. 2년 됐어. 자, 그러면 2년 됐다면 당신은 뭐뭐예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답이 나는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베트남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그걸 물어보겠지? 공부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있어요. 자, 그게 있나 볼까요? 베트남에 있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람브엑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선택 의문. 그렇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의문문이 된 거야. 그중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베트남어에 있어요. 베트남에 있어요. 그러니까 C가 되겠죠? 자, 당신은 베트남어를 너의 말한다는 거야. 저희는 잘한다. 뛰어나다는 뜻이야. 니. 베트남어 참 잘하시네요. 자, 아잉은 베트남어를 공부하는데, 머잉아이. 자, 만약에 하루다. 모둥아이. 이틀이다. 이렇게 쓰겠지? 근데 그걸 몰라. 그렇기 때문에 머이라고 쓴 거야. 며칠. 일주일에 며칠 베트남어를 공부해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겠지? 일주일에 며칠 공부해요? 자, A 볼까요? 공부해요? 5일. 일주일에 5일 공부해요. 자, 그 위치를 잘 보세요. 정확하지? 지금 몰라, 여기. 머잉아이. 다섯 아이. 딱그 자리에 쓴 거지? 맞아, 떨어져.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BCA가 되겠지? BCA.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 정도 이제 하면은, 베트남어 이제 2강, 3강, 4강 쭉 가면서, 이게 단어, 뭐 철자, 발음, 어휘, 문장, 어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우리 교재의 8강이에요. 사물 묘사. 아,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지구과학의 서인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 형태의 문항들을 좀 풀어볼 텐데요. 벌써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까지 모든 개념들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이제 한 번에 20문항 풀어보면서

내가 어느 단원을 잘 알고 있고 모르는지 확인해보는 용도로 여러분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중간고사 1회 문항, 1번 문항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모의고사 문항의 순서는 우리 단원별로 차근차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 단원에서 우리가 해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먼저 1번 문항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질 때쯤 이제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겠고요. 요 문제 연직 수온분포 변화가 나와 있고 요거 우리 익숙하게 많이 봤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가와나 두 지역의 자료가 나와 있고요. 하나는 열대해역 그리고 하나는 중위도 해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둘 중에 어느 것이 열대해역 해당하는지부터 골라내야 하는데 열대해역은 중위도 해역에 비해서 단위면적당 태양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니까 표층 수온이 높겠죠. 그러니까 요 표층 부분의 수온만 비교하더라도 어느 자료가 열대 지역인지 알수 있습니다. 나 자료가 열대해역의 자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가 자료가 중위도 해역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한번 볼게요. 중위도 해역에서의 수심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가이다. 그렇지, 상대적으로 표층 수온이 좀 낮으니까 가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 혼합층의 두께는 가가 나보다 두껍다. 자, 혼합층의 두께는 어떨 때 두껍게 나타나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해수를 많이 뒤섞어 줄때 수온이 일정한 구간인 이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봤더니 가의 경우는 한요 정도로 혼합층이 좀 보이긴 하는 것 같고 나의 경우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수온이 일정한 구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가 좀더 두껍다라고 해야겠죠? 가가 나보다 두껍다. 그렇지. 수온 약층에서 수심에 따른 수온의 평균 감소율은 자, 요런 표현도 나올 수 있어요. 평균 감소율. 그러니까 수심에 따라 얼만큼 팍팍팍팍 수온이 감소하냐 그 정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울기를 물어보는 건데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수온 약층이라 하면 지금 여기 수온이 변하는 구간 한요 정도 구간에 해당할 거고요. 그쵸? 여기서는 여기 지금 거의 표층부터 나타나는 요 정도 구간에 해당할 건데 여기 지금 평균 감소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요 정도 온도에서 요 정도 감소되는, 그 다음에 이 온도에서 여기까지 감소되는 거의 비슷한 깊이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온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평균 감소율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의 같은 수심이 증가하는 동안 거의 온도가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0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우가 더 팍팍팍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가 나보다 크다. 나가 더 크다. 요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묻는 문항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수심에 따른 수온과 그 다음에 밀도값 요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일단 A 같은 경우는 표층이 높고 점점점 감소하다 일정해집니다. B의 경우는 점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져요. A가 밀도가 될수 있을까? 아래로 내려가면 당연히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밀도는 반드시 증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온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점 차가워져야 돼요. 태양복사 에너지가 표층에서 대부분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A의 경우가 당연히 수온에 대한 정보일 거고, B의 경우가 밀도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 이렇게 매치를 해야겠죠. 해수의 밀도는 A이다. 틀렸고요. B이다. 해수의 평균 밀도는 혼합층이 심해층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혼합층과 심해층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잖아요. 혼합층은 여기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요 부분이고, 심해층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밀도가 혼합층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밀도가 크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밀도가 큰건 아래쪽에 깔려야 되는데, 위에 있는 게 밀도가 더 크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더라도 혼합층의 밀도 이 정도고요. 심해층의 밀도는 지금 이 정도 값으로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있어요. 당연히 심해층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 디귿.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는 혼합층이 수온 약층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밀도 변화니까 이제 기울기를 보면 되죠. 혼합층에서는 밀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요 정도? 그치?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수온 약층과 밀도 약층은 거의 겹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 되는데 밀도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죠. 물론 이게 급격하다 하더라도 1.025에서 1.028이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증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교적 상대적인 변화 경향성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 수온 약층 구간에서 밀도도 많이 증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혼합층이 수온 약층보다 작다. 요거는 맞는 표현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디귿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해수의 성질에 대한 그런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3번 문항이 이제 TS도가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은 요 TS도 문제가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TS도는 수온, 염분, 밀도를 한눈에 볼수 있게 그래프로 나타내. 그런 그래프죠. 선생님도 학교에서 요 그래프 자료 직접 데이터 이렇게 그려보고 하는 거 연습 많이 시켰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아마 시험에도 요거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A, B, C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 물어봤어요. 바로 보기 볼게요. A의 밀도는 1.016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밀도값을 읽어야 되는데 밀도값은 요 등밀도선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A 지점은 지금 요런 등밀도선 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있는 요 등밀도선의 값이 1.016이야. 이것보다 더 오른쪽이 아니죠. 왼쪽 상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밀도값은 어디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염분 증가하고 수온이 감소할수록, 즉 오른쪽 하단으로 갈수록 밀도값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A의 밀도는 1.016보다 작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크다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A와 B의 밀도가 다른 까닭은 A와 B는 수온은 지금 같아요. 그쵸? 수온은 같은데 지금 밀도가 등밀도선 지나가는 게가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염분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치? 그래서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온만 있는 게 아니다. 염분도 영향을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맞고요. 같은 양의 B와 C를 혼합한 해수의 밀도는 A의 밀도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혼합하는 거. 이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혼합. 같은 양의 B와 C라고 했어요. 그럼 얘랑 얘를 섞어. 그러면 성질이 다른 두 물을 섞었어요. 우리도 미지근한 물 먹고 싶으면 따뜻한 물, 뜨거운 물, 그다음 찬물 섞어가지고 미지근한 물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얘는 수온이 좀 높은 물이고 수온이 낮은 물, 얘는 차가운 물이야. 두 개를 섞으면 수온값은 어떻게 될까? 그한 중간값을 가지겠죠. 그죠? 그리고 염분은 어떨까? 하나는 좀더 짜고 하나는 좀 싱거워. 그러면 염분값도 한그 중간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한 선을 절반으로 나누는 그 지점쯤에 성질을 가지는 물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그런데 얘 밀도를 봤더니 대략 등밀도선이 요쯤에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A의 밀도보다 어떻다? A의 밀도 여기거든. 얘보다 더 오른쪽 밑에 있지. 그럼 밀도는 더 크다. 크다. 맞네. 그래서 요 디귿선지가 아마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냥 반반불을 섞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요. 4번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해수의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수의 순환 관련된 문제고요. 표층 해류 나와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나타나는 표층 해류, 아열대 순환, 요거 명칭들은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되죠. 무역풍에서 발생하는 북적도 해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가다가 가로막혀서 위로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 있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일본 요렇게 지나가는. 그다음에 편서풍대에 들어가면 북태평양 해류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쭉 가는데 얘 때문에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A와 B 비교하면 얘는 난류고 얘는 한류다. 성질 비교하는 거. 그다음에 C의 경우는 무역풍에서 이쪽으로 가네요. 이거는 남적도 해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D 같은 경우는 편서풍에서 발생하는 남극순환 해류구나. 그래서 얘는 남적도 해류. 그다음에 얘는 남극 순환 해류, 요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기요. A와 B는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해류이다. 그래서 요 시계 방향의 하나의 순환 고리를 이루잖아요. 맞는 얘기고요. C는 무역풍에서 형성되었다. 그치.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 바람 때문에 일로 가는 겁니다. 맞고요. 용존 산소량은 C가 D보다 많다. 자, C와 D를 비교했는데, 일단 보면 C는 따뜻한 적도 부근에서 흐르고 있고요. 얘는 지금 추운 곳에서 흐르고 있어. 층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어쨌든 평균적인 용존 산소량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차가운 물에 산소가 더잘 녹겠죠. C가 D보다 많다. 아니고요. D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찬물은, 그리고 연지 혼합도 좀, 활발히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원 약층도 거의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전체적으로 산소량이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C와 D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D가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정답 되겠고요. 답은 4번. 그래서, 여기 표층 순환 관련해서는

북반구 시계 방향, 남반구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그 표현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는 우리가 날씨를 해석할 때 활용하는 가시 영상, 적외 영상, 레이더 영상 중 하나의 관측 원리를 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같은 시각에 관측한 가시 영상과 레이더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어떤 게 가시 영상이에요? 가시 영상은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하얗게 보이고, 좀 어두운 부분, 뭐 바다 부분은 어둡게 보이고, 요게 가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영상은 요렇게, 음영으로 지금 표시가 되었는데, 강수량을 나타내 주는 게 요게 레이더 영상입니다. 자, 보기 볼게요. 가를 이용해서 레이더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요거 어떻게 얻냐면요. 여기 지상에서 요거 지금 전파를, 신호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레이더를 쏴가지고 되돌아오는데, 여기 강수입자에 부딪혀가지고 되돌아오는데, 뭐 걸린 시간이라든지, 뭐그 전파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알아내는 자료가 바로 이 레이더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레이더 영상을 얻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기역은 맞는 보기고. 나를 이용해서 구름 최상부의 높이를 알수 있다. 가시 영상은요, 햇빛이 반사된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아니고 구름의 두께를 어느 정도 알려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구름인지 얇은 구름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적외 영상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렸고요. 강수 지역과 강수량을 파악하는 데는 나아가 다보다 유리하다. 구체적으로 비가 어디 오는데 라는 게 사실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냥 구름이 어디쯤 왔어? 물론 구름을 보고 추정할 순 있지. 구름이 좀 덮었네. 날씨 흐리겠네. 요 정도는 알수 있는데 그 흐린 날씨에서 비가 실제 오는지 안 오는지까지 알려면 요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지금 비 오는 지역이 거의 다 우리나라 쪽은 비가 안 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런 걸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다가 유리하다. 요것도 틀렸네. 정답은 기억되겠습니다. 답은 1번. 그래서 우리 요 날씨 단원에서는 위성 영상이랑 레이더 영상 해석하는 거, 그리고 일기도랑 같이 주어졌을 때 해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제 전선 보겠습니다. 자, 전선의 종류 네 가지 배웠을 텐데 그네 가지의 기호가 지금 쫙 나와 있고요. 가는 뾰족뾰족 한랭 전선이고요. 라가 온난 전선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는 게 폐색 전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찬 공기 파고들고 따뜻한 공기 올라가는 정체 전선에 해당합니다. 보기 볼게요. 가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 때 형성되는 전선이다. 그치? 주어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움직일 때 형성되냐, 이거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찬 공기가 움직이면서 파고든다? 한랭전선. 맞는 얘기예요.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온난전선. 그래서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중위도 저기압의 발달 초기에는 라가 대체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형성된다. 요 표현이 좀 낯설었을 것 같은데, 북동에서 자, 지금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북동에서 남서 방향이라는 건 요렇게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요렇게 생긴다는 얘기거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중위도 저기압 어떻게 생겼어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요렇게 생겼지. 그지? 그러면은, 요렇게 발달하는, 요 방향으로 발달하는 애는 한랭전선이거든. 라가 아니고, 가로 고쳐줘야 되지. 그래서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중위도 저기압의 폐색 단계에서 저기압의 중심 부근에 형성되는 전선은 다이다라고 했어요. 폐색 단계라는 거는 요 한랭전선 이동 속도가 빨라서 얘를 따라잡으면서 생기는 거잖아. 나가 폐색 전선이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만 되겠습니다. 답은 1번. 그래서 요 6번 문제 전선의 종류. 전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다음에 이제 중위도 저기압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한랭전선, 온난전선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두 개는 기호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 헷갈리지 않게. 한번더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7번. 자, 7번은 중위도 저기압의 발달 과정 중에 서로 다른 세 시기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중위도 저기압이 갑자기 딱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과정을 좀 거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체 전선에서 시작을 하다가 파동이 형성되면서 한랭 온난 분리되다가 나중에는 폐색 전선 발달하면서 나중에 소멸하는 하나의 연과
일생을 가진단 말이죠.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그 과정 중에 일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강수가 나타나고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서 패색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 그 다음 정체전선 북쪽과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서 저기압성 회전으로 발달하는 단계. 그 다음에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만들어진 단계. 자, 이거 순서로 따져보면 얘가 제일 처음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 발달된 형태로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패색전선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3번. 순서로 따지면. 그치? 보기 기억 볼게요. 빠른 것부터 나열하면 나, 다, 가. 틀렸네. 잘못 나와 있네. 기억 틀렸고. 중심 기압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낮다. 자, 요거 이제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중심 기압은, 이거 지금 저기압이잖아요. 이 단계와 지금 요 단계를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이제 막 저기압의 중심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시작하는 단계. 근데 요 가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기압이 발달한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패색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미 지금 중심기압이 많이 낮아진 상태거든. 그러니까 이때가 중심기압이 당연히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말안못 들었는데요 할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해 볼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낮다. 그렇지. 발달하면서 점점 중심이 비어있게 되면서 주변 공기가 불어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생 초기보다는 요때 많이 발달한 그 이후 단계가 기압이 더 낮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에서 저기압의 중심은 가일 때가 달 때보다 동쪽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요거 이렇게 발달한 다음에 편서풍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시간 지나면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요때는 좀더 동쪽으로 이동할 거야. 가일 때가 달 때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그렇지. 얘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니은티그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다음 8번 가볼게요. 자, 이번엔 태풍 문제.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어느 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압, 풍속,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요 문제 전형적인 형태의 태풍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관측 물리량 자료들 있잖아요. 지금 세 개. 풍향, 풍속, 기압. 세 개의 물리량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 이런 걸 아마 출제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내기는 아쉽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볼수 있게 이렇게 그래프로 냅니다. 그래서 봤더니 풍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갑자기 막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따져줘야 돼요. 풍향이 원래는 요쯤에 있었지. 그러면 여기 읽으면은 북동쪽에 있었어. 그럼 풍향 변화 일단 따져줘야겠네. 북동풍이 불었었어. 그러다가 점점점 동풍으로 바뀌었네. 동풍으로 바뀌다가 그다음에 점점점 여기니까 남동으로 바뀌다가 남동으로 바뀌다가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서 점점 남서로 갔네요. 그러면 이거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이 위엄 반원이고 시계 방향 오위시 암기했을 거예요. 그쵸? 자,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오른쪽 위엄 반원에 위치한 관측소일 것이다. 해결되죠. 니은 태풍 중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을 때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압은 976헥토파스칼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나에게 제일 가까이 접근했을 때이 관측소 입장에서는 기압이 제일 낮게 측정이 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자료 중에 노란선과 이 파란선 중에 어떤 게 기압 자료일까 생각해 보면 태풍이 나에게 점점 접근하는 동안 기압은 낮아져야 될 거고 나에게서 멀어지면 다시 증가할 거잖아요. 감소하다 증가하는 요게 기압 그래프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가까워짐에 따라 풍속은 당연히 증가할 수 있겠죠. 풍속이 지금 최대인 지점이 이쯤으로 나와 있어요. 태풍의 눈은 지나가지 않았겠구나. 여기 지금 풍속이 약해진 구간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기압 읽어보면 지금 최저기압 요 정도거든요. 960 가까이 되는데. 976보다 높다? 아니요, 낮아요. 이 기간 동안 태풍의 눈이 관측소를 통과 안 했어요. 관측소 만약에 지나갔으면 여기 지금 풍속이 급하게 감소하는 요 최소값이 나타나는 지점이 나타났어야 돼. 근데 여긴 태풍의 눈이 딱 바로 직접적으로 통과한 지역은 아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입니다. 답은 1번. 그래서 요 자료 해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 변형해 가지고 당연히 출제될 그런 유형으로 보여지니까요. 잘 체크해 두시고 다시 한번

바다라고 했어요. B에서 A 방향이지. 그치. 연안에서 먼 바다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반대로 나와 있고요. 표층 수온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B 해역이 용승해에서 찬물이 올라오니까 여기가 표층 수온이 좀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A 지역은 수온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A가 B보다 높다. 요거 맞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영양염이 풍부한 곳에 그걸 먹이로 해서 사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이 용승해에서 영양육류가 이렇게 끌어올라오게 되면, 끌어올려줘서 올라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플랑크톤 농도가 높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와 B를 굳이 비교한다면 B가 더 높을 거야. A가 B보다 높다? 아니에요. B가 더 높을 거예요. 정답은 니은만 정답. 답은 2번.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는지 지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용승으로 인한 영향. 그래서 뭐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 그래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지, 요런 개념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다음 문제 10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엘니뇨 라니냐 문제도 당연히 한 문제 나올 거예요. 한 문제 나올 거고, 이제 자료를 이제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자료를 쓸지는 학교 그 내신 난이도 수준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 선생님은 요 자료 굉장히 좋았거든요. 요 가자료. 가자료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평균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온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요 자료가 왜 좋냐면, 동쪽과 서쪽의 그 차이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차이를 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자료였다고 보여져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여기 지금 경도 180이에요. 태평양 한가운데 요180 있는데, 이쪽이 지금 서태평양 지역이고, 이쪽이 지금 동태평양 지역입니다. 요거 이스트, 웨스트 보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서태평양, 동태평양이고, 평상시에는 얘가 수온이 좀 낮고, 얘가 수온이 높습니다. 왜 그렇지? 무역풍에 의해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이동하니까 여기 지금 용승 때문에 여기 좀 표층 수온 낮다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A 시기에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졌어. 그치? 그 다음 B 시기에는 평상시보다 여기가 수온이 낮아졌어. 그 얘기는 B 시기에는 용승이 더 강해져가지고 수온이 더 낮아진 라니냐를 알려주는 거고, A 시기는 이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용승도 약해지면서 표층 수온이 좀 올라가는 엘니뇨를 가리키는 거예요. 동태평양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의 이 수온 차이가 변화가 좀 많아. 그지? 근데 서태평양은 변화가 별로 없어. 왜? 애초에 따뜻한 두꺼운 해수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완충 역할을 좀 한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와 B 시기를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자료는 A와 B 중한 시기에 관측한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긴 지금 수온 편차 봤더니 여기는 지금 더 따뜻해졌고, 여기는, 더 온도가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느 시기겠어? 이건 라니냐 시기겠지. B 시기 자료입니다. 보기 기억. A는 엘니뇨이다. 맞네. 나는 B 시기에 관측한 것이다. 그렇지?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기압은, 왜 수온을 주고 기압을 물어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기압은 엘니뇨 시기가 평상시보다 낮다라고 했어요. 엘니뇨 시기에는 일단 평상시 기준으로 봤을 때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이 저기압이지 동태평양이 고기압이야.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요게 좀 낮아지고 얘는 좀 올라가고 하면서 차이가 좀 작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태평양의 기압은 A 시기가 평상시보다 높아진다라고 봐야 돼. 안 그래도 저기압인데 더 낮아진다고 하면 그건 라니냐입니다. 그래서 요건 틀린 보기. 기역 니은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렇게 고르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요 가자료.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11번. 자, 11번도 엘니뇨 라니냐 관련된 건데, 요거는 자료를 어떻게 줬냐면, 그냥 이렇게 색칠된 점이랑 이렇게 비어있는 점을 순서 없이, 그래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이렇게 줬고, 2016년과 2008년, 그래서 2008년과 2016년, 이때는 각각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봤을 때, 여기는 표층 수온이죠, 이게. 표층 수온이 어떤 시기든 간에 계속 높아. 30도 가까이 되고 있어. 얘는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온도가 낮아. 그러면, 일단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높은 여기가 서태평양의 자료겠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고, 얘가 동태평양의 자료겠구나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엘니뇨가 오더라도 둘의 차이가 원래 있었는데, 원래 이만큼씩 차이가 났던 거지. 4도 가까이 차이가 났었는데, 차이가 더 커지냐 작아지냐의 문제인 거예요. 요 시기에는 차이가 더 커졌지. 요만큼 차이 나고 있고, 요 시기에는 차이가 좀 작아진 거야. 근데 차이가 작아졌다 한들 동태평양이 더 손이 올라가진 않았네요. 뒤집어지진 역전은 못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작아지는 요 때가 엘니뇨 시기인 거고, 차이가 더 심해지는 시기가 라니냐 시기입니다. 그래서 까만 점, 얘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표층소 맞고요. 2016년은 라니냐이다, 엘니뇨고요. 워커 순환은 2008년이 평상시보다 강하다, 라니냐 시기에 더 강해지는 거지. 왜냐면 원래 저기압이었던 곳, 고기압이었던 곳, 더 저기압이 되고 더 고기압이 되면서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이 평상시보다 강했다, 맞습니다. 기역 티귿 정답, 답은 3번. 그래서 11번 문제, 요것도 자료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엘니뇨 시기여도 이 수온이 역전되진 않았다, 그런 걸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작아졌다, 차이가 커졌다, 그거를 좀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자료여서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죠. 기후변화의 요인과 관련해서 지구의 공전계도 이심률과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실제 시험에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 경사각 자료 나오잖아요. 빨리 이거 보고 그냥 풀어야 돼요. 이게 가장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힌트입니다.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는 커집니다. 경사각이 작아지면 연교차는 작아집니다. 그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풀어낼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 거리의 비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심률을 봐야 되는데, A 시기에는 이심률이 한요 정도고, B 시기에는 이심률이 더 크네. 이심률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찌그러진 타원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현재 태양이 이쪽에 좀 쏠려 있고, 좀 과장되게 그려볼게요. 이쪽에 쏠려 있고, 요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고 해볼게요. 요게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근일점일 때 북반구는 겨울, 원일점일 때 북반구의 여름. 요게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심률이 크다는 거는, 예를 들어 태양이 한 요쯤에 치우쳐 있는데, 이심률이 크다는 얘기는 더 치우친 느낌이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더 치우친 거야. 그래서 근일점 거리 더 짧아지고 원일점 거리 더 길어지는 효과예요.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일 때는 이심률이 더 작지. B를 기준으로 해볼까? B는 이심률이 더큰 상황이야. B는 이심률이 더 크다면은 B일 때 원일점 거리 더 길고 근일점 거리 더 짧아지는,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 B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작은 상황이 B란 말이지. 그럼 A가 더큰 거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맞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원일점에 위치할 때 단위 시간 동안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자, 지구예요, 주어가. 북반구 또는 남반구가 아니고, 현재가 B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주어가 지구일 때는요, 그냥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만 보면 돼요. 거리. 태양 복사 에너지량의 거리. 원일점에 위치할 때, 여기가 지금 원일점 위치야. 근데, 이때 지금 현재랑 비교했어요. 현재랑 B일 때를 비교했는데, B일 때는 지금 이심률이 큰 상황, 그 다음에 현재는 이심률이 좀 작은 상황이야. 그러면 현재가 B일 때보다 이심률이 작기 때문에 좀더 태양이 이쪽 가운데로 와야 되거든. 그럼 태양이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이지, 현재가. 그러니까 더 따뜻하겠지.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은 현재가 더 많은 거지. 맞아요. B 시기에는 얘가 더 치우치기 때문에 더 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돼. 태양의 위치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 디귿. 남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남반구든 북반구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경사각에 따라서 기온의 연교차는 달라지는데, A 시기는 경사각이 작고 B 시기는 경사각이 큽니다. 경사각이 클수록 연교차가 커요.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아니지, B일 때가 더 크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심률, 선생님 이심률 또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따져줘도 돼요, 시간이 남으면. 근데 시간이 없을 때는 빠르게 경사각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기역 니은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심률의 개념도 정확하게, 근일점 거리, 원일점 거리 정의 헷갈렸던 친구도 한번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3번. 자, 이제 우리

지구의 역사 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질 단면의 일부가 나와 있고요. 지층의 생성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해서 친절하게 이거 다 알려줬네. A, B, C, 그다음 기역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A, B, C 기역이 나중에 관입해서 만들어진 화성암으로 보여지고, 특히 A와 B 사이에는 지금 부정한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긴 시간 간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삼엽충, 암모나이트 대략적인 시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기기요. 공룡화석은 A에서 산출될 수 없다. 자, 공룡화석은 암모나이트가 번성하던 요 시기에 같이 번성했던 육지에 살던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얘보다 훨씬 이전이거든.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 아직 공룡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겠죠. 그쵸? A에서 산출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보기죠. 그다음 B의 하부에서는 A의 침식물이 발견된다. B의 하부, 여기 지금 부정한 면 보이잖아요. 이게 뭐야? 이 침식물들이 뭐야? A가 침식돼서 남은 부스러기 흔적들이에요. 기저 여감이라고 부르는데 A의 침식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면의 위치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기역에서는 B와 C의 포획암이 발견될 수 있다. 기역은 얘네들 다 지층 쌓이고 나서 나중에 관입을 했기 때문에 관입하는 과정에서 얘도 들어올 수 있고, 얘도 들어올 수 있고, 얘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다 포획암으로 발견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B와 C의 포획암이 발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변 이렇게 쓱 녹여가지고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쏙 들여오는, 들여보내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기역이 암석을 봤는데 엉뚱한 애가 껴있다. 그게 포획암이에요. 포, 주머니 포라는 뜻이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모두 정답. 답은 5번.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아, 이 문제 조금 어려웠어요. 우선은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여기 보여주는 요 그림 자료가, 예전 교육과정 지구과학 2의 지질도 단원에 주로 나오던 그런 유형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힌트들이 곳곳에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배운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는 있는 문항이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고도가 동일한 어느 지역의 지표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을 관찰한 자료예요. 그랬더니 뭐 암석이 이렇게 다른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패턴이 약간 반복되고 있어. P를 기준으로 C가 양쪽에 있지. 그 양쪽에 또 B가 있어.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뭔가 특징적인 배사, 향사 이런 습곡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단층 구조라든지 이런 게 함께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잘 모르니까 나와 있는 요 퇴적 구조 같은 거 보고 추정을 하는 거지. 퇴적 구조, 그다음에 기저여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퇴적 구조 지금 요거 여는 구조인 것 같은데 지금 요걸 확대했을 때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층에 역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단층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단서 조건이 붙었네요. 어쨌든 얘를 요렇게 90도 돌리면 똑바로 되는 거지. 그럼 요 A라는 지층을 요렇게 썰어가지고 안쪽 단면을 본다면 요런 식으로 A가 좀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지층이 그 다음 요렇게 나타날 거고, C라는 지층 요렇게 나타날 거고, 자, C는 여기랑 연결되니까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 B가 요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리고 P라는 애는 관입한 거니까 나중에 관입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렇게 보면 이렇게 잘랐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가운데 P가 보이고 양쪽에 C라는 지층이 보이고 그다음 B가 보이고 그다음 A는 이렇게 연결이 됐겠지? A가 보이는 이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90도 이렇게 돌리면 여기 지금 B와 C의 경계, 여기 지금 기저여감이 이렇게 나타나네. 부정화면이 여기 나타나네. 얘는 이렇게 돌려야겠지. 그러니까 돌리는 방향을 얘는 이렇게 돌리고 얘는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그럼 경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습곡 구조, 향사 구조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추정해 볼수 있어요. 보기 볼게요. 자, A는 B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지층 누진의 법칙에 의하면 A 다음 B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써 있네. B와 C 사이에는 부정한 면이 존재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죠. 맞고요. P에서는 P는 나중에 관입한 것 같아. C가 포획암으로 발견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지. C를 관입하면서 만들어진 관입암이니까. 니은, 디귿, 정답.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이 문제 아마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런 구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가? 그 숨겨진 그 지질 구조의 단면을 여러분이 좀 추정해 보는 그런 연습.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가볼게요. 자, 15번도 조금 어려우는데, 이 반감기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조금 어렵게 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수학적으로 좀 어렵게 낼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곡선이 나와 있고 일부가 나와 있어요.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야. 지금 한 75%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 X는 모두 자원소 X 프라임으로 붕괴되어서 이제 생성된 자원소가 X'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해석할 때 일단 중요한 게 75%가 되는 지점이 지금 3학년으로 돼 있어. 그러면 선생님 그럼 반감기 요거 50%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요거 한두 배인 6학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 수업에서 강조했었거든요. 반감기라는 거는 요런 그래프, 여기는 지금 거의 직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런 지수함수적인 요런 꼴로 감소하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라고 정의를 했을 때요. 요 100%에서 50%가 되는데 중간 지점이 75거든? 중간 지점이라고 해서 반감기의 절반이냐? 아니야. 그러려면 이게 직선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요렇게 많이 감소하는 기울기가 큰 곡선이기 때문에 75%가 되는 지점은 요 절반보다 짧다고 했어. 짧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75%가 되는 지점이 3학년. 요게 지금 3학년이라는 얘기는 반감기는 6학년보다 길단 뜻이야. 그쵸? 그거를 해석해야 돼요. 6학년보다 짧다가 아니고, 뭐 6학년이다도 아니고 6학년보다 짧다라고 했네? 길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길다. 기억 틀렸고. 현재 X프라임의 함량, 자원소분의 모원소의 함량은 중생대에 생성된 화성암이 신생대에 생성된 화성암보다 크다. 중생대가 더 과거죠. 그럼 더 오래됐지. 더 오래됐으면 붕괴를 더 많이 했겠지. 더 오래될수록 얘가 많을 거고 얘는 적을 거야. 그치? 중생대에 생성된 애가 이 비율로 봤을 때는 더 작아야지. 니은 틀렸고. 현재 X프라임의 함량이 12.5%래요. 그러면 X의 함량이 얼마라는 얘기야? 87.5%라는 얘기야. 암모나이트가 번성하던 시기 생성되었다. 자, 이거 나이 계산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75, 80, 85, 90. 그지? 90, 그 다음에 여기가 85지. 요둘 사이에 87.5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잡으면 요 사이쯤 되거든요. 요 사이쯤 되면 뭐 여기 어딘가 되는 것 같아. 1학년에서 1.5학년 사이쯤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가 무슨 시대냐라는 거거든요. 무슨 시대냐? 5.4, 2.5, 0.66 그랬을 때뭐 여기쯤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니까 중생대 맞습니다. 암모나이트가 번성하던 시대에 생성되었다. 요거 맞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정답. 요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중요한 개념 나왔어요. 지금 요 75%가 되는 지점이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이거 활용한 문제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 3번 되겠고요. 다음 문제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16번은 지질 시대 동안 있었던 멸종, 대멸종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해양생물 과의 수와 대멸종 시기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도 여기 지금 시간 알려줬네. 그러면 5.4억 년 전부터, 약 2.5억 년 전, 그 다음에 약 6,600만 년 전, 요때가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고생대 말 대멸종, 이때 중생대 말 대멸종, 뭐 요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 A 시기에 삼엽충이 멸종했어요. 삼엽충은 이때 멸종했잖아. A가 아니고. B와 C 사이에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판기아가 이제 고생대 말에 형성되어서 중생대 초부터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가 B와 C 사이라고 봐도 괜찮겠네. A, B, C 중에 생물과의 멸종 비율은 C가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C는 원래 이 정도였는데 요만큼 준 거거든요. 얘는 이 정도였는데 이만큼 준 거야. 그러면 사실 비율이잖아요, 비율. 얘는 전체 이만큼 중에 요만큼인 거고, 얘는 이만큼 중에 이만큼 거의 절반 줄어든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얼만큼인지 그 비율을 봐야 돼요. B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지. A는 전체 중에 요만큼. 뭐 계산까지 안 해도 돼요. 이거 뭐 이거 읽어가지고 계산해야 되나요? 대략적인 비율로만 비교할 수 있어도 됩니다. B가 가장 크다.

그래서 이건 틀린 보기. 정답은 니은. 요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객관식 문항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남은 네 문항은 서술형 문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풀때 강조하고 싶은 게 정답지를 미리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풀면서, 아, 이거 나 알긴 알아. 근데 쓰기 귀찮아. 이러면서 그냥 답지를 먼저 보고 베끼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로 뭔가 문장이 어색하더라도 직접 무조건 써봐야 돼요. 꼭그 정답 그대로 안 써도 괜찮아요. 그 연습을 해야 여러분이 서술형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기회로 꼭 삼았으면 좋겠고요. 난이도가 많이 높지도 않아요. 이 서술형 문항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 보면은 지금 TS도의 기역, 니은, 디귿의 위치 나와 있고요.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의 수온 염분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뭔지 고르래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세 해수 중에 밀도 값이 중간 값을 가져가지고 두개 사이에 위치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밀도 값을 봤을 때 얘가 가운데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가 북대서양 심층수다라고 적으면 되겠고, 그 이유는 뭐냐? 밀도를 비교해 봤을 때 얘는 남극 중층수보다는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보다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 중간 값에 있는 애를 골랐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7번 문제, 여러분, 요런 식으로 적으면 정답 되는 거고요. 예시 답안인 겁니다. 그래서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면, 기단의 변질에 의해서 A 지역에 폭설이 내린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에 등압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요게 지금 등압선이래요. 등압선. 여기 지역에 지금 폭설이 내렸대. 사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원도 지역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스키장도 많고 그런데 이런 서해 지역에 폭설이 올 때도 있거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겨울철에 이쪽 시베리아 고기압이 많이 발달되었는데 여기 있던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로 오는 과정에서 따뜻한 바다를 만나면서 아래쪽이 데워지면서 변질된 거죠. 성질이 바뀌면서 구름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눈을 뿌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쪽 지역에 있단 말이지. 그럼 기압은 누가 높은 거야? 얘가 높은 거지. 더 저기 북서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기역이 기압값이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뭐그 이유는 무엇인가? 폭설과 관련지어서 설명해라 라고 한다면 얘가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황해상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아래쪽에 변질이 나타남에 따라 구름이 발달하고 폭설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똑같이 안 적어도 괜찮아요. 요런 의미가 통하게끔. 그래서 선생님들 항상 채점 기준에 의미가 통하면 정답 인정 이렇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의미가 통하게끔 서술하면 됩니다. 말이 되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겨울철 표층수온 차이가 나와 있고요.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서태평양의 수온에서 빼기 동태평양의 수온을 뺐대. 요거를 뺐대. 그럼 평소에는 서태평양이 수온이 높지. 그리고 얘가 낮지. 그지? 얘가 낮은데 이제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의 요 차이가 커지냐 작아지냐의 문제인 겁니다. 라니냐 시기에는 얘더 높아지고 얘더 낮아지잖아요. 그럼 차이가 커지겠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온 차이가 더 커지는 상황. A와 B 중에 다른 시기보다 더 많이 나타나 있는 수온 차이가 6도 가까이 나는 이때가 라니냐겠구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1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때가 엘니뇨겠구나. 라고 A와 B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B다. 왜? 무역풍이 약하면 차이가 줄어들 수 있죠. 왜냐하면 용승이 약해지니까 동태평양의 요 수온이 평상시보다 좀 올라가면서 얘랑 차이가 좀 줄어드는, 완만해지는, 차이가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은요, 퇴적하면서 관찰되는 서로 다른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점위층리와 건열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딱 보면 구분되죠. 쩍쩍 갈라진. 요게 지금 건열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쪽이 좀 입자가 큰 애들이 보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입자가 작아집니다. 점위층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생성되는 퇴적 구조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각각 쓰고 수심이 깊은 환경 누굴까? 얘겠지 당연히. 수심이 어느 정도 깊어야 입자들의 침강 속도 차이가 존재하면서 무거운 애들이 먼저 가라앉고 그다음 차곡차곡 쌓이면서 요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우가 수심이 깊은 환경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점위층리는 주로 수심이 깊은 물 속에서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이걸 우리 저탁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흙탕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우르르 이렇게 쏠려서 내려오다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만들어지는 구조고, 이 수심이 깊은 물속이라 함은 대표적인 지역이 대륙대. 그래서 대륙 사면이 끝나는 대륙대라든지 아니면 수심이 어느 정도 깊은 호수. 이런 데서도 이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금 중간고사 1회 문항 모두 풀어봤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요 정도 난이도는 그냥 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여집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대기해양 이쪽보다는 지구의 역사 파트 쪽에,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된 문제라든지 지질 시대 관련된 여기가 조금 어렵게 나왔던 것 같고, 나머지는 좀 평이한 수준의 문항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 준비할 때도 그점 참고해가지고, 아, 여기서 나 20문항 중에 한몇개 정도 틀렸어. 좀 감을 잡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2회와 3회도 있잖아요. 그것도 미리 문제 풀어보고 강의 들어오면서 이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전자석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봤을 거예요. 선생님도 어릴 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렇게 직접 만들어 보면 재밌었던 것들이 사실 이번 시간에 학습해야 될 내용들인데 그 개념을 공부하면 조금 이래서 물리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자, 그래도 우리가 좋았던 기억을 조금 되살려서 공부를 좀 해보면 이해도 조금 빠르고 조금 공부하는 마음도 좀 괜찮아질 거예요. 자, 잘 기억 되살려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내신 만점 포인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자석과 관련되어 있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자, 지난해 2026학년도 수능 15번에 출제된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XY 좌표평면상에서 Y축과 나란한 Y축 위에 있는 A라고 하는 직선전류, X축과 나란한 C라고 하는 직선전류, 그리고 대각선으로 놓여있는 직선전류 B에 각각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해요. 그때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하고 B에는 위로 흐르는 전류 I0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점 P, 점 Q, R에서 ABC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P, Q, R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선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각 지점에서 생기는 자기장을 잘 합성을 하여서 그것과 관련된 문항을 풀이를 하면 됩니다. 자, 사실 되게 어렵지 않게 출제된 문항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다루는 전류의 종류가 자그마치 세 가지나 있어요. 지금 제시되어 있는 직선 전류,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구부린 원형 전류, 구부린 것을 켜켜이 쌓아낸 솔레노이드 전류.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사실 이러한 도면 형태로 출제되지 않지만 직선 전류 혹은 원형 전류는 동시에 제시를 하면서 출제를 하고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사실 개념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라고 하면 어려울 게 없는데 그걸 동시에 모를 때 우리가 어려움을 자주 느끼거든요. 자, 그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역시 2026학년도 수능 2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성체와 관계가 있는 문항인데 볼게요. 균일한 자기장에 A, B, C라고 하는 자성체를 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A, B, 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 하나이다 라고 해요. 그때 두 개씩 꺼내어 하나는 수평면 위에, 하나는 높이가 H0에 해당하는 곳에 가만히 두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만일 자성을 아무도 유지하지 못해서 이 물체를 위에 가만히 놓았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물체와 다를 게 없어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공기저항 마찰이 없다면. 그런데 자성을 유지하는 물질이 하나가 있죠. 강자성체라고. 자, 그러한 물질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유낙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성을 유지하는 강자성체를 만약에 뽑아서 꺼내놨다라고 얘기하면 자성체, 쉽게 말해서 자석이 움직이면서 전자기 유도를 만들기 때문에 낙하하는 데 새로운 또 힘을 받아서 중력의 힘을 받아서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확인을 해봤다라고 얘기하고 이 시간을 이용해서 ABC라고 하는 물체가 누구인지 매칭을 시켜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의 특징을 잘 알아놓고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인다면 그래서 강자성체에는 누가 있다, 상자성체의 예시에는 누가 있다, 반자성체의 예시에는 누가 있다라는 것까지 한다면 이 문항은 매칭만 시키는 것이 끝이었지만 기억 니은 D급 보기로 출제되어도 여러분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의 문제 해결의 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자석 사이 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기력처럼 극의 관계가 있다라고 해요. 전기력이 같은 종류의 전하일 때 밀어내는 청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전하일 때 당기는 인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자기력에서는 자석의 극이 N극과 S극으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극일 때는 청력, 다른 극일 때는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힘이니까 F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힘의 종류가 자석에 의한 힘일 뿐이지 힘이라고 하는 물리력은 물리량은 달라.

쓰지 않는다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기장이라는 걸 볼게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좌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는다면 나침반이 회전하도록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를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라고 하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자, 조금 전에 자기장은 눈에 잘안 보여요 라고 얘기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기장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자, 이 자기력이 있는 공간에 만약에 나침반을 쾅 놓았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특정한 방향으로 나침반의 받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이 지점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차하여 두 개를 그릴 수가 없고, 그리고 끊김이 없는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들어가는 닫혀있는 폐곡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방향? N에서 S방향을 향하는 폐곡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 임으로 여기서 점을 찍어서 접선을 그으면 이게 바로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좌석의 양극에 자기력선이 유독 많이 있는 걸볼수 있죠.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이 아니지, 얘들아. 좌석의 양극에 이 좌극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역시 초등학교 때 기억을 되돌려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여기에 철가루를 휙 뿌렸다라고 얘기하면 철가루는 좌석의 양끝에 가장 많이 붙잖아, 얘들아. 그것처럼 이 양극에서 가장 자기장, 자기력이 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지금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자기력선의 수, 밀도를 빽빽하게 그려서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라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밀도는 결국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력, 자기장에 대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좌석에서 얘기를 했다면 사실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좌석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전류가 흐를 때그 주변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단원이 나온 거예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전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원인이 계속 전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럼 같은 이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점점 멀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전류의 영향이 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특별히 이 전류의 모양이 일직선일 때, 직선 모양의 전류일 때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 세기에 비례하고 전류로부터 수직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자, 수직거리, 자, 요렇게 했을 때 전류의 수직거리, 이걸 나타내는 거 얘들아. 자,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이 전류라고 하는 것, 흐르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얘들아.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나침반의 받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라고 정해져 있잖아.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도 결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전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자기장의 모양은 동심원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에 엄지를 그대로 전류에 놓고 이 전류를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 안았을 때이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손가락 몇 개지, 얘들아? 다섯 개야. 자, 그때 이네 손가락의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어. 엄지만 따로 있지. 근데 우리 그림을 보면 전류 몇 개야, 얘들아? 전류가 한 개야. 따로 놓을 수 있는 이 전류를 그대로 놓고, 전류의 엄지를 놓고, 나머지 여러 개의 선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이 자기장을 여러 개의 손가락, 네 개의 손가락으로 그대로 감싸 안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말란 얘기야. 언제나 한 개인 전류, 엄지, 여러 개인 자기장, 나머지 네 손가락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놨을 때, 이 전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린댔잖아. 자, 그러면 이 전류의 왼쪽에 해당하는 영역은 이렇게 감싸 안으면
네 개의 손가락이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볼수 있죠. 자,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 자기장을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점을 찍으면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전류를 중심으로 휘 감으면 이 오른쪽은, 전류의 오른쪽은 네 개의 손가락이 칠판을 향해 뚫고 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X자 표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여기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전류 하나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놨을 때 왼쪽 나오고 오른쪽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나오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 잘 기억하고 자, 이렇게 나사로 표현한다라고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응용과 관련된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문제에서도 봤듯이 전류 하나를 주진 않아요. 하나 주는 경우는 중학교 수준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수능을 볼수 있는 고등학생이잖아. 그래서 합성된 도선 A, 도선 B에 의한 합성된 자기장을 생각해 보자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도 역시 무엇을 먼저 보느냐? 합성된, 다 더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 찾기가 포인트인 거야. 자, 그럼 먼저 선생님 P점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만일 P점에서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면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자, 볼게요. 자, A에 의해서 P점에서의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 A는 선생님이 임의로 지금 방향을 줬어. 어떻게? 이 XY 평면에 X자 표시를 했네? X자 표시. 자기장도 선생님이 들어가고 나오고 표시할 때 X자 표시가 들어가는 표시라고 했다면 전류 역시 이렇게 표시하면 들어가는 방향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류 하나 엄지 놓고 그대로 나머지 네 손가락 휘 감아보자. 자, 이렇게 휘쭉 감아보면 P점에서는 손이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자, 그래서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Q점도 같이 그냥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휘 감아서 슉 어떻게 내려오고 있지? 자, 그때 P점과 Q점의 A로부터 거리는 서로 어떤 얘들아? 둘이 같아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동일한 전류에 의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선으로부터 수직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원인이 동일하고 거리가 같으니까 같은 세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R점은 거리가 두 배만큼 떨어졌어. 그럼 거리가 두배 떨어지면 자기장의 세기는 절반이 되어야 되니까 오, 화살표의 길이가 만일 자기장의 색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화살표의 길이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Q점과 R점은 A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다라고 해서 자, 요렇게 절반으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점 같은 경우도 A로부터 QR과 동일하게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같이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의 자기장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몇 배야, 거리가? 하나? 둘, 셋, 네 배니까 만일 이 화살표의 길이가 선생님 위에 표기할 때이 길이가 1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이 길이는 거리가 네 배니까 4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한 것이 A야 얘들아. 그런데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P점에서 A, B에 의한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라고 했잖아. 자, 이렇게 0이다라고 하면은 이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을 누가? B가 상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A에 의한 자기장이 플러스 Y 방향이었다라고 얘기하면 B에 의한 자기장은 이를 상쇄할 같은 크기의 아래로 향하는 자기장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B에서, 아래로 이렇게 왼쪽에 휘감기도록 전류가 흘러야 된대. 자기장이 휘감기도록 전류가 흐를 때 엄지의 방향을 보니까 A와 반대로 이 XY 평면을 뚫고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요렇게 표시되는 거야. 자, 결국 A와 B 사이가 아닌 이 바깥에 있는 P를 보았을 때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거리의 비가 몇대 몇이야, 얘들아? 여기 D.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하면

넷하면 1대 4죠. 자,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색에 비례하니까 거리의 비가 A 대 B가 1대 4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류의 색이 B도 A 대 B가 1대 4다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동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S로 보도록 할게요. 자, S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자기장의 세기가 0이었다라고 얘기하면은 A가 만드는 자기장, B가 만드는 자기장 서로 상쇄시켜야 되니까 지금 위에 표기한 것처럼 A에 의한 자기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라면 B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 플러스 Y 방향이어야 되고 둘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둘의 크기가 이렇게 서로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얘들아?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A와 B 같은 쪽에서 A의 오른쪽, B의 오른쪽에서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야 되니까 여기서도 서로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여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S점에서 자기장이 0이라면 A 대 B의 거리비가 4대 1이 되니까 이 경우 전류의 세기의 비도 4대 1이다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거리의 비를 이용해서 전류의 세기의 비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흐르는 방향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를 이용해서? 그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걸 이용해서. 자, 그래서 만일 문제에서, 아, 임의의 도선에 흐르는, 임의의 전류의 세기는 몇이야? 임의의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라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은 어느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라는 걸 찾아야 돼요. 이런 건 보통 문제에 주어져 있어. 쭉 읽다 보면 Q점에서의 자기장은 0이다. 이러한 멘트가 있단 얘기야. 그럼 그거부터 체크해봐라고 하는 문제에서 주는 힌트예요. 자, 그럼 이제는 AB 두 도선 사이, 두 전류 사이에서의 자기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Q의 경우부터 볼게요. 자, Q점에서 A, B에 의한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Q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기 때문에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얘를 상쇄할 플러스 Y 방향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Q점에서 이렇게 손이 휘감기도록 잡았을 때 엄지는 이 XY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보겠죠. 결국 이 Q점과 같이 A, B 사이에 있는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라는 것은 A, B는 서로 같은 방향의 전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역시 이 세기에 관한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야? A 대 B의 거리비가 전류의 세기의 비와 같다란 의미야. 자, 그런데 거리비가 몇대 몇? 1대 2가 되니까 결국 전류의 세기비는 1대 2이다라고 되겠죠. 자, 그럼 바로 그냥 어디? R점도 쓰고 갈게요. 자, 만일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었다. 어때? Q점과 조건이 동일해. AB 두 도선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A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은 같고, 그리고 A와 B의 도선 사이 거리비는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비와 같기 때문에 뭐다? 2대 1이다 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전류의 세기의 비까지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야. 뭐야? 이 식에 의해서. 자, 이식 주인이 누구야? 위에 써 있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이렇게 도선의 종류가 동일할 때만 전류의 세기의 비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다양한 형태의 뭐 직선 도선, 원형 도선이 동시에 출제됐다라고 얘기하면 전류의 상대적인 세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상대적인 세기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 전류는 이각 지점 하나하나하나를 확대해서 보면은 직선 전류가 쭉 연결된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직선 전류에서 전류의 방향 오른손 엄지, 나머지 네 손가락 그대로 쫙 감싸 안으면 이 직선 전류의 왼쪽은 어느 방향? 나오는 방향.

방향,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그 모든 지점이 아니야, 얘들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이 원형 도선의 딱 중심에서가 제일 궁금해. 자, 이 중심에서,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보자란 얘기야. 자, 그럼 그대로 여기 옮겨가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는 이 직선 전류 오른쪽 부분에서의 왼쪽이잖아, 바로 옆에. 그래서 이 원형 도선의 중심은 나오는 자기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도선의 한 부분을 직선 도선으로 잡아서 해도 돼. 만약에 너희가 손가락이 헷갈려. 아, 어떨 땐 오른손이 엄지, 어떨 때는 내 손가락이 전류, 엄지가 전류, 내 손가락이 전류, 이게 헷갈린다라고 하면 일관되게 직선 도선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게 연습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땐 어떻게 하냐? 엄지를 매번 구부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잘 구부러지는 대로 그대로 전류를 감싸 안고 그때 엄지가 가리키는 게 바로 자기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원형 도선의 전류에 의한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가 칠판을 뚫고 나오니까 앞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역시 누구? 원인인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볼수 있고,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원형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도선, 전류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대문자 R로 쓴 것은 앞에서는 직선 도선으로부터 수직 거리이지만 여기서는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니까 구분을 해서 쓴 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여기 비례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상수를 넣어서 구할 수는 있어요. 우리 구할 일은 없지만. 왜냐면 우리는 상대적인 세기만 비교하면 되니까. 자, 앞에 있는 상수가 다 달라져. 상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직접 전류의 세기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같은 도선끼리만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선생님 몇 번씩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기억하시고 이제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선생님은 무엇을 얘기할 거냐?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0일 때로 생각을 해보자란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지점은 딱한 개예요. 어떤 지점? 원형 도선의 중심. 자, 원을 그렸을 때그 중심 딱이 5점밖에 없는 거야. 자, 이 5점에서 만일 합성된 자기장이 0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선생님이 A와 B는 편의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일하게 전류가 흐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A와 B에서 전류가 흐르면 A에 의한 오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손가락을 편안하게 구부려서 엄지를 그대로 쏘면 엄지가 XY 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은 오점에서 나오는 방향이라고 볼수 있고 B에 의한 자기장도 A와 동일하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누가? C가 상쇄해야 되기 때문에 C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A와 B가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로 흘러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이 오점에서의 자기장이 0이 된다라고 보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오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C에 의한 전류의 방향을 찾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A, B, C 전류의 방향. 찾았으면 A, B, C의 전류의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류의 상대적인 세기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선생님이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제로,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동일하게 I제로라고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A에 의한 오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편의상 B제로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원형 도선의 반지름 분의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A와 B가 전류의 세기가 같고 반지름의 크기만 B가 A의 두 배가 되기 때문에 B에 의한 오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절반인 2분의 1 B제로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C라고 놓는다면 이 값은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제로 플러스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2분의 1 B제로의 합과 같다라고 놓겠죠. 자, 이 값이 2분의 3 B제로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C는

반지름이 4디레. 그럼 선생님이 이것을 살짝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4분의 1에 6, B, 제로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자, 4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따로 있고, 6, 그리고 B, 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제로라고 하는 이 값은 A에 의한 오점에서의 자기장이잖아. 반지름이 D,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I0에 비례하는 자기장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자, 거기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분모의 계수를 갖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되면 충분히 비율로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연습 잘 해보고 오늘의 마지막 도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에 의한 전류의 솔레노이드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원형 도선을 한칸한칸한칸한칸한칸한칸 쌓아놓은 거야. 자, 그럼 원형 도선에서는 자기장의 방향 어디서 찾았을까? 자기장의 방향을 원형 도선을 앞에서 보았을 때 한가운데서 찾았어요. 자, 이걸 옆에서 쭉쭉쭉쭉쭉쭉 쌓아놓은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옆으로 본다면 이 안에 있는 자기장을 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전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전류를 흘러줘, 얘들아. 그러면 위로 이렇게 흘러주면, 자, 앞에서 봤을 때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볼수 있겠죠. 자,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그대로 손으로 감싸 안아주는 거야. 그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반의 N극의 방향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력선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왼쪽으로 나오고 있겠지, 얘들아.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그대로 그냥 자석으로 생각해 보지. 커다란 자석. 자, 그럼 자기력선이 어디서 나온다? 가장 처음 앞에서 했던 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향한다라고 그랬잖아. 자, 그럼 이 솔레노이드의 왼쪽 부분이 나침반의 N극 역할을 한다란 뜻이고 반대편 부분이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나침반의 S극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모양이 막대자석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속 학습했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자, 이 개념 때문에 너희들이 혼돈이 와. 어떤 혼돈이 오냐면 자석의 N극, 자석의 S극이라고 표현을 선생님이 하셨는데 아, 이 화살표의 방향이 좀 요상해요. 안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야. 어떤? S에서 N으로 향하는 것처럼. 자, 여기서 얘기하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석의 밖에서의 얘기입니다. 자석의 밖에서 보았을 때이 N에서 나와서 돌아서 S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내부를 보지 말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잘 기억을 하고 방향 잘 생각하고 자기장의 세기만 얘기하면, 자, 이왕이면 이 자기장은 전류가 흐르니까 생기는 건 동일한데요. 이 원형 도선이 촘촘하게 많이 감겨 있으면 그 효과가 좋아요라고 해서 단위 길이당 감은수, 그리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감아서 전압을 크게 걸어서 전류를 많이 흔들게 해서 아주 강한 전자석을 만들었었습니다. 언몇년 전에. 자, 그럼 이것까지 됐으면 이제 자성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물질이 가지는 자기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성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왠지 자석에 붙는다만 생각하겠죠. 하지만 자성체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당기는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밀어내는 청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첫 번째 강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외부에 자기장이 없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가 뭐냐면 강자성이 있는 물체를 놓고 주변에 자석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야.

안에 자기 구역의 배열도 핑크색과 나란하게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진 걸 쓰면 아래 이렇게 끌고 올게요. 잠깐 잘안 보이니까 그림에서. 자, 끌고 와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강자성을 갖고 있는 이 물질 내부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의 자기장의 방향이야. 자, 그럼 외부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들어가도록 그려지겠죠. 자, 그럼 이 N극과 가까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자기력선이 들어간대. 자석에 무슨 극 역할을 하는 거야? 이 강자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S극. 자, 그리고 자기력선이 나오도록 그려지는 이것은 N극 역할을 하는 거야. 결국 N극과 가까운 부분이 이 강자성을 갖는 물체는 S극 역할을 하게 돼서 둘 사이에 다른 극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고, 자, 여기서도 N극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자석과 다른 극이라서 여기서도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결국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강자성을 갖고 있는 이 물체는 자기 구역이 배열이 되어서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렸던 외부 자기장 핑크색 선과 내부 자기장 노란색 선은 서로 나란한 같은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여도 일부 유지를 할수 있대. 이러한 성질을 강자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강자성체가 철, 코발트, 니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철가루를 뿌리면 자석 주위에 잘 붙는다. 인력이 작용한다. 여기서 나온 얘기야. 자, 그리고 주변의 자석을 제거하여도 그 철가루가 자석처럼 행동한다. 이 자기적인 성질이 생겼을 때잘 유지한다라는 의미야. 자, 그리고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구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석과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자석이 되면서 자석의 성질을 갖는 것을 자기화라고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라고 했을 때꼭 기억해야 할 단어, 자기구역, 인력, 같은, 유지. 이네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이네 가지 단어가 여러분의 기억니은 디귿복인 거야. 이거 하나 기억하면 등급 하나 올라간다.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요. 꼭 외우고 그 다음 물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자성을 갖는 물질을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을 상이야. 자, 눈치껏 생각을 했을 때 같을 상, 뭐가 같을까?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어, 얘들아. 자, 결국 앞에서 강자성체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했을 때이 상자성체 역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자기장을 가했을 때, 외부의 자석이 있을 때 인력이 작용한다와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일관된 영역이 없어, 얘들아.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원자 하나하나하나하나가 자성을, 이 자기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특정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자기 구역이 없어요. 자기 구역이 없어서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걸어줘서 배열을 시키고 난 후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했더니 그대로 원상복귀가 됩니다. 즉시 원래대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 인력, 같은, 즉시 사라진다라는 의미라서 즉시 없어진다. 이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자, 만약에 상자성체 물체가 나왔어. 유지한다. 즉시 유지한다. 계속 유지하는 거지 갑자기 즉시 유지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즉시라는 단어를 기억한다면 유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맞다라고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 사라진다라는 것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상자성체에 해당되는 물질 함께 볼게요. 상, 종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우리는 대표적인 상자 성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력 같은 즉시, 그리고 it 물질들 기억하고 이제 마지막 물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이 갇힐 상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반은 반대야, 얘들아.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물질을 반자 성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었을 때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핑크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자기장이 N에서 S를 향하도록 이렇게 핑크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자기화가 되는 거야. 이 화살표가 반대가 되도록. 자, 그럼 이 반자 성체의 왼쪽 부분에서 자기력선이 나가도록 그려지니까 이 부분이 N극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오른쪽 부분은 자기력선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S극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외부 자기장, 밖에 있는 자석과 이 자성체의 극이 같은 쪽이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혹은 청력이 작용한다, 밀어낸다 라고 얘기하면 반자성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반자성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장 처음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자성이 자기장이 0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자 성체처럼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즉시 돌아옵니다. 그 말은 뭐야, 얘들아? 자성을 즉시 잃어버린다. 사라진다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역시 여기서 알아야 될 키워드는 청력. 반대 방향. 즉시 사라진다. 즉시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반자 성체에 해당되는 물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자 성체는 의외다 싶은 거야, 얘들아. 왠지 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전기 전도성을 얘기할 때 도체라고 얘기해서, 아, 금속은 느낌상 뭔가 강자 성체나 상자 성체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구리가 대표적인 반자 성체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할수 있는 물, 그리고 유리. 자, 동영상 플랫폼 가면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물이 흐르는 물줄기에 자석을 딱 갖다 대면 물줄기가 자석과 멀어지게 휘어집니다. 혹은 다이어트한테 많이 먹는 오이. 수분이 굉장히 많죠.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이를 실에 매달아서 자석을 가까이 하면 멀어져요. 청력이 작용한다란 얘기예요. 자, 그것처럼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반응을 이용해서 똑같이 생긴 물체라고 하더라도 그 물체의 재료가 무엇인지, 그 물체가 갖는 성질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시험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항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전 테스트 문항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라고 하는 도선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같은 거리만큼 PQR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P점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플러스 Y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Q점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표시가 안돼 있죠?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이때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고, 그리고 B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B에 의한 P점, 그리고 Q점, R점에서의 자기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에 의한 자기장을 보기 위해서 도선에 오른손 엄지를 놓고 나머지 내 손가락 그대로 감싸 안으면 P점과 Q점에서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자기장의 방향이 R 플러스 Y 방향으로 그려지는 걸볼수 있어요. 문제에서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했고 Q점에서 A와 B로부터의 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같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A, B, C에 의한 Q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일 A가 Q점에서 만드는 자기장이 위로 향한다라고 얘기하면 둘은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완전히 상쇄되고 Q점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이 남게 돼요. 자기장이 남았다. 이 자기장이 모두 더했을 때 0이 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A에 의한 Q점에서의 자기장은 B와 동일하게 아래로 향한다라고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그 크기는 Q와 같다라고 되겠죠. 자, 그리고 A가 Q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자기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아래로 Q점에서 감싸줘야 되니까 A에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Q점과 반대편에 있는 P점에서는 위로 향하는 자기장이 이 Q점과 같은 크기만큼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R점에서는 A를 기준으로 Q점과 R점은 같은 오른편에 있으니까 아래로 향하는 자기장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Q점에서 역시 A, B에 의한 자기장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C가 모두 상쇄하여 Q점에서 자기장 0을 만들기 위해서는 Q점에서의 C의 자기장은 위로 향하는 자기장이고 이 자기장은 위의 자기장에 같은 크기가 두개 있으니까 두 배여야 된다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이 Q점에서 위로 향하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C는 그대로 이렇게 감싸지니까 XY 평면에 역시 들어가는 자기장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C가 A, B보다 Q점에서 더 멀어. 그럼에도 C에 의한 자기장이 A, B의 두 배야. 자, 그렇다면 A, B,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누가 가장 크다? C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가장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 볼게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무엇부터 찾아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합성 자기장이 0인 것부터 찾아라라고 해서 그렇게 구했을 때 기억은 맞는 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자, C에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했죠. 뭘 기준으로? 이 합성된 자기장이 0인 Q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멀지만 자기장의 세기가 두 배이기 때문에 C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 자, D급 보겠습니다. 아래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부터 볼 거냐면 이 A에 의한 자기장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보면 화살표를 가장 짧게 그렸어. 왜일까?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잖아. 자, 그렇다면 Q점보다 더먼 R점에서는 그 크기가 더 작아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B를 기준으로 볼게요. B를 기준으로 Q점과 R점은 반대편에 있지만 그 거리가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핑크색의 화살표의 길이는 지금 갔다 갔다 갔다로 표현한 이 화살표와 그 길이가 같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보았을 때둘 중에 누가 더큰 거야, 얘들아? 이 화살표가 이것보다 작아요. 얘랑 얘랑 같아요. 아, B에 의한 것이 더큰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누가 있어, 얘들아? 바로 옆에 C가 있어. C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C를 기준으로 Q점과 R점의 왼쪽에 있다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Q점과 같은 방향에 자기장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R점은 C를 기준으로 Q점보다 더 가까워. 원인이 가까워졌어.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졌어. 어때? 두 배에 해당했던 이 화살표보다 더그 길이가 커진 거야. 자, 그렇다면 엄청 큰 길이, 그리고 기준이 되는 원래 길이, 그것보다 짧은 길이, 이세 개를 합쳤을 때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된다? 세 개를 더하면 화살표의 총 길이는 윗방향으로 향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R점에서의 AB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라고 해서 디귿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항 정답 그대로 3번에 있는 기역과 니은이라고 보겠죠. 계속 학습했듯이 중요한 건 이거 얘들아. 문제에 제시된 가장 중요한 힌트,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부터 파악하자. 그걸 토대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 방향 체크해서 보기 하나하나하나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체크했으면 그 다음 문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성체에 관한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A, B, C라고 하는 물체를 넣었다라고 합니다. 자, A, B, 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이때 A 또는 B, B 또는 C를 꺼내어서 서로 힘이 작용하는지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들아, 이렇게 꺼냈을 때 누구를 공통적으로 꺼냈을까? 공통점 B를 공통적으로 꺼냈어요.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꺼냈는데 나, 다 모두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야? 꺼냈는데 나에도 유지하는

자성체가 있고 다에도 유지하는 자성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유지 뭘 기억해야 돼? 강자성체를 반드시 꺼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공통적으로 꺼낸 비가 뭐가 된다? 그대로 강자성체가 된다라고 보겠죠. 자, 그러면 나에서 작용하는 힘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서로 당긴다. 인력이 작용한다. 자, 인력에 해당했던 것, 강자성체랑 상자성체 있었죠. 자, 그리고 다에서는 B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청력, C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반자성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성체를 다 찾았어, 얘들아. 그럼 매칭을 시켜라가 기억인 거야. 자, 그리고 각각의 자성체의 특징을 하나씩 물으면 니은과 디귿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상자성체이다. 맞는 보기. 니은. B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뭐야, 얘들아, 이거? 즉시잖아. 즉시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즉시와 관련이 되는 자성체 누구다? 상자성체. 혹은 반자성체여야 돼, 얘들아. 강자성체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즉시가 아니라 유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오답 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맞는 보기로 선생님이 뒤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앞을 바꿀 수도 있어요. B 대신에 A 혹은 C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진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C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하는데, 자, C 반자성체니까 이건 역시 A 또는 B로 고쳐줘야 돼서 디귿 또 오답이라고 체크하면 이 문항 정답은 그대로 1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 잠깐 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오늘 가장 처음 내신 만점 포인트처럼 직선도선이 3개가 주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 그림은 뭘 나타내냐면 A는 전류의 색이 방향 고정되어 있고 C는 알수 없지만 전류의 색이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하고 그 중에 B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나의 그래프처럼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는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고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변화되는 것을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묶어서 문제를 풀란 얘기야. 왜냐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잖아, 얘들아. 플러스 방향으로 흐를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를 때. 자, 그 경우 잘 치환돼서 문제 반드시 해결해 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께 문의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노력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성장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4강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능 특강 교재 3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과는 이제 처음 나오는 문장들이 있고요. 인사말, 이런 자기소개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고 그냥 공부해서 시험 보고 대학 간다 이게 아니고 몇 문장은 내꼭 암기해서 평생 다니면서

써먹는다를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부터 볼까요? 3과에 나오는 단어는 카이파, 카이파는 어떻게, 어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지내냐? 우리말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왜 오셨습니까? 라는 원인을 묻는 거죠. 이 어떻게라는 단어가 나라마다 언어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여기서는 무슨 방법으로 오셨습니까?를 쓰이거나 또는 어떻습니까?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떻습니까? 뭐이 정도가 좋겠죠. 할은 상태예요. 그래서 할은 어떤 상태십니까? 카이파 할루카 그러면 당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안부를 묻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있고 안부가 있는데 안부를 묻는 거죠. 카이파 할룬 할목 뒤에서 깊은 데서 할 하고 나오는 그하 소리입니다. 하 할룬. 그다음에 함두 여기 뒤에서 하, 함두 그러면 찬양 찬미 이런 뜻이에요. 이슬람교가 대부분인 중동 지역, 특히 아랍 지역은 보통 90% 레바논 빼고는 거의 90%를 다 넘어가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표현들이 종교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식 표현이 많은데 함두 이렇게 하면 감사, 뭐 찬양, 찬미 이렇게 되겠죠? 하디히는 대거 알리프로 써줘야 됩니다. 이것은 하, 디, 히를 연결해서 쓴 겁니다. 연서해갖고 이렇게 쓴 건데 이 알리프가 위로 올라가서 대거 알리프, 작은 알리프라 그랬죠? 길게 발음하는 평상시보다 1.5배 길이로 발음하는 그 대거 알리프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썼느냐? 예전에는 이 하디히가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모음을 길게 찍을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는 이걸 찍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찍을 수 없어서 이렇게 썼던 것이 지금까지 고정이 돼서 여러분 그 기본 어휘표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디히 길게 읽어야 된다. 그다음에 운문 어머니입니다. 운문 어머니. 거의 만국 공통이라고 할수 있죠. 운문 아분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바이툰 비슷비슷한 글자가 쭉 연결되어 있고 점만 위아래로 찍혀 있어요. 점이 밑에 하나 내려온 것은 배가 돛을 내린 것 같다 해서 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점두 개는 이이고요. 위에 점두 개는 나와 타인 다른 사람이 타서 탔다 해서 타입니다. 그래서 바이툰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점세 개가 위에 찍힌 건 뭐라고요? 사람 둘이 타고 나와 다른 사람이 타고 짐도 쌓았다 그래서 싸라고 했죠. 이렇게 바이툰 똑같은 형태로 바이툰 이렇게 써놓고 바점 하나 점두개이점두개툰 이렇게 그래서 모음보를 바이툰 해갖고 모음보를 붙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중 모음이 되죠. 바이툰. 자, 바이툰 집이에요. 마스루룬 기쁘다. 마스루룬은 기쁘다인데 기쁘다의 여성형 표시입니다. 이게 아툰이 붙었죠. 타마르부타 위 앞에 아가 붙고 아툰이 됐어요. 마스루라툰 그러면 마스루라툰 기쁜. 근데 여자가 말할 때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쁩니다 할때 말하는 사람이 여자일 경우에 마스루라툰. 남자는 뭐라고 말해요? 마스루룬 하겠죠. 마스루라툰 비 그러면 무엇으로 기쁘다? 당신을 만나서 기쁘다. 당신을 알게 되어서 기쁘다. 뭐 이랬을 때 마스루라툰 비 해놓고 만남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리까는 만남이에요. 당신을 만난 것으로 기쁩니다. 그랬을 때 리까도 깊이 써내죠. 까 이렇게 리까 함자는 맨 끝에 리까 이게 리까 이렇게 해서 터지는 소리. 그래서 리까 만남입니다. 아이단은 혀를 내리는 소리죠. 이 너드가 이 너, 너가 혀가 다가 아니고 너 혀가 내려가는 소리. 그래서 울림 소리예요. 너다 아니고 너 이렇게 울리는 소리죠. 아이단 그러면 또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단어를 빨리 소개했지만 여러분이 읽을 때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카 크에다가 아모미가 카 그다음에 이모 이 자음인데 모음이 없으니까 그냥 이 그래서 카이 근데 푸인데 푸에다가 아모미 있으니까 파
카이파 이렇게 읽겠죠. 하 이렇게 흐가 있는데 아모미가 하인데 알리프가 있네요. 장모미구나. 할룬 이렇게 카이파 할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글자가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천천히 읽는 게 좋습니다. 글자가 익숙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항상 쓰는 표현인데 보세요. 잘안 보이니까 하나는 빨간 펜 들고 하나는 이 까만 걸 들고 해보겠습니다. 쿵딱, 쿵딱, 쿵딱 두 박자예요. 이쪽은 세 박자야. 쿵딱딱, 쿵딱딱. 됐죠? 동시에 하나는 두 박자, 하나는 세 박자로 갑니다. 자, 가요? 이게 하나는 두 박자, 하나는 세 박자로 갈수 있는 이유는 천천히 연습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쿵딱딱, 쿵딱딱, 쿵딱딱, 쿵딱딱, 손이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규칙이 없는 그 규칙에도 천천히 연습해서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연습하는 것의 효과가 몸에 굳으면 정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쿵딱딱 하듯이 아랍어 읽을 때도 할룬, 할룬, 할룬, 할룬 계속 눈에 익히면서 글자가 눈에 들어올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단어는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미라투, 사미라투. 내가 좋아하는 레바논 가수 중에 사미라트 사이드가 있어요. 사미라트 사이드. 그러면 그 가수의 노래 되게 좋은데, 사미라라는 이제 여자와 유나, 한국 여자죠? 한국 학생 같아요. 사미라라는 한국 아랍 여학생과 유나라는 여학생이 대화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미라투가 마르하반 했습니다. 마르하반 뒤에서 설명할게요. 마르하반의 뜻은 헬로우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나가 마르하반 비키, 비는 앞에 나왔죠. 무엇으로라는 전치사였어요. 마스루라툰 비 했을 때 비가 나왔는데 이 비가 전치사예요. 비키 했는데 당신을 가지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환영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마르하반, 마르하반 비키. 아랍어 인사말의 대부분은 헤어질 때 인사말 한 종류 빼놓고는 대부분 같은 말을 써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당신도라고 해서 당신을 또 환영한다. 여기서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도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유목민식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하반 넓은 장소를 이란 뜻인데 넓은 장소를 비키 당신에게 그러면 당신에게도 넓은 장소를 그러면 뭐 당신은 넓은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뭐 이런 말에 이런 인사말인데 하여튼 유목식 인사말에서 마르하반 하면 답으로 마르하반 비키 대답을 유나가 건네는 인사말은 상대방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형으로 썼어요. 아랍어는 아로 하면 보통 남성형, 이로 하면 여성형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타, 당신, 남성형. 안티, 당신, 여성형. 이런 식으로 카, 아, 이로 하면 구분해서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구분하는 몇 가지 종류의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하반 비키 그러면 너도 안녕 했습니다. 그랬을 때 비키의 키가 여성형이니까 상대가 사미라투가 여자라는 걸알수 있어요. 실제로 사미라투 이렇게 되면 아투로 끝나면 여성형 이름이죠. 그래서 사미르는 남성형 이름이고 거기 아투가 붙으면 여성형이 돼서 여자 이름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미라투가 카이파 하루키, 카이파 하루키. 그럼 키또 나오죠. 너의 상태, 너의 상태 이렇게 됩니다. 너의 상태. 두 개가 연결이 됐어요. 가을날처럼 가을철 이런 거 있죠. 가을철 이런 식으로 장마와 비를 붙여서 장마비 하면 두 개는 연결이 된 말이에요. 그렇죠? 예쁜 비, 뭐 많은 비, 뭐 이렇게가 아니고 명사와 명사를 붙이는 거. 그래서 너라는 대명사와 그다음에 할이라는 명사, 상태라는 명사가 두개 붙어서 두 단어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의 상태, 할루키, 너의 상태가 카이파, 어떠니?
유나가 아나 미하이린, 비가 또 나오네요. 아나 미하이린.

좋음이라는 하이르. 하이르가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그래서 하이르는 좋은 것 속에 있어. 나는 잘 지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어딜 가나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아나 비 하이린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대답을 해놓고 질문을 안 하면 좀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지내니라고 해서 나는 잘 지내 했는데 대화가 끊겨버렸어요. 그러면 너무 성의 없는 대화 같으니까 뒤에다가 와 안티 너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잘 지내 뭐 하겠죠. 어떻게 했나 보겠습니다. 유나가 아나 비 하이린 와 안티 너는 안티는 너예요. 와는 그리고입니다. 아랍어의 단음절, 음절이 한 개짜리 단어들은 음절이 한 개, 접속사 와, 전치사 비, 대명사 키 같이 한 개짜리 글자들은 뒤에 키는 아니죠. 키는 붙여 쓰는 거니까 이 전치사와 이 접속사 같은 것은 뒤에 오는 단어와 붙여서 표기합니다. 그 붙여서 표기하는 이유가 또 있긴 한데 뭐 명령형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붙여서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계에서는 그거 필요 없고 그냥 한 개의 글자로 된 요런 단어는 뒤에 오는 단어와 붙여서 쓴다.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키는 전미, 단어 뒤에 붙는 인칭 대명사예요. 소유격 대명사에서 요건 이제 뒤에 설명 나올 거니까 이거는 독립 대명사입니다. 요거는 뒤에 붙지 않고 그냥 혼자서 앞에 단어하고 상관없이 요거는 와가 없어도 혼자 쓸수 있어요. 안티 이렇게 쓸수 있는데 와 안티 그러면 그리고 너는 하면 너는 어떻게 지내? 사미라투가 미하이린 똑같이 썼죠. 미하이린 잘 지내. 앞에가 아나가 없어요. 왜? 생략될 수 있으니까 미하이린 해놓고 뒤에 와 그리고 와 알함두 찬양 또는 찬미를 릴라히는 알라에게 찬양 찬미를 뭐예요? 덕택이라는 말을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아랍 세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알함두릴라. 물론 기독교인들은 안 써요. 그죠? 근데 이제 무슬림들은 알함두릴라히 알라에게 찬양을 덕택이 잘 지내. 우리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쓸까? 뭐 알라 덕분에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말도 이상해요. 한국말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덕분에 누구 덕분에? 내 덕분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이제 관용적인 표현들, 미카일인 왈함두릴라히 이런 표현들은 거의 그냥 이슬람 세계에서는 일반화됐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면 될 겁니다. 야 유나야 야는 우리말에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인섭 아할때그 아, 철수 야할때 야가 뒤에 붙죠. 아랍어에서는 앞에 와요. 야 해놓고 유나가 뒤에 옵니다. 야 유나 그럼 유나야가 돼요. 야 유나, 유나야, 하디히 움미, 하디히 이것도 역시 길게 하디히 움미. 그러면 이분이 하디히는 지시대명사예요. 이것 또는 이분이라는 지시대명사예요. 단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이로 끝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로 끝나면 여성형 표시되는 게 있다 그랬죠? 하디히 그러면 이분이 음미 나의 어머니. 이 이는 나의예요. 나의. 바이툼 그럼 집이죠. 바이티 그러면 나의 집. 마드라사툰 학교. 마드라사티 하면 나의 학교. 이런데 그래서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셔. 이분이 우리 어머니야라고 소개하는 거죠. 이랬을 때 마르하반 빅 카이프 할루키 아나 비 하이린 와 안티 비 하이린 왈 함두릴라히 이까 해놓고 소개하는 거예요. 야 유나 하디 우미 이분이 우리 어머니야 우리 엄마야 뭐 이렇게 소개한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말하는 인사말들 여러분이 좀잘 생각해보고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나가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대부분 무슬림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죠.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슬람 세계에서 유명하지만 무슬림이 쓰는 인사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슬림이 아니라면 쓰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자, 아살라무는 평화예요. 그 평화가 정관사가 붙어서 알이 붙었는데 원래는 알이었는데 뒤에 스가 왔어요. 스 혀가 움직이는 스가 왔으니까 태양 문자 기억납니까? 태양 문자가 왔어요. 태양 문자가 정관사 뒤에 바짝 붙어서 오면 혀가 라도 혀가 움직이고 스도 혀가 움직이니까 혀가 움직이는 게 되게 바쁘죠. 알살라 알사 바쁘니까 앗살라무 혀를 고정시켜서 뒤에 오는 태양 문자 이거를 두번 발음한다 했죠. 그래서 앗살라무 자 앗살라무 그다음에 요 람은 라 플러스 알리프를 표기할 때 이렇게 단독형으로 표기하거나 또는 원래 연결형이 돼서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나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러면 무슨 글자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이렇게 붙여서 연결해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 쓴다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살라무 지금 이 표현이죠. 요 글자죠. 아살라무 그러면 그 평화가 알라가 주는 그 평화가 알라라는 것은 전치사 알라 어디 위에란 뜻인데요. 쿠 카는 아까 카나 키는 2인칭 대명사예요. 전미대명사인데 쿰 그러면 당신들이라는 복수 형태입니다. 당신들에게 알라가 주시는 그 평화가 함께 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알라의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했는데 어머니한테 인사를 했죠? 근데 어머니 어깨 위에 오른쪽과 왼쪽에 천사들이 둘이 있어요. 평생 이 사람이 잘했나 잘못했나를 쓰는 오른쪽에 선을 기록하는 천사, 왼쪽에 악을 기록하는 천사가 항상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을 보면 세 개의 존재, 두 천사와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복수 형태로 항상 씁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나 유나, 저 유나예요. 그 다음에 아나는 저예요. 나는 유나입니다. 저는 유나입니다. 그랬더니 알 움무, 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와 알라이쿰 살람. 이 인사말은 답을 아살람 알라이쿰 쓰는데 답을 할 때는 요거를 두 개를 딱 뒤집어서 와 알라이쿰 이 뒤에 것이 먼저 쓰이고 와 알라이쿰 아살람 했는데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와 알라이쿰 아살람 하면 아살람 하면 이 알리프는 발음되지 않는 알리프가 돼 버려요. 그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그래서 알라이쿰 살라무가 할때 스살라무가 돼요. 알라이쿰 스살라무가 되면 발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쿤이었었는데 모음을 우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와 알라이쿰 살라무 해서 부드럽게 읽을 수 있게 와 알라이쿰 살라무 알라의 평화가 너에게도 있기를 뭐 이런 말이에요. 아흘란 비키 어서 와 이런 말이죠. 어서 와. 아흘란 비키. 안녕. 뭐 이렇게 또는 받아들일 때 보통은 가게 주인들, 상점 주인들이 쓴 말인데 여기서 이제 집에 찾아온 유나를 아흘란 그러면 가족에게 왔다라는 뜻이에요. 가족을 발견했다. 비키 너를 환영한다. 아흘란 비키 너를 환영해. 어디에서? 피 바이티. 바이티는 집이죠. 나는 우리예요. 우리의 집에서 지금 정신없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요. 아, 원리를 기억하세요. 이런 키나 이는 나 같은 단어들은 인칭 대명사 중에서 주격은 독립적으로 쓰여요. 와 안타처럼 완타 또는 여기 아나처럼은 아나는 혼자 쓰여요. 이건 주격이에요. 근데 소유격과 목적격은 단어 뒤에 붙었어요. 단어 뒤에서 또는 어떤 글자 뒤에 붙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바이티 나 우리의 집할때 붙였죠. 그죠? 이렇게 할때 뒤에 붙었습니다. 하루카 하루키 할 때도 할 뒤에 붙였었죠. 아살람 알레이쿰 할 때도 알라 뒤에 붙였었습니다. 요거는 뒤에 붙는다 해서 전미 그다음에 인칭 대명사. 그래서 전미 인칭 대명사 형태들은 모두 소유격과 목적격으로만 쓰입니다. 아흘란 비키 피 바이티나 우리 집에서 안녕 유나가 슈크란 감사합니다 아나 마스루라툰 비 무엇으로 반갑습니다 무엇으로 기쁩니다 뭘로 리카 이키
리까는 아까 단어 설명할 때는, 용어 설명할 때는 이렇게 썼어요. 리까, 운,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함자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함자 설명할 때이 함자는 받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 과정에서는 기억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함자를. 함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리까, 이, 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의 만남으로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아보는 존칭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쓰죠. 어머니께서, 아나 마스루라툰 빌리까 이키. 아나 마스루라툰 빌리까 이키. 그러면 나는 반갑다 했는데 뒤에 뭐가 써 있어요? 아이단 했습니다. 아이단은 우리말로 치면 도예요. 나도 반가워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 역시 반가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긴 문장은 아니지만 처음 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여러 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래 연습해서 쿵딱딱, 쿵딱딱, 쿵딱딱, 쿵딱딱 연습을 오래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빨리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연습해야 돼요. 되는 사람은 혹시 외대로 올 경우에는 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내가 커피 한잔 정도 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썼던 그런 표현들을 잠깐 볼게요. 명사와 함께 뒤에 오게 되면 이 카이파는 어떻게 라는 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아랍어에서 카이파는 어떤 방법으로 오셨습니까요? 자동차를 타고 왔느냐, 배를 타고 왔느냐,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런데 카이파 뒤에 명사가 오면 어떻습니까요? 그러면 카이파 알할루, 카이파 알할루 붙여서 읽어볼게요. 카이팔, 카이팔 하고 붙였습니다. 왜? 이 알리프는 발음되지 않는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빌려온 글자는 이 빌려온 글자가 꽤 여러 개 있어요. 이름 할 때도 있음이 할 때도 이름인데 있음이 내 이름인데 앞에 다른 단어가 있으면 그 이가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빌려온 글자들은 생략돼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카이팔 바로 붙여서 카이팔 하고 하루 이렇게 읽습니다. 카이파 하루후 그의 상태가 어때? 여기서는 그냥 어떤 상태? 그러니까 너든지 누구든지 그 상태 어떻게 됐어?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 어떤 것은 이 상태는 말하고 듣는 사람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한 또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또 상대방 딱 보고 카이파 할루 그러면 너의 상태는 어때? 라고 묻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카이파 할루후 그러면 할루후 그럼 그 사람은 지난번에 속이 쓰린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 밥 먹고 나서 속이 쓰리다 그랬는데 위에 산이 많은 거 아니야? 그 사람 어때? 카이파 할루후 그러면 괜찮아. 그때 잠시 그랬던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카이파 할루 그의 상태가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이파 세하는 원래 세하툰 그러면 이건 건강이에요. 건강. 이 타마르부타는 여성형을 나타내는 어말 표지어입니다. 이 어말 표지어는 뒤에 뭔가가 붙으면, 뒤에, 카 같은 뒤에 뭔가가 붙으면 이 타마르부타는 더 이상 닫힌 타로 있지 않고 열린 타, 이런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에 오글이 있다가 뭔가 다르게 붙으면 이렇게 붙여줘야 되니까 이게 오그라든 상태는 못 붙이잖아요. 자기를 열어서 펴갖고 뒤에 오는 단어와 뒤에 오는 글자와 붙여 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열려서 이렇게 됐다 생각하면 됩니다. 너의 건강이 어때? 남자에게 묻는 말이에요. 여자에게는 카이파 세하투카 했으면 남자, 세하투키 그러면 여자입니다. 세는 혀가 내려죠. 세하투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이파 그러면 어떻게? 라는 뜻입니다. 네. 하다는 이것이에요. 지시대명사 이것인데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전에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는 쓸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본 오이표에 단모음으로 표시됐는데 읽을 때 실제로 장모음으로 1.5배 길이로 하다라고 읽어야 됩니다. 하다 플러스 명사 그러면 이 무엇은 이렇게 돼요. 이것은 무엇이다. 또
또는 이 무엇은 돼 갖고 형용사 형태로 쓰이는 것 같이

약간 그 수식어 같이 쓰일 수도 있는데 수식어는 아니고요. 하여간 하다 뭐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문장으로 쓸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하다 따비분 하다 그러면 이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사람일 때는 이 사람은 물건일 때는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하다 따비분 이분은 의사십니다. 하다 따비분 빠 길게 혀가 내려가서 빠 따비분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하다 이 사람은 아비 나의 아버지 이분이 우리 아버지셔 하고 말할 때 소개할 때 쓰는 말이죠. 하다 아비 하디히는 여성형이에요. 하디히 길게 하디히 카티바툰 이분은 글 쓰는 사람 카타바가 글 쓰는데 글을 쓰는 사람 그러면 작가란 말이죠. 현재 글을 쓰고 있다라는 말도 되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면 직업적으로 작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작가셔 이렇게 소개한 거죠. 하디히 쟈따티 쟈따투는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러면 이가 붙어서 쟈따티 그러면 나의 할머니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할머니셔라고 하는 소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 하다 하디히 남성은 하다 여성은 하디히 쓰면 되겠죠. 다음 혹격사야는 앞에 설명했죠. 야 그러면 누구누구 야 대신에 야가 앞으로 와서 아랍어 쓰인다 그랬어요. 야 우스타두 이 혹격사는 좀 규칙이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설명할까요? 야 뒤에 압두라흐만 라흐만은 장모음이에요. 이게 라흐만 원래 이거 써보면 이렇게 돼요. 라흐마누 다섯 개 글자가 이렇게 다섯 개 글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왜? 이 알리프가 있는데 요 알리프가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요 위에 올라가 있어요. 대거 알리프로. 그래서 정관사 빼고 다섯 글자인데 요 알리프가 위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라흐만, 라흐만 이렇게 라흐만. 그래서 야 압다 라흐만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압다 이야 뒤에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라흐만은 알라의 99개 그 수식어. 알라를 수식하는 단어가 뭐 관대하시다, 뭐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자비하시다, 뭐 이런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인데 자애로우신 분의 종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알라의 종의 이름으로 압둘라는 알라의 종이고 압도르하만 그러면 자애로우신 분의 종 이런 말인데 두 단어가 연결된 상태로 이야 뒤에 오게 되면 첫 번째 오는 단어는 목적격이 돼요. 복잡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단어로 오게 되면 보통 이름이 오거나 야 무함마두, 야 자이두 이렇게 씁니다. 그때 사람 이름이건 뭐건 전부 다 우로 끝나요. 물론 이제 우가 없이 후다 그러면은 원래 모음 표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격표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건 예외적이고 야싸미라 투는 원래 투니까 그냥 투라고 쳐도 우스타두는 교수란 말인데 우스타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탄윈이 있어요, 끝에. 야 뒤에는 한 단어 올때이 탄윈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뒤에서 탄윈이 빠지고 비한정 상태로 옵니다. 야 우스타두. 그렇다고 비한정은 아니에요. 누군지 아니까 앞에 있는 선생님이 어떤 누군가 지나가는 교수 일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한정입니다. 한정 상태. 정관사가 없을 뿐이지 표시를 안 하고 한정인 상태예요. 야 우스타두라고 읽으면 그다음에 야 뒤에는 목적격이 와요. 그럼 목적격이 오는데 어떻게 우로 쓰느냐? 관례상으로 그냥 우로 쓴다라고 기억하세요.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대학원에 와서 박사과정쯤에 오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야 우스타두 교수님, 야 독토르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할때야 독토르 의사를 독토르라고 부르잖아요. 닥터라고. 그래서 야 독토르 이렇게 부르면 선생님 보통 의사 선생님 부를 때 쓰죠. 야 카리무 카림은 남자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 카리문 이렇게 됐습니다. 카리문 하고 탄윈이 있었는데 야 뒤에서 탄윈이 떨어진 상태로 쓰입니다. 모든 탄윈이 떨어진 상태로 쓰이고요. 마지막에는 야 압다르하만 같은 경우에 두 단어가 연결됐을 경우 앞 단어가

요앞 단어가 목적격을 취한다. 종이라는 그 앞뜨란 말에 앞다가 됐습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쉽진 않죠? 빠른 시간에 설명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본 표현. 아랍어 문제를 출제할 때, 문항 선택할 때 가장 기본으로 보이는 표현이 이겁니다. 이 표현을 기본으로 문제를 출제해요. 수능 연계, 뭐, 입에서 수능 연계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하더라도 수능 연계, 이 부분이 수능 연계 하는데 대부분 다 들어가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인사말, 즉, 유목식 인사말이죠. 유목사회 인사말은 말하반,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말하반 비카. 남자한테는 비카. 말하반 비키. 여자한테 말하반 비키. 그 다음에 아흘란 와사흘란. 아흘란 가족에게 오셨고 와사흘란 평지를 밟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는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 당신은 가족 같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셨고 가족을 찾으셨고, 그 다음에 그리고 평지를 밟았습니다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지금 두 개의 목적격으로만 되어 있고 접속사로 와를 넣었어요. 가족을 평지를 이런 인사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가족을 찾으셨고 평지를 밟으셨습니다. 내려서 가족 같은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평평한 평지 넓은 장소에 우리가 텐트 치고 살고 있으니까 오셔서 머물다가 가세요라고 하는 손님 접대 인사말입니다. 오늘날엔 보통 어디서 쓰느냐? 상점에서 많이 써요. 아흘란 와사흘란 이렇게. 그럼 어서 오세요가 되는 거죠. 답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흘란 미크, 아흘란 비키 이렇게 씁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답으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정도로 되겠죠. 당신도 저에게는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예,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비카가 붙는 것은 당신에게도 또는 당신도 뭐 이런 말이에요. 여기도 비카가 붙고 여기도 비카 붙었습니다. 이슬람식 인사말 아까 했죠? 아살라무 알라이쿰 와 알라이쿰 살람으로 답하는 거죠. 이건 비단 아랍 세계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파키스탄, 인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이슬람 국가에서 다 쓰는 아주 기본적인 인사말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팔 하루 또는 카이파 하루카, 카이파 하루키 상태가 어때? 너의 상태가 어때? 너 여자의 상태가 어때? 했으면 아나 미하이린, 아나는 뺄수 있고 미하이린 잘 지내. 왈함둘라 빼도 괜찮아요. 또는 이걸 다 빼도 괜찮아. 함두릴라, 와까지 빼고요. 와까지 빼고 알함두릴라 잘 지내요. 뭐 알라의 덕분에 뭐 알라에게 찬미를 뭐 이런 말인데 이렇게 뭔가 잘 지낸다, 괜찮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아침 인사할 때는 사바 원래는 후예요. 사바 후인데 이거 이제 잘못 굳어버려 갖고 사바하가 됐는데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바할 하이 사바훌 하이르, 사바훈 누르. 그러면 좋은 일이죠. 좋은, 선함, 좋은인데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누르는 빛이에요. 빛의 아침이니까 밝은 아침입니다. 아, 좋은 아침이에요. 밝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면 밝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거의 뭐 그냥 정해진 답입니다. 물론 사바할 하이르, 사바할 하이르 해도 괜찮아요. 같은 말로. 그렇지만 너무 없어 보이잖아. 같은 말로 하면 조금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거죠. 마사 알카이르, 마사 울 카이리. 그러면 좋은 저녁입니다. 원래 마사는 저녁인데 오후는 다 마사로 써요. 그러니까 12시 넘으면, 정오가 넘으면, 지나면 다 마사 울 카이리. 그러면 마사 누르, 그러면 빛의 오후입니다 또는 빛의 저녁입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사바훌 카이리, 그다음에 오후에는 마사 울 카이리. 처음 만났을 때 아까 나왔죠? 아나 마스룰은 빌리까이크. 그러면 리까이크,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자가 쓰는 말이죠. 마스룰은이니까. 아나 마스룰은 빌리까이키. 그러면 당신 여자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답도 아나 마스룰은 빌리까이키 아이단이라는 말씀은 더 좋고요. 아이단, 저 역시. 아이단, 그러면 저 역시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기본 의사소통 표현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또꼭 알아야 되는 기본 표현들이에요. 나머지 뭐 하다 우미, 하다 아비, 하디히 우미 뭐 이런 표현들은 덤으로 하는 거고, 이게 기본 표현이라는 걸꼭 기억하고요. 이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붙여놓고 또는 핸드폰에다가 찍어놓고 여러분이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자, 3과의

이입니다. 단어 정리 한번 볼게요. ism은 이름이에요. 이 ism의 이가 빌려온 이입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단어가 있으면 생략되는 글자, 발음이 안 되는 글자예요. 마 무엇이고요? for 사툰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다툰 행복한, 일라 어디까지예요? 일라 어디까지? 일라 어디까지? 어디로? 이런 말이에요. 살림과 윤수의 대화입니다. 사바훌 하일, 사바훌 하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사바훈데 사바하루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표현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바꾸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바하루 해도 시험 문제는 사바하루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세요. 대한민국의 아랍어 현실이 이렇습니다. 사바훌 하일이, 사바훈 누울이. 윤수가 답할 때 사바훈 누울. 좋은 아침입니다. 밝은 아침입니다. 라고 했어요. 살림이, 이스미 살림은, 이스미 나의 이름은 살림입니다. 제 이름은 살림이에요. 마스무카, 마 무엇이죠? 이스미인데, 아까 여기 보면 이스미 할 때는 여기 모음이 있죠. 이로 발음합니다. 근데 이것은 빌려온 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다른 단어가 오면 이 발음은 되지 않아요. 정관사의 알 중에서 알리프가 발음되지 않듯이. 그래서 마스무카가 됩니다. 마스무카. 물론 아랍 사람도 마이스무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잘못 배웠으니까. 그건 뭐너왜못 배웠어? 탓할 수는 없고요. 그 사람 말하는 습관이 그러니까. 근데 마스무카 붙여서 읽으면 마스무카 합니다. 띄어서 읽으면 마이스무카라고 할수 있어요. 띄어서 읽으면. 근데 마스무카 너 당신 이름은요? 이스미 윤수. 제 이름은 윤수예요. 이렇게 서로 소개하는 글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인사를 끝냈어요. 이제 끝났는데 계속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니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쓰느냐? 살림이 푸르사툰 사이다툰. 행복한 기회.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행복한이라는 말이 기회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여성, 단수, 주격, 비한정이죠. 여기도 여성, 단수, 주격, 비한정. 즉, 앞과 뒤의 단어가 성수, 격, 한정 상태가 모두 일치되었어요. 어떤 조건이 충족됩니까? 수식 조건이 충족돼요. 그래서 행복한 기회라는 수식된 표현이죠. 그래서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난 오늘 당신을 만났는데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푸르사툰 사이다툰. 그다음에 일랄리카. 일랄리카는 다시 만날 때까지예요. 만남까지죠. 만남까지. 리카는 만난데 만날 때까지니까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러면 일랄리카, 일랄리카 같이 써도 괜찮고 인사말을 같이 쓰는 게 가능하면 좀 바꿔주면 좋은데 너무 같이 쓰면 없어 보이니까 일랄리카. 그다음에 뭐 마살라마 같은 표현이 있는데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마는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오면 무엇은 무엇입니까? 이렇게요. 마 하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다 다프타룬. 이것은 공책입니다. 자, 이것은 공책입니다는 어디 있어요? 입니다는 있다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랍어는 주어와 수로 사이에 비동사, 계사에 해당되는 커플러라는 계사에 해당되는 있다, 이다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나 필 바이트 그러면 나는 집에 그렇게 말하면 있다란 말이에요. 있다는 이다, 있다 이거는 있다고 여러분이 넣어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랍어가 그렇게 됐어요. 왜안 쓰나요? 그러면 아랍 사람 1400년 전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안 썼습니까? 하고. 마스무키, 당신 이름은 뭡니까? 이스미 마하, 제 이름은 마하입니다. 이때도 마가 언제 쓰였느냐? 뒤에 명사가 올 때.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가 올때 마가 쓰입니다. 무엇입니까? 마 아말루후, 그의 일은 무엇입니까? 마 메하나투후,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마 와디파투후, 그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급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직장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후와 무한디순, 무한디스는 뭐 엔지니어 이런 말이에요. 아랍에서는 명함에

니는 음절이 하나짜리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짜리 음절의 전치사는 뒤에 오는 단어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리가 돼요. 리. 이 1인칭은요, 전면인칭 대명사가 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를 붙이면 리이가 아니고 그냥 리 1.5배 길이로 리가 됩니다. 두 개가 하나 합쳐져서 이렇게 돼버려요. 리하고. 그다음에 라카. 원래는 리인데, 원래는 리예요. 이 전치 저 접속사가 리예요. 근데 인칭 대명사하고 붙을 때는 이렇게 라로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구분을 위해 쓰는 거죠, 사실은. 근데 라카, 라키, 라후, 라하 이렇게. 당신에게, 당신 여자에게, 그에게, 그녀에게 뭐 이런 거예요. 보통 언제 쓰느냐? 소유하고 있다란 말쓸때 이렇게 씁니다. 나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리 바이툰. 그녀에게는 차가 있습니다. 라하 사이아라툰. 이렇게.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소유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쓸때 이렇게 써요. 그래서 리 오툰 그러면 그녀에게는 누이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미안합니다. 나에게는 우흐트. 나에게는 누이가 있어요라고 우흐트. 여자 누이죠. 시스터죠. 나에게는 누이가 있습니다. 라후 사이아라툰. 그에게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미인칭 대명사를 리에 붙였으면 소유를 나타내는 말로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전미인칭 대명사 다 했고요. 좀 빠르게 하면 하다 라카 그러면 이것은 내 거야. 이거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할때 하다 라카 보통 쓰죠. 하디히 리살라툰 라후. 이것은 그에게 가는 편지입니다. 알함두 릴라히. 릴라히는 리하고 알라가 붙은 말인데 이 릴라히에서 빌려온 글자 알리프가 빠져버리고 릴라히. 그래서 릴라히 이렇게 됐었는데 하나가 세 개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 생략해서 두 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릴라히 알함두 릴라히 그러면 알라에게 찬미를 할때이 리가 이게 전치사 리였습니다. 이렇게 전치사 리를 쓴걸볼수 있고요. 헤어질 때 인사말. 헤어질 때 인사말은 보면 마살라마 일랄리까 일랄리까 마살라마 이게 보통 기본이에요. 마살라마 마살라마는 똑같은 인사말로 너무 없어 보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마살라마티 평안이 평안과 함께 안녕과 함께 안녕과 함께 잘 가란 말이죠. 일랄리까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이런 말이에요. 푸르사툰 사이다툰 푸르사툰 사이다툰 그러면 저도 반가웠습니다 라는 말이고 아나 아사드 그러면 제가 더 반가웠어요. 이렇게 사이다툰이면 반가운 기회였습니다. 좋은 기회 행복한 기회였는데 제가 더 행복했죠 라고 하면 아나 아사드 쓸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건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위에 거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는 인사말, 헤어질 때 인사말은 바꿔 쓸수 있다. 감사 표현 볼게요. 슈크란 감사합니다. 목적어만 되어 있는 거는 앞에 동사가 생략된 말이에요. 아할란 와사할란 마르하반처럼 무엇이 생략되고 슈크란이에요. 아슈크루카 슈크란 너에게 감사를 감사합니다니까 앞에 동사 빼고 그냥 많이 쓰니까 슈크란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프 슈크린 그러면 연결형이에요. 두 개. 1000번의 감사 이런 말인데 알프가 천이에요. 1000개의 감사. 오, 백만 번 고마워. 뭐 이렇게 했잖아. 백만 번뭐 사랑해.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뭐 크게 숫자를 붙일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알프 슈크르 그러면 1000번이나 고마우니까 정말 고맙다는 뜻이에요. 아슈쿠르카 그러면 동사 써서 너에게 감사한다. 무엇에 대해서 알라 전치사 알라를 써놓고 뒤에 고마운 대상 선물 저녁 식사 뭐 이렇게 초대 뭐 이런 거쓸수 있어요. 아슈쿠르카 알라 알 아샤 그러면 아슈쿠르카 알라 아샤 저녁 식사에 대해서 너에게 감사한다. 저녁 식사 밥값을 냈든지 초대해 준 거죠. 이랬을 때 쓰는 말들 감사 표현입니다. 자, 독립인칭 대명사는 앞에 잠깐 나왔었죠. 아나 그리고 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아나 나고요. 안타 당신, 안티 당신 여자. 호우와 그는 히야 여성이에요. 그녀는 나후누는 복수고요. 뒤에 거는 사실상 여러분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안툼 안툰나 훔 훈나 이건 이제 복수 형태인데 이 안이 1인칭과 2인칭에 쓰이고요.
아로 장모음을 쓰면

2인칭, 타를 쓰면, 트를 쓰면 2인칭인데, 그 2인칭의 R을 쓰면 남성형, 이를 쓰면 여성형. 뭐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나 탈립은, 저는 학생이에요. 호와 암미, 그는 제 아저씨입니다. 삼촌입니다. 나후누 비하이린,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잘 지내요. 안타 따비, 안티 따비바툰, 당신은 의사입니다. 안티 따비바툰, 당신은 의사예요. 히야 바이아툰, 그녀는 상인입니다. 훔피 마따민, 그들은 어떤 식당 안에 있습니다. 있다란 말은 안 썼죠. 훔피 마따민,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식당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전미인칭 대명사는 아까 이거 설명했듯이 소유격과 목적격에만 쓰입니다. 그래서 이는 소유격, 니는 목적격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 키, 후, 하 뒤에 붙는 거죠. 앞에 오는 말에 붙여 쓰는 겁니다. 1인칭 복수는 나예요. 바이투나, 그러면 우리 집입니다. 쿰, 아살람 알레이쿰 할때 쿰이죠. 당신들. 쿤나, 훔, 훈나 이렇게 씁니다. 여기 뒤에는 쓸 일이 없으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앞에 것만 보세요. 하다, 하다, 알라무카. 그러면 이것은 너의 연필, 너의 펜슬이다. 카이파 할루후, 그의 상태가 어떠냐? 아살라무 알라이쿰, 당신들에게 그 평화가 함께하기를. 하디히 마드라사 툰이었었는데 뒤에 나가 붙어갖고 우리 학교다. 하디히 마드라사 툰 플러스 나라서 하디히 마드라사 투나, 그러면 우리 학교야. 이것이 우리 학교야라는 말을 했죠. 자, 숨가쁘게 달려가는데 마지막 아랍 인사말 중에서 앞에 설명했듯이 아흘란 와사흘란, 그러면 설명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약간 그 평온을 밟으셨으니 가족을 만나셨습니다. 아, 이게 인사말을 설명한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가족을 만나셨고 그리고 평지를 밟았습니다. 평온은 아니고요. 평지죠. 평지를 밟았습니다. 넓은 뜰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오셨고 또는 가족을 발견하셨고 그리고 평지를 밟았습니다를 설명을 조금 선생님이 이상하게 했네요. 또 이것도 마르하바는 평원이 아니고 마르하바는 넓은 장소예요. 착각한 거죠. 넓은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쓸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인사말 중에서 이슬람식은 아살람 알레이쿰, 마 아살람 안녕히 가세요, 평안히 가세요 있었고 비스밀라 알함두릴라, 비스밀라는 무엇을 시작할 때 쓰는 말이고요. 나머지 인샤알라,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를 쓸때 마샤알라 가장 좋은 것, 바라칼라우 피카나 무바락은 뒤에 나올 겁니다. 살라마투카 샤파야칼라 다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참 많은 그 새롭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양이었는데 천천히 긴 호흡으로 따라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마살라마.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학년도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을 함께하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13번까지 쫙 풀어왔습니다. 해서 이어서 우리도 14번 문제 한번 바로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물체 하나가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냥 쉬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해서 이것도 우리 그래프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접근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가 점 A, B, C, D, A에서 D로 지나는 동안 등가속도 지속운동을 합니다. 이때 A와 B, B와 C, C와 D 사이 거리는 각각 L, X, 3L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때 물체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와 A에서 B까지와 오케이. A에서 B까지와 그리고 C에서 D까지가 똑같대요. 그럼 편의상 여기 A에서 B를 T초라고 한다면은 C에서 D도 T초가 되겠지. 좋습니다. 이때 A, D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V4V일 때 이때 X값이 얼마게?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잘 봐봐요, 여러분. 걸린 시간이 같네. 등가

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시간 T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똑같겠지. 자, 그리고 점점 변이가 커지는 걸 보아하니 속도가 증가하죠. 증가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B를 지날 때 편의상 이 물체의 속도를 V 더하기 V0라고 합시다. 그러면 C를 지날 때는 얼마가 되냐? 자, A에서 B까지 속도가 V0로 증가했으면 C에서 D까지도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V0로 증가해야 되겠지. 따라서 얼마? 4V 마이너스 V0가 되겠죠. 4V 마이너스 V0. 여기서 V0가 증가하면은 4V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X를 알기 위해서는 요 속도가 B하고 C 사이에서 얼마가 증가하는지를 알고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변이 관계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V0를 한번 구해봅시다. 간단해요. 어떻게? 자, 평균 속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 일단은 A, B와 C와 D가 시간은 같은데 변이 B가 1대 3이네. 자,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은 변입니다. 변이. 아, S라 적을게요. 기호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변이. 평속은, 시간은 같은데 변이가 3배네. 평균 속도가 3배라는 거죠.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맞습니까? 그러면 AB와 CD가 평균 속도가 B, 여기서 CD에서가 AB보다 3배 크기 때문에 그 관계식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어떻게? 자, 봅시다. 2분의 A와 B 사이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얼마? 2V 더하기 V0 곱하기 3을 해야지만 C에서 D 사이에서의 평속과 똑같아지겠지. 얼마? 2분의. 자, 4V 더하기 4V 8V죠. 8V 빼기 V0. 요 상황입니다. 그럼 2 없애주고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3 곱할까요? 6V 더하기 얼마? 3V0는 8V 마이너스 V0다. 자, 이 식을 올려서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면은 넘어가면 4V0. 4V0는 얼마가 됩니까? 2V죠. 따라서 V0는 2분의 V네. 아, T초 동안 2분의 V씩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B에서 얼마가 되냐? 2분의 3V가 되겠죠.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8 빼기 2분의 V0이니까는 2분의 7V가 되겠지. 따라서 B에서 C까지는 2분의 3V에서부터 2분의 7V까지. 얼마 증가합니까? 2분의 4V만큼 증가하죠. 오케이. 자, T초 동안 증가하는 속력이 2분의 V거든. 그럼 2분의 4V 증가한다는 것은 여기서 얼마가 된다? 총 B에서 C까지는 4T만큼 시간이 걸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시간 알았어. 그럼 평속을 봐야 되겠죠. 평균 속도. A에서 B까지 평균 속도는 2분의 V 더하기 2분의 3V죠. 자, 갑니다. A에서 B까지 평균 속도는 2분의, 계산해 볼게요. V 더하기 2분의 3V니까 얼마가 됩니까? 얘는 2분의 5V. 그럼 4분의 5V죠. 맞죠? 근데 B에서 C까지 평균 속도는 2분의 3V, 중간값 2분의 5V, 2분의 7V. 얼마? 2분의 5V네요. VBC. B하고 C에서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된다? 2분의 5V. 왜? 2분의 3V 더하기 2분의 7V니까는 결국은 2분의 5V가 나오죠. 오, 평균 속도가 AB에서보다 BC에서가 두배 크네? 평균 속도가 두 배가 큰데 시간이 네 배가 커. 얘가 두 배가 되고 얘가 네 배가 되면 얘는 여덟 배가 되겠지.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8L이 되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X는 8L로 구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도 풀수 있고요. 두 번째, 재미난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그래프의 비율 관계를 활용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잘 봐봐요. 우리 지난 1강에서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 때, 등가속도 운동 문제에서는 항상 물체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변이가 1, 3, 5, 7, 9, 11, 13, 15, 17, 막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다. 그쵸? 자, 그게 뭐냐? 잘 봐봐요. 그래프 쫙 그릴게요. 편의상 그냥 쭉 그렸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1초가 지났을 때 속도를 V라고 합시다.
시간이

1초가 지났을 때 속도가 2V라 하자. 그럼 3초가 지나면은 속도가 얼마가 된다? 3V겠죠? 4초가 지나면 속도가 얼마가 된다? 4V겠죠? 5초가 지나면 속도는 얼마가 된다? 5V겠죠? 6초가 지나면 속도가 얼마가 된다? 6V겠죠? 자, 7초가 지나면 속도는 얼마가 되냐? 7V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8초가 지나게 되면 속도는 8V가 되겠지. 이게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인데, 더 좋은 특징은, 큰 특징은 뭐냐? 넓이 비율이. 얘가 1이라고 한다면 얘는 3이 되겠죠. 얘는 5, 얘는 7, 9, 11, 13, 15. 변이가 이렇게 증가해 가요. 1, 3, 5, 7, 9, 11, 13, 15. 왜냐면, S는, 자, 처음 속력이 0이라고 가정한, 0이라고 했을 때, 2분의 1 AT 제곱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변이가 증가하거든요. 1, 4, 9, 16, 25. 이렇게 막 증가합니다. 해서, 각각 구간별로 보면 1, 3, 5, 7, 9, 11, 13, 15로 증가하죠. 그럼 잘 봐봐, 여러분. 저기서, A에서 B는 T초. C에서 D도 T초. 같은 시간 간격인데 변위비가 1대 3이 되는 걸 찾으면 돼. 그리고 3L을 지났을 때 4V가 되는 걸 찾으면 돼. 자, 어떤 상황이냐? 잘 봐봐요. 여기 봅시다. 2초에서 3초까지 갔을 때 5만큼 이동했죠. 즉, 2V에서 3V로 간 겁니다. 그 다음, 7초에서 8초로 갈 동안의 시간은 1초로 똑같죠. 맞습니까? 근데 변위는 얼마가 되냐? 15죠. 5 곱하기 3인 15. 3배. 속도는 7V에서 8V. 자, 15를 지난 그때 끝에서의 속도가 8V네. 가면 출발 속도 2V에 몇 배? 4배죠. V, 4V, 4배.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2V로 둔 거고, 그럼 2V에서 8V, 4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2V 자체가 저기서는 V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5에서 15. 같은 시간 간격. 그러면 얘가 L이라고 둔다면은 얘는 얼마가 된다? 3L이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13, 11, 9, 7 더하면 얼마가 된다? 40이네. 그럼 5, 8, 40, 넓이는 8L입니다. 이렇게 비율로 따져도 너무 재밌겠다. 오케이? 알아둡시다. 이런 거 간혹 잘 활용하면 되게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이 비율 관계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 적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프까지 적용했고, 우리 이어서 그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균 속도, 상대 속도, 그리고 그래프. 이세 가지는 여러분이 딱 손에 쥐고 있으면 엄청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15번 갑니다. 2024학년도 수능 문제다. 이 수능 문제도 재밌게 생겼죠. 한번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자동차 A, B가 각각 속력 VA, VB로 딱 PQ를 지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PQ를 동시에 지난 다음에 기준선 S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아, 지금 S에 동시 도달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오케이. 이때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똑같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3분의 2배다. 아, A의 가속도를 편의상 2A라 둔다면 B의 가속도는 3A겠죠? 3분의 2배니까. 자, 그리고 B가 Q에서 기준선 R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R에서 S까지 운동하는 시간의 2분의 1배다. 그러니까 여기를 T초 걸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얼마가 된다? 2T초가 걸렸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때 P와 Q, Q와 R, R, S 사이 가동차의 이동 거리는 모두 L로 같다. 이때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오케이. 출발 속도죠. VA, VB. 결국은 VB분의 VA 값은 얼만지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출발하기 위해서, 건들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정보가 많은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A 같은 경우는 그냥 가속도가 2배고 3L 같다. 끝인데, B 같은 경우는 출발 속도 VB인데 지금 각각 거리를 가는데 시간 B가 1대 2라고 주어졌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같은 거리 L을 가는데 B가 첫 번째는 T, 두 번째 L을 가는데 ET. 더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 말은 R에서 S까지 가는데 평균 속도가 Q에서 R까지 가는 데보다 평속이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A하고 B는 둘다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뭐 하고 있다?
느려지고 있다. 그러면 3A일 때 편의상 총 3T 걸렸겠죠? 3A가 지났을 때 B의 속력을, 즉 S를 지날 때 B의 속력을, 속력이 줄어드니까 VB 빼기 3V0를 합시다. 3A만큼 이를 때. 그럼 A는 얼마가 된다? 여기를 지날 때? 얼마가 되냐면은 2V0만큼 줄어들겠죠? VA-2V0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 여기를 지날 때는 T만큼 흘렀기 때문에 VB 빼기 V0겠죠. 그리고 이 T만큼 흐르니까는 2V만큼 더 줄어서 3V0가 된 겁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이것만 세팅하면 끝난 거야. 어떻게? 잘 봐봐, 여러분. T, 이 T. 시간은 두 배인데 변이가 같네. 평균 속도가 절반이 난 겁니다. 그러면 Q에서 R까지가 평속이 R에서 S보다 두 배 크다는 거겠죠. 그걸 활용합시다. 첫 번째, 우리는 평균 속도를 활용할 건데 Q에서 R까지 가는데 B의 평균 속도는 자 2분의 똑같이 2분의 2분의 들어간 2는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들어가게 되면 B 같은 경우에는 2VB 빼기 V0 요 구간에서 겠다. 그죠? 2가 있는데 생략하고 두 번째 오른쪽에서는 평균 속도가 절반이기 때문에 2를 곱해야지만 같아집니다. 얼마가 되냐? 2VB.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니까 마이너스 4V0. 이거다, 그렇죠? 이게 두 개 똑같아요. 그럼 V0가 나오죠? 자, 계산해 볼까요? 4VB 마이너스 248, 8V0. 그럼 이거 두 개 이제 식딱 정리하게 되면 2VB는 넘어가게 되면은 7V0. 따라서 V0는 얼마냐? 우리가 임의로 세팅해 준 V0는 얼마냐면 7분의 2VB가 되겠다. 맞습니까? 자, 대입 가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냐? VB 빼기 7분의 2VB 곱하기 3이니까 7분의 6. 그럼 7분의 VB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냐? VA 빼기 2V0니까는 VB, 아, VA 빼기 VA 마이너스 7분의 2 곱하기 2니까는 7분의 4VB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 여기까지 오케이? 다 끝났죠? 결국은 우리는 VA와 VB의 비율을 찾는 거야. 그러면 A의 평균 속력은 B보다 2분의 3배, 아, 3분의, 아, 2분의 3배 커야 되겠죠. 왜? 이동 거리 비율이 3인데 B는 같은 시간 동안 2L만큼, A는 3L만큼. 그럼 평균 속도 B가 얼마가 된다? 2대 3이 되겠다. 따라서 A의 평균 속도 구해봅니다. 이것도 2를 생략할게요. 계산의 편의상. 저와랑 저를 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얼마? 2VA-7분의 4VB. 여기다가 얼마? 2를 곱하면 되겠죠. 이거 하고 뭐하고 똑같냐면은 B의 평속에다가 3을 곱한 것과 똑같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얼마가 된다? 3에 괄호 열고 2, VB 더하기 7분의 VB니까는 7분의 8VB다. 자, 요겁니다, 요거. 끝났죠? 자, 계산 갑니다. 요거 정리하면은 4VA 마이너스. 자, 계산해볼까요? 7분의 8VB는 계산하면은 7분의 38, 24VB. 여기까지 오케이? 자, 계산합니다. 4VA는 요거 넘어가게 되면은 24 더하기 8은 얼마죠? 32. 7분의 얼마? 32VB.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VB분의 VA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VB분의 VA는 28분의 32가 되겠네.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7분의 8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따라 7분의 8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7분의 8이 되겠는데 이렇게 평균 속도를 한번 여러분이 계산해 줘도 좋고 두 번째 뭘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냐면 그래프를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그래프. 이것 또한 우리가 아까 다뤘던 문제 풀 때 계속 다루고 있던 비율 관계의 특징을 조금 알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잘 봐봐 여러분. 시간 간격이 여기서 B의 B시간 간격 보니까는 1:2가 되었을 때 변이가 똑같은 구간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잘 봐봐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그려보고 시작할게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증가하는데 자, 편의상 1, 3, 5, 7, 9, 11, 13 이렇게 증가하죠. 오케이. 그 다음 15까지 갈까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럼 1, 2, 3, 4, 5, 6, 7, 8.
속도도 뭐 VEV 3

3V, 4V, 5V, 6V, 7V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럼 잘 봐봐. 시간 간격이 똑같 1대2인데 이동거리 비율이 같아야 돼. 오케이? 속력이 줄어들고 있어.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잘 보면 여러분. 11 더하기 13은 얼마죠? 24. 3, 5, 7, 9 더하면 얼마죠? 자, 16, 21, 24. 오, 시간 간격이 2초, 4초, 1대2. 변이 똑같아. 맞습니까? 그러면 B 같은 경우에 VB를 7V라 둔다면은 7V, 5V, V로 줄어들면 됩니다. 오케이? 자, 왼쪽 잠깐 가서. 그럼 VB를 편의상. 얼마? VB를 7V. 여기서 얼마? 5V. 여기서 얼마? V로 줄어든다고 보면은 끝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이걸 합쳐봅시다. 그래프를. 자, 이제 B의 운동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A의 운동 그래프를 추측하면 끝납니다. 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라 두고, 좀 전에 봤지만 B의 출발 속도를 7V라 둘수 있겠죠? 7V. 그럼 7V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 이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요 값이 얼마가 되냐? V가 되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시간 총 3T만 끌렀기 때문에 여기가 3T가 되겠죠? 그럼 T 초일 때는 이거겠죠. 여기 T 초일 때. 얼마? 5V. 그럼 총 2T 동안에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자, 평균 속도는 1.5T겠죠? 1.5T일 때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은 7V와 V의 평속 얼마? 4V. 맞습니까? 따라서 B 운동의 평균 속도는 4V인데 A는 B보다 평균 속도가 2분의 3V 커야 되니까 6V겠죠? 그럼 B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냐? 똑같은 1.5초일 때 건데 여기가 B의 평균 속도 6V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A의 평균 속도 6V겠죠? 자, B는 1.5초 동안, 즉 1초 동안 속도가 2V 감소하고 1.5초 동안에는 7V부터 4V까지 3V 감소하죠. 오케이?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1.5초 동안 2V만큼 감소해야 돼. 그럼 6V인데 2V 감소해서 6V가 되려면 8V에서 출발했어야 됩니다. 8V, 6V 쭉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A의 속력은 8V, B의 속력은 얼마? 7V. 따라서 7분의 8로 계산해도 너무 좋다. 아시겠죠? 시간 간격, 변이 B가 주어지니까 요거 활용할 수 있겠지. 속도 바로 나와요. 물론 이 따져보는 게 조금 생각이 귀찮을 수 있겠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되게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옮겨서 바로 비율 따지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니 많이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우리가 그래프 방법, 평균 속도 방법 많이 활용했고 그다음 문제 들어가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해서 지금 우리 다루는 방법들 꼭 여러분 걸로 만듭시다, 여러분. 재밌는 게 많아요. 자, 16번. 자, 16번 문제 갑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점 ABCD를 지납니다. ABCD 다 지난다, 그쵸? 오케이. 이때 A에서 물체의 속력은 V이고 A에서는 V입니다. 그리고 이웃한 점 사이 거리는 각각 L, 6L, 3L입니다. 물체가 A에서 B까지 그리고 C에서 D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같고 T 같단 말이죠. 시간을 T라 둡시다. 이때 A와 D 사이의 평균 속력은 B와 C 사이의 평균 속력과 똑같대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조건은 굳이 안 주어져도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우리 엄밀히 말하면 이 과조건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요 사이 거리가 지금 운동 시간이 같죠. 그러면 전체 구간의 평균 속도는 B와 C 사이에서 절반 시간에 해당되는 속도입니다. 맞죠? 왜? TT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은 BC 사이에서 평균 속도나 전체 구간에서 평속이나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추측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수월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좋아.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가속도를 구하려면 시간도 있고 또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 되겠죠? 자, V 있네. L 주어져 있네. 그러니까 B에서 속도만 알아도 우리는 바로 가속도 EAS 쓰면 나올 수 있겠다. 그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부터 점검합시다. 자.
전체 A에서 D까지 총 변이가 얼마냐면 10L입니다. 10L. 근데 BC 사이 변이 6L이야. BC 사이 평속과 AD 사이 평균 속도는 같은데 변이 B가 10대 6. 얼마? 5대 3. 시간비도 5대 3이란 소리죠. 그럼 6L은 즉 B와 C를 지날 때 시간을 3T라 두면 전체 시간은 5T, BC는 3T. 바로 찾아낼 수가 있네. 맞습니까? 다 끝났어요. 자, 갑니다. T 동안 속도가 V0로 증가해서 V 더하기 V0로 B를 지나. 자, C를 지날 때 속도는 얼마냐면 B에서 C로 간다. 3T 흘렀네. 3V0로 증가해야 돼. 그럼 얼마가 됩니까? V 더하기 4V0가 돼요. 그리고 C에서 D까지 또 T가 흘렀네. 속도는 V0로 증가하네. 얼마가 된다? V 플러스 5V0가 돼. 이렇게 찾아내면 끝납니다. 오케이. 그럼 또 평균 속도. 아우, 평속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온다. 그렇죠? 많이 써먹으면 돼요, 여러분. 쉬워요. 자, 갑니다. 일단은 A에서 B. 같은 시간 동안 변이 L. C에서 D. 같은 시간 동안 변이 3L. 평균 속도는 C에서 D가 A에서 D보다 A에서 B보다 3배 크겠죠, 3배. 따라서 그 평균 속도가 똑같다는 거 활용할 건데 분모의 2는 생략하고 분자만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에서 B까지 평균 속도의 3을 곱한 게 C에서 D까지의 평균 속도랑 같아야 돼요.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3에 얼마? 2V 더하기 V0. 2는 생략했습니다.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인데 생략했어요. 요거랑 C에서 D까지의 평균 속도 얼마가 되죠? 2V 더하기 얼마? 9V0. 요 값을 우리는 계산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갑니다. 6V 더하기 3V0는 2V 더하기 9V0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은 넘어가면은 6V0는 4V. 따라서 V0, 우리가 임의로 세팅했던 속도 V0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V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은 얼마가 되냐? 3분의 5V란 소리겠지. 그럼 A 바로 나오죠? 오호, 우리 잘 아는 공식. 등가 속도 운동 공식 2A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 정보가 없을 때 속도와 변위만 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 처음 속도 제곱 더하기 나중 속도의 제곱. 따라서 가속도 A는 2 곱하기 변위 L 분의 나중 속도의 제곱, 3분의 5V의 제곱, 얼마입니까? 9분의 5, 25죠? 25V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얼마? V 제곱인데 통분하면 9분의 9V 제곱. 그럼 정리해 볼까요? 2L 분의 얘는 9분의 16이다. 그쵸? 그럼 9분의 16인데 2약분하면은 9분의 얼마? 16V 제곱. 그럼 이걸 정리하면은 9L분의 8V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다. 해서 9L분의 8V 제곱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쉽다, 그쵸? 빗면 위에서 내려오는 등가속도 운동. 시간 B, 변위 B, 평균 속도 B. 너무 중요하다. 해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은 변이다. 여러분, 그 꼭꼭꼭꼭꼭꼭 염두에 두시고 많이 활용하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자, 17번 문제 갑니다. 오, 이것도 되게 좋은 문제, 중요한 문제, 재밌는 문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 그렇지만 막상 풀어보면 되게 심플한 문제. 한번 심플하게 가봅시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8번. 18번 4페이지쯤에서 이 문제 만나면 조금 이제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짚고 들어가야 될지 한번 메커니즘을 분석해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출발선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AB가 구간 1에서는 등가 속도인데 가속도의 크기가 2A 적겠습니다. 2A인 등가 속도 운동을 하고요. 구간 2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구간 3에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A 절반이 되었네.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때 딱 도착선에서 둘다 어떻게 된다? 정지합니다. 오케이. 요 상황이다. 그치요? 이때 A가 출발선 L만큼 떨어진 P를 지나는 순간, A가 딱 여기를 지나는 순간, B가 떵 출발합니다. 아, 이걸 보는 순간 떨려야 돼. 뭐? 시간차 문제. A가 딱 P를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의 T초라고 한다면,
B와 A는 항상 t초만큼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시간차. 많이 풀어봤다, 그쵸? 자, 그리고 A가 정지선에 도달하고 나서 B는 t초 후에 도달하겠지. 즉, B의 t초 후의 미래의 모습이 A가 되는 겁니다. 시간차 문제. 기억하시고. 오케이. 이때 구간 3에서 A, B 사이 거리가 L인 순간 A와 B의 속력은 각각 VA, VB일 때 이때 VB분의 VA 값은 얼마입니까?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A, B가 원 구간을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편 이상 T초라고 합시다. T초. 그리고 가속도가 2A인데 이때 t초 동안 2a로 움직였을 때 a의 속력을 편의상 뭐 2v만큼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성립할 수 있는 식이 뭐냐면 a의 평균 속력, 정지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0, 2분의 0 더하기 2v니까 v겠죠. v 곱하기 t는 얼마? 변이 l이 되겠다. 요식 하나 성립을 해요. 맞습니까? 자, 넘어와서 오른쪽 갑니다. 여길 가만히 보니까 지금 B는 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T초라는 시간 뒤에 A의 위치에 가야 돼요. 맞습니까? 왜? A가 출발하고 T초 뒤에 B가 출발했기 때문에 항상 B는 A의 꽁무니를 쫓아가요. 즉 A의 T초 전의 모습이 B고 B의 T초 후의 모습이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T초 후에 A 위치로 가야 돼. 그 말은 B는 T초 동안 L만큼 가야 돼요. 맞습니까? T초 동안 L만큼 가야 돼. 그럼 B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V가 되어야 되겠지. 따라서 B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가는데 B의 평균 속도가 V가 되어야 돼요. V 평균 속도로 T초 동안 갔을 때 A 위치로 L만큼 딱 가서 갈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자 1에서는 t초 동안 속도가 2v 변했죠. 2, 3에서는 가속도가 절반이기 때문에 t초 동안 속도가 v만큼 변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t초 동안 v만큼 변하면서 평균 속도가 v가 되려면 vb가 얼마가 되면 된다? 2분의 3v가 되고 va가 2분의 v가 되면 되겠죠. 즉, 2분의 3v에서 2분의 V로 딱 줄어들게 되면은 T초 동안 V가 변하면서 평균 속도가 V가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끝났네. 따라서 결국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VB분의 VA이기 때문에 VB분의 VA이기 때문에 VB는 2분의 3V, VA는 2분의 V. 따라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차 문제는 이렇게 센스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T초 후. T초 후. B의 T초는 A. A의 t초전은 B. 그럼 A가 정지선에 딱 도달하자마자 B가 딱 t초 뒤에 도달한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고. 자, 이 상황을 또 우리는 두 번째 그래프로 한번 가봅시다.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역학은 이래서 재밌어. 아, 사람을 흥분시키게 만들죠. 너무 재밌습니다. 시간 t, 속도 v. 자, A의 운동을 봅시다. A는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지금 t초 동안 갔는데 속도가 2v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여기서 등속 운동합니다. 언제까지인지 몰라. 지금 안 나와있지. 정보가 없죠. 그럼 이 상황에서 A는 정지할 때까지 평균 속도가 0, 2v, 2v 0이니까는 결국은 평균 속도는 같죠. 원 구간이나 투 구간이나 A의 평속은 똑같아요. 평속은 똑같은데 어떻게? 가속도가 절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두 배가 걸리겠죠.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쭉. 오케이. 자, 시간이 원 구간보다 두 배가 걸릴 겁니다. 따라서 요 사이 걸린 시간을 t초라고 한다면, 오케이. 여기서부터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2t가 되겠죠. 가속도가 절반이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두 배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B의 운동을 봅시다. B는 t초 후에 출발을 해요. 이렇게 슉 가서 쭉 갑니다. 가다가 언제 딱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냐면은 여기. A가 딱저 등가속도 운동구가 3를 진입하고 T초가 지났을 때
B도 진입하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은 T 초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요 넓이가 t초 동안 a가 운동한 거리네 l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 넓이는 요 넓이는 지금 2L이다, 2L. 자, 그럼 이 넓이는 A가, 즉 A가 가속도 구간 3에 들어와가지고 이동한 거리, 이 거리, 요 거리는 얼마가 되냐? 2분의 3L이죠. 2분의 3L. 맞습니까? 2분의 3L. 그럼 여기서 얘가 2분의 L, 얘가 L이겠죠. 맞습니까? 좋아.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딱 B가 딱3 구간 들어오는 순간 A는 이미 2분의 3L만큼 딱가 있어. 그럼 B가 2분의 1만큼 쫓아가면 되겠죠. 즉 A와 B가 2분의 1만 가까워지게 되면은 사이 거리가 L이 돼버려. 자, 우리 그래프 할때 많이 다뤘습니다. 이두 물체, 이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 차이. 요요요요. 이 변이 차이가 뭐냐면은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그쵸? 가까워진 거리. 이 가까워진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되냐? 2분의 1이 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잘 봐봐, 여러분. 요 넓이가 L이거든? 그럼 똑같은 높이, 높이. 그럼 이때 이 평행사변 요 길이가 절반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요때 시간은 딱 2분의 t만큼 가면 됩니다. 2분의 t. 따라서 B의 속력은 딱 들어가서 2V인 상태에서 2분의 t만큼 지나기 때문에 2분의 v 감소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2분의 3V가 되겠고, A는 V에서 2분의 V 줄여야 되기 때문에 2분의 V가 됩니다. 따라서 3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해도 좋다. 해서 다양한 방법들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해서 이 시간, 오케이. 이렇게 속도 그래프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고, 이 그래프 사이 넓이는 둘 물체가 가까워진 거리, 즉 상대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해서 충분히 우리는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8번 문제 한번 봅시다. 18번 문제도 우리 이 수능장이다. 실제로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조금 어려웠을 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충분히 여러분은 풀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기 때문에. 맞죠? 자,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동일 직선상에서 등가 속도 운동하는 물체 AB가 시간 0초일 때, 오케이. 0초일 때 각각 PQ 지점을 VA, VB의 속력으로 지나요. 오케이. 지난 후 T0일 때, 점 A는 R에서 정지하고, 아, 여기가 T0일 때구나. 그리고 T0일 때 B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P와 Q, Q와 R 사이 거리는 각각 L, 2L입니다. 자, 그리고 A가 다시 P를 지나는 순간, A가 쭉 턴해가지고 다시 P를 지날 수 있겠죠. P를 지날 때 걸린 시간은 올라갈 때 T0,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총 2T0의 시간이 걸렸겠죠? 오케이. 오, 내려왔어요. 순간 B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속력 얼마다? 2분의 V로 운동한다. 올라갔다가 이쯤 왔겠죠? 왔다고 쳐요, 여기. 이때 얼마로 움직인다? 2분의 VB로 움직인다. 여기가 언제, 시간 언제? 2T0일 때. 얘는 내려오니까는 VA, 여전히 VA로 가겠죠? 이 상황입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역, 니은, 디귿 볼 텐데, 되게 중요하고 좋은 문제입니다. 해서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겠는데, 한번 볼게요. 자, A가 출발을 해요. VA, VB. 근데, A가 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P점을 지날 때까지 A의 속도 변화량은 위로 VA에서 아래로 VA니까 총 속도 변화량이 얼마다? 그치, 2VA. 자, 그리고, 같은 빗면이기 때문에 지금 A와 B의 가속도는 같죠? 이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가속도 동일. 가속도가 같다는 것은 뭐가 똑같다는 거다? 속도 변화가 똑같다는 거다. 그러면 총 2t0 동안 A의 속도 변화는 VA 위로 아래로 얼마? VA. 총 A의 속도 변화는 2VA만큼 변합니다. 자, B의 속도 변화는 얼마? 출발할 때 VB. 자, ET0일 때 아래 방향으로 2분의 VB. 그러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얼마? VB 위로 VB에서 아래로 2분의 VB니까 총 변화량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VB가 되겠다. 따라서 정리하면은 4VA는 3VB가 되겠습니다. 오, A와

속도비의 속력비, 출발할 때 속도비가 3대 4라는 거죠. 자, 편의서. 우리 계산의 편의를 위해 A의 속도를 얼마, 3V라 둔다면 B의 속도는 얼마가 된다? 4V라 둘수 있겠죠. 그럼 A가 딱 정지했을 때 3V만큼 줄어들었네? 그럼 B도 4V에서 3V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V로 가겠지. 맞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오케이. 자,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된다? 2V겠죠. 이렇게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어요. 얘는 얼마가 된다? 3V겠죠. 자, 선택지 봅시다. VB는 4VA냐? 아니죠. 4VA는 3VB입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이응 갑니다. T는 3분의 8T절일 때 B가 Q를 지난다. 여러분 잘 봐봐. B가 Q를 지날 때를 물어봤어. Q. Q를 지나려면 B가 다시 원래대로 턴해야 돼요. 얼마? 속력 4V가 되어야 된다고. 맞습니까? 그럼 잘 봐봐요. 지금 T0 동안 A가 3V에서 0이 되었어. 가속도를 보니까 T0 동안 얼마가 되었다? 3V만큼 변해요. 이게 가속도입니다. 즉, 가속도 A는 T0분의 3V거든요. 근데 A, B가 다시 Q를 지나려면 위로 4V였다가 아래로 4V니까는 속도가 얼마 변합니까? 얼마? 8V. 오케이. 속도가 8V 변해야 돼. 자, 3V 변하는 동안은 시간이 T0가 걸렸다면 8V 변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면 될까? 그치, 3분의 8T0. 따라서 3분의 8T0가 지났을 때 B가 Q를 지납니다. 간단하죠? 어이, 쉬워. 별거 없어. 간단해. 맞네요. 오케이. 쉬워. 너무 간단해. 할만해. 별거 없어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디귿 갑니다. 이게 또 이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의 비율을 좀 활용해야 돼. 쉽게 풀려면. 자, 디귿 봅시다. T는 T0부터 ET0까지 평균 속력은 A가 B의 3배냐? 자, 평균 속도가 아니고 평균 속력을 물어봤죠. 그러면 어쨌든 T0부터 ET0까지 시간은 T0이기 때문에 이동 거리만 따지면 돼요. 자, A 같은 경우는 T0부터 얼마? ET0까지.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렇죠? 이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총 얼마? 3L입니다. 즉, A가 이동한 거리 SA는 3L이죠. 여기서 근데 비밀이 숨어져 있어. 잘 봐봐요. 0에서부터 3L까지 가는데 A 속력이 0에서 3V죠. 그러면 0, 그 다음에 V, 그 다음 얼마? 2V, 그 다음 얼마? 3V로 갈 텐데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이 비율이 1, 3, 5, 7 증가하는 거 기억나죠? 그러면 요 거리 비율 대, 요 거리 비율 대, 요 거리 비율 얼마? 1, 3, 5로 증가해요. 즉 0에서 V까지 이동한 거리는 3L의 얼마? 비율 따질 수 있겠죠? 그러면 3분의 L, 여기는 얼마? 3분의 3L, 여기는 얼마? 3분의 5L. 따라서 싹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3분의 9L, 3L이 되겠지. 따라서 이 A가 이동한 거리가 3L이라는 거는 0에서 V로 동안 3분의 L, 3분의 3L, 3분의 5L이겠지. 자, 적는 이유가 뭐냐? B가 이동한 거리를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B를 볼게요. B 같은 경우는 T0부터 ET0까지 잘 봐봐요. T0부터 ET0까지 갈때 V에서 0, 그 다음에 0에서 V, 그 다음에 V에서 2V로 증가한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딱 이때 ET0로 지났을 때 2V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이 비율을 활용해라는 거지. 어떻게? V에서 0, A는 0에서 V, 똑같이 3분의 1. 그 다음, 0에서 V도 똑같이 3분의 1. 그 다음, 너무 중요하다. 얼마? V에서 2V로 갈 때는 3분의 3L. 이거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3분의 3L이죠. 그럼 총 3분의 5L이 되겠습니다. 자, 이 A가 이동한 거리는 3L, B가 이동한 거리는 3분의 5L. 그러면, 이동 거리비가 3대 3, 3분의 5. 9대 5다, 그쵸? 맞습니까? 따라서 평균 속력은 A가 B의 3배가 아니고 얼마가 된다? 5분의 9배가 되겠다.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방법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비율 따지는 게 조금 많이 유용합니다. 해서 여러분 꼭꼭꼭 이해하시길 바래요. 해서 정답은 이응만 맞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 좋고,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다. 19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영초일 때 기준선 P를 서로 반대 방향의 같은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 A, B가 오케이 반대 방향으로 통과했어요. A는 오른쪽, B는 왼쪽. 오케이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기준선 Q를 동시에 지난답니다. 오, 자 P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지나서 Q를 동시에 지나요. 같은 시간 동안 변이가 같네. 뭐가 똑같다? 평균 속도가 똑같다. 오케이 이때 P에서 Q까지 A의 이동 거리는 L이고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이고 자 B는 갔다가 턴해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이쪽이죠. 그럼 A의 가속도 방향은 이쪽이겠네. 반대를 했으니까 그쵸? 오케이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7배다. 그럼 B의 가속도를 7A라면 A는 A가 되겠죠? 이 말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가 주어지네. T0일 때 A와 B의 속도는 같다. 지금 A와 B가 같은 시간 동안 변위가 똑같기 때문에 평속이 같아요. 평균 속도가 똑같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운동 전체 시간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그 시간의 속도가 똑같겠죠. 그게 평균 속도거든. 따라서 T0일 때 A와 B가 속도가 똑같다? T0일 때가 전체 운동의 절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평균 속도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때 같은 속도가 평균 속도다. 이때 0초부터 T0까지 A의 이동 거리는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좋아요. 자, 갑니다, 이제. 자, A가 여기서부터 쭉 가서 속도가 줄어들겠죠? 가속도 방향 반대니까. 그럼 V0로 줄어듭시다. 자, V0만큼 변했는데, 그럼 B 같은 경우는 7V0만큼 변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B는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쪽으로 7V0만큼 변해요. 그럼 처음 속도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이는 속력은 7V0 마이너스 V가 되겠지. 반대 방향이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이때 평균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의 평속이 똑같다로 시감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평속이 똑같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분모의 2는 생략할게요. 자, A의 평균 속도는 얼마냐면은 2V-V0. 이 값이랑 B도 똑같아요. 얼마? 7V0 마이너스 V인데, 플러스, 지금 얘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왼쪽이기 때문에 빼기겠다. 그쵸?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V이기 때문에 결국은 7V0 마이너스 2V가 되겠다. 자, 이걸 정리하면 돼. 그럼 8V0는 얼마? 4V. 따라서 V0는 얼마다? 2분의 V.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V0 값이 2분의 V라고 찾았습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 2분의 V. 그럼 이 값은 얼마지? 7V0 빼기 V니까 2분의 뺄수 있겠죠. 그럼 뭐 2분의 15뭐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활용할 거예요. 그럼 잘 봅시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0초부터 T0까지 A의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T0는 전체 운동 시간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간이죠. 평균 속도기 때문에. 맞습니까? 따라서 V, 2분의 V. 그럼 V와 2분의 V의 우리는 평균 속도 구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분의 V 더하기 2분의 V. 그럼 얼마가 되죠? 2분의 2, 2분의 3, 4분의 3V가 되겠지. 아, A가 딱 평균 속도 지점. T는 T0일 때, 평균 속도 지점을 지날 때 속도가 4분의 3V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볼수 있겠네. 4분의 4V. 4분의 3V, 4분의 2V.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율 법칙을 조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봐봐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1, 3, 5, 7. 이렇게 되어 있다. 그쵸? 4분의 4, 4분의 3, 4분의 2, 4, 3. 이로 줄어들죠. 얘가 4V, 얘가 3V, 얘가 2V. 그럼 4, 3. 이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변위를 12라 본다면, 4에서 3까지 가는데 이동한 변위는 7이다. 그쵸? 그럼 전체 L의 12분의 7만큼 가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A가 출발서부터 T0까지 평소까지 이동한 그리 얼마가 된다? 12분의 7L.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너무 좋고 또는 잘 아는 우리 뭐? 그치. 다시 평소 계산해도 돼요. 이런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그래프 방법으로도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래프. 오케이.
그래프로서 어떻게

0: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되게 재밌습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시간 속도. 자, 일단은 A 같은 경우는 V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속도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때. 자, 정중앙에 전체 시간의 절반의 속도가 뭐가 된다? 평균 속도. 이때 시간 t0고 이때는 et0쯤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잘 보셔야 돼요. A가 V서부터 속도가 줄어드는데 B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쯤 여기서 마이너스 V가 되겠죠? 마이너스 V 왼쪽으로 가다가 턴해가지고 쭉 가는데 문제는 뭐냐? 평균 속도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속도 변화 비율이 1대 7이 되어야 돼요. 가속도비가 1대 7이니까. 그러면 이 감소한 속도는 얼마가 된다? 4분의 3V. 그쵸? 아, 4분의 V겠죠? 4분의 V. 1대 7이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4분의 V만큼 감소하고 얘는 4분의 7V만큼 또 변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요 속도가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3V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0 동안 A는 4분의 V 감소, B는 또 4분의 7V 변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아.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4분의 3V이기 때문에 이 V를 4분의 4V라 보면 4, 3, 여기서는 얼마가 된다? 4분의 2V가 되겠지. 그럼 아까 우리 넓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4, 3, 2. 이 전체 넓이가 L인데 4, 3이니까는 이 넓이는 7, 5, 3, 1 이렇게 줄여들겠죠. 그럼 전체 넓이가 12 중에 7이니까는 A가 T0까지 운동한 거리는 12분의 얼마? 7L로 계산할 수 있겠다. 해서 이 그래프 개형 그린 것까지 한번 해봤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 다루는 것까지 연습해서 여러분이 좋은 무기로 갈고 닦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무한 반복하다 보면 물리가 정복이 돼요. 자, 겁먹지 마시고 쌤하고 같이 화이팅 합시다. 해서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막 시작했던 주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원조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롤스, 싱어, 노직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문제를 풀다가, 지문을 보다가, 선지를 보다가, 낯선 내용들,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개념 노트에다가 적어주시면서 내용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개념 노트라는 걸 바탕으로 기출을 풀고 계속 반복 숙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처음 봤을 땐 그냥 시간 맞춰 풀기 바빴던 내용들도 지문을 다시 보고 분석하게 되면 저의 강의처럼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여러분들 내용 잠깐 복습할게요. 일단 노직이랑 싱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여태까지는 롤스 싱어가 비교되는 문제만 출제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출제를 보게 되면, 노직과 싱어만 둘다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구나, 롤스가 빠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노직은 여러분들 사실 옛날에는 조금 간헐적으로 틈틈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또 전면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노직도 대비하셔야 되고요. 노직의 경우에는, 최근 나오고 있는 트렌드가 자발적인 원조. 개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당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원조한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이 막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 권리론의 관점 우리 진작에 분배정의에서 배웠고요. 그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의무의 관점을 여러분들 쫙 보게 되면 의무의 관점의 경우에는 지문이 보통 서술될 때 원조해야 된다. 어떠한 주체는 원조 대상에게 원조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해야 된다라는 의무의 관점 보시면서 풀면 돼요. 먼저 여러분들 의무의 관점 사상가 롤스랑 싱어가 출제가 됩니다. 롤스에게 주된 목적은 사회의 정의 실현이에요. 만민법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게 롤스의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의 아이디어를 롤스는 이 칸트의 영원한 평화, 영구 평화에서 참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롤스에게 원조 주체 방법 대상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가 이어지는 것들을 쫙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지? 봐봐. 원조해야 돼. 누가? 원조 주체가. 누구를? 원조 대상을. 어떻게 원조 방법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세 가지 틀에서 지문과 선지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원조 주체가 누구냐?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이 원조의 주체입니다. 표현이 왔다 갔다 바뀌기도 하지만 보통 자유적 만민 혹은 적정 수준의 만민을 우리가 질서 정연한 만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롤스가 얘기했던 국제사회에 관련된 이 국내 체제에 대한 분류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바로 또 처음에 또 정리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 만점으로 가는 개념을 조금 밸런스 있게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어야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런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이 혹은 질서정연한 만민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도와줘야 돼요. 누구를?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고통받는 사회라고 하면은 이 정치, 문화, 제도가 좀 결여되어 있어서 혹은 뭐 자원이나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어서 그 사회 내에서의 사람들이 제대로 되지 못한 체제 하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 고통받는 사회들의 경우에는 무법국가와 대비해서 다른 국가에 공격적인 정책을 펼친다거나 이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겠다고 막 팽창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를 참고하셔야 되고요.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대상은 바로 고통받는 사회라고 콕 집어서 말합니다.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의 대상이다. 여러분들 이 포인트도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 건데, 롤스라고 물어보게 되면 롤스의 주된 포인트는 바로 경제, 다시 경제적인 여러분들 그런 지원보다는 사실 주된 포인트가 정치 문화 제도의 개선이에요. 그래서 원조의 방법 또한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 나라에게 권고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제 원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틀은 다르지 않지만 이 틀들이 또 변주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런 변주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강의에 몇개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싱어에게 중요한 건 공리의 증진입니다. 싱어에 따르면 인류 전체에 우리 세계 시민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여행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 막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 저 사람들 나랑 뭔 상관이라고 할수 있어. 근데 여러분, 싱어에 따르면 그가 자연과 윤리에서 제시했었던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원조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가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굶주리고 고통받는 게 너랑 별개의 일은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원조해야 돼. 그들의 이익 또한 우리가 평등하게 고려해야 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고요. 싱어가 얘기했던 공리주의 관점,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잘 기억한다면 바로 연결해서 풀수 있습니다. 그럼 원조는 누가 해야 돼? 잘 사는 사회, 국가 혹은 잘 사는 개인 혹은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연봉 100억인 사람이 기부해야 돼, 원조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라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아이스 카페라떼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라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그걸 되게 음료수로 좋아해. 근데 내가 그거 하루를 안 마신다고 해서 저희가 절대 막 굶어 죽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냥 그거는 저의 잠을 깨기 위해서, 저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게 막 없으면 내가 굶어 죽는 게 아니야. 싱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그런 포인트인 거예요. 야, 너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게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사치 부리거나 그러지 말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안 보인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을 기억하면 되고요. 그를 위한 방법은 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일부를 기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원조의 방법에 대해서 싱어도 좀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원조 대상은 절대빈곤에 빠진 개인이에요. 절대빈곤 여러분들.
세모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빈곤이라는 건 그냥 빈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가 위협받을 정도의 빈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은행인가에서 여러분들 지정하는 그런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예전에 봤을 때는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쓸수 있는 비용이 한 2달러 정도였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즘식으로 좀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하루 예를 들어 3,000원 정도를 쥐어주고 너 이거 줄게 하루 먹고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편의점을 가봐 한번. 3,000원으로 뭘 취할 수 있죠? 삼각김밥 하나? 요새 여러분 1,200원 거의 그 정도 아닌가? 주스 하나 거의 막 800원, 900원 그 이상이지 않나? 그러면 삼각김밥 하나랑 주스 하나랑 물 하나로 딱 사게 되면 더 이상 살게 없어. 그걸로 하루를 버텨야 돼. 아이, 쌤. 하루 버틸 수 있죠. 그럼 한 달은? 1년은? 10년은? 불가능해지겠죠, 여러분들. 그런 게 위협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먹고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옷도 깨끗한 거 입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잘 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여러분 상태가 절대빈곤에 빠진 상태예요. 싱어는 절대빈곤에 빠진 개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 그것들은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킬 거다. 우리 그 고통을 감소시켜야 된다. 공리를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 내용들을 맥락을 쫙 확인하시면 돼요. 먼저 여러분들,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입니다. 회원조가 윤리적인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선의 관점에서 봤던 노직과 대비되는 포인트. 두 번째, 국가 간의 부의 불평등 그 자체는 부정의한 건 아니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부가 여러분들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막 나쁘다 부정의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다음 이제 세 번째, 특정 민원국에 대한 원조가 중단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또 기출에 자주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롤스에게는 차단점으로 또 소개가 될 거고요. 이 싱어에게는 원조의 효과나 전망을 고려한 내용들로 소개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또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포인트. 넘어서 여러분들 노직입니다. 노직의 경우에는 자유지상주의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고요. 원조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는 포인트. 자발적인 원조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이 원해서 기부하는 거, 개인이 원해서 원조하는 건 괜찮다, 정당화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롤스싱어 노직에 대한 관점을 간단하게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 있으면 개념 강의 돌아가서 조금 더 깊게 봐도 됩니다. 이제 바로 갈게요. 이제 54번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적 만민과 적정수준의 만민을 이제 아울러서 말하는 게 질서정연한 만민입니다.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고통받는 여러분 사회, 이런 사회들을 도와줘야 돼요. 불리한 여건으로 이 사회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해야 될 의무를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사회들 간의 부화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조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정치, 문화, 제도가 결여되어 있는 어려운, 그래서 사람들의 인권이 잘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정치, 문화, 제도를 개선하여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원조예요. 그런 과정에서 A국가, B국가, C국가 여러분들 부화복지를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롤스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포인트는 넘어질 뻔했어 여러분들. 네. 이 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포인트의 경우에는 많이 선지로 활용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원조 의무의 목표는 사회들 간의 부화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건 아니다. 이거 다시 또 생산되고 있는 선지기 때문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갑이 누구다? 잠깐 여러분들, 줄이 밟혀가지고, 갑은 롤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라는 것은 이익평등 고려 원칙 끝났네. 빨간 펜, 이익평등 고려 원칙, 그쵸? 그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지구적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남는 소득이 있다면, 김상건, 너 커피 마실 돈으로, 너 젤리 사 먹을 돈으로 소득 일부를 기부해서 빈민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무를 가지고 도와야 된다, 여기도 도와야 된다. 둘다 의무의 관점이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을은 누구? 뭐야? 사라졌어, 여러분. 잠깐만. 네. 오케이. 부활. 네.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누구 싱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싱어나 롤스 둘다 의무의 관점이고요. 가끔 몇몇 친구들이 의무의 관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리주의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공리주의 또한 분명히 공리 증진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리주의와 분명히 대비되는 칸트 의무론적 입장으로 소개가 되었지만 분명히 공리주의 또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나 의무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내려가서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입니다. 원주의 목적은 대장국의 부의 수준 향상이다. 아, 여러분들, 지금 바로 지금 이 노란색 형광펜친 부분에서 얘기했어. 부하 복지를 조정하는 게 아니야.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여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 롤스가 제시한 만민법 원조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 부의 수준 향상이 아니야라고 지워주면 됩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 대상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니은 네 바로 X가 되겠죠, 그렇죠? 왜? 고통받는 사회들만 여러분들 원조 대상국이에요. 롤스의 여러분 관점에서는 우리 한번 형광펜칠까 또? 네. 롤스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제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의 대상입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아닌 우리가 또 다음 강의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무법국가라던가 적정 수준의 사회의 경우에는 원조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롤스에게 해외 원조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해당한다. 따라서 여러분 니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디글리엘이 정답이겠죠? 5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원조에서 원조하는 주체의 행복 감소는 필연적이진 않다.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 엄청난 부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제가 막 진짜 막 몇백억의 막 재산이 있다고 한번 쳐봐요 한번. 엄청 기분 좋은 상상인가? 네. 그런 여러분 상황에서 제가 여유가 있는 돈을 그냥 몇 억을 그냥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선 분명히 원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발생했겠죠. 저의 경제적인 비용의 경우엔 분명히 나가게 됐을 거예요. 그쵸? 분명히 손실이 발생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복이 꼭 떨어져야 될까요? 저의 행복이 확 내려갈까? 그건 아니에요. 그쵸? 누군가한테는 필요 이상의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조를 했다고 해서 경제적인 손실은 발생했지만 행복이 감소되진 않을 수 있고요. 또한 누군가한테는 오히려 심리적인 만족감과 같은 것들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어 관점에서 주체 행복 감소는 반드시 필연적인 건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귿의 경우에는 다시 출제가 가능한 선지이기 때문에 별표 치고 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용은 분명히 발생하지만 행복 감소가 필연적인 건 아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별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롤스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원조 대상국 여러분들, 상상해 봐. 고통받는 사회가 첫 번째,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어. 이 사회 나름대로 이제 자유주의적인 혹은 적정 수준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어. 그럼 롤스에겐 여러분들 원조가 중단되죠. 그게 롤스의 차단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롤스에게 그런 경우를 떠올려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런 상상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통받는 사회가 갑자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막 체제가 엉망이 되고 인권도 막 존중하지 않고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펴는 거예요. 갑자기 무법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원조가 중단돼야죠. 원조가 아닌 다른 방법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이 롤스에 따르면 무법국가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제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근거로 롤스에게는 동그라미가 나온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싱어는 다른 관점에서도 얘기합니다. 싱어가 얘기합니다. 원조하는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유가 있는 돈으로 기부를 하려고 해, 원조를 해주려고 해. 근데 이 A 국가의 경우에 상황이 좀 별로야. 내가 원조를 해봐야 원조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 보여. 이 사회의 상황이 좀 원조 효과를 낼수 없는 상황 혹은 전망이 뚜렷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자원은 제한적인데, 우리가 굳이 전망이 없는, 효과가 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회에 원조를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겠지, 그치? 차라리 여러분들, 네. 차라리 원조 효과가 더 좋은 다른 사회에 원조하는 게 낫겠지, 그치? 따라서 싱어는 그런 관점에 의해서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 원조 효과가 떨어져 보이거나 전망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원조하는 게 낫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을 또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리을 선지 또한 여러분들 자주 나오고 있는 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간 펜으로 치고 둘의 공통점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싱어는 원조를 헛되게 만들 그런 정책들을 펴는, 원조 효과가 적어 보이는, 전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나라에 대해선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답 니을리을에 다시 잠깐 여러분들. 아, 디글리을에 다시 5번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네.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문제입니다. 가브레. 네. 가브레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또 골라주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 나왔습니다. 오케이. 질서정연한 사회.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 그쵸.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네. 거의 지금 막한 문장 속에 지금 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런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가 정의롭고 자유적인 기본제도 또는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기본제도를 갖출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한번 이것도 노란색으로 형광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우리는 질서정연한 사회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제 롤스가 이 국제사회에 관련돼서 국내 정치 체제를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 이제 그 뒤에 강의 때 바로 설명을 할 건데 대략적으로만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면 자유적 만민 또한 적정 수준 만민 이 둘이 질서정연한 만민들이에요. 이 둘은 여러분들 그래도 국제사회 정의를 이루는데 필요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야. 근데 고통받는 사회들의 경우에는 원조를 해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무법국가의 경우에는 얘들한테 제재나 간섭을 가해서 얘들 또한 우리 일원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롤스는 모든 사회가 자유롭고 정의롭고 자유적인 기본 제도. 이게 바로 자유적 만민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아가서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 이게 바로 적정 수준의 만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 사회가 될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롤스에게는 원조의 의무라는 건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들에게만 해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법국가의 경우에는 분명히 강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간섭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나름대로 왔다 갔다 여러분 설명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갑 어디예요? 네, 갑은 바로 롤스가 되겠죠. 이제 이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차단점까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서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돼. 그것을 해야 돼. 의무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A라는 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A를 할수 있어. 근데 A가 너무나 큰 고통이라 우리가 방지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빈곤에 빠진 개인들의 고통을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중요한 걸 희생하지 않고도 할수 있다면 해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유한 사람은 별다른 희생이 없이도 절대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빈곤의 고통을 방지해야 할 원조의 의무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너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도 여유가 있잖아. 세계 시민들의 고통을 너가 놓치면 안 돼. 공리주의 관점에서 원조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억부터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오케이. 네, 기억부터 갑부터 보겠습니다.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원조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라고 하면 아까 여러분 얘기했었던 자유적 만민, 적정 수준의 만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남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알면 알수록 참 이게 할 말이 참 많아져서 어려울 때가 있는데 원래 하나 사회가 더 있거든. 총 다섯 가지 사회가 있거든. 근데 원조 파트에서 유의미한 게이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이 하나는 나중에 또 소개를 해줄 건데, 우리는 지금 네 가지만 딱볼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선 여러분들,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를 딱 떠올리게 되면 두 가지를 딱 떠올려야 돼. 첫 번째, 무법국가. 두 번째, 고통받는 사회. 이런 사회들의 경우에는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예요. 하나가 더 있지만 이렇게 그냥 땡땡땡하고 넘어갈게요. 이러한 사회가 원조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상고쌤,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런데 무법국가의 경우에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제재의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억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법국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원조 의무 이행에는
경제적인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여러분, 니은 한번 별표 칠까요? 네. 이제 롤스를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롤스의 맥락들을 딱 잡아가면서, 아, 롤스가 말하는 원조의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 문화 제도의 개선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 합시다. 롤스의 관점에서 분명히 정치제도 문화 개선, 경제적인 수단 지원이 포함될 수 있나?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 문화 제도를 여러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통받는 사회에다가 교육 시설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의료 시설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결핍한 물질적인, 기술적인 자원들을 우리가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경제적인 수단의 지원 또한 할수 있는 거예요. 다만, 롤스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질서정연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 문화 제도를 개선시켜주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인 수단의 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굵게 쓰고 싶은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제가 물결을 쳐가지고 더 이렇게 되는구나.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쫙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넘어갈 건데요. 롤스의 만민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사회들은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반면에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 즉,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종종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자원들을 결핍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정치문화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혹은 이들이 결핍한 걸 위해서 경제수단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구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했고요. 다시 또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좋은 선지입니다. 네, 디귿 보겠습니다.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원조 효과를 이유로 중단될 수 있다. 중단될 수는 없다. 에이, 뭐야. 아니야. 있어. 중단 가능해. 지워주셔야 됩니다. 네. 원조 효과가 만약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전망이 희미해. 이 나라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럴 땐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되겠지, 그치?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쵸?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돼요. 네. 이런 선지들 좀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됩니다. 하지만 늘 말하지만 나오는 건 보다 보면 뻔해진다. 네, 리을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 둘다 여러분들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롤스 여러분 경우에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조, 즉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원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롤스에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싱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조가 공리를 증진한다면 당연히 정당화 가능합니다. 그렇게 둘 관점 모두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내용들이 조금 네. 사실 더 많아요. 풍부한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고 이 롤스와 노식의 책을 다시 롤스와 여러분들 싱어의 책을 보게 되면 이 여성 참정권 혹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강조들을 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인구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절대빈곤 감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만 다 깔끔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고 싶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후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도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싱어에 따르면 절대빈곤을 감소시켜주는 공리를 증진시켜주는 그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는 정당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윤리 교사이자 또 윤리 전문가로서 욕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막 이런 책들을 다 알려주고 읽게 하고 싶기도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권고드리는 식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든지 윤리교사가 되고 싶다, 윤리강사 되고 싶다, 나 일로 오고 싶다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과 리을의 4번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55번 여러분들 별표 치고 제가 아끼는 문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답률도 59.3% 굉장히 높았던 문제. 이제 56번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질서정연한 국제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조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이 국제 무대, 국제 사회 속에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만민법에 따라서 함께 관용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롤스가 꿈꾸고 있습니다. 롤스 여러분 따르면 그런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또한 여러분들 많이 또 다시

활용되어 나옵니다. 이제 이거에 좀 약간 시리즈가 뭐냐면, 간단하게만 말로 소개해드리면,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혹은 미래의 경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혹은 그들이 자유와 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라고 표현됩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그들을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싶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끝으로 보겠습니다. 질서정연한 난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원조의 주체인 질서정연한 난민, 자유적 난민, 적정 수준의 난민, 그들이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다시 한번 체크. 갑은 롤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극단적 빈곤이 있다면, 극단적 빈곤이 뭐예요, 상관쌤?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절대 빈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빈곤은 마땅히 막아야만 돼. 이거 막아야 돼. 그리고 이런 원조의 의무는, 책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야 돼.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 빈곤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라고 보는 거예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여러분들, 이거에 따르면 원조 주체 그리고 원조 대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관점 하에서 저 멀리 우리한테 안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 절대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류 전체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원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을은 여러분들 누구? 바로 싱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가서 한번 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원조 대상의 빈곤이 해소되어야만 원조 중단이 가능하다. 원조가 중단될 수 있다라고 롤스는 얘기합니다. 네, 그거는 빈곤이 해소되어야만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롤스가 여러분들 말하는 차단점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이라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고통받는 사회가 이 질서정연한 만민에 의해서 나름대로 정치 문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 권고를 받고 해서 변했어. 그 사회도 나름대로 적정 수준 혹은 자유주의적 만민의 체제를 갖추게 된 거야. 그럴 땐 여러분 롤스에 따르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원조의 의무가 중단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원조할 거 없어. 쟤 이미 우리랑 함께 같이 할수 있는 대상들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차단점 여러분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고요. 롤스에 따르면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빈곤할지라도 원조의 의무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네. 빈곤이 해소되어야만 중단되는 건 아니다. 지우시면 돼요. 이제 2번입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부의 정도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롤스 만민법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 롤스에게 중요한 건 부나 자원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할 수 있구나. 중요한 건 정치 문화 제도가 보완되어서 개선되어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뭐 필요한 정도는 뭐다 똑같지 않아, 그치? 어떤 나라에서는 또그 제도에 맞게 또 그거에 맞게 필요한 거지. 막 똑같이 막 100억씩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다, 그치? 그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원조는 의무로 규정된다. 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개인 간에는 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원조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특히나 여건이 안 좋아서 혹은 상황이 안 좋아서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원조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네.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원조 대상이 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원조 의무 이행이 유보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다. X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람이 있는 그 원조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 그 국가에서 원조 정책의 전망이 뚜렷하지 않거나 원조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들을 펼 때,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 보일 때, 이 원조라는 건 유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싱어에 따르면 유보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 또 최근에 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선지기 때문에 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보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5번 보겠습니다. 원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원조 대상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정당화된다. 둘다 B 지워주면 됩니다. 롤스나 싱어나 강제력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정답 바로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조에 대해서 롤스와 싱어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출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낯선 선지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틀린 것들을 지워주면서 다시 돌아가도 괜찮고요. 혹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계속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을 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과 선지를 통해서 만나자. 네.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몇 번째 반복이야, 그치? 그들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정치적인, 문화적인 전통들을 결핍하고 있다. 아, 고통받는 사회들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결핍하고 있구나. 네.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적 이런 자원들을 결핍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갑은 롤스다. 다음 이제 1 보겠습니다. 나쁜 일을 막을 때 그에 상당하는 도덕적인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원조해야 돼. 절대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큰 고통을 막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그에 상당하는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원조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싱어의 관점에서 원조 주체가 막너 굶어 죽으면서까지 원조 대상에게 원조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싱어는 분명히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얘기하면서 원조 주체와 원조 대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막 막대한 부담을 주고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원조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이것 또한 이후에 또 기출에서 활용되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원칙은 절대빈곤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의무로 이어진다. 원조가 의무다. 바로 을은 누구? 싱어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57번 문제 오답률이 69.2%, 70%에 달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틀렸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내려갈게요. 기억입니다. 원조 대상국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해외 원조가 중단되는 상황이 있다.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언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괄호치고 차단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이전 기출 풀때 얘기했었던 상대적으로 빈곤해도 원조가 중단된다. 요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니엔입니다. 해외 원조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롤스는 원조를 얘기할 때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 사회에서는 정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차등의 원칙을 얘기해, 그치? 차등의 원칙이 뭐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사회구조를 만들자라는 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런 차등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하진 않습니다. 서로가 뭐 천연자원의 분포나 이런 게 다르니까 최소수혜를 받는 국가에게 최대 혜택을 줍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롤스가 원조에 적용하지 않아요.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롤스의 경우에는 이런 차등의 원칙 같은 것들을 해외 원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치고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와서 D급 보겠습니다. 해외 원조의 결과로 원조의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까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B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 원조의 주체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이 원조의 대상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원조의 대상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지만 원조의 주체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까지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다만 앞서 나왔던 기출과 연결지어서 그렇다고 해서 원조 주체의 행복 감소가 필연적인 건 아니다라는 것도 연결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원조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비용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를 통해서 심리적인 만족과 같은 행복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네, 디귿 여러분 지워주시고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과 을입니다. 원조의 의무는 자원빈곤국의 구성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원조를 해야 되는, 자원빈곤국의 구성원이 어떻게 원조할 수 있어? 어떻게 원조를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롤스 싱어의 입장을 보게 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둘다 예스입니다.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롤스의 경우에 자원이 빈곤한 국가지만 질서정연한 사회라면, 그 사회가 자유적 혹은 적정 수준의 체제를 갖고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 속의 구성원들인 만민들의 경우에는 원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롤스에게 동그라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원 빈곤국이 질서정연한 사회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여러분들, 싱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싱어 여러분 따르면 자원 빈곤국이라고 해서 그 구성원들 또한 여유가 없다, 다 절대 빈곤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긴 어렵겠지, 그치? 분명히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싱어 입장에서도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은 원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조의 의무는 싱어의 입장에서도 자원빈곤국 구성원에게도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을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정답 바로 기역과 리을의 몇 번? 2번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이 선지가 리을이었습니다. 리을과 같은 여러분 선지 보시면서 우리가 계속 사고하고 연습하는 능력들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답률이 높았던 여러분들 문제였습니다. 76.9%의 오답률을 갖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거의 7, 8명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걸로 틀렸을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값부터 볼게요. 자기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소득이 남는 사람은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세계 극빈자 구호에 기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가족도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이 돼야 돼. 우리 가족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막 빈곤에 있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 가족 됐어. 우린 무조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와줄 거야. 이 얘기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나와 우리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를 충족해. 그래도 여유가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거리가 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도 괜찮아. 그럴 때는 세계 극빈자 구호에 기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빈곤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여유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막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원조할 수 있다면 원조를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은 바로 싱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싱어를 알려주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라는 단서가 나왔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밑줄 쳐드린 부분, 자기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어떻게 만드는 거야? 네, 그들이 질서정연한 사회 만민의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 을은 누구예요? 바로 롤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을은 롤스다. 그러면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싱어에게 yes, 롤스에게 no. B의 경우에는 싱어에게만 yes가 나오면 되고요. C의 경우에는 롤스에게만 yes가 나오면 됩니다. 볼게요.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여러분들, 절대 빈곤 감소는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명히 싱어의 관점에 여러분 따르면 절대 빈곤을 감소하는 거, 공리를 증진하게 될 거고, 그것은 원조 예, 정당화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싱어에게 예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A 선지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롤스에게 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롤스에겐 여러분들 노일까요? B 여러분들, 롤스에게도 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여러분들 될수 있는가 일단 초점을 딱 두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바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통받는 여러분 사회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회의 정치 문화적인 자원들 혹은 다른 자원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빈곤 같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그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줌으로써 절대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 사회가 절대 빈곤, 다시 그 사회가 여러분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분명히 스스로들의 체제하에서 자신들의 빈곤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절대 빈곤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롤스 여러분 경우에 분명히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서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롤스를 딱 배웠을 때 절대 빈곤이라는 건 싱어에게만 아니야? 싱어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롤스에게도 고통받는 사회가 처해 있는 절대 빈곤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이 절대 빈곤 감소 문제가 롤스에게도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룰스에게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거다. 그 내에서의 문제로 확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여러분들, 룰스까지 예스가 나왔습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기억 지워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요 예의, 기억의 A, 우리 이 선지를 통해서 롤스에게 있어서 절대빈곤 관련된 표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스로 하고 별표 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기억에 대해서 해결을 봤고요. 다음 이제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대상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은 중단의 근거가 될수 있는가? 네, 지금 여러분들 B는 싱어한테 해당이 돼야죠. 원조받는 대상이 한때는 절대빈곤에 빠져서 기본적인 필요도 충족하지 못했어. 근데 원조를 함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이 되었어.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 그 대상한테 원조를 할 필요는 없겠지, 그치? 다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다른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 싱어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했어, 그러면 그것은 중단 근거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싱어에게 S가 나왔습니다. 니은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네, 간단하게 기억은 다 지워지고, 니은은 남고, 네, 그러면 이렇게 3, 4번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좀 풀어야 되네, 그치? 네. 되겠습니다.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주체의 처지 개선이 미뤄질 수도 있다, 그쵸? 예스가 되겠습니다.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여러분들 더막 나은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참고 난 그래도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이 되었으니까. 나는 저 멀리서 절대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보다 나으니까. 난 잠깐 멈추고 원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의미에서 처지 개선이 유보될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었습니다.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원조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가?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 여러분들. 이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로 지금 정치, 제도, 또한 문화 이런 것들이 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치? 불평등이 지금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런 사회에 대해서 롤스에 따르면 원조를 함으로써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 사회가 내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네, 롤스에 의하면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주어서 그 사회에 발생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네, 빈곤 문제 아니면 불평등 감소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스에게 예스가 다시 불가능한가? 아니, 불가능하지 않아. 롤스에게 노가 나왔기 때문에 리을 선지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로 파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내용들이 심화되고 더 비교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출제되었던 것들과 좀 다르게 이런 기억과 리을과 같은 조금 색다른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롤스의 원조, 싱어의 원조, 노직의 원조의 관점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확장되고 얘기될 수 있구나. 이걸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리을 여러분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됐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3번 체크. 다음 이제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부하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목표야?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네. 형광펜으로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원조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질서정연한 사회들이 모두 부유하지는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이 모두 빈곤한 건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여러분들 은연중에 자원이 풍족한 사회, 자원이 많은 사회의 경우에는 저런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겠지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원이 풍족해도 그 나라의 정치 제도가 네, 자유적이거나 적정수준의 제도가 아니어서 그 나라에서 정말 일부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절대빈곤에 빠져 있거나 나머지는 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거나 탄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막 떠올려 봐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상황들을 떠올리게 되면 고통받는 사회들도 분명히 여유가 있는 사회도 있을지 몰라. 분명히 자원이 풍족한 사회가 있을지도 몰라. 모두 빈곤한 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반면 여러분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원이 굉장히 없어. 그래도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질서정연한 사회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자원이 풍부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가 잘 갖춰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요 지문을 해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갑은 여러분들 롤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롤스에게 있어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가는데 부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막 똑같아야 되거나 반드시 막더 많아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유보하여서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죽게 방치하고 있어. 살인과 동일시될 수 없지만 결과가 나쁘단 점에선 그것은 유사해라고 얘기합니다. 을의 여러분들, 싱어는 결과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너를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미루는 거, 그거 그 돈으로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 그거는 살인과 동일시할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나쁘다는 점에선 비슷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네, 동등한 고려를 요청한다. 이 마지막 여러분 한 문장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뭐야? 바로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 을은 싱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억부터 내려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분들, 기억 여러분 별표. 이런 이제 눈속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갑에서 여러분들, 이 선지는 정치제도가 수립된 사회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 제도가 어떤지에 대해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치 제도가 자유적인지 혹은 적정수준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무의식 속에서 아, 정의로운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 그렇지. 고통받는 사회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원조가 중단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동그라미겠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여도 그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라면 분명히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죠,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말 하나 여러분 딱 보고 그냥 머릿속에서 은연중에 내가 아, 이 정치제도는 자유적인 거지, 적정 수준인 거지, 질서정연한 사회에 대한 내용이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오해를 스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정치제도가 수립된 사회여도 고통받는 사회라면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조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인 악인 것은 아니다. 국가 간 부는 서로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네. 다음 디귿입니다.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여러분들, 싱어는 다시 얘기하지만 결과론적 관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공리 증진을 의도하고 원조를 했어. 근데 결과가 오히려 엉망이었어. 막 손실이 더 발생했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리가 증진되었어. 절대빈곤이 감소되었어. 그런 경우엔 여러분들 결과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잘한 거예요, 그렇죠? 너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네, 결과적으로 그 원조가 공리를 증진했다면, 네, 그럴 땐 정당화 가능하겠죠. 따라서 디귿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고려해야죠. 그쵸? 특히나 여러분들, 싱어의 입장에 따르면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해야 돼. 원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효과도 없고 전망도 없으면 그때는 중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하게 틀린 싱어에게 X를 치고 리을은 지워주면 되고요. 정답 바로 니은 디귿의 3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59번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 네, 다음 문제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거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이제 갑부터 볼게요.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여러분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인종과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떤 인종은 뭐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떤 인종은 필요로 해요? 아니야.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같은 여러분들 필요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네, 누구나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펜 쓰도록 할게요. 싱어는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원조해야 돼. 거인국에 상관없이. 거! 잘 보이나? 네. 옆에 쓸게요. 여러분들, 거!

거리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국적, 국가에 상관없이 원조해야 돼. 이렇게 싱어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보인다는 이유로 원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원조를 해야 된다.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싱어 여러분들 나올 때 이렇게 표현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요세 가지 거인국이 네,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갑은 싱어, 거인국. 네.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회는 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파란 펜 여러분들. 정치적인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회야. 이런 사회는 천연 자원이 없어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선 지문에서 나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해외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을은 누구예요? 을은 바로 롤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롤스에 관련된 자원에 대한 관점, 롤스에 관련된 원조의 목적에 대한 관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정치 문화 제도의 문제에 따라서 질서정연한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싱어에게 여러분들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 전체의 공리를 증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간의 평균적인 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따라서 기억 X. 니은입니다. 해외 원조와 국내 보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는 다르지 않다. 싱어에겐 여러분들, 저먼 나라 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국내 보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근거는 똑같습니다. 공리의 원리, 그에 따른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다르지 않다, 똑같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된다.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원조의 방법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 협력, 인권 강조, 인권 개선을 위한 원조, 롤스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한번 볼까요? 원조를 받는 나라, 즉 고통받는 사회에 정의로운 기본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이 고통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기본 제도를 수립했어. 다르게 말하면 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표현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사회, 나아가서 자유주의적 사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런 사회에 대해서 롤스는 계속 원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치. 분명히 여러분, 롤스에 따르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더 이상은 원조할 필요가 없다. 세 글자 여러분들, 차단점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빨간 펜, 차단점이 있다.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더 이상 원조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차단점 여러분들, 원조의 중단 시점이 존재한다. 중단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 또한 자꾸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롤스는 원조가 중단되는 시점이 있다고 보았다. 네. 디귿 지워지고, 일단 니은 남았고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의 3번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리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인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 네.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 일단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 기아 상태에 빠진 사람들 도와주는 거 당연히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겠죠, 그렇죠?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서 절대 빈곤, 기아 상태에 빠진 사람들 도와주는 거 보편적 의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롤스의 경우엔 여러분 어떨까요? 네, 앞서 나왔던 기출 문제와 맥락이 같습니다. 롤스의 원조의 목적은 분명히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통받는 사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통받는 사회들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혹은 문화적인 제도적인 것들을 결핍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기아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빈곤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어려운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롤슨 여러분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롤스 또한 분명히 해외 원조,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주어. 그래서 그 원조를 통해서 그 나라가 빈곤 문제를 해결해, 혹은 기아 상태 사람들을 구제해. 그럴 경우에는 보편적인 의무로 그 원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롤스에게 원조의 주된 목적과 그를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효과나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여기 말하고 있는 기아 상태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라는 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어서 그 국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내의 빈곤 문제,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조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롤스에게도 동그라미가 되고요. 리을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런 선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롤스에 대한 관점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식되고 있는 거,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원조 6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이윤지입니다. 우리 벌써 40강째 강의거든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끝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 권역들 문제 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12문항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7번부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교재 143페이지니까 거기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지역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그냥 이번에는 지문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그냥 마늘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늘과 관련해서는 경북, 의성, 그리고 충북, 단양이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단양의 지형 특징, 지질 특징, 토양 특징, 농업 특징 이야기하면서 마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힌트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권역에서 마늘로 유명하기 때문에 딱 한 군데밖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 이 지역은요, 조선, 네, 전기 때 퇴적된 조선 누충군 석회암이 기반암으로 넓게 그리고 두껍게 분포하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못밭이라고 불리는 돌리네. 여기는 배수가 양호하죠. 기반암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배수가 양호한 겁니다. 배수가 양호. 그래서 싱크홀 같은 그런 배수가 아주 잘 되는 그러한 지형도 있고요. 그 싱크홀을 따라가다 보면 또 이제 동굴 같은 거, 석회 동굴도 만나겠죠. 자, 그래서 지형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못밭이라고 불리는 약간 움푹 파인, 왜? 용식이 일어났을 테니까. 그래서 움푹 파인 그런 형태의 밭들이 여기저기 분포를 하고요. 그 주변에서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마늘이 특히나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

지역에서 석탄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머드 축제가 있죠. 이 머드 축제는 진짜 외국인들도 어마무시하게 오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보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령 아래쪽을 혹시 놓치고 있을까봐 그냥 백지도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그 아래쪽은 서천이죠, 여러분. 네, 서천. 그리고 그 오른쪽. 네, 그 오른쪽은 여러분들, 네,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네, 여기가 부여입니다. 맞아요, 부여. 우리 앞에서 부여를 종종 언급을 했어요. 농업 파트에서도 혹은 촌락과 도시 구별할 때도 부여를 자주 언급을 했었거든요. 인구 측면에서도 촌락적인 특징이 강하니까. 그래서 역사의 도시, 역사의 고장이긴 하지만, 네, 부여 위치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논산. 논산이 여긴데, 이제 선생님 남동생 군대 보낼 때 잠깐 한번 들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기가 지금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역사의 고장, 공주입니다. 우리 백제의 역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 옆에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충청남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인삼이 참 유명하죠. 여기가 금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청북도 권역으로 오시면 D하고 E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D는 충주, 기업도시가 입지하고 있는 충주, 그리고 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여기 마늘축제가 유명한 단양,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A, B, C, D, E 하면서 주변 지역들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지역들도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풀때또 같이 언급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48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공업에 대한 퀴즈고요. 이 공업을 주제로 지역 지리 문제, 융합 문제죠. 그래서 공업에 좀 이제 함축해서 이 지역에서만 문제를 만든 건데요. A 도시 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그래프로 우리가 또 해석하면서 1, 2, 3, 4, 5에 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여러 번 해봤는데요. 가에서 다중, 이제 설명하는 도시를 지도에서 하나씩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은 도시 A를 이제 쓰시오라고 했고요. 그것에 대한 업종별,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지역이 출제가 되는지 지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푼 문제에서 이 충청남도의 남부 지역, 충청남도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백지도를 좀 채워봤잖아요. 자, 일단 여기 기업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충청남도 태안. 네, 여기 태안의 시작. 그래서 신두리 사고라든지 도흥습지라든지 그다음에 간척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태안이 있고요. 그 옆에가 뭐죠? 네, 석유화학단지 유명한 서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금속, 즉 제철공업이 발달한 당진이고요.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당진군이 당진시가 되기도 했죠. 승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청북도 도청이 있는 청주. 바이오 산업, 의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관련, 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큰 도시예요. 인구가 85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양. 이렇게 지금 나온 거고요. 그러면 가나다에서 지금 네 지역, 지금 태안까지 있어서 다섯 지역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네 지역 중에 세 지역을 지우면 A가 나오겠죠? 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은 2004년 제철소가 입지하면서 철강, 금속공업, 네, 제철공업이 발달하면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해버렸네요. 군에서 시로 2012년에 승격을 했습니다. 특히나 2011년 이후에 여기 제철소가 더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면서 인구가 유입된 그런 지역이에요. 인구 규모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군에서 시가 됐다는 거는 네, 엄청 큰 대규모 도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로 승격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역에서 제철 산업으로 가장 유명한 당진입니다. 그럼 당진은 삭제. 나를 보시면 이 지역은 고생대 조선 누춘군, 조선 정기죠. 아, 고생대 정기죠. 조선 정기는 아니고요. 고생대 정기에서 해성층, 바다에서

형성된 석회석을 활용한 원료 지향 공업. 뭐죠, 여러분? 시멘트 공업이죠.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우리 석회석은 가채원수가 100년 이상 남은 네,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렇죠? 비금속 강물 중에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천 단양 이 일대인데요. 자, 단양이겠죠? 그러면 단양도 삭제. 자, 이 지역은 울산, 여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조성된 석유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한 공업도시고요. 서산입니다. 그럼 서산 또 삭제.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여러분? 제조업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청주가 남았네요. 그래서 이 청주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1, 2, 3, 4, 5이 그래프에서 이 통계치를 보시면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입니다. 우리가 사실 제조업에서 청주를 엄청 강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들을 보면서 조금 해결을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비금속 강물 저렇게 적혀 있죠. 방금 선생님이 석회석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채원수가 가장 길게 남은 자원 중에 하나이고 100년 이상 남았다. 그리고 석회석 느낌이 어때요? 이게 금속은 아니잖아요. 고령토 석회석 비금속 약간 흙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단양에 대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1차 금속이라고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지역 중에 지도에 표시되었던 지역 중에서는 네, 당진의 데이터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뭐 통신 장비, 어쨌든 전자조립과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 충청도 지역에서 전자조립, 자동차 이거 함께 발달한 지역이 어디였죠? 우리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서산, 당진, 여기 아산이 있고요. 천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천안 같은 경우에도 전자조립은 발달돼 있지만 자동차는 네, 아산이었죠. 그래서 전자조립과 자동차가 함께 발달한 지역은 아산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데이터를 보시면 석유 정제품, 네, 정유 그리고 그걸 활용한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석유화학 공업, 이거는 우리가 제시된 지역 중에서는 서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지역은 어디죠, 지금? 네, 청주죠, 청주.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이오 산업단지, 의료 산업, 뭐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네, 여러 가지를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청주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주를 제조업에서 엄청 강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잘 알고 있고 중요하고 그리고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석한 다음, 아, 이게 청주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인데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네, 다른 통계치들도 잘 분석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49번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문제네요. 네, 수능 문제 치고는 조금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이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역은 한강 백길과 육로교통의 길목으로 삼국시대 때부터 네, 각축을 벌이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여기를 막 차지하려고 신라백제 고구려가 막 이렇게 다퉜겠죠? 수자원 확보와 홍수 피해 경감 등을 목적으로 다목적댐이 건설되어 있고요. 자, 다목적댐. 네, 이제 충청권에서 다목적댐.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다목적댐이잖아요. 뭐 수력 발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유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즉, 낙차가 좀 있어야 되는, 즉, 산지 비중이 좀 높은 내륙이겠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 오랜만에 그려보는데요. 이렇게 산맥이 지나고 있잖아요. 소백산맥 지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저기 해안가는 아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전력 생산과 관광 자원으로도 이제 다목적댐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수력 발전 그리고 다목적댐을 세우면 뭐가 형성되죠? 인공호수가 형성되죠. 댐으로 이제 물길을 막으니까 그 안쪽으로 네, 물이 가득 차면서 인공호수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인공호수 위에서 뱃놀이 같은 뭐

자원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더잘 아는 거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기업 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업 도시를 두 개를 여기서 볼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은 살짝은 해야겠죠? 근데 두 가지 힌트가 있잖아요.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지형적인 특징, 그쵸? 좀 하천의 상류, 그리고 산지 비중이 높은 곳, 그러면서 기업 도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약간 다른 브랜드가 생각날 수도 있는데, 앞 글자를 딴 거예요. 지명의 앞 글자를 땄대요. 그래서 태극 모양하고 어우러지죠. CJ.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지역의 앞 글자. 많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행히 기업 도시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네 권역이잖아요. 태안, 충주, 영암, 해남권, 그리고 네, 원주. 이렇게 네 권역인데, 영암, 해남은 한 권역으로 여러분 묶으셔야 되고요. 여기가 지금 태안입니다. 네, 태안에. 네, 다목적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비가 지금 여기가 서산이죠? 여기가 방금 했던 당진이죠? 그리고 비가 뭐였어요, 여러분? 충청남도 도청이 이전한 홍성군이었습니다. 홍성군. 그리고 옆에 예산 있었죠? 사과가 유명한 예산. 그리고 여기는 또 아산, 네, 나온 김에 그냥 해볼게요. 천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령, 서천 있었고요. 그다음 부여 있었고요. 고추가 유명한 청량 있었고요. 공주 있었고요. 그쵸? 논산 있었고요. 금산. 요게 계룡이거든요. 계룡산 있는. 계룡산은 국립공원이 위치하기도 하죠. 그래서 백지도도 이제 여러분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민간 기업 기업 도시 충청북도에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 충주에 있죠. 그리고 진천 음성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D가 진천이고요. 그 오른쪽에, 동쪽에 음성이 붙어 있죠. 그리고 C는 충청북도 도청에 있는 청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지명의 앞글자에서 다른 거에서 뭐 헷갈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충주 아니면 태안인데, 왜냐면 기업도시가 있으니까. 네, 충주라고 잘 찾았겠죠, 여러분? 혹시 청주한 건 아니죠? 이 CJ 때문에 충주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를 줬으니까요. 그걸 활용하면 충주가 답이 나옵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50번 문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능 문제로 이거 풀어봤잖아요. 그 수능 출제, 당해 연도, 네, 5개월 전에 출제된 6월 모평 문제가 지금 오늘 나온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풀었을 때, 지난 시간에 풀었을 때, 2024학년도 수능 문제였어요. 근데 6월 모평은 그 수능 문제보다는 좀덜 복잡한 유형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훨씬 더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형은 알려준 거죠. 모평에서,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내고자 해. 연습해 두렴. 이렇게 알려주고 수능에서는 한번더 이렇게 살짝 꼬아서 냈던 문제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50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6월 모평.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에 대한 두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우리 해봤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볼 텐데요. 일단 지역부터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자, A. 신두리 사구, 두웅습지, 네, 천수만 간척지, 기업도시. 바로 태안입니다. 기업도시 잘 기억해야겠죠? 자, 그다음 B. 충청북도 도청에 입지하고 있고요. 인구 85만 정도 되고요. 오송역, 그리고 바이오 산업단지 등등등 교육의 도시 청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국제공항이 있다는 거. 네, 적어두세요. 국제공항. 자, 그다음에 C, 충주입니다. 여기도 기업 도시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자, 첫 번째 질문. A는 군, B씨는 시에 해당하나요? 네. 태안군, B씨는? 네, 청주시? 충주시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갑이 지금 총점이 4점을 받았잖아요. 맞을 때마다, 옳은 답변을 할 때마다 1점이고, 틀리면 그냥 0점인데, 4점이라는 거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올바르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당연히 잘 했고요. 그냥 잘 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A는 국제공항에 입지해 있나요?
저기 없잖아요. 태안이 없고 청주에 있죠. 그래서

옳은 답이 뭐죠? 저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은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갑은 어차피 다 맞는 학생이니까. 근데 을은 갑과 일치하지 않은 답, 예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거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마찬가지로 갑은 총점 4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의 옳은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을은 지금 여기까지 1점이에요. 총점 2점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답, 그러니까 갑과 일치하지 않는 답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그것만 잘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청주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적어 보고요.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기억이 예일 경우에, 자, 예일 경우에 가에는 비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입지에 있나요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저기 저 청주에 석탄 화력 발전소는 없죠. 물론 다른 충청남도 지역에는 상당히 태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 뭐 당지 뭐 이런 데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여기는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라고 대답을 했을 경우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이건 되게 심플한 거거든요. 그냥 이거를 지금 매칭을 시켰을 때 갑은 무조건 옳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질문 네, 매칭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아니요라고 했을 때 맞기 때문에 예일 경우라고 가정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질문하고 답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더 쉬운 유형이에요. 자, 니은을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이 아니올 경우 이게 아니오야. 자, 지금 둘 다, 네, 맞아야 이 답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쵸? 자, 나에는 C는, 자, 이 질문. 자, C. 충주는 현재 도청 소재지에 해당하나요? 아니오죠. 아니오죠.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얘는 무조건 맞는 답을 해야 되는데, 옳은 답을 했죠.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이 질문과 매칭이 되고요. 그럼 니은 선지는 맞습니다. 훨씬 쉽죠? D급. 가가, A와 C에는 모두 기업 도시가 조성되어 있나요? 맞잖아. 태안과 충주는 기업 도시가 조성된 네 권역 중에 두 권역을 이야기한 거죠. 일 경우 기억에는 무조건 예라고 해야 돼요. 예. 얘는 지금 만점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을 해야 돼요. 예라고 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오가 들어간다라는 선제가 나왔으니까 네, 틀렸습니다. 리을 나가 자, 여기 B와 C는 청주와 충주는 모두 충청도라는 지명의 유래가 된 도시인가요? 맞죠. 충청도.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니은에는 네, 무조건 옳은 대답을 해야 되니까 얘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을을 생각하지 않고도요. 이 갑에 대한 옳은 대답만 생각해도 네, 주르륵 해결이 됐죠. 그래서 정답은 리을이고요. 평가원 문제가 오히려 훨씬 쉬웠고요. 수능은 한번더 꼬아서 이 질문과 대답의 위치를 바꿔서 출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답은 니은, 니을 4번이었습니다. 자, 51번 문제고요. 이거는 진짜 많은 학생이 틀렸습니다. 정답률이 20%가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 해설지 보시면 정답률 표기가 되어 있는 문항들이 있죠. 그러니까 낮은 문항일수록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51번은 정답률이 20%가 안 돼요. 한19% 정도 되었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네,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건 거 같은데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다른 걸 해서 틀렸는데요. 어떤 문항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1번. 다음 자료는 충청북도 세 지역의 인구 및 산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요. 인구 및 산업 특성, 그 다음에 보은, 진천, 청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은, 진천, 청주. 우리 지도에서 괴산 아래쪽에 보은, 옥천, 영동 이거 지도에서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이 보은의 위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진천은 이제 많이 했잖아요. 천안 바로 경계에 붙어있는 충청북도 지역 진천, 그리고 청주는 세종 그리고 대전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네,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 청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보은군, 진천군, 그 다음에 청주시 그 행정구역의 네, 계층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많이 해보긴

있는데 지금 가나다 지역의 청장년층 인구 변화를 양을 실제적으로 준게 아니라서 어려웠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2000년 인구값을 100으로 기준치를 삼았을 때그 후에, 자, 지금 2000년이 시작이네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인구가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를 변화 양상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비해서 인구가 네, 상당히 늘었죠. 160을 170 정도? 그래서 2000년대 인구를 100명이라고 쳤을 때 2020년에 170명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7배 는 거예요. 청장년층에서만. 그리고 나를 보시면 2000년에 100이었다가 네, 청장년층에서 1.2배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다는 인구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빠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청장년층. 촌락의 특징이 강한 곳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결을 할 수가 있냐면, 너무나도 고맙게도, 네, 보은, 진천, 청주 중에 인구가, 네,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소백산맥 자락에 있는 바로 보은입니다. 촌락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보훈이 다 데이터일 거예요. 선생님, 진천은 왜요? 네, 진천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혁신도시가 지금 입주를 해서 인구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그 양상을 보시면 진천은 인구가 6.8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6.8, 8.6. 그 숫자가 앞뒤가 바뀌었죠. 인구가 거의 30% 정도 빠르게 증가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그 규모가 엄청 크진 않지만, 청주와 비교해서도 엄청 네,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주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2000년하고 비교해서 2020년의 변화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가나를 잘못 생각한 친구들이 이 문제를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입니다. 정말 최근 20년 동안 청장년층에서 이게 실제 양이 아니라 기존 양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만 명밖에 안 됐다가 2만 명이 된 거랑 10만 명에서 11만 명, 12만 명된 거랑 비율은 만 명에서 2만 명된게 훨씬 더 크게 증가한 거죠. 두배된 거잖아요. 근데 10만 명에서 12만 명 됐다? 20%밖에 증가 안한 거잖아요. 2만 명이나 증가했는데도. 그쵸? 그래서 그 양가 비율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만 명에서 2만 명된 거는 만 명밖에 증가 안 했지만 지금 두 배, 100% 성장을 한 거고요. 그런데 10만 명에서 12만 명된 거는 2만 명이나 성장했지만 20%밖에 성장 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가 비율을 생각을 할때이 가는 훨씬 더이 기간 동안의 성장세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이에요. 이거 청주라고 한 친구들이 틀린 거죠, 결국. 자, 청주 인구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기존 덩치가 커요. 실제로 선생님이 데이터를 알려드리면 같은 기간 동안에 청주의 인구는 83만 명에서 2015년에서 선생님이 데이터를 찾아봤거든요. 2025년, 20년 동안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83만 명에서 85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진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했죠. 6.8만 명에서 8.6만 명, 약 9만 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몇 퍼센트 정도 성장을 했어요? 한 2, 3%밖에 성장을 안한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네, 한30% 정도의 성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바로 진천의 데이터예요. 워낙에 기존 덩치가 컸던 거죠. 그래서 청장년층만 따로 보더라도 더 뚜렷하게 진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을 거고요. 청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할게 있어요. ABC를 찾아서 가나다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계인 공공서비스. 3차 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이 있습니다. 이 제조업이 제일 발달하기 어려운 지역이 어딜까요? 그죠? 촌락의 특성이 강한 보은이겠죠. 보은, 다 보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되어 있고 서비스업 되어 있는데 이 진천하고 청주 중에서
그래도 도시적인, 대도시적인 성격이 좀더 강한 지역이 3차 산업 비중이 높을 거고요. 그래서 이37% 취업 인구 비율을 자랑하는 A가 바로 청주의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게 비율이에요. 이게 인구 수라든지 사업체 수가 아니라 비율이기 때문에 이 절대 양은 작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이걸 가지고 청주를 찾고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것을 가지고 네, 진천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천 같은 경우에는요.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이전했지만 농공단지 같은 지역 주변에 그 식품 관련 산업시설들, 네, 제조업들도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으로 보지 마시고요.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청주하고 진천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BC도 이렇게 매칭이 됐는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는 혁신도시가 있다. 이거는 지금 뭐를 지금 생각하고 낸 선지예요? 혁신도시는 이 중에서 진천만 해당하는데 지금 나는 청주입니다. 그래서 가로 고쳐주셔야 돼요. 2번, 가는 다보다 지역 내 농림업 취업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가, 다를 우리가 찾았잖아요. 100%에서 이두 개를 더해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100%에서 두 개를 더해서 빼면 더큰 값이 이 다에서, 즉, 보은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게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100에서 2차하고 3차를 더해서 빼면 당연히 1차 산업 나오겠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BC 중에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안 다음에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는 A 아니죠. 가는 C고요. 다는 B입니다. 이거를 C로만 고치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틀렸고요. C에는 진천인데요. 고속철도역과 생명과학단지가 입지했다. 이거 어디 설명하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청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주는 지금 A 데이터입니다. 자, 그다음 A는 C보다 광업, 제조업, 취업 인구가 많다. 자, 이게 바로 선생님이 아까부터 조심하라고 했던 양가 비율이에요. 이 청주의 전체 인구가 85만 명이고요. 그리고 진천은 약 9만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보시면 청주의 인구에 대한 비율, 진천 인구에 대한 비율, 네, 따지면 양은 어디가 많을까요? 인구 그 자체는 특히 광업, 제조업, 취업 인구 계산해 보면 네, 청주에서 많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친구들, 진천하고 청주를 거꾸로 찾았던 친구들은 네, 이 문제의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51번의 정답률이 그렇게 매우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복습을 해주시고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갈게요. 갑자기 문제가 네, 아주 수월해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고마운 문제가 나오기에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고, 기출문제니까 한번 보기나 해볼게요. 2012년에 출범한 광역자치단체이고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가지요. 네, 여기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출범했다는 거 하나 더 적어 놓으시고요. 가 지역의 마스코트는 젊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누가 봐도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인구 파트에서 여러 번 했던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꼭 기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역대 기출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온, 언급되었던 내용인데요. 유소년 부양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다. 네,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세종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조성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불리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 우리나라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답을 C를 고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A는 어디죠, 여러분? 태안입니다. 태안. 기업도시 위치하고 있다고 했고요. 태안 옆에 서산이고요. 그 옆에 제철공업이 발달한 당진입니다. 2012년에 여기도 군에서 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세종특별자치시였고요. 그 다음에 D가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카르트지어 마늘